0: LKA.
1: KBS 제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6시 43분 전남 광주 해남군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역이며 진원의 깊이는 21km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전남 광주 지역에 진도 4의 흔들림이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진도 4의 진동은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고 일부가 잠에서 깨며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규모 2.0 이상 지진이 44차례 발생했고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4차례 일어났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저녁 7시 9분에는 제주 서귀포시 동쪽 먼 해역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했고 비슷한 지역에서 새벽 1시 44분 규모 2.2의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어 오늘 새벽 2시에는 일본 지바현 가와 가시와시 북동쪽 18km 지역에서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들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찬 회동을 갖고 용산공원 주택공급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용산공원과 용산정비창에 청년 주택을 공급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는 여러 문제를 들어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 협상이 결렬됐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캐나다가 이번 주 초 합의된 조건에 따라 무역협정을 최종 타결하는 것을 거부했다며 협상 결렬 사실을 알렸습니다. 캐나다는 관세 부과 연기와 함께 자동차, 철강 등에 이미 부과된 관세 철회를 요구해온 반면 미국은 캐나다 일부 주에서 진행되는 미국산 주류 불매운동 중단 등을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서 미국이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관세를 오늘부터 부과하자 캐나다 역시 대규모 보복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산 철강과 가전제품, 농기계 등에 다음 달 8일부터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세부적인 품목별 관세율은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 무역대표부는 캐나다의 보복 관세에 대응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양국 관계가 급속히 경색되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 맥코믹 연방하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를 복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인 맥코믹 의원은 이 조치가 일시적이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맥코믹 의원은 공산주의를 하겠다는 다른 나라들과 한국과의 관계가 한미 관계보다 더 가까워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계속된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도심에서 이틀째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우의 한 창고가 러시아의 공습을 받아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으며 남부 도시 자포리자에서도 시내 버스가 러시아 드론 공격을 받아 한 명이 숨지고 네 명이 다쳤습니다. 오데사 등 다른 지역에서도 부상자가 속출하는 등 최근 양측의 교전 격화로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요격 미사일을 지원하겠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마크롱 대통령과 방공망 문제를 논의했고 프랑스가 장비를 앞당겨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의 공습으로 연일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각국의 방공망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휴일인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충청과 남부 제주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 대부분의 체감온도가 33도, 일부 호남과 제주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 들어 전북 서부와 제주 산지, 저녁까지 경기 남부와 북동부, 충남 지역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KBS

통일사용설명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훈입니다. 네, 중국 당국이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에 첨단 감시 장비를 설치하고 북한과의 정보 공유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감시체계는 북한의 국경경비대의 밀수 무기인이나 또 방조 이런 사례들을 적발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내부 고발이나 검열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중국 측 감시 장비에 의해서 포착된 영상이 북한 당국과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통일사랑방에서는 중국 측 감시 장비 설치와 정보 공유 확대가 북한 경비대와 접경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대중문화의 면면을 살펴보는 북한 대중문화 탐구 만나보고요. 북한 출신 작가가 들려주는 남북한 사회문화 이야기 서울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취자들은 물론 북녘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하시는 통일사용설명서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0: KBS 라디오의 통일 사용 설명서. 오늘 첫 순서 통일을 준비하는 시간 통일 사랑방입니다. 데일리 NK 이상용 기자 나오셨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지난주에 이어서 국경 경비대 얘기 나눠보죠.
1: 네.
0: 과거 그 북중 국경 밀수 단속은 이제 병사들이 눈으로 캐치하고 또 주민의 신고 또 내부 검열 이런 데 의존하지 않았습니까?
1: 네.
0: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요?
1: 네. 이제는 첨단 장비까지 뭐 이용하고 있다.
0: 네.
1: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영상과 위치 정보를 이용한 감시까지 이제 결합이 됐다. 이렇게 추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중국은 북중 접경 지역의 고성능 카메라 그리고 얼굴 인식 장비
0: 네.
1: 그리고 이제 순찰선 검문 시설을 확대해 왔습니다.
0: 네.
1: 이와 관련해서 2026년 7월 중국 측이 촬영한 영상이 북한에 전달돼서 국경 경비대의 밀수 무기인 정황을 조사하는 데 사용됐다라는
0: 네.
1: 보도도 있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이 모든 영상을 어떤 방식으로 공유하는지는 공개되진 않았지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현장 군인들에게는 큰 압박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0: 상황 설명을 좀 더 듣고 싶은데요. 중국 쪽의 감시망이 어느 정도로 촘촘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1: 이게 로이터통신이 2024년 9월에 보도를 한 게 있는데 그거를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0: 네.
1: 매체가 중국의 정부 예산 그리고 입찰 자료를 분석을 했다라고 해요. 중국 동북부 국경에는 얼굴 인식 카메라 그리고 차량 화물 검사 장비 그리고 순찰선 송환 네. 관련 시설이 확대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경찰 뭐 공안이라고 하죠. 이 공안이 북한 출신 주민의 지문 얼굴 목소리 같은 생체 정보도 수집하고 있다 지금
0: 네.
1: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시망이 강을 건너는 순간에만 작동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걔도 끝까지 따라간다는 거죠. 중국에 들어온 뒤에도 기차와 버스, 숙박시설과 도로 건물을 통해 이동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AI 기술이 되게 많이 발달했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런 기술을 이런 분야에까지 이용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0: 네.
1: 중국 정부가 국경지서를 법에 따라 관리한다라고 이런 그 움직임을 그런 이유다. 이런 네. 목적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인권단체들은 북한 주민의 체포 그리고 강제 송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네.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0: 카메라 영상에 이제 담긴 내용들이 발뺌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1: 그렇죠. 네. 얼굴이 나와요.
0: 얼굴이 그대로 나오고.
1: 그렇죠.
0: 뭐 예전에는 밀수사건 어떻게 조사했나요? 그냥 뭐 그 취조. 그런 거밖에 없었죠. 증거가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어떻게 보면 취조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0: 네네.
1: 그 위에가 누구냐. 네가 뭘 했고 이거 위에가 누구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일 상위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까지 밝혀야 이 사건이 종결된다라고
0: 네.
1: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하나가 그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끝까지 밝혀내지 못하는 측면도 많이 있었던 게
0: 네. 네,
1: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이 카메라 영상이 카메라가 그 밀수업자나 무슨 탈북자 이런 사람뿐이 아니라 국경경비대 병사들도 다 촬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카메라가 국경을 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곳을 지키는 병사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병사가 정해진 위치에 있는지
0: 네.
1: 이게 수상한 사람과 접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차량과 물품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 영상에는 그냥
0: 네.
1: 뭐 정황만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의 얼굴이라든지 모습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좀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어느 날 몇 시 어떤 구간에서 물건이 오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0: 네.
1: 이제는 단순히 내가 이거를 뭐 도왔다라든지 단순히 난 모른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관련해서 2024년 4월에 나온 산팔로스의 디지털 감시 연구도
0: 네.
1: 이 카메라가 주민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종사자의 업무와 혹은 뇌물 행위 그러니까
0: 네.
1: 돈을 받고 봐주는 행위를 감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시하는 병사 자신도 이 북한 당국이 쳐놓은 북중 국경에서 중국하고 북한 당국이 이렇게 쳐놓은 이런 디지털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예. 봐야 되는 거죠.
0: 그럼 이후 이제 그 처벌이 궁금한데요.
1: 네.
0: 최근에 뭐 어떤 그 영상에 의해서 발각이 돼가지고 부대에서 어떤 처벌을 받은 사례가 저 보도된 게 있습니까?
1: 네. 그 해당 시간에 근무한 병사와 초소 책임자 중대 간부를 철저히 조사를 하는 건데
0: 네.
1: 근무 일지와 교신 내용 그리고 병력 배치별을 배치표를
0: 네.
1: 영상의 시간과 장소에 맞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밀수가 여러 차례 계속이 됐다면 지휘관이 정말 몰랐는지도 조사 대상이 물론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보도 말씀하셨는데 2026년 보도된 담배 밀수 사건에서는 하급 병사뿐만 아니라 군 내부 동향을 감시해야 될 그 간부들까지 이 뒷돈을 받고 밀수를 묵인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0: 네.
1: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0: 네.
1: 이후
0: 네.
1: 뭐 근무조 재편과 병사 간 상호 감시라든지 불시 검열이 강화됐다라고 하는 사실도 보도가 됐습니다.
0: 혹시 북한 쪽에도 감시 카메라가 있을까요?
1: 네.
0: 어.
1: 그것도 이제 코로나 이후로 더욱더 많이 설치가 되고 그리고 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계가 좀 더 첨단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국경 초소와 주요 시설에 감시 카메라와 적외선 장비를 늘려온 것으로
0: 네.
1: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북한은 중국산 장비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학교와 공장 그리고 공항 등에서 영상 감시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연구도 나온 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북한 당국이 해결해야 될 문제. 이게 전력과 통신망이 여전히 네네. 불안합니다.
0: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냐 이제
1: 그렇죠. 모든 국경 카메라가 24시간 실시간으로 연결돼 있다라고
0: 네.
1: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기가 끊기면 그리고 전기가 약간 불안정하다 하면
0: 네.
1: 촬영과 전송이 제한되고 저장된 영상을 나중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을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이긴 하죠.
0: 하여튼 이런 것들이 뭐 그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서 되기도 하겠지만 코로나가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됐겠죠.
1: 그렇죠.
0: 초소나 뭐 철조망도 늘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1: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물리적 장벽을 끝까지 1,400km
0: 네.
1: 북중 국경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담벼락도 많이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철조망 무너진 곳이 있다면
0: 네.
1: 다시 한번 철조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전기 철조망도 곳곳에 설치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휴먼라이츠 워치가 이거 관련해서 보도를 한 게 있고 분석을 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2024년 3월 북중 그리고 북러 국경 가운데 약 321km를 위성사진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0: 네네.
1: 그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2020년 이후 새 철조망 약 482km가 건설이 되고 있고요.
0: 네.
1: 그리고 기존 철조망 약 260km가 보강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하나만 설치한 게 아니라 여러 겹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철조망 길이가 조사 구간보다 길게 집대된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0: 2중, 3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군요.

0: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1: 그동안 이제 우리에게 알려지기로 압록강, 두만강에 특히 그 폭이 좁은 지역 이런 데는 뭐 탈북도 많이 하지만 시도도 하지만 그 밀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북한에서 그 먹고 살라고 건너가서 뇌물 주고 건너가서 장사해가지고 탈북이 아니라 그냥 또 돈 벌어서 오고 또 물건 가져와서 팔고.
0: 그렇죠.
1: 이제 이런 개인 밀수 거의 불가능해졌겠는데요. 그럼 만약에 24시간 그 감시 CCTV가 감시를 한다면?
0: 네. 저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북중 국경 지역 랴온성에서 살던 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취재를 했던 때 있었는데 정말 많은 그 북중 국경 지역에 사는 중국인들이 밀수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1: 네.
0: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돈벌이고 밥벌이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쩌면 생계를 이제 꾸려나갔었는데 그게 현재로서는 훨씬 어려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북한 쪽을 또 얘기를 들어보자면 병사에게 돈을 주고 정해진 시간에 물건을 넘기는 방식. 네. 이게 약간 전통적인 밀수 방식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카메라와 북중의 상호 감시 때문에 위험이 커졌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2026년에는 북한 당국의 특별 지시로 국가기관이 관여한 밀수.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북한은 국가 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1: 국가 밀수라 그래요.
0: 예, 이게 한동안 중단이 되고 해당 구역의 경비대도 함께 처벌한다는 경고가 내려갔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밀수가 이렇게 벌어지면 밀수 중단해라. 다 처벌하고 다 옮기고 막 이렇게 약간 그 사고를 벌이는 거죠. 그러나 밀수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경선은 이게 길고 산과 강, 안개와 수풀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식 무역으로 구하기 어려운 물품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다만 적발 가능성, 처벌 위험, 뇌물 비용. 원래 위험이 높아지면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1: 그렇죠.
0: 그 비용이 과거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물가도 올라가겠네요. 밀수 물가.
0: 그렇죠.
1: 그리고 특히 그 이제 국가정보국에서 이제 통제를 다 한다니까.
0: 네.
1: 그러면 이 감청 뭐 이런 것도 많아서 탈북 뿐이 아니라 중국 전화 사용도 더 어려워졌겠어요?
0: 그렇죠. 중국 전화 사용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 계속적으로 어려워진 게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이 청취자분께 다 이해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엔 참빛이라고 있었습니다.
1: 참빛?
0: 참빛. 그러니까 약간 그
1: 머리
0: 몸에서 머리 빗는 빛인데 이에 약간 이가 많았잖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약간 그 해로운 그런 해충 같은 거를 잡아내기 위해서 빗을 벗는다 해서 참빗으로 촘촘한 빗이 있었는데
1: 저희 그러니까 할머니 쓰셨어요.
0: 그렇죠. 네. 저도 어릴 때 썼었는데 그 참빗 전술을 북한에서 했던 게 뭐냐면 이 머리에 살고 있는 이를 북한에서는 중국 전자 사용자를 그 이로 해로운 거를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그 참빗으로 완전히 한번 빗으면
1: 싹쓸이한다
0: 이런 느낌으로 해서 완전히 한 건데 이게 북한 쪽에서는 이제 철조망과 초소, 전파 탐지와 카메라를 피해야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강을 건너서 중국에 도착한 뒤에는 얼굴 인식이 있습니다. 신분을 확인하고 교통수단, 숙박시설의 감시를 또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이터통신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중국의 확대된 감시망이 북한 이탈 주민의 이동을 훨씬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중국 휴대전화 사용도 위험해집니다. 전파 탐지 인력이 통화 지역을 좁히고 카메라 영상으로 주변 사람과 차량을 확인한다면 전화 사용자의 브로커, 전화 사용자와 브로커를 추적하기 쉬워집니다.
1: 네. 아, 그렇죠.
0: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국가 정보 중심의 정보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이른바 이제 전화라든지 월경 그리고 송금 이게 약간 서로 연결돼서 조사가 좀 더 강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뭐 생필품부터 아마 피해가 올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0: 그러니까 개인 밀수는 약간 불법이긴 하지만 국경 주민들에게는 이제 식량과 약, 의류, 뭐 생활용품 이런 거를 구하는 이른바 생계수단이기도 했습니다.
1: 그렇죠.
0: 오랫동안. 그래서 전문가들도 북중 비공식 무역. 이게 밀수라는 것도 약간 비공식 무역이잖아요. 이게 공식 거래의 위험과 부족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 통로가 약간 막히면 장사 기회도 줄고 필요한 물건의 가격이 오를 수 있고 그리고 해외 가족이 보내는

0: 돈을 전달받거나 또한 외부 소식을 듣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다.
1: 네.
0: 이렇게 얘기해서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 이후에 국경 봉쇄가 주민의 식량과 의약품 접근, 네. 시장 경제에 큰 피해를 줬다라고 평가를 한 바도 있습니다.
1: 간단하게 북한 국경 앞으로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 같습니까?
0: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갔는데 계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1: 압박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0: 그렇죠. 그래서 국경이 더욱더 촘촘하게 감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에 따라서 위험 부담, 위험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을 올라갈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국경이 더 촘촘하게 관리됐다라고 해서 주민이 반드시 더 안전하게 되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네. 내가 나의 욕구가 있는 건데 그래서 탈북과 밀수를 줄이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주민의 이동과 생계 또한 외부 정보에 접근할 기회도 함께 줄어들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1: 네, 북한의 국경 수비대에 관한 말씀 다음 주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NK 이상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한민족의 문화와 정서를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통일사용설명서
1: 통일사용설명서 이번 순서는 북한 대중문화의 면면을 살펴보는 북한 대중문화탐구 시간입니다. 정신대 평화통일연구소 최순미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1: 자, 이제 지난주죠. 벌써 지난주 주말 8월 15일이 광복절이었는데 북한에서도 광복절을 기념하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지난 광복절 북한에서 있었던 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 네, 우선 광복절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1945년 8월 15일
1: 네.
3: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되찾은 날을 의미하는 거고 동시에 이제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 바로 광복절인데요.
1: 네.
3: 우리나라에서는 3.1절, 제헌절, 개천절, 한글날 등과 함께 5대 국경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지난주에 저희가 대체 공휴일까지 이제 함께 쉬게 되었고요. 1949년 10월 1일에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광복절이 이제 국경일로 제정이 됐었는데요. 북한에서도 이 날은 사실은 기념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네. 부르는 이름이 좀 달라요. 그래서 8월 15일을 조국 해방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1: 네.
3: 또 북한 사회의 명절이라는 게 결국 우리처럼 이제 국경일도 있지만 또 민족 명절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에서는 이제 사회주의적 국제적 성격의 명절 그리고 이제 민속 명절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어요.
1: 네.
3: 근데 광복절은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 조선인민군 창건일 등과 함께 이제 국가 기념일로 이제 기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부르는 이름은 다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광복절이 아니고 조국 해방절 그 네. 사용하는 단어가 다른데 연원이 어떻게 됩니까?
3: 네. 왜 광복이 아니라 해방이라고 표현하는가? 뭐 결국에는 이제 역사관의 차이가 될 텐데
1: 네.
3: 남한에서 광복절은 그 말 그대로 이제 빛광자를 써서 잃어버린 빛을 회복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일본 식민 지배로부터 빼앗겼던 국권을 회복했기 때문에 이 빛을 회복했다라는 의미의 광복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인데요. 반면 북한은 사실 광복절이라는 표현 대신에 김일성이 이제 항일 무장투쟁을 굉장히 강조하는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관 속에서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 덕분에 조국 해방을 이룬 날이다 라는
1: 네.
3: 의미가 좀 강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로부터 누가 어떻게 나라를 되찾았는가에 대한 해석이 남한과 북한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면서 용어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죠.
1: 그렇군요. 지난 8월 15일 그 조선중앙TV 화면에 김정은 네. 위원장이 이제 딸 김주애하고 여러 기념식의 모습을 드러냈죠.
3: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김주애의 모습이 언론에 등장할 때 굉장히 많이 성장한 모습. 10대답지 않은 성숙한 모습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8월 15일 북한 입장에서는 조국 해방의 날 기념식에도 이제 김주애 모습이 보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행보는 우선 평양에 있는 그 소련군 해방탑을 찾은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1: 네.
3: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올해가 광복 81주년이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도. 네. 그래서 옛 소련군을 추모하는 해방탑을 찾아서 헌화를 한 것이죠. 이 부분이 이제 보도가 된 것인데요. 조선중앙통신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 북한과 러시아 간의 어떤 역사와 전통, 혈연의 유대를 이제 강조하는 의미로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북한의 보도에 따르면 북러 간 훌륭한 역사와 전통 혈연의 유대는 양국 친선관계의 근본 초석이다. 그리고 숭고한 이념과 진정한 전투적 우위로 맺어진 두 나라의 친선 단결은 대를 이어 굳건히 계속 발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문구와 함께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1: 네.
3: 사실 이 광복절에 김정은 위원장이 해방탑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 그 리설주 여사와 딸 주혜가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딸인 김주혜가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 아.
3: 네, 그러니까 소련 해방탑 방문이 세 번째 중에 이제 딸과 함께한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 그만큼 이제 최근에 특히 이 광복절 기념 행사에는 딸 김주혜가 계속해서 같이 동행을 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번 이제 그 소련 해방탑 그 방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광복절을 기념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축전도 보내게 돼요. 이 부분도 함께 이제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1: 네, 그 소련군 해방탑 찾은 것도 그렇고,
3: 네. 네,
1: 축전 상호 보도하는 것도 그렇고, 최근 러시아와의 그 우호적인 관계 강조하기 위해서 더 그런 모습이 그 뭐라 그럴까요? 홍보되고. 주민들한테 알려지는 거겠죠?
3: 맞습니다. 사실 북한은 이번만이 아니라 2024년 그러니까 2년 전부터 이 광복절을 전후해서 러시아의 관계를 계속 강조를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소련군 해방탑 방문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도 러시아와 북한이 복리를 위해 건설적인 공동의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는 네. 이제 문구를 썼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그 양국의 공동 사업이라 함은 결국에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뭐 네. 이런 서로 상호 협력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1: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안 끝났죠.
3: 네, 네. 맞습니다.
1: 다른 기념 행사들도 다양하게 개최됐는데 김정은 위원장 모습 계속 보여줬다고요?
3: 네, 맞습니다. 사실 이 광복절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열렸는데 전국적으로 열렸습니다.
1: 네. 이제
3: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1: 조국 해방절.
3: 네, 조국 해방절. 네. 네. 이제 우리 입장에서 광복절이기 때문에 제가 네. 계속 편의상 광복절이라고 네.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제 조국 해방 81돌 그러니까 81주년을 북한에서 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1: 네.
3: 81돌 경축 국립교회단 종합교회 공연이 있었고요.
1: 네.
3: 이게 이제 평양교회극장이라고 가장 큰 교회극장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게 아마 17일에 이제 그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서는 뭐 줄타기, 공중곡예 그리고 국제 그 서커스 페스티벌에서 수상한 다양한 종목들이 있어요.
1: 네.
3: 이 종목에 해당하는 공연들이 있었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날 국립교회단의 출연자들과 공연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만족을 표시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국립교회단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을 해서 이 부분도 함께 보도가 됐었고요.
1: 네.
3: 이뿐만 아니라 이 연일 다양한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그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수영 경기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체육 경기라던가 아니면 이제 기념 헌화 행사 이런 것들이 이제 전국적으로도 이제 일어나서 이 부분들도 북한의 노동신문이라든지 조선중앙통신과 같은 주요 언론에서는 연일 보도가 됐었습니다.
1: 네. 수영 경기도 치러졌다는 소식이 있던데 이것도 역시 광복절 기념 행사입니까?
3: 네, 맞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네. 점인데 조국 해방의 날로 부르는 이 광복절 이제 전국 각지에서 있었던 기념 행사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교회 행사, 교회 공연 그리고 금수산 태양공전이나 이런 것들을 방문하는 행사 이런 것들과 함께 이 수영 경기가 치러졌는데 그 지난 16일, 그러니까 8월 16일에 열렸다고 하고요. 북한의 표현으로 따지면 이제 수영 및 물에 뛰어들기 경기, 네. 이제 다이빙이 되겠죠. 수영과 이제 다이빙 그 경기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때 또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이제 관람을 합니다. 경기에는 이제 당 정부 무력기관 지도 간부들과 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이 참석을 했고요. 이 노동신문을 보면은 그 선수들의 승부심과 열띤 응원 속에 시종 치열하게 경기가 진행이 됐다라고 하고요. 소백수 선수단 등이 종목별 우승을 차지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 수영과 다이빙 경기를 이제 관람을 하는 모습에서 특히 부인 이설주 여사와 딸 김주애도 함께 이제 동행을 하는 그런 모습도 함께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사진이 실렸는데 네. 보면은 이제 김주애 딸 김주애가 귀빈석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 바로 옆자리에 그러니까 굉장히 중앙이 되겠죠. 네. 여기 앉아서 공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기를 관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사진들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또 한 번 더 이 가족의 모습이 부각이 됐었습니다. 네. 또 특히 이제 이번 행사에는 조용원, 리란, 주창일, 정경택 이런 당비서 그리고 그 박태성 내각총리, 최선희 외무상, 노광철 국방상, 박정천 국방성 고문 등 이제 여러 고위 그 간부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함께 수행하는 모습도 보여졌었습니다.
1: 네. 이번 광복절에 이제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이 네. 남북관계에 대한 그 언급이 있었는데 그 이후 북한의 반응은 혹시 뭐 들어온 게 없습니까?
3: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이제 네. 북한이 별다른 반응을 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제 좀 고무적인 것은 그 8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전쟁을 네.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과 논의를 시작하자라고 네.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협상 과 관련된 다자 논의를 처음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 것인데요. 이제 그래서 많은 이제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이 이제 북한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는 점을 네. 좀 눈여겨봤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여기에 대한 반응은 이제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통일 사용 설명서 북한 대중문화 탐구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광복절을 조국 해방 기념일로 보낸 북한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최순미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허성희의 노래입니다. 다시 오는 가을.

0: 스마트폰용 KBS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전 세계 어디서든 빠르고 끊김없이 들을 수 있는 KBS 모바일 콩.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은 앱스토어에서 한국 계정으로 접속하신 뒤 KBS 콩으로 검색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KBS 라디오의 모든 채널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들으세요.
1: 통일사용설명서, 이번 순서는 탈북민의 서울사리를 들어보는 서울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설성화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그동안 이제 북한의 결혼 또 출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그렇다면 이혼에 대해서는 어떤 사회적 시선이 따를까요? 자, 오늘은 북한 여성의 삶이라는 큰 틀에서 바라본 이혼에 대해서 설 작가님으로부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혼했다라는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였죠?
2: 그렇습니다. 그 제 또 사례를 아무래도 말씀드려야 조금 더 전달력이 네. 있어서 네. 저희 언니가 86년도 결혼하고 92년도 이혼했습니다.
1: 네.
2: 근데 제가 94년도에 결혼 종용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네. 저 집에 이혼했대.
1: 아, 이혼한 언니가 있어서 그게 네. 또 흠이 되는 거예요?
2: 아니, 남자가 왔다간 가는 거예요. 가풍이 나쁘다. 그리고 저 이혼녀가 있는 그 집안에 그 자녀가 얼마나 잘 됐겠냐. 말하자면 도덕이 없다.
1: 네.
2: 여자가 잘못해서 이혼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1: 네.
2: 제가 그러다가 97년도 이후에 장마당 덕분에 일단 결혼을 했고요. 특히 이게 이혼녀가 있다 하면은 그 인사 문제가 걸립니다. 제가 이혼했다 하면은 교사를 제가 예를 들면요. 북한의 교사가 1급부터 6급까지 있습니다.
1: 네.
2: 처음에 들어갈 때 6급부터 시작하거든요. 2급까지 올라가기가 꽤 힘들어요. 20년 이상 그 네. 교직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있었던 평안남도 그 학교에 그래도 정말 25년 일을 해서 2급까지 올라가서 그 비준 서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1: 네.
2: 최종 비준할 때에 이혼 경력이 있어서 탈락됐습니다. 예,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이혼녀 하면은 네. 아주 불명해.
1: 네.
2: 예, 예, 최근에는 그래도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1: 아니, 북한의 가족법에 이혼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래요?
2: 물론 법에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네. 부부의 사랑과 믿음을 심하게 배반했거나 그 밖의 사이로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이혼할 수 있다.
1: 네.
2: 그런데 이게 참 법 저항대로라면 뭐 남편이 외도나 혹시 또 여성도 외도하지 않겠습니까?
1: 네.
2: 특히 남편의 물리적 폭력. 여성이 이혼 소송을 하면은 이혼이 성립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말이죠.
1: 네.
2: 그래서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게 북한의 법이고요.
1: 네.
2: 특히 북한의 법 하면은 한국처럼 생각하는 법이 아니고
1: 네.
2: 그 헌법 위에 김정은이 말이 있기 때문에
1: 네, 네.
2: 김정은이 한마디면 헌법도 다 까부시죠.
1: 네.
2: 그래서 이런 체제의 특성상 이혼의 성격은 체제를 공고화하는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1: 네.
2: 내가 왜 이혼을 하려고 하냐. 좀 어떻게 이혼 사유를 승인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1: 네.
2: 혁명의 이익을 견지하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정치적 문제다. 재판관도 할 수 없습니다.
1: 그러면 이제 이혼을 가정 파괴하는 그 일탈 행위 뭐 이렇게 취급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2: 그렇죠. 단순히 네. 가정 일탈이 아니고 체제 일탈이죠.
1: 아,
2: 사회주의 그러니까, 대가정 아닙니까 북한이. 예.
1: 사상적 변질이다. 뭐 이렇게.
2: 예, 예. 맞습니다.
1: 자, 그럼 남녀에 대한 사회적 시각차가 이제 극명한데 이혼 남녀에 대한 사회적 시각에도 차이가 좀 다른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2: 그러면? 아이고 그럼요. 말 마세요. 제가 네. 앞서서 예, 제가
1: 언니
2: 왜 이혼했냐 할 때 네. 제가 혹시 남자였으면 달랐을 거예요. 근데
1: 아,
2: 여자니까. 그래서 이혼한 것도 여자가 이혼하면은 여자의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 이혼 조건이 아 네. 남성이 이혼했으면은 야 저거 예민해 잘못 만나서
1: 고생했구나.
2: 예, 부덕한 여자 만나서 이렇게 사회적 시선이 온다면 여자가 이혼한다면 저거 다 제 탓이지. 무슨 여자가 참고 살아야지. 다 내 탓이야. 맞는 것도 내 탓이야. 이런 사회적인 비난 대상이 바로 어떤 전통적인 문화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그 어떤 그런 집안 망신 이런 지도자의 발언 또 김정일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집안 이혼하면 그것이 집안 망신이고 구집 사람들이 머리를 들고 다니지 못한다. 이게 곧 이데올로기로 확장된 거죠. 네, 그래서 여성의 기본값은 순정 참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혼남보다는 이혼녀가 더 문제시되는 북한 사회 문제, 예, 여러분들 듣고 계시죠?
1: 그 북한 사회에서 이제 이혼이 굉장히 드물었던 배경에는 이제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작용을 했었던 것 같고요. 역시 그 장마당의 등장이 이런 그 저 구조 또 특히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큰 변화를 갖고 왔네요.
2: 네, 맞습니다. 어쩌면 북한의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북한의 가장 힘있는 당이 어디예요 하면 북한의 유일 집권당 노동당이 아닙니까? 네네. 그러나 지금은 노동당이 아니라 장마당이다. 네. 네, 그런데 장마당의 주체는 여성이다. 그러니 결국은 사회 변화는 여성의 힘이 아니냐. 네. 당연히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서부터 이제는 여성들이 시간이 돈이다 이런 경제적 관념으로 결혼 선택 그리고 다출산 정책 이 모든 곳으로 저출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네. 쉽게 말하면은 내 몸의 주체는 나다. 네. 우리가 북한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내 몸이 국가권이야. 네, 항상 왜 아이를 많이 낳아라. 뭐 일곱 명 낳아라. 모성 영웅이냐 이런 말을 하냐. 이런 것도 여성들이 당국에 대항하는 우식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근데 그 이혼 제도가 이제 여전히 북한의 그 집단주의 체제를 뒷받침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법기관도 시장화가 돼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2: 이게 그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면 이혼을 못하도록 해도 이혼을 안 하냐 하죠.
1: 예.
2: 그런데 이혼을 한기 시군에 이혼을 할 사람이 100명 있으면은 10명밖에 예. 폰토가 안 차려집니다. 이것도 국가 폰토가 이거 배정이 차려지죠.
1: 아, 그 이혼하는 것도 쿼터 그러니까 그 수량이
2: 그렇죠. 지정이 계획이 돼서 나와요? 있습니다. 좀 웃기죠. 예. 아. 그러니까 이 100명이 이혼해야 되겠는데 재판관은 10명밖에 못 해줘. 예. 더 늘어나면은 그 군수가 목 잘립니다. 딱 10명만 해 줘야 되니까 어떻겠어요? 그 10명 안에 들어가 되니까 무지하게 뇌물이 들어오죠.
1: 아, 판사한테
2: 기존에 판사 죽도 못 먹었어요. 쌀밖에 못 먹고 그냥 배고 쌀밖에 못 먹었는데 어느 순간 집이 바뀌어. 어느 순간 차가 바뀌어. 야. 어머 세상이 달라지니까 이혼이 되시다 보니까 검찰보다는 재판관이 더 시세가 나는 직업.
1: 지난 시간에 그 산부인과 의사가 뭐
2: 그렇죠.
1: 김일성.
2: 그거는 피임시장이죠.
1: 예, 예. 종합대학 정치학과보다 그게 세다 의대.
2: 이혼시장에서는 이렇게 예. 이제는 사법기관에서 검찰이나 국가보위부가 아니라 이제는 예. 재판관. 볼 것도 없었던 네. 이런 직업이 인기 있는 직업. 그런데 또 이게 문제점은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 남편이 문제인데 또 남편도 우리 아내가 문제인데 이혼을 해야 되겠어. 그래야 오히려 자식에게도 더 건강한 삶이 주어지지만 돈이 없으면은 이혼을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인 취약계층 여성들은 이혼 소송을 해도 재판기간이 연장되고 아예 승소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네. 가정폭력에 방치되고 가출을 하고 가출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 고주 제도가 다 또 깨지고 네. 이 고주에서 또 비법 고주한 거 자꾸 잡아다 노동 단련대 감옥에 보내고 하니까 법적 보호망에 오히려 들어야 할 여성들이 오히려 밖으로 밀려나서 내 팔자를 탓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1: 그러면 그 이혼을 해야 되는데 못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할 수 없이 가정을 지켜내려고 또 이제 뭐 뭐라 그럴까요? 좀 노력하는 여성들도 있을 거고 이 정신 건강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그 스트레스 뭐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나 뭐 구호나 이런 건 없습니까?
2: 이게 제가 정말 그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릴 거는 한국에 제가 왔을 때 처음 명동거리 가니까 그 타로 보는 점이 꽤 많아요.
1: 타로점. 예, 예, 예. 가드점.
2: 저는
1: 예.
2: 그게 참 북한하고 아주 닿았던 게 북한에 가장 많이 지금 확산되는 게 점쟁이거든요.
1: 아, 그래요?
2: 점쟁이. 예.
1: 사회주의에서는 절대 용납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2: 예, 정확히 예. 말했어요. 사회주의 안에서 용납 안 하기 때문에 성이 문드러지는 거죠. 그래서도 찾아가는데 한국처럼 교회나 불교가 있으면 정교에 기대겠지만 그것도 네. 없고 계속 순전매체는 우리 당만 믿고 수령님만 믿으라 하는데 그건 못하겠고 그래서 이걸 토론해야 되지 않나요?
1: 예.
2: 아무튼 저도 평안남도 점쟁이는 한 30명 돌아간 것 같습니다. 아. 자전거 타고. 설날 되면 터정 비율 보겠다고 배급소 줄보다 더 길게 들어서는데요.
1: 예.
2: 그만큼 심리상담소의 수요. 제가 어떻게 보면 한국에 와서 심리학을 전공한 그런 이유의 하나가
1: 예.
2: 내가 통일되면 꼭 이렇게 안에 고름이 차있는 의린 조성들 네. 내가 꼭 종소속 상처 치유해지겠다. 특히 한국에는 심리상담소가 곳곳마다 있고 정신 어떤 치유라는 이런 것도 참 잘 되어 있는데 북한에는 심리상담이라는 그 개념조차 없는 이런 제도적인 문제 탈북민인 저의 역할이 아닐까도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1: 네. 그 가부장제가 아직도 공고한 북한 사회에서는 아마 더 그럴 수밖에 없었을 듯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그 우리 사회에서 결혼 못지않게 이혼과 관련돼서도 이제 방송에서도 프로그램화 할 정도로 자유롭게 말하는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2: 돌싱이란 말 저는 처음에 참 신기하기도 했고 네네. 오해가 없기도 했고 네. 남성들이 이거 들으면 상당히 기분 상하지 않을까 네네. 예 이렇게 제가 봤어요. 근데 남성에게도 돌싱이라고 하더라고요.
1: 그럼요.
2: 예.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어떤 인식 평균적인 네. 변화라구나 이게 참 그 사회적 성장을 저는 봤고요.
1: 네.
2: 그래 여성들도 북한의 여성들도 그렇게 이혼을 하면 저거 정말 이혼요 이렇게 딱지 붙지 않고
1: 네.
2: 북한도 이혼 못하게 그냥 정말 그 빨래 비틀어 매듯 그러지 네. 말고 그래 덜싱은 또 하나의 제2인생을 살도록 건강한 네.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정책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1: 네. 뭐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 정 살 수 없다면
2: 네.
1: 제2의 인생을 서로 개척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저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지난 시간인가 언제 그 장마당에서 이제 여성들이 돈을 벌면서 결혼 적령기가 23살에서 30살 정도로 늘어났다. 근데 이제 남자는 어떤지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비혼이 있지 않습니까? 꼭 비혼주의자가 아니더라도 뭐 한국에서는 40까지 그 결혼을 하긴 할 건데 아직은 못 만났다 그러나 바쁘다 그러고 이제 40까지도 그냥 싱글로 지내는 남녀들이 많은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비혼에 대한 생각?
2: 2010년대 중반까지 비혼은 거의 없었어요. 일단 비혼하게 네. 되면은 그게 네. 그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요소로 보거든요.
1: 그것도
2: 혼자 살면 그게 이상하게 보죠.
1: 남자도 그렇습니까?
2: 아 북한에는
1: 네.
2: 북한의 성비가 한국은 성비가 남성이 많지만 북한은 여성이 많아요.
1: 그래요?
2: 저 장가 못 가는 남성이 없습니다. 일단. 요즘 무조건 다 아무리 세번 가도 다 장가 가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비혼 여성들이 2010년대 후반부터 정말 더세서부터 그리고 상류층 여성부터 지금 나오기 시작해서
1: 네.
2: 특히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제가 애완견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1: 네.
2: 애완견 산업이 왜 국가산업으로 등장을 했냐 이 문제도 지금 북한의 비혼 여성 이것을 김정은 정권이 어떻게 공식 제도권 사회적 문화에 흡수할 것인가
1: 네.
2: 이런 요인이 하나라고 보시면 더 흥미있을 것 같아요.
1: 아 그러면 전통적인 인식은 좀 잘못된 여자 뭐 이렇게 보기는 하지만
2: 그렇죠.
1: 어쩔 수 없이 이제
2: 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1: 여성들의 경제력도 늘어나고 혼자 사는데 문제가 없다 보니까 비혼 주의가 있든 없든 혼자 사는 여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2: 네,
1: 이 말씀.
2: 네, 더사에서부터 이제는 늘어난다기보다는 이제는 나오고 있다.
1: 나오고
2: 이런 얘기입니다.
1: 있다. 아직은. 네. 지금까지 설성화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 KBS 라디오의 통일 사용 설명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통일 사용 설명서는 KBS 1라디오와 한민족 방송 채널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청취 바랍니다. 끝으로 박경하가 노래하는 들꽃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윤석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톨스토이의 소설 주인과 하인입니다.

주인 바실리와 하인 니키타가 중요한 토지 거래를 위해 길을 떠나는 날, 유난히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고 바람이 거셌습니다. 아내가 말렸습니다. 내일 가면 어떻겠느냐고. 그러나 바실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거래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거래와 이익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으니까요. 니키타는 바실리와 정반대인 인물입니다. 바실리가 계산하는 사람이라면 니키타는 그냥 아무런 계산도 없이 주어진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바실리와 니키타는 마을을 벗어나 들판으로 접어들었고 말은 잘 달렸으며 바실리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길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가 심해졌습니다. 들판 전체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니키타는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되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했습니다. 바실리는 계속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래를 놓칠 수 없으니까요. 지혜로운 하인 니키타의 말을 듣지 않은 것, 그것이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그들은 같은 자리를 빙빙 돌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들은 처음 출발한 마을 근처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모든 방향이 하얗고 모든 방향이 같아 보였습니다. 어느 마을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실리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거래를 내일까지 미룰 수 없다는 것이었지요. 두 번째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눈보라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말도 지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마차는 눈 속에 박혔습니다. 바실리와 니키타는 눈밭 한가운데 갇혔습니다. 이 순간 바실리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는 말을 풀어 그 말을 타고 혼자 도움을 구하러 갔습니다. 니키타를 혼자 놔두고 말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바실리는 자신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말은 눈보라 속에서 방향을 잃었고 결국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바실리는 도망치려 했지만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톨스토이가 눈보라에게 맡긴 역할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마주할 수밖에 없게 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서울은 어제보다 무려 6도에서 7도가량이나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많은 지역으로 어제보다 더 더워지면서 오늘 한낮에 폭염이 기승을 부린다는 점 참고하셔서 외출 계획 세우셔야 될 텐데요. 우선 아침 최저기온만 봐도 평년 이맘때보다 대부분 1도에서 3도가량 높습니다. 일부 해안가나 남부지방 중심으로는 열대야도 밤새 나타났습니다. 현재 열대야주의보는 충남과 남부지방, 제주 중심으로 내려져 있고 강원 남부와 충청, 남부지방과 제주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서울, 강릉, 제주가 33도까지 오르면서 서울은 어제 비가 오면서 26.5도에 그쳤는데요. 무려 6, 7도가량이나 낮 기온이 상승하겠습니다. 세종, 대전, 대구, 부산이 오늘은 34도, 광주가 가장 높은 35도까지 예보가 돼 있고 당분간 아침 최저기온도 서울이 앞으로 수요일까지 25도, 낮 기온은 32도 선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자외선 지수 오후에 높거나 매우 높음, 오존 농도는 일부 중서부 지역과 대부분 남동부가 오후에 나쁠 텐데요. 비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소나기 형태로 오늘 지나는데 전국 대부분 5에서 40mm의 소나기 예보 있고 내일은 남부 지방 중심으로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7.5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6시 43분 전남 광주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점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전남 광주 지역에 진도 4의 흔들림이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진도 4의 진동은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고 일부가 잠에서 깨며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규모 2.0 이상 지진이 44차례 발생했고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4차례 일어났습니다. 일본 도쿄 인근 혼슈 동남부 이바라키현 남쪽에서 오늘 새벽 2시쯤 규모 5.9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도쿄에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며 선반에 있는 식기류와 책들이 떨어질 수 있는 일본 기준 진도 5 약의 흔들림이 관측됐고 후쿠시마와 미야기까지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도쿄에서 진도 5 약 이상의 흔들림이 관측된 건 2021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향후 일주일 이내에 비슷한 규모의 지진 발생 가능성을 전망하면서 최근 기록적 폭우로 지반이 약해진 만큼 지진으로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내일로 예정된 4시간 부분 파업을 유보하고 17차 본교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노사는 올해 임금 인상 규모와 상여금 50% 인상, 정년 연장 등을 놓고 임금 단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지난 5월 초 상견례 이후 수시로 부분 파업을 벌였고 지난 21일에는 10년 만에 8시간 전년 파업을 벌였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파업 시간은 60시간이며 업계에서는 차량 5만 5천여 대의 생산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쯤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에서 불이 나 2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시장 점포 중 두 곳이 완전히 불에 탔고 여덟 곳은 일부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함께 추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서 미국이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자 캐나다는 대규모 보복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 측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며 미국산 철강과 낙농품, 가전제품, 농기계 등에 다음 달 8일부터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캐나다와 새로 예정된 협상은 없다며 캐나다의 보복 방침에 대응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레자이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이란 국영방송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를 적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상대로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전쟁에 나서겠다며 이란의 자금줄을 제공하는 제3국에도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란 경제 제재 추가 계획을 내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의 리치 맥코믹 연방 하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를 복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인 맥코믹 의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이 조치가 일시적이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맥코믹 의원은 공산주의를 하겠다는 나라들과 한국과의 관계가 한미 관계보다 더 가까워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미연합훈련 기간은 11일에서 닷새로 줄었고 훈련 규모도 축소됐습니다. 시설장의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측이 인천시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인천시는 사회복지법인 색동원 측이 지난 7일 인천시를 상대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마른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3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5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8도 정도 높겠습니다. 전남과 제주는 오후까지, 중부 내륙과 전북, 경남 지역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이영호였습니다. KBS.

0: KBS 뉴스월드.
1: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오원종입니다. 현재 중국 베이징에서는 세계 로봇 대회와 휴머로이드 로봇 경기가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군무를 추고 격투를 벌이는가 하면 섬세한 손 동작까지 선보이는 로봇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로봇 산업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수요일에는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중국의 한 로봇 기업에 쏠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유니트리사가 상하이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 첫날 주가가 공모가 대비 5배 넘게 뛰면서 단숨에 수십조 원대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중국 로봇 기업들의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시장에서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였는데요. 오늘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중국 휴머노이드 산업의 현 주소를 짚어보겠습니다. 8월 23일 일요일 KBS 뉴스월드 생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먼저 주간 키워드, 오늘도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자, 밤사이 속보부터 좀 살펴볼게요. 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결국 결렬됐네요.
2: 네, 그렇습니다.
1: 양국의 고율 관세를 주고받는 무역 전쟁으로까지 이제 번질 분위기라고요?
2: 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캐나다 전체 수출의 70%를 미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이 고율 관세 때문에 타격을 많이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 양측 모두 보복 관세를 예고하면서 전면전에 들어섰습니다. 미국이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서 50% 관세를 부과하자 캐나다 역시 대규모 보복 관세를 예고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미국은 곧바로 이에 대해서 추가 대응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 밝혀서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미국 캐나다의 무역 긴장이 한층 더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1: 네.
2: 마크 카니 총리가 21일 날 미국 측이 제안한 통상 협정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고요. 워싱턴의 고율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 맞대응으로 미국산 철강, 낙농품, 가전제품, 농기계, 펄프 등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도 밝혔습니다.
1: 네.
2: 이번 조치가 다음 달 8일부터 정식 발효된다고 하는데요. 카니 총리 측은 미국 협상단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제안은 굉장히 적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쪽에서 예를 들면 이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온라인 스트리밍에서 프랑스어 콘텐츠 지원과 문화산업 보조금 그리고 프랑스어 포장지 의무 표기를 하지 말라 철회라 기결하고 있는데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상황을 밝혔습니다.
1: 네.
2: 캐나다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영어부로 다 같이 쓰는데 이걸 하나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미국도 캐나다의 보복 방침에 바로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이미슨 그려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캐나다의 보복에 대응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밝혔는데요.
1: 네.
2: 새로운 협정은 없다라고 밝히면서 당분간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과 캐나다가 무역합에 근접한 듯 보였습니다. 21일 밤까지 막상 협상을 벌이다 결국 결렬이 됐고요. 그러자 미국 측에서 20일 0시를 기해서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서 5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고
1: 예.
2: 대상 품목은 일부 유제품과 맥주, 와인 등의 주류. 하키용품, 기계, 섬유, 시멘트, 가구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75개국을 상대로 시행했던 이민비자 발급 중단 조치.
2: 네.
1: 이거 이제 무효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2: 네. 일단 뭐 백악관에서는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예. 또 어떻게 진행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이 21일 날 미 국무부의 이민비자 제한 정책이 현행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상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비자를 발급하는 것을 제한하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판단했고 행정부 측의 주장을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네.
2: 재판부는 국적을 기준으로 특정 국가 출신 신청자 이민비자 발급을 일괄적으로 막는 것은 국무장관에게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판단했고요. 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따지지도 않고 일괄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한 방식 역시 개별 심사를 요구하는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정책을 적용해서 기존에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 결정도 모두 무효라고 봤습니다.
1: 예.
2: 이에 따라서 과거 신청권을 다시 심사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1월 달에 미국의 복지 혜택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75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1: 그러니까
2: 소위 말해서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막겠다는 건데
1: 네.
2: 뭐 소말리아, 아이티, 이란 비롯해서 러시아, 브라질, 콜롬비아 등이 포함이 됐고요. 미국의 동맹국에 알려진 요르단과 이집트도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수십 년 동안 유지하던 미국의 이민법 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것이라면서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요. 네. 원고 측 대리인은 행정부의 불법적이고 차별적인 비자 금지 조치 때문에 혼란에 빠진 수십만 명의 가정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준 거라면서 법원 판단에 대해서 환영 입장 밝혔고 백악관과 법무부는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3: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어떻게 보면 반이민 정책들을
2: 네, 맞아요.
3: 법원에서 계속해서 제동을 걸고 있네요.
2: 네.
3: 자, 이어서 키워드 뉴스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키워드입니다.
2: 네. 왜 집콕이라는 단어를 좀 잘 쓰지 않습니까?
3: 집콕, 방콕.
2: 네. 집 밖으로 안 나가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저도 사실 일 끝나면 집에서 거의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다카이치 사내 일본 총리가 너무 집콕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3: 총리는 밖으로 많이 그렇죠. 나가야 될 텐데.
2: 맞습니다. 그래서 전임자들과 비교해서 총리관제 머무 시간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도통신 분석에 따르면 다카이 총리가 작년 10월 달에 취임하고 나서 약 10개월간 현장 시찰은 한 건 해서 총 8번밖에 밖에 안 나간 겁니다. 나머지는 다 총리관제 있었는데요. 전임자였던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그리고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같은 기간에 31번, 22번 현장 시절 다녀오고가 굉장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다카이치 총리가 8번 현장 시절 간 것 중에서 지진 피해 지역 방문이 3번이었고요. 그리고 그 밖에 이번 달 6일에 히로시마와 9일날 나가사키 원폭의 날 관련해서 찾은 것 그리고 나머지는 해외 정상의 일본 방문 일정에 나와서 밖에 나왔던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외출보다는 관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다듬고 뭐 정책 구상을 한다 이걸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집권 잔민당 내부에서도 국민과의 소통이 너무 적다 직접 대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민당의 한 간부도 현장에 나가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일도 많다라면서
3: 그렇죠.
2: 네, 가능한 좀 직접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하기를 바란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예, 다카이 총리가 대체로 관저나 숙소에서 대부분 보낸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니혼게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 총리가 취임하고 나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총 94일 가운데 절반 이상인 50일 넘게 총리 관저나 아니면 아가사카 이 의원 숙소에서 하루 종일 머무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출한 휴일 43일 중에서 대부분은 36일 정도가 행사 참석이나 외교 일정 같은 공무 목적 말고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볼일로 휴일에 외출한 것은 5월 30일 단 하루였는데요. 네.
3: 사적 볼 일이 별로 없나 보네요.
2: 네. 아니, 그래도 너무 적지 않으시군데요. 네. 다카이 총리가 그때 나갔던 것이 치과 치료 받으려고 단 하루 사적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다카이 총리 측근 얘기는요. 총리가 움직이면 아무래도 뭐 경호원도 가야 되고 비서도 따라 붙으니까 좀 불편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배려해서 관저에서 보낸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너무 안 나가니까 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카이 총리 얘기는 자신이 하루 종일 관저에 있더라도 일만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3: 네, 현장의 목소리를 좀 청취를 해라.
2: 네,
3: 이런 비판인 것 같네요.
2: 맞습니다.
3: 자, 다음은 전쟁 대 경제라는 키워드입니다. 네.
2: 지금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제재로 이란을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 내부에서는 강경하게 대응하는 목소리가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우리도 좀 경제를 생각하자는 협상방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지도부 내에서도 전쟁을 좀 이제 끝내고 경제 회복에 집중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협상파로 알려진 페제스켄 이란 대통령이 전쟁은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끝나야 되고 그리고 이란의 힘과 존엄성을 보여주고 세계에 이란이 승리했고 전쟁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란 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도 경제 위기를 방치해서는 국가 안보를 확보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가의 자금 순환과 경제 성장이 없다면 발전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전쟁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평화의 진정한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3: 네.
2: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경제 압박을 통해서 이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고 실제로도 타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최근 들어서 제재 그리고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 압박을 강화하면서 좀 완전히 틀어막고 있는 상황이 된 건데요. 예. 전쟁과 제재 때문에 이미 이란 경제가 취약해진 건 알려진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자국 통화인 리아라 가치가 추가로 하락하면서 이란 국민들이 생필품 등 일상적인 지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내 온건파들은 경제난에 장기화되면은 정권 유지가 힘들 것이고 결국은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릴 거다

0: 트럼프 정부가 경제난을 지레들해서 이란에게 더 큰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이란으로서는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는 모양새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란 내에서도 좀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그간 뭐 이란에서 계속해서 경제 제재는 있어 왔으니까요. 네. 뭐 여기서 더 나빠지면 얼마나 나빠지냐 이런 목소리도 있을 것 같고 네.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0: 임계점이 어딜까 이게 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견디긴 견디지만 어느 순간 탁 넘어서면 이게 또 문제가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임계점에 언제 도달하냐 이게 좀 핵심일 것 같습니다.
1: 둘 사이에 약간 치킨 게임이 되지 않을까
0: 네, 맞아요.
1: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다음 키워드는 250주년 생일 잔치입니다. 미국 얘기인가요?
0: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건국 250년 기념해서 격투기 경기를 뭐 관람하도록 한 적이 있었는데
1: 그렇죠.
0: 이번에는 자동차 경주를 합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참 이벤트 좋아해요.
0: 이벤트를 좋아하고 좀 약간 이렇게 도파민이 확 터지는 그런 이벤트를 특히
1: 자극적인.
0: 네, 맞아요. 그래서 인디카 자동차 경주 대회인 프리덤 250 그랑프리가 현지 시각으로 20일 워싱턴 DC의 상징적인 공간인 내셔널몰 일대에서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경주 코스는요. 내셔널몰 중심으로 해서 백악관과 인접한 펜실베니아 대로 따라서 국립미술관, 국립문서기록관리청, 항공우주박물관 이런 것들 주요 명소를 지나간다고 하는데요. 이게 총 길이는 2.7km 불과한데 네. 여러 바퀴 도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꺾어지는 코너가 7개나 포함이 되어 있고 경주 차량은 시속 306km 이상으로 직전나갑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 확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예. 될 것 같은데요. 22일 날 연습주행과 예선이 먼저 진행이 되고 본 경기는 23일 오후 1시쯤에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 드라이버들이 이 코스를 무려 147바퀴를 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길이가 402km 되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23일 날 경기장 직접 와서 본 경기 시작에 앞서서 명예주행도 한다고 합니다.
1: 항상 주인공이 되고 싶으니까.
0: 맞습니다. 네. 워낙 스포트라이트라는 네. 걸 좋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경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안전조치가 취해지고요. 안전펜스도 설치가 되고 교통, 주차가 통제되면서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좀 불편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이 경기 코스가 있는 일부 박물관들은 이날 티켓 시사에서 반드시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불편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회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달에 행정명령에 사인하면서 바로 이제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일단 대회 개최위에서 일부 도로가 정비가 되고요. 안전펜스가 설치가 되고 그리고 이 주최하는 측 인디카 자동차 경주대회에서 주최 측에서 무료 돈으로 480억 원의 그 비용을 전액 네.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회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수익금은 워싱턴 DC 지역에 있는 자선단체에 기부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미국 대표 빅테크 기업들이 다 후원을 한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은데 예. 폴리티코에서는 이번에 인티카 대회에 뭐 보잉, 스페이스X, 쉘, 아마존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막강한 로비 활동을 펼치면서 결국 후원서로 나선 건데 이게 좀 이해충돌이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런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출연하는 행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이해충돌이 있다면서 비판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백악관은 또 여전히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1: 네.
0: 백악관 공보 담당 관계자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마땅히 누려야 될 화려한 생일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이해충돌 전혀 없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1: 네. 자 다음 키워드는 미녀와 범죄자입니다.
0: 네. 그 더 뷰티 앤드 비스트라는 네. 만화.
1: 미녀와 야수.
0: 네. 네. 근데 이번에는 미녀와 범죄자입니다. 미국 미인대인 미스 그랜드 USA의 우승자가 왕관을 쓴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자격을 박탈당했는데요. 왜냐하면은 범죄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 네. 미리 이런 것들을 조회 안 해보나고요.
0: 그런가 봐요. 네. 본인이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과거에 결혼한 이력이 있었고요.
1: 예.
0: 그리고 뺑소니 혐의로 재판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스 그랜드 USA 조직위원회가 2020년도 미스 그랜드 USA 우승자인 맥킬라 리에 대해서 임기를 종료하고 우승 타이틀과 관련된 모든 자격을 박탈한다고 19일 밝혔는데요.
1: 네.
0: 미국의 피플지 보도에 따르면 맥킬라 리 씨가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서 형사 민사 재판을 받았고요. 그리고 과거에 결혼한 이력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4년 11월 달에 미국 LA에서 뺑소니 사고가 있었는데 이 두 건의 중범죄로 기소를 당했다는 거죠. 법원 기록 봤더니 같은 해 11월 24일 날 체포가 됐고요. 그리고 경미한 부상과 영구적인 중상을 초래한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 일단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피해자인 안나 씨는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게 알려지게 네. 된 건데 이 리 씨와 함께 마이클 코스비가 같이 차량을 타고 있었고요. LA 그 선셋 블러바드 달리던 중에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서 이 차량을 덮치면서 충돌이 발생한 겁니다.

0: 그래서 피해자 측은 이 사고 때문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영구적인 장애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소득 손실을 발생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건데 네. 문제는 리 씨와 그리고 차량 같이 타고 있던 스코비 씨가 사고 직후에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차량 공유사업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벗어난 겁니다. 뺑소니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뿐만 아니라 리 씨가 과거에 결혼한 이력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피플즈가 입수한 걸 봤더니 이혼 관련 기록이 따르면 리 씨가 2018년 8월 9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 남성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리 씨는 중국계 남아프리카 부모 사이에 태어났고요. 세 대륙을 오가면서 성장하고 알려졌는데 네. 이전에 미스 그랜드 매사추세츠 2026과 그리고 미스 아시아 USA 2025 등에서 왕관을 차지했는데 알고 봤더니 왕관 쓴 미녀가 범죄 활동을 드러났습니다.
1: 자, 끝으로 짧게 하나만 더 볼게요. 네. 착용 안 되지만 개발은 가능합니다.
0: 네.
1: 뭔가요? 이거?
0: 요즘 사실 그 메탈 스마트 글래스가 좀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예. 뭐 약간 그 사람들 모르게 촬영해서 이제 SNS에 올라가서.
1: 안경 쓰고 있으면 다 네. 촬영할 수 있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민세관 단속국 직원들이 메탈 스마트 글래스를 착용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뉴욕주 법원도 건물 내에서 스마트 글래스 착용을 금지하는 사용 제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웨어러블 기기의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감시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RC 국장은 메타글래스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면은 민감한 정보가 의도치 않게 촬영되고 녹음되거나 전송이 돼서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법적 보호 조치가 훼손될 가능성이기 때문에 착용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라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글래스는 안경과 똑같이 생겼고요. 예. 안경대 위쪽에 소형 카메라 말과 장착이 되어 있어서 원하는 영상과 것들을 이제 녹음도 할 수 있고 찍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촬영 중에 여기 표시등이 깜빡거린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촬영당하는 것을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 스마트 글래스 둘러싼 여러 가지 사생활 우려 때문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네. 일상 공간에서도 일부 식당들은 이걸 금지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우려 속에서도 미국 정부가 일괄적으로 스마트 글래스에서 규제를 발표하지 않고 있고요. 메타 측에서는 관련 기술을 계속 내놓으면서 개발은 가능하지만 미국의 공공기관들은 착용은 안 된다고 말하면서 이게 좀 일관성이 없는 정책을 네, 해주고 있습니다.
1: 모순적이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자, 지금까지 주간 키워드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네, 다음 순서 전에 먼저 잠시 기상특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경북 포항, 경주 중북부, 대구, 세종 남부입니다. 이들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상특보가 전해졌는데요.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을 삼가시고요.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과 양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경북 포항, 경주 중북부, 대구, 세종 남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자, 이어서 세계창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상장으로 화제가 된 중국 휴머노이드 기업 유니트리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휴머노이드 산업 현 주소를 짚어볼 텐데요. 이코노미 조선의 이용성 국제전문기자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자, 유니트리 상장 첫날부터 큰 관심을 받았는데 주가가 무려 공모가의 5배 넘게 뛰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유니트리는 지난 19일에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상하이 증권거래소의 과학기술 전용시장 커창반에 상장했습니다. 공모가는 150.8위안으로 상장 첫날에 공모가 대비 5배 넘게 급등하면서 845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7만 4천 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0: 네.
1: 이에 따라 유니트리의 이날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단숨에 우리 돈으로 7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투자 유치 단계에서 평가받은 기업 가치 대비 26배 이상 불어난 액수입니다.
0: 네.
1: 유니트리는 이번 공모를 통해서 61억 위안, 약 1조 3천억 원을 조달했는데요. 이 자금은 휴머노이드용 AI 모델 연구와 신제품 개발, 생산시설 확충 등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0: 얼마 전에는 창신메모리 상장되면서 큰 관심을 받았는데 네. 올해는 이제 휴머노이드 기업까지 상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토 증시에 상장한 휴머노이드 전문 기업이 이제 유니트리 처음이라고 하던데
1: 네.
0: 그 유니트리의 지금 위치, 세계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1: 네, 중국의 또 다른 휴머노이드 전문 기업 유비테크가 홍콩 증시에 상장했지만 예. 말씀하신 대로 중국 본토 증시에 상장한 휴머노이드 기업은 유니트리가 1호입니다. 유니트리는 지난해 5,500대가 넘는 휴머노이드를 출하해서 약 32%의 점유율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죄송합니다. 참고로 중국 휴머노이드 업체 올 상반기 전 세계 로봇 출하량에서 중국이 97%를 점하고 있습니다.
0: 아, 중국만 97%?
1: 네, 그렇습니다.
0: 와, 대단하네요.
1: 테슬라와 피겨 AI 등 미국 휴머노이드 기업의 출하량은 연간 수백 대 수준입니다. 유니트리는 모터와 제어기 등의 핵심 부품을 직접 설계하고
0: 네.
1: 또 중국의 제조업 공급망을 활용해서 원가를 낮춰서 보급형 휴머노이드인 아론의 경우에는 가격이 대당 6,000달러, 약 830만 원 안팎까지 낮췄습니다.
0: 가격 경쟁력까지 대단합니다.
1: 네, 유니트리는 또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매우 드문 휴머노이드 기업이기도 한데요.
0: 예.
1: 지난해 매출이 우리 돈으로 약 3,500억 원, 또 순이익은 약 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35%, 204% 네. 급증했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도 약 882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8.5% 늘었습니다.
0: 이렇게 순이익까지 내고 가격 경쟁력도 갖춘 기업이다 보니까 더욱더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지금 세계 시장에서 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네. 자연스럽게 이 회사를 만든 창업자가 누군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인물입니까?
1: 네, 유니트리는 1990년생, 그러니까 올해 36살의 왕싱 씨.
0: 굉장히 좋네요.
1: 그렇습니다. 예. 2016년에 창업했습니다. 저장성 닝보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초등학생 시절에 풍력 자동차, 또 중학교 때는 미니 터보제트 엔진을 직접 조립할 정도로 공학 분야의 재능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저장과학기술대 신입생 시절에는 2009년인데요. 우리 돈으로 불과 몇만 원을 비용을 들여서 소형 이족 보행 로봇을 직접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후 상하이대 대학원에 진학해서는 전기 모터 기반으로 움직이는 사족 보행 로봇, 로봇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X도구를 혼자 설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6월에 세계 최대 상업용 드론 제조사인 중국 DJI에 입사했지만
0: 네.
1: X도구 영상이 해외 정보기술 매체를 통해서 워낙 유명해지면서 구매 투자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입사 2개월 만에 퇴사했고 항저우에서 유니트리를 창업했습니다. 유니트리라는 이름은 그 무한한 우주 공간 유니버스하고 가지를 뻗어나간 나무 트리를 합친 말인데
0: 네.
1: 중국어 이름이 우슈 커지거든요. 네, 우주 할 때 우자하고 나무 숫자를 씁니다.
0: 우주 나무.
1: 예, 예. 커지는 과학기술을 줄인 과기의 중국어 발음입니다. 유니트리의 성공적인 상장으로 왕 회장의 보유 지분 가치가 우리 돈으로 20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0: 네.
1: 이에 따라서 왕 회장은 이른바 주링허우라고 불리는 중국의 1990년대생 중에서는 최고 부호가 됐습니다.
0: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천재성을 보이던 네. 창업자가 결국 거대한 기업을 만든 건데, 근데 로봇이라는 게 이제 첨단 기술의 집약체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근데 이제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세계 시장에서 뭐 우뚝 서기가 쉽지만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더 첨단 기술이 들어가고 뭔가 특수한 분야에 딱 맞는 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1: 네,
0: 가격이
1: 그렇습니다.
0: 아무리 비싸도 살 거란 말이에요.
1: 예.
0: 근데 유니트리의 기술력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1: 유니트리가 대중적인 관심을 끈 게 지난해 초에 중국 국영방송이죠. CCTV의 예. 춘제 특집 갈라쇼에서 휴머노이드들이 나와서 사람하고 함께 손수건 돌리면서 양거라는 이름의 전통
0: 아,
1: 공연을
0: 영상 보면 예, 기억이 납니다.
1: 선보였습니다. 예. 이를 계기로 해서 왕 회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좌담회에 참석해서 대표 발언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올해 춘제 갈라쇼에서는 또 유니트리의 휴머노이드들이 쌍수종으로 휘둘리고 또 팀트를 짓고 도약하는 등 불과 1년 사이에 훨씬 더 정교해진 움직임을 선보이면서 기술력을 뽐냈습니다.
0: 중국 로봇들 보면은 이게 뭔가 사람과 더 비슷하고 그게 쇼잉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여주는 거를.
1: 예. 마케팅 뭐라고 예. 볼 수도 있고요. 예. 또 상장을 이틀 앞둔 지난 17일에는 신형 로봇 차오런을 공개했는데 이게
0: 네.
1: 한자로 초인입니다.
0: 아.
1: 예. 슈퍼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불과 3개월 만에 뚝딱 개발한 이 로봇이 100m를 7초대에 주파하고 제자리에서 2m를 뛰어오르는 등 경이로운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0: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 로봇들 이제 시원한 걸 보면 약간 마케팅 느낌이 강하단 말이에요.
1: 네.
0: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로봇이 필요한 현장들, 실제 생활이나 어떤 지금 가장 많이 필요할 때는 이제 산업 현장이랄 거나 산업 현장일 테니까요.
1: 네.
0: 이런 데서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가장 관건인데 이 중국 로봇들 실제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1: 예, 지금 이렇게 제기하신 의문
0: 네.
1: 상당히 그런 또 의문을 많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듣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도 그런 시각을 많이 의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마침 유니트리가 상하이 증시에 상장한 지난 19일에 공교롭게도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중국 최대 로봇 행사인 세계 로봇대회 WRC가 개막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만 50곳이 참석한 이번 행사의 전시장에는 샌드위치를 만들고 과일 채소를 씻고 또 책장을 정리하고 빨래를 개는 등 가사일을 돕는 휴머노이드가 줄을 이뤘습니다.
0: 이건 집안에서 필요한 로봇들을 대상으로.
1: 맞습니다. 중국 로봇 기업 갤봇 부스에는 또 사랑키만한 G1 휴머노이드가 토스트를 구웠고요.
0: 예.
1: 또 유니트리의 유력한 경쟁사 중 하나인 유비테크는 공장용 로봇 라인을 부스에 설치해서 실제로 로봇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0: 그래요. 이런 이제 이런 휴머노이드 모습 보면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일을 로봇이 대신하진 않을까? 내 일자리가 뺏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맞습니다. 휴머노이드가 빠른 속도로 인간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는 뭐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동작의 상당 부분은 모방학습의 결과물인 만큼 그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휴머노이드의 모방학습은 크게 딥미믹이라는 기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각, 언어, 행동, 통합 모델 VLA라는 두 기술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딥미믹 기술의 그 대표적인 예가 인간과 휴머노이드 군무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모션 캡처 기술을 이용해서 인간 댄서의 동작을 기록하고 이를 휴머노이드가 구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매핑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동작을 최대한 정확하게 구현하도록 강화학습을 시킵니다. 또 얼마 전에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준 미국 피겨 AI 휴머노이드가 그 소포 분류 작업을 하는 그 영상이 있었는데요.
0: 네, 기억납니다.
1: 예, 인터넷상의 방대한 데이터로 사전 훈련한 VLM이 그 핵심 기술입니다. 휴머노이드는 이를 활용해서 시각 정보를 인식하고 언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0: 사실 뭐 택배 분류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든 일이고 오랫동안 필요한 일인데
1: 네.
0: 잘 하더라고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1: 네. 네.
0: 자, 유니트리의 왕싱싱 회장 이제 휴머노이드 산업이 이르면 2, 3년 안에 챗 GPT의 등장 같은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1: 네. 지난 20일 앞서 말씀드린 세계 로봇대회 포럼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0: 네.
1: 이르면 2, 3년, 늦으면 5년이나 10년 안에 휴머노이드 산업이 폭발적인 성장 변곡점, 챗GPT 모멘트에 도달할 수 있다고 내다본 겁니다. 왕 회장은 이와 함께 휴머노이드가 사전 학습 없이 주어진 작업의 80% 정도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면 그런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그 판단 기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공지능의 판단을 실제 로봇의 정교한 움직임으로 연결하는 게 여전히 커다란 기술적 걸림돌이라고 말해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0: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게 이제 인공지능 기술하고 예. 어떤 피지컬 어떻게 보면 피지컬 AI라고 예. 하죠. 예. 일로 예. 가는 맞습니다. 부분인데. 근데 이제 이런 휴머노이드 산업의 양대 산맥이 미국과 중국이잖아요. 아주 치열하게 선두 경쟁 벌이고 있는데. 경쟁력을 좀 비교를 좀 해보죠. 미국과 네. 중국 어떻습니까?
1: 중국은 하드웨어 관련 경쟁 특히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 있습니다. 예. 오랜 시간 그 구축한 수준 높은 생산 시스템 바탕으로 해서 우수한 성능의 로봇을 놀라울 정도로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현장 적용 부분에서도 중국의 손을 들어준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0: 네.
1: 유니트리 휴머노이드는 이미 BYD와 지리 등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생산 라인에 도입됐습니다.
0: 하긴 중국은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1: 그렇습니다.
0: 미국에 비해서.
1: 예. 예. 그리고 또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 CATL도 중국 회사인데요.
0: 예.
1: 자체 개발한 배터리를 탑재한 중국 최시즌형의 휴머노이드를 생산 라인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 실전 배치가 많을수록 그 데이터가 쌓이면서 로봇의 정교함을 그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점은 혁신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육성하고 또 이후에 14억 인구의 거대 시장에서 치열한 내수 경쟁 그리고 또 잘 갖춰진 제조 생태계와 공급망을 통해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린 다음에 살아남은 선도 기업들이 세계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그 중국 첨단 산업의 성장 공식입니다.
0: 네. 네,
1: 중국은 이미 이런 방식으로 태양광과 배터리, 전기차, 드론 등 첨단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0: 그러니까 대규모 자본이 필요할 때 이런 중국식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가
1: 네.
0: 또 빛을 발하는 것 같기도 하고
1: 맞습니다.
0: 또 중국이 워낙 세계 굴뚝이라고 할 만큼 많은 공장들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공장에서 습득하는 그 데이터들이 고급 데이터잖아요.
1: 예.
0: 그런 면에서
1: 실전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그런 면에서 미국보다는 훨씬 앞서 있고 그래. 그러면 이제 반대로 사실 우리가 이제 첨단 산업, 첨단 기술 하면은 미국 먼저 떠올리잖아요.
1: 예.
0: 기술적인 부분에서 중국보다 좀 더 우위에 있는 건가요?
1: 미국이 우위에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0: 예.
1: 미국의 로봇 기업과 연구소는 중국에 비해서 대규모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는 컴퓨팅 자원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휴머노이드의 두뇌 역할을 하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이 분야에서 중국과 격차를 벌려왔고요.
0: 네.
1: 실제로 작년에 나온 모건 스탠리의 휴머노이드 100 보고서에 따르면은 전 세계 주요 휴머노이드 두뇌 기업 15곳 중 10곳이 아직 미국 기업입니다. 중국 기업은 중국의 구글로 불리는 바이두 한국뿐이었습니다.
0: 네.
1: 또 미국 기업 중에 대표적인 곳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2024년 3월에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그루트를 공개하면서 범용 로봇 두뇌에 대한 구상을 처음 밝혔습니다. 이후에 휴머노이드 가상 훈련장 배운 대로 몸을 움직이게 하는 로봇용 칩까지 내놓으면서 휴머노이드 토털 솔루션을 구축했습니다. 제조사가 휴머노이드 운영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없이 엔비디아 제품 라인 안에서 훈련시키고 고도화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시장조사업체 ABI 리서치는 전 세계 휴머노이드의 80% 이상이 엔비디아의 로봇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0: 우리가 스마트폰 쓸 때 애플 OS 쓰냐
1: 맞습니다.
0: 구글 OS 쓰냐
1: 비슷하다고
0: 그런 느낌이네요. 네. 결국 이제 휴머노이드가 연구실을 넘어서 우리 일상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을 텐데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뭡니까?
1: 최근에 마침 제가 관련 주제로 인터뷰한 그 세계적인 전문가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요.
0: 예.
1: 답변을 전해드리면은 구글의 초대 생성형 AI 총괄 임원을 지낸 자드 타리피는 휴머노이드가 단순히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경제성 있는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 어떤 작업이건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동화의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신뢰 확보가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 네.
1: 또 중국 출신으로 미국 미시간대 애자일 로봇 컨트롤 디자인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얀난 딩이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휴머노이드가 지루하거나 위험한 일을 대신할 잠재력은 있지만 아무리 성능이 우수해도 휴머노이드한테 내 아이를 마음 편히 맡기고 쉴 수 있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안전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0: 예.
1: 또 미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토마스 프레이 그 미국 다빈치 연구소 소장은 휴머노이드 운용에 기반이 되는 AI 데이터 센터가 지금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0: 네, 세계의 창 중국 휴머노이드 산업 현주소 짚어봤습니다. 이코노미 조선의 이영성 국제전문기자였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KBS 뉴스월드.
1: 음악을 통해 세계의 사람과 문화 그리고 삶의 이야기를 음미해보는 시간입니다. 음악으로 만나는 세계, 오늘도 강민석 음악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강민석입니다.
1: 뭐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저희가 매주 일요일 음악과 함께 뭔가 마음에 안위를 얻고 갑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음악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2: 예, 오늘은 남태평양 섬나라들의 음악들과 함께 바다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남태평양의 그 파란 바다와 산호섬 그리고 햇볕에 그을린 풍성한 몸집의 폴리네시안 원주민들이 고기잡이하는 그 건강한 풍경을 떠올리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이미 뭐 여름휴가들 많이 갔다 오셨을 텐데 오늘 음악 들으시면서 그 여름휴가의 추억들도 되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면 남태평양 섬나라의 민속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2: 그렇습니다.
1: 파란 바다와 산호섬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섬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담긴 음악들일 텐데 근데 남태평양 섬나라도 굉장히 많잖아요.
2: 네. 뭐 사모아도 있고 투발루, 토켈라우, 쿡 아일랜드, 뉴질랜드 그리고 파푸아뉴기니 등등이 있잖아요.
1: 네.
2: 그중에서 오늘 들을 거는 파푸아뉴기니하고 뉴질랜드 음악이에요. 우선 흔히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오지라고 불리는 이 파푸아뉴기니 음악을 먼저 들을게요.
1: 네.
2: 파푸아뉴기니는 원시 부족이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섬으로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섬은 어딜까요? 그린란드입니다.
1: 아, 저는 지금 호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2: 대부분 호주라고 알고 계신데 호주는 네. 대륙입니다.
1: 그렇죠. 예. 오세아니아.
2: 예. 예. 이 큰 섬 파푸아뉴기니 서쪽 절반은 인도네시아령 서파푸아라고 부르고요. 동쪽 반은 예전에는 영국과 독일령이었다가 지금은 파푸아뉴기니 독립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대부분의 땅이 열대우림으로 울창하게 덮여있는 섬인데요. 그래서 파푸아뉴기니의 텔렉이라는 이름의 포크뮤지션의 음악을 들어보려고요.
1: 오늘 지질 공부와 함께 역사 공부까지 하게 됐는데 파푸아뉴기니 뮤지션 생소합니다. 텔렉 어떤 분입니까?
2: 이 사람의 전체 이름은 조지 마모아 텔렉이고요. 파푸아뉴기니 섬의 랄루아나라는 마을에서 1994년에 남태평양 화산이 휩쓴 적이 있는데
1: 네.
2: 화산이 휩쓴 뒤에도 대부분 주민들이 타지로 떠난 마을에서 삶의 터전을 버리지 않고 아내와 7명의 자녀들과 계속 살았다고 하는 사연이 있어요. 이 텔렉이 만들어 부르는 노래의 성격은 전통적이고 주술적이면서도 주민의 일상생활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예컨대 사람들이 바나나를 고르거나 코코넛을 채집하거나 고기를 낚을 때 부르는 노래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함께 들어볼 음악은 마이 달, 마법 같은 매력이라는 곡인데 이 원주민들의 투박함을 묘하게 현대화시켜서 단순하지만 아주 재미있습니다.
1: 그 마이 달 뜻이 마법 같은 매력이라고 한다면 이 그 원주민들의 언어로서 표현한 네. 주술적인 제목인 건가요?
2: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원주민들의 소박함을 현대화시켰다니까 그 파푸아뉴기니의 풍습 같은 걸 담은 곡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2: 네. 섬 사람들의 전래 문화에는 유난히 그 화려한 색깔을 좋아하는 풍습이 많다고 해요. 이 곡은 청춘남녀가 예쁘게 색깔을 입힌 잎사귀를 서로 건네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을 묘사한 건데요.
1: 지금 상상이 됩니다.
2: 예.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기잡이할 때 부르는 노동요 중에는 사랑 노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외롭기 때문에.
1: 그러니까 섬나라들의 전통을 지켜오면서 그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화려한 색깔로 이제 모든 걸 치장한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그러니까 잎사귀에 예쁘게 색깔을 입혀서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건넨다면 너무 로맨틱한데요.
2: 그렇습니다. 이 곡은 아주 네. 짧은 가사가 반복되는데요.
1: 네.
2: 좀 짧게 번역을 해놨으니까 제가 낭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자, 마법 같은 매력, 무지개의 정령처럼 잎사귀를 색칠했다오. 아름다운 소녀여. 그대는 이 예쁜 무지개의 마법에 걸려들었다오. 그 정령이 그대에게 건너갔다오.
2: 건너갔다오.
1: 신혜요, 씨. 자, 뭔가 좀 천진한 느낌의 짧은 가사인데 음악도 한번 들어보죠. 파푸아뉴기니의 텔렉이 들려주는 마이달. 마법 같은 매력입니다.

0: 달력이 들려주는 마이달, 마법 같은 매력 듣고 왔습니다. 둥둥둥둥둥. 정말 주술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1: 약간 리듬이 네. 고기잡이 배가 이렇게 바다로 네. 뛰어가는.
0: 그러니까 큰 드넓은 흘러가는. 남태평양 바다가 그대로 느껴지는
1: 그리고
0: 곡이었습니다.
1: 그 사랑하는 남녀의 설레는 심장 소리.
0: 아 그게 느낌. 이제 타악기로 네. 표현이 된 거군요. 네. 자 강민석 음악 칼럼니스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음악으로 만나는 세계. 오늘은 남태평양의 바다와 섬 원주민들의 음악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다음은 뉴질랜드 음악 살펴봐야죠.
1: 네, 이 테바카. 라고 하는 남태평양 퓨전 음악을 들려주는 10명의 뮤지션과 댄서가 모인 뉴질랜드 기반의 그룹 테바카입니다. 네. 뉴질랜드의 중심을 두고 있긴 하지만은 사모아, 투발루, 투오켈라우, 쿡아일랜드 그리고 뉴질랜드의 전통을 통합한 성격의 그룹이고 남태평양 섬들의 다양성과 아름다운 해변의 특별한 기운이 담긴 민속음악을 현대적으로 잘 정리해서 전 세계 음악 축제와 국제 행사에 단골로 초청되는 아.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 테바카가 들려줄 곡명은 타오타이에 고기잡이 장인입니다.
0: 앞서서도 모든 그 배에서 느끼는 노동의 느낌이 났는데 이번에도 약간 좀 어부에 네. 연결이 되네요. 아무래도 바다 가까운 데다 그쵸. 보니까. 자 그러면 이분 테바카 이 뮤지션은 남태평양 섬나라들의 전통을 골고루 통합한 민속 음악을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널리 전해온 그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1: 그렇죠. 남태평양 섬나라 음악의 표본을 예. 들어보자 그러면은 이 그룹 테바카의 음악을 선택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0: 자 그러면 이 그룹이 10인조 그룹이라고요? 테바카.
1: 댄스와 싱어로 예. 구성된.
0: 네. 그러면 위상이 굉장히 높은 그룹 아니겠습니까? 이름의 뜻부터 좀 살펴볼까요?
1: 네. 테바카라는 이름의 뜻은 카누를 타는 사람이라는 거고요. 이 그룹은 1995년 뉴질랜드에서 오페타이아 포아이. 결성을 했는데요.
0: 예.
1: 리더죠. 오페타야 포에이. 이 사람은 이제 서사모아 태생인데 현재 그는 국제문화예술계에서 뉴질랜드에서 가장 훌륭한 작곡가 중 한 명 그리고 태평양의 아들 이런 수식어와 함께 태평양 예술의 공헌자로 꼽히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끄는 그룹 테바카는 영국 방송국 BBC에서 동시대 태평양 음악을 연주하는 가장 성공한 밴드 이렇게 정의한 적도 있네요.
0: 말 그대로 뉴질랜드와 남태평양 음악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음악 그룹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자 테바카가 들려줄 곡명이 타우타이에 고기잡이 장인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1: 요 곡의 내용은 이제 관광과 어업에 의지해 살아갈 거 아니에요? 네. 남태평양 섬나라에서. 여기에서 훌륭한 기술과 경험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고기잡이 장인에 대한 존경을 이야기한 거예요.
0: 아무래도 이제 바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어업이 중요할 테고 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인물이겠네요.
1: 제일 중요한 인물. 예. 남태평양 섬 주민들이 믿는 바다의 신이 있는데 네. 따갈로아라는 이 바다의 신이 배고픈 섬나라 주민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그의 바다에서 고기잡이 장인에게 고기잡이를 허락해 주면 이 장인은 열심히 고기를 잡는다. 그런 이야기인데.
0: 결국 신의 계시가 있어야 어부도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
1: 잡거라 하면 네. 이제 잡는다는 거죠. 섬나라 원주민들의 전통 이야기에서는 이 고기잡이 마스터가 그냥 평범한 직업인이 아니고요. 우리 전체를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고마운 존재다. 이런 인식인 거죠. 내용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 지역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첨언을 하면은 이 남태평양의 어떤 산호섬들은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조금씩 물에 잠겨가고 있어서 약 30년쯤에는 없어질 수 있다고 해요.
0: 이게 기후 변화 문제가 이게 비단 우리 주변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일이니까요.
1: 그냥 나라가 사라질 수 있다는 네. 얘기인데 안타까운 일인데 기후와 환경에 대한 지구적 통찰 그리고 국제적 연대가 여전히 필요한 것 같아요.
0: 그래요. 저희가 지금 남태평양 하면 굉장히 오지고 뭐 아주 특별하게 가는 휴가지 이렇게만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나라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걱정이네요. 예.
1: 네. 새로운 시각도 한번. 네. 모색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0: 오늘 우리가 듣는 음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남태평양의 기후 그리고 원주민들 생각도 한 번씩 해보는 계기가
1: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그 기운을 바다의 기운을 우리도 좀 네. 흡수해서 삶의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0: 사실 우리도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여서 고기잡이 장인이 굉장히 어촌에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1: 그러니까 그 밥상에 생선 반찬이 올라오는 거죠. 네.
0: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서랑도 우리의 어촌의 정서랑도 맞닿을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음악으로 만나는 세계 오늘 남태평양 섬나라 주민들의 소박한 음악을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곡으로 뉴질랜드 그룹 테바카의 타우타이에 고기잡이 장인 감상하면서 강민석 음악 칼럼니스트의 시간은 또 한 주 뒤를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자, KBS 뉴스 월드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오원종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0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4살 나라는 자가면역 희귀질환인 보그트 고야나기 하라다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시신경에 염증이 반복되면서 시력이 하루에도 여러 번 달라지는 병인데요. 매 순간 변하는 시력 때문에 안경도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증상이 심한 날에는 걷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치료를 위한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급성 신장질환까지 생긴 나라. 성장기라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진단에 엄마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는데요. 허리 협착증과 무릎 수술 후유증으로 서 있는 것조차 힘든 엄마지만 매주 딸의 손을 잡고 먼 길을 함께합니다. 지금도 큰 병원을 오가며 많은 어려움을 힘겹게 견디고 있는 두 사람. 나라가 치료를 잘 이겨내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발표됐습니다. 당분간 매우 무덥겠습니다. 이제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으로도 폭염특보가 추가 발효됐는데요. 전국 곳곳에 오늘 낮더위가 상당하겠습니다. 어제 26.5도에 그쳤던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오늘 3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교했을 때 6, 7도가량이나 높아지겠습니다. 강릉과 제주도 오늘 33도까지 예보돼 있고요. 세종, 대전, 대구, 부산이 34, 광주는 35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최저기온 서울 25도, 사흘 정도 25도의 아침 기온이 유지돼 서울도 열대야가 또 나타날 수 있겠고 내일 낮 기온 모레와 같습니다. 32도로 거의 오늘과 비슷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부분 더위 속에 소나기도 예보돼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 또 소나기는 내일 남부지방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더 지나면서 5에서 50mm 예보돼 있습니다. 밤새 열대야주의보가 곳곳에 내려져 있어서 열대야도 반복이 되는 하루가 이어지겠고요. 또 현재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 서해 남부 먼바다나 제주 해상은 내일까지 물결이 매우 높겠습니다. 오후에 대부분 자외선 지수도 높거나 매우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9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6시 43분 전남 광주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점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전남 광주 지역에 진도 4의 흔들림이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진도 4의 진동은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고 일부가 잠에서 깨며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규모 2.0 이상 지진이 44차례 발생했고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4차례 일어났습니다. 일본에서도 오늘 새벽 2시쯤 도쿄 인근 이바라키현 남쪽에서 규모 5.9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도쿄에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며 선반에 있는 식기류와 책들이 떨어질 수 있는 일본 기준 진도 5 약의 흔들림이 관측됐고 후쿠시마와 미야기까지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도쿄에서 진도 5 약 이상의 흔들림이 관측된 건 2021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향후 일주일 이내에 비슷한 규모의 지진 발생 가능성을 전망하면서 최근 기록적 폭우로 지반이 약해진 만큼 지진으로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내일로 예정된 4시간 부분 파업을 유보하고 17차 본교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노사는 올해 임금 인상 규모와 상여금 50% 인상, 정년 연장 등을 놓고 임금 단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지난 5월 초 상견례 이후 수시로 부분 파업을 벌였고 지난 21일에는 10년 만에 8시간 전면 파업을 벌였습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 리치 맥코믹 연방 하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를 복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인 맥코믹 의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이 조치가 일시적이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맥코믹 의원은 공산주의를 하겠다는 나라들과 한국과의 관계가 한미 관계보다 더 가까워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레자이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이란 국영방송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를 적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상대로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전쟁에 나서겠다며 이란의 자금줄을 제공하는 제3국에도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란 경제 제재 추가 계획을 내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서 미국이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자 캐나다는 대규모 보복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 측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며 미국산 철강과 낙농품, 가전제품, 농기계 등에 다음 달 8일부터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캐나다와 새로 예정된 협상은 없다며 캐나다의 보복 방침에 대응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제주 애월읍 곽지포구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좌초됐지만 승선원 3명은 모두 구조됐습니다. 승선원 3명은 인근 갯바위로 대피한 뒤 함께 조업하던 선단선에 의해 모두 구조됐으며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사고 어선에 선체 3곳에 구멍이 났지만 침몰하지는 않아 만조대 어선을 항구로 이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졸음 운항 중 사고가 났다는 선장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쯤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에서 불이 나 2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시장 점포 중 두 곳이 완전히 불에 탔고 여덟 곳은 일부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함께 추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3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5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8도 정도 높겠습니다. 전남과 제주는 오후까지, 중부 내륙과 전북, 경남 지역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KBS

0: 작은 서점.
1: 나는 당신에게 고개를 숙인 게 아니야. 나는 전 인류의 고통 앞에 고개를 숙인 거야.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최원정입니다. 오늘은 도스토옙스키의 불멸의 명작 죄와 벌의 한 구절로 문을 열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학업을 중단한 법대생 라스코니코프는 자신만의 정의를 앞세워 전당포 노파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소냐에게 그 살인을 고백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작은 서점 개설악기 김정아 박사의 도스토옙스키 코너에서 살펴보고요. 자, 여름밤 우리를 과학의 세계로 안내하는 문경수 탐험가의 창밖은 우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은 아티스트 듀오 모습의 그림책 거북복과 물대새 머리뼈의 대화입니다. 앤눈북스에서 나왔는데요. 소중했던 존재들이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려낸 신비롭고 몽환적인 책이라고 하죠. 자, 관심 있으신 분들 이번 주까지 저희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죠. 문자는 샵973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플레이어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유명해서 읽어봤다고 착각하는 책. 자, 이번 여름 제대로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작은 서점 계절학기 김정아 박사의 도스토옙스키.

0: 네, 김정아 박사님과 도스토옙스키를 만나는 시간, 오늘 그 세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김정아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도선생님 전도사 김박 김정아입니다. 오늘도 작은 서점 독자님들과 함께 도선생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0: 저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또 가장 유명한 작품을 다루게 되잖아요. 네. 도스토옙스키 4대 명작 가운데 죄와 벌. 아니 예전에 저희 그 도스토옙스키 번역일기 편에 나오셔서 네. 박사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막 번역도 하시고 이런 번역일기도 쓰시고 이제 종종 이제 어떤 이런 매체를 통해서 자꾸 이제 도선생님을 전도하시는 이유가 누구라도 이렇게 해서 한 권이라도 완독을 하면 그게 저의 어떤 소개 목적 달성입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죄와 벌 열심히 읽었습니다.
1: 그래서 너무 네. 제가 감동했어요.
0: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그 진입 장벽이 높은 그냥 언젠가는 읽겠지 막연하게 남아뒀던 그런 고전이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이건 무슨 그 저녁에 일일 드라마 있잖아요.
1: 네네네.
0: 예, 뉴스 전에 나오는. 근데 우리가 그 매일 이렇게 보게 돼요. 예,
1: 클리프행어가 있으니까.
0: 예, 예.
1: 내일 뭐지? 무슨 일이 생기지?
0: 그런
1: 이렇게.
0: 느낌으로 그냥 너무 재밌어서 그냥 순식간에 보지도 못했어요. 꽤 오긴
1: 너무 길어. 1200페이지입니다.
0: 그러니까요. 저희가 사실 이 작은 서점을 이제 진행하려면 다른 책들도 좀 읽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다 제끼고요. 죄와 벌에 좀 매달리면서 네. 최근에 좀 지냈습니다. 그 정도로 저한테는 너무 재미있었고 우리 또 김정아 박사님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 맞죠?
1: 네. 네. 너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네네. 너무 눈물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번역일기가 네. 제 몫을 한 것 같아가지고 정말 눈물나게 좋고 네. 그다음에 저도 실은 죄와 벌로 네. 도 선생님을 알게 됐고 사랑하게 됐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죄와 벌이 저한테 되게 특별한 의미인 것은 제가 그 18세 때 네. 구석기 시대죠. 이렇게 네. 돌 깨고 있을 때.
0: 뭐 최근이에요 거의. 네, 네.
1: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학력고사 끝내고 논술고사 볼 때 그때 이거가 독서 목록에 있었는데 그걸 보다가 여기 마르멜라 도프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0: 네.
1: 그 딸이 이제 주인공이 소냐인데 그 네. 소냐의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 마르멜라 도프가 나오는데 그 마르멜라 도프가 알코올 중독자인 것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자기의 그 천사 같은 딸이 이복 동생들과 그 계모를 위해서 돈을 벌러 나가서 이제 거리의 여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또 어정어정 가가지고 받으러 가서 술을 또 마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난 그 장면을 보고서 제가 그 18세인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났던 건데
0: 네.
1: 뭐 이런 아빠가 다 있지? 화가 났어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도 선생님이 이 작가가 그때는 이제 도 선생님이 아니었죠. 저한테는 그냥 작가였죠. 이 작가가 이런 사람조차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갔던 거죠.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이 작가 대체 누구냐 이러면서 이제 알게 되면서
0: 이 작가 도대체 누구야 하면서 시작된 네, 예, 사랑이군요.
1: 그런 사랑이 이제는 이제 거의 점점 그 콩깍지가 점점 두꺼워져서 이제 네. 떨어질 생각을 안 하고 점점 거의 장님 수준으로 지금 되어가고 네. 있는 거죠.
0: 저도 그렇게 될까요? 죄와 벌 시작하면서 이제는 뭐 읽어야지 뭐 읽어야지 막 이렇게 굉장히 의욕에 앞서게 되거든요.
1: 네, 네.
0: 네. 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루게 되겠지만 백치에 꼭 좀 도전을 하고 싶어요.
1: 백치가 예.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작품이고
0: 예, 그러니까요. 네.
1: 그다음에 도 선생님도 가장 사랑하는 작품이고
0: 읽어야 되겠다. 다시.
1: 가장 비극적인 작품입니다.
0: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숙제처럼 이것도 봐야지 이것도 봐야지 막 그렇게 마음이 네. 예, 생기는 그런 여정입니다.
1: 맞아요.
0: 죄와 벌. 굉장히 제목이 직관적이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근데 실은 좀 그렇지가 않다면서요. 제목의 의미부터 좀 살펴볼까요?
1: 네. 네. 이게 보면은 단순히 보자면 라스콜니코 라스콜니코프라는 그 대학생, 가난한 대학생이 휴학을 하고 있죠. 돈이 없어서 학교를 네. 못 다니고. 그런데 이제 그 대학생이 돈이 없으니까 뭔가를 하고 싶은데 여기 또 신발이 나와요. 신발 그게 여전히 고골에 대한 오마주인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 신발이 너무 낡아서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거의 그 신발을 가지고는 가정교사 자리를 구할수록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면접을 해야 되고 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가난한 아이가 나오, 그러니까 라스콜리니코프가 나오는데 그 대학생이 거기에 이제 가난한 사람이 이 사람뿐만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학가에 있는 전당포 노파가 있어요. 알류나라는 노파가 있는데 그 노파를 그러니까 이라고 얘기를 해요. 머리니, 그러니까 그 해충,
0: 해충이죠.
1: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이라고 얘기를 해요.
0: 그렇죠. 약자의 절박함으로 돈을 버는 맞아요. 정말 사회 악으로 표현을
1: 고리대금업자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그 하나의 일을 죽임으로써 내가 그 돈을 훔쳐서 내가 입신을 한 다음에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면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죽여요.
0: 네.
1: 근데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알료나 노파의 이복 동생, 굉장히 착한 거의 유로지바야라고 나는 신을 위한 바보라고 나오는 그 굉장히 착한 그런 약간 백치 같은 여동생이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0: 리자베타.
1: 리자베타도 죽여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뭐 그 소냐를 만나서 자백을 하고 그다음에 소냐가 이제 그 경찰서에 가서 자백을 해라. 이렇게 이제 자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시베리아 유흥을 가는 걸로 이 작품 끝나요. 그러면 우리가 누가 이제 사람 가난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 그다음에 이제 그 시베리아 유흥을 가는 벌을 받았어요. 이렇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게 죄고 그다음에 시베리아 유흥을 간 게 벌이죠. 그러면 이게 명작이 아니겠죠.
0: 너무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한다면 그렇죠.
1: 명작이 아닌 거죠.
0: 그것만으로도 너무 재밌고 명작이긴 해요.
1: 그건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누가 누구를 죽였는데 얘를 이제 밝혀내고 뭐 이렇게. 근데 여기서 나오는 죄와 벌이라는 것은 제가 이걸 번역을 하면서 되게 좀 이상했어요. 러시아어에는 프리스플리에니에 이 낙가자니에요. 그게 뭐냐면 죄가 크라임에 해당해요. 영어로 보면.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라스콜리니코프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크리미널이죠. 근데 만약에 라스콜리니코프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았으면 내가 죄인이요, 내가 죄인이요 그러겠죠. 그때는 내가 크리미널이요가 아니죠.
0: 그러네요.
1: 내가 시너요죠. 그러니까 나는 도덕적인, 얘를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도덕적인 그런 죄인이다라는 뜻이에요. 종교적인, 도덕적인 그런 죄인을 뜻할 때 신이라는 그 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훌륭한 우리나라 말로는 이 죄라는 것이 크라임도 표현할 수 있고 그 씬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러시아어로는 이 씬이라는 걸 표현할 때 그러니까 종교적인 도덕적인 그런 죄를 표현할 때 그레흐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레흐를 쓰지 않고 프리스트블리니에를 썼을까? 제가 그게 참 이상했어요.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니 그 어원으로 보면 뿌리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선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넘어간다는 게 뿌리예요. 삐리. 한 곳에서 한 곳으로 이동을 한다. 그 접

0: 모든 게 퍼석거리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얘는 너무 고독해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단절시켰어요. 마치 거북이처럼. 목을 안에 싹 집어넣고 네. 있는 거북이처럼 그런 표현이 나와요. 네.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도선생님이 환경이라든지 이 사람의 옷차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그것이 절대로 객관적인 외향만 설명하고 있지 않다고 했어요. 그럼 얘는 이미 머릿속이 썩어 있는 거예요. 이 책이 시작하는 그 첫 페이지, 아니 그 첫 페이지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미 벌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1: 네.
0: 이미 살인을 저지르기 전부터 벌을 받고 있는 상태.
1: 그렇네요. 뭔가 사회와의 단절, 가난 이런 것들이 이 사람에게는 벌이었군요. 네, 네. 그렇게 그, 느껴질 수 있겠네요.
0: 네, 그것이 벌이 그거를 이제 이미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이미 시작된 거죠. 사람을 죽이기 전에 이미 죄가 시작된 거예요.
1: 네.
0: 그럼 여기서 대체 이 사람은 왜 죽였을까요? 이 알리오나 노파를.
1: 여기 우리 김정아 박사님의 번역 일기에 이걸 딱 세 가지로 예, 분류를 하셨어요. 가난에서 학비 때문에.
0: 그렇죠.
1: 하나는 공리주의. 이 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0: 맞아요.
1: 이익이 된다면. 그리고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자기가 초인인지 아닌지 시험해보고 싶어서.
0: 자기가 선을 넘을 수 있는 예, 사람인지
1: 그러니까 그,
0: 아닌지.
1: 그렇죠. 그거에 대한 어떤 네. 실험적인 모험이었다. 이러면서 여기서 소설은 위험해진다 하고 풀이하고 계십니다.
0: 그렇죠.
1: 김정아 박사님이요.
0: 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돈 때문에 죽인 거라고 라스콜리니코프 그 네. 로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애칭으로. 로자가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 근데 거기서 로자는 그 노파는 질병이고 자기는 질병을 해치운 거고 어떤 주의를 자기가 살해한 거라고 그렇게 표현을
0: 맞아요.
1: 해서
0: 맞아요.
1: 좀 그게 굉장히 이 사람의 변명이었지만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0: 그러니까
1: 네,
0: 그것 때문에
1: 네.
0: 죽인 거이기도 해요.
1: 네,
0: 실제로는.
1: 네.
0: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아 내가 가난하고 돈 때문에 이제 이 사람 돈이 필요하다 일단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거를 확실히 마음을 먹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와요.
1: 네.
0: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편지와 함께 돈을 보내죠. 근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너희 아버지의 그런 이제 펜션에서 이렇게 받은 거야. 그래서 미리 땡겨가지고 그거를 너한테 보내는 거야. 그리고 이게 우리의 마지막 돈이야. 뭐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 그래도 생각이 깊은 아들이
1: 네.
0: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1: 네.
0: 압박을. 그래서 이제 돈 때문에 죽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돈 때문에 죽였으면 가져와서 내가 얼마를 훔쳤지 펴봐야 되죠. 당연히
1: 네,
0: 펴봐야
1: 네.
0: 돼요. 왜냐하면 3천 루블 정도는 이제 훔치고 싶었으니까. 근데 안 펴봐요.
1: 그러니까 심지어 돈 그 이게 뭐 귀금속 보따리도 다 흘리고 오잖아요.
0: 네.
1: 네.
0: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1: 네.
0: 실은
1: 돈이 이거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0: 네.
1: 거죠.
0: 그리고 이거를 뭐 안 펴보는 정도가 아니라 얘를 내바강에다 버리려고 해요. 그리고 빼치카에다 넣어가지고 태워버리려고도 하고.
1: 네.
0: 그러니까. 이걸 없애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커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집에 있는 큰 그 바위 밑에다, 집에 정원에 있는 바위
1: 네.
0: 밑에다 넣어놓죠.
1: 네.
0: 그러면 우리가 돈 때문에 죽었으면 누가 혹시 훔쳐갔을까봐 가봐야 되잖아요. 안 가보죠.
1: 네.
0: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때문에 죽은 게 아닌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공리주의는
1: 네.
0: 뭐였냐면 공리주의 서구에서 들어온 사상이잖아요.
1: 네.
0: 바로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리주의가 뭐냐면 내가 너 이로 된 너 하나를 죽임으로써
1: 네.
0: 너의 내가 이 한 마리 죽임으로써 입신을 해서 나중에 300명, 3000명을 내가 구하면 될 거 아니냐. 좋은 일을 하면 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도 선생님은 이 공리주의의 민낯을 폭로시키는 거죠.
1: 그렇네요.
0: 왜냐하면
1: 네.
0: 네가 지금 죽이려고 네가 지금 일하고 얘기하는 그 알리오나는 피와 살로 된 네 이웃이야. 그런데 너는 네 머릿속에서 있지도 않은 가공의 미래의 그 300명을 위해서 얘를 죽인다고 해? 그거는 가짜 연민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가짜 사랑이야 라는 거를 폭로시키는
1: 네.
0: 거예요.
1: 네.
0: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초인 사상이죠. 이때 당시에 러시아의 그 나폴레옹이 굉장히 영웅, 그러니까 적국의 영웅이지만 그 굉장히 신비함과 엄청난 그 영웅주의 뭐 이런 것들로.

0: 이 흠모의 대상이었어요, 실은. 근데 이제 이 이론 자체가 그렇죠. 그 나폴레옹은 전쟁을 일으켜서 일으켜라 라는 것이 자기가 내리는 결정이잖아요. 그러면 수만 명을 죽인다는 거지. 그런데도 나중에 영웅으로 칭송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나도 이 선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범인과 비범인으로 나눠요. 근데 그 일반적인 사람들은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있는 관습이라든지 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따라야 되는 거죠. 그거 니체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낙타죠.
1: 낙타죠. 네.
0: 네. 그래서 제가 맨날 억울하다고 하는 거예요. 니체가 그 초인 사상의 모든 크레딧을 다 가져가가지고.
1: 항상 그 우리 박사님의 주장은 분명히 니체가 이 책을 읽었을 것이다. 그 이후에 그 개념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0: 왜냐하면은 네. 니체는 조 선생님보다 네. 23살이 어려요. 네, 네. 그리고 그 니체가 얘기한 초인 사상 역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통해서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 역시 죄와 벌보다 20년이 네. 늦어요. 늦게 써진 거예요. 근데 여튼 네.
1: 아니 저는 그 다시 번역일기로 살짝 돌아가면 그 이 표현이 너무 재밌으셨어요. 니체가 죄와 벌을 읽고 조용히 책을 덮으며 중얼거렸을 그 장면을 혼자 어떤 작가의 상상력으로 발휘하셨는데 이거 단어만 좀 반질반질한 걸로 바꾸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말을 막 베베 꽈서 늘어놓으면 꽤 먹힐 것 같은데 라스콜니코프가 도끼를 든 건 초인의 상고라고 미화하고 그의 죄책감은 노예 도덕의 잔재라고 포장하는 거지. 아 물론 내가 이 책을 읽었다는 건 비밀로 해야겠지.
0: 그러면 이제 니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악플을 다실 거예요.
1: 얼마나 이걸 쓰시면서 킥킥킥 거리셨을까 저는 상상이 됐었거든요. 네.
0: 그래서 이제 내가 과연 그 선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내가 포효하는 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니체식으로 표현하자면 그거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알리오나 누파를 딱 죽이고 나니까 네. 어때요? 내가 난리가 나죠. 내가 잠도 못 자고 네. 거의 뭐 내가 부서지고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돈도 아니었고 뭔가 대단한 공리주의 실천도 아니었고 내가 선을 넘는 걸로 초인은 어떤 실험해보겠다는 그 목적도 달성을 못하고 계속 본인은 더 위축되고 자유에서 맞아요. 멀어지고 계속 숨어 다녀야 되고 결국 얻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0: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작품이 끝나고 에필로그가 있잖아요. 네. 근데 작품이 끝날 때까지도 라스콜니코프는 그냥 화가 나 있어요.
1: 그러게요. 화가 나 있어요. 진짜. 네. 네.
0: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상, 네. 이 사상 자체는 전혀 잘못된 게 없다. 그런데 다만 내가 수백 명을 죽인 것도 아니고 네. 선도 대단한 선을 넘은 게 아니고 정말 요만한 선 하나 넘었는데 나는 지금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나는 지금 내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초인이 아니라는 그 사실에 화가 나 있는 거예요.
1: 네네네.
0: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그 사상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시베리아로 갔잖아요. 이 형을 가서 너무 빨리 나가고 있네요. 진도를. 근데 이제 에필로그에 가서 그 에필로그에서 부활절이에요. 네. 근데 그때 꿈을 꿔요. 그걸 제가 아메바 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는 대재기의 끝무렵부터 부활 주간 내내 병원에 알아누워 있었다. 몸이 제법 회복되자 신혈에 들떠 의식이 몽롱했을 때 꾸었던 꿈이 서서히 생각나기 시작했다. 아시아 깊숙한 곳에서 나와 유럽으로 번져가는 전대미문의 무시무시한 전염병에 의해 전 세계가 희생될 운명에 처해 있었다. 극소수의 몇몇 선택된 자만을 제외하고는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이들이 멸망하게 되어 있었다. 일종의 새로운 미생물 선모충이 나타나 인간의 몸속에 기생하게 되었다. 이 미생물은 지력과 의지를 지닌 정신이었다. 이 미생물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삽시간에 정신착란을 일으켜 미쳐버리고 말았다. 마치 군체 보는 것 같잖아요.
1: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0: 그러나 이 미생물에 감염된 사람일수록 이전 어느 때보다도 자신이 똑똑하다고 여겼으며 절대적인 진리를 파악했다고 전에 없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자신의 판단이나 학문적인 결론, 도덕적인 소신이나 신념을 그 어느 때보다 더 확고 불변한 것으로 여겼다.

0: 모든 마을, 모든 도시, 더 나아가 모든 민중이 이 미생물에 감염되어 미쳐갔다. 모든 이들이 불안에 떨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다. 모든 이들이 자기 혼자만이 옳고 자기 혼자만이 진리의 담지자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이들을 보고 고통스러워하며 가슴을 치고 두 손을 비틀었자며 통곡을 했다. 누구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알지 못했고 무엇을 악이라 하고 무엇을 선이라 할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병사들은 서로에게 덤벼들어 찌르고 베고 물어뜯고 서로를 씹어먹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무리지어 모여서 무엇인가를 협의하고 다시는 분열하지 말자고 맹세했지만 곧 자신들이 하기로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시작해 서로를 비난하고 주먹질이 일고 칼부림이 났다. 화재가 일어나고 기근이 시작되었다. 사람이나 물건이나 모두가 멸망해갔다. 전염병은 점점 더 심해졌고 더욱더 멀리로 퍼져나갔다. 전 세계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새로운 종족과 새로운 삶을 시작해서 대지를 정화해 새롭게 할 사명을 띤 선택받은 순결한 극소수의 사람들 뿐이었으나 누구 한 사람 그 어디에서도 이 사람들을 본 사람이 없으며 그들의 말이나 목소리를 들은 사람도 하나 없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자기의 이론, 초인사상 그 이론이 틀렸다는 거를 깨닫게 돼요.
1: 네.
0: 바로 뭐냐? 나는 이 알료나 노파를 이라고 규정을 했죠. 그런데 그게 나에게는 굉장히 확고부동한 진리였단 말이에요.
1: 네.
0: 얘는 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의 눈에는 라스콜리니코프가 이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인류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그렇죠. 되고 필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꿈을 꾸고 나서 네. 아 내가 지금까지 받아들였던 서구 사상 그것이 바로 그 아메바였구나.
1: 네.
0: 이 바이러스였구나라는 네. 걸 깨닫게 되고 내가 초인이 아닌 것에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이 초인 사상 자체가 잘못된 거였구나.
1: 아, 본인이 그동안 믿고 있었던 어떤 이 사회 대안이라고 생각했던 그 서구 사상에 대한 그 환멸이
0: 네,
1: 갑자기
0: 맞아요.
1: 나타난 거예요. 그 박사님 라스콜니코프라는 그 이름 자체가 전에도 한번 우리 네.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 이름 자체가 이렇게 뭐 균열 뭐 이런 뜻이잖아요.
0: 네, 라스콜이라는 것 자체가 네, 네.
1: 불리하다.
0: 균열이라는 뜻이에요. 그
1: 지금 이런 깨달음을 얻기 위한 어떤 복선으로 이름을 이렇게 깔아놓은 건가요?
0: 실제로 처음에 우리가 이걸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더 이상 이제 분열이 없는 라스콜리니코프잖아요. 에필로그에 나와요.
1: 네, 네.
0: 근데 본문 전체를 보게 되면 그 본문 전체에서는 이 사람이 맨 처음에 불쑥 튀어나오는 감정은 되게 좋은 감정이에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어떤 술 취한 소녀.
1: 굉장히 정의로운 그쵸? 일을 많이 하잖아요.
0: 그러니까 네. 술 취한 네. 소녀를 보면 네. 자기 없는 돈에 네. 그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경찰한테 주면서 얘를 그쵸. 꼭 집에까지 데려다 줘라.
1: 네.
0: 그런데 딱 뒤돌아서서 오면서 뭐라고 해요. 저런 애들은 어차피 1년에 몇 프로는 다
1: 네.
0: 저렇게 되는데 내가
1: 네네.
0: 왜 오땡땡이지? 저 돈은 나한테도 필요한 돈인데
1: 네.
0: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굉장히 명확하게 나오는 장면들이 그 마르멜라 도프를 술 취한 마르멜라 네. 도프를 데리고 그 집으로 가죠. 근데
1: 네.
0: 그 집에 너무너무 네.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그 장면을 보고 자기가 정말 엄마한테서 온 그 얼마 안 되는 그
1: 네.
0: 돈을 또 다 놓고 와요.
1: 그렇죠. 집에 그냥 두고 오죠.
0: 네. 네. 그러면서 딱 돌아서 나오자마자
1: 네.
0: 내가 왜 오땡땡이지? 저건 나한테도 필요한 돈인데.
1: 현타가 계속.
0: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왔다 갔다 두 개의 분열된 자.
1: 네네.
0: 그러니까 하나 뭐냐면 거기서 그러니까 사랑이 가득한 연민이 가득한 이렇게 금방금방 나오는 즉각적인 자아는 굉장히 러시아적인 자아인 거예요.
1: 네네.
0: 그거를 도 선생님은 슬라브적인 굉장히 러시아적인 러시아인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1: 그래요?
0: 해요.
1: 네.
0: 네. 그런데 그것이 딱 돌면 몇 퍼센트는 저렇게 가는데 벌써 퍼센트 서구 사상인 거죠.
1: 아, 그렇네요.
0: 네. 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슬라브적인 마음과 서구 사상에 감염된 그 마음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계속 끊임없이. 그것이 바로 그 라스콜의 정체인 거예요. 분열 분리의 전체인 거예요.
1: 아, 그렇구나.
0: 그래서 이 사람은 네. 그냥 분열된 자로 처음부터 나오죠.
1: 네.
0: 근데 그게 그 분열이 없어지는 것이 예. 바로 에필로그인 거예요.
1: 그렇군요. 그 분열에서 구해준 게 소녀라고 봐야 될까요?
0: 맞습니다.
1: 어.
0: 거기에도 네.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네. 이제 얘가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 사람한테 길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스피드리 가일로프의 길이 있고
1: 맞아요.
0: 하나는 네. 소냐의 길이 있어요.
1: 네.
0: 그 이유가 뭐냐면 스피드리 가일로프가 너 미국으로 아메리카로 미국이라고 안 해요. 아메리카로.
1: 아메리카. 돈 다 내줄 테니까 도망가자.
0: 그래.
1: 아,
0: 네. 왜냐하면 라스콜리니코프의 그 여동생 두냐를 네. 사랑하거든요. 네. 스피드리 가일로프가.
1: 네.
0: 근데 그 스피드리 가일로프가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사람으로 나오죠. 근데 스피드리 가일로프가 너에게 이제 돈 다 줄 테니까 아메리카로 가
1: 네.
0: 하는 그 회피와
1: 네.
0: 파멸로 치닫는 아메리카의 길이 있는 거고
1: 네.
0: 또 하나 소냐는 뭐라고 해요? 너 십자로에 가서 거기다 대고 잘못했다고 얘기해. 사면에다 절을 하고 잘못했다고 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옛날에 솔제니친이
1: 네.
0: 그 이제 미국으로 추방돼서
1: 네.
0: 딱 내려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뭘 했는지 아세요 혹시?
1: 몰라요. 네.
0: 내리자마자
1: 아 땅에다
0: 입을 맞추죠.
1: 했어요.
0: 그게
1: 네네.
0: 뭐냐면 러시아인에게는 어머니 돼지라는
1: 네.
0: 거의 종교에 가까운 사상이 있어요.
1: 거기에 아 그 의식이 굉장히
0: 네.
1: 그 민족의 어떤 특징을
0: 네네네.
1: 보여주는 거군요.
0: 그러니까 어머니 돼지에 당신은
1: 네.
0: 소녀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어머니 돼지의 죄를 저질렀다. 한 사람의 다른 동료,
1: 네.
0: 내 슬라브인이죠.
1: 네.
0: 러시아인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당신은 어머니 돼지의 죄를 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어머니 돼지의 자식인 거예요. 그러면 나의 형제를 죽인 거랑 마찬가지.
1: 네.
0: 그러니까 너에게는 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어. 너는 그걸 잊었던 거야.
1: 네.
0: 근데 너는 너에게는 그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 것 자체가
1: 네.
0: 바로 서구주의 사상이라는 거죠. 공리주의라든지
1: 네.
0: 이런 초인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를 오염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돼지의 입을 맞추고 그다음에 이제 그
1: 용서를
0: 네.
1: 세상에 용서를 구하라.
0: 그 고통
1: 네, 계속.
0: 이제 네가 당연히 네. 받아야 되는 벌을 이제 받아들여라 하고 얘기를
1: 하죠.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소녀는 어찌 보면 가장 사회 밑바닥에 있는 인물인 거잖아요.
0: 네,
1: 자기의 몸을 파는 여성으로
0: 맞아요.
1: 나오는데 그런 여인이 이 굉장히 그 복잡한 이 구도에서 구원자로 나온단 말이죠.
0: 맞아요.
1: 왜 그런 설정을 했을까요?
0: 우리가
1: 네.
0: 소녀는 약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물로
1: 네.
0: 나오는 거예요.
1: 네.
0: 여기서 죄와 벌에 있어서 중심 테마는 라자로의 부활입니다. 그 얘기를 잠깐 하자면
1: 맞아요. 라자로의 부활 계속 읽어주잖아요.
0: 네네,
1: 읽어달라고 부탁을
0: 네네네.
1: 해서 아 그게 뭐 되게
0: 중심
1: 중요한
0: 테마, 매우 매우 중요한
1: 네네.
0: 네 중심 테마인데 그게 왜 중심 테마가 되는 거 하니 도 선생님이 그 완전 활자 중독이신 우리 도 선생님이
1: 네.
0: 시베리아 유형이 이제 다 합해서 10년인데 4년은 진짜 노동 감옥 그
1: 네.
0: 완전 죄수들이랑 같이 있었던 그 노동 감옥에 있을 동안은 도 선생님이 읽을 수 있었던 책이 딱 하나예요.
1: 신약성서 하나.
0: 신약성서.
1: 아.
0: 그러면 우리가 구약성서랑 신약성서는 또 다르잖아요.
1: 네.
0: 하느님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구약성서의 하느님은 무섭잖아요. 막 벌 주고
1: 네.
0: 막 그러는 그 너의 아들을 막 갖다 바쳐라 이러는 그러는 하느님인데 우리가 신약성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한 뼘을 때리면 다른
1: 네.
0: 뼘을 내밀어라.
1: 가장 낮은 곳에서
0: 네.
1: 선행을 베푸는
0: 네.
1: 구도자잖아요.
0: 네. 네.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오잖아요.
1: 네. 그렇죠.
0: 목수가
1: 네.
0: 뭐 귀족의 아들로 온 것도 아니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목수의
1: 네.
0: 아들로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도 선생님에게 있어서 그 성경을 이렇게 신약성서를 읽으면서 그 성서에 뭐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고
1: 네네.
0: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도 있고 장님을 보게 한 기적도 있죠. 근데 그중에 도 선생님의 영혼을 아주 그냥 통째로 흔들어 놓은 기적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죽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 몸에서 이미 썩는 냄새가 나는데 그 사람을 살린 부활의 기적이에요. 그게 바로 라자로의 기적이에요.
1: 그렇군요.
0: 근데 여기서
1: 네.
0: 그래서 이제 나흘 만에
1: 네.
0: 라자로가 부활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도 선생님은 자기를 거기 있었던 4년,
1: 네.
0: 4년을 자기가 부활을 하기 위해서 있었던 무덤 같은 공간이라고
1: 이게.
0: 해석을 하세요.
1: 4가 이게 또 이 작품이 사장으로 돼 있죠.
0: 굉장히 중요하죠. 어. 사부 사장에서 사장, 네. 굉장히 중요한 이 아. 라자로의 부활을 아. 읽는 장면이 아, 그쵸. 나오죠. 아,
1: 그쵸. 네.
0: 사부 사장에. 네.
1: 그 조금 한번 예, 오늘 요 낭독해 주시면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0: 아, 진짜요? 네, 네. 너무 빨리 했는데요. 네. 네. 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녀 쪽을 돌아다 보았다. 그녀를 바라보며 그는 마음의 동요를 느꼈다. 그래, 바로 이거였어. 그녀는 진짜 열병에 걸린 듯이 온몸을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그녀는 전대미문의 가장 위대한 기적의 한 장면에 다가가고 있었고 위대한 승리감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목소리는 금속으로 된 종처럼 울렸다. 그녀의 목소리 안에서 승리와 기쁨이 울려 퍼지며 점점 더 강해져갔다. 눈앞이 어두워져 그녀 앞에 있는 글의 행들이 섞여 헛갈렸으나 그녀는 다 외우고 있어서 보지 않은 채 읽을 수 있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하는 마지막 구절에 와서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고 하느님을 믿지 않는 소경 같은 유대인들의 의심과 비난과 중상을 전하고 그들이 일본 후에 마치 벼락을 맞은 듯이 땅에 엎드려 통곡하면서 신앙을 갖게 되는 장면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전했다. 이 사람, 바로 이 사람도 하느님을 믿지 않는 소경 같은 이 사람도 이제 이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 신앙을 갖게 되리라. 그래, 그렇게 되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되리라 하고 그녀는 바랐다. 그녀의 온몸이 이런 즐거운 기대로 떨려왔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녀는 이 나흘이라는 단어를 특히 힘주어 읽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마치 자기 눈앞에 보듯이 감격에 몸을 떨며 승리감에 찬 커다란 목소리로 그녀는 이 부분을 읽었다. 그 얼굴은

0: 이 로자가 사실 이게 결론은 이게 회개를 통해서 다시 이제 부활을 한다는 그런 예, 메시지를 주잖아요. 근데 로자가 그 이제 고백을 했을 때 소니아한테 나 이런 살인을 저질렀다. 당신은 신을 버렸다. 그래서 신이 맞아요. 당신을 악마의 손에 넘겼다.
1: 맞습니다.
0: 하지만 신은 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 너무 네. 중요한 포인트예요.
0: 아, 그래요?
1: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0: 저 잘 읽었군요.
1: 네. 네. 왜냐하면은 네. 네. 라스콜리니코프가 계속해서 그만두려고 해요.
0: 네.
1: 살인을 안 하려고 해요. 이제 쪽 다음번에 얘기하겠지만 네. 그 첫 번째 꿈 엄청난 꿈을 꾸면서 나는 죽었다 깨도 이거 못한다. 살인을 누군가를 죽이는 건 못한다라고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누군가가 등 떠미는 것처럼 나중에 보면 그 태엽 시계에 말려 들어가는 것처럼이라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요 살인을.
0: 네.
1: 그게 바로 하느님이 당신을 악마에게 넘겼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0: 죄와 벌. 오늘 1편이었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야기 이어갈게요. 또 어떻게 기다리죠? 네. 자, 오늘 김정아 박사님과 함께한 죄와 벌 다음 시간에 또 이어지니까요.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또 다 못 읽으신 분들은 나머지 또 예, 완독으로 예, 다음 시간 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서점 개설학기 김정아의 도스토옙스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사님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작은 서점
0: 상상이 현실이 되는 책
3: 현실이 미래가 되는 책
0: 한 권의 책을 펼치면 마주하는 세계
3: 창밖은 우주
0: 네, 창밖은 우주 문경수 과학 탐험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문경수 대장님.
3: 네.
0: 자, 오늘 또 재밌는 책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3: 네, 일단 그 오늘 소개할 책은 네. 주라기 공원.
0: 네.
3: 네,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 네, 이런 대작 헐리우드 영화의 각본을 쓴 데이비드 캡의 소설 네. 오로라입니다.
0: 네.
3: 네. 일단 그 거대한 태양폭풍 때문에 전 세계의 전력망이 무너지고
0: 네.
3: 미국 일리노이주의 작은 마을인 또 오로라에 사는 오브리와 억만장자인 오빠 톰이 네.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는 이야기인데요. 재난 소설이면서 동시에 세상이 멈춘 뒤에 사람과 공동체의 힘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0: 네, 데이비드 캡의 오로라. 그러니까 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오로라는 우리가 아는 그 하늘의 오로라가 아니라 지명이에요?
3: 실제 하늘의 오로라이기도 하면서 이 소설 속의 지명도 오로라인데요. 실제로 존재하는 마을입니다.
0: 아, 그래요?
3: 네.
0: 자, 전기가 사라진 세상이다. 굉장히 설정이 좀 독특한데 정말 그 현실화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진짜? 잠시 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전기가 갑자기 안 들어온다. 전 지구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3: 네, 그렇죠.
0: 거죠.
3: 네.
0: 야, 소설에서는 어떻게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3: 네. 일단 그 태양에서 방출된 거대한 플라즈마가
0: 네.
3: 이 지구를 덮치면서 이 전 세계에 있는 변압기와 송전망이 모두 파괴가 됩니다.
0: 네.
3: 네,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없어지니까 인터넷도 안 되고 휴대전화도 안 되고 이제 뭐 수도, 난방, 병원까지 차례대로 이렇게 멈추게 되는데요.
0: 네.
3: 처음에는 그냥 잠깐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복구에 몇 달, 몇 년 이상 걸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돈과 또 제도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소설은 이런 거대한 재난을 정부나 과학자의 시선이 아니라
0: 네.
3: 평범한 동네 사람들이 오늘 먹을 물과 식량을 구하는 이런 과정들을 주로 보여주는데요. 근데 되게 또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실제 이 시점이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된 직후, 네, 그때 상황들을 이제
0: 네.
3: 이야기에 이제 전개가 되다 보니까 몰입도가 좀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재난 드라마, 재난 소설.
3: 그렇죠.
0: 근데 그냥 얼핏 이건 영화로 못 만들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 깜깜해야 되잖아요.
3: 근데
0: 어두컴컴.
3: 네. 영화 발표가 됐습니다.
0: 아, 그래요?
3: 네.
0: 이거 또 어떻게 또 영화 영상화할지도 재미있네요.
3: 네.
0: 이 거대한 이 재난 현장의 그 주인공은 또 평범한 여성이라면서요.
3: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의 주인공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 대통령, 네, 뭐 과학자, 아니면 뭐 특수요원 네. 네, 이런 분들일 것 같은데 이 소설의 주인공인 오브리는 네. 38살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팬데믹 이후에 사업이 어려졌고 네. 그리고 이제 전남편과 헤어졌지만 이 전남편의 15살 난 아들 스콧을 친아들처럼 돌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네. 이렇게 재난에 대비해둔 식량이 거의 뭐 부족하고 아무런 준비사항이 없었는데 하지만 위기가 닥치자 이렇게 이웃들을 살피고 또 물과 식량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마을의 중심이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 준비된 영웅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는 자신의 역할을 발견하는 네,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0: 네, 그 오브리의 오빠 네. 약간 이제 또 나오는데 이 오빠는 재난에 완벽하게 대비를 해놨다면서요?
3: 네, 저도 이제 책을 읽으면서 와 정말 이렇게까지 이제
0: 아니 왜 주변에 보면 그 뭐 재난 키트 막 이렇게 해놓고 그렇죠. 하는 사람도 제법 있잖아요.
3: 네, 그 정도 네. 수준은 아니고요. 네. 이제 그 소설에 등장하는 이 오빠 톰은 실리콘밸리에서 로봇 사업으로 큰 돈을 번 억만장자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이런 그 상황이 오기 전부터 네. 전 지구적인 이런 블랙아웃 상태를 대비해서 폐미사일 경납고를 수천만 달러를 들여서 네. 실제 벙커로 이제 개조를 해서 식량과 물 또 발전 시설 그리고 심지어 의료진과 경비 인력까지 이렇게 갖춰놓는 네. 네, 그런 아주 이제 그 캐릭터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겉으로만 보면은 가장 안전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또 실제로 이 톰은 돈과 기술로 모든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소설은 이렇게 확신의 사람의 마음과 예측 가능한 상황 앞에서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또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0: 그러니까 지금 오브리와 톰은 남매입니다.
3: 그렇죠. 남매죠.
0: 네. 근데 이제 단순히 가난한 동생과 부재 오빠라는 설정을 넘어서 또 서로 다른 생존 방식을 좀 상징을 하는 것 같네요.
3: 네. 맞습니다. 톰은 일단 그 생존 방식을 외부와 단절한 채 필요한 것을 미리 소유하면은 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믿고 있고요. 반면에 오브리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웃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각자 가진 음식과 기술을 나누고 또 마당을 밭으로 바꾸면서 살아갈 방법을 찾아가는데요. 근데 이제 그 전체 전개를 보면은 처음에는 톰의 방식이 훨씬 강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브리의 관계망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대비가 이 소설의 네. 중심축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재난 현장에서 그 인류에 넘치는 연대 그게 이제 동생의 어떤 네. 방법이고
3: 그쵸.
0: 그러면 약간 이런 경우에는 남매지만 또 뭔가 또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사이가 좀 멀어지고 뭐 이러나요?
3: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갈등이 그냥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요. 예. 두 사람 사이의 어린 시절에 어떤 사고에 대한 기억들이 남아있는데 네. 오빠인 톰이 일으킨 사고로 친구가 죽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오빠가 너무 공부를 잘하고 이제 집안에 막 기둥이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동생인 오브리가 오빠 대신에 자기가 운전했다고 이렇게 좀 사건이 무모가 돼요.
0: 아, 동생한테 네. 다 누명을 씌워놓고.
3: 그렇죠. 뭐 그냥 그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네네. 동생도 그렇게 판단했겠죠. 네. 그래서 이제 톰은 평생 죄책감 때문에 동생한테 막 거액의 돈을 보내고 네. 네, 이렇게 이제 뭔가 그걸 갚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오브리는 그런 물질적인 것보다 네. 오빠가 이제 자신의 희생을 제대로 마주하지 않는 것 같다. 네, 이런 불평 때문에 어떤 사이도 많이 틀어졌었고 네. 그렇게 재난에 대비하는 방식조차도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0: 자, 두 사람의 이제 이 대비가 굉장히 흥미롭게 펼쳐지는데 정전이 굉장히 장기화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3: 네, 그렇죠.
0: 네. 네. 오브리의 마을과 톰의 지하 벙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3: 네, 일단 오브리의 마을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들까지 힘을 모으게 됩니다.
0: 네.
3: 뭐 전혀 물자가 없는 상태니까 그래갖고 잔디를 다 밀어서 텃밭으로 바꾸고 또 물을 또 배급을 하고 또 각자 가진 물건이랑 기술을 이렇게 나누는 네. 작은 공동체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요. 반면에 이제 누가 보더라도 완벽해 보였던 이 톰의 벙커에서는 네. 돈과 명령만으로 사람들을 묶어둘 수 없다는 사실이 천천히 드러나게 됩니다.
0: 네.
3: 이를테면 고용된 사람들은 다 이탈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도 무너지면서 톰은 점점 고립돼 가는데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마을은 공동체가 되고
0: 네.
3: 또 역설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된 벙커는 안에서부터 균열이 생기는 이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0: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이제 약간 과학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잖아요.
3: 네.
0: 제일 궁금한 게 아마 우리 다독이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태양 폭풍 때문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한다는 설정이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대장님.
3: 일단 가능성 자체는 이미 현실에 존재합니다.
0: 아, 그래요?
3: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 오로라가 그냥 아름다운 하늘에 떠 있는 천문현상으로
0: 예.
3: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오로라가 그 강력해지고 뭐 약해지고 그거를 나누는 기준이 바로 태양의 흑점 폭발 때문인데요.
0: 네.
3: 그래서 실제로 이제 태양에 우리가 사진을 보면은 검은색 점들이 있잖아요.
0: 네.
3: 네, 그걸 흑점이라고 부르는데 얘가 강력하게 폭발을 하면은 태양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플라즈마 입자들이
0: 네.
3: 지구 자기장을 타고 이제 북쪽과 남쪽으로 흡수가 되죠.
0: 네.
3: 근데 그게 적당히 들어오면 되게 아름다운 오로라가 되는데 너무 많이 들어오면은 일단 이런 발전 시설이나 이런 거에 타격을 주고
0: 네.
3: 실제 북극권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오로라라는 게
3: 네.
0: 굉장히 아름답지만 우리한테는 또 어찌 보면 그게 과하면 치명적일 수 있다는 이유로.
3: 그렇죠. 그래도 어찌 보면은 되게 그냥 뭔가 좀 되게 픽션적인 설정일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0: 예.
3: 이런 현실의 위험을 좀 극적으로 확장한 설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0: 우리 문 대장님 혹시 오로라 많이 보셨죠?
3: 네, 네. 많이 봤죠. 네.
0: 아니 그 이제 소설 읽으면서 네. 그때 보셨던 그 오로라가 좀 다르게 좀 떠오르고 막 그러던가요?
3: 네,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예. 계기가 있었는데요.
0: 예.
3: 그 북극권에 갔을 때 하루는 이 하루 종일 인터넷이랑 그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0: 네.
3: 왜 그런가 싶어서 이제 뉴스를 찾아봤더니 그날 다른 때보다 태양 활동 지수가 두 배 이상 높았던 거예요.
0: 아, 실제로 정전에 준하는 그런
3: 네.
0: 현상들이 발생하는군요.
3: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북극권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0: 네.
3: 정말 큰 피해가 아니면은 뉴스에 거론조차 안 되는 네, 그 정도로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 마침 이 오로라라는 책이
0: 네.
3: 서가에 꽂혀 있더라고요.
0: 네.
3: 대충 읽어봤는데 아, 이런 내용이어서 정말 좀 생생하게 그 현장을 좀 체험했던 것 같아요.
0: 네. 네, 다시 좀 책 얘기로 돌아오면요. 책 속에서 재난과 생존 이야기 못지않게 오브리와 이 스콧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근데 스콧이 누군가요?
3: 네, 스콧은 그 오브리의 친아들은 아니고요.
0: 예.
3: 전 남편이 남기고 간 15살짜리 아들입니다. 네.
0: 네.
3: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아빠도 없고
0: 네.
3: 이렇게 그 새엄마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0: 새엄마.
3: 전 새엄마죠. 네, 있다 보니까 반항적이고 되게 무심해 보였는데
0: 네.
3: 재난을 함께 겪으면서 이 두 사람이 실제 가족보다 더 단단한 네, 끈끈한 관계가 되는데요. 오브리는 자기 삶도 버겨온 상황에서 스콧을 끝까지 책임을 지고 또 스콧 역시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이 작가는 가족이 혈연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0: 네.
3: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서로를 지키는 선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도

0: 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막 재밌게 해주시는데 이게 영화화 되면 되게 굉장히 재밌겠구나 생각 계속 하면서 좀 듣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데이빗 캡이 이제 네. 영화 시나리오 작가라서 이 뭔가 글의 전개도 좀 일반 소설과 다르게 영화처럼 막 장면으로 컷컷 넘어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 네, 실제로 이렇게 그 미드 시리즈물을 보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설명을 길게 이어가기보다는 네. 짧은 장면과 대화로 이렇게 상황을 보여줘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읽히는 네, 그런 책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오브리의 말 과 이 톰의 지하 벙커를 빠르게 오가면서 네. 두 공간의 변화를 교차해서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특히 독자는 위험을 먼저 알아차렸는데 네. 인물은 아직 모르는 네,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서 긴장감을 높였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SF 과학 소설이다 보니까 과학적 설정이 들어가서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고 네. 다음 장면이 기대되는 네, 그런 책입니다.
1: 이제 막 태양폭풍이 막 이제 과해지면서 문명이 멈춘다는 설정 보면 이게 굉장히 전형적인 재난 소설처럼 들리잖아요. 네. 혹시 이제 오로라가 다른 재난 소설과 좀 구별되는 지점이 있을까요?
0: 네,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소설은 문명이 무너지는 장면보다 네. 그 이후에 사람들이 어떤 질서를 다시 만드는지에 네. 더 관심을 두는데요. 네. 뭐 특별한 장비나 어떤 첨단 기술이 세상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물을 나눠 먹고 또 텃밭을 만들고 네. 이렇게 이웃을 돌보는 평범한 행동이 생존의 기반이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이 멈추면 결국 삶은 내가 사는 동네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온다는 점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1: 그 앞서 이제 두 남매 톰과 오브리였죠.
0: 네.
1: 그 두 남매가 이제 오래된 상처 때문에 서로 좀 멀어졌다고 했는데 혹시 이제 재난을 통과하면서 두 사람 관계에도 변화가 생길까요?
0: 네. 여기서 이제 결말을 조금 언급을 하게 되는데
1: 네.
0: 마지막에 이 톰이 이제 연락이 됐지 않으니까 동생하고 직접 벙커를 떠나서 동생을 구하러
1: 찾으러 나가요.
0: 네. 우리 이 오로라 마을까지 오게 되는데
1: 네.
0: 그리고 또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위험한 순간이 닥치게 되는데 그때 스콧이 이제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 책임을 자신이 떠안습니다. 네. 그래서
1: 네.
0: 어린 시절 오브리가 자신을 위해서 했던
1: 네.
0: 희생을
1: 네.
0: 이번에는 톰이 되돌려주는 네, 그런 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 소설의 진짜 복구는
1: 네.
0: 전력망을 복구한다라기보다 오래 끊겨 있던 남매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데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자, 이 책 오로라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세요?
0: 네. 일단 그 재난 스릴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과 돈이 우리를 어디까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네, 생각해보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책을 좀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한다면
0: 네.
1: 네.
0: 오로라는 세상의 전기가 꺼진 뒤
1: 네.
0: 사람 사이의 힘으로 다시 새벽을 맞는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하고
1: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이 책과 어울리는 노래 들으면서 좀 마무리해볼까요? 네.
0: 네. 오늘 그 선곡한 곡은요.
1: 네.
0: 콜드플레이의
1: 네.
0: Sky Full of Stars라는 곡을 골랐는데요. 모든 불빛이 사라진 밤에는
1: 네.
0: 오히려 별과 오로라가 더 선명해질 텐데요.
1: 네.
0: 이 노래의 그 밝고 또 벅찬 분위기가 어둠 속에서도 사랑을 바라보고 희망을 찾아가는 소설의 결말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1: 우리 코너의 시작 노래죠?
0: 네.
1: 네. 바로 그 곡입니다. 네. 자, 창밖은 우주 오늘은 데이빗 캡 작가의 소설 오로라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독이 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그리고 오늘 작은 서점도 문 닫겠습니다. 문경수 탐험가님의 추천곡 콜드플레이의 A Sky Full of Stars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연정이었습니다.

작은 서점.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에 방송되고요. 토요일 저녁 5시 5분, 일요일 오전 11시 5분에 재방송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0: 다양한 방송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청취자 선물 이벤트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책, 함께 읽으면 더 재밌다. 작은 서점.
1: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2: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1: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2: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2: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58분 날씨.
4: 오늘 절기처섭니다.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낮 기온이 서울과 강릉이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 34도, 전주, 대구는 무려 35도가 되겠습니다. 무더위 열대야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낮 동안 일사가 강해지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겠습니다. 오늘도 소나기 오는 곳이 많겠는데요. 일부 강하게 국지성 호우 형태로 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지반이 약해진 남부 지역에서는 더더욱 추가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 양은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도 오늘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내일은 주로 중부지방보다는 남부지방 쪽에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되겠습니다. 이렇게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 다습한 공기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내일도 무더위 이어집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25도, 낮 최고 기온 32도가 되겠습니다. 한편 제주 해상과 남해 먼바다, 서해 남부 먼바다 물결이 오늘 최대 4m로 높겠고요. 이 가운데 일부 해역은 내일 오전까지도 파도가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30.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5: KBS 1라디오 정오종합 뉴스입니다. 제주에서 30대 여성 실종 사건의 초기 대응을 담당한 경찰관이 유사한 방식으로 종결한 또 다른 사건의 남성 실종자가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경찰관은 경찰 내부망에서 남성 실종자의 실종 신고 기록을 허위 보고를 통해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경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6: 장미란 씨 초기 실종 신고를 맡았던 경찰관, 부모 경장이 종결했던 또 다른 실종 사건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 신고 50일 만입니다. 경찰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경장은 당초 장미란 씨 실종 사건과 마찬가지로 남성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가족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놓고 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 입력했었던 남성 실종 사건은 해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 규정상 실종 관리 시스템 등록 자료는 임의로 삭제하지 못하지만 허위 보고로 해제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 실종 사건의 경우는 부경장이 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서 임의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사건 기록을 삭제하면서 특별 사유를 입력해 관리자도 삭제 내역을 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부경장을 직무유기와 위계공무 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어제 긴급 체포했습니다. 장 씨 가족은 제주경찰이 공식 사과와 함께 사건 경위와 부실 수사 의혹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국가수사본부는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문자와 전화를 실종자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보낸 10대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KBS 뉴스 현경주입니다.
5: 한성수 국무총리는 제주에서 잇따라 불거진 경찰의 실종신고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실종자 수색에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장난 전화와 가짜 뉴스에도 엄중히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43분 전남 광주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점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전남 광주 지역에 진도 4의 흔들림이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진도 4의 진동은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고 일부가 잠에서 깨며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오늘 새벽 2시쯤 도쿄 인근 이바라키현 남쪽에서 규모 5.9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도쿄에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며 선반에 있는 식기류와 책들이 떨어질 수 있는 일본 기준 진도 5 약의 흔들림이 관측됐고 후쿠시나와 미야기까지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도쿄에서 진도 5 약 이상의 흔들림이 관측된 건 2021년 이후 5년 만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갈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양측이 무역 협상 결렬 후 보복 관세를 예고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당분간 협상 재개 계획도 없다고 밝혀 장기화 가능성도 큽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7: 합의에 근접한 듯했던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현지 시각 21일 밤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미국은 협상이 결렬되자 22일 0시를 기해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 부과를 통보했습니다.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유제품과 와인, 하키용품과 가구 등이 그 대상입니다. 이에 맞서 캐나다 정부도 현지 시각 22일 보복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다음 달 8일부터 미국산 철강과 가전제품, 농기계와 낙농제품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 협상단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도 너무 적은 것을 제안했다면서 미국 관세 부과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캐나다의 보복 관세 부과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갈등이 양국을 넘어 멕시코까지 포함한 북미 무역협정 체제마저 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서면 재청 논란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희대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다며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오늘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격을 스스로 내던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재청권을 임명권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사태만이 무너진 사법정의와 국민 앞에 속죄하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법관 서면 재청을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탄핵을 추진하려는 여권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SNS에 이미 사법부는 독재자의 발 아래 짓밟히고 있다며 재판 재개라는 사법부의 유일한 무기를 들고 일어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영배 의원이 만나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양측은 협력하겠다, 또 만나겠다고 했지만 갈등의 골은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최민영 기자입니다.
8: 서울시장 공관에서 오찬을 함께한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영배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 여당과 서울시가 협력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지만 주요 사안에선 팽팽히 맞섰습니다. 용산공원 부지 활용에 오 시장은 행정 절차와 토양 오염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고 김 의원은 3년 전 그린벨트 해제를 먼저 제안했던 오 시장이 이제와 반대하는 건 자기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영끌에서라도 주거난을 해결하려는데 오 시장은 협력하자 해놓고 자신의 비전만 부각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용산공원을 주거지로 하려면 최소 10년이 필요하다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용산공원을 남겨놓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의 결정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청년주택 공급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는데 국민의힘은 고시원 욕조와 펫버스 논란을 언급하며 정부 여당이 탁상공론식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5: 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을 처음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40% 이상이 사주 일가의 거주 등 사적으로 이용되는 이른바 황제 사택으로 파악됐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 SNS를 통해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한 종부세 대상 고가 법인주택 2639채 가운데 약 42%는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가 내년도 총 지출을 800조 원 이상으로 편성하려는 데 대해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전 총재는 오늘 KBS 의료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내년 성장률이 3%에 가깝게 된다면 굳이 지출을 10%씩 올려 성장률을 견인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내려갈 때를 대비해 재정 지출 규모를 조절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현대차 노조가 내일로 예정된 4시간 부분 파업을 유보하고 17차 본교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노사는 올해 임금 인상 규모와 상여금 50% 인상, 정년 연장 등을 놓고 임금 단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지난 5월 상견례 이후 수시로 부분 파업을 벌였고 지난 21일에는 10년 만에 8시간 전면 파업을 벌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시장금리 상승으로 국내 은행의 이자 이익은 늘었지만 순이익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상반기 이자 이익은 32조 2천억 원으로 8.3% 증가했지만 단기 순이익은 13조 8천억 원으로 6.4% 줄었습니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보유채권의 평가 손실이 커지면서 비이자 이익이 43% 급감한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세계 최대 인공지능 칩 개발사인 엔비디아가 메모리 반도체 품귀 여파로 AI 서버 가격을 15% 이상 인상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엔비디아가 최근 대형 고객사의 가격 인상 소식을 알렸다며 내년 초 출하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서버 가격 인상은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건설 비용을 높이는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시위 현장에서 다른 참가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이 남성을 현행범 체포한 뒤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젯밤 시위 현장에서 다른 참가자의 목덜미를 잡고 끄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은 유튜브와 SNS 등에서 퍼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3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5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8도 정도 높겠습니다. 폭염특보는 서울과 경기 일부,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발효 중입니다. 전남과 제주는 오후까지, 중부 내륙과 전북, 경남 지역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아나운서 오원종이었습니다. KBS

0: 정관용의 시사본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꺼내든 당협위원장 재선출 카드가 의원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쇄신책이라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는 장 대표의 당 장악력 강화와 연임을 위한 정략적 의도가 담겼다는 의심이 나오는데요. 내일 최고위에서 이 안건을 재논의할 예정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죠. 한편 전당대회를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내부 전열 정비에 이어 본격적인 입법 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겁니다.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당정청 입법 조율 작업에 착수하는데요. 정부가 다음 달 3일께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논란이 된 정부안을 어떻게 조율할지 관건이죠. 이 밖에 정치권 사안들 오늘 2부 정치토크 직진본능 직설하고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8월 23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1: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0: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 유란의 시사포커스입니다. KBS 유란 기자,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2: 오늘은 우리 월급봉투 관련된 중요한 얘기를 준비했다고요?
3: 그렇습니다. 특히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들어보시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월급 명세서 한 번은 자세히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기본급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이 따로 적혀 있던가요? 아니면 그런 구분이 없던가요? 만약에 연장근로수당이라는 항목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이 시간 바로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네. 마침 정부도 대대적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2: 뭐 그냥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아마 제대로 안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3: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방송 들으시면 정확히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확인해서 무엇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제가 확실히 알려드릴 테니 집중하시죠.
2: 네.
3: 자, 나는 거의 매일 야근을 하는데 어째서인지 야근 시간이 달라져도 월급은 늘 똑같고, 근로계약서를 보니 연장근로 몇 시간 포함 이런 문구가 있다면 이제 시작입니다. 이렇게 연장근로 뭐 6시간, 12시간 등을 포함한다 이렇게 적어놓은 걸 흔히 포괄임금제라고 하는데요. 이 포괄임금, 정작 근로기준법에는 단어 자체가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명문화된 법과 규정에는 없는 제도란 얘기입니다.
2: 많이 들어본 포괄임금이란 용어인데 이게 제도가 없다?
3: 네, 맞습니다. 이거는 법에는 없지만 판례로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2: 판례로?
3: 네. 원래 임금은 실제 시간, 일한 시간을 따져서 연장근무를 하면 연장수당, 야간근무를 하면 야근수당 이렇게 따져서 계산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2: 그렇죠.
3: 그런데 대법원이 아주 제한적인 예외를 뒀습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처럼 근로시간을 딱 잘라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당을 어느 정도 미리 정해서 월급에 포함해도 된다라고 해준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나 건물 시설, 전기를 관리하는 기사분들, 그리고 기업 업체 임원의 운전기사 같은 분들이세요. 이런 분들은 평소에는 대기하다가 일이 생기면 바로 대응해야 하는 형태라서 실제로 몇 시간을 일한 걸로 쳐야 할지 계산하기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2: 네.
3: 그래서 법원이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를 인정한 겁니다.
2: 일한 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했다.
3: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예외의 틈으로 어느새 출퇴근 시간이 명확한 일반 사무직 등등까지 우르르 들어가 버린 겁니다.
2: 아하.
3: 일한 시간을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직장인데도 우리는 포괄임금제야? 이러면서 마치 표준계약인 것처럼 공공연히 지금 쓰이고 있다는 거죠. 오죽하면 공짜 야근이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2: 그렇게 부당한 계약 맺고 이행했다가 법정까지 간 사례도 있나요?
3: 제가 찾아냈죠. 2004년 일인데요. 해군이 운영하는 복지시설 내 식당에서 일하던 다섯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뭐 클럽하우스, 그늘집 이렇게 부르는 곳인데 거기서 음식을 만들고 서빙을 하는 업무였습니다. 이분들은 매일같이 야근을 하는데도 실제 야근한 시간을 따지지 않고 직급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정해진 수당을 딱 고정된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2: 야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수당은 똑같은 금액만 받았다?
3: 네. 그런데 이게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된 데는 사연이 좀 있더라고요. 원래는 식당 손님이 내는 이용료에 봉사료 8%를 붙여서 그걸 이분들에게 차등적으로 나눠줬었거든요. 야근을 실제로 많이 한 사람이 조금 더 받는 구조였던 거죠.
2: 예.
3: 그래서 고정된 야근 수당이 실제로 일한 것보다 모자라더라도 이 봉사료가 그 부족했던 부분을 그럭저럭 채워주고 있었던 겁니다. 덮여있던 거죠. 그러다가 2004년 5월 이 8% 봉사료 명목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드러나게 된 거죠.
2: 부족한 야근 수당을 메워주던 봉사료가 없어졌다?
3: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받는 돈이 법대로 계산한 야근 수당보다 훨씬 적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들을 고용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실제로 야근한 시간을 제대로 계산해서 못 받은 차액을 돌려달라고요.
2: 예.
3: 대법원은 2010년 이분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무 시간을 충분히 따질 수 있는데도 정해진 금액을 뭉뚱그려서 지급한 건 부당하니 그 차액을 고용한 쪽에서 물어줘야 한다고요.
2: 2010년이면 그런 판례가 이미 16년 전에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3: 네.
2: 그런데 아직도 포괄임금을 이렇게 널리 쓰이고 있어요?
3: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초인 2월

0: 가장 높았던 곳이 어디냐. 대전권역이었는데요. 한 차례 감독 이후에도 제보가 끊임없이 밀물 들어오듯이 들어와서 예. 제 감독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느껴지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1: 올해 초 2월에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 초 2월에 첫 감독에게 결과가 뭐가 나왔어요?
0: 신고나 제보가 들어왔던 의심 사업장 101 곳을 골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더니 이 중 79곳이 포괄 임금제를 쓰고 있었고 그 중 34곳 그러니까 10곳 중 4곳꼴로 연장 야근 휴일 수당을 제대로 안 준 게 적발됐습니다. 가장 많은 업종은 제조업과 IT였는데 첫 감독에서 적발한 부당하게 안 준 돈만 4억 5천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1: 뭐 구체적인 사례 좀 소개해 주실 게 있나요?
0: 네. 감독 결과를 보면 한 화장품 회사는 직원들 출퇴근 시간을 아예 기록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해둔 시간을 넘겨서 일한 직원 310명에게 줬어야 할 수당을 안 줬는데 그 마땅히 줬어야 할 금액이 1억 원이 넘는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1: 회사가 출퇴근 시간 기록을 아예 안 했다?
0: 네.
1: 그건 문제 없는 거예요?
0: 당연히 안 됩니다. 회사가 직원의 근로시간, 특히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을 임금 대장이라는 것에 적어두는 건 현행법에 적힌 의무입니다. 정확히 과태료 부과 대상이에요.
1: 네.
0: 그런데 이게 그 자체로도 의무 위반이지만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회사가 근무시간 기록 자체를 안 남기면 나중에 노동자가 억울해서 정당한 수당을 챙기려고 할 때 내가 언제 얼마만큼 더 일했는지를 노동자 개개인이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1: 그렇죠.
0: 실제로 이번에 부당하게 포괄임금제를 쓰고 있던 79곳 중에서 이 기록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곳만 27곳이나 됐습니다.
1: 이걸 좀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어요?
0: 두 갈래의 개선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의 지침, 다른 하나는 국회 입법입니다. 먼저 지난 4월 9일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겠다. 이런 지도 지침을 내놨어요.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임금 대장과 명세서의 기본급과 수당 항목을 반드시 나눠서 따로 적을 것.
1: 네.
0: 둘째, 이 연장 몇 시간 근로 포함이라고 계약을 했더라도 실제로 일한 시간이 그걸 넘으면 넘긴 차액만큼을 반드시 줄 것.
1: 이게 고용노동부의 지침이다.
0: 네.
1: 지침은 근데 강제성이 없잖아요.
0: 안타깝게도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침 자체는 이렇게 하라 이런 행정 안내라서 그걸 어긴다고 해서 바로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 바탕이 되는 법이 있잖아요. 근로기준법. 이거를 위반. 그러니까 월급 명세서를 안 주거나 업무 시간을 기록하지 않거나 마땅히 줘야 할 수당을 주지 않는 것. 이건 원래 근로기준법상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이 지침과 함께 회사들이 임금 대장과 월급 명세서를 법대로 쓰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별도 감독에 들어갔고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 네. 뭐 그러면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내가 해당되는 것 같은데 신고해야겠다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0: 자, 여기서부터 실전입니다.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고용노동부가 2023년부터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익명으로?
0: 네. 정식 명칭은 좀 긴데요. 포괄임금과 고정야근수당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입니다.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노동포탈을 찾아서 들어가시면 제일 왼쪽 윗부분에 민원신청이 보여요. 거기에 보시면 노동 분야 상담 신고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익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에 이 경로를 좀 더 자세히 써둘 테니 필요하시면 와서 보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면 그 회사는 오남용 의심 사업장으로 분류가 돼서 확인을 거쳐 감독 대상이 됩니다. 노동부는 신고가 많이 접수된 것부터 올해 연말까지 권역별로 감독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1: 네. 아까 그 고용노동부의 지침 말고 법 개정 움직임도 있다고 그러셨죠?
0: 네. 지난 2월 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회사가 임금 대장에 직원이 실제로 몇 시간 일했는지를 적도록 하고 근로자가 본인의 임금 대장이나 관련 증빙자로 열람 사본을 요청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는 이를 거부해선 안 된다 이런 조항을 새로 넣었습니다. 지금은 노동자의 이 열람 권리가 근로기준법에 없더라고요.
1: 네.
0: 저는 몰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당연한 권리인데 지금까지 법으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정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입증 책임을

0: 노동자에게만 지우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아직 소관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방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발의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런 민생 법안은 국회가 좀 제때 처리해줘야겠습니다.
1: 그래야죠. 정부는 지금 노동시간 자체를 줄이겠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요?
0: 맞습니다. 일단 2023년이 가장 최신 자료인데요. OECD 가입국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연 1,717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보다 평균 150시간이나 더 넘게 많이 일합니다.
1: 네.
0: 그래서 지난해 말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부까지 노사정이 함께 손을 잡고 2030년까지 이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좀 줄여보자 이런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포괄임금 때문에 출발점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노동시간을 줄이려면 우리가 정확히 몇 시간을 일하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지금처럼 그 시간을 제대로 따지지 않는 우리 현실에서는 기준 자체가 없는 셈이 되는
1: 그렇죠.
0: 거죠. 그리고 기록하지 않은 시간은 줄일 수가 없고 일한 시간도 제대로 매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포괄임금 문제가 결국은 노동시간 감축이라는 큰 목표의 첫 단추가 되는
1: 네.
0: 겁니다.
1: 자, 마지막 이제 이 방송을 듣고 내 월급은 문제가 없다 알아보고 싶은 분들 뭘 확인해 보면 되죠?
0: 딱 세 가지만 보십시오. 첫째, 명세서에 기본급 그리고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이 항목별로 따로 나뉘어져 있는지. 둘째, 회사가 내 출퇴근 시간을 기록해서 몇 시간 근로를 했는지 확인하고 있는지.
1: 네.
0: 셋째, 계약서에 포함 시간이 넘겨 이렇게 계약을 포함 시간 몇 시간 포함한다 이렇게 했지만 이 시간을 넘겨서 일했는데도 수당이 그대로 똑같이 나오는지. 이 셋 중에 하나라도 걸린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출퇴근 기록이나 업무 메신저 로그처럼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지금부터 차고 모으는 겁니다.
1: 네.
0: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쌓이면 아까 말씀드린 고용노동부 노동포탈에 익명신고센터에 신고하시거나 뭐 가까운 노동청 또는 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1: 네.
0: 그가 못 받은 수당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1: 다만 이게 모든 직종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닌 거죠.
0: 맞습니다. 아까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법에서 따로 정한 관리, 감독, 업무 종사자분들은 사정이 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해당되나 분명하지 않으시면 한번 알아보시는 게 나쁘지 않겠죠.
1: 내일 출근해서 할 일이 하나 생겼네요.
0: 그렇습니다. 내일 출근하시면 오랜만에 월급 명세서 한번 들여다보시죠. 일한 만큼 받는다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내 노동시간이 잘 기록되고 있는지 그게 오늘 말씀드린 공짜 야근 즉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를 바꾸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1: 네.
0: 예, 끝으로 제가 출장으로 앞으로 2주간 자리를 비웁니다. 2주 뒤에 좀 더 알차고 흥미로운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1: 네, 잘 다녀오시고 유랑 기자 수고하셨어요.
0: 고맙습니다.
1: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5분 지났네요. 기상청도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강혜종 씨.
2: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절기상 처서임에도 상당히 덥겠습니다. 서울과 강릉이 33도로 어제보다 덥겠고요. 대전 34, 전주 대구는 무려 35도의 고온이 되겠습니다. 32도에서 35도 사이로 당분간 무더위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제18호 태풍 샤오델이 북상하면서 어떻게 그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 앞으로 날씨 양상이 달라지겠습니다. 이제는 20호 태풍 개나리도 발생했는데요. 이거는 한반도에 영향이 크게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낮 동안에 일사가 강해지면서 오후부터 저녁 사이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 경남 내륙지방에 한해서 5에서 40mm 정도 오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하겠습니다. 내일도 비슷한 날씨로 서울의 기준 낮 기온이 32도 등 전국적으로 31에서 35도 분포로 이 무더위 속 역시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지금 지반이 약해진 남부지역이라서 더 주의하셔야겠고요. 일부 강하게 올 수 있겠습니다. 국지성 호우 형태로 올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5에서 50mm로 지역의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한편 남해안과 제주 해안의 너울이 높고 파도도 남쪽 해상으로 상당히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도입니다. 날씨정보의 강혜종이었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박소정 리포터입니다.
3: 네, 지금 고속도로는 낮 시간대에 접어들면서 이동량 빠르게 늘고 있고요. 돌발 상황도 많습니다. 특히 경부선 서울 쪽으로 충청권 부근 정체가 길

이뤄지는데요. 청주유계소에서 독립기념관 쪽으로 7km 정체고요. 신갈분기점 갓길에선 고장난 버스를 처리합니다. 시구간 진입해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논산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으로 차량터널에선 조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 막고 처리 중인데 여파로 뒤쪽 3km 정도 밀리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설악 부근 1차로에도 사고가 있습니다. 처리하면서 1대 3km 정도 어렵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서운 분기점 부근이고요. 4차로 막고 사고를 처리합니다. 광주온주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대신터널 부근에서 납시간 차량 화재 사고가 났는데요. 처리하면서 동여주 나들목부터 많이 답답하고요. 서울 시내 분당수서로 탄천 1교에서 청담대교 진입하는 부근으로도 사고가 있습니다. 복정부터 여파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0: 멋진 MC 정관용
1: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 본부
0: 들어보면 달라요.
2: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했고 그다음에 북한의 핵무기를 57개라고 꼭 집어 언급하고 여러 가지 참 의미심장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어떤 의미인지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과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3: 예, 안녕하세요.
2: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이름이 그거죠.
3: 예.
2: 이게 어떤 훈련이죠 원래?
3: 을지 연습은 우리 정부의 대규모 재난 대비. 전쟁이죠. 전쟁 대비고 68년 청와대 기습 1.21 사태 그거로 시작이 됐어요. 요거를 이제 FS 훈련, 프리덤 실드 훈련. 이제 한미는 상호 방위 조약 이후에 계속 훈련을 해왔어요. 뭐 냉전기 팀 스프릿부터 시작해서 키리졸브. 그 최종 형태가 FS 프리덤 실드고요.
2: 자유의 방패.
3: 그렇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프리덤 실드 훈련만 하고 3월에 올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정부 을지 연습과 프리덤 실드 훈련을 결합을 한 게 UFS 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을지 연습만 사실은 끝내고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방어 훈련 정도만 끝내고 나머지는 사실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이제 생략이 된 거죠.
2: 네. 트럼프는 왜 이걸 축소하라고 지시했죠?
3: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19년 남북미 정상회담 당시에 김정은 체제를 끌어들인 게 연합훈련 중단이거든요. 그 북한이 제일 원하는 게 훈련 중단입니다.
2: 맞아요. 우리가 훈련하면 북한도 맞대응 훈련 안 할 수가 없죠.
3: 못해요. 훈련 돈이 드니까.
2: 아 그러니까.
3: 그러니까 쏘는 게 이제 미사일을 몇 발 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군인은 훈련 안 하면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은 해야 됩니다. 근데 전쟁을 결정하는 건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훈련을 하는 당일날 취소한 건 아마 역사상 처음일 것 같고요. 그렇다면 북한에 대한 김정은에 대한 시그널이죠.
2: 그렇죠.
3: 그때도 훈련 중단하니까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원래 계획대로라면 미리 중단했겠죠.
2: 네.
3: 그러나 이란 전쟁의 수렁에 빠져 있으니까 여기까지 사전에 준비 못했고 이란 전쟁에서 손을 뗐다기보다는 경제 전쟁으로 밀어놓은 다음에 이제 북한으로 눈을 돌리려고 보니까 이미 시작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네. 그냥 그 상황에서 극단적인 극약 처방을 트럼프가 했다고 봐야죠.
2: 근데 우리랑 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축소하라고 지시해도 되는 거예요?
3: 안 되죠.
2: 안 되죠.
3: 만일에 우리보다 약한 나라였으면 데려다가 뭐라고 해야죠. 근데 지금 우리보다 센 나라니까. 지금 우리하고만 협의 안 한 게 아니고 주한 미군도 당황했고
2: 그랬겠죠.
3: 그다음에 미국 그 군사 당국자들도 상당히 당황한 눈치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차라리 미리 그만뒀으면 돈이라도 안 듭니다. 근데 1년 전부터 기획하고 몇 달 전부터 물자 병력 다 이동됐는데
2: 준비 다 해놓고
3: 준비만 하고 하진 않은 거죠.
2: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경의를 표했어요.
3: 예.
2: 어떤 의미일까요? 북미 간 대화 노력에 뭐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3: 일단은 지금 우리 정부 입장은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말이 좋아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지 사실은 강요된 현실론입니다. 북한이 우리 보고 안 만나겠다고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패싱하는 게 취미인 양반이니까 지금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번은 사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정무적 판단으로 안 할 수 있고 일단 북미가 먼저 만나라 그게 기본 입장이지만 이번 훈련은 사실은 전시작 조건 환수하고 연계가 돼 있거든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 조건 주겠다고 해놓고 첫 번째가 한국군의 주의 능력, 두 번째가 북핵 대응 능력, 세 번째는 지들 마음이에요. 주변 정세 이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주의 능력이거든요. 이걸 위해서는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되는데 하나는 기본 운영 능력, IOC. 이거 끝났어요. 그다음에 FOC라는 게 있는데 이건 완전 운영 능력이거든요. 이게 이번에 검증이 돼야만
2: 네.
3: 마지막 FMC, 완전 임무 수행 능력이라는 게 검증 기간이 나오고 그래야 이제 끝나는데 이걸 안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난다는 건 나쁘진 않은데 이걸 확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뭐 트럼프 당신이 잘못이시니까 나 기분 나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엎드려진 물이니까 일단 잘해봐라. 어쩔 수 없다.
2: 네.
3: 강요된 현실론을 말한 거라고 봐야죠.
2: 네. 그 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이란에 그 저 와라 도와달라고 하니까 예. 노 땡크스 했잖아요. 예. 혹시 그것 때문에 또 훈련 축소 지시한 거 아닌가요?
3: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취소하고 화낼 나라가 나토만 해도 30개국이 넘고요. 아무도 안 도와줬거든요.
2: 맞아요.
3: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뒤끝이 있는 거고요.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도와달라 해서 도와주면은 잘못하면 대통령이 권한 넘어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는 공간적 범위가 태평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 네, 네.
3: 즉 인도양이거든요. 그다음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는 쌍방이 침략을 받아서 전쟁 상태가 놓이면 도와주게 돼 있지.
2: 그렇죠, 그렇죠.
3: 침략한 데 도와줄 수는 없거든요.
2: 그렇죠.
3: 그러니까 사실 우리를 보면 기분이 안 좋죠. 세상에서 제일 나쁜 지도자 중에 하나가 김정은인데 김정은 사이 좋다. 심지어 나이스 가이라는 표현도 했어요. 좋은 친구라고. 그리고 우리 대통령한테는 뭐라고 하니까. 그렇게 보면은 지금 트럼프 특유의 김정은을 유엔에 내는 게 목적인 거지.
2: 예, 예.
3: 나머지는 다 주변부 그 변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2: 그 한마디로 이란에서 뭔가 성과를 얻지 못하니까 북한하고 뭔가 또 좀 보여주기 위해서 김정은을 유인해 내기 위한 수단으로 훈련 축소를 지시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3: 예,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2: 그런데 그러고서 핵무기 57개 갖고 있다고 콕 집어 얘기했거든요. 이건 뭐예요, 그리고?
3: 그러니까 참 황당하죠.
2: 네.
3: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댓글이 달립니다. 아니 미국 대통령이 너보다 못하겠냐. CIA도 있고 인공위성도 있고. 그런데 57개라는 게 나올 수가 없는 게요. 북한이 알려주지 않는 한 지금 뉴클리어 웨펀스라고 해서 핵무기라고 정확히 말했거든요.
2: 그러니까요.
3: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이 얼마 있는지를 추정하고 그걸 추정해서 핵무기에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이 있으니 이것도 또 다릅니다. 기술력이 좋으면 조금 들어가고 기술력이 나쁘면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기술력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안규백 장관이 말한 80에서 120개다.
2: 맞아요.
3: 그다음에 세계의 기구들이 60개다라고 끝이 0으로 끝나지 이렇게 뭐 7로 끝나고 5로 끝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명확하게 내가 그만큼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걸 좀 과장하는 트럼프 특유의 그러니까 저분은 숫자 틀리는 건 기본적인 취미입니다.
2: 말할 때마다 다르잖아요, 숫자가. 네,
3: 그러니까 저게 내가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지만 만일 김정은이 보면 웃기죠. 아닌데, 저거 아닌데. 김정은은 알 거 아니에요.
2: 예, 예.
3: 그런 면이 있는 거죠.
2: 아, 근데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북한의 핵무기가 몇 개 있다라고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언급해버리면 정말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3: 지금까지 그건 좀 복잡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측면이 있는데
2: 네.
3: 공식적으로 핵무기는 가지고 있지만 인정 못 받는 나라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이고요.
2: 그렇죠.
3: 국제법적으로 핵무기도 가지고 뭐 지들 마음대로 안보리 구성한 소위 말하는 국제 깡패들이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거든요. 근데 이 나라들은 어쩔 수 없이 인정을 받아요. 이게 영어로는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고 NPT의 용어거든요.
2: 네,
3: 비확산 조약에. 근데 트럼프는 그 얘기는 한 번도 안 썼어요. 뉴클리어 파워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뉴클리어 웨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듣기에는 인정한 거고 나중에는 내가 인정한 거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화법이거든요. 그러니까
2: 예.
3: 막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좀 숨어 있는 그 그림들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2: 그래서 지금 이제 일각의 우려는 핵 북한을 완전 비핵화하는 게 한미 간의 정책 목표였는데 미국이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 협상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잖아요.
3: 이미 워싱턴 기조는 바뀌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뭐 57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수십 개 이상의 핵무기는 가지고 있다. 심지어 100개까지 추산한 데가 있거든요. 인도 파키스탄 정도가 한 거기 한 두 배, 2.5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는 아니더라도 사실상의 핵 능력 국가는 되는 거거든요.
2: 아니, 글쎄 그건 우리도 알고 네. 있죠.
3: 그런데 이걸 완전한 비핵화를 하자니 북한이 말을 안 들을 거고 헌법에도 집어넣었죠. 핵 무력국도 만들었죠. 그러니 현실적으로 북한 여기 동의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방치하면 지금 계속 북한의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멈추자. 멈추자라는데 멈추게 되면은 미국은 안전해지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은 미국에 대한 공격 능력은 현재 없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나 미국이 여기 합의하게 되면 북한의 기존 핵은 인정하고 미국은 안전해지고,
2: 네.
3: 한국은 계속 위험해지고, 이 딜레마가 있거든요. 지금 그 흐름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강요된 현실론입니다. 일단 멈추는 게 낫다.
2: 네, 네.
3: 그렇지만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공식적으로 포기하는 건 안 된다. 그게 지금 우리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2: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북미 정상회담 같은 거 할 때 일단 멈추면 상당 부분의 제재를 해제해 주자. 이런 카드를 냈던 거 아닙니까?
3: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안은 멈추고 줄여가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으니까 완전히 내놓는 건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상황 악화를 막고 좀 더 줄여가는 쪽이니까 현실적인 대안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건 말씀드렸지만 강요된 현실이지 이상적인 대안은 아니다. 그리고 보면 최종적으로는 그 목표를 지향하면서 한 번 더 핵 위기를 완화시켜 나가는 게 사실은 미국이나 우리나
2: 네네.
3: 선택지가 그거에는 뭐 다른 게 별로 없어요.
2: 그런 강요된 현실이라 하더라도 북한의 핵무기를 그런 식으로 거의 뭐 준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도 핵무장을 하거나 아니면 전술핵이라도 들여오거나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3: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뭐 미국이 패싱한다 아니다 그건 의미 없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걸 막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럼 대신 상응하는 등가문을 받아내서 균형을 유지한다.
2: 예.
3: 이게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핵무장 하는 거는 그 일도 아닙니다. 좀 가난한 북한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제재나 한미동맹이나 NPT 체제나 우리보다 기술력이 앞서는 독일, 영국, 프랑스가 안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한국형 자체 억제력이 삼축체계고 킬체인, KAMD, KMPR 세 가지 방어망, 선제공격, 그다음에 선제타격이죠. 그다음에 대량응징보고 일단 이걸 키워야 되고요. 그럼 부족하죠.
2: 예.
3: 그러면 제일 좋은 방안이 지금 사실은 핵추진 잠수함, 농축 제철이 요거를 평화적인 목적으로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일본은 이미 농축과 제철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사전 동의를 받아서 80년대 원자력협정 개정에서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플루토늄이 약 45톤 되거든요. 그런데 나가사키에 떨어진 플루토늄이 6.2kg입니다.
2: 네, 네.
3: 그러니까 일본은 맘먹으면 수천 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이론적으로는 좀
2: 그렇죠,
3: 복잡합니다만.
2: 그렇죠.
3: 그러니까 평화적인 목적으로 농축 제철의 권한을 갖고 핵추진 잠수함 정도 억제력으로 가지면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거죠.
2: 그렇죠.
3: 그게 최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 그래서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얻어낸 거고
3: 예.
2: 거기에 들어갈 연료 우리가 농축할 수 있게 해달라. 여기 좀 협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3: 예, 그런 거죠.
2: 자, 그런데 이제 미국과 한국이 이런 카드를 내고 있다는 거를 김정은은 다 읽고 있잖아요.
3: 알고 있죠.
2: 김정은도 여기에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3: 일단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꽃놀이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북한 경제 좋다, 입장 좋다, 뭐 북로, 북중 하지만 지금 세계 원유 매장량 1위 베네수엘라 경제 엉망입니다. 이란 세계 원유 생산 외장량 3위인데 엉망이에요. 그다음에 관광 천국이면서 인적 자원 지하전이 많은 쿠바도 엉망이거든요. 모두가 미국 제재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재 해제 없는 북한 경제 미래는 없다. 북러 북중 아무리 밀착해봐야 소용없다. 그걸 김정은이 잘 알거든요.
2: 그렇죠.
3: 그러니까 나와서 지금 핵군축 트럼프와 여기서 개발을 중단하는 걸로 딜이 지금 되거든요.
2: 네.
3: 우리 정부도 일단은 뭐 관계된 현실로 받아들이겠다는 거거든요.
2: 그러니까요.
3: 그러니까 요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 지금 최대 현안이 이국가론이거든요. 남북을 두 개의 국가론이 분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경축사에서 얘기했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체결하면 그 1조가 영토거든요.
2: 그렇죠.
3: 지금 정전협정에는 군사 분계선이라는 애매한 개념으로 돼 있는데 이걸 종전협정으로 바꿔버리면 1조 영토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북한은 국경으로 하자고 그럴 거거든요. 그럼 남북이 다른 나라 돼버리거든요. 지금 남북을 DPRK와 ROK로 거기 지금 규정을 하자고 그러면 청전협정이 남북이 이국가가 되는 국제법적 조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관철한다면 김정은 정권으로서 손해볼 게 없죠.
2: 네.
3: 그리고 2019년 2월에 하노이 갔을 때는 합의를 기대하고 갔다가 그러니까 뺨을 맞고 오니까 타격이 컸던 거지. 지금은 김정은 트럼프가 만나기만 해도 전 세계가 주목하거든요.
2: 네.
3: 어차피 중국 APEC 선전 이런 데 간다면은 거기도 다 잘못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주목을 끌 수 있으니까 나가서 협상이 결렬돼도 대내적 이상에 지금 지난해 9월 베이징 가서 김정은이 푸틴 시진핑 만났죠. 6월 시진핑이 평양 가서 김정은 만났죠.
2: 예, 예.
3: 9월 초에 만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 블라디보스토크 푸틴 오는 데 간다면 그다음에 11월에 트럼프 만난다면 이 전 세계적인 그림으로서 김정은 나쁠 게 하나도 없거든요.
2: 네.
3: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도 나오는 거를 제가 보기에는 고민하고 있을 거다.
2: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만나기만 해서 이목 끄는 정도가 아니라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3: 지금 합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중요하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핵 군축. 그다음에 종전협정. 그럼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이란 전쟁 못 끝냈어? 우크라이나 전쟁 못 끝냈어? 근데 이 전쟁은 1950년에 시작이 된 전쟁이거든요. 53년에 정전이니까.
2: 네.
3: 만일 이걸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면은 내가 70, 80년 전쟁을 끝냈어라고 선언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정말로 노벨평화상 달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면은 돌파구를 마련하는 건 좋지만 우리한테 안 좋은 시나리오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2: 안 좋은 시나리오라면?
3: 그러니까 핵군축으로 북한 핵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거나
2: 네.
3: 그다음에 이 종전협정에서 북한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거죠. 국경선을 확정하거나 남북을 이국가로 미국이 인정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 뭐라고 해도 국제법적으로 우리 헌법이 임용무 시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2: 그런데 그것도 역시 강요된 현실 아닙니까?
3: 그것도 강요된 현실입니다.
2: 그러니까요. 우리로서는 속수무책 아니에요? 북한이 미국하고 미국이 또 북한하고 그런 식으로 합의해버리면.
3: 그런데 이제 우리 레드라인은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 당황에서 핵 문제를 스톱 시킨다. 그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북한의 핵을 명시적으로 인정한다거나 완전한 비핵화라는 걸 부정하거나 그건 받을 수 없죠. 어느 경우든. 그다음에 이 한반도 문제 평화협정은 주변국도 관여되지만 우리 헌법과 충돌한다면 그거는 사실은 우리 안에 만일에 그렇게 도장을 찍으면 정권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헌법을 위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닌 겁니다.
2: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명시적으로까지는 그렇게 안 하고 암묵적으로 그렇게 해석되는 정도 합의를 하지 않을까요?
3: 예, 뭐 인 것도 아니고
2: 그러니까
3: 그런 것도 아니고 아마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그 와중에 그 불편한 현실, 강요된 현실에서 우리가 뭘 받을지. 근데 지금 우려가 되는 게요. 김정은이 6월에 전원회의하면서 한국 핵잠수함을 콕 집었어요. 그 다음에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면서 대남 담당하는 10국장이 또 콕 집었어요. 또 김여정이 이번 담화내면서 또 한국 핵잠을 콕 집었거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와서 그냥 안 넘어갈 거라는 거죠. 한국 핵잠 농축 재처리 이런 걸 우리가 확보하게 되면 균형이 맞춰지니까 어떻게든 그걸 막으려고 재뿌리려고 하겠죠.
2: 네. 그러니까
3: 그런 걸 우리가 막는 게 한국의 국익을 이제 반영하는 대미 협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2: 아까부터 언급된 그 APEC이 11월 달에 중국 선전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3: 예.
2: 그러니까 이제 그 즈음에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이 건데. 근데 또 11월이면 미국의 중간선거가 또 있잖아요.
3: 중간선거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이란 전쟁 수렁에 빠졌기 때문에
2: 네.
3: 경제 문제가 심하니까 본인이 얘기했거든요. 선거 지문 나 탄핵 받을 수도 있다.
2: 그러니까요.
3: 도와달라. 그러니까 일단은 선거를 보겠죠. 그러나 선거에 진다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관심을 끊느냐 아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본인이 주인공이 되는 국제적 리얼리티 쇼의 주인공이 되는 걸 원하거든요.
2: 그렇죠.
3: 그러니까 아마 선거에 지면 더 만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와는 제가 보기엔 일단은 타임 테이블은 선거일 거다. 그러나 끝나도 그 관계없이 입지 본인의 입지를
2: 예,
3: 위해서는
2: 예.
3: 더 만나려고 할 거다.
2: 예.
3: 볼 수가 있죠.
2: 그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네요. 그러면
3: 지금 가능성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2: 그러니까요. 네. 김여정 명의의 담화에서도 미북 간 그 대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부인했지만 뭐 좋은 관계다라고 하면서 여지를 많이 남긴 거 아닙니까?
3: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은 뭐 굉장히 관계가 둘은 좋다. 그리고 둘 사이는 나는 모른다 그랬거든요. 아 근데 뭐 모든 담화를 다 내는 친구가 지 오빠일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만일에 전혀 그 시그널이 안 왔다면 조금 더 냉미하게 말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응답을 했다 그러고 김여정은 모르겠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좀 소설을 써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무려 27번이나 친서를 주고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예, 예. 그 러브레터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친서가 간 것 같다. 이미 저 정도면. 그러니까 북한이 기분 나쁘면 친서를 거부했겠죠. 지난해도 친서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알려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친서를 수령한 게 아니냐. 답변은 안 했지만 수령했다면 수령한 것도 의사표시거든요. 그 정도 상황은 되는 것 같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2: 그나저나 이란은 진짜 버틸 힘이 막강한가 봐요.
3: 버티는 게 아니라 악으로 뭐 막말로 깡으로 버티는 거지.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저렇게 경제 봉쇄를 갔다면 호르몬도 막지도 않았을 거고 피도 안 받겠죠. 그런데 첫날 뭐 아무리 독재라고 그러지만 그 신의 대리인에 해당하는 라오바로 종교 지도자를 죽여버렸으니 지금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균열이 나타납니다. 경제 봉쇄를 가니까 피제시키한 대통령이나 지금 우리가 강할 때 협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부 경제 위기들이 이제 심화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봉쇄가 사실은 조금 먹히고 있습니다.
2: 네네.
3: 싸움 안 하면서 말리는 쪽으로.
2: 네.
3: 그러니까 양쪽 다 명분만 찾으면 조만간 또 협상할 수는 있다. 무작정 버티긴 어렵다. 이란 이렇게 볼 수 있죠.
2: 그런데 또 트럼프는 호르몬즈 해협이 미국 땅이라고 또 뭐 무슨 말이에요? 그건 도대체.
3: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 화법을 볼 때는 세게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지도 않고
2: 네.
3: 국제법적으로 맞지도 않고 본인이 이제 끝없이 일종의 과장과 압박, 협박에 가까운 이제 힘의 우위로 협상을 해오는 게 트럼프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말이지. 그걸 뭐 자기네 영토라고. 그럼 우리도 뭐 태평양 우리 거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2: 그래도 아무튼 양쪽 다 버틸 힘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다시 휴전 협상으로 재개될 가능성은 점점점 커지고 있다.
3: 미국도 지금 항모 전단에서 뭐 별 사고가 다 나고 있고.
2: 거기 해군 장병들이 막 굉장히 뭐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3: 그건 일부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의 선단을 중심으로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보통 바다의 작전 기간은 3, 4개월 정도가 지금 뭐 거의 1년 다 돼가거든요.
2: 그러니까요.
3: 그러니까 함정 노후와 수리부터 시작해서 미국도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사실 둘 다 무능하죠. 협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기싸움하지만 또다시 협상 뭐 또다시 부딪히고 이러면서 점점점 소강 상태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시간은 좀 걸리지 않겠느냐.
2: 애초에 시작하지 말았으면 참 좋았을 걸. 아이고 답답합니다. 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 예, 고맙습니다.
2: 네, 태연의 사계 들으시고요.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실수할 수는 있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또다시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곤 하는데요. 여기서 다짐이란 말은 마음이나 뜻을 굳게 가다듬어 정함이라는 뜻의 고유어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기본 의미는 이미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에 틀림이 없음을 단단히 강조하거나 확인함이고, 예를 들어 우리는 그에게서 돈을 꼭 갚겠다는 다짐을 받아내었다 같이 말할 수 있지요. 다짐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표현 중에 실력 다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실제로 갖추고 있는 힘이나 능력을 더욱 굳힘을 기본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패를 계기로 회사에 실력 다짐하기로 결심했다. 친구들과 공부 모임을 하면서 더욱 실력 다짐을 하려고 한다.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갖추고 있는 힘이나 능력을 겨루어 남을 굴복시킴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세상을 살다 보면 타협이 필요할 때도 있어. 실력 다짐만이 능사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

0: 뜬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1: 58분 날씨.
2: 오늘 절기상 처서입니다. 처서에 관한 얘기로 더위는 땅에서 귀뚜라미 등에 엎혀오고 또 하늘에 뭉게구름 타고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가을로의 계절 순행이라는 의미를 담은 절기명과는 오늘 다른 날씨입니다. 폭염과 소나기, 바로 오늘 날씨의 핵심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오후부터 전남과 제주에, 또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전북, 경남 내륙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소나기 양은 5에서 40mm 정도 되니까요.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할 것으로 보여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이 끼면서 오후부터 남부 내륙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소나기 소식이 빠졌고요. 5에서 5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부 강하게 올 수 있겠습니다. 국지성 호우 형태로 올 수 있겠는데요. 이미 지반이 약해진 남부 지역에서 더욱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무더위 열대야는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강릉이 오늘 낮 기온 33도, 대전 34, 대구 35도까지 오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 해상과 남해 먼바다, 서해 남부 먼바다 등 주로 남쪽 바다의 물결이 최대 4m로 높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남해안, 제주 해안에 너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정관용의 시사본부.
1: 2부입니다. 잠시 후 경제학전 김원장 대표와 경제 이슈 풀이해드리고요. 이어서 정치토크 직진본능 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콘텐츠들 마련돼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2부 출발하죠.

0: 팩트체크 진짜 뉴스
1: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0: 들어보면 압니다.
2: 정부가 100조 원 규모의 미래 대응 기금을 만들겠다고 밝혔죠. 또 그리고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교육교부금 제도 55년 만에 대폭 개편하기로 했고요. 자, 경제학전의 김원장 대표에게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먼저 그 우리나라가 세금 거두면 5분의 1을 뚝 떼서 교육재정에 그냥 자동으로 배정되던 그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 아닙니까?
3: 네네.
2: 이걸 바꾸기로 했죠?
3: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예를 들어 건강보험 제도 같은 거 그때 한 70년대 만들었던 지금 직장가입자 최고 보험료가 한 달에 459만 원입니다.
2: 네.
3: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400만 원, 500만 원 내고 어떤 사람은 누구는 한 달에 만 원만 내도 우리가 큰 병원 가든 작은 병원 가든 똑같이 본인 부담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말 그 혁명적인 제도들 우리가 70년대 어떻게 이런 그 가난했을 때 이런 네. 제도를 만들었을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내국세 세금을 거두면 20.79%는 무조건 뚝 떼서 우리 아이들 교육 재정에 쓰자.
2: 네.
3: 우리가 70년대에 만들었는데 이제 바꿔야 할 시기가 온 거죠.
2: 그 70년대에는 참 잘 만든 제도인데 그런데 네. 지금 이제 학령 인구가 점점 주는데도 세금은 자꾸 늘어나니까 돈은 더 훨씬 더 교육적으로 많이 가고 이게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3: 그렇죠. 학령 인구가 찾아보니까 2010년에 880만 명 지금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2025년에 591만 명 33%가 줄었는데 2040년에는 결국 절반으로 뚝 떨어지더군요.
2: 네.
3: 근데 이제 우리 내국세는 계속 커지고 여기서 20%를 해마다 잘라서 쓰니까 교육 재정은 훨씬 더 커집니다.
2: 그러니까요.
3: 네. 학생 수는 빠르게 주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경제가 커진 만큼 그러니까 3년 경제 성장률 평균 경제가 커진 만큼 교육 재정에 돈을 더 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학생 수 변화를 함께 반영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 교부금을 이제 내년부터는 법이 통과된다면 내년부터는 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2: 네. 그래도 교육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면서요? 해마다 5%씩 계속 늘어난다고요?
3: 그렇습니다. 교육 예산처 보도자료 보면 올해 72조인데 내년에 75조, 그리고 그 다음에 84조, 90조, 2030년에 92조, 연평균 5.2%씩 증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경제성장률하고 같이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2: 네.
3: 어떤 해에 우리 경제가 아주 안 좋았는데 그러면 그 해에도 학생 수는 뭐 당연히 줄 거고 이러면 이 계산법으로는 교육 예산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정부는 절대 총액은 줄지 않도록 법안에 명시할 계획입니다.
2: 네.
3: 이 법에 숨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반도체 세수가 갑자기 이제 올해 내년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3: 네. 이게. 그래서 결국은 요것도 20%를 떼갈 테니까 이건 좀 많이 간다 싶은 거죠. 이걸 맞는
2: 그렇죠.
3: 거예요. 그래서 2, 3년 전에 그러니까 과거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교육 교부금을 더 떼줄게. 하지만 반도체 세수를 반영한 것보다는 작게 줄게. 이렇게 기획예산처가 그 중간값을 설계해서 이번에 내놨습니다.
2: 네. 지금 언급하신 이제 갑자기 들어올 반도체 세수 이걸 한 곳에 모아서 미래를 써보겠다. 미래를 위해 쓴다. 그게 미래 대응 기금 구상인 거죠?
3: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러다가 세수가 너무 그의 경제가 안 좋아서 세금이 덜 거치면 이 미래 대응 기금에서 뺏을 수도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특별한 곳간 하나를 옆에 따로 둔다 이런 겁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 재정이 지금 720조인데 그중에 내국세 우리가 해마다 내는 세금이 한 400조 원 됩니다. 그러면 청취자분들이 듣기에 그럼 나머지 300조는 어디서 구한대 하는데 나머지는 정부가 굴려서 뭐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를 굴린다든지 각종 기금 수입들이 한 270조 되고 한 5, 60조 적자가 나니까 우리가 실제 1년에 내는 세금 한 400조 됩니다.
2: 네.
3: 400조가 근데 지난 10년간 봤더니 해마다 5. 몇 퍼센트씩 늘어납니다.
2: 네.
3: 네, 늘어나서 400조가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올해 내국세가 내년 세수가 한 10% 내국세가 더 거쳤다 그러면 5. 몇 퍼센트를 빼서 그러면 4. 몇 퍼센트 더 많이 거친 세금을 미래 대응 기금 보따리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나가겠다.
2: 네.
3: 예를 들어 세수가 근데 해마다 5.몇 퍼센트씩 늘다가 내년엔 한 2%밖에 안 늘었다. 그러면 미래 대응 기금에서 3%를 떼서 재정을 채우겠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내년 반도체 법인세 어디는 70조 정도 늘고 어디는 100년, 100조 정도 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5% 정도 해마다 늘어나는 건 떼고 나머지 늘어나는 세수는 미래 대응기금 보따리에 이렇게 쌓아놓고 앞으로 굴려가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2: 네. 그리고 그 미래 대응기금은 주로 청년들 결혼이나 출산 양육 이런 청년 대비해서 쓴다는 겁니까?
3: 거기에 이제 지방 발전 있고요. 중요한 건 또 기술 발전, 뭐 인재 양성 이런 데 쓰는데 이제 큰 방향만 정해져 있고
2: 네.
3: 이번에 이제 법안 통과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합의를 해 나가야죠.
2: 물론이죠. 네. 이게 노르웨이 국부 펀드 비슷한 거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죠?
3: 그렇죠. 근데 사이즈가 워낙 그러니까 노르웨이 사람들은 그 96년에 이제 북핵 위장이 터지고 그때 야 이렇게 갑자기 들어온 돈을 지금 쓰지 말고 미래를 위해 모아보자 했다가 지금 잘 굴려가지고 3천조 원이 넘으니까 우리 국민연금이 세계 세 번째 보따리인데 우리 국민연금보다 1.8배나 많은 노르웨이 전 가구에 지금 12억씩 떼줄 수 있답니다. 그런데 네. 계속 쓰지 않고 굴리고 있고 우리도 100조 원을 만들면 예를 들어 진짜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 모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들에게 1천만 원을 주고 진짜 주는 건 아니고 정부가 그걸 예를 들어 25살까지 계속 연 5%로 굴려주면 그러면 이제 25살에 3천만 원을 쥐어주자 종잣돈으로. 아니 그러니까 나는 안 찾고 계속 정부한테 맡겨두고 싶어요. 예를 들어 그럼 65세에 찾을게 나는. 그러면 2억 4천만 원으로 굴려주는. 뭐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국부펀드 방식으로 정부가 따로 돈을 굴려주자 이런 거죠.
2: 네. 요약하자면 예상하지 못한 세수가 갑자기 들어온다. 이걸로 빚을 갚을래? 당장 어디다 쓸래? 그게 아니라 따로 좀 쟁여두고 필요한 데다 쓰겠다. 이거 아닙니까?
3: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제일 잘하는 거죠. 지금 참고 미래를 위해 쓰는 거, 미래를 위해 아끼는 거 우리가 이거 잘하는 거죠. 보시면요. 예를 들어 100조다. 100조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5%만 수익을 내도 5% 수익을 어떻게 내나 싶지만 지금 국민연금이 지난 10년 동안 8%씩 수익을 냈거든요.
2: 예, 예.
3: 연평균. 네. 5% 보수적으로 수익을 내도 5조 원이 생기는데 신생아 25만 명이 태어나니까 1천만 원씩 줘도 2조 5천억. 그러니까 뭐 이론이지만 이자만으로 이거 굴릴 수 있는 거죠.
2: 그렇죠.
3: 돈이라는 건 클수록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걸 오래 굴리면 상상하지 못한 수익이 납니다. 지금 우리 국민연금이 지난해 너무 큰 보따리가 되니까
2: 예.
3: 지난해 230조 벌었지 않습니까?
2: 맞아요. 맞아요.
3: 예, 720조 재정국가에서 230조를 딴 주머니에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굴려가고 다음 세대를 위한 목돈을 만들어보자 이런 이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이걸 언제 그렇게 키우냐 하지만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96년에 3천억으로 시작했더라고요.
2: 그런데 지금 3천조.
3: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3조도 아니고 30조도 아니고 100조로 시작하니까
2: 예, 예.
3: 지금 뭐 이렇게 훌렁 써버리지 말고 우리 후손들 특히 힘든 청년 세대에게 뭔가 목돈으로 만들어보자 이런
2: 알겠습니다.
3: 논의가 되는 거죠.
2: 네. 이거 입법 사안이죠? 법안 통과돼야 되는 거죠?
3: 그렇습니다. 요맘때 이제 내년 다음 달 3일 정도면 내년 예산안 나오는데
2: 예.
3: 예산안 낼 때 기획 예산처에서 같이 법안도 같이 내서 아마 빠르면 다음 달 그 다음 달 법안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2: 알겠습니다. 경제학전의 김원장 대표였어요.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0: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1: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0: 정관용의 시사본부.
2: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오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2: 자,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 먼저 정리합니다. 뜬 인물은요, 최창렬 교수 누가 떴어요?
3: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다 뭐 이제 보도가 많이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을 탈당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이 얘기를 어느 방송사 토론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8월 18일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논쟁적인 합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주목받는 발언이었어요. 네. 여기는 뭐 이따 말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성호 법무장관. 정권이 민심을 떠나서 조립할 수 없듯이 주권자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개혁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장관으로서 이제 하기 쉽지 않았던 얘기 같아요.
2: 그리고 또 사표냈죠.
3: 사표냈단 말이에요. 사표를 냈어요 이제는. 사회 표명이 아니라. 아무튼간에 그래서 상당히 두 사람 다 이석연도 그렇고 정성호 장관도 그렇고 여권 내에서는 하기 쉽지 않은 말. 이석연 뭐 위원장이야 물론 이제 보수 인사로서 영입이 된 인물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저기 상당히 소신 발언을 했다 해서 저는 두 사람은 뜬 인물을 꼽았습니다.
2: 그런데 네. 네. 정당 정치에서 대통령이 탈당하는 게 옳아요?
3: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2: 그렇죠. 네.
3: 반대해요. 그 논쟁적이었다는 의미에서 네. 들었더니 저는 거기에서는 동의할 수 없어요. 네.
2: 정당 정치를 하고 안 할 뻔 안 하면 물러도 하고 있는데
3: 정당의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예. 탈당한다는 거는
2: 책임 정치에서도 좀 안
3: 전혀
2: 맞죠.
3: 맞지 않죠. 정당 정치
4: 바로 탈당해도 될 수 있는 충분히 여건을 만들어 놓고 자발적으로 탈당하는 거는 저는 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만은 거기 없이 정당지 주도하다가 갑자기 타협에서 대통령이 탈당한다. 이건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다고 네. 보는 거죠.
3: 게다가 우리나라 이 국정 운영의 이 틀이 당정협조라는 특수한 운영 구조가 있어요. 네. 정당과 그러니까 집권당과 정부와 같이 협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지 이렇다고 해서 이제 집권당이 행정부 견제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말은 맞죠.
2: 그건 맞죠.
3: 그건 맞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탈당해라. 그러니까 그 정당의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됐고 상대방 정당은 상당히 공약이나 지향이 달랐다고요. 그걸 국민이 선택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정당 탈당한다. 그럼 그동안 그 정당이 공천하고 그 정당의 추천을 받았고 그 정당의 여러 가지 이념적인 걸 같이 해왔는데 갑자기 탈당을 해버리면 국민들이 바로 그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보고 찌었던 거였거든요.
2: 그 옳지 못해요.
3: 논리적으로 틀린 얘기예요. 이건. 네, 이석연 네. 위원장의 말은 그 충정을 이해하겠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고 또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라 하더라도 갑자기 탈당해라. 그건 대개 임기 말에.
2: 임기 말에 때 이제 대통령이 인기 없을 때,
3: 나가시오. 그래 우리가 대선
2: 청취.
3: 그래서 하는 건데 조금 뜨악한 면이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2: 자, 최준 원장은 금주의 뜬 인물.
4: 일반 국민들한테는 좀 낯선 이름일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할 수 있는 인물. 김윤덕 국토부 장관. 이게 지금 사실 지금 부동산 정책 총괄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 이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사람 김윤덕 장군이 너무 이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금 뭐 용산 예, 뭐 그린벨트 뭐 건축 공급 확대로 오세훈 시장하고 막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는데 김윤덕 예, 국토부 장관의 지금 역할, 예, 역량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 국민 전체 삶하고 직결돼 있다고 스포트라이트를 집중적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2: 네.
4: 예, 고맙습니다.
2: 그나저나 그 용산공원 일부를 청년 임대주택으로 짓겠다는 구상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3: 그 지금 그 용산공원 전체는 지금 300만 제곱미터거든요.
2: 여의도보다 넓대요.
3: 넓어요. 엄청 넓고. 근데 지금 얘기되는 게 30만 제곱미터 용산 어린이공원인데 오세훈 시장의 말도 일리 있어요. 이게 여기가 이제 역사성도 있는 땅이고 청나라가 주둔했고 일본이 주둔했고 미군이 주둔했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근데 지금 일부 이제 녹지의 기능을 상실한 곳 이런 데가 있다고 그래요.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유유제 부지도 있고 근데 거기 일부를 청년의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것은 한번 고려해 볼 필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오세훈 시장도 그린벨트 해제하자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만약에 지금의 정권이 국민의힘 정권이었으면 이렇게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반대하고 나왔을까.
2: 네.
3: 아니, 정치적인 해석입니다 이거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이건 정말로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분명히 나눠졌습니다. 이것도.
2: 네, 네.
3: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이슈가 정치적이긴 합니다만 진영 정치이긴 하는데 일부를 녹지 기능이 좀 상실된 것 같은 거 좀 이렇게 서울시장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토양정화도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은 이거 별로 효용성이 없다고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아주 극히 일부를 한번 고려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한 얘기가 격리단부지 같은 거 그런 거 한번 고려해볼 수 있다는 얘기는 하긴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김인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 등 행정부와 이제 이 서울시가 이게 서로 이제 진영이 다르니까 예, 지자체와 예, 지금 정부가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데 양측이 조금씩 전 타협하면 해결책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너무 여야가 이걸 완전 이걸 진영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야 정당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4: 아, 그 말씀 당연히 저도 동의하죠. 어떻게 보면 저도 찬성이냐 반대냐 하면 진짜 저도 반반입니다. 고려해보세로 한 번씩 좀 일부 양보하면 어떻게냐 하는데 좀 오세훈 시장은 1cm도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4: 들어요. 아마 청와대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여튼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 주택공급의 어떤 부동산 즉 상징성이 좀 의미를 둔 것 같아요. 그 대한민국 심장부인 용산 그것도 일부에 막 한다라는 건 정책 성과 대표 정책 그로 자리막을 쓴 그런 상징성 염두에 두지 않나라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만은 동시에 또 다른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없나 여기 아니고도 얼마나 더 좋은 자리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이런 점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 입장 주장도 좀 일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2: 반반이다 네,
4: 그래서 정말 반반입니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2: 그 최진 원장 말을 받아서 저는 여의도보다 넓은 면적 전체를 공원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치안 문제 등등으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길 좀 부분적으로 여기는 어느 그러니까. 구역 어느 구역 이런 식으로 좀 조성하는 계획 마스터 플랜이 좀 나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토론해 볼 여지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0: 그다음에 바로 8.17부터 공급 대책에서도 이 서울의 상당 부분 그린벨트를 좀 풀어가지고 몇 만호를 더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런 공공택지로 조성되는 모든 데에 절반은 청년 임대로 하겠다.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건 안 하면서 뭐 그냥 반짝 용산에다가 청년 임대 해줄게. 너무 지금 눈 가리고 아웅 같아요.
1: 그리고 이제 공급처를 늘리라고 그러니까 용산 처음에 아마 정부의 정책에는 용산 들어가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아니죠. 처음에는 없죠. 이번에 새로 나온 구상이죠.
1: 갑자기 나오니까 이런 여러 가지 논쟁이 생기는 건데 공급이 너무 없다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용산이 상징적이겠다. 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반발이 저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이왕 그렇게 주장이 나왔으니까 일부라도 청년 임대주택으로 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청년 주택을 그때 그 반까지 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어요? 정부 입장에서.
0: 아, 과감히 해야 돼요. 그렇게.
2: 방금 예, 두 분 말씀 이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또 국민에게 지금 아쉬운 건 뭐냐면 과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금 지난 1년 2개월 동안 민주당이나 대통령이 했던 정책을 찬성했던 게 하나라도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 이재명 정책이 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일수록 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래왔던 국민힘을 보는 거죠. 이를테면 뭐 3대 메가 프로젝트 같은 거 처음부터 무조건 반대했지 않습니까?
0: 알겠어요. 자 그럼 뒤에 진인물로 가서 최창렬 교수는 누가 졌어요?
1: 그래서 저는 좀 애매하긴 한데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꼽았어요.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도 알겠는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그동안의 관례 관행을 완전히 깨고 그리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걸 알면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여러 가지 파열음이 날 것이고 그러면 대법원장으로서 조금 더 글쎄 정무적 판단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헌정적인 전 완충장처로 봐요. 지금 이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 이 세 가지를 넣은 게 다 헌법기관들이거든요. 헌법기관들이 개입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서면으로 제청하지 말고 대면으로 해서 뭔가 합의를 한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방법이 없는 거니까. 그 제도의 완결성을 위해서 헌법에 그 문장이 들어갔는데 그거를 그런 판단 없이 서면으로 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권에서 이걸 탄핵하자. 대법원장 물러나라. 대법원장 물러나라는 건 정치적 공세로 가능한데 탄핵해야 되겠다는 건 전 다르다고 봐요.
0: 탄핵에서 안 하는 것 같잖아요.
1: 탄핵은 못할 겁니다. 더 이상. 이 헌법과 법률 위반을 해야 된다는 게 헌법 65조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에요. 이거는. 대법원장이 제청하고라는 문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어쨌든 간에 서면 제청을 굳이 함으로써 이 파란을 일으켰다. 그러면서 그때 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기존에 또 그런 것도 감안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작년에 그 대법원 파기환송 같은 거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사연이 있어요. 지금 대법원과 대법원과 이 정부와의 그런 걸 좀 고려했어야 되지 않느냐. 대법원의 법원의 수장이 그러면서 좀 졌다고 제가 꼽은 겁니다. 예.
0: 최진 원장은 검주의 친인물.
2: 저도 이제 두 사람 꼽는데 그중에 한 명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지만 또 다른 사람은 이제 장동혁 대표를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아니 어떻게 국회의원들 국민이 포함해서 254명이 당협위원장을 싹 다 무효화하고 재선거하겠다는 이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일이죠. 물론 우청에서 제동 걸리긴 했지만은 이런 정말 저는 이런 발상은 저는 이제 전무후무할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 보면 어느 당 대표가 제왕적 당 대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고 거기다가 네 명을 이제 뭐 징계를 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중징계도 정치 생명을 끊어버릴 정도 중징계하고 말이죠. 이거 고칠 게 없이 질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우리 심리 이상의 안개가 끼어 있는데 거기를 혼자 오토바이 타고 앉아 헤드라이트 켜고 푹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될 정도로.
0: 그러면 진게 아니라 뜬거 아니에요?
2: 네?
0: 진인물이 아니라 뜬 인물 아니에요?
2: 진인물이죠 이게. 이거 온통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으니까 혼자 뜨고 모든 국민들로부터 집중적으로 보완을 받기 때문에.
0: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뭐 시간이 좀 지났지만 지난 월요일 날 민주당 전당대회 끝났고 김민석 대표가 됐고 최고위원은 3대 2의 구도가 된 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1: 친청 후보가 다 됐어요. 처음에 이제 8명 후보 중에서 친명은 이제 2명밖에 안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1위 경선 탈락했기 때문에. 게다가 대표는 친명이 되었고 말이죠. 벌써 이제 저희 이따 핫한 말에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정청래 전 대표의 얘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아직은 초기긴 합니다만 사리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0: 하다가 참았다 그만큼 이제 앞으로는 할 만 하겠다라는 얘기도 했고 또 청년 최고위원 지명한 거에 대해서도 최민희 의원이 벌써 반발하고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이 변수가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만약에 여권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친청과 친명의 파열음이 클 수 있겠다. 선거가 다가올 수. 지금 아직 선거는 멀었습니다만 그런 당장은 저는 크게 파열음은 안 내릴 거라고 봐요. 어떤 지금 이 같이 가자 이런 쪽에 이런 기조가 우세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떤 친명과 친청이 어떤 조화를 이룬 건 맞습니다. 균형이 이뤘는데 그러니까 당청 관계도 그렇고 이게 잘 좀 좋은 쪽으로 작동이 돼가지고 당청 관계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당내에서도 건강한 긴장감이 유지되고 이런 쪽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못 자칫 관리가 잘못되면은 그렇게 긍정적인 면보다는 의외로 파열이 날 수 있다. 그래서 아직은 좀 관망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지금 난제가 있다고 봅니다.
1: 예. 저도 뭐 이제 혹시나 했는데 예, 역시나 있다. 혹시 이게 갈등이 치유되고 봉합의 모양새를 띌까 했는데 아니라 될까 역시 이제 갈등이 계속 되고 앞으로도 계속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3인방 뭐 친청계 3인방인데 뭐 이 지명직 최고의 문제 이 부분도 앞으로 다음에 한번 제가 뭐 감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최민 네. 의원이 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희색이 만면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저는 초반에 김민석 대표의 군기 잡기 예, 저는 이런 차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만만치 않을 거다. 이제 매번 제동을 걸 테니까 각오해 예. 라고 하는 예, 강력한 암시를 보여준 건데 그래서 아주 좋게 표현하면 뭐 견제지만 이 어떻게 보면 이 딴지 걸기 이게 계속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네, 네.
2: 저는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3대 2로 친청 최고위원 3명이 된 것이 당원들의 뭐 절묘한 균형 감각이다라는 해석에는 전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게 후보가 8명인데 친청 후보는 3명이고 친명 후보는 5명이잖아요. 예. 결국은 표분산 때문에 진 거예요. 그래서 막판에 두 명이 사퇴하면서 김용 최고위원 후보를 뽑아달라 그랬는데 좀 일찍 사퇴했으면 김용이 됐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런 정도라고 보고 다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드러난 핵심적인 결과는 그렇게 강력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개입하고 선거운동도 하고 한 거 아닙니까?
0: 그렇게 봐야 되겠죠.
2: 그런데도 네, 결과가 5.5 대 4.5가 나왔다는 것은 야, 네. 지금 민주당의 당원 분포가 정말 팽팽하구나. 네, 예. 정말 팽팽하구나라는 걸 확실히 드러내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0: 이게 임기 초가 아니었다면 아마 친청이
2: 이겼을 수도
0: 거예요.
2: 있어요.
0: 그런데 지금 임기 초 대통령이 사실상 누구를 이렇게 선호하는 선호를 분명히 드러냈잖아요. 그래서 된 걸로 봐서는 그래도 어쨌든 이 숫자 자체가 최고위원회에서 3대 2고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이 탈락을 했고 친명이 그런 걸로 봐서는 후에 뭐 이 최고위원회 지도부가 구성되자마자 벌써 그렇게 일성을 터뜨린 걸로 봐서는 만만치 않아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과 당청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이게 어느 정도 이 긴장으로 갈 텐데 그렇지 않다면 상당한 파열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지난 한 주가 보여준 거죠.
2: 예. 예. 예.
1: 뭐 말하자면은 뭐 전당대회 당심 마지막 최종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면 정책의 양자 택일하는 이거 아니었습니까?
2: 그런데도
1: 그렇죠. 스스럼 없이 거침없이 이재명 아닌 정촌이 후보를 대표한 사람이 45%가 됐다. 이거는
2: 그러니까요.
1: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근데 나는 정촌을 선택한다. 이 논리는 이해할 수 없는데 어쨌든 상당히 잠재적인 이 분열의 불만의 씨앗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건데 저는 이제 이 정청래 후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3인방들 계속 딴지국을 걸 거라고 보는 건데 저는 이제 또 한편으로는 김민석 대표를 좀 유심히 살펴보는데 상당히 속도 있게 당의 체질 개선을 가더라고요.
2: 네.
1: 하나 제가 눈에 띄는 게 기강 확립 부분을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던데 어제 또 공교롭게 대통령도 말이죠. 어제 무슨 반부패위에서 기강 확립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지금 김민석 대표가 기강 확립한 것 중에 상당히 눈에 띄는 게 뭐라고 했냐면요. 최고위원 회의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게
2: 그렇죠.
1: 확인될 경우는.
2: 그럼 안 된다.
1: 아 이거는 회의 퇴출이라고 그랬습니다. 퇴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지금은 회의 초반이기 때문에 적당히 대충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앞으로 자꾸 이중 플레이하고 외부로 언론 유출하고 분열 조장하면 이건 조치 세게 하겠다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예. 정책에서도 벌써 좀 이제 균열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게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좀 이제 세제 지원 같은 거 예외를 많이 두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2: 오늘 예. 당정 협의에서 그 논의가 아마 이루어지고 있을 건데 거예요. 예.
0: 아마 친청계 쪽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선 투쟁이라는 게 별로 눈에 안 띄었지만 이 결과적으로 이제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문제거든요. 앞으로 이제 그 지점이 많은 게 형소법을 재개정할 거냐 안 할 거냐 문제 예, 같은 거. 예. 또 이 비거주 1주택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문제. 이게 말하자면 중도 외연 확장 실용적으로 가는 친명계하고 이건 계속 강경하고 선명하고 개혁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 친천계가 그런 정책에서 부딪힐 거예요 아마.
2: 바로 그 점이죠. 예,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우려할 정도의 더 강한 개혁. 이걸 요구하는 당원의 분포가 이만큼 막강하다.
0: 많다는 거예요.
2: 이게 네. 참 숙제예요. 숙제. 어떻게 이걸 어떻게 이제 풀어가느냐.
0: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지지율에서 좀 이제 중도 외연 확장의 정책이 지지율이 높아지면 친청의 명분이 낮아지는데 의외로 거기에 대해서 지지 못 받으면 정책이 친청의 목소리는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네.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네.
1: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은 정청래 당 대표가 정책적으로 당내 대통령 갈등을 빚더니 이제 2기 때는 김민석 당대표 체제하에서는 친청계 3인방이 또 대통령하고 계속 갈등을 빚고 이렇게 간다면 저는 우선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당장 좀 다시 하락세로 꺾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렸지만 여권 핵심부가 티격태격하고 특히 정책을 갖고 갈등을 빚으면요 바로 지지율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에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의견이. 지금 김세민 의원은 이거 그대로 가자라는 거고 김민석 후보는 이거는 약간 좀 손을 보자 이런 건데 앞으로 개헌이라든지 검찰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문제 후속 조치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2: 그걸 이제 풀어내는 게 김민석 대표의 과제고요.
0: 그렇죠. 정치력이죠. 양측에서.
2: 자, 1시 30분 향해 갑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박소정 씨.
3: 네, 지금 고속도로는 상행선 곳곳으로 정체 길어집니다. 앞으로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를 최대 혼잡 시간대로 보고 있는데요. 이동에 참고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현재 곳곳으로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먼저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양분기점과 인제부근 주춤하고요. 가평휴게소에서 설악까지는 9km 정체입니다. 남양주요금소 부근에선 조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 막고 처리 중인데요. 여기에 상행선 교통량과 맞물리 면서 서종부터 11km 많이 답답합니다. 영동선 인천 쪽으로 봉평터널에서 둔내터널 구간 이후 여주분기점에서 이천 쪽으로 각각 6km씩 어렵고요. 광교터널 부근 주춤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서산 부근에서도 사고를 처리합니다. 진출로 광장부 1차로 통행이 어렵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 동서울 요금소에서도 1차로 막고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0: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1: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0: 정관용의 시사 본부.
2: 매주 일요일 2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과 함께합니다. 자, 금주의 핫한 한마디 최 교수님.
3: 아까 좀 나왔던 얘기인데 그 정청래 전 대표 얘기에요. 사의가 나올 것 같다라는 거 참았다. 이제 앞으로도 할 얘기 더 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대척에 있는 김민석 대표의 얘기 또 마찬가지인데 당청 관계를 이제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로 가져가겠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을 지원하는 동시에 토론하고 직원하고 민심에 참가되겠다. 이렇게 양측이 좀 다른 결이에요 이게.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제 두 명을 꼽았는데 김민석 대표가 한 말이 정확히 맞죠. 당청 관계가 수평적으로 당정 협력으로 가야 되지만 뭔가 민심을 전달하고 그리고 지원도 하고 견제도 하는 게 당청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게 대단히 어려운 얘기예요. 말은 쉬운데.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아예 지금 노골적으로 사리가 나올 정도 참았다. 제가 보기엔 상당히 그 정권 짰다 국민은 영원하고 이 정도면 상당히 수위가 높은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그 말조차도 사리가 나올 정도 참았던 것이다. 앞으로는 지금 할 얘기하고 자기가 선군졌지만 주장이 지금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아까 일부에서 말씀 나눈 것처럼 상당히 그 특정 이슈나 정책에 대해서 목소리가 대단히 강하게 파열이 나오겠다는 생각. 김민석 대표는 또 어쨌든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인 건 뭘지. 그 제가 두 사람을 이제 핫한 말 꼽아왔습니다.
2: 네.
3: 대비하는 면에서.
2: 최진 원장 금주의 한마디.
4: 홍준표 전 대표가 예, 한동훈 의원에게 한 얘기인데요. 조선 제일 검인 줄 알았더니 조선 제일 검이더라. 그런데. 네, 저는 뭐 여전히 한동훈 의원의 어떤 보수 중도 정치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만은 최근 들어보면 이제 그 한동훈 의원의 정치력, 협상력, 포용력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고 좀 비판적입니다. 사실 보면 노웅래 이번에 무죄 판결 받은 걸 이제 대통령이 메시지 올렸지 않습니까? SNS에 그 부분을 그래서 이제 한동훈이 그러지 않습니까? 대통령 향해서 공소, 취소, 빌드업 하는 거나 바로 이제 직격탄 날인 거고 김민석 대표가 이제 조희대 프랭카드, 퇴진 프랭카드 올린 거 보고 이제 깡패 정치나 이제 뭐 좋습니다. 그런데 예, 뭐 안철수를 비롯해서 뭐 모든 사람에게 비판하고 공격하고 강도가 세고 이런 부분을 너무 장기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아, 너무 까칠한 한동훈이 점점 연상이 되는 거예요. 예, 이 고슴도치 같은 대화하기도 좀 어쨌든 이런 모습이 들어서 안타깝다라는 말씀드리고 하나만 또 보면 유인태 의원이 장동 대표에게 지칭했는데. 예, 요즘 아주 이 뭔가 당의위원장 바꾸면 이런 걸 보면서 새로운 인류의 출현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새로운 인류의 표현. 장동 대표를 아주 보기 드문 21세기의 네. 새로운 인류로 평가를.
2: 신인류?
4: 예, 신인류 평가를.
3: 새로운 그 종이원 맞는 것 같긴 해요. 뭐 저기 저희가 맨날 이 프로에서 우리 앵커님한테 그 근거 없이 맨날 가을에 물러나는 제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로 신기하긴 신기해요. 무슨 저 비판 이런 걸 떠나서 말이죠. 아, 그래서 정말 신인류의 출현이
4: 그러니까
3: 많이 맞을 정도로.
4: 신인류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지금 보통 현 인류는 해석하고 분석하기가 힘듭니다.
3: 아, 쉽지 않아요.
4: 아주 어렵습니다.
3: 진짜 쉽지 않아요. 예. 저쯤 되면 물어날 텐데.
2: 그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은 장동혁 얼굴로는 다음 총선 못 치러라고 하는 정서가 팽배해요. 그런데 장동혁은 오히려 다음 총선에 나가고 싶은 사람들은 우선 내 밑에 줄을 서라.
3: 그거요.
2: 예. 지금 윤리위를 통해서 징계도 하고 당협위원장 싹 갈아치워보고 하겠다는 게 그거고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내년 총선 치를 사람 내 밑에 줄 서라라고 하는 건 내년 총선 공천받으려면 당원들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당원들의 지금 상당수가 내 편이니까 나를 함부로 못해라고 하는 거에 믿음에서 나오는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3: 예. 그런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저래 가지고 제가 다른 데서도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아니 경북이나 대구나 이런 데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공천을 받은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장동욱 대표가 신인류란 말을 들을 정도인데 그때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만 아, 수도권은 당선이 되겠어요? 뭐 그렇게 일부는 되겠죠.
2: 안 되죠.
3: 근데 왜 그런 공천 받으면 뭐 하냐고요. 네. 국회의원들이나 이 지금 당협위원장들 어쨌든 정치 지망생들은 배치 다는 게 목표라면은 그렇게 공천 줄 서가지고 공천 받아서 떨어질 텐데 명분도 없고 실리도 네. 없고 효능감도 없고 난 이해가 안 거예요.
4: 저는 그래서 이제 비판의 네. 이 타켓을 최근 들어 이제 장동욱 대표가 아니라 반 장동욱 개표 진영을 저는 오히려 비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보니까 요즘 보면 정말 친한계하고 또 중진들의 그 정도의 무기력함 수수방관 이걸 제가 세게 비판합니다. 아무것도 입만 살아서 공격하지 아무 속수무책이라는 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네, 이번에도 그렇고 도무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하고 있는데 그냥 계속 장토에서 질주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한
3: 그러니까 의원들이 중진이라면은 제가 실력 행사라는 단어를 일찍 썼는데 실력 행사라는 게 무슨 뭐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무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최고위원회도 안 나가고 중진들이 거기 이쪽에 사보타지를 하는 거죠. 그게 정치적 행위거든요. 그게 무작위의 자기예요. 그런 게 이분들은 자기라고 하면서 발언도 하고 기자회견도 합니다만 그냥 우리 최진 원장 얘기처럼 말씀 그냥 얘기하다 사라지고
4: 네.
3: 그 대한가미래 소장 개혁파란 그 의원 그분들도 말하고는 그냥 또 사라지고 이어지지가 않아요.
2: 네.
3: 계속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장동 대표가 의외로 공고해지니까 굳이 나서서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고 공천 총선까지 굳이 모난돌이 될 필요 없다. 네. 이렇게 하면 아니 정치라는 게 그런 현실적인 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명분 있고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런 그런 걸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찍 그 말씀드린 적 있어요. 장 대표 비판이 의미도 없고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마찬가지다. 다 모두 의원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특히 몇몇 의원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거의 도킹 객기네요 진짜로 심하게 말하면.
4: 그러니까 저는 장동욱 대표는 반 장동욱 개들이 갖고 있는 총이 실탄은 없고 공포탄만 갖고 있다는 확실히 알아버린 거예요.
2: 예.
4: 그러니까 마음대로 가는 건데 저는 이번에 이제 당협위원장 이제 물갈이 이 시도했다 지금 이시 멈춤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저는 이 효과가 엄청 크다고 봅니다. 아 이거 지금 이시 멈추고는 있지만은 이게 지금 당협위원장 물갈이가 당헌 당규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당무의 결과 필요 없이 최고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2: 예.
4: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지금 떨고 있을걸요. 대다수 모든 당협 위원장들이 그러니까 점점 더 보이지 않게 장경 대표의 힘, 당심 굳어지고 민심으로부터는 점점 한없이 멀어져가고 있는 거죠.
2: 그런데 예. 그런 식으로 갈지 아니면은 그동안 수수방관하던 의원들이 당협위원장 교체라는 카드로 당장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니까 똘똘 뭉쳐갖고서 장동혁을 흔들어대고 결국은 몰아낼지.
3: 아 저는 그 약간 후자 쪽이에요. 또 저것도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근거 없다고. 왜 그러냐 말이죠. 중진들은 불출마한다는 얘기했죠.
2: 불출마 많이 했죠. 네, 장동혁 대표가 불출마하라고 오히려
3: 역공을
2: 했죠.
3: 그 네. 역공하는 거 아니에요.
2: 예, 예.
3: 그게 과거에 이제 이른바 개혁 정치가 그런 거였어요. 과거에 허주가 그랬고 다 옛날 얘기입니다만 지금 마치 그런 것들을 연상시키지만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의원들은 원래 제가 말씀드린 그 의원들이 자기 이해에 대단히 능숙한 분들이에요. 그다음에 양다리 걸치면서 장동혁이냐 한동훈이 복당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이런 거였는데 자기한테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이제 중진들한테.
2: 그러니까요.
3: 그래서 제가 볼 때 아, 의외로 근거 없이 8월 가을이겠는데 겨울이나 봄 되겠다. 왜냐면은
4: 아니.
3: 왜 제가 요것만 쓸게. 자기에게 칼을 들이대잖아요. 그걸 제가 그래서 이 장동욱 대표가 과도한 근거 없는 자신감 때문에 자신의 명을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자기 묘를 파는 겁니다.
2: 예.
3: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4: 조금 다른 게 그러니까 최상일 같은 지금 인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인류를 또 부산하고 전망하는
3: 게 또 못 보는 건가?
4: 있는데 중진들이 협박하고 물갈이 한다 하고 그다음에 막판에 중진들에게 딜을 한다는 겁니까? 아하. 너 살려줄게. 그리고 미운털이 박힌 중진 몇 명만 선택적으로 날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3: 아 그런 게 또 있구나.
4: 야,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2: 그래서 아무튼 최진 원장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 체제가 공고화의 길로 갈 거다라고 보시는 거고.
4: 일단 예 연말까지는 그렇게 갈 것 같다.
2: 최창렬 교수가 보기에는 이거는 무리수기 때문에 무리수다. 오히려 자충수로
3: 자충수기다.
2: 몰릴 것이다.
3: 요요를 판다.
4: 아니, 좀 달라졌어요. 최 교수님 뉘앙스가.
3: 이번 중진에 대한 그런 거 보고 또 선출직 TF 평가 TF 나오고 당협위원장 전원 교체한 이게 과유불급이에요. 절대 모든 게 끝이 있습니다. 이게 한계가 있어요 지금. 전 한국 정당사도 그렇고 세계 정당사를 제가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당대표가 지방선거 완전히 참패하고 나는데 안 물러난 대표 한 명도 없었어요. 모든 뭐 민주화 이전 이후 다 포함해서 말이죠. 독재정당도 그랬고 이건 유례가 없어요.
4: 그런데 방금 차 교수님 예상 빗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증거는 뭐냐면 지금 4명을 말도 안 되는 중징계를 했지 않습니까? 예. 유례에서. 그런데 뭐 하고 있습니까? 아무 조치도 못했죠.
3: 아, 근데 중재인들이 드디어 나의 어떤 내가 위해를 받는구나라는 판단과 달라요. 네 명이
2: 자기 문제가
3: 자기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딜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게. 근데 권영세 의원이 치고 나왔잖아요.
2: 저도 그러면. 지금 보기에는 최창렬 교수 쪽 전망에 오히려 한 표를 더 던지고 싶은 게 2024년 총선 때를 보세요.
3: 네, 그렇죠.
2: 그때는 윤석열이 대통령이던 시절입니다.
3: 그렇죠.
2: 대통령이면서 당을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니까 그 당 안에 있는 누구도 속수무책으로 못 당했어요. 그러나 지금 야당이에요.
3: 네.
2: 28년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 장동혁이 자기가 더 계속 하겠다 연임까지 하겠다라는 식으로 밀어붙이면 이거는 그대로 관철 지킬 힘이 저는 없다고 봐요.
3: 못해요. 네, 못해요.
2: 현역 의원들이 아마도 똘똘 뭉쳐갖고서 뭔가 사단을 낼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3: 왜냐하면 수도권도 지금 아직은 관망인데 시간이 있다고 보는 건데 이제 내년 들어가고 벌써 내년 되면 벌써 선거액이 많이 나올 거예요.
2: 그럼요. 네.
3: 그러면 수도권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역이나 당의원에도 마찬가지고 이건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2: 예, 예.
3: 그래서 제가 볼 때 거기서 중진까지 건드렸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4개도 좋아요. 이거 진짜.
4: 두 분 말씀 적어도 연내는 본인 의도 장동혁 대표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본인이 퇴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2: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협위원장 교체 같은 걸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붙일수록
4: 예.
2: 수명이 단축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4: 엄포 정치라는 게 엄포 놓으면서 가는 거죠. 이렇게.
2: 당협위원장 전면 교체를 아마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높아요.
3: 그런데 이제 당협위원장 전원 교체는 못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게 당원당규는 없다 하더라도 그게 너무 무리수예요. 8월 말에 이제 임기가 끝나니까 다 바꾸겠다라는 건데 개혁공천 얘기도 안 되는 것이고 게다가 중진까지 들어왔단 말이죠. 이슈 안에. 그러면 이게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에 쭉 경로 의전성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의하면 말이죠. 계속 무리수들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확증 편향이 생겨서 그냥 제가 아까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 했죠. 과도한 자신감.
2: 네.
3: 자신이 생긴 거예요. 이분이 이제. 자신 생겨서 네. 더 밀어붙이자. 아 밀어붙이면 되더라.
4: 네.
3: 더 세게 밀어붙여. 그래 당협위원장 교체 중진 물갈이. 이게 네. 그렇다고 들리거든. 중진물라기가 무슨 개혁공청 같아서.
4: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한계다. 말씀 들어보면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자꾸 엄포정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3: 그렇죠. 여태까지 해왔죠.
4: 예, 물갈이 할 듯 할 듯. 당의 위원장도 이미 물갈이가 멈췄더라도 또는 이미 효과를 충분히 거둔 거고. 이러면서 시간 가는 거죠. 이제 9월 가고 10월 가고 10월까지 간다는
3: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역 의원들의 자신들의 어떤 공천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 국민이 달라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갈지 정말 관전 포인트를 오늘 관전 짚어주신 포인트. 거고 아까도 언급됐지만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지금 청와대는 이걸 뭐 헌정사상 유례가 없다라고 이제 표현까지 하면서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여러 정권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대법관 인선에 대한 뜻이 달랐던 갈등 사례는 있었습니다.
3: 있었죠. 예.
2: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도 매번 해법이 조금씩 달랐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정면 충돌 양상을 일단 빚고 있거든요. 여기서 청와대가 그냥 반려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동의를 안 해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3: 예.
2: 어떻게 돼 갈 것 같습니까?
3: 그래서 저는 반려하는 거는
2: 좀 무리수죠.
3: 전 조금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아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그냥 헌법 절차대로 한 거예요. 과거에 관례는 관례고 관행은 관행이다. 그냥 난 대법원장의 그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2: 그렇죠.
3: 그냥 제청한 거예요. 그냥 서면 제청을 시도해 봤던 건데 약간은 뭐 청와대와 이제 법원행정처장의 말은 약간 진위가 다르긴 합니다만 협의 관련해 가지고 그렇다면 국회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 되는 거 정치적인 거니까 어차피 임명 동의는 안 하면 돼요. 동의 안 하고 그냥 헌법대로 하는 겁니다.
2: 네.
3: 근데 거기 청와대가 반려를 한다. 반려하는 그 절차는 약간 어색해요. 낯설고 어색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약간 보도에 나오던데 그건 좀 무리수예요. 그건 별로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명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정치적이지 못하다. 좀 그렇게 판단합니다.
4: 아, 그러니까 제가 좀 이야기하는데 말하자면 그 절차를 계속 밟는 뭐야 된다는 말씀이죠.
3: 제청했으니까.
4: 국회에서 이제 부결하면 된다는 말씀인 거죠.
3: 그렇죠. 동의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4: 네. 저도 상당히 저는 제청을 청와대에서 말이죠. 반려했으면 딱 좋겠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앉게 되는 청와대가 앉게 되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죠. 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 대 조희대 대결로 2라운드로 가버리면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도 결과적으로 최 교수님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당의 민주당 김민석 대표 체제 쪽으로 자꾸 이 문제 해결을 물꼬를 트는 것이 넘기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2: 거죠.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 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쟁이에요.
3: 그렇죠.
2: 모양새만 이렇게 형식적 절차를 국회를 통해서 부결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뿐이죠.
3: 그런데 반려라는 게 헌법 절차에 없어요.
2: 없으니까요.
3: 그 반려라는 얘기 나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냥 헌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네. 대법원장이 그렇게 헌법 절차를 하는 거니까 위법이 아니에요. 불법도 아니고 반헌법도 아닙니다. 이거 단지 정치적으로 너무 무리수 둔다라는 정치적 비판은 가능해요. 물론 알아. 얘기할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럼 이걸 탄핵해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한 발 더 나가서 이거 현수막을 붙인다. 이것도 저는 무리한 행동이라고 보는데 아무튼 간에 이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반려로 간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 이렇게 봐요.
4: 더욱이 대본장 하는 거 보면 너무 정치적인 것 같아요. 사실. 정치에 대단히 정치인
3: 것 같고. 그 자체가 정치적이에요. 예. 대법원 행위 자체가.
4: 예, 행위 자체가. 네. 그럼 지금 104조 뭐 2항 자꾸 헌법 조항 따지는 건데 이 헌법 정신이라는 게 있고 관행 관습이라는 게 있고 절차가 있는 건 이거 싹 무시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요 헌법적 사안에 대해서 관행 관습은 거의 헌법 좀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상당히 정파가 달랐던 대법원장도 대통령하고 그 관행을 지켜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과감하게 패스하고 본인 입장을 무조건 관철하려고 한다. 아, 너는 상당히 네, 문제가 그렇죠. 많다. 조희대 행보가.
3: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헌법 104조에 나와 있는 게 그 헌법 취지가 있어요.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국회 동의는 87년도에 들어온 겁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국회 동의도 없었어요.
4: 네.
3: 그 전에 63년도 헌법 때는 법관 추천회의가 추천한 그때 대법원 판사로죠. 대법관이라고 하지 않고 대법원 판사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거였어요. 국회 동의는 나중에 들어온 거예요. 87년도 구차기원 때 들어왔던 것이고. 그런데
4: 네.
3: 그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자가 입법 행정 사고에 같이 관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임명 동의도 필요 없고 그 대통령 임명권도 필요 없는 임명권도 권한 행사예요. 그런데
4: 네. 네.
3: 그거를 깡그리 무시했다는 비판도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조희대
4: 서울 시내 모르게 프레임까지 쫙 깔렸더라고요. 법집합에 조희대 물러나야 합니다라고 아주 곳곳에 다 빨렸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압박해서 조희대가 스스로 결단 내리는 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뭐 조희대 대본은 일단 끝까지 완전히 버티는 건 작심을 한 것 같아요.
2: 작심한 거죠.
4: 네, 내년 6월 이제 정년 퇴임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죽으나 살아 버티겠다.
2: 아니
4: 이런
2: 근데 지난 3월에 그만둔 노태학 대법관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계속 갈등이 해소 안 된 거 아닙니까?
3: 안 된 거죠.
2: 문제의 핵심은 네,
3: 그럼요.
2: 아, 왜 제3의 카드는 안 못 만들까? 아쉬워요.
3: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정말 그렇게까지 그 설령 양측이 선호하는 인물이 있다 하더라도
2: 네. 제3의 네. 카드를 골라야죠.
3: 카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저기 밖에서 수입하는 것도 아니고
4: 네.
3: 참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분도 뭐 이게 대단히 정치적. 전 이것도 사법의 일종의 정치화라고 봐요. 그 지난해 그 파기환송했던 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였거든요. 6월 3일에 대선인데 또 5월 달에 파기환송했거든요. 그건 납득이 안 가요. 물론 그것도 헌법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긴 합니다만 대법원장도 그렇고 대법관도 보수 성향, 진보 성향이 있잖아요. 이렇게 미국도 그렇고. 그게 다 정치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근데 이걸 전혀 정치적 고려 없이 이렇게 가면은 어마어마한 파일이 일어난다는 모를 리 없을 텐데. 그냥 서면 제청을 해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저는 그래서 여권의 어떤 탄핵 얘기는 저는 여전히 반대. 탄핵이라는 얘기는 하면 안 된다고 보고 그러나 여권에서 정치적으로 물러나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거 모르고 이 행동하지 않았을 거고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으로 충분히 정치적 제도적으로
2: 네.
3: 충분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4: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집권당 대표가 얼마 전까지 대통령이 들이받더니 이제는 사법부 수장인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하고 대결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는 그 원인이나 해법의 어떤 포커스를 사실은 청와대로 둡니다.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말이죠. 대통령이 모든 걸 판단하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옆에 포진하고 있는 정무수석, 민정수석 이런 홍보수석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민정수석이 사전에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양쪽 카드 나오면 하나씩 물어놓으면
2: 이 조율이 조율이 안 됐다는 거죠.
3: 양쪽 말도 다르고 양쪽 말도 다르고
4: 그러니까 민정수석 역량이 어떤 한계가
3: 그렇게 볼 수도 있다면
2: 근데 이제 다시 또 야당 쪽의 논평이라는 걸 보면 대법원장은 뭐 제3의 카드도 고려하려고 하는데 청와대가 계속 이 헌법재판 재판관의 부인인 사람만 너무 네. 고집해서 결국 그것 때문에 안 됐다라는 식의 논리를 펴긴 펴더라고요.
4: 네. 청와대 이야기는 또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3: 그 네. 얘기가 양측이 좀 달라요. 협의가 있었다 없었다라는. 네. 어떤 걸 이제 법원 측에서는 협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 같고 뭔가 접촉이 있던 것만 분명합니다. 분명해 보이는데 청와대 측에서는 이게 협의가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도 말할 때 보면 이제 말이 네. 엇갈리게 해석할 때가 있잖아요. 둘이 얘기했다도 네. 그런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그런 거 포함해서 그래도 저 서면 제청은 조금 더. 아, 그것도 209일 동안 안 했잖아요. 그동안 말이 했었던가. 이제 와서 하면서 그럼 209일 동안 왜 안 했어요.
4: 그리고 예를 들면 서면 제청 말 2시간 전에 대통령만 만날 수도 있습니까? 라고 두리뭉실하게 얘기해놓고 나중에 가서 언론에 가서는 면담을 대통령이 요청했더니 우리가 거절당했다. 이런 식으로 언론 분리했다면 청와대 주장대로 했다면 정말 아주 고도의 정치를 계속
2: 하고 있는 네, 거죠.
4: 대부분 하고 있다.
2: 근데 사실 지금까지 온 것도 참 문제지만 앞으로 만약 국회에서 이제 부결시키면 또 다른 카드를 냈는데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부결시키고 이게 반복되면 참 최악 아니에요?
3: 최악이죠. 그런 그거야말로 그것도 헌정사 유례가 없습니다. 그런 게 한 번도 없어서 국회가 뭐 동의를 국회 민주당이 다수니까 동의를 당연히 안 할 겁니다. 아마 동의를 안 하게 되면 재청을 다시 할 수밖에 없죠. 그건 다시 이제 대통령과 만날 수 있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정치로 발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뭐

0: 대통령이 조기대대 본자는 전화 걸든지 그렇게 해서 좀 풀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정치 그러니까 정치잖아요 이게 어차피 정치는 이럴 때 푸는 게 정치거든요.
1: 제일 심각한 정치가 지금 장동욱 대표가 전혀 대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아마 만나죠. 김민석 대표가 장동욱 만나지만은
0: 내일 만나.
1: 저는 좀 예, 과거보다는 정청래 때보다는 좀 물고가 더 튈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네. 근데 아무튼 대통령이 중요한 이 파트너들하고 이렇게 계속 갈등을 못 빚는 모습 보여주면 계속 지지율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이런 경우는 근데 기본적으로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여권 전체가 강력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2: 아유,
0: 뭐. 네, 아니, 근데 그건 이제 대통령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6월 3일날이 대선인데 5월 달에 파기 완성 상상할 수 없어요, 그거는.
2: 네. 그렇죠. 이미 네. 거기서부터 끝난 거예요.
0: 그건 대선에 그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비판도 할 말이 없어요. 네. 이미 그건 대선 후보로 결정된 사람인데 그 후보에 대해서 파기 완성 다 유죄 내리시오 이거 아닙니까 대선 전에 예. 끝내자 이재명 예. 안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예. 예. 그건 법률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거기에 들어간 정치 논리를 배제할 수가 없다고요. 예.
2: 배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정치 논리로
0: 정치 논리 한 거예요.
2: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이 국민적으로 비판받는 이유는 그렇다고 해서 대법원 이제 파기 환송심이 확정돼가지고 후보직을 박탈할 수도 없는데
0: 없는 거였잖아요. 예.
2: 현실적 가능성이 없는데도 대법원이 정치 행위를 하다.
0: 하는 거죠.
2: 그 얘기는 한마디로 이 사람은 선거법 유죄인 사람이니까 여러분 알고 투표하세요.
0: 직접 하세요. 네,
2: 딱 예, 그거 예, 하나 예, 한 거거든요.
1: 예, 예.
2: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1: 문제 심각하죠. 문제 심각한데 일단은 지금 조의대 대법원장이 버티면 또 참, 방법이 없는 것.
2: 그러니까요.
1: 방법 참 골치 아픕니다.
0: 지금 이거 야당 대표 뭐 등치시키고 비유하는 건 적절치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장동욱 대표도 본인이 안 물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2: 버티면 방법이 없다.
0: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1: 참.
2: 자 오늘 직진 본능 직설하고 여기까지입니다.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2: 브라운 아이즈 위드 커피 들으시고 저는 다음 주말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절기상으로는 처서지만 실제 날씨는 폭염입니다. 처서 무렵이 되면 통상 선선하게 바람도 좀 불고 낮 기온도 다소 꺾이게 마련인데 오히려 어제보다 기온이 더 높습니다.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 오늘도 33도 안팎에 이르겠습니다. 또 일부 도심과 해안에 열대야도 지속되니까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가운데 태풍 샤오델의 이동 경로에 따라 앞으로의 날씨 양상이 달라지겠습니다. 또 20호 태풍 개나리도 새로 발생했는데요. 이 태풍은 한반도에 현재로서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오후까지 전남과 제주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5에서 40mm 정도 되겠고요.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도 역시 5에서 40mm의 소나기 예보돼 있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역시 5에서 50mm 정도로 강하게 내리는 곳이 일부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지반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이 서울, 강릉 33도, 전주, 대구 35도 등으로 예상되고요.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 너울이 강하니까 이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32.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2시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를 강화하는 정부 개편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법관 서면 제청을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탄핵을 추진하려는 여권을 향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SNS에 이미 사법부는 독재자의 발 아래 짓밟히고 있다며 재판 재개라는 사법부의 유일한 무기를 들고 일어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43분쯤 전남 광주 해남군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고 해남군과 신안군 등에서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가 4건 접수됐습니다. 해남군에서는 지난 14일 이후 규모 2.0 이상 지진이 7차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그동안 쌓인 응력이 조금씩 해소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 장기 실종자인 장미란 씨 실종과 관련해 초기 수사를 맡았던 부모 경장이 이미 종결 처리했던 또 다른 실종 남성이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7월 2일 실종 신고가 접수됐는데 부 경장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가족에게 말한 뒤 실종 신고를 이미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제주에서 잇따라 불거진 경찰의 실종신고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실종자 수색에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장난 전화와 가짜뉴스에도 엄중히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을 800조 원 이상으로 편성하려는 데 대해서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전 총재는 오늘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내년 성장률이 3%에 가깝게 된다면 굳이 지출을 10%씩 올려 성장률을 견인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내려갈 때를 대비해서 재정 지출 규모를 조절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을 처음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40% 이상이 사주 일가의 거주 등 사적으로 이용되는 이른바 황제 사택으로 파악됐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 SNS를 통해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한 종부세 대상 고가 법인주택 2639채 가운데 약 42%는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강원도 양양군 7번 국도에서 60대 이모 씨가 몰던 소형 트럭이 옆으로 넘어져 이 씨와 짐칸에 타고 있던 20대 남녀 8명 등 모두 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대학교 사제 직원인 이들이 밤바다를 보러 가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공원에서 열린 시위 현장에서 다른 참가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이 남성을 현행범 체포한 뒤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젯밤 시위 현장에서 다른 참가자의 목덜미를 잡고 끄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은 유튜브와 SNS 등에서 퍼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투자 계좌에서 6개월 한 달 동안 천여 건의 주식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거래 내역에는 버크셔 해서웨이와 비자 등을 매수했고 메타와 모토로라 등을 매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백악관은 해당 계좌가 제3의 금융기관에 의해 독립적으로 관리되며 트럼프 대통령이나 가족은 종목과 거래 시점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5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5도로 오늘과 비슷해 무덥겠습니다. KBS 1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배창복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최근 지방의 한 병원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을 중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 병원 한 지역의 문제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국의 신생아 중환자실은 위기로 지적이 됩니다. 아픈 신생아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가는 현실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전국 신생아 중환자실의 위기, 잠시 후에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목감기로도 불리는 인후염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365 량현, 량하의 학교를 안 갔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엄마 미안해요.
1: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결혼이 늦어지는 만큼 고령의 산모가 늘고 있고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신생아학회에서는 전국 신생아 중환자실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아픈 신생아들을 치료하는 신생아 중환자실이 사라져가면서 어렵게 태어난 아기들이 치료받을 병원이 없다는 믿기 힘든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신생아 중환자실의 붕괴 위기라는 듣기만 해도 가슴 철렁한 지적인데요. 대한신생아학회 총무위원장이신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 신생아분과 성세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네.
1: 지난달 대한신생아학회가 발표한 호소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국 신생아 중환자실이 붕괴 위기다. 전국의 신생아 중환자실이 마지막 한계에 도달했다. 특히 비수도권 상황은 재난에 가깝다. 호소문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뭐 붕괴, 한계, 재난 이런 단어들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죠?
2: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달 대국민 호소문을 냈는데 네. 사실 학회 역사상 좀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1: 네.
2: 네. 저희가 그만큼 그 붕괴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사망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1: 네.
2: 국민들께 알리고 여론을 환기하고자 호소문을 냈습니다.
1: 저출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어쩌면 이제 최우선이어야 할 신생아 의료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이런 의료진들의 지적이 참 가슴 아픈데요. 아무래도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는 더 심각하겠죠?
2: 예, 맞습니다. 저희가 뭐 우리나라 출생률이 굉장히 낮은 건 뭐 모두가 아실 텐데요.
1: 네.
2: 사실은 아기는 그 줄어도 아픈 아기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출생아 수가 줄지만 조산아라고 그러죠.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아기의 비율은 이제 10년 전에 한 6% 7% 정도였는데 지금은
1: 네.
2: 10%가 넘고 있어서 수요는 오히려 증가를 했는데
1: 네.
2: 의사의 이제 공급은 오히려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산부인과 자체가 없는 시군구가 23곳이나 되고
1: 아이고.
2: 전부 비수도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산부인과가 의사분이 계셔도 NICU가 없으면 사실은 분만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네. 그래서 현장에서는 더 심각하고 더 나쁜 이유 저희가 느끼기에 더 체감상으로 나쁜 이유가 야간에 그 아기를 봐줄 그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예 지금 저희 그 신생아 네트워크에서 조사한 걸 보면은 그 최대 이제 야간 당직 의사가
1: 네.
2: 한 명 정도거든요. 전국 평균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낮에 좀 사람이 있어도 밤에는
1: 네.
2: 사람이 없고 쌍둥이 한 쌍만 들어와도 그 병원의 야간 수용 능력은 그냥 그날로 끝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산모의 그 이송 지연 이런 것들로 뭐 사고가 나고 사망 사례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네, 뭐 그런 영향도 뭐 많이 있습니다.
1: 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특히 비수도권의 상황은 재난에 가깝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2: 예, 뭐 의사들이 거의 다 서울에 있습니다. 네. 지금 신생아 그 분과 전문의라고 하거든요. 이 분과 전문의가 240명 중에 108명이 서울에 있고 그러니까 수도권에 65%가 있는 거고요. 특히 취약한 데가 지금 전남, 전북, 제주 이런 데는 뭐 두세 명, 한 명 이 정도의 분과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그 한 분이 이제 사표를 내면 그 지역 통째로 그냥 멈추는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뭐 지표를 봐도 서울하고 전남을 비교하면 아기 1,000명당 신생아 전문의 수가 한 20배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 말은 비수도권에서는 이제 한 명의 분과 전문의가 담당해야 되는 병상의 수가 뭐 두세 배 이렇게 된다는 거라서 네,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1: 그렇겠네요. 더군다나 올해 1년차 전공의가 최저치라고 들었습니다. 그마저도 수도권에 몰려있다면서요?
2: 지금 1년차 정원이 17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충원율은 한 21% 정도 돼서 뭐 모든 과 통틀어서 가장 최저이고요. 그리고 소아청소년과의 일부가 NICU에서 근무를 하는데 지금 아마 그 올해 전국 기준으로 NICU에서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한 19명 될 거고요. 그나마도 다 서울에 몰려 있어서 네. 그 말인 즉슨 사실은 오늘의 인력이 아니라 10년 뒤의 인력이 그냥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전공의뿐 아니라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 NICU를 지키는 전문의 역시 턱없이 부족한 현실인 거네요.
2: 예, 저희가 그 2007년도에 분과 전문의, 세부 전문의 제도 시작을 했는데 예, 뭐 한 350명 정도 이제 인력이 배출이 됐는데 실제로는 한 60, 70%만 NICU 진료를 하고 있고 배출된 한 10명 중에 3명은 이미 현장을 떠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의가 사실 한 NICU에 3명 미만인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45%, 50%, 그 다음에 전북, 전남 뭐 이런 데는 거의 100%. 네, 그렇습니다. 사실 3명 미만이면 이 신생아 중환자실은 뭐 외래처럼 낮에 근무하고 밤에는 쉬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24시간 돌아가야 그렇죠. 되니까 3교대가 불가능하거든요. 네, 3명이어도 3교대를 돌린다는 게 사실 뭐 휴가도 안 가고 주말도 없이 그렇게 일한다는 게 불가능한데 네, 그런 병원이 이미 뭐 지방에는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너무 부족한 거고 그 안에서도 이제 젊은 의사는 별로 없고 나이 드신 분만 많고 네,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는 너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1: 그렇겠네요. NICU가 신생아 중환자실을 말하는 거죠?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전북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을 지켜온 유일한 의료진도 사직을 결정했다는 뉴스도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2: 예, 맞습니다. 네. 그 교수님은 뭐 개인적으로

0: 이제 주간 진료를 하면서도 당직이 평일에 뭐 3, 4일도 있고 뭐 그러면은 하루 걸러 하루 있으면 사실은 젊었을 때야 해볼 수는 있지만 네, 평생 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 이제 거기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로딩이 가면서 이제 점점 도미노가 되는 거겠죠.
1: 그렇겠네요.
0: 실제로 거기 이제 교수님이 사의를 표명하고 나서 며칠 뒤에 이제 전주에서 태어난 아기가 거기 그 지역에서 수용이 되지 못하고 이성 중에 이제 사망을 했는데 네, 그 도착한 병원에 그 CPR 했던 이제 전임의 선생님도 또 사직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도미노로 붕괴가 되는 겁니다.
1: 참 도미노로 붕괴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해가 갈수록 힘든 상황이 예측되는 부분이라서 왜 호소문에서 그 위기 붕괴 재난이라는 말씀을 주신 게 이해가 되네요. 현재 전국의 신생아 중환자실은 어느 정도인가요?
0: 지금 저희가 그 NICU 신고 운영 기관은 102군데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뭐 신고만 돼 있고 제대로 이제 작동을 안 한 곳도 많고 그래서 신생아 분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곳은 지금 78개 기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이제 뭐 한 4, 50%는 분과 전문의가 3명 미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최근 5년간에 이제 한 10곳 종합병원 위주로 NICU가 운영이 중단됐거든요. 네, 앞으로도 뭐 계속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점점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아무래도 중환자실은 하루하루 매 순간이 긴장이고 살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365일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곳이지 않나요?
0: 예, 맞습니다. 네. 신생아는 뭐 스스로 어디가 아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괜찮았다고 해도 돌아서면 또 나빠질 수가 있고 그래서 어른에 비해서 이 순간순간 상태가 바뀌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병원 밖에 있다가 이제 콜 받고 들어와서 보고 뭐 이럴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고 누군가가 NICU에는 상주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뭐 사실 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저희가 뭐 어른들은 수액을 막 리터 단위로 주지만 저희는 막 수점 단위로 몇 cc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1: 그렇겠네요.
0: 네, 굉장히 그 전문적인 영역이고 또 이제 야간에는 지금 뭐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저가 있는 큰 병원도 한 명인데 뭐 이 수도권은 더 힘든 상황이고 그 와중에 이제 뭐 응급 으로 분만 있으면 수술장 들어가야 되고 또 다른 병원 전원 요청이 있으면 그걸 전화 받아야 되고 그리고 뭐 그런 식이다 보면은 사실 뭐 동시에 두 군데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전원 요청을 어쩔 수 없이 거절하게도 되고 뭐 그러다 보면은 사망 사례도 나오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참 신생아의 건강을 다루는 곳에 계시는 교수님들은 수술 후에도 돌아서면 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의료진도 늘 긴장 상태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의료진이 없어서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중환자실에 있는 아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0: 일단은 그 병원에선 더 이상 뭐 수용을 못하게 되고 그다음에 있는 환자도 뭐 전원을 가게 되거나 그러면 그 지역 자체가 이제 붕괴가 되면 그 로딩이 그대로 이제 인근 그 지역으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지역 전체가 계속 도미노처럼 붕괴가 되고 옆 지역의 의료진은 번아웃되고 사직되고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벌어질 거라는 게 아니라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1: 참 전원이 가능한 곳이 없어지는 게 정말 큰 문제인데요. 교수님도 미숙아와 저체중아 또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현실을 피부로 느끼실 텐데요. 진료하시는 곳은 서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생아 중환자실의 인력이 비수도권보다는 그나마 조금 수월할까요?
0: 예, 저희도 사실은 매년 나가겠다는 의사들을 이제 붙잡고 또 어디.

0: 그래서 예, 그 구인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1: 그러시군요. 예,
0: 네, 비수도권은 더 심하기 때문에 사실 뭐 네, 그나마 낫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서울이 괜찮다는 사실 자체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지방이 더 붕괴가 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원래 이제 뭐 대구에서 태어난 쌍둥이나 뭐 이런 애기들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성남까지 와 오고 서울까지 와서야 끝이 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문제고 이제 서울 자체도 정원을 지금 못 채우고 있습니다.
1: 또 신생아 중환자실이라는 단어만으로도 부모 입장에서는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데요. 치료받을 병원이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안타까움을 넘어서 절망적일 것 같은데요. 부모들이 느끼는 불안감도 크지 않나요?
0: 예, 맞습니다. 사실 뭐 그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조산 비율이 10%가 좀 넘으니까 정상 임신으로 잘 유지가 돼도 10%에서는 조산이 있을 수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뭐 진통에 걸렸는데 어디서 아기를 낳을지 미리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네, 너무 견디기 힘드시겠죠.
1: 그렇죠. 저출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강구되는데 정작 태어난 아기를 치료할 병원이 없다는 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0: 이 NICU는 네, 뭐 규모의 경제가 독립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출생아가 20만 대로 줄어드는 상태이지만 그다음에 이제 한 지역에서 고위험 신생아는 연간 한 수십 명 단위로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수십 명을 위해서 24시간 365일 전문의, 간호사, 인공호흡기, 뭐 수술, 배우 진료를 상시 대기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수로 수익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병원 입장에서는 운영하면 당연히 손해고 그래서 이제 접는 병원들이 점점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그냥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단순히 이제 환자 수로 수익을 맞출 수 있는 맞추는 그런 구조에서 좀 탈피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력이 가장 큰 문제인데 NICU 내에 근무하는 전공의가 2018년에는 278명, 현재는 19명이거든요. 네. 그 이제 인력이 지금도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배출될 의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문제라는 게 또 문제고요. 또 이제 법적인 형사 리스크가 또 높은 분야거든요. 네, 이 신생아는 사실 그 민형사 소송의 절대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뭐 평생에 한 번도 없거나 뭐 두세 건 보통 미만으로 되는데 이제 건수가 문제가 아니라 한 번 걸렸을 때 그 치명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미수가 치료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도 사망이나 뭐 장애가 확률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애기들이 어쩔 수 없이 있는데 그런 뭐 배상금이나 이런 것들은 남은 여생으로 따지기 때문에 뭐 한번 이제 걸리면은 몇십억 단위로 이렇게 가고 그래서 그 개인 의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는 금액을 넘어서게 됩니다.
1: 좀 그렇겠네요. 여러 문제가 있는 건데요. 좀 신생아 중환자실에 병실이나 장비가 없어서가 아니라 인력 부족으로 치료의 한계를 느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한데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잖아요.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뭐 재이송되고 뭐 이런 사유의 1위가 전문의 부재고요. 그 다음에 병상 부족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사람이 없어서 못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장비나 뭐 이런 것들은 예산으로 3개월이면 사거든요. 근데 신생아 세부 전문의 한 명 만들려면은 뭐 십몇 년이 걸립니다. 근데 그 십몇 년짜리 인력이 지금 0명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1: 참 이런 말씀이 어떨까 싶지만 이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10%대로 낮고 선배 의사들은 나이 들어가고 신생아 분과 전문의가 양성되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의사의 대가 끊기는 거죠.
0: 예, 맞습니다. 뭐 지금 전공의 전임의라는 단어 자체를 뭐 못 들어본 지 꽤 됐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교수님들도 꽤 있고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미 떠난 사람도 많고 계신 분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드시고 그렇기 때문에 네,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1: 네. 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취지로 학회에서 호소문도 내셨는데요. 대안으로 제시하고픈 사항들이랄까요?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0: 그 학회에서 제안을 하는 건데 지금 지자체를 모자의료의 책임 주체로 좀 규정을 해서 그걸 법과 제도로 명확하게 좀 규정을 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서는 NICU가 무너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자체 재정이 즉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그 통로를 좀 열어주는 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직 전담 전문의 인건비를 정부나 지자체에서 좀 직접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병원으로 가면 사실 적자 보전을 하기 위해서 쓰이지 그게 인건비로 쓰이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지금 근무하는 전문의들의 어떤 겸직이나 파견 이런 것도 묶여 있어서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모자의료센터 지원금이 전용되지 않고 인건비에 바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지금 말씀드린 건 지금 당장 이제 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제 NICU를 하고 싶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야 되는 그런 방안이 중요하고 이 부분은 이제 의료분쟁조정법으로 인해서 지금 시행령 단계에서 저희가 학회와 정부와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어서 잘 해결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아청소년과 특히 NICU의 인력은 국가 차원에서 인력의 수급을 그 장기 계획을 좀 짜서 그 배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1: 호소문 말미에 이렇게 쓰셨어요. 신생아 중환자실 NICU의 몰락은 단순한 의료계의 손실이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숨가쁜 사투를 벌여야 하는 가장 취약한 생명들과 그 아이를 품에 안은 가족들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시간을 빌려서 꼭 하고 싶은 말씀 주시죠.
0: 예, 그 우리나라 신생아 그 치료 성적은 뭐 일본에 이어서 아마 미국보다 높을 거고요. 2, 3위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많은 훌륭하신 선배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쌓아 올린 건데 무너지는 데는 뭐 몇 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새로 짓자는 건 아니고 이미 있는 병원에 병상을 잘 돌린 사람을 붙여달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나빴을 때는 혼자 감당하지 않게 달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요구입니다.
1: 네. 신생아 중환자실의 현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잘 들었습니다. 대한신생아학회 총무위원장이신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 신생아분과 성세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케이비에스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름 감기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고요. 특히 쉰 목소리가 계속되면서 목감기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후염의 위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쉰 목소리가 주된 증상인 걸까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이비인후 두경부외과 조재구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흔히 말하는 목감기가 인후염인가요? 같은 의미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던데요.
1: 네, 맞습니다. 그 흔히 말씀하시는 목감기의 정확한 의학적인 명칭이 인후염인데요.
0: 네.
1: 목이 따끔따끔하고 침을 삼킬 때 목이 막 붓고 아픈 증상이 있으시면 그게 인후염이고 목감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감기와 인후염, 또 음성장애도 그렇고요. 목소리 변화가 증상이지 않나요?
1: 네, 맞습니다. 세 가지 질환 모두 목소리가 변하는 질환들입니다.
0: 네.
1: 그렇지만 각각 원인하고 특징은 조금씩 다른데요. 감기나 인후염은 목 안이 붓고 또 가래도 생기고 일시적으로 쉰 목소리가 동반되는 것이고요.
0: 네.
1: 음성장애는 감기 같은 이제 전신 증상, 열이 난다거나 목이 아프다거나 통증이 있다거나 그런 것 없이 그냥 네. 목소리만 바뀌는 것이 음성장애입니다.
0: 인후염은 인두와 후두를 말하는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0: 예.
1: 목구멍은 크게 이제 음식이 지나가는 길인 인두하고
0: 네.
1: 숨을 쉬고 목소리를 내는 후두로 나뉘어지는데요. 두 장소가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면 한꺼번에 같이 아프게 되고 그래서 인후염이라고 붙여서 부르게 됩니다.
0: 그럼 인두와 후두에 염증이 생기면 내시경으로 볼 때 어떤 상태로 확인이 되나요?
1: 보통 내시경으로 목안을 이제 관찰해 보면은요, 목안의 점막은 연분홍색. 띄게 되는데
0: 예.
1: 염증이 생기게 되면 점막이 빨갛게 충혈이 되고 또 부어올라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많이 건조해지면서 딱지 같은 것도 붙어있게 되고요.
0: 급성과 만성으로도 구분이 된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증상이 얼마나 갑자기 생기고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에 따라서 급성하고 만성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갑자기 고열이 나고 목이 붓고 아프고 이러면 급성 인후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증상이 이제 잘 낫지가 않고 몇 주 동안 계속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면 저희가 만성 인후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0: 아무래도 급성으로 시작해서 만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아니면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1: 주로 급성 인후염에 걸리셨을 때 초기에 적절한 약물 치료나 충분한 휴식을 잘 취해주시면 금방 낫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급성 인후염이 만성으로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만성 인후염은 원인이 조금 다른데요. 공기가 안 좋다거나 또 위산이 역류한다거나 하는 지속적인 자극 요인이 있을 때 생기는 것이 만성 인후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나 세균도 좀 다양한가 보죠?
1: 그렇습니다. 뭐 이제 저희가 감기가 생길 때 이제 걸리게 되는 바이러스들을 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0: 네.
1: 리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같은 이런 바이러스가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 세균 감염도 아주 종종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이 되고 굉장히 많이 아프면 이제 면역력이 막 뚝뚝 떨어지시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면역력이 떨어진 틈을 타서 세균이 갑자기 번식하면서 세균성 염증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0: 그런 원인에 따라서 증상도 좀 다를까요?
1: 네, 그렇습니다.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 경우는요. 대부분 그냥 목이 좀 따끔따끔하고 미열이 좀 나고 기침 나고 하면서 한 2주 정도 앓다가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신데요. 세균성 인후염은요, 예. 이제 식사도 잘 못 하시게 되고, 아.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고, 예. 목 안을 들여다보면 목 안 점막이 하얗게 가피가 붙어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0: 뭐 초기부터 단계별로 증상의 차이가 있을 텐데요. 목이 쉬고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정도가 되면서 이상을 느낄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떨까요? 초기에는 감기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1: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목이 조금 마르는 것 같고 간질간질하고 기침나고 네. 하는 증상이 생기면서 네. 이제 전신 발열이나 그다음에 막 추워서 떨리는 증상들 네. 그다음에 몸살 기운 이런 것들이 다 동반이 되면서 네. 점점점 증상이 심해지시게 되고요. 목구멍이 조금씩 부어오르면서 좁아지고 음식물 삼키기도 힘들게 되고 네. 점점 더 심해지면 이제 고열이 나면서 병원에 오시게 됩니다.
0: 그럼 인후염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잘 쉬고 관리를 하면 자연 회복도 되는 건가요?
1: 그렇습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가벼운 초기 인후염은요. 네. 그냥 저희 몸이 스스로 잘 낫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몸이 좀 힘들고 불편할 때 약간의 진통제 정도만 드셔도 충분히 그 시기가 잘 넘어가면서 좋아지시거든요. 네. 그런데 초기 단계가 지나고도 회복이 잘 안 되시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는데 세균 감염이 생기셨거나 또 면역력이 좀 낮으신 분들, 네. 당뇨병이 있으시거나 다른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는 중인 분들은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으실 수 있어서 네.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 좋아지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0: 문제는 증상이 심할 때일 텐데요. 열이 나고 침 삼키기 어려운 정도가 되면 그때는 검사가 필요할까요?
1: 네. 대부분 이제 병원을 찾아오실 때는 이미 이제 침 삼키기 힘들고 목이 너무 아프고 하실 때 이제 병원을 찾아오시게 되는데요. 네. 이럴 때는 당연히 이제 진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냥 쉬면 낫는 정도의 증상이신지 네. 아니면 목 안이 이제 하얗게 가피가 붙어 있고 고열도 나고 하는 정도신지를 저희가 판별을 해보고 네. 세균성이 의심되면 항생제까지도 써야 되니까 네. 꼭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0: 일단은 치료는 소염제를 쓰는 건가요?
1: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좀 목이 따끔따끔하고 가벼운 미열 정도 있으실 때는요. 그냥 진통제나 진통소염제 또 해열 진통제 이런 것들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치료가 됩니다. 네. 소염 진통제를 좀 드시면 목에 네. 붓기도 좀 빠지고 숨쉬기도 좀 편해지시고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바이러스성 인후염을 지나서 이제 세균성 인후염이 되시는 경우에는 네. 이런 치료가 소용이 없게 됩니다.
0: 그럴 때 항생제도 쓰게 되는 거네요?
1: 그렇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심한 증상으로 오셨을 경우에는 네. 저희가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네. 저희가 세균이라고 하는 강력한 의심이 있거나 아니면 세균이 증명이 됐거나 하는 경우에 저희가 항생제를 쓰게 되거든요. 네, 항생제라고 하는 게 되게 강력한 치료제이기 때문에 네. 함부로 쓰지는 않고 만약에 쓰기 시작하신다면 저희가 처방하는 기간을 다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드시다가 그만두면 이제 저항성이 생긴 세균들이 점점 진식해서 이제 저희가 항생제를 써도 소용이 없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끝까지 다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0: 그런데요, 그렇게 인후염의 치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이제 세균 감염이 되시면서 네. 그냥 목 안에 가피가 생기고 고열이 나고 이제 항생제 쓰고 좋아지시면 제일 다행인데 네. 그렇지 않고 항생제들이 주변 조직으로 퍼져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편도나 목 안의 편도나 또 점막 주변으로 염증이 생기게 되면 네. 고름주머니를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수술적인 치료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0: 또 인후염의 합병증으로 급성 중이염이나 폐렴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던데 왜 그렇습니까?
1: 귀나 폐나 모두 다 목 안에 점막들이랑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귀는 코 뒤쪽 점막에 이제 중이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 그쪽으로 퍼져나갈 수 있고 폐렴도 기관지가 후두가 이제 기관지의 입구가 되니까요. 후두염이 생기게 되면 그 바이러스들이 폐 쪽으로 쭉 번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져나가는 경우는 대부분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한테서 자주 생기게 됩니다.
0: 아주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1: 네, 맞습니다. 이 폐혈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균이 혈액 속으로 침투해서 이제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건데요. 이렇게 폐혈증이 생기시게 되면은 중환자실에 입원하셔야 되고 저희가 호흡도 기계호흡으로 바꿔야 되고 하는 굉장히 중한 질환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0: 노인이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겠네요. 이런 분들은 인후염의 초기 증상에도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1: 그렇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65세 이상의 어르신 분들이시거나 또 본인이 이제 면역 저하가 있는 질환을 앓고 있으신 분들 대부분은 본인이 스스로 아시는데요. 당뇨가 좀 심해도 그러실 수 있고 또 암 때문에 치료 중이신 분들도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작은 감기도 아주 초기에 저희가 치료를 시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이 병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양치를 자주 하고 가글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나름 신경 쓰는 분들도 있는데요. 도움이 될까요?
1: 물론입니다. 일단 물리적으로 뭘 씻어내는 일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양치하시거나 가글하시는 것도 목 안 점막에 붙어있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제거해주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또 사람들 많은 곳으로 가시는 경우 특히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항상 마스크 쓰셔야 합니다. 그런 데에서 이제 병균을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옮아갖고 오시는 경우가 많고 또 갔다 오셔서는 반드시 손을 씻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호흡기 바이러스들은 분말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오는 경우보다 손을 통해서 전해지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손을 꼼꼼하게 잘 씻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0: 목이 건조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게 좋겠네요.
1: 목 안쪽 점막이 항상 촉촉하게 유지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균이나 뭐 먼지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다 점막에 달라붙게 되는데 그 점막이 촉촉하게 점액으로 잘 둘러싸여 있으면 방어도 되고 그 점액에 묻어서 이제 쓸려 나가는 경우가 많아지거든요. 근데 건조하게 되면 점막이 균열이 생기고 점막이 찢어져 있는 틈을 타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안쪽으로 파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촉촉하게 잘 유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물을 항상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0: 그런데요. 인후염도 그렇고 음성장애도 그렇고 목소리가 변하는 증상이 있잖아요. 그래도 차이는 있지 않을까요?
1: 그렇습니다. 인후염이나 음성장애나 목소리가 다 변하시는데 가장 큰 차이는 이제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증이 있으면서 목소리가 변한다. 그러면 염증이 같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그게 급성 염증이든 만성 염증이든 염증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 단순한 음성장애는 성대 점막의 모양이 좀 바뀌어서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음성치료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해결하게 됩니다.
0: 그럼 음성장애는 잘 쉬고 약을 먹는다고 해서 회복되는 질환은 아닌 거네요?
1: 음성장애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막에 이제 변화가 생기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잘 쉬시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잘 쉬는지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이제 목소리를 안 쓰면서 쉬시는 게 훨씬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쉬는 방법이 좀 다르고요. 약을 드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역류성 인후두염 같은 경우가 이제 성대 결절을 조금 더 잘 만든다고 알려져 있는데 저희가 약을 드린다면 그런 역류증에 대한 약 정도만 드리게 됩니다.
0: 성대와 특히 관련이 있는 만큼 음성장애로 인한 목소리 변화는 쉰 목소리의 정도가 좀 다른가요?
1: 오히려 이제 염증, 급성 염증 때문에 한꺼번에 확 많이 부으시면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훨씬 심하게 변하게 되고요. 이제 점막의 변화 때문에 생기시는 경우는 목소리가 조금 변했다가 좀 쉬어주면 돌아오고 다시 목소리를 좀 많이 쓰면 다시 좀 변했다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자꾸 반복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음성장애로 인한 목소리 변화는 신 목소리가 조금 약해졌다 좋아졌다가 반복된다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0: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더 악화될까요?
1: 그렇죠. 성대에 굳은 살이 생겼는데도 잘 쉬지 않고

0: 계속 목소리를 세게 쓰시게 되면 점점점 그 굳은 살이 커지고 딱딱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잘 쉬어주셔도 없어지지 않아서 수술하셔야 되는 경우도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안 쓰고 쉬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일단은 이제 목소리를 들으면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음성장애가 의심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하나요? 검사가 좀 다른가요?
0: 조금 다른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후두 내시경을 해서 이게 염증 때문에 변한 건지 성대 점막의 모양이 변한 건지를 먼저 확인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소리를 낼 때 성대가 잘 붙는지 움직임이 괜찮은지 또 목소리의 질은 어느 정도 나빠졌는지 하는 음성 검사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스트로보 검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저희가 음성 장애는 진단하게 됩니다.
1: 네.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음성 장애 치료가 늦어지거나 했을 때는 이전 상태로 회복되기가 어려운가요?
0: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료가 좀 늦어졌다고 해도 음성 치료를 잘 받으시고 수술적인 치료도 충분히 있으니까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시면 이전 목소리로 회복하실 수 있는데 이전 목소리에 저희가 한 80% 정도까지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80% 정도까지 되돌릴 수 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수술하는 것도 성대의 점막에 상처를 남기는 거기 때문에 그게 흉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로 본인이 느끼시던 목소리랑은 약간의 차이가 생기실 수는 있습니다.
1: 음성치료라는 게 어떤 건가요?
0: 음성치료라고 하는 거는 발성하는 방법을 좀 바꿔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성대에 결절이 생기시는 분들은 목에 힘을 주고 목소리를 세게 쓰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생기시거든요. 특히 강사분들이나 교사분들께서 이렇게 목소리를 많이 쓰셔야 하는데 그런 발성법 때문에 생기는 결절은 발성 방법을 바꿔주면 훨씬 좋아지시게 됩니다. 음성치료라고 하는 거는 발성 방법을 바꾸는 방법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음성장애로 목소리 변화가 이어지지 않도록 생활에서 조심할 부분들도 짚어주세요.
0: 너무 강하게 세게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특히 우리나라는 노래방 문화가 많아서 노래방 가셔서 소리 지르면서 노래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노래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노래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목소리가 조금 변하면 쉬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계속 얘기하시거나 또 목소리를 세게 쓰시거나 소리 지르시거나 하시면서 목소리가 변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조금 변했다고 생각이 드시면 항상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목소리를 최대한 자제하면서 쉬어주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고 성대 점막도 건조할 때 이런 변화들이 잘 생기기 때문에 커피나 술같이 이제 탈수를 일으키는 음식들을 좀 피하고 물을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목감기로 불리는 인후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이비인후 두경부외과 조재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위즈 칼리파의 See You Again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톨스토이의 소설 주인과 하인입니다. 주인 바실리가 눈보라 속에 하인 니키타를 버린 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니키타는 마차 안에서 추위에 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실리에게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추위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것, 술을 마셔 가정을 망친 것도 받아들였고 돈이 없는 것도 받아들였으며 이 눈보라도 받아들였습니다. 그 수용은 비겁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지혜였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 지혜. 바실리는 마차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 처음에 그는 몰랐습니다. 재산을 잃을까봐 두려운 것인지, 거래를 놓칠까봐 두려운 것인지, 죽을까봐 두려운 것인지. 그러다가 니키타가 떨고 있다는 것을 바실리가 알았습니다. 니키타의 몸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바실리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바실리는 니키타 위에 누웠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니키타를 덮었습니다. 값비싼 모피코트를 벗어 가난한 하인 니키타를 감쌌습니다. 자신의 체온으로 니키타를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이 소설 전체를 떠받드는 감동의 기둥입니다. 그동안 쭉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바실리는 왜 마음을 바꾸었을까요? 톨스토이는 그 순간 바실리의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갑자기 기쁨이 솟아올랐다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이. 그 기쁨이 두려움을 밀어냈습니다. 바실리는 처음으로 거래가 아닌 행동을 했습니다. 이익이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니키타의 죽어가는 몸을 감싸 자신의 체온으로 니키타를 살리면서 처음으로 순수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밤이 지나갔습니다. 바실리의 체온이 니키타에게 전해졌습니다. 니키타는 서서히 따뜻해졌습니다. 잠들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바실리는 니키타 위에 누운 채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추위가 그를 덮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의 의식 속에서 무언가가 열렸습니다. 마침내 깨닫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을 던져 죽어가는 니키타를 살리고 있는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기쁨임을 깨닫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기온 흐름상 꺾은 선 그래프가 나타나야 할 텐데요. 오히려 역행하는 느낌입니다. 양산 35.4도를 최고로 서울도 34도대고요. 전국의 낮 기온 대부분 33도 이상입니다. 대다수 지역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최고 체감온도 33도 안팎에 일부 지역 열대야가 당분간 지속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무더운 가운데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오후까지 전남과 제주에 또 저녁까지는 서울을 제외한 중부와 전북 경남에도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제주에는 소나기 한 차례 지났고요. 소나기 양은 전국적으로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이 33도 조금 넘었고요. 전주 대구 35도 등 32도에서 35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전국적으로 가끔 높은 구름이 지나는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한 가운데 일부 지역 강하게, 일시적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5도, 낮 최고 기온 32도 정도로 오늘과 거의 비슷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해안에 너울이 높겠고요. 제주해상과 남해 먼바다, 서해남부 먼바다에 풍랑특보 발효 중으로 파도가 최대 4m로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4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최신 뉴스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제주에서 잇따라 불거진 경찰의 실종신고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실종자 수색에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장난 전화와 가짜뉴스에도 엄중히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를 강화하는 정부 개편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세제 개편과 부동산 정책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세제 개편안과 함께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민생 법안 추진 방안을 점검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세제 개편안은 확정안이 아니라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합리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장동혁 대표 체제가 추진하는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 후 재선출 방안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 좋은 뜻도 충분한 소통과 공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중진 불출마 요구에 대해서도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희생과 성찰이 어느 한쪽에만 요구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해남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지진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지진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해남에서는 지난 14일 이후 규모 2.0 이상 지진이 모두 7차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와 정부가 내년도 총 지출을 800조 원 이상으로 편성하려는 데 대해서 재고회의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전 총재는 오늘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내년 성장률이 3%에 가깝게 된다면 굳이 지출을 10%씩 올려 성장률을 견인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내려갈 때를 대비해서 재정 지출 규모를 조절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급감했던 후쿠시마 현 연안의 억회 금액이 사고 이전의 절반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후쿠시마 현 연안 억회 금액은 43억 6천만 엔, 우리 돈으로 약 381억 원으로 사고 전의 50%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지난 3년간 오염수 해양 방류는 2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방류량은 17만 2천여 톤입니다. 어젯밤 10시쯤 강원도 양양군 7번 국도에서 60대 이모 씨가 몰던 소형 트럭이 옆으로 넘어져 이 씨와 짐칸에 타고 있던 20대 남녀 8명 등 모두 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대학교 사재지 가는 이들이 밤바다를 보러 가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을 처음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40% 이상이 사주 일가의 거주 등 사적으로 이용되는 이른바 황제 사택으로 파악됐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 SNS를 통해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한 종부세 대상 고가 법인주택 2,639채 가운데 약 42%는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올림픽 공원에서 열린 시위 현장에서 다른 참가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이 남성을 현행범 체포한 뒤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젯밤 시위 현장에서 다른 참가자의 목덜미를 잡고 끄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은 유튜브와 SNS 등에서 퍼져나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투자 계좌에서 6월 한 달 동안 천여 건의 주식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5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32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5도로 오늘과 비슷해 무덥겠습니다. KBS 1라디오 3시 뉴스 마칩니다. 배창복이었습니다. KBS
4: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1: 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아나운서 최승윤입니다. 정부의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개편안을 두고 여권에서 보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가 부채가 40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국채 금리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리 충격이 우리 증시와 경제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경제 뉴스 브리핑에서 짚어봅니다. 세상을 움직인 한 권의 책에서는 중세 한국 문학의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꼽히는 김만중의 구운몽을 살펴봅니다. 생방송 정보쇼는 유튜브 KBS 1라디오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봅니다. 한국도로공사 양정원 캐스터.
2: 네, 지금은 강원권에서 돌아오는 길 위주로 정체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60번 서울 양양선은 강원권 안쪽이죠. 인제와 내촌 부근에서 먼저 밀렸다가 이후 경기권 통과가 보다 더 어렵습니다. 설악부터 화도까지는 한 번에 20km 구간 안에서 속도 많이 줄이고 있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 역시 인천 방향으로 정체가 살펴지는데 진부와 둔내 일대에서 각각 7, 8km 구간 밀린 뒤 다시금 새말에서도 4km 정체고 경기 지역 안쪽에서는 여주와 양지 부근에서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짧게씩 밀립니다. 송악과 화성휴게소 또 매송과 금천 부근이 해당되겠고요. 충청 이남에서 올라오는 길들도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1번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신탄진과 옥산 또 청주와 천안 등 충청권 안쪽에서 교통량 몰려있고요. 충청권은 25번 논산천안선 천안 쪽으로 가시더라도 정안나들목 일대에서 10km 구간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센터 양정원이었습니다.
0: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1: 주간 뉴스 브리핑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아니, 처음 뵙는데 처음 뵙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3: 네, 익숙하게 생겼습니다.
1: 그런가요? 네. 아유. 자, 요즘 부동산 문제가 아주 뜨겁습니다. 방금 전 뭐 3시 뉴스를 통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렸고 여기서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비거주 1주택자의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3: 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김 대표가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리겠다라면서 이 부득이한 비거주 1주택자의 사유를 인정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1: 예.
3: 발언을 전해드리면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1: 예.
3: 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견해도 밝혔습니다. 지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또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됐었잖아요.
1: 예. 근데
3: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수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서 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에 민주당 내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직장이 바뀐다거나 취학을 하거나 아니면 또 부모를 봉양하는 이유로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거주하지 못하는 이런 1주택자의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반발이 나왔었거든요.
1: 바로 이것 때문이죠.
3: 네, 맞습니다. 예. 그러자 김 대표가 이 세제 개편안에 일종의 제동을 건 겁니다.
1: 예.
3: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정부안의 조율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강 실장은 세제 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인 안을 발표한 것이다.
1: 예.
3: 이 자리도 보다 합리적인 정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1: 네.
3: 당정은 이후에 불가피한 비거주 이 사유에 대해서 거주를 인정하는 확대의 공감대를 이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아는 아니다.
3: 네.
1: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부동산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 가운데 용산공원 부지 원래는 이제 그냥 공원으로 쓰겠다는 건데 뭐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할 곳이 있다. 이것은 공급하는 데 쓰는 게 어떻겠느냐 주택으로.
3: 네.
1: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 서울시가 이제 반대를 하는데 설득을 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서울시당 위원장 김영배 의원이 어제 오 시장을 만났습니다.
3: 네. 만나긴 했는데 두 사람 사이에 이견을 좁히진 못했습니다.
1: 예.
3: 김 의원은 어제 그 회성 후 이후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큰 틀에서 합의가 어려웠고 이견이 팽팽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지금 용산공원과 용산 정비창에 청년주택 공급하는 것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 예.
3: 또 김 의원이 청년이라든지 이런 시민들이 주거 어려움을 겪는데 너무 자기 중심에 자기 정치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 시장에 대한 비판을 제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오 시장은 그린벨트는 절대 안 된다. 용산공원은 1cm도 양보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1: 예.
3: 다만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같은 이런 규제 정비 문제는 앞으로도 좀 협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서울시도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표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시민 삶의 질이 달린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 예.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이 오 시장을 만난 얘기를 지금 전해드린 거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오 시장을 다시 만나기로 했다 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타협점이 나오겠습니까?
3: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1: 예.
3: 일단 그 가장 큰 견해 차는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주택을 짓느냐 이걸 두고 이견이 큰 건데요.
1: 예. 그러니까
3: 정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산공원 전체가 아니라 공원과 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 부지에 제한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짓겠다 이런 입장인데
1: 예.
3: 오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이 구역이 훼손된 부지가 아니라 공원 예정지였다라면서 정부가 사실을 호도한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1: 아하.
3: 그러면서 서울시와 야당은 이미 주택 공급이 추진되고 있는 캠프킴을 비롯해서 뭐 공원 주변 다른 부지를 공급에 활용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상태인데요.
1: 예.
3: 다만 이 서울시와 야당이 주장하는 부지를 다 합치면 정부가 후보지로 거론했던 그 어린이 정원이 약 30만 제곱미터니까 여기에 크게 못 미칩니다. 그래서 정부가 기대하는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서 정부가 이걸 수용할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1: 예.
3: 그래서 이 만약에 이 부지에 대한 그 수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용적률 를 상향해서 짓게 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소형 고밀 개발로 짓게 되는 거다 보니까 양질의 주택이 나오기 어렵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1: 예.
3: 그래서 정부는 토론회를 하거나 공론회위원회 같은 그런 수기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지에 대한 논의도 테이블에 올라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반도체 초호황 덕을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올해 추가 세수가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부는 이 추가 세수를 활용해서 미래 대응 기금이라는 거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 네, 그 내년에 반도체 초호황으로 더 거칠 걸로 예상되는 그 세수 규모가 한 500조 원 정도입니다.
1: 예.
3: 이렇다 보니까 이걸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전략적으로 쓰겠다라는 게 정부 구상인데요.
1: 예.
3: 내년 내국세 예상 수입 가운데 최근 1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 그러니까 6%보다 더 많이 거친 세수를 기금에 적립한다라는 겁니다.
1: 예.
3: 정부가 구체적인 규모를 아직 공개하진 않았지만 정부가 공개한 그 산식이 있거든요. 이걸로 계산을 해보면 미래대응기금은 최소 100조 원에서 120조 원에 달할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1: 예.
3: 재원을 일시적으로 그 소진을 하거나 또 나라 빚을 갚는 데 활용하기보다는 미래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생산적 지출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게 정부 설명이고요.
1: 예.
3: 기금은 4대 분야에 투입이 됩니다. 뭐 청년, 성장동력, 그리고 지방, 교육 및 인재 이렇게 네 가지 분야인데 여기에 투입을 해서 그 잠재 성장률을 회복시키고 또 국가 경쟁력 향상에 쓰겠다 이런 구상을 밝혔습니다.
1: 예. 추가 세수 얘기하시면서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국가의 빚을 갚는 거 이런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적자성 채무가 천조 원이 넘는 상황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3: 네.
1: 나라 빚을 갚아야 한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3: 네, 맞습니다. 이 일각에서는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세수가 해마다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1: 예.
3: 일시적일 수 있기 때문에 부채를 먼저 갚아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처는 갚을 때 아낀 이자보다 오히려 나중에 이걸 다시 빌릴 때 이자가 더 크게 발생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 예.
3: 그러니까 기금으로 남겨두지 않고 나라 빚을 갚는 이런 재정 건전성에만 투입을 하게 되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오히려 돈이 부족해서 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전략적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설명입니다.
1: 예.
3: 다만 박 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미래대응기금으로 국채를 상환할 수 있다라면서 상환에 대한 여지는 남겼습니다.
1: 예.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면서 교육 교부금도 개편을 하기로 했는데 그럼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3: 네. 기존에는 내국세 5분의 1을 자동으로 교육부 부금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출산으로 지금 초중고 학생들 갈수록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출하는 교부금은 너무 많이 배정된다. 이런 문제가 계속 지적되었습니다.
1: 종전 규모니까.
3: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년도 교부금에 뭐 경상성장률이라든지 학령인구 같은 것들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으로 교부금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예. 이게 쉽게 말해서 자동으로 크게 증가하는 구조가 아니라 지나치게 많이 배정되지 않도록 일종의 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1: 그래야겠죠.
3: 그래서 교육계는 당연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교부금이라는 게 공교육에 투자하는 재원이다 보니까 이게 줄어들면 결국 공교육 투자도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1: 하긴 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 있는 건데.
3: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는 교부금이 크게 늘지는 않더라도 줄어들지는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예.
3: 교육 인재 개정을 활용을 해서 이걸 별도로 두고 이 부족한 부분은 보전을 해준다라는 건데요. 대신에 이 개정으로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나 영유아 뭐 보육 환경 개선 이런 것들에 사용된다는 계획입니다.
1: 예. 3대 특검의 미제 의혹을 이어받아서 출범한 2차 종합 특검이 오늘 수사 종료입니다.
3: 네, 그 대표적인 수사들 좀 살펴보면요.
1: 예.
3: 대통령 관저 의혹, 그 관저 이전 의혹이 있었는데
1: 예.
3: 종합특검은 지난 6월에 정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 예.
3: 그리고 김건희 씨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줄기소했는데요. 앞선 특검에서 넘겨받은 의혹을 보완하는 걸 좀 넘어서서 대통령실과 행안부가 그 초과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정부 예산을 불법 전용했다는 의혹 여기까지 규명을 한 겁니다.
1: 예.
3: 여기에 뭐 감사원이 봐주기 감사를 했다 이런 정황까지 포착을 하면서 수사 범위를 넓혔습니다.
1: 네.
3: 또 다른 사건은 내란 가담 수사였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한 그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기소를 했습니다.
1: 예.
3: 또 이 밖에도 순직해병 사건에서 VIP 경로설 이걸 은폐한 혐의를 받는 황유섭 전 방첩사령관을 재판에 넘겼고요. 또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5명을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1: 예.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마는 핵심 의혹을 끝내 규명하지 못하고 결국은 경찰에 이첩한 사건도 많은 것 같네요.
3: 네. 그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결국에 경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는데요.
1: 예.
3: 이게 춘천경찰서가 2022년에 한학재 통일교 총재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600억 원 규모의 도박을 했다. 이런 첩보를 입수하고도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의 그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1: 예.
3: 특검은 당시 경찰청 차장이던 윤희근 전 경찰청장을 비롯해서 경찰 수뇌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수사를 막은 게 아니라

0: 아닌지 의심을 했는데요. 특검은 관계자를 조사하긴 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결국 특검이 처분하지 않고 대신 경찰에 이 사건을 넘기기로 한 겁니다.
1: 예.
0: 또 다른 사건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의혹인데요.
1: 예.
0: 여기 윗선으로 지목

0: 내란 수사 중에 대표적인 내부고발자로 평가를 받았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기소를 했다는 점이 상당히 또 어리둥절하게 했고 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1: 네, 그 앞선 내란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조사할 당시에 홍 전 차장이 참고인 진술 그리고 메모를 토대로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을 이끌어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시겠지만 뭐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한테 싹 다 잡아들이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폭로했던 인물인데 하지만 종합 특검은 홍 전 차장을 내란에 가담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0: 예.
1: 그리고 또 조성현 대령도 그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해서 기소를 했는데요. 이 조 대령은 애초에 계엄 당시에 병력을 국회로 투입하라는 상부 지시를 거부한 걸로 알려지면서 이런 공로로 현 정부 출범 후인 그 지난해 9월에는 훈장도 받았던 인물입니다.
0: 네.
1: 그런데 2차 특검은 이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 이렇게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결국에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을 해서 그 조 대령도 기소를 했습니다.
0: 예, 결국은 또 지켜볼 일이 됐군요.
1: 네.
0: 제주에서 장미란 씨가 실종된 사건 경찰이 허위로 종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해당 경찰관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1: 네, 이 경찰관이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0: 예.
1: 그 지난달 2일에 해제 처리한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장 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허위 종결한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0: 예.
1: 해당 경찰관은 장 씨의 실종 사건에서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 이렇게 보고한 뒤에 사건을 종결했었는데 실제 장 씨의 통신 기록에는 이 통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었거든요.
0: 예.
1: 그래서 계속 통화한 건 사실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비슷한 사건에서도 허위 종결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이 경찰관 주장에 힘을 잃게 됐습니다.
0: 예.
1: 그래서 경찰은 지금 20일부터 장 씨 행방을 찾기 위해서 대대적 수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0: 예.
1: 그 한림한 부근에서 그 장 씨로 추정되는 주검이 발견됐다 이런 보도도 나왔지만 경찰은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오보다 이렇게 밝혔고요.
0: 예.
1: 오늘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부장이 제주경찰청을 찾아서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0: 예. 장 씨 가족에게 지금 장난 전화를 한다든지 뭐 조롱을 한다든지 2차 가해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경찰이 지금 집중 또 조사를 할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1: 맞습니다.
0: 여러분 이런 일이 이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또 주간뉴스 브리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생방송 정보쇼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3시 21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기상청입니다. 강혜종 씨.
2: 네, 날씨 정보입니다. 절기상 처서인 오늘 절기면과는 다르게 폭염 수준의 고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도 34도 나타내고 있고요. 양산의 기온 35.4도로 가장 높습니다. 33도 이상이 눈에 많이 띕니다. 대부분 최고 체감 온도도 33도 안팎이고요. 대다수 지역으로 폭염특보도 확대된 상황입니다. 일부 도심과 해안의 열대야도 지속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3도, 전주 대구 35도 등 32도에서 35도 분포가 되겠고요.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25도, 낮 최고 기온 32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낮 기온은 31에서 35도로 거의 오늘과 비슷한 기온 양상으로 무더위 지속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전남과 제주는 오후까지 그 밖에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전북, 경남에는 저녁까지 소나기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소나기 양은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고요. 내일은 남부 내륙으로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큰데 5에서 5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할 것으로 보이고요. 남부 지방은 그간의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 너울 강하니까 주의하셔야겠고요. 제주 해상과 남해 먼바다 등 주로 남쪽 바다의 물결이 최대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4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유아영 씨입니다.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휴일 오후 서울 시내도로는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는 방향 가양대교 4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방화대교부터 막히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홍은램프 3차로에서 사고 처리합니다. 강남순환로 수서방면 봉천터널 지난 지점 1차로와 3차로에서도 사고 났습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강변북로 일산방향 동호대교에서 행주대교까지 막히고 이 구간 지나는데 45분 정도 걸립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 자유로 분기점에서 김포까지 밀리고요. 계양부터

0: 송내까지 정체입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쪽으론 광지원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1: 시사듬뿍, 교양듬뿍.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2: 경제 뉴스 브리핑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반갑습니다.
2: 예, 오늘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네.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40조입니다. 40조.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40조 원이라고만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예, 이제 이거를 아 참 40조 달러예요. 오늘 얘기를 해야 되는 게.
3: 그렇습니다.
2: 그러면 예. 여기에 이제 환율을 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 그렇습니다.
2: 그러면 예. 우리나라 돈으로는 이게 잘 세지지도 않는 돈인데 이게 미국 국가 부채라는 겁니다.
3: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갚아야 될 돈.
2: 예.
3: 그동안에 흥청망청 써서 빚으로 남아있는 돈이 무려 지금 앵커님 지적해 주신 40조 달러인데요.
2: 예.
3: 저도 한평생 이코노미스트로 생활해왔지만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엄청난 돈이고요.
2: 예.
3: 이것을 현재 환율 1,400을 어림잡아서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5경 6천조 정도 됩니다.
2: 드디어 경이 나왔습니다.
3: 그렇습니다. 예. 경. 자, 조도 상당히 낯선데 이제 경까지 갔는데요. 그것도
2: 예.
3: 5경이니까 상당히 깊숙하게 진행됐습니다.
2: 예.
3: 그러면 이게 우리 현실을 한번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되는 돈이냐. 우리나라 2026년도 일반 회계의 연간 예산이 727조입니다.
2: 아.
3: 727조인데요.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무려 80배. 우리가 80년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하면
2: 예.
3: 갚을 수 있는 돈. 그런데 문제는 돈은 이자가 계속 발생하잖아요.
2: 그렇죠.
3: 이 40조 달러라는 돈에 1년 이자가 이자율 3%를 계산을 했을 때 1680조입니다.
2: 이야.
3: 이자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2년치 예산 다 갖다 바쳐도 미국의 빚 40조 달러에서 한 푼도 줄어들지 않고 1년치 예산 그러니까 1년치 이자를 우리는 2년치 예산으로 갚아야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이게 지난주에 미국이 드디어 40조 달러라는 이 마에 정말 어마어마한 그 이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2: 예.
3: 그래서 금융시장이 지금 아주 난립니다.
2: 이게 이제 3% 계산하셨습니다만 제가 보도해 보니까 이게 최근에 5.3%까지 장기 국채금리가 올랐다고 그러고 이게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1.몇% 이랬던 것 같은데요.
3: 그렇습니다.
2: 예.
3: 1%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5.3까지 올랐습니다.
2: 순식간에.
3: 예. 예. 아니 미국의 국채금리 이자율까지 우리 앵커님 아주 꿰뚫고 계시니까 존경스러운데요.
2: 아유 예.
3: 미국의 국채 이자는 단순히 미국 빚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 예.
3: 전 세계의 금융 질서 중에 가장 중심되는 이자가 미국 국채 이자거든요.
2: 예.
3: 왜냐하면 싫든 좋든 우리가 달러를 기축 통화로 쓰고 있는데 그 미국의 국채는 달러로 돈을 준단 말이죠. 미국 정부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뭐 달러가 없어질 리도 없고
2: 예.
3: 그래서 신용도가 가장 높은 세계 제1의 안전자산은 국채입니다.
2: 그런데
3: 네. 달러보다 더 좋은 게요. 달러는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2: 아.
3: 국채는 이자까지 나오니까 그리고 국채 가지고 가면 연방정부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돈으로 달러로 주게 돼 있으니까
2: 그렇군요.
3: 달러보다도 더 공신력이 높고 안전도가 높은 게
2: 예.
3: 바로 국채인데요. 그러니까 국채는 1% 이자만 줘도 감사한 거죠.
2: 예.
3: 이자 안 줘도 돼요.
2: 어허.
3: 신용도가 높고 넣어놓으면 어디에 도망갈 일도 없고
2: 예.
3: 그 번호만 알고 있으면 도둑이 들어와서 가져가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2: 아.
3: 미국의 달러는 잊어버리면 그냥 자기 점유율을 이탈하면 끝이지만
2: 네.
3: 국채는 시리얼 넘버가 있거든요.
2: 어허.
3: 가장 안전한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인데 아, 이게 금리가 5.3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높은 이자 안 주면 안 팔리는 겁니다.
2: 아 그렇네요. 인기가 없어진 거네요.
3: 그렇습니다.
2: 우리가 어떻게 보면.
3: 국채 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2: 아.
3: 거의 완전히 맛이 갔다.
2: 아하.
3: 정말 너도나도 심지어 최근에는 국채 투매, 국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다 팔고 떠납니다.
2: 아.
3: 그러니까 국채가 그 금리는 더 올라가는데 으흠. 지금 연방 정부의 부채가 이렇게 많다고 그러니까
2: 예.
3: 야 저거 미국 정부가 과연 저렇게 빚이 많다가 보면 정부가 디폴트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2: 글쎄, 예.
3: 그렇다면 이 국채 제대로 돈을 쳐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의구심. 물론 미국 정부가 부도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2: 예.
3: 그러나 금융시장에서는 상대적 안정도를 봤을 때 아니 금이 미국의 국채보다는 낮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국가 부채가 40조 달러 돌파하면서 금값이 다시 폭등하고 있습니다.
2: 아.
3: 비트코인도 다시 뛰고 있어요.
2: 예.
3: 오히려 비트코인이 낮다.
2: 아하.
3: 비트코인은
2: 부채를 못 믿겠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3: 비트코인 발행 물량이 2100개로 딱 제한돼 있잖아요. 2100만 개로.
2: 예.
3: 그런데 달러는 트럼프 대통령 찍어내면 계속 찍어낼 수 있으니까
2: 그렇죠.
3: 달러 가치 떨어질 거야. 이럴 바에 비트코인 사자 이래서 최근 한 3, 4일 동안 비트코인 금값 아주 폭등을 하는 세계 경제가 발작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2: 부채는 어마어마해. 미국 상태 안 좋아. 앞으로 더 잘할 것 같지 않은데
3: 예.
2: 야, 국채 안 사는 게 맞는 예. 것 같아. 이제 이런 추세라는 건데
3: 예.
2: 미국의 재무장관 이제 스콧 베센트라는 예. 분입니다. 이제 국채 바이백.
3: 예. 예.
2: 이건 뭐 뭡니까? 옛날 뭐 바이코리아 뭐 이런 거 기억도 나고 그러는데.
3: 바이백 영어 그대로
2: 예.
3: 산다.
2: 예.
3: 그런데 다시 산다는 뜻이에요.
2: 예.
3: 미국 국채는 자기들이 발행한 거지 않습니까?
2: 예.
3: 자기들이 발행하고 돈을 쓸어간 건데 지금 서로 국채를 안 사서 국채가 인기가 폭락하니까 우리가 살래.
2: 예.
3: 그래서 자기가 셀프 요즘 뭐 자기 건저당 자기 대출 이런 게 좀 유행입니다.
2: 그러니까 부채 규모를 어쨌거나 좀 이렇게 조절해보겠다는 의도군요. 그러니까.
3: 빚을 조절할 방법은 없어요.
2: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3: 당장에 예. 국채 인기가 없으니까
2: 예.
3: 일부 사람들이 던지지 않습니까?
2: 어.
3: 매각하니까 매각하면 그것이 가격이 더 폭락하니까
2: 예.
3: 우리 재무부가 사줄게요. 그래서 폭락되는 것을 재무부가 일단 또 안 할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2: 공적으로 또 하나 지나요 그게?
3: 재무부가 돈이 없어서 국채 그러니까. 발행했잖아요.
2: 예, 네, 그러니까.
3: 그럼 그게 무슨 돈으로 너 사니?
2: 예.
3: 이런 문제가 나온 거죠.
2: 예.
3: 그러니까 베센트 재무장관이 아니 우리 지금 국채 막 폭락하고 있는 금리 올라가고 있는 그게 30년 물짜리인데 우리 단기 1개월, 2개월짜리 요것은 잘 팔려 지금. 그러니까 내가 1개월짜리 팔아서 그 돈으로 30년짜리 사줄게. 이게 베센트의 바이백 정책이거든요.
2: 아, 그런 여지가 있네요. 예. 예.
3: 1년짜리는 잘 팔려요.
2: 어허.
3: 왜 그러냐면 미국이 국가 부채가 심각하다 하더라도 오늘 내일 망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2: 그렇죠. 예,
3: 지금 장기 구체는 30년.
2: 그건 그렇게 어려운 그 논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3: 예. 예. 30년 동안은 내가 믿질 못하겠어. 그러니까 30년 물을 던진다고요. 그 대신 6개월, 1개월짜리는 팔리는데 문제는 그렇게 마구 팔면 1개월짜리는 덜
2: 예.
3: 인기가 있겠느냐고요.
2: 오.
3: 1개월짜리도 아니야. 이제 믿질 못한다 이래가지고 이 베센트의 바이백 정책이 실패해버렸어요.
2: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 아이고, 그게 말이 돼? 그리고 뭐 채무 돌려막기, 베센트 불장난 뭐 이런 얘기도
3: 그렇습니다.
2: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 심지어 미국의 이코노미스트들이 너 불장난하니?
2: 예.
3: 지금 오히려 불장난하다가 잘못하면 전체를 다 태울 수가 있어.
2: 오히려 그럴 여지가 있습니까?
3: 예. 예. 저 윗돌 빼가지고 아랫돌 공구는 지금 이런 행국이지 않습니까?
2: 예.
3: 그런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느냐면요. 아, 지금 단기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장기채를 사서 금융시장이 안정될 거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고 재무부가 얼마나 급하면 돌려막기를 하나.
2: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는 일념하에.
3: 예.
2: 예.
3: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아, 쟤도 내막적으로 굉장히 당황하고 있구나. 재무부 이제 믿을 수가 없네.
2: 아.
3: 그러면서 오히려 매물이 더 늘었습니다.
2: 아이고. 그러면 지금 이제 재무부 얘기를 좀 했는데 예. 그 미국의 이제 중앙은행은 연준 아니겠습니까?
3: 예.
2: 여기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3: 예.
2: 둘이 서로 이제 엇박자가 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3: 그렇습니다.
2: 예.
3: 아주 정말 경제 요즘 가장 전문가 되셨다고
2: 아, 요즘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3: 그 예. 지금 미국의 물가가 높잖아요.
2: 예.
3: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돈을 빨아당겨서 시중을 긴축적으로 해야 금리가 올라가거든요.
2: 예.
3: 그런데 지금 연준이 이 돈을 지금 국가 부채가 많으니까 1년짜리를 돌려막겠다는데 1년짜리가 안 막아지면 어떡하느냐. 연준에서 돈을 끌어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재무부가 돈이 없으면 연준 돈 뺏어가요. 회계장부에는 써놓고.
2: 예.
3: 이제 그게 그 최악의 양적 완화라는 정책인데 그러면 연준은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는 통화량을 줄이겠다고 지금 막 정책을 하고 있는데
2: 네.
3: 연 재무부가 와서 우리 파산 났어. 돈 빼가서 그것을 시중에 뿌리잖아요. 그러면 연준 금리 정책하고 반대로 가는 거죠.
2: 예.
3: 둘 다 망하는 거죠.
2: 아하.
3: 그런데 만약에 연준이 우리 돈 못 주겠어 예. 하면 바로 미국 정부 부도나거든요.
2: 예.
3: 그러니까 안 줄 수가 없어요. 그 법에 의해서 단기 자금은 재무부가 돈이 부족하면 연준의 돈을 강제로 뺏어갈 수 있습니다.
2: 네.
3: 그러니까 한쪽에서 금리 인상하면서 통화량을 줄였는데 재무부가 돈 다 빼가지고 다시 돌리면 시중에 금리는 금리대로 오르고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2: 예.
3: 이제 그런 것을 스태그플레이션 상황 완전히 다 망하는 거죠.
2: 저보고 다시 설명하라면 자연스럽게 설명은 못하겠지만 여러 가지가 이제 무리수의 네. 연속인 것 같고요. 순환고리가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강제적인 무슨 요소들이 벌써 이렇게 등장을 한다는 예. 게 굉장히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3: 그렇습니다.
2: 예. 자, 이 미국의 부채는 정말 뭐 이렇게 떠올리기도 힘든 정도의 천문학적인 양이고 국채 금리가 또 폭등을 하고 있고 세계 경제에 영향을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3: 그렇습니다. 미국이 국채 국가 부채 40조 달러인데 이 정도로 망할 가능성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 첫 취임이 2017년 1월 20일입니다.
2: 예.
3: 그때 국가 부채가 19조 달러였거든요.
2: 예.
3: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내 전임자들이 이렇게 빚을 많이 올려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역대 대통령 중에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 한 명도 없다고 막 성토했어요. 그때가 19조 달러였거든요.
2: 예. 아.
3: 지금 40조 달러가 됐습니다. 두 배가 더 늘었어요.
2: 자기가 집권하고 두 배가 넘었네요.
3: 건국 예. 이후에 미국이 250년이 됐는데 250년간 역대 대통령들이 만든 그 부채 금액 그거보다
2: 그걸 혼자서
3: 본인이 혼자서 더 늘렸습니다.
2: 예.
3: 자 이렇게 부채가 많으면 미국은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발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네.
3: 우리나라는 만약에 부채가 많으면요. 당장 IMF 사태. 나라가 망합니다.
2: 예.
3: 그런데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서 그걸로 속이소하면 되고.
2: 하지만 가치가 떨어지겠죠. 달러에.
3: 가치가 떨어지면 더 찍으면 되죠. 트럼프 대통령 얘기예요.
2: 아,
3: 더 찍으면 된다. 그런데
2: 예.
3: 문제는 너무 많이 찍으면 어느 누구도 이제 달러를 보유하지 않게 되면
2: 예.
3: 미국의 기축통화가 흔들려요.
2: 그렇죠.
3: 그때는 미국이 망하는
2: 예.
3: 거죠.
2: 예.
3: 그런데 현재는 미국을 대체할 통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좌 몇 개로 오는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2: 예예.
3: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미국이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을 엄청나게 찍을 겁니다.
2: 예.
3: 그러면 거대한 인플레가 온다. 그리고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우리 원화 환율이 지금 급격히 지금 우리 원화가 강세가 되고 있거든요.
2: 예.
3: 그것도 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에요.
2: 글쎄요. 이게 아니 그러면 또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말이죠.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는 차원에서 우리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3: 예, 우리 현재 예. 일단 원화가 강세가 될 겁니다.
2: 아.
3: 한동안 원화 환율이 너무 높아서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걱정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을 완전히 반대로 만들었습니다.
2: 예.
3: 그런데 원화라는 것은 너무 떨어져도 문제고 너무 갑자기 가치가 올라도 문제거든요.
2: 예.
3: 그럼 수출이 급격하게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국채가 무너지면 금융시장이 흔들려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2: 예.
3: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외환 보유고 관리 이런 걸 좀 더 엄정하게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예. 우리도 뭐 적자성 채무가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를 앞코너에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정말 비교도 안 되는 규모고 미국의 어마어마한 국가 부채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또 미국 얘기를 실컷 해봤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2: 세상을 움직인 한권의 책 장동석 출판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2: 지난주에 이제 예고를 해드리고 나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예, 구운.

0: 몽. 네. 솔직히 저는 제대로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게 그렇게 재밌는 책이라고 이 책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이걸 장 선생님이 이제 오늘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1: 네. 예. 뭐 오늘 다 해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0: 나눠서 하죠. 뭐.
1: 예. 예. 중학교 때부터 공식처럼 외웠죠. 서포 김만중의 구운몽.
0: 그러니까 다 암기사항으로만 우리 머릿속에 있지 작품으로는 없어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그걸 작품으로 만들어주시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예.
1: 그 중세 한국 문학의 기념비적인 작품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0: 예.
1: 조선 중후기 문신 김만중의 작품인데 어쨌든 정치적인 이유로 유배를 갔을 때 어머니 효심이 깊었던 아들이 어머니 윤 씨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썼다. 이렇게 널리들 알고 계시죠.
0: 예, 요 정도까지는 많이들 외우셨을 겁니다.
1: 그렇죠.
0: 예.
1: 역시나 김만중, 서포 김만중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게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텐데요.
0: 예.
1: 학자이면서 관료였고 뛰어난 문필가였습니다.
0: 예.
1: 병자호란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어머니 태중에 있었어요.
0: 그러면 이분은 아버지 얼굴을 못 봤다는 얘기군요.
1: 그렇죠.
0: 예.
1: 그래서 지금은 이런 표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저희 어릴 때는 유복자, 어머니 복중에 있었다. 뭐 이렇게
0: 동화책에 좀 나오던 표현이죠.
1: 그렇습니다. 예. 집안이 대단합니다. 증조할아버지가 유학 중에 예학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유학의 한 갈래인데 이를테면 제사라든가 유교의 중요한 제례가 있지 않습니까?
0: 예.
1: 그리고 그 제례를 포괄하는 예에 대한 학문을 집대성한 사람. 김장생이라는 분입니다. 예학의 종장이라고 흔히 표현이 되는데요.
0: 예.
1: 아버지 김익겸은 병자호란 당시에 이제 인조임금은 남한산성으로 갔고 그 전에 미리 떠난 대군 비빈들은 강화도로 들어갔는데요.
0: 예.
1: 그때 호종에서 들어갔던 신하입니다. 청나라의 공격이 심해지자 강화도 남문에 화약괴를 가져다 놓고 그 위에 앉아서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폭사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이때 김만중이 어머니 윤 씨의 태중에 있었던 거죠.
0: 예.
1: 전쟁이 끝나고 영의정으로 추중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0: 예. 예.
1: 지금도 강화도 충렬사에 가면 김익겸을 비롯한 당시 순절한 29명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0: 예. 그 개인사로만 이제 살짝 알고 있었던 것이 이제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했다 뭐 이런 정도로 기억을 했는데 그 아버님과 관련된 거는 참 기가 막힌 사연이 있는 거군요. 역사적 현실에 해당하는 거고.
1: 그렇습니다.
0: 예.
1: 어머니 윤 씨도 대단한 명문가 출신이신데요.
0: 예.
1: 어머니는 그 해남 부원군 윤두수라는 사람의 4대손입니다.
0: 예.
1: 흔히 해평 윤 씨라고 부르는데요.
0: 음흠.
1: 이분의 할머니가 무려 선조의 딸인 정해 옹주입니다.
0: 오, 그럼 여기도 왕가의 피를 갖고 있는 거군요.
1: 그렇습니다. 예. 뭐 이 정도면 얼마나 명문가인지는 짐작이 가실 텐데요.
0: 이게 이제 외가가 그렇다는 겁니다.
1: 그렇습니까?
0: 예.
1: 해평윤 씨가 이제 형 김만기와 김만중을 낳아서 길렀는데 김만기는 무려 숙종의 첫 왕비 인경왕후의 아버지 그러니까
0: 오.
1: 왕의 장인이었던 거예요.
0: 예.
1: 그만큼 이 해평윤 씨 어머니가 이 아들 둘에 대한 교육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고 훌륭한 인물들로 키워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 예. 친가는 그 뭐 대단한 충신으로 보훈 대상이고
1: 네.
0: 예. 외가는 뭐 왕가네요 그러니까.
1: 그렇습니다.
0: 예.
1: 일종의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죠.
0: 예.
1: 하지만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아무리 양반 집안이고 명문가여도 가세는 기울 수밖에 없겠죠.
0: 옛날일수록 그 남자가 성인 남자가 없으면 가정 경제가 어렵죠.
1: 그렇죠.
0: 예.
1: 말씀드렸지만 해평윤 씨 어머니가 이제 자식 교육에 심혈을 기울였고 이런 이제 일화들이 전해진다고 해요.
0: 예.
1: 어린 김만중이 집안 살림이 좀 걱정돼서 보고 싶은 책을 사지 않으니까 회초리를 치고 당신이 하루 종일 짠 옷감 절반을 뚝 잘라서 책 사와라. 뭐 이런 일화도 전해진다고 하고요.
0: 예.
1: 그런가 하면 직접 서책을 빌려와서 교본을 만들어서 아들들에게 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0: 예.
1: 그래서겠지만 형도 벼슬길에 빨리 나갔지만 이 김만중도 29 이게 늦은 나이라고 보통 생각하시겠지만

0: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데서 너무 뭐 소년급제 이런 것들을 봐와서 그렇지. 뭐
1: 그쯤 돼야 얘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0: 그렇죠. 스물아홉에 벼슬길에 나가서 출세 가도를 달렸다. 대단한 성공적인 삶이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1: 그 뭐 1년에 뭐 과거가 몇 번 있겠습니까 사실. 그리고 그렇죠. 그 과거 보러 가는 길도 또 어마어마한 길이고. 뭐 어머니 보통 분이 아니셨네요.
0: 맞습니다. 예. 30대 중반에 1671년인데요. 예. 암행어사가 되어서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일대를 다녀왔고요. 예. 이듬해 1672년에 동부승지 이게 요즘으로 치면 3급 이상의 고급 공무원. 이거든요.
1: 뭐 승지 쪽이면 비서실 그런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예. 예. 하지만 1674년 효종비 인선왕후의 사망으로 불거진 제2차 예성논쟁. 이게 효종이 돌아가셨을 때 제1차 예성논쟁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1: 예.
0: 효종비인 인선왕후가 사망하면서 제2차 예성논쟁. 이게 이제 장례를 1년 지낼 거냐. 2년 지낼 거냐 네. 3년 지낼 거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건데요.
1: 네.
0: 이때 서인이 패합니다. 서인이었던 김만중도 파직을 당하게 되죠.
1: 예.
0: 하지만 5년 후 1679년에 복직해서 뭐 역시 또 줄줄이 좋은 자리 고위직에 서 벼슬을 합니다. 예조참의 공조판서 대사헌 등을 어휴. 지냅니다.
1: 예. 5년간 고생은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만년이 괜찮았습니다. 예.
0: 그렇죠. 예. 하지만 역시 굴곡이 계속 있는데요.
1: 아, 옛날 살기 힘들었어요. 요즘도 그렇지만.
0: 1686년 장희빈 일가에 대해서 비난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숙종의 분노를 샀어요.
1: 그러면 2차 유배입니까?
0: 이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2차 유배라기보다는 앞에서는 파직이 돼서 벼슬을 나가지 못했던 것이고요.
1: 아, 그때는 유배가 아니었군요.
0: 그렇습니다.
1: 그러면은.
0: 이번에는 유배를 가게 됩니다.
1: 예.
0: 평안도 선천이라는 곳으로 멀리 가게 되죠.
1: 이야.
0: 이 잘 나가던 아들이 갑자기 유배를 가자 상심했을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1: 게다가 얼마나 열심히 키웠습니까?
0: 맞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 자식 을 걱정하는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라고 그런 의미를 담아서 구운몽을 지어서 어머니께 보내드렸습니다.
1: 아, 딱 배경이 그거군요. 그러니까
0: 그렇습니다.
1: 예. 어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그냥 이것만 써서 보내도 어머니는 크게 안심을 하실 테지만
0: 네.
1: 와 여기다가 이제 작품을 써서 네가 이렇게 작품을 쓸 상태 정도까지 되는구나 이렇게 짐작도 할 수 있었겠네요.
0: 맞습니다.
1: 예.
0: 이듬해 귀향이 풀려납니다.
1: 다행이네요.
0: 예. 그런데 또 기사환국이라는 큰 사건이 생겨서
1: 예.
0: 이때는 이제 김만중 일가가 몸담고 있던 서인 세력이 완전히 정가에서 축출이 됩니다.
1: 예.
0: 다시 탄핵받아서 경남 남해 노도라는 섬에 유배를 가게 되는데요.
1: 저 위로 갔다가 저 밑으로 갔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이 기사환국이라는 것도 결국 장희빈과 연관이 있는데 희빈이 당시 이제 후궁이었지 않습니까?
1: 예.
0: 후궁의 아들에게 이제 원호를 줄 수 없다. 서인 세력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다가 동시에 모두 축출된 사건이 바로 기사환국인데
1: 예.
0: 그때 연루가 돼서 그 남해로 유배를 가게 된 거죠.
1: 그때 뭐 그분들끼리는 나름 이유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어떤 정책 대결을 한 게 아니고 말이에요. 백성을 이렇게 하면 잘 살게 한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정책 대결을 벌인 게 아니라 이게 뭐 무슨 그런 걸 가지고 서로 그러다가 사람을 이렇게 유배를 보내고 난리를 했는지.
0: 그게 일종의 정치적 명분. 그렇죠. 그렇죠. 커다란 것을 놓고 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놓고 마치 큰 것처럼 이제 싸웠던. 물론 당시는
1: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들 세력의 그 정치 생명 이런 게 더 추가됐던 거 아니겠어요, 결국.
0: 맞습니다.
1: 예.
0: 뭐 그런 측면이 굉장히 많고요.
1: 네.
0: 당쟁이 뭐 극심하던 시절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김만중 집안으로서는 가문으로서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1: 그럼요. 예.
0: 어머니 윤 씨가 또다시 유배를 간 아들을 걱정하다가 1689년에 세상을 떠나세요.
1: 아이고. 그러니까 아들은 유배 중이고.
0: 그렇습니다.
1: 뭐 풍파가 이제 계속해서 닥쳐오는 중에 어머니는 결국 자식을 못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0: 맞습니다.
1: 예.
0: 김만중은 이제 유배에 가 있으니까 당연히 어머니 장례에 참석할 수 없죠.
1: 그렇겠죠.
0: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년 후 1692년 유배지인 남해에서 끝내 사망합니다. 50대 중후반 비교적 젊은 나이였죠.
1: 유배지에서 어머니를 생각하며 소설을 썼던 역사적인 소설을 썼던 김만중 선생께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가볍지도 못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그 이후의 삶을 살았을까 또 떠올려보면 저도 기가 막히네요.
0: 선천유배 때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구운몽 썼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남해에 가서도 효심이 깊었던 이 아들 김만중은 또 하나의 소설을 씁니다.
1: 예.
0: 대표작 사씨 남정기.
1: 아 이것도 읽지 않은 암기사항.
0: 예. 일설에는 남해로 유배간 그 김만중이 숙종을 좀 반성해야겠다. 이러면서 사시남정기를 집필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예. 실제로 이런 의도는 후대 사람들이 첨가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그렇게 볼만한 여지가 좀 있었겠죠. 뭐.
0: 그렇죠. 예. 사시남정기 구운몽 가기 전에 사시남정기 간단하게 정리해드리자면 예. 이게 두 작품이 17세기 소설사를 대표하는 작품인데 인현 왕후를 폐위하고 장희빈을 왕후로 맞이한 숙종을 좀 반성해야겠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만중이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썼다. 이렇게 이제 지금은 많이 그렇게 알고들 계시지만
1: 예.
0: 내용이 이런 겁니다. 청렴한 집안의 딸 사씨. 미모가 뛰어나고 품행이 바른 사람입니다. 유연수라는 사람과 결혼했지만 후사가 없어서 남편에게 첩을 좀 드려라. 그래서 후사를 낳자 이렇게 했는데 첩 교씨가 자기의 세력을 막 넓히기 위해서 사씨를 모해하기 시작합니다.
1: 네.
0: 어떻게 모해하냐면 음란하고 내 아이를 죽이려고 했다. 누명을 씌운 거죠.
1: 그 사씨 남정기는 읽어보지 못했지만 장희빈 얘기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맞아요.
1: 얘기가 조금 겹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예.
0: 그러니까 오갈 곳이 없어진 사씨가 배를 타고 남행을 합니다.
1: 예.
0: 이게 이제 조선이 배경이 아니라 중국이 배경이에요.
1: 그래서 많이 안전하게 얘기를 전개하고 있군요.
0: 그렇습니다. 예. 남편 유연수도 교씨의 모함을 받아서 심지어 남편인데 남쪽으로 또 유배를 떠나게 돼요. 우여곡절 끝에 만나서 지혜의 지혜의 지혜를 더해서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내용인데
1: 예.
0: 이렇게만 보면 교씨가 장희빈이고 희빈 장씨고
1: 예.
0: 사씨가 폐위된 인현 왕후 이렇게 딱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1: 예.
0: 실제로 서인이었던 김만중은 남인이 지지하는 희빈 장씨가 왕후가 되는 것 극렬히 반대하다가 유배를 갔으니까
1: 예.
0: 또 하나 권선징악적 요소를 놓고 보면 마땅한 해석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학계에서는 이런 건 당대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썼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예.
0: 아주 훗날 조선 후기에 그런 창작 배경이 끼어 맞춰졌을 것이다 라고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1: 예. 자, 구운몽 얘기를 하겠다고 해놓고 그 배경이 되는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0: 네.
1: 구운몽 얘기는 뭐 이제 다음 시간도 이어가도 되는데 어떻게 구운몽 얘기의 첫 운을 떼고 넘어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0: 주인공 이름만 말씀드리고
1: 예,
0: 가겠습니다.
1: 예.
0: 성진이라는 신선세계에 살고 있는 친구인데요.
1: 예.
0: 절에서 수행하다가 심부름 다녀오면서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구운몽. 드디어 이제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운몽 얘기를 재밌게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준비 단계 단단하게 했고 성진. 다음 주에 드디어 성진이 등장하는 구운몽 기대하시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또 기대해 주시고요. 자, 세상을 움직인 한 권의 책 장동석 출판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1부 끝곡은 오늘 이한 씨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물고기 자리와 함께 1부 인사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실수할 수는 있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또다시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곤 하는데요. 여기서 다짐이란 말은 마음이나 뜻을 굳게 가다듬어 정함이라는 뜻의 고유어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기본 의미는 이미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에 틀림이 없음을 단단히 강조하거나 확인함이고, 예를 들어 우리는 그에게서 돈을 꼭 갚겠다는 다짐을 받아내었다 같이 말할 수 있지요. 다짐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표현 중에 실력 다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실제로 갖추고 있는 힘이나 능력을 더욱 굳힘을 기본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패를 계기로 회사에 실력 다짐하기로 결심했다. 친구들과 공부 모임을 하면서 더욱 실력 다짐을 하려고 한다.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갖추고 있는 힘이나 능력을 겨루어 남을 굴복시킴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세상을 살다 보면 타협이 필요할 때도 있어 실력 다짐만이 능사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비나 소나기가 많이 왔던 어제보다 오늘 훨씬 덥습니다. 중부지방의 기온이 더 껑충 뛰어올라서 오늘 낮 기온이 서울 강릉이 33, 전주 대구 35도까지 올라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특보 오늘 확대됐고요. 절기 처서인 오늘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전남과 제주는 오후까지 또 나머지 서울을 제외한 중부와 전북, 경남 내륙에는 저녁까지 소나기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소나기 양은 5에서 40mm 정도 되겠고요. 천둥, 번개, 돌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낮부터 대기 불안정이 이어지면서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남부 내륙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5에서 50mm로 일부 강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낮 동안의 일산은 내일도 강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32도 등 31도에서 35도 사이가 되겠고요. 아침 기온 서울 25도 등 22도에서 26도 분포입니다. 고온 다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무더위와 일부 지역 열대야 이어집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 해안과 남해안의 너울성 파도가 오늘 강합니다. 그리고 남쪽 바다의 물결이 최대 4m로 오늘 높게 일겠는데 제주 해상과 남해 먼바다, 서해 남부 먼바다의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3.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1: 시사와 교양이 가득한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2부 시작합니다. 아나운서 최승돌입니다. 다음 주에도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늦더위가 이어집니다. 낮에는 뜨겁고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차가 커지면서 혈압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절기에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방법과 놓쳐서는 안 될 응급신호 건강 백세에서 알아봅니다. 다양한 도시의 역사와 문화, 사회를 인문학적인 시각으로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정의섭의 세계 도시 산책, 오늘은 태국의 방콕으로 갑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디펜딩 챔피언 아스날이 개막전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우승을 거머쥘까요? 자세한 소식 일요일엔 스포츠에서 전해드립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양정원 캐스터.
2: 네, 현재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보통 동해안이 있는 강원 지역 많이 가시다 보니 지금도 강원권에서 돌아오는 길이 특히 불편한데요. 먼저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진부와 둔내 그리고 새말 부근에서 속도 줄였다가 경계권 진입한 뒤로는 여주와 양지 그리고 북수원 부근에서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60번 서울 양양선도 서울 쪽으로 버겁습니다. 인제부터 내린천 휴게소까지 10km 구간 먼저 밀린 뒤 내촌에서도 다시금 브레이크 받고요. 이후로도 설악과 화도 사이로 힘겹게 지나고 있습니다. 25번 논산 천안선은 양방향으로 밀립니다. 천안 쪽으로는 정안나들목을 앞두고 8km 구간, 반대 논산 쪽으로는 차량터널을 앞두고 속도가 뚝 떨어지고요. 1번 경부선 서울 쪽으로 가시더라도 충청권 통과가 가장 어려운데 신탄진과 옥산 그리고 청주휴게소가 해당되겠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도 정체가 전 시간대보다 길어지면서 독립기념관 나들목부터 13km 구간 정체입니다. 끝으로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군산 휴게소와 송악 그리고 매송과 금천 중심으로 답답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양정원이었습니다.
0: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1: 건강 백세,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황희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전화 연결입니다.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계속해서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더운 날씨 혈압과 뇌혈관 뭐 부담이 크지요?
3: 예, 아무래도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은 우리 몸은 열을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혈관들을 확장시키게 되고요. 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체내에 수분이 부족해지면은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기가 좀 쉽습니다.
1: 예.
3: 여기에다가 이제 실내외 온도차라든지 일교차가 이제 심해지면서 혈관이 갑자기 이제 쪼그라든다든지 갑자기 이제 이완을 하는 것들이 반복하게 되면은 혈압에 이제 변화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1: 네.
3: 이 과정에서 또 이제 피떡이라고 우리가 흐린 부분은 혈전이라는 게 이제 생겨서 혈관들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시기가 이제 심장혈관, 뇌혈관에 부담들을 많이 주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예.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요즘처럼 더위 그리고 또 환절기가 겹칠 때 조심해야 될 게 또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3: 예, 요즘 같은 시기에 이제 급격한 체온 변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요거 이제 문제 되겠고 또 탈수도 이제 경계를 해야 됩니다.
1: 예.
3: 에어컨 바람이라든지 찬 바람에 갑자기 노출되게 되면 혈관이 급격하게 이제 쪼그라드는 수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겉옷 얇은 겉옷 같은 거 꼭 좀 챙겨서 나갈 때는 챙기시는 게 좋겠고요.
1: 예.
3: 이제 감기라든지 이런 거 걸렸을 때 이제 아이고 감기약도 먹는데 뭐 이런 약도 먹어야 돼 하면서 평상시 먹던 약을 또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 요때 평소에 드시던 혈압약, 당뇨약 빼놓지 않고 같이 챙겨 드시는 습관도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1: 예. 뇌 동맥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위험한 것 같습니다.
3: 예.
1: 평소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별명이 따로 있는데 조용한 시한폭탄이다 이렇게 불린다는군요. 이거 어떤 검사를 받으면 알 수가 있습니까?
3: 예, 뭐 이걸 뭐 증상으로 알아맞힌 게 아니라 평상시에 좀 찾아내시는 게 필요하겠는데요.
1: 예.
3: 이 뇌동맥류라는 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꽈리처럼 뇌가 좀 뇌혈관이 좀 부풀어 오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 증상이 없다가 어느 순간 뻥 하고 터지면 이제 치명적이기 때문에
1: 예.
3: 예, 요 정기 검진을 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흔히들 건강검진 때 받는 뭐 뇌 CT라든지 MRI만으로는 요런 미세한 혈관의 상태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 정말요?
3: 예, 혈관만을 집중적으로 정밀 촬영하는 혈관 촬영이라 그래서 MRA 또는 뭐 CTA, A자가 붙습니다. 그게 이제, 엔지오그래피라는 말인데요. 혈관 예? 촬영을 같이 받아보셔야 이제 동맥류가 있다 없다를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1: 평소 증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거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느끼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3: 예, 느낌은 당연히 없겠고요. 네. 꼭 받아보실 분들이 있는데 이걸 또 뭐 매해 빼놓지 않고 받아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 위험인자가 있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뭐 4, 5년에 한 번씩은 이제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어떤 이런 심장혈관, 뇌혈관 위험인자 가지신 분들 또 그다음에 이제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뇌동맥 맥류에 실제적인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연세가 좀 있으신다든지 또 담배를 오랫동안 피워보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요 MRA 또는 CTA라는 검사를 통해서
1: 예.
3: 좀 확인을 한 번씩은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겁니다. MRI랑 비슷하지만 MRA이고 CT랑 비슷하지만 이건 CTA여서 뇌동맥류 오늘 경각심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한번 검사를 따로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또 많이 해당이 되나 보죠?
3: 예, 혈관들이 아무래도 좀 딱딱해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 과정에 또 변화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1: 예. 그, 뭐 또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망치로 맞은 것처럼 극심한 두통이 온다. 그러면 이게 지주, 막하, 출혈 뭐 이런 걸 의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 이런 증상도 있고 또 어떤 증상들이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되는 증상입니까?
3: 근데 뇌에서 출혈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도 있지만 특히나 지주막하 출혈은 순식간에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흔히들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병 중에 하나인데요.
1: 예.
3: 이게 이제 두통이 있다고 무조건 다 응급실 가야 되냐 그것은 아니지만 여지껏 겪어보지 못한 두통이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1: 예.
3: 자주 머리 아픈데 응급실 갈까 이게 아니고 이건 여지껏 알았던 두통과는 좀 다른 애라고 좀 강도가 센 애라고 느꼈을 때는 일단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1: 예.
3: 갑자기 이제 구토를 한다든지 의식이 좀 처진다든지 경련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눈꺼풀이 처진다든지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 현상이라는 거 또 목 뒤가 뻣뻣해지는 경부 경직 증상 같은 것들도 지주막하 출혈에서 나타나는 주요 신호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지체 없이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1: 예.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진다든지 발음이 어눌해지는 뭐 아나운서지만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3: 이건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런 거고요.
1: 아, 그렇죠. 예. 제가 말이 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병증으로 심한 거는 이제 뇌졸중 증상 아니겠습니까?
3: 그렇죠. 예.
1: 이게 이런 증상들이 막상 나타났다. 그럴 때 그 응급 조치 어떤 걸 취해야 됩니까?
3: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제발 그냥 바로 지체 없이 119로 신고를 하셔서
1: 예.
3: 뇌혈관 치료가 가능한 응급실로 이송을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1: 예.
3: 예, 이것도 미국 드라마 10시보다 911 연락하신 분들인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
1: 예. 119,
3: 우리나라는 119입니다.
1: 나라마다 다른데 예, 우리는 또 119죠. 예, 다 예. 예. 알겠습니다.
3: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의식이 떨어지는 분들한테 또 뭐 좀 해 보겠다고 집에 있는 무슨 상비약 먹이고 이런 거 하는데 제발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왜냐면 이분들은 잘못하면 이게 기도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절대 하지 말고 그냥 119 기다리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1: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군요.
3: 예, 뭘 먹이려고 뭐 이거 뭐 뭐에 좋댄다 하면서 제발 맥이나 그게 또 식도로 넘어가지 않고 기도로 넘어가다
1: 약도 필요 없고 물도 필요 없고요.
3: 예예 예, 예,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1: 하여간
3: 예.
1: 증상이 나왔을 때 이건 그냥 전화 한 통
3: 예 바로
1: 그거밖에
3: 예, 예. 예, 이상해요. 그럼 뭐가 이상해요 하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 말씀해 주시면 예, 뭐 뇌혈관 치료가 가능한 거 이런 거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냥 해 주실 거고
1: 예.
3: 환자를 굳이 뭘 좀 해 주시려고 그러면 편안하게 좀 눕힌 상태에서
1: 네.
3: 넥타이라든지 옷 같은 게 이제 좀 조이고 있다면 그런 것들 풀어주셔서
1: 네.
3: 또 확보를 좀 한 상태로 계시면 되겠습니다.
1: 자, 날이 계속 덥다 보면은 뭐 좀 삶이 느슨해지기 십상이어서 이게 잘 먹던 약을 거르는 횟수도 좀 늘어나고 혈압 측정도 잘 하다가 또 안 하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만 고혈압 환자들이 이런 거를 잘 이어가야 되겠죠?
3: 이게 이제 사람이 꾀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1: 예.
3: 요새 좀 혈압 재보니까 괜찮던데 이거 맨날 재야 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1: 예.
3: 뭐 하루 이틀 정도에 빼먹어도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하루 이틀 빼먹는다고 대세 큰일 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약들이 24시간 딱 지나면 갑자기 혈압이 확 뛰거나 이렇지 않고요. 간감기라는
1: 네.
3: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한 일주일 정도 안 먹어야 이제 몸에서 효과가 다 없어진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일주일을 내 몸을 가지고 실험하는 그런 뭐랄까 용감한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1: 아.
3: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날씨가 더우면 이제 만사가 귀찮아지기 때문에
1: 예.
3: 혈압 측정 집에서 하라 그러는데 잘 안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좀 덥다고 이제 또 너무 찬물에 샤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혈관에 자극 주는 행위도 좀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예. 자, 오늘 혈압, 혈관, 뭐 뇌혈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 시작부터 이게 워낙에 피가 좀 물이 부족하고 꾸덕꾸덕해지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 네.
1: 이제 물을 많이 마셔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냥 한꺼번에 막 마시는 거는 별로 안 좋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그동안도 하셨고 어떻게 마시면 좋겠습니까?
3: 뭐 찬물이 좋냐 미지근한 물이 좋냐 맨날 얘기들 하시는데
1: 아.
3: 사실 너무 차지 않으면 큰 문제 되진 않지만
1: 예.
3: 원칙적으로는 미지근한 물을 한두 잔 정도 우리가 집에들 많이 있는 머그잔 분량으로 나눠서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예.
3: 뭐 한꺼번에 물을 많이 마시면 뭐 갑자기 무슨 혈압이 올라가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조절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너무 물을 많이 마시면 또 소화 기능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1: 예.
3: 조금 조금 나눠서 자주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 요새 핸드폰에서 이렇게 1시, 2시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1: 아하.
3: 그때마다 이제 일부러라도 좀 드시는 물을 좀 드시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조금씩 여러 번. 예. 예,
3: 숙제하듯이.
1: 알겠습니다. 숙제를 잘 안 해서. 아유, 지금 이제 8월 말인데 빨리 9월이 왔으면 좋겠어요. 뭐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9월이면 이제 가을이 될 것 같잖아요. 예.
3: 네?
1: 근데 안 올 것 같단 말이죠. 자, 이게, 혹시 더위가 좀 꺾인다고 치고, 환절기가 이제 닥쳐온다고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긴장을 놓으면 안 되겠죠?
3: 예, 맞습니다.
1: 예.
3: 환절기라는 거 말 자체가 이제 계절이 바뀌는 기간인데요.
1: 예.
3: 요때 이제 그 일교차가 심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 몸은 사실은 그런 어떤 급격한 변화들에 좀 대응하려고 에너지들도 많이 쓰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변화를 겪다 보면 몸에 이제 부담들도 오게 되는데요.
1: 예.
3: 일교차가 크다 보면 이제 혈관의 수축이 좀 심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1: 예.
3: 이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절기의 발생 빈도가 좀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1: 네.
3: 저희가 꺾이는 시기부터 겨울이 지나갈 때까지는 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연속적으로 잘 관리하셔야겠습니다.
1: 예. 뇌혈관의 건강을 망치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말씀됐다 보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뭐 이런 게 꼽힐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딴 것 중에 우리가 잘 모르는 건 뭐가 있을까요?
3: 예, 흔히들 이제 제일 나쁜 거는 이제 방치된 당뇨병이 제일 나쁘고요.
1: 아.
3: 예, 방치된 고혈압, 방치된 이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것들이 나쁘다고 알려져 있었고,
1: 예.
3: 또 이제 담배 당연히 뭐 온갖 병 저희 학생 때도 뭐 이 병의 원인을 쓰시오, 뭐 악화 요인을 쓰시오 그러면 일단은 1번 담배, 2번 술 쓰고서 시작하거든요.
1: 아, 의대에서 그렇게 쓰시면 뭐, 되는 거군요, 공부하실 때.
3: 일단은 전부 예. 따고 들어가니까요. 뭐 10개 쓰시오, 예. 7개 쓰시오 그런데 그거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여하튼. 그렇게들 할 정도인데.
1: 술, 담배는 기본적으로 답이다. 예.
3: 예, 다 안 좋고. 아니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좀 딱 한두 잔만 마시고 이제 우리 집에 가자 이게 되면 참 좋을 텐데 아직까지
1: 예.
3: 우리나라 아저씨들은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1: 예, 예.
3: 예, 그게 좀 안 좋다고 알려져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흔히들 간과하기 쉬운 게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도 상당히 안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1: 아.
3: 그다음에 이제 좋은 잠은 어떻게든 좀 쟁취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1: 네.
3: 수면 부족도 문제고 수면의 질 저하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1: 예.
3: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짜게 먹는 습관이 사실 제일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1: 예.
3: 김치찌개라든지 된장찌개 다 식었을 때 한번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마무시하게 짜거든요. 인간의 혀는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짠맛을 좀 덜 느끼게 됩니다.
1: 네.
3: 그래서 우리 좀 뜨거운 거를 직접 드시는 그런 나라에서는 이제 나트륨 섭취가 아무래도 맞아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혈관에 안 좋은 영향도 끼칠 수 있고요. 또 사실은 이제 그 요새는 여러 가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걸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1: 네.
3: 걷는 시간보다는 앉아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1: 그렇죠. 예.
3: 원칙적으로는 건강을 위해서는 눕지 말고 앉고 앉지 말고 서고 서지 말고 걷고 걷지 말고 뛰어라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는데
1: 네.
3: 예, 움직이지 않고 과도하게 오랫동안 앉아있는 좌식 생활 습관도 예, 안 좋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쭉 듣다 보니까 제 뇌가 멀쩡할 리가 없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지만 그래서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말씀하신 것들을 예. 참고해서 건강한 생활을 좀 누릴 수 있도록 일정한 노력이 또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3: 예, 맞습니다.
1: 예. 예. 건강 백세 가톨릭 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황희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0: 시사 듬뿍, 교양 듬뿍.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1: 예, 기상특보 전하겠습니다. 폭염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2026년 8월 24일 오늘이죠. 11시를 기해서 경기도 오산, 평택, 이천, 안성, 화성, 용인 남부, 여주 동남부, 여주 서부 그리고 경남은 진주입니다. 경북, 경산, 상주, 경주 남부 그리고 부산은 부산 중부, 울산의 동부, 전남 담양, 장성, 신안, 흑산도, 홍도, 곡성 남부, 완도 중에서 여서도는 제외가 됩니다. 말씀드린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글쎄 조금 지나가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만은 야외활동 삼가하시기 바라고요.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반드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 충분히 마시고 또 이웃의 안전도 아울러 살펴보실 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정의섭 선생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십니까.
1: 예, 정의섭의 세계도시산책 정의섭 도시문학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그동안 뭐랄까 좀 우리가 가본 적이 없는 도시들을 많이 다루었는데 뭐 가본 분이 좀 계시다 하더라도 좀 먼 곳을 많이 갔는데.
4: 그렇습니다.
1: 예, 여기도 아주 가깝진 않죠. 예. 뭐 4시간 넘게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4: 한 5시간 반 가야 예, 되니까요.
1: 그렇군요. 방콕이에요, 방콕. 뭐 이런 긴 얘기할 게 없잖아요. 방콕 그러면 오늘 방콕 얘기 하나 보다 뭐 이렇게 어디 있는 데지 뭐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잖아요. 그죠? 예.
4: 그렇지만 뭐 얘기할 것은 의외로 많은
1: 그렇죠.
4: 그런 도시입니다.
1: 갔다 왔어도 그렇고 예. 안 갔다 온 분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죠?
4: 그렇습니다.
1: 예. 아, 이것도 기대가 되는데요. 이거 몇 주짜리입니까?
4: 이것도 최소한 4, 5주를 잡고 있고요.
1: 그렇게 가본 분들이 많고 여러 번 가보셨다고 해도 얘기거리가 계속 되는 거예요. 이거는.
4: 네.
1: 예.
4: 친숙하지만 또 알 것이 많은, 알아야 할 것이 많은 그런 도시고.
1: 예.
4: 한국 사람들이 뭐 여름 휴가를 포함해서 1년 동안 200만 명 가까이 들어가고 있고요.
1: 오.
4: 전 세계 사람들은 한 4천만 명이 들어가고 있고요. 또
1: 관광객들끼리 나라를 만들어도 돼요.
4: 그 정도입니다.
1: 예.
4: 방콕의 그 관문 그 수완나품 공항을 통해서는 6천만 명이 드나든다라고 하니까 방콕이 어떻게 보면은 그 교통의 허브고요.
1: 예.
4: 금융의 허브고 수많은 글로벌 도시에 법인이 있는 곳이고 또 이제 음식이 있는 곳이고
1: 아우 좋죠.
4: 또 수많은 어떤 다양성이 있는 도시고
1: 맞습니다. 예.
4: 여기다가 또 지상철 BTS라고 불리는 지상철이 있고
1: 아 가수가 아닙니다.
4: 아, 가수가
1: 예,
4: 아닙니다.
1: 예, 가수가 아닙니다. 네.
4: 지하철이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1: 아, 지하철이 또 따로 있어요.
4: 네, 그러니까 지하철이 한 10여 년 전에 그 돌아가신 네. 그 라마 9세의 명령으로
1: 푸미폰 공항이라고 불렸던
4: 네,
1: 그분
4: 푸미폰 공항이 네. 글로벌 도시에 지하철이 없는 것은 말이 안 된다.
1: 오.
4: 그래서 한 10여 년 전 훨씬 전에 지하철을 완공을 하고 돌아가셨고요.
1: 방콕은 집안이 그 약하기로 전 세계적으로 소문난 곳이기 때문에 사실 지하철 놓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요.
4: 맞습니다.
1: 네.
4: 이 지하로 한 2미터만 파도 물이 나오는 도시이기 때문에
1: 게다가 계속 뭐 가라앉는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그렇단 말이에요.
4: 또

0: 스콜이 우기 때 많이 가죠. 지금은 우기인데요. 열대성 스콜이 하루에도 세네 번씩 내리는 우기인데 유럽 사람들은 건기 11월부터 2월 사이에 주로 많이 가고 한국 사람들은 여름에 여름 휴가가 이렇게 몰려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가는데 한국 분들이 가장 안 좋을 때 습기가 아주 높을 때 가는 것이고요.
1: 저는 4, 5월 뭐 이쯤 갔다가 정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0: 그냥 사우나 그 자체죠.
1: 네. 너무 더워가지고 가져간 옷으로 다 그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냥 땀으로 다 젖으니까.
0: 맞습니다.
1: 옷을 한두 벌 더 사 입었던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0: 네.
1: 방콕 뭐 우리말로 쓰면 두 글자밖에 안 되고 가보신 분들도 많고 여하튼 편안합니다. 근데 방콕이 방콕이 아니라죠.
0: 방콕이 방콕이 아니고요. 예, 적어도 태국 사람들한테는 아닙니다.
1: 아닌 건 아닌데 또 아니에요.
0: 예. 태국 사람들은 그 방콕을 그 크룽테비라고 부릅니다. 아. 그래서 크룽이 그 도시라는 뜻이고요.
1: 예.
0: 이 테비 그 산스크리트어에서 온 그 신성한 존재라는 뜻이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 신성한 도시라는 그런 뜻이고요. 천사의 도시.
1: 요 사람들은 이제 겹자음이 올 때 거의 그냥 동시에 발음을 하죠. 그래서 크롱이라고도 안 그러고 꿍탭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발음이 굉장히 축약이 되죠. 더 재미있는 것은 이 풀네임으로 하게 되면 이 태국 도시 이 방콕의 도시 이름이 그 태국어 음절로 40음절.
1: 다 해보세요.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0: 이게 발음 좋은 분들도 있다가 한 30 정도 걸리니까 이 포기하고 그러시는데요. 한국어 발음으로 65음절. 그리고 로마자 기준으로는 그 168자니까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가장 긴 도시 이름으로.
1: 이거 왜 안 읽으세요?
0: 제가 한번 적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틀릴지도 모르지만. 쿠룽탭, 마하나컨, 아몬, 라타나꼬신, 마힌따라, 아유타야, 마하딜록, 뽐노빠랏, 라차타니, 브리롬, 우돔 라차나왓, 마하사탄, 아몬삐안, 아왓단, 사틴, 사카야띠야, 위사누캄 브라싯.
1: 죄송합니다.
0: 이게 방콕의 풀네임입니다.
1: 아 지루해요. 이게 뭐 서울 부산 대전대구 뭐 이런 거 그냥 도시 이름 여러 개 부르는 것 같은데 실은 이게 하나예요. 하나.
0: 네.
1: 그죠? 예. 이게 그리고 다 뜻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0: 뜻이 있습니다. 예. 이 긴 뜻을 이 발음 자체는 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한국 사람이 태정태세 문단세를 외우듯이 다 외웁니다. 하나같이 외우는데.
1: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국가 사절까지 외우듯이 다 외우고요.
1: 아, 그거랑 좀 다르네요.
0: 근데 뜻을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산스크리트에서 왔기 때문에 다 알지는 못합니다.
1: 이건 뭐 거의 뭐 마하바냐 뭐 이거군요 그러면은.
0: 그 정도 수준입니다. 예컨대 뭐 한국 사람들한테도 뭐 근정전이 무슨 뜻이야 물어보면 모르듯이 뜻은 모르고.
1: 왜 또 뭐 다 모른다고 그래요. 아는 분도 계신데.
0: 그런가요.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아몬 라타나 꼬신이라는 뜻은 그 영원하고 보석처럼 빛나는 도시 그런 도시고요. 그런 뜻이고요. 마힌타라 아유타야라는 말은 인드라신의 난공불락의 도시 그런 뜻이고 그 노빠라 라차탄이라는 그 말은 아홉 개의 보석을 지닌 생명의 세계 뭐 이렇다 보니까 좋은 거는 뭐 다 갖고 왔습니다. 힌두교와 불교에서.
1: 압축할 수 있어요. 하여튼 최고의 도시 뭐 이런 건데.
0: 그렇습니다.
1: 이건 뭐 김수환 뭐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뭐 거의 그 수준입니다.
0: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와 환생한 신이 다스리는 하늘 위에 땅 이런 뜻도 있고 뭐 온갖 좋은 의미를 다 가져놓은 것이 방콕의 풀네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콕 가서 외국인과 외국인이 아닌 그 자국인을 구별하는 것은 이름 외워봐 그러면 외우는 사람은 태국 사람 못 외우는 사람은 외국인 그렇게 판별이 되는 것이죠.
1: 이거 못 외워서 태국 사람 못 된 사람이 많겠습니다. 자, 태국의 종교는 불교죠. 뭐 그 승려가 돼야 되는 의무가 병역의 의무처럼 있다. 전 이런 얘기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0: 모든 사람들이 일생에 한 번 왕을 포함해서 모든 남자라면 모든 남자라면 일생에 한 번 승려가 되어야 되고요. 근데 태국의 헌법이 그 불교를 국교로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1: 그 터키가 그러면 튀르키예죠. 지금은 튀르키예가 그 이슬람을 국교로 삼지는 않고 있는 것과 비슷한 뭐 논리겠네요.
0: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의 95%가 불교를 믿고 있고요. 남부에 있는 그 말레이시아 국경 쪽에 있는 뭐 파타니주라든가 나라타와주 이런 데서는 이슬람교가 대세고 그 주를 제외한 전 국토에 있는 사람들은 불교를 믿는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0: 그러면 우리나라 불교와는 많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1: 예.
0: 그래서 테라바다 불교라고 하는데 요 테라바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장로 위에 앉아 있는 사람 상좌부 불교라고 하는데요.
1: 아 상좌.
0: 네. 예. 상좌부 불교 위에 있는 사람들의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르친 것을 수행하는 직접 수행하는 그런 불교인데요.
1: 예.
0: 그래서 한국에서는 보통 소승 불교라고 하죠.
1: 네.
0: 이제 그 부르는데요. 수행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엄격하게 고행도 하고 명상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하고
1: 예.
0: 명상과 고행을 통해서 열반에 이른 사람을 우리는 아라한이라고 부릅니다.
1: 아 그것도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요.
0: 네. 예. 그래서 불교 태국 신자들은 전부 다 아라한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내가 아라한이 돼서 열반에 이르겠다.
1: 예예.
0: 그러니까 한국의 그 대승불교와는 호국불교와는 많이 그 결이 다른 것이죠.
1: 그렇죠.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비슷한데 조금 이제 가까이 가서 보면은 같은 승려셔도 좀 이렇게 그 하는 뭐 방식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뭐 약간 그런 게 좀 느껴지는.
0: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태국에서 가장 조심할 것은 그 승려들을 절대 만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의 스님들은 좀 악수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1: 아 그것도 안 된다는
0: 네.
1: 거예요?
0: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 승려를 만지면 안 되고 그 승려가 굉장히 신성한 존재로 역임을 받는다.
1: 예.
0: 그게 또 테라바다 불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만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에서는 뭐 아유 그게 뭐 별 대단한 얘기야 그랬더니 악수도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오 진짜 처음 들었습니다.
0: 네, 굉장히 예. 금기시되는 행동입니다.
1: 그렇군요. 자, 세계 도시 산책을 하면서 참 재밌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각 도시에 해당하는 노래를 듣는데 오늘은 제가 선곡을 마쳤어요. 여러분도 마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0: 그렇습니다.
1: 예, 어떤 노래일까요? 이거 방콕인데 오늘.
0: 너무 그 예. 당연한 제목이고요. 예. 제목에 그 방콕이 들어가고요. 그 영국의 가수 그 머레이 헤드라는 영국의 가수가 부른 너무 발랄한 노래 그 One Night in Bangkok을 선정을 했습니다.
1: 아, 이 노래 듣다가 들썩들썩하실 것 같은데.
0: 아유, 이 노래는 너무 유명하고요.
1: 예.
0: 태국과 방콕을 전 세계에 이 노래만큼 홍보해 준 노래가 없을 정도로
1: 글쎄 말입니다.
0: 대단한 노래가 되었습니다.
1: 예. 자, 뭐 마치신 분들 많으시죠? 머레이 헤드의 노래 One Night in Bangkok 잠시 들으시겠습니다.

예, 원나잇 인 벤콕 전곡을 들으면 저희가 할 얘기 다 못하기 때문에 노래를 잠시 듣다가 이제 저희 얘기를

0: 다 시작합니다. 원나잇 맨 거기서 방콕에서의 하룻밤 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아유 이거 이 노래 실컷 들을 때는 가사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1: 예. 네, 이 노래가 참 흥미로운 것이 예. 그 1984년에 발표된 그 뮤지컬. 체스라는 그 뮤지컬 체스에 나오는 곡이고요.
0: 뭐 그런 작품이 있었다 정도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1: 네, 네. 한국에서는 이 체스라는 뮤지컬이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네. 왜냐 그러면 체스라는 것이 서양 장기이기 때문에 네. 한국 분들은 우리 장기는 알지만
0: 그럼요.
1: 서양 장기의 룰을 잘 모르고요.
0: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1: 몰입이 안 네. 되는 네. 것이죠.
0: 예.
1: 그래서 이 체스라는 뮤지컬은 그 냉전 시대일 때 미국 체스 선수와 그 소련의
0: 네.
1: 체스 선수가 방콕에서 챔피언십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방콕의 밤거리에 나갔다가 뭐 혼비백산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고요.
0: 혼비백산했다고 그러면 뭐 무슨 위협을 받았습니까? 여하튼 놀랍다.
1: 맞습니다. 아. 너무 화려하고 이색적이고 하니까요.
0: 예.
1: 그래서 뭐 가사를 보면 One night in Bangkok and the world is your oyster.
0: 굴이 왜 나와요? 거기서?
1: 그래서 이게 예. 의역하면 The 예. world is your oyster가 예. 이렇게 직역을 하면 예. 그 이 세상은 너의 굴이야. 근데
0: 예.
1: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너는 다 이룰 수 있어. 이런 뜻으로 의역이 되는데요.
0: 오이스터가 저 서양에서 비싸서 그런가요?
1: 그렇습니다. 예. 이 겉은 딱딱하지만 까면 그 보석 같은 존재가 나오니까요. 맛있는 존재가 나오니까.
0: 그렇다고 뭐 진주가 있는 건 아닌데.
1: 더 재미있는 것은 이 world is your oyster가
0: 예.
1: 이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셰익스피어의 희곡. 그 윈저의 즐거운 아낙네들 The Merry Wives of Windsor에 나오는 The World is Mine Oyster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것까지 아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오늘 뭐 대부분 몰랐던 내용을 예, 네. 노래는 뭐 너무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는 게 아니었군요 제가.
1: 굉장한 문장이고요.
0: 예.
1: 더 흥미로운 것은 뭐냐 그러면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 스웨덴의 그룹 스웨덴 아바. 아바의 그 남성 두 명이 있죠.
0: 예,
1: 그 베니 안데르송과 비에른 울바에우스가 이 곡을 만들었다.
0: 턱시험 난 분하고 수염 잘 안 기르는 분하고.
1: 바로 그렇습니다.
0: 예, 예.
1: 그분들이 만든 곡이다. 굉장히 흥미롭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 그렇네요. 다시 가서 다시 들어야 되겠는데요. 방콕에서 이제 뭐 저녁 때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노래가 갑자기 나온다 그러면 야 제대로 왔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1: 느낌이 옵니다.
0: 근데 이 이면에 이런 많은 얘기를 오늘 한꺼번에 들었으니 방콕 다시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나올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신청곡을 해야 되겠는데요.
1: 그렇습니다. 예. 꼭 건기 때 가시기 바랍니다.
0: 아 건기. 알겠습니다. 자 방콕이라는 이름 뭐 아까 그건 이제. 그래도 상당히 성실하게 부분 부분 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긴 했습니다만은 딱 그냥 방콕만 떼어놓고 이제 얘기를 합시다.
1: 네.
0: 사실 이 안에 방콕이 안 들어있군요. 예, 별도의 이름입니다. 방콕.
1: 그렇습니다.
0: 그러면 그거는 방콕은 왜 별도의 이름이 됐고 그럼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유래가 따로 있습니까?
1: 유래가 있고요.
0: 예.
1: 원래 이 방콕은 그 방막국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왔습니다. 요 방막국은 뭐냐 그러면
0: 예.
1: 지금 왕조의 바로 전 왕조를 그 톰부리 왕조라고 하는데요.
0: 아, 그 이제 예, 예 이름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 그 톰부리 왕조의 왕실 사람들이 살던 작은 왕실 마을이 그 방막국이었는데
0: 예.
1: 외국에서 무역하는 사람들 외교관이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면서 방막국 방막국 방막국 방콕 방콕 방콕 이렇게 줄여진 것이죠.
0: 예, 예.
1: 그래서 이 외국인들을 통해서 외국에는 방막국이 아니라 이제 그 방 콕으로
0: 예.
1: 이렇게 전달이 된 거고 한국에서는 또 이제 방에서 콕으로 또 이렇게 바뀐 것이고 뭐 그런 것이죠.
0: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그냥 말장난이죠.
1: 말장난이죠.
0: 예, 방에 네. 그냥 콕 처박혀 있어 라고 하면서 그거를 이제 예, 머리 끌자 따듯이 따가지고
1: 맞습니다.
0: 이렇게 하긴 하는데
1: 네.
0: 근데 또 그 덕에 방콕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1: 더 친숙해졌고요.
0: 예.
1: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0: 예.
1: 이 방막국이라는 것은 그 야생 올리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야생 올리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방막국이었는데
0: 거기에 왕실이 있었어.
1: 맞습니다.
0: 근데 이제 이거를 얘기하다가 또 워낙에 이분들 좀 말이 빠르잖아요. 방막국을 하다가 이제 맞다가 쓱 빠졌나 보죠. 그러니까.
1: 맞습니다.
0: 왜 우리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왔다고 그러시죠?
1: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0: 아, 농담이에요. 자, 어느 나라든지 좀 역사를 알고 가면 모든 것들이 그냥 대충 우연하게 있고 그냥 얼핏 보기에 예쁘다 안 예쁘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그러다 보면 이제 태국의 역사를 알고 방콕에 가는 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이 태국의 역사도 워낙 길어서
0: 예.
1: 이것을 뭐 짧은 시간에

0: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예. 그래도 골자만 뽑아서 이렇게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태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왕조가 그 스코타이 왕조라고 있습니다. 스코타이는 뭐 스코타이 호텔도 있고 어허. 많은 브랜드로 스코타이 은행도 있고요. 예. 많은 브랜드로 지금도 쓰이는데 1238년부터 1360년까지 122년 동안 존재했던 왕조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때 가장 유명한 왕이 나오는데요. 그 왕이 뭐냐 그러면 바로 람감행 왕이 나옵니다. 이 람감행 왕이 불교를 받아들이고
1: 오.
0: 또 세종대왕처럼 그 태국 문자를 만들고요.
1: 예.
0: 그래서 문화가 가장 융성했던 왕조가 바로 스코타이 왕조입니다.
1: 스코타이 왕조의
0: 람감행.
1: 람감행. 네,
0: 발음이 예. 좀 어렵습니다.
1: 예, 예.
0: 이 왕이 있고 그 바로 다음 왕조가 1350년부터 1767년까지 존재했던 아유타야 왕조입니다. 아유타야는 아유타야. 도시 이름으로도 쓰이는데요.
1: 그러니까 이게 저는 맥락 없이 이름만 듣고 이렇게 암기사항으로 외워놓은 것들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예, 오늘 맥락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0: 네. 예. 이 아유타야는 태국말로 그 난공불락이라는 뜻입니다.
1: 예.
0: 그래서 아유타야 왕조가 무려 417년 동안이나 이어졌고요.
1: 예.
0: 왕을 34명이나 배출을 했고 그 당시에 태국이 동남아시아의 절대 패권을 자랑하던 정말 거대한 왕국이었고요.
1: 그러면 스코타이 이후에 굉장히 오래된 왕조였군요.
0: 맞습니다.
1: 아유타야.
0: 네. 예. 400년 이상을 그 인도차이나반도의 패권을 이렇게 지켰고요.
1: 그건 뭐 조선의 이제 버금가는 네. 뭐 아주 오랜 왕조입니다.
0: 그렇습니다. 예. 그때 아유타야 이제 많은 불상과 사원을 거의 뭐 베트남의 캄보디아의 그 앙코르와트를
1: 그 시절
0: 예 방불케하는 예. 그런 유적을 만들었고요.
1: 아하.
0: 그러다가 이제 1767년에 미얀마 전쟁에서 이렇게 지면서 미얀마로부터 멸망을 하게 되고
1: 졌어요?
0: 졌습니다.
1: 태국은 뭐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은 뭐 흔치 않은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쟁에서는 진 적이 있군요.
0: 전쟁에서 졌고요. 중요한 것은 그 바로 다음에 아유타야 바로 다음에 뿌라야 탁신 장군이라는 분이 그 톰부리 왕조를 세웠는데
1: 탁신이라고 그러면 최근에 그 총리도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 집안인가 봐요.
0: 그 패밀리 라인입니다.
1: 아.
0: 그런 패밀리 라인이 있고요.
1: 예.
0: 그래서 이 탁신이라고 하는 것이 태국의 유명한 명망가의 그런 예. 패밀리 네임인데 이 뿌라야 탁신 장군이 톰부리 왕조를 세웠고
1: 그럼 신라에 나는 박씨야, 석씨야, 김씨야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군요.
0: 비슷한 그러니까. 맥락이라고
1: 예.
0: 생각하셔도 뭐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런데 이 톰부리 왕조가 15년 만에 이렇게 망합니다. 망하고 현재 그 짜크리 왕조라고 하는 현재의 왕조
1: 예.
0: 그 라마 1세부터 지금 10세까지 이어지는 아하. 라타나 꼬신 왕조라고도 하는데요. 짜크리 왕조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왕조들이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끊임없이 맹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1: 네.
0: 이 짜끄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1: 네.
0: 위대한이라는 뜻입니다.
1: 위대한 왕조.
0: 네.
1: 예.
0: 그러니까 우리도 이순신 장군한테 충무공이라는 그런 휘호를 줬듯이
1: 예.
0: 짜끄리 왕조에서 짜끄리는 그 톰부리 왕조에서 하사한 그 위대한이란 고귀한이란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1: 예.
0: 위대한 왕조란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1: 그렇습니다. 아 오늘 태국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태국 가서 방콕 가서 제일 오래 머물렀던 기간이 1998년에 아시안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3주 정도 그때 출장을 갔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태국에 대해서 뭐 별의별 걸 다 보고 온 것 같은데 왕실의 권위가 어마어마해요.
0: 왕실은 너무 참 무섭기도 하고요.
1: 아시안 게임 개회식 때 왕께서 조금 늦게 오신 것도 같은데. 입장을 하는데 그 절차가 또 어마어마합니다.
0: 그 절차가 너무 대단하고요.
1: 그게 한 20분 정도 지체가 돼가지고
0: 네.
1: 전체 방송 스케줄이 다 무너졌는데 야 그리고 또 저 거기서 처음 알았는데 왕이 쓰는 언어가 따로 있다네요.
0: 언어도 따로 있고.
1: 안 통한다는데요 이게.
0: 그 왕실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1: 네.
0: 따로 있고 왕한테 지금도 기어서 갑니다. 이 신하들이.
1: 아, 그것도 뭐야 쿠데타 끝나고 뭐 그렇게 하는 거 막 보고 그랬죠.
0: 네, 무릎 꿇고 기어서 가고
1: 네.
0: 있고요. 아주 무시무시한 왕실 모독죄 태국 형법 112조라고 하는데요.
1: 예.
0: 왕실 모독죄가 있어서 왕실을 모독하게 되면 징역 3년에서 15년 사이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1: 예.
0: 외국인도 예외가 없습니다. 외국인도 누군가 신고를 하면 그 법에 적용이 되고요.
1: 그러니까 곳곳에 또 그 이제 국왕의 초상화나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막 훼손하거나 뭐 가지고 이제 뭐 조롱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는.
0: 심지어는 집회에 들어간
1: 그거
0: 왕의
1: 어떻게 하다가
0: 그림.
1: 그 저 서양의 누군가가 이렇게 처벌받고 그랬죠. 청소년이 그러니까.
0: 맞습니다. 잘못 밟으면 큰일 나고. 그리고 왕에 대한 어떤 영화 같은 거 상징.
1: 예.
0: 특히 그 유명한 1956년에 율브린너 주연의 왕과 나라는 그 명화가 태국에서는 상영 금지가 됐습니다.
1: 그게요?
0: 네.
1: 저희 생각에는 그 덕에 태국이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0: 이 영화 때문에 태국이 뭐 방콕과 태국이 예. 전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가 됐는데.
1: 심지어 저도 봤는데.
0: 그 영화 안에서 몽꾸도왕이라고 하는 왕을.
1: 율브리너가 네,
0: 율브리너가 주연한 예. 그것을 좀 약간 희화화했다.
1: 왕을 희화했다.
0: 네.
1: 아, 우리는 왕을 이렇게 대접하지 않는다?
0: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많은 애를 낳고 예. 막 몇십 명의 애가 들어오고 하니까 예. 그런 것들을 서양인의 관점에서 눈에 봤을 때는 좀 존엄함을 훼손하는 모습이다. 이런 것으로 상영 예. 금지를 했고요.
1: 예.
0: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1990년대 말에 그 주윤발과 조디 포스터가 주연한 이것도 태국 왕의 얘기입니다. 똑같은 왕의 얘기인데
1: 네.
0: 애나 앤더 킹이라는 영화가 근래에 개봉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금지가 된 것이죠.
1: 그러니까 어설프게 이게 접근하면 안 되겠네요. 다루면 안 되겠습니다.
0: 네. 예. 태국 여행하시다가 왕과 관련된 예. 어떤 말이나 예. 이런 것들은 극도로 조심하셔야 된다.
1: 아.
0: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 아니 그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어요. 아시안게임 저희들 방송할 때 KBS를 돕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었는데 궁금하니까 물어보잖아요. 왕 얘기를 물어보면 갑자기 무슨 저 북한 사람들처럼 부동자세를 취하면서 뭐 저는 어차피 태국말을 못 알아듣는데 왕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자세가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더라고요.
0: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1: 아, 난 그때 그 보고 놀랐어요.
0: 네.
1: 얘네 왜 그래요? 이러면서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이야. 근데 참 이 왕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서민들한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참 유지가 잘 되고 있어요. 요즘은 사실 조금 덜 이렇게 존경한다 이런 얘기도 있긴 있던데.
0: 조금 흔들리는 새로운 왕이 집권을 하면서 네. 남아 10세가 집권을 하면서 조금 흔들리는 모양새도 있지만.
1: 예.
0: 태국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요.
1: 예.
0: 왜냐 그러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제국주의가 횡행하던 시절에
1: 예.
0: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유일하게 식민 지배를 피한 나라가 태국입니다. 그런데 그 식민 지배를 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태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왕의 혁신과 리더십 덕분이었다. 왕 덕분에 우리가 서양 열강에 식민 지배를 안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 영화에 조금 전에 영화 그 왕과 나를 말씀을 드렸는데
1: 네.
0: 그 왕과 나의 영화에 나오는 왕이 그 라마사세인데
1: 네.
0: 이 라마사세가 실질적으로 영어를 배웠고요.
1: 아.
0: 그리고 노예 제도를 폐지를 했고요.
1: 예.
0: 스스로 기독교를 공부하고 천문학을 공부한 그런 혁신적인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절대적인 그 신뢰를 받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1: 네.
0: 이 라마사세가 아내가
1: 4주 동안 할 건데 얘기를 꼭 오늘 다 하셔야 되겠어요.
0: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예.
0: 아내가 56명이었고
1: 예.
0: 39남 43녀를 얻으신 대단한 정력가였다. 이게
1: 뭐
0: 중요합니다.
1: 애들이 그렇게 영화에 많이 나왔다고 안 될 것도 없네 그러면은. 예. 아, 태국 왕 하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데타에 성공한 장군이 와서 그 앞에 이렇게 기어갑니다.
0: 네.
1: 예. 그러니까 쿠데타에 성공해서 나라를 다 그냥 휘어잡을 것 같은데 전 세계인들이 그 영상을 보고서는 아, 왕이 그래도 필요할 것 같아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또 떠올려 보게도 되네요.
0: 네.
1: 예. 세계 도시산 책. 예. 방콕은 한 4주 합니다. 예. 정희섭 도시문학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4시 42분 곧 43분이 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씨.
2: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도로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요. 그 사이 동작대교 5차로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행주대교부터 월드컵대교까지 밀리고 더 가서 반포대교 3차로에서는 공사를 하면서 원효대교부터 속도를 줄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노원교 부근 정체는 사고의 여파입니다. 조심해서 지나셔야겠고요. 고속도로는 지금이 서울 방향 정체가 가장 긴 시간대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까지 막히고요. 설악에서 화도까지 정체인데 이 구간 지나는 데만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계양부터 송내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3: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스마트 스마일 스포츠 3S의 사나이 최승돈 아나운서를 아시나요?
1: 예, 3S 중에 스포츠입니다. 일요일엔 스포츠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1: 예,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가 이번 주말에 개막을 했습니다. 아스널이 작년에 우승을 했고 2년 연속 우승에 도전을 합니다. 뭐 이렇게만 딱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되는 겁니까?
4: 네. 우선은 뭐 아스날이 지난 시즌에 무려 22년 만에 리그 우승을 차지했고요.
1: 예.
4: 어제 개막전에서도 코번스트리 시티를 3-0으로 완파하면서 또 기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1: 이 두 팀은 뭐 전통적으로 상대전적이 이런 결과를 예상할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4: 네. 아무래도 예. 코번스트리 시티가 뭐 승격팀이다 보니까 예. 아스날의 뭐 승리 가능성도 높았고요. 영국 전문가들 그리고 슈퍼컴퓨터도 뭐 아스날의 우승 확률을 가장 높게 점치고 있는데
1: 아,
4: 뭐
1: 그래요?
4: 아르테타 감독 지휘하에 뭐 기존에 뭐 하베르츠, 뭐 사카 선수가 건재한 데다가 뭐 기바라이스와 콘사까지 데려오면서 더 강력해진 모습입니다.
1: 예. 38%면 압도적이지 않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20팀입니다. 이게 그냥 똑같이 나눠가지면 5%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38%면 어마어마한 거죠.
4: 뭐. 맞아요. 뭐 정확히 예. 짚어주셨는데 맨시티가 2위인데 20%니까요. 거의 두 배에 달하니까 거의 아스날의 우승 확률이 좀 압도적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슈퍼컵이라고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년도 리그, 프로리그 우승팀하고 그다음에 FA컵 우승팀이 그 시즌 개막을 알리는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국에서는 또 커뮤니티 쉴드라고 그래가지고서는 경기가 펼쳐졌는데 요 대진이 더 재밌었어요. 그죠?
4: 맞아요. 예.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개막을 앞두고 치러진 경기였는데 이 경기에서 아스널이 맨시티를 3-0으로 대파했거든요.
1: 예.
4: 정말 이 경기에서부터 뭐 압도적인 전력을 과시를 했습니다.
1: 예. 코벤트리 시티 3-0 이긴 거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한데 맨체스터 시티를 그냥 첫 경기에서 이게 역사적인 경기에서 3-0으로 이겼다고 그러는 건 참 올해도 저 아스날에 기대를 걸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예. 그래도 아스날을 혹시 넘어설지 모르는 다른 우승 후보가 없겠습니까?
4: 네, 우선 뭐 맨시티는 과르디올라 감독과 미드필더 로드리를 좀 떠나보내긴 했지만
1: 예.
4: 뭐 그래도 마레스카 신임 감독 체제에서 득점 기계라 불리는 혼란을 보유했으니까 그래도 뭐 우승 대항마로 꼽히고요. 첼시와 리버풀은 각각 그 사비 알론소 감독과 그 이라올라 감독을 데려왔습니다.
1: 예.
4: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사실 그 현지에서는 우승 후보로 꼽혔는데
1: 네.
4: 개막전에서 승격팀 헐시티에게 0-2로 또 충격패를 당하면서 올해도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1: 헐하고 경기를 하더니 경기 결과가 헐이네요. 아니 게다가 진짜 이게 승격팀이라는 건 2부 리그 있다가 올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4: 네.
1: 그게 우리가 사랑하는 만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4: 네, 맞아요. 예. 사실 맨유가 마지막 우승이 그 퍼거슨 감독이 있던 2012-13 시즌이거든요. 이번에 네, 정말 많은 감독이 거쳐갔고 또 박지성과 함께 뛰었던 마이클 캐릭이 이번에 정식 감독으로 부임을 했는데 첫 경기에서도 좀 실망을 좀 안겼습니다.
1: 그 시절이에요?
4: 네.
1: 퍼거슨 감독이 와 벌써 15년 가까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4: 네, 맞아요. 뭐 수많은 뭐 무리뉴 감독이라든지 뭐 파날, 테나, 아모린 같은 감독들이 거쳐갔는데도
1: 예.
4: 이런 우승에 또 근접하지 못했습니다.
1: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그 런던 올림픽 끝나고 나서 런던 그 소호에서 우연히 길 가다가 퍼거슨 감독이랑 같이 찍었던 사진의 가치는 더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네.
4: 갑자기 보시고 예. 만나서 이렇게 요청을 하신 건가요?
1: 아니 우리 우연히 차를 마시고 있는데 친구가 저쪽에서 보더니 뭐 유명한 사람인가 봐. 누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같이 사진을 찍네 그러는 거야. 뭐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봤더니 퍼거슨 감독인데 얘는 그것도 모르고
4: 맞아요 지금
1: 저 퍼거슨 감독 아니냐고.
4: 맞아요. 그 감독과 선수의 그 사인 카드도 굉장히
1: 예.
4: 그 가치가 있는데 최근에 퍼거슨 감독의 좀 연세가 들면서
1: 예.
4: 가격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아, 그러면
4: 비슷하게
1: 제가
4: 같이
1: 요거를,
4: 찍은 사진도
1: 요거를 파일 관리를 좀 해야 되겠네.
4: 네, 굉장히 예. 좀 큰 가치가 됐고 의미 있는 또 사진이 된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SNS에 올려놓은 거 다 내리고 요거 이제 어디서 인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근데 퍼거슨 감독 때문에는 혹시 사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 때문에 또 안 사는 사람이시지 않을까. 딴 얘기하겠습니다. 자, 슈토리 이강인 선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을 해서 데뷔전 치렀는데 경기를 뛴 시간 자체는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골도 터뜨리고 대단히 좋았습니다.
4: 네, 맞아요. 주중에 예. 말라가와 개막전에서 교체로 들어갔는데 정말 왼발 가마차기 슛으로 데뷔전에서 데뷔골도 터뜨렸고
1: 예.
4: 경기 최우수 선수에 선정이 됐고요.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자정에 그 비아레알과의 2라운드를 앞두고 있는데
1: 예.
4: 현지에서는 뭐 교체로 다시 나설 수도 있고 뭐 다시 선발로 나설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엇갈리고 있고요. 예. 일단 두 경기 연속 골에 도전을 합니다.
1: 그렇습니다. 이게 잘 조절을 하겠죠. 그 그리즈만이 달던 그 7번 유니폼을 주고 나서 계속 교체로 쓴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4: 네, 맞아요. 팀에 늦게 합류하긴 했지만 그래도 네. 교체로 들어가서 현지에서도 그리스만의 그 모습이 떠올랐다 이런 호평을 받았거든요.
1: 예.
4: 뭐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뭐 주전을 완전히 또 꿰찰 가능성도 있습니다.
1: 예. 이강인 선수를 한번 만나고 싶은데 그 어릴 때 한번 보고 벌써 이제 뭐 몇 년이죠? 그러니까 한 2005, 6, 7, 8년 거의 20년 되는 것 같은데. 아휴, 이강인 선수 경기 보면서 그냥 뭐 좀 흐뭇해합니다. 예. 자, 이제 프로야구 경기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4: 네, 우선은 3위 기아가 고척에서 키움을 상대하고 있는데요.
1: 예.
4: 기아의 김도영 선수가 그 3회 중월 솔로 홈런이자 시즌 38호 홈런을 터뜨렸고요. 기아가 그 2대2로 맞선 6회에 박재현의 2타점 3루타 그리고 8회 김태군의 투런 홈런으로 6대2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1: 예.
4: 오후 7시부터 4경기가 열리는데요. 선두 KT는 SSG를 상대하고요. KT를 한 게임 차로 추격 중인 2위 삼성은 NC와 격돌을 합니다. 4위까지 추락한 LG는 그 하나를 상대로 선발 카라스코 선수를 내세워서 또 반등을 노리고요. 잠실에서는 롯데와 두산이 격돌합니다.
1: 예. 배드민턴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고 어제 준결승이 이제 연달아 있었습니다. 우리 선수들 제가 어제 이 시간 전해드린 바에 따르면 안세영 선수 여자 단식에서 결승에 진출을 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정도까지 했었고 그 다음에 남자 복식 여자 복식 얘기를 이제 시간만 알려드렸거든요. 결과들이 어떻게 나왔나 모르겠네요.
4: 네, 우선은 안세영 선수는 여자 단식 준결승에서 중국의 왕재희 선수를 또 꺾고 예. 결승에 올랐고요.
1: 예.
4: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후 7시 반경에 그 인도 뉴델리에서 그 일본의 야마구치 선수와 결승전을 치릅니다.
1: 예.
4: 사실 안세영 선수가 왼쪽 발에 통증이 있어서 한 달 동안 재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코트로 돌아와서 이번에 또 최고 권위 대회인 세계선수권 우승에 또 3년 만에 도전 하고요.
1: 예.
4: 여자 복식에서는 이소희 백하나조가 그 결승에 올랐습니다.
1: 예.
4: 그래서 세계 1위 중국의 탄닝 루송스 조와 격돌을 하는데 만약에 우승하면 1995년 길령화 장혜옥 이후에 무려 31년 만에 여자 복식 금메달을 따내게 되고요.
1: 예.
4: 그리고 아쉽게도 남자 복식의 사승제 김원효조는 4강에서 패하면서 2연패가 좀 무산이 됐습니다.
1: 아, 그 얘기가 왜 중간에 안 나오나 그랬더니 중결승에서 졌군요. 예.
4: 아쉽게 그 말레이시아조에 좀 패하긴 했는데요.
1: 네.
4: 지난 시즌에 뭐 안세영 선수만큼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는 네. 조금 주춤한 모습입니다.
1: 예. 저희가 딴 종목에 비해서 배드민턴 소식을 꾸준히 좀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편인데 안세영 선수 얘기만 하고서 지나갈 것 같으면 제가 꼭 그저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정말 뭐 거의 차이가 안 날 정도로 그 우승을 많이 하는 팀인데 이번에는 아쉽게 그 준우승에 준결승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야, 여자 복식이 대단하네요. 세계 선수권에서 31년 만에 우승을 노린다.
4: 예. 네, 맞습니다. 뭐 길령화 선수도 굉장히 그 올드 팬들에게는 또 추억이 있는 이름이잖아요.
1: 그 아들이 뭐 또 운동 선수잖아요.
4: 맞아요. 길령화 선수 예. 아들도 배드민턴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요.
1: 그렇죠. 예.
4: 네, 그래서 이 선수가 지금도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 아들 길씨가 누구더라 그랬더니 이거 잘못 생각한 거야. 엄마 성이 아니잖아요.
4: 아들이 그 삼성 생명 스티브 있는 김원호
1: 그렇죠.
4: 선수고요.
1: 맞아요. 예,
4: 뭐 정확히
1: 예,
4: 또
1: 예.
4: 짚어주셨는데
1: 예.
4: 또 좋은 활약을 보이면서 또 어머님의 또 이름을 또 이렇게 또 다시 또 회자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들이 여자 복식에 출전한 건 아니고 다른 이제 후배들이 결승에 진출해서 31년 만에 우승 금메달을 노리게 됩니다. 자, 모처럼 골프 소식을 좀 알아볼까요?
4: 네, 경기도 포천에서 KLPG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가 열렸습니다.
1: 예.
4: 김민솔과 서규림 선수가 최근에 그 동갑내기 라이벌로 굉장히 또 올해 3승을 거두면서 다승한 경쟁을 펼치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그 두 선수가 8언더파로 연장 전에 또 들어갔고
1: 예.
4: 서규림 선수가 버디를 잡아서 파이그 친 김민솔 선수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 예.
4: 이 두 선수는 또 이름의 끝자를 따서 그 솔림 대전이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치열한 승부를 펼치고 있는데요.
1: 예.
4: 서규림 선수가 일단 2주 연속 우승 그리고 4승째를 따내면서 한 발 앞서갔습니다.
1: 예. 미국 프로축구 LAFC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 한참 골을 연달아 터뜨리다가 조금 주춤하고 있고 이 기간이 좀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4: 아, 네, 맞아요. 오늘 예. 포틀랜드와의 경기에서 풀타임을 뛰었는데 슈팅을 9개나 때리고도 무득점에 그쳤습니다. 예. 어, 북중미 월드컵 끝나고 4경기 연속 골을 터뜨렸지만 최근 6경기째 침묵을 하고 있고요. 어, 팀도 3위에 그치면서 최근 행보가 좀 주춤한 모습입니다.
1: 그렇군요. 야, 김상식 감독이 이렇게 될 줄은 난 몰랐어요. 예. 그 김상식 감독이 우리나라를 떠날 때는 특히 이제 전북을 떠날 때 좀 참 어렵지 않았습니까 상황이. 그래서 참 이렇게 개인적으로 인사 나누기도 어려운 뭐 그런 분위기였는데 어, 박학성 감독의 딱 이어서는 아니지만

0: 이제 베트남의 감독, 저 국가대표 감독으로 부임을 했는데 요즘 또 상종가예요.
1: 맞아요. 예. 동남아 월드컵이라 불리는 아세안 현대컵 결승 그 1차전을 치렀는데 태국을 2-0으로 완파했고요.
0: 예.
1: 교체로 넣은 선수들이 다 골을 넣습니다. 이 대회 2연패에 도전을 하는데 26일에 홈에서 2차전을 치릅니다.
0: 예. 베트남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방콕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지만 베트남에 가면 이제 한국 사람 대접받는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뭐 박항서 감독도 그렇고 뭐 김상식 감독도 그렇고 이렇게 이름을 대면 기업에서도 굉장히 또 효과가 있다고 할 정도로 이름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0: 유로 2000 시절에 박항서 감독이 저랑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방을 같이 썼던 사이예요. 예. 근데 왜 요즘에 연락을 안 하지 이분이? 아, 즐거웠습니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일요일엔 스포츠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오늘 마칠 시간입니다. 25, 21 자우림의 노래 오늘 끝곡으로 준비를 했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승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은 가을의 두 번째 절기 처서지만 한여름 무더위가 나타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현재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제주 산지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와 함께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기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지역은 경남 양산으로 37.1도까지 올랐고요. 전주는 36도를 기록하며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2.8도였습니다. 전국적으로 평년 기온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높았는데요. 이 열기가 밤사이 충분히 식지 못해서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낮에도 서울 32도, 강릉과 대전, 제주 33도, 광주와 부산 34도, 대구 35도, 양산 36도 등으로 오늘만큼 더울 전망입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크게 오른 낮 기온에 대기가 점차 불안정해지면서 저녁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 제주도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월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오늘 고위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열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비거주자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않도록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논의하고 500세대 이하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가 내년도 총 지출을 800조 원 이상으로 편성하려는 데 대해서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KBS 1TV 의료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내년 성장률이 3%에 가깝게 된다면 굳이 지출을 10%씩 올려 성장률을 견인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래 대응 기금을 한 번에 다 써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에 더 무게를 뒀습니다. 올해 상반기 시장금리 상승으로 국내 은행의 이자 이익은 늘었지만 순이익은 감소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상반기 이자 이익은 32조 2천억 원으로 8.3% 증가했지만 당기 순이익은 13조 8천억 원으로 6.4% 줄었습니다. 이는 시장금리 상승으로 보유채권 등 유가증권 관련 평가 손실이 커진 영향 등으로 보입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말하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본부장은 오늘 제주경찰청을 찾아 수사 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말하고 이번 일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건이라며 미비점이 없는지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 근무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을 처음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40% 이상이 사주 일가의 거주 등 사적으로 사용되는 이른바 황제 사택으로 파악됐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 SNS를 통해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한 종부세 대상 고가 법인주택 2,639채 가운데 약 42%는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남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지진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전 11시를 기해 지진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높이고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해남에서는 지난 14일 이후에 규모 2.0 이상 지진이 7차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강원도 양양군 7번 국도에서 60대 이모 씨가 몰던 소형 트럭이 옆으로 넘어져 이 씨와 짐칸에 타고 있던 20대 남녀 8명 등 9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밤바다를 보러 가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서 미국이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자 캐나다가 대규모 보복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 측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며 미국산 철강과 낙농품, 가전제품, 농기계 등에 다음 달 8일부터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대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캐나다와 새로 예정된 협상은 없다며 캐나다의 보복 방침에 대응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현지 시간 22일 X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요격 미사일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마크롱 대통령과 방공망 문제를 논의했고 프랑스가 장비를 앞당겨 지원하기로 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5도로 예상됩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홍이었습니다. KBS

0: 성공예감 별책 프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프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월급만 모아서는 집 사기 어렵다. 뭐 사실 누구나 느끼고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막상 투자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원금을 잃을까, 소중한 돈 잃을까 두렵기도 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항상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기초부터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오늘 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읽을 책은요, 작고 소중한 내 돈도 불리고 싶어 주식을 시작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경제 크리에이터 손희애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제목이 길어요. 누군가한테 하는 얘기예요?
1: 네, 맞습니다. 누구한테 정말 꼭 들려주고 싶었던 얘기인 거고, 네. 이제 저도 이제 한창 이 상승장일 때 강연을 다닐 때마다 기초에 대한 질문을 유독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 이 주식 기초를 정말 좀 정리해드리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책이었어가지고 마치 정말 이렇게 얘기를 들려드리듯이 이렇게 제목을 짓게 됐습니다.
0: 그렇죠. 저희도 이제 경제방송 오래 하다 보면은 항상 함정에 빠지는 게 뭐 PER, PBR 막 그냥 막 얘기해요. 이 정도는 다 알아듣겠지 하고, 하지만 그게 누군가에게는 또 장벽일 수도 있다라는
1: 맞아요.
0: 거. 특히 이제 주식 시장이 원래 많이 오르기도 하고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요즘처럼 변동성 크기도 하잖아요.
1: 네.
0: 중요한 건 이제 초심이고 마음을 다 잡는 것부터인데 사실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1: 맞아요. 이게 어쨌든 기초라고 해도 그 기초 기준에서 말씀드리는데 또 그것조차 저는 그것도 어려워요. 하는 분들도 꽤 많단 말이죠.
0: 기초의 기초도.
1: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최대한 좀 쉽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어쨌든 또 기초가 부족한 상황에서 나는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함께 또 스물스물 올라오다 보니까
0: 마음은 앞서가죠.
1: 맞아요. 그래서 지식과 별개로 나의 조급함이 항상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간극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항상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실력보다 마음이 앞서가는 거. 달리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1: 아,
0: 내
1: 맞아요.
0: 다리보다 마음이 더 먼저 진짜. 꼬린지점 가 있지 않습니까?
1: 나는 진짜 막 곧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이 이미 내 폐활량은 거의 한계에 다다랐는데 확 다리는 더 달려나가고 싶고 이제 마음이 좀 항상 그렇죠. 다르게 움직이는 게 아쉽죠.
0: 근데 그러다가 넘어져선 안 된다는
1: 그럼요,
0: 거.
1: 물론입니다.
0: 그냥 무릎만 깨지고 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또 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근데 어느 강의를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도 또 항상 그런 질문 나와요. 그래서 뭘 사야 되는데요?
1: 아, 맞아요.
0: 사란 거냐 말라는 거냐.
1: 이게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운 게 예. 제가 특히나 뭐 신입사원이나 대학생이나 이제 2030 강의를 가장 많이 다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2시간, 3시간 동안에 막 핏대를 올려가면서 기초는 이렇게 다지셔야 되고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식이나 뭐 꼭 주식이 아니더라도 투자를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염두하셔야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고 열변을 토했는데
0: 네.
1: 결국 Q&A 시간에 손을 번쩍 들고 하시는 질문은 그래서 뭐 사야 되나요? 라는 거여서
0: 그때 다들 눈이 반짝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1: 맞아요. 정말 졸던 분들도 누군가가 그런 질문을 딱 던지는 순간 고개를 번쩍 들고 눈이 반짝반짝 하십니다.
0: 바로 수첩 펼치죠.
1: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참 아쉬운 게 우리 조금 전에 그 조급함 얘기도 했었잖아요.
0: 네.
1: 근데 이게 이제 제프 베이조스도 이제 워렌 버핏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당신의 투자 방법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0: 맞아요.
1: 아니 왜 사람들은 그렇게 따라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그 워렌 버핏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어느 누구도 천천히 돈을 벌고 싶지 않아 한다. 그러니까 천천히 부자가 되는 걸 희망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다들 이걸 따라하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반대되는 질문인 거잖아요. 그 기초를 내가 이렇게 제가 설명을 쭉 했는데 결국 끝에서는 그래서 강자님, 희애님 뭘 사라는 건가요? 라는 거는 이 조급함을 정말 여실히 드러내는 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주식을 하지 마세요라기보다는 조금 나 자신을 경계합시다라는 의미로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앞에 주식하면 안 되는 사람 다섯 가지 유형 특징
0: 이런 사람은 주식하지 마라.
1: 맞아요. 그렇게 좀 서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주식 투자로 인생 한 방을 노리는 사람. 아무래도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무엇보다도 이제 최근에 있었던 그 상승장에 올라타신 분들은 어? 나도 그러면 이제 이번에 주식 투자하면은 한번 크게 돈 벌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돈 복사할 수 있는 건가? 이거를 기대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단 말이죠. 근데 이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는 사실은 도박이랑 다를 바가 없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한 방을 노리는 걸 기대하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건 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 1만 원, 그러니까 만 원, 뭐 한 단 천 원의 손해도 못 참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투자가 맞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쵸.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해서 세 글자가 없잖아요. 무조건이라는 글자. 그러니까 무조건 번다, 무조건 10% 수익 난다 이런 개념은 투자에는, 뭐 주식에는 그 어떤 것에도 존재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조금의 잃는 것도 절대 싫어 하시는 분들은 예적금 하셔야죠. 뭐 혹은 우리가 뭐 발행어음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주식 투자 좀 신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팩트보다 감이 먼저이신 분들. 내가 보니까 이 종목은 오를 것 같아. 근거도 없어요. 근데 내가 감이 진짜 좋다니까. 이런 분들은 정말 뭐 조사라든지 공부라든지 이런 거 전혀 안 하시고 정말 이게 필드로 가시는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정말 더 주의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네 번째, 내 돈의 흐름을 모르는 분들. 이거는 사실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투자를 할 때에도, 그리고 어떤 저축이나 재테크를 할 때에도 내가 버는 것, 수입 대비 어느 정도의 재테크를 할 수 있지, 이거를 내가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최근에 신입사원 강의 갔을 때 좀 놀랐던 포인트가, 네. 그러니까 제가 통장 쪼개기를 하는 거를 실습하는 시간을 드렸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너무나도 빠르게 통장 쪼개기 그 비율 다 나누시고 본인 이렇게 탁 펜 내려놓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한테 한번 다가가 봤죠. 이렇게 쭉 보니까 투자 90%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꽤나 많은 금액을 이렇게 배분을 하셨냐라고 하니까 그때가 좀 상승장일 때였거든요. 네. 요즘 같을 때 투자 이렇게 안 하면 바보 아니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돈에 대한 셈이나 뭐 이런 앞뒤 따지지 않고 뭐 고정비나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리신 결론이니까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곧 써야 될 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6개월 뒤에 내가 결혼한다. 뭐 한 달 뒤에 내가 해외여행 가야 되는데 그 돈이다. 이런 돈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는 결국 그 돈이 쓰여질 기간이 정해져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니까 내가 그 기간이 다가오면 그 투자의 수익이 플러스가 되어 있든 마이너스가 되어 있든 무조건 내가 빼야 하는 돈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결과가 수익률이 뭐 나의 공부의 지식이 바탕이 되거나 혹은 뭐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기간이 결국 그 시기를 결정하는 거다 보니까 오히려 잃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저는 이 다섯 가지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당연히 뭐 절대 하지 마세요라기보다는 내가 해당이 되는 것이 있다면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 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뭐 어디 잔금 치러야 하는 돈으로 한 2개월 뜨니까 잠깐 투자를 해볼까, 몰빵해볼까, 그러다가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거죠.
1: 맞아요.
0: 사실 만기가 있는 돈을 가지고 만기가 없는 곳에서 투자를 한다. 이게 사실 짚어보면 우리나라 IMF 외환 얘기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도 그렇고 뭔가 장단기 차입이라든지 그 미스매칭에서 사실은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면 흑자도산도 날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중요한 지점 짚어주셨어요. 그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뭐 대학생 또 사회 초년생 신입사원 뭐 군부대 그 강의 많이 다니잖아요.
1: 맞아요.
0: 젊은 사람들의 투자 스타일이나 요즘 하시는 고민들은 좀 어떤 게 있던가요?
1: 제가 가장 공통점으로 많이 발견하게 되는 지점은 네. 무지한 상태에서 훨씬 더 용감하다는 거. 특히나 제가 기억에 딱 남는 에피소드가 제가 이제 국방TV에서 이제 군부대를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하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실제 군부대를 허가받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병들에게 막 상담도 해주고 얘기를 들어보는 건데 좀 위험한 형태로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0: 네.
1: 특히 레버리지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로 레버리지를 한다거나 뭐 코인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코인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기초부터 좀 다져드리는 얘기를 들려드리면 아 근데 저 수익 20% 내봤어요. 근데 저는 코인 투자가 좀 잘 맞는 것 같던데요.
0: 아, 손이 저 사람 뭔데 와서 아는 척이야 내가 더 많이 벌었는데 이러죠.
1: 맞아요. 네. 진짜. 그런 태도로 대놓고 얘기하지 않지만 눈빛으로 읽혀지죠.
0: 예.
1: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그게 사실은 마치 이런 거잖아요. 너 학생이 이제 교무실 불려가서 너 지금 성적 이래가지고 안 돼. 기초부터 다져야 돼. 이러면은 선생님 저 수학 90점 맞아 봤는데요.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한때 조금이라도 수익률이 좋았던 거 학생으로 치면 조금이나마 성적이 잘 나와 봤던 것을 나의 실력인 것처럼 믿는 거 이게 정말 위험한 거잖아요.
0: 그쵸.
1: 그러니까 이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그 실험이 있는데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무식하면 용감하다, 무지하면 용감하다라는 거를 실제로 그 실험으로 증명을 한 거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해 보니까 교수님이 실험을 하셨거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 보니까 오히려 점수를 낮게 받은 학생들이 자신이 평균보다 점수가 더 잘 나왔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더래요. 근데 오히려 결과론적으로 이제 점수가 좋은 학생들은 아, 저 시험 잘 못 쳤을 것 같아요. 이런 태도로 오히려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실제로 유명한 그 영화 빅쇼트에서도 그 명대사 이런 게 나오거든요. 곤경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확실히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지금 이제 뭐 꼭 비단 2030이 아니더라도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딱 이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초심자의 행운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조금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잘 나온다 나 투자 좀 하랜 듯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좀 위험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초보자일수록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정말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수익률이 잘 나온 건 그냥 아예 잊으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근데 또 그렇게 그 내가 더 많이 벌었는데 이런 잘난 척은 약세장이 오면 확실하게 치유가 됩니다.
1: 아, 그렇긴 하죠.
0: 요거는 이제 피터 린치가 했던 이야기 비슷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사실 이제 젊은 세대들은 성격이 또 급하고 빨리 또 가려고 하고 또 뭐 이렇게 혈기왕성한 시기이다 보니까 B2, 영끌, 레버리지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1: 맞아요.
0: 좀 많이 보나요? 주변에서?
1: 많이 보죠. 뭐 주변도 그렇고 강의를 갔을 때 딱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몇 가지 짚어드릴 때 딱 B2 화면에 딱 뜨면은 피식피식 웃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본인도 했었고 좀 크게 대여봤다 하는 그런 반응들이 꽤 적지 않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특히나 이제 상승장 계속 지속될 때 B2가 역대 최대를 찍을 만큼 다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알면서도 좀 많이들 했었고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내 돈 플러스 내가 빚진 거 이거를 다 내가 계속 마이너스로 이제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구조인 거다 보니까 당연히 악순환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인 거고 이 빚투를 안 할 수 있는 가장 좀 근본적인 정석의 해결책은 아까도 제가 내가 투자를 얼마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이거를 통장 쪼개기를 통해 가지고 좀 계산을 해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결국 안 해서 계속 빚투를 하게 되는 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아까 달리기 비유 들었던 것처럼 내가 능력치 이상으로 해내고 싶으니까 내가 모인 돈이 없는데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아닌데 그 이상을 욕심을 내다 보니까 계속 비투를 하게 되는 거다 보니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을 일단 셈을 하되 플러스 저는 이 책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잃어도 되는 돈으로만 투자를 해라. 그러면 이제 비투를 조금씩 조금씩 멀리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0: 여유자금.
1: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돈을 잃으세요. 잃어도 되는 사람은 사실 없죠. 우리 단돈 천 원만 잃어버려도 마음이 아프니까요. 근데 그 잃어도 되는 돈 이라 함은 말씀 주신 것처럼 여유자금. 이 돈이 내가 당장 이번 달에 없어도 혹은 6개월 뒤에 없어도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돈. 그 돈 안에서 해야 내가 결국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B2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질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뭐 우리 B2 역대 최대치에서 절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들으시는 분들은 일조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인 거죠.
0: 그 신용융자 잔고 추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사실 시장이 좋을 때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뭐 자기 의지와 다르게 반대매매 당하면서

0: 바로 이제 땅을 치게 되는데 그 전에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그 사람들의 귀에 들어올지 좀 의문이기도 해요. 이런 사람만큼은 주식을 시작하지 않는 게 낫다. 아까 뭐 다섯 가지 유형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패 확률이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 또 찾아볼 수 있을까요?
1: 있죠. 제가 이제 실제로 주변에서도 많이 보는 건데 답정너인 사람들이 주식 실패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무슨 뜻이에요? 답정너?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무선 이어폰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분명히 말로는 나 이번에 무선 이어폰 하나 살려고 라고 하면 사실 알아볼 수 있는 바운더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브랜드가 많으니까요. 예. 뭐 삼성도 있고 소니도 있고 뭐 애플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정작 내 손으로 검색하는 거는 에어팟.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내가 그냥 무선 이어폰을 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무선 이어폰 중에서
0: 제품과.
1: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살려고 하는 내 머릿속으로 이제 은연 중에 생각하고 있던 특정 브랜드가 딱 정해져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행동 경제학에서는 주의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너무나도 선택지가 많을 때에는 내가 이미 들어본 거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어찌 보면 눈에 띄는 거 이런 일부의 정보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 이거를 주의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매도할 때보다 매수할 때 이 주의 효과가 더 크게 발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 매도는 우리가 샀던 종목 안에서 이거를 팔지 말지 언제 팔지 이거를 결정을 하는 거니까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매수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종목, 섹터, 시기 이런 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본 종목에 저절로 손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도 이제 주식 투자 한번 시작해 보려고 투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차근차근 시작을 해보려고 해라고 하는데 정작 고르는 거는 남들이 많이 고르는 거, 내가 많이 들어본 거. 특히나 이제 잘 모르는 처음 투자 시작하시는 분들, 뭐 혹은 2030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해요. 왜 그 종목 사셨어요? 라고 여쭤보면 옆자리 대리님이 사가지고 그거 사서 그쵸. 20% 수익 내셨대요. 그래서 저도 사봤어요. 그러니까 뇌동무맹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답정로로 내가 어느 정도 답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거 그리고 남을 따라가는 거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은 결국 저는 실패의 수순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주의 효과.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이거 돈 벌었대. 그러니까 왜 우리가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유행하는 주식들이 항상 떠올랐잖아요.
1: 맞아요.
0: 그게 또 밈 주식이 되기도 그쵸. 하고 본질적인 가치 분석보다는 또 그 사람들이 꼭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고 나면 오르던데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1: 네. 많이 하고 저도 처음 투자 잘 익숙하지 않게 했을 때는 많이 겪어봤죠. 많이 겪어봤는데 근데 이게 결국은 저는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러니까 남을 따라가는 투자를 하면 할수록 더 심해지는 현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좀 기준을 갖고 선택을 하면 설사 좀 떨어지더라도 그 기준이 명확하니까 버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기준을 뭘로 잡고 가야 될 것인가? 저는 이제 크게 정석의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일단 회사를 보셔야죠. 당연히 내가 고를 때. 근데 그 회사를 남이 그냥 추천하니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회사가 어떤 걸로 돈을 벌고 어떤 걸로 이제 이익을 남기고 있고 이 본질적인 거를 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돈을 잘 버는가의 기준도 절대적인 게 아니라 결국은 상대평가인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1조 원이 났는데 시장은 1조 5천억 원이 날 것이야라고 예상을 했다면 그게 또 못 버는 것이 되는 거인 것처럼. 그래서 한 면만 봐선 안 되고 계속 비교를 해서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시장도 당연히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강연 나갈 때마다 여러분 혹시 경제기사 보시나요? 오늘 아침 신문 보신 분 손들어 볼까요? 라고 하면 정말 거짓말 아니고 10%도 안 돼요.
0: 아 그래요?
1: 네.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 저 수능 1등급 맞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교과서 제대로 보지 않는 거랑 네네.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장, 금리, 환율, 뭐 외국인의 자금은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두루두루 봐야 결국은 투자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본질적인 거, 그러니까 이 주가로 움직이는 여러 가지 환경 요인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요소도 꼭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사람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 그러니까 이 기대치는 결국은 항상 선반영이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아요. 아니 희애님, 예를 들어서 땡땡 기업 이번에 실적 되게 좋게 반영이 됐던데 주가는 왜 이 모양이에요? 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기대감이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게

0: 이제 좋게 발표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오르고 그런 현상을 보이지 않는 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치는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우리 또 충분히 고려를 할 줄 알아야 이 부분에 대해서 아 내가 이걸 살까 말까를 조금 현명하게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을 놓은 채로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세상이 변화에 또 투자를 하는 거니까 변화를 끊임없이 또 관찰을 해야 하는 거고.
0: 맞아요.
1: 혹시 그런 것도 있다고 보세요? 그 나에게 맞는 투자처가 따로 있다?
0: 저는 뭐 투자처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겠지만 사람마다 어쨌든 관심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랑 딱 관련된 거는 결국은 모르면 사지 않는다. 이 얘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성 대비 여성이 화장품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 것이고 뭐 여성 대비 남성이 뭐 스포츠나 뭐 혹은 뭐 아웃도어나 이런 데 더 잘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관심사가 다르고 뭐 꼭 성별이 아니더라도 연령대마다도 다를 것이고 본인이 자라는 환경, 뭐 관심사, 뭐 취향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해진 투자처가 있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고 그리고 내가 잘 아는 부분부터 투자를 조금 시작하신다면 투자를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좀 그 허들을 넘고 점점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그 IT 기술주 전혀 투자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라기보다는 나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투자의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인 거죠. 그래서 다들 아까 우리 얘기했던 따라가는 뇌동매매처럼 남들이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분야부터 이 분야는 내가 계속해서 소비를 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계속 소비를 할까? 그렇다면 나는 이 브랜드를 좋아한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내년에도 이 브랜드가 건재할까? 이 섹터는 그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이 관심사부터 점점 넓혀간다면 저는 어쨌든 그 사람에게 맞는 투자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좀 강력한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더라고요.
1: 잘 아는 곳에 투자하라.
0: 맞아요.
1: 이것도 뭐 아주 유명한 증시 격언이기도 합니다.
0: 맞아요.
1: 거기서부터 또 이제 출발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책에서도 그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유행과 트렌드는 다른 거잖아요.
0: 맞아요.
1: 반짝
0: 맞아요.
1: 유행에 혹하고 들어갔다가 이제 끝물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
0: 근데 결국은 이게 1년 뒤에도 쓰여질까? 그리고 10년 뒤에도 쓰여질까? 그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마치 우리 음식 같은 거죠. 음식, 탕후루. 혹은 뭐 카스테라 이런 거 저도
1: 엄청난 유행을 또 휩쓸고 지나간
0: 몇 년 전만 해도 예를 들어서 강남역 지하상가에 가면 거의 한 세네 집 걸러 한 집이 카스테라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진짜 찾아볼 수도 없거든요. 뭐 탕후루도 그렇고 뭐 그리고 뭐 두쫑쿠 두바이 존드쿠키 이런 것도 그렇고 거의 진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일시적인 유행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나 제품이나 섹터 부분에서도 이게 그러면은 1년 뒤에도 유효할까? 10년 뒤에도 유효할까? 이 관점에서 계속 끊임없이 스스로가 투자를 하기 전에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당장 막 활활 타오르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제 불씨로 비유를 한다면 사람들이 잘 모를 때는 막 저렇게 막 캠프파이어처럼 불 활활 타고 있는 저 종목을 막 당장 사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불씨가 관여 1년 뒤에도 유효할까? 10년 뒤에도 유효할까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당연히 감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섹터가 1년 뒤에 10년 뒤에 유효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사 검색이나 혹은 우리가 보고서 검색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서 소위 얘기하는 공부를 한 다음에 판단을 해도 될까 말까잖아요. 근데 적어도 그것조차 하지 않고 판단을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전문가로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 나와 있는 자료만 충분히 봐도 이게 일시적인 것인지 혹은 그래도 어느 정도 몇 년 정도는 갈 그런 흐름인지는 대략이나마 조금 우리가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작업 정도 이 과정은 꼭 밟아주셔야 일시적인 유행과 그리고 트렌드를 좀 구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유행과 트렌드를 구분하는 일. 그거 구분 잘하면 또 메가 트렌드를 찾아서 올라탈 수도 있는 거고
0: 맞아요.
1: 또 초보자들도 사실은 접할 수 있는 게 이제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잖아요. 사실 이것도 좀 알아야 보이기는 합니다만
0: 맞아요.
1: 좀 팁을 좀 주신다면요.
0: 네,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팁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당연히 이제 예전에 기사 쓰셨을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기사 제목에 정말 힘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들도 역시나 제목 그리고 이 앞단, 그러니까 한 첫 줄이나 둘째 줄 정도에 굉장히 힘을 싣기 때문에 이 보고서, 증권사의 리포트를 읽으실 때에도 제목과 그 앞단에 어떤 얘기를 하는가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환경 컨센서스 같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제 무료로 이러한 리포터들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애널리스트들도 이 제목 한 줄 뽑는데 굉장히 힘을 많이 들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날개를 달았다. 이 날개라는 표현을 굉장히 이 보고서에서 많이 쓰는데 날개라는 표현이 사실 계속 하향세를 걷고 있는데 날개라는 표현을 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1: 그렇죠.
0: 날개를 달았다 이러면은 아 계속 올라가진 않더라도 그래도 당분간은 적어도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신호인 거구나 라고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 뭐 숨 고르기 이런 거는 대표적으로 하향을 그릴 때 좀 많이 맞아요. 그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좀 우리가 제목에서 캐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간 좀 비밀 시그널 같은 거인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리포트 거의 대부분이 매수 의견을 그렇죠.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애널리스트가 소신껏 매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하진 않더라도 어쨌든 시그널을 주게 되면은 이제 기업 담당자에게 훗날 이게 좀 뭐 예를 들어 홍보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배제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놓고 매도 의견을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암묵적인 좀 신호를 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난달의 매수 의견에서는 10만 원을 목표 주가로 내다봤는데 뭐 이번 달에는 8만 원으로 좀 내렸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좀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이런 좀 비밀 시그널,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추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시그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밸류 체인이랑 리스크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은데 우리가 이 리포트에서도 이미지 자료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근데 뭐 예를 들어 프레젠테이션 자료 하나 만들 때에도 어떤 아무 의미 없는 그 문구나 자료를 이미지화하지 않잖아요. 이 리포트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을 이미지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산업 밸류체인 이미지화된 부분을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투자 위험이라는 섹션이 뭐 이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네. 조금씩은 다 이 부분을 삽입을 해놓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계속 잔밑빛 이 전망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적어도 이것까지는 고려하세요라는 우리 힌트를 좀 던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것까지 고려하고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가는 함께 좀 두루두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그래서 사실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것도 참 많고 오해하는 부분도 많고 매수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고 매도 의견 리포트는 나오기가 힘든 환경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증권사 차려서 애널리스트 고용을 해서 팔지도 않을 주식에 중개하지도 않을 주식에 매도 의견을 과연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쓸 것인가. 산업이 또 그렇게 또 있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공매도 시장이 크다 보니까 매도 리포트가 또 돈이 되는 산업이어서 공매도 전문 리포트 그런 리서치 기관들도 있죠. 상황이 따라서 또 평가를 해야 하는 걸 테고요. 또 하나가 그 투자자들에게도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상장사다 보니까 재무제표는 이제 3개월마다 또 공개가 됩니다. 근데 사실 재무제표 보는 게 초보자들한테 참 쉽지는 않아요.
0: 맞아요. 왜냐하면 숫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표도 그렇고 어려운 말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투자자라면 그 어려운 거를 우리가 다 해석하려고 하는 거는 무리니까 좀 기본적인 본질을 좀 몇 가지만 집어가지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살펴보시다 보면은 결국은 이 기업에 돈을 벌게 해주는 대상은 누구인가 이거를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책에서는 그 아마존을 예로 들었었어요.
1: 네.
0: 아마존을 보통 우리가 왜 아마존 매수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물어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존에서 쇼핑을 하고 있지 않냐. 뭐 그러면 계속 돈 잘 벌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결국은 그 아마존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 2025년도에 영업이익 800억 달러 중에서 무려 57% 정도가 이 클라우드 서버 대여 사업에서 나온 거거든요.
1: 네. 그러니까
0: 결국은 쇼핑으로 돈 벌고 이제 계속 운영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1: 거의 이제 데이터 센터 기업이죠.
0: 맞아요. 있어요. 근데 이거를 결국은 우리가 재무제표가 물론 표면적으로 봤을 땐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 꼼꼼하게 보면 아 그렇다면 이 기업이 뭘로 돈을 버는가 이런 힌트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장사의 본질만 좀 살펴보셔도 재무제표는 반 이상은 우리 여러분이 다 충분히 습득을 하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 숫자 하나하나를 다 상세하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와 함께 우리가 재무제표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또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좀 독보적인 상품이 있는 건지
1: 예.
0: 그러니까 다른 기업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이제 수익 구조가 있는 건지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이렇게까지 몸집이 커진 것은 결국은 대체할 수 없는 상품이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힌트도 재무제표에서 얻을 수 있는 정답인 거기 때문에 뭐 재무제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그런 굵직한 것들만 힌트를 얻으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AI를 잘못 쓰는 투자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투자 어디 하면 돼?
1: 아, 답만 물어보는 거?
0: 네. 종목 추천해줘. 이런 거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AI를 투자에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재무제표 분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그렇죠.
0: 응. 그래서 희애님 지금 방금 뭐 그런 굵직한 것들의 힌트를 어디라고 하셨지만 그 힌트조차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신다면 바로 이 저는 이제 다트에서 재무제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AI에 이 재무제표를 넣으시면서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재무제표를 통해서 내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가 어디인지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대화하듯이 접근해 가신다면 그 기업을 조금 더 쉽게 좀 접근하고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사실 그 AI 시대가 되면서 너무나 편리해졌죠. 예전에는 그 사업 보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으려면 시간 되게 오래 걸렸는데
0: 맞아요.
1: 이제는 그 PDF 파일을 AI 그 화면에다 던져놓고 위험성을 분석해줘 뭐 이렇게만 해도 재무적인 위험성만큼은 또 알려주니까.
0: 그럼요.
1: 근데 사실 이게 AI가 필요 없어도 웬만한 포털 사이트 그 증권 란에 들어가면 기업별로
0: 요약을 좀
1: 성장성, 뭐 네. 안정성, 뭐 수익성 이런 지표들도 나오거든요.
0: 맞아요.
1: 사실은 데이터가 없다라기보다는 관심이 없는 거죠. 주변에 널려 있는데.
0: 맞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 넘쳐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정보를 어디서 봐야 돼? 이게 문제였던 건데.
1: 그렇죠. 한 20년 전만 해도.
0: 근데 지금은 어디서 봐야 돼가 아니라 도처에 널려 있는데 사실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아프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손 안 대고 코 풀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라서 다들.
1: 그렇죠. 그리고 그 많은 데이터 중에서 그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고 투자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사실은 또 이제 거기에서 갈리는 거기도 해요.
0: 맞습니다.
1: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을 했다 치고 결국 우리는 회사를 사는 게 아니라 주식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제 주가가 야속하게도 이미 6개월 1년치는 또 먼저 반영을 하고 있어요.
0: 맞아요.
1: 사실 왜 미스터 마켓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하잖아요. 내가 저평가된 걸 발굴하고 싶으나 그런 게 어디 많이 있겠습니까?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평가됐다라는 것도 결국은 내가 관심이 있어야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그냥 표면적으로 뭐 A라는 기업이 30만 원이네? 그 단편적인 정보로는 얘가 지금 저평가가 돼 있는 건지 뭐 아니면 지금 비싼 상태인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이제 햄버거 비유를 이 사람이 했던 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햄버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평생 먹을 거다. 계속 먹을 거다. 그러면 소고기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겠느냐 아니면 내리기를 바라겠느냐 이게 결국은 우리가 저평가 그리고 고평가에 대한 그 시선을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당연히 햄버거 매일 먹을 거면 쇠고기 가격 내려가는 거 원하겠죠.
1: 네.
0: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이 주식 시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계속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상식이 통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조금 이제 무분별하게 달려드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거는 결국은 내가 가격이 얼마가 될지를 바라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있고 그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라면 내가 생각한 그 금액이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거인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이걸 우리가 때를 항상 맞출 수가 없는 거인 거니까 저는 특히나 요 책 같은 경우에는 좀 초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린 거다 보니까 그래서 아예 내가 그 기업에 대한 충분한 자료 조사를 하셨다면 그 비싼 값에서 내가 지금이라도 사야겠어라고 무분별하게 달려들기보다는 우린 요즘에는 예약 매매 같은 게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이 설사 오겠어? 10분 정도의 적은 금액이더라도 저는 어느 정도 예약 매매를 좀 현명하게 활용을 하시라고 좀 권장을 하면서 좀 써두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계속 사이클이 돌아가잖아요. 계속해서 예를 들어 SK하이닉스 막 300만 원, 400만 원 갈 것 같았지만 이렇게 꺾였던 것처럼 흐름이 계속 결국은 개 목줄에 목줄을 채워놓으면은 이 목줄에 따라가지고 다시 이 반경 안에 돌아오듯이 주가 역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다 보니 지금 당장은 이 금액이 올 것 같지 않은데 싶은 정도의 좀 적은 금액이더라도 저는 예약 매매를 좀 현명하게 분산을 해놓으시면은 결국 여러분이 좀 확신을 가진 그 기업이 그때가 왔을 때 좀 여러분이 저점에서 현명하게 매수를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가격 알림 이런 기능도 요즘 되게 잘 돼 있고
0: 너무 잘 돼 있죠.
1: 저 주식 내가 진짜 한 30%만 떨어지면 꼭 사야지 라고 했다가 30% 놓치잖아요. 떨어지면 또 못 사죠.
0: 맞아요.
1: 더 떨어질 것 같고 물론 그때 안 좋은 뉴스들이 들리니까 주가가 30% 떨어졌겠으나 그 안 좋은 뉴스 때문에 처음에 제발 30%만 할인해 주세요 라고 바라던 마음이 싹 사라지죠.
0: 그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느 순간은 조금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확신을 갖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냥 차라리 먼 미래에 왔을 때 내가 행동하지 않게 지금 좀 행동을 먼저 규칙을 만들어 놓고 세팅을 해놓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1: 기계적으로.
0: 거죠. 맞아요.
1: 물론 그게 개별 기업이고 개별 주식이라면 상황에 따라서 매번 또 판단을 해야겠으나
0: 당연하죠.
1: 만약에 대표 지수라고 하면 또 이제 기계적으로만 대응을 해도 또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또 주식 투자를 할 때 싸게 사려면 여러 가지 지표를 또 봐야 하는데
0: 맞아요.
1: 이게 과연 싼 건지 비싼 건지 그 기초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0: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퍼, 그러니까 PER부터 조금 짚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카페 예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친구 카페에 이제 동업을 할지 말지를 조금 고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1: 네.
0: 친구 카페의 주식이 한 주에 3만 원이고 그리고 이제 발행 주식 수는 그러니까 1만 주로 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해 당기 순이익은 3천만 원이라고 고려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 퍼에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회사가 번 돈을 발행 주식 수로 나눈 건데 이 3천만 원 나누기 1만 주 하면 3천 원. 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발행주 이 카페 주식 한 주를 가진 동업자가 한 해 동안 이제 가져갈 몫이 얼마입니까?라고 했을 때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상황에서는 3천 원이라는 거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한 해에 3천 원을 벌어주는 한 주를 내가 3만 원에 사는 게 이득일까? 이게 현명한 선택일까? 이제 요 과정에서 우리가 퍼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PER은 주가 나누기 EPS인 거라서 제가 지금 주가가 3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거든요. 그럼 3만 원 나누기 3천 원 하면 10이죠.
1: 10배.
0: 네, 맞아요. 그럼 10배. 이게 이 카페의 한 주를 10년치에 벌이만큼 내가 미리 지불을 하고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 왜 뽕을 뽑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의 가치를 다 돌려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까? 요게 이 지표를 이제 의미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인 거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간혹 좀 착각하시는 게 PER이 낮으면은 무조건 싼 거다.
1: 싼 거 아니냐.
0: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또 다른 거인 거죠. 왜냐하면 섹터별로 업종별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업을 비교했을 때 이게 높냐 낮냐가 결국 상대적으로 또 다 갈리는 거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주가 나누기 EPS를 하면 PER 그 절대적인 숫자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 숫자가 10이냐 50이냐 100이냐 그걸 볼 게 아니라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섹터 거기 안에서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거를 여러분이 꼭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PER을 보실 때는 그 회사의 EPS 제가 아까 이제 예를 들어 3천 원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숫자
1: 주당순이.
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년 수준인 건지 그러니까 이번 해에만 유독 특별했던 이벤트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도 좀 반드시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1: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이게 장시간 트렌드로 이어질 것이냐도 따져봐야 하는 거고요.
0: 네, 맞습니다.
1: 그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셨었거든요. 싼 게 비지떡이다. 사실 주식시장에서도 효율적 시장가설이라는 게 있기는 합니다만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어느 정도는 답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또 인정을 할 수도 있겠고
0: 네.
1: 다만 일시적으로 시장이 가격을 잘못 매기고 있을 때는 또 같이 투자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시장이 어느 날 갑자기 뭐 대외 변수 때문에 폭락을 할 때 멀쩡하게 돈 잘 버는 기업들까지도 폭락을 하잖아요.
0: 맞아요.
1: 또 그럴 때는 이제 기회가 되는 건데 맞습니다. 또 그걸 구분해서 볼 수 있는 힘을 스스로 또 키워가야 하는 거고요. 근데 그럼 과연 이게 싼 비지떡이냐 일시적인 할인이냐를 볼 때는 돈을 잘 버는지 이익이 괜찮은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수익성
0: 맞아요.
1: 같은 알짜 지표들.
0: 네. 네. 거기서 우리가 확인을 꼭 해야 되는 게 ROE죠. 그러니까 사실은 워렌 버핏 같은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 이 ROE를 많이 꼽는단 말이죠.
1: 자기 자본 이익률.
0: 맞아요. 그러면 이 회사는 지금 흔들리는 게 지금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얘는 지금 기준을 잘 버티고 있을 힘 자체가 원래 없는 것인지 이제 그걸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ROE인 거죠.
1: 비지떡인지 아닌지.
0: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들었던 그 카페 비유를 좀 계속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 그러니까 이 카페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자기 돈이 이제 3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까 제가 이 카페의 당기 순이익이 3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ROE는요. 이 3천만 원 그러니까 당기 순이익 나누기 3억 원 곱하기 100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카페에 대한 ROE는 10%라고 계산이 나오는 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페를 가지고 있던 그 종잣돈 대비 10% 정도의 효율을 내고 있는 회사다. 카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인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자산가들은 이 ROE를 좀 어떤 기준으로 보고 있는가라고 보면은 보통은 이 ROE가 13년 연평균 15% 이상 정도가 나오면은 오. 좀 괜찮다라고
1: 이,
0: 네, 요거는 이제 워렌 버핏의 특히나 요 기준으로 본다고 합니다.
1: 네.
0: 그렇다면 워렌 버핏 같은 이런 자산가들을 왜 이 15% 이 15라는 숫자를 꼽았는가라고 보면은 이 ROE가 자기 자본이 매년 복리로 늘어나는 비율과 같아지는 게 15%로 봤다라는 거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약 5년이면은 자기 자본이 2배 그리고 또 5년 뒤면은 이제 2배 계속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이 15라는 숫자라는 거죠. 근데 이게 또 기업마다 이 섹터별로 또 다르고 또 나라별로도 조금 평균치가 다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한국 기업의 평균 ROE가 한 8%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14.9%, 영국이 9.6% 정도, 그리고 중국이 9.3% 정도 나왔으니까 비교하면은 조금 낮기는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의 ROE를 계산을 해봤는데 이게 만약에 한 10%를 넘겼다. 저는 이 정도만으로도
1: 아이고, 네,
0: 훌륭하다라고 보는 거죠.
1: 사실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는 게 이제 주주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하느냐. 내가 똑같이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씩을 투자해 줬을 때 미국에 있는 어떤 회사는 100만 원 투자해 줬더니 15만 원 벌어오고 한국에 있는 어떤 회사는 100만 원 투자했더니 8만 원 벌어오더라. 그러면 추가로 100만 원을 더 투자해야 할 때 어디에다 하겠느냐. 사실 답이 쉽게 나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ROE가 정말 중요한 거고.
0: 네.
1: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은 좀 ROE 중심의 경영을 해야 하는데 이게 자기 자본 이익률이다 보니까 이익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자기 자본을
0: 얼마나
1: 줄이는 것도 사실은 또 중요하죠. 적은 자본으로 많은 이익을 내는 게 핵심 포인트니까 이것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또 숫자로도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사실 주식을 사면 현금 흐름이 생기기도 합니다.
0: 그렇죠.
1: 배당.
0: 배당.
1: 근데 여기에서도 또 속지 말아야 될 게 좀 있죠.
0: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에게 많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손을 내밀면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이 배당 수익률은 이제 회사가 이제 한 주를 가진 나에게 매년 얼마를 줄 것인가 이거를 숫자로 나타낸 건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임대인이 월세 받는 그림이랑 비슷한 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부동산이 오르든 내리든 나에게 어쨌든 현금을 챙겨주면 나는 그거라도 좀 챙기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볼 수가 있지만 저는 좀 가장 경계하셔야 된다라고 보이는 부분은요.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을 해서 그것 때문에 배당을 되게 많이 챙겨주는 거인 것처럼 착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1: 네.
0: 이거를 좀 주의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회사 사정이 안 좋고 돈을 최대한 좀 많이 유입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면은 저희 배당 많이 드릴 테니까 저희 회사에 투자 좀 많이 해주세요. 이럴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러면은 나는 일단 배당 많이 챙기면 현금 흐름 많이 생기면은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거는 오히려 내가 투자한 돈 자체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1: 네.
0: 너무 지나치게 평소보다 어떤 특정 기업이 배당률을 갑자기 올렸다. 그러면은 아, 이 기업이 지금 좀 휘청이고 있는 시그널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좀 포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니까 앞으로 돈 잘 벌면 많이 배당해 드리겠습니다라는 가정법은 또 투자자들을 속이기가 참 쉽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업의 달콤한 말이 아니라 그동안 어떻게 경영을 해왔는지 숫자를 봐라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정직한 말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주 환원이라든지 숫자 경영 잘 안 하고 말로만 하는 달콤한 멘트들이 네, 너무 많아.
0: 미래 시점으로 자꾸 이렇게 얘기를
1: 조심해야
0: 하니까.
1: 돼요. 네. 또 하나 우리 실전 투자 직접 이제 매매를 하거나 주문을 할 때 우리 초보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 같은 게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일단은 이제 제가 이제 책 쓰면서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네. 초보자들께서 좀 실수하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어떤 식으로 체결이 되는지조차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일단 누르고 보는 경우가 많으셨어요.
1: 난 주문했는데 왜 오늘 안 사줬지?
0: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짚어드리는 이제 순서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일단 기본이지만요. 일단 호가창부터 먼저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위쪽이 팔려는 사람, 그러니까 네. 매도 잔량인 거죠. 그리고 아래쪽이 매수 잔량, 그러니까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숫자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경매처럼 매수 호가와 이제 매도 호가가 딱 만나게 되면은 그 금액에 이제 체결이 되는 거인 거잖아요.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아니 지금 숫자가 15,000원 떴는데 나도 15,000원 걸었잖아. 근데 왜 난 지금 체결이 안 돼? 하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매매 체결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원칙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가끔 생기는 건데 일단 첫 번째가 가격 우선의 원칙이죠. 이 매수 주문은 높은 가격을 부른 사람부터 계속 이제 차례대로 체결이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시간 우선의 원칙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15,000원을 예시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15,000원을 걸었고 앞에 있는 사람도 15,000원을 걸었다면 내가 1분 뒤에 15,000원을 걸었다면 나보다 1분 앞서서 15,000원을 부른 사람이 당연히 먼저 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이제 또 수량 우선의 원칙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같은 시간 그리고 같은 가격에 이 주문이 동시에 들어왔다면 수량이 큰 주문부터 체결이 되는 게 원칙으로 이제 깔려 있고 다만 이 원칙은 이제 동시효과 시간에만 작동이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먼저 다른 사람이 체결될 수 있다라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내가 주문 넣은 거에서 또 일부가 체결이 된다거나 하면은 아니 뭐야 난 지금 20주 넣었잖아 이러면 왜 다 안 돼 이거에 또 의아하실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차례대로 진행이 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되게 배우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시간이 또 빨리 흘러가가지고 요즘에 또 많은 분들이 ETF로 투자를 하시니까 네. 우리 초보자분들을 위한 ETF 설명 혹시나 또 이것도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0: 아, 네. 일단은 저는 일단 초보자라면 저는 섹터에 대한 특정 산업에 대한 ETF보다 우선 지수 투자 먼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히나 시장 지수 ETF로 가장 많이 비유가 되는 게 바로 건초 더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황금 바늘을 하나 사고 싶은 건데 나는 정말 시시한 뭐 쇠 바늘, 뭐 은 바늘 이런 거 말고 황금 바늘을 사고
1: 찾고 싶다.
0: 네, 찾고 싶다고 해서 건초 더미를 막 미친 듯이 뒤진다고 해서 또 내가 그 황금 바늘을 찾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황금 바늘인 줄 알았는데 구리야. 색깔이 비슷해 보여가지고 집었는데 꽝이네.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1: 손만 찔리고 말 수도 있고.
0: 네, 그럴 때는 내가 이제 너무 큰 시간을 들여야 될 수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기회 비용이 생길 수 있으니 차라리 그 황금 바늘이 포함되어 있는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통째로 내가 건초 더미를 산다면 황금 바늘 역시 함께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니 우리의 효율성을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가성비를 생각을 했을 때 초보 투자자일수록 저는 시장 지수 ETF 뭐 예를 들어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코스피 200이나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또 제가 이제 초보 그런 강의장 가서 이런 말씀 드리면은 손 들고 딱 말씀하시죠. 아니 근데 삼성전자 하나 사는 게 훨씬 수익 많이 나잖아요.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그만큼 항상 리스크가 따르는 거잖아요. 어떤 특정 기업을 예를 들어 내가 샀을 때 올라가는 게 클 수 있지만 반대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1: 그럼요.
0: 되는 거잖아요. 네. 내려가는 것도 그만큼 크게 출렁일 수도 있다는 걸 고려한다면 당연히 초보 투자자들에게는 ETF를 좀 우선시 하시는 거를 저는 무조건 추천을 드립니다.
1: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난이도를 높여가는 거죠. 우선은 그 나라의 대표 지수부터 그리고 그 중에서 조금 더 잘 나간다는 산업으로
0: 네.
1: ETF로 접근을 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내가 중수 이상의 실력이 된다. 그러면 개별 기업을 발굴하는 투자로 날카롭게 갈 수 있을 텐데 다만 그럴 실력이 본인에게 있는가 단순히 주변에서 무슨 종목으로 돈 벌었다더라 대박 종목이라더라가 아니라 본인의 실력부터 점검을 또 해봐야 되는 거죠.
0: 맞아요.
1: 그럴수록 이제 뭐 하이 리스크, 네. 하이 리턴으로 또 가는 걸 테고 아니, 책 제목이 뭐라고요? 하도 길어가지고
0: 작고 소중한 내 돈도 불리고 싶어 주식을 시작합니다. 사실 저도 네. 처음에는 외우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1: 제목은 항상 출판사가 정하기 때문에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손희애 작가님한테 직접 좀 낭독을 부탁드릴게요.
0: 네, 10장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끝까지 버티는 자가 이기는 게임 부분에 이 결국 잃지 않는 투자라는 건 한 푼도 안 잃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피하자는 거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흔들리는 게 목표예요. 라는 부분을 좀 찝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주신 것처럼 투자를 하다 보면 아예 잃지 않는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가져가야 되는 그쵸. 거잖아요. 하지만 그 리스크를 내가 짊어질 때에도 내가 혹시 잃더라도 내가 혹시 넘어지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리기 비유 주셨지만 넘어져가지고 정말 막 살이 찢어지고 막 뼈가 드러나고 이러면은 정말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그럼 달리기가 맞지 않는 것이고 혹은 내가 방법을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정말 밴드 붙일 수 있는 정도로만 감안할 그렇죠. 수 있게 감당할 수 있게 투자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찾고 그 정도를 위해서는 공부하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1: 손희애 작가와 함께 작고 소중한 내 돈도 불리고 싶어 주식을 시작합니다. 라는 책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으로 마치고요. 월요일 아침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서울시립 영등포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직종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김병진입니다. 지난 4월 17일부터 24일까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협업해서 서울올림픽대로에 설치된 전광판에 발달장애인 작가 10명의 작품 30점을 송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이 작가들과 성과 공유회를 진행했습니다. 작가들은 복지관을 벗어나 작품이 전시되고 내가 사는 도시를 나의 작품으로 꾸밀 수 있어 뿌듯하다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술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장애예술인이 많지만 작품을 접할 기회는 부족합니다. 장애예술 작품이 일상에 스며들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더위가 가고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는 절기 처선데요. 절기가 무색하게 늦더위가 기승입니다. 전국적으로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2도에서 6도나 높아 오늘 경남 양산은 37.1도까지 올랐고요. 많은 지역이 33도를 웃돌았습니다. 때문에 현재 일부 산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당분간 오늘과 비슷한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도 낮에 서울 32도, 강릉과 대전, 제주 33도, 광주와 부산 34도, 대구 35도, 양산 36도까지 오르겠고요. 강한 볕과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밤사이에는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지금 세종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크게 오른 기온에 대기가 점차 불안정해지면서 저녁까지 일부 내륙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월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한편 내일 새벽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6시 뉴스입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 대변인

0: 이는 오늘 고위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열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비거주자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서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않도록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논의하고 500세대 이하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희대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다며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오늘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격을 스스로 내던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임명권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사퇴만이 속죄하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한 것을 두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노 전 의원이 돈 받은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이 대통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SNS에 정말로 노 전 의원이 억울했다는 생각이면 노 전 의원이 브로커에게 저번에 주신 거 잘 쓰고 있는데 뭘 또 주시냐고 말한 녹음도 있으니 이 대통령도 국회에 와서 함께 들어보자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한 농촌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킹바오현 당국은 배추 수매 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 용액이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공안은 관련자와 차량에 대해 법에 따라 강제 조치를 취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제가 된 배추가 한국 등 해외로 수출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중국 내 유통 범위도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제수와 선물용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 나섭니다. 조사는 내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주요 농산물 생산단지와 전통시장 등에서 진행되며 주요 조사 품목은 사과와 배, 포도, 복숭아, 밤, 고사리 등 추석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농산물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추석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인 2만 톤의 정부 비축 수산물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출 기간은 내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이며 명태와 오징어, 고등어, 갈치, 조기, 마른 멸치 등 6품목입니다. 정부 비축 수산물은 전국 주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온 오프라인 도매시장 등에 공급됩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말하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본부장은 오늘 제주경찰청을 찾아 수사 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말하고 이번 일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건이라며 미비점이 없는지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 근무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철근 인양 작업을 하던 남성이 철근에 깔려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쯤 경기도 파주시의 한 상가 건물 공사 현장에서 철근 인양 작업 중이던 70대 남성 A씨가 철근에 깔려 넘어졌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란과 연계된 사이버 공격으로 영국의 한 발전소 가동이 나흘간 중단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현지 시각 22일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발전소 한 곳의 가동 중단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은 경기도와 강원도의 내륙 지역과 제주도에, 내일은 내륙 지방 곳곳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5에서 50mm가량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KBS 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홍이었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아나운서 시민부입니다. 은퇴했더니 월급은 줄고 건강보험료는 늘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요. 피부양자 등재 같은 가입 자격 활용부터 소득 재산 구조 조정과 숨은 공제 챙기기까지 든든 100세 프로젝트에서 은퇴 후 건보료 부담을 덜어주는 7가지 방법을 알아봅니다. 중국에서 테슬라 300만 대가 리콜됩니다. 매립형 손잡이의 안전 문제를 개선한다는데요. 주간 자동차 정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여름철 무면허 운행 증가와 불량 요소수 확산 논란도 짚어볼게요. 폭염도 이길 만큼 야구장 응원 열기가 뜨겁습니다. 3년 연속 1000만 관중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트렌드 코리아에서 이 뜨거운 야구 사랑, 그 이면에 달라진 응원 문화와 소비 동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스포츠 키워드에서는 부상을 딛고 일어선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선수의 세계선수권 결승전 소식과 또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임하는 한국 레슬링 선수단의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유튜브 라이브와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봅니다. 한국도로공사 양정원 캐스터.
1: 네, 현재 고속도로 정체는 급속도로 풀리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권 상황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25번 논산 천안선은 천안 쪽으로 차량 터널 부근에서 4km 구간만 밀리고요. 1번 경부선도 서울 쪽으로 충청권에서는 옥산 분기점과 청주 휴게소 사이로 5km 정체입니다. 다만 강원권에서 돌아오는 길에선 여전히 여유 시간이 필요합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쪽 내린천 휴게소와 춘천 분기점 일대에서 각각 5, 6km 구간씩 속도 떨어지고요. 더 가서 설악부터 화도까지는 한 번에 14km 정체입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봉평터널부터 브레이크 밟습니다. 둔내터널까지는 8km 구간 밀리고 또 한 번 새말 부근에서도 불편하고요. 이후로 경기권 진입한 다음에는 여주 분기점과 이천 사이 또 양재와 북수원 그리고 군포 통과가 답답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짧게씩만 주춤합니다. 화성휴게소와 매송 그리고 금천 일대가 해당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양정원이었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든든하고 활기찬 노후를 대비합니다. 든든 100세 프로젝트. 오늘은 유익하고 알찬 연금, 금융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용택 연금닥터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0: 네. 퇴직한 분들이 종종 퇴직하고 몇 달 됐는데 월급은 안 들어오고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오히려 두꺼워졌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 다들 놀라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아요. 자, 대표님 네. 오늘 이 부담을 덜어드릴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퇴직하고 났는데 회사 다닐 때보다 소득은 줄었는데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이유가 있는 거죠?
3: 사실 직장에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가 얼마가 빠져나갔는지 회사가 반을 내줬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니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0: 그렇죠. 명세서를 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긴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죠.
0: 예.
3: 그런데 건강보험료의 구조를 알면 아 그랬구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3: 직장 다니실 때는 직장 가입자라는 분류돼서 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서 냈고요. 계산 기준도 월급, 즉 근로소득 하나였어요. 그런데 퇴직하시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이 되는데
0: 네.
3: 이때는 회사 지원이 사라지는 건 물론이고 계산 기준도 소득뿐만이 아니라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까지 다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항목에 들어갑니다.
0: 네.
3: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부터 실제로 돈에 손해지는 돈은 줄어들었는데 보험료는 오히려 오르는 체감상 이중고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0: 그렇죠.
3: 많아요. 실제로 뭐 상담해보면 예. 퇴직 전 월 10만 원대였던 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까지 뭐 그 은퇴 이후 소득도 많지 않은데 부담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0: 단순히 그 절반을 내주던 부분을 내가 내는 정도가 아니라 네. 이 3배, 4배까지도 오를 수 있는 거네요.
3: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뭐 다행히 여러 제도적 장치가 있긴 한데요. 문제는 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셔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중에서 꼭 확인해 보셔야 할 7가지를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첫 번째부터 알려주십시오.
3: 첫 번째는 뭐 가장 손쉬운 방법인데요. 바로 피부양자 등재입니다. 배우자나 자녀 중에 직장 가입자가 있다면 일정 요건을 만족했을 때 그 밑으로 들어가서 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을 수 있어요.
0: 네. 아, 들어갈 수만 있다면 좋은데 이게 또 들어가는 조건도 있는 거 아닙니까?
3: 네. 조건만 맞으면요인데 예. 다만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0: 네.
3: 소득 요건으로는 연간 소득이 합산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요. 재산은 과세표준 기준으로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5억 4천만 원에서 9억 원 사이라면 연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고요.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는 가족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까지 등재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가족 중에 직장 가입자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형제자매까지 가능하다는 거는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3: 맞습니다. 뭐 특히 미혼이거나 배우자와 사별하신 분들 중에서 형님이나 동생이 직장 가입자인 경우 이 조건을 놓치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은퇴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제일 먼저 확인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가장 손쉬운 방법 피부양자 등재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두 번째는요?
3: 두 번째는 재취업을 하는 방법입니다. 직장 가입자가 되는 방법이죠.
0: 네.
3: 직장 가입자는 사실 그 보수, 회사에서 받는 보수 월액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반을 내잖아요. 그리고 직장 가입자가 되시면 재산에 대한 건보료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을 다니시다가도 이제 회사에서 받는 보수가 보수에 대한 건보를 내긴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소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연금 소득이나
0: 뭐
3: 사업 소득, 뭐 임대 소득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2천만 원이 넘어가시면 또 그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따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긴 합니다.
0: 아.
3: 어쨌든 재산에 대한 건보료가 빠지니까 그 부분 좀 부담이 좀 덜하실 거고요. 게다가 절반 회사가 부담해 주니까 요즘 뭐 시니어 인턴이나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많으니까요. 소득도 만들고 건보료도 줄이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겠습니다.
0: 네.
3: 뭐 꼭 풀타임이 아니어도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건을 충족하시면
0: 맞아요.
3: 직장 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무 조건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실제로 재산은 많은데 소득이 없어서 지역 건보료 부담이 컸던 분이 주 20시간짜리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하신 것만으로 직장 가입자 자격을 얻어 보험료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사례도 있습니다.
0: 예.
3: 생계 목적이 아니더라도 건보료 관리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고요. 몸을 이제 좀 움직여서 일을 하신다면 건강 관리에도 좀 좋지 않을까요?
0: 실제로 의료비는 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3: 그렇죠.
0: 네. 두 번째는 재취업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네.
3: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 제도라는 건데요. 이건 피부양자 등재도 안 되고 재취업도 당장 어려운 분들을 위한 안전장치인데요.
0: 네.
3: 퇴직 직전 직장 가입자로 최소 1년 이상 가입해 있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 그러니까 3년 동안 직장 다닐 때 냈던 보험료 수준 그대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예요.
0: 아니 절반은 그동안 직장에서 내줬던 건데
3: 네.
0: 3년 동안은 내가 내던 보험료만 낼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3: 네네 맞습니다. 이건 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0: 예?
3: 퇴직 후에 자격이 상실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이 기한을 놓치면 신청 자체가 안 되니까 퇴직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달력에 표시해둘 것을 꼭 권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 수준보다 지역 가입자가 됐을 때 건보료가 오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0: 있죠.
3: 오히려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0: 아.
3: 오르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전 수준으로 36개월은 내게 해준다라는 거죠.
0: 그럼 나머지 절반은 누가 내나요?
3: 나머지 절반은 면제가 되는 거죠.
0: 아, 공단에서 면제를 네. 해준다는 거군요.
3: 네네.
0: 예.
3: 사실 뭐 퇴직이라는 거 자체가 인생의 큰 이벤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정신이 없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건보료는 뭐 어떻게 되겠지 하다가 이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0: 맞아요.
3: 정말 많거든요. 퇴직 예정이신 분들은 마지막 출근 전에 이미 인사팀이나 공단에 미리 문의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0: 아, 세 번째를 모르는 분들이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3: 맞아요. 예.
0: 네, 아주 중요한 조언이었고요. 그럼 네 번째는 뭔가요?
3: 네 번째는 소득 조정 신청입니다.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는 기본적으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퇴직하신 해나 그 다음 해에 실제 소득이 크게 줄었는데도 옛날 소득 기준으로 계속 보험료를 내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소득이 확 줄어드신 게 확인되면 곧바로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조정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4: 예.
3: 신청하시면 줄어든 소득을 반영해서 보험료를 좀 재산정 해 주거든요. 가만히 계시면 공단이 알아서 깎아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4: 예.
3: 특히 퇴직 다음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그의 소득이 확정되면 보험료가 다시 크게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실제 소득과 차이가 크다면 조정신청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한번 신청하고 끝이 아니라 상황이 바뀔 때마다 계속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소득 흐름이 예전보다 자극 바뀌기 때문에 예. 매년 한 번씩은 본인의 건보료 부과 내역을 점검해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4: 네, 나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니까 네. 꼭 확인해 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좀 장기적인 방안이 될 것 같은데 은퇴 자산 조정이라고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네. 알려주십시오.
3: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있는 한 계속 평생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는 세금이거든요.
4: 예.
3: 솔직히 건강보험 혜택은 다들 동일한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야 되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4: 그냥 네. 뭐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한.
3: 그렇죠. 그렇죠. 네. 혜택을 받기 위해선.
4: 예.
3: 그래서 은퇴 자산을 어떻게 어떤 형태로 갖고 계시느냐에 따라서도 건보료가 크게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수령액은 50%만 소득으로 잡혀서 건보료에 반영이 돼요.
4: 네.
3: 그런데 세액공제받은 개인연금 그러니까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상품은 아예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는 있지만 현재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과 대상 소득은 맞아요. 맞는데 네. 현재 좀 예외로 두고 퇴직연금 이런 것들은 아예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개인연금,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개인연금 보험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더 유리한데요. 세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건보료 산정에도 아예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앞두고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자산을 은행 예금이나 임대소득 위주가 아니라 연금 상품 중심으로 재편해 두시는 걸 좀 검토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4: 같은 금액이라도 네. 어떤 그릇에 담아놓느냐에 따라서 건보료 부담이 달라진다는 말씀이군요.
3: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4: 이야.
3: 특히 은퇴자산이나 은퇴자산이 예금이나 배당주 위주로 쏠려 있으신 분들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연 1,000만 원을 넘어가면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잡히기 시작하거든요.
4: 예.
3: 그래서 퇴직을 5년, 10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미리부터 자산 배분을 연금 중심으로 조금씩 옮겨두시는 것이 나중에 훨씬 유리하고요. 연금 소득이 많다는 것은 노후에 일을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이제 월급을 주는 게 있는 거잖아요.
4: 그렇죠.
3: 공적연금은 어차피 소득에 따라서 똑같은 비율로 내시기 때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4: 네.
3: 그런데 사적연금, 연금저축 IRP 내가 내고 싶으면 연 1,800까지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세액공제는 네. 900만 원까지 되지만. 그리고 비과세연금도 뭐 월 150만 원 일시나 밀어공까지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연금이 잡힌다면 나중에 연금소득도 되고
4: 네.
3: 비과세도 되고
4: 와.
3: 건보료는 아예 내지도 않습니다.
4: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3: 네.
4: 네. 연금의 중요성이 정말 이 방송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체감이 됩니다.
3: 네.
4: 또 이제 여섯 번째 방법인가요?
3: 네. 네. 여섯 번째 방법. 이건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4: 예.
3: 재산 자체를 좀 줄이는 방법입니다. 지역 건보료는 주택이나 토지 같은 재산에도 점수를 매겨서 부과가 되는데요.
4: 예.
3: 만약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이나 규모가 큰 자산을 갖고 계시다면 매각이나 증여 같은 방법으로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이죠. 재산 점수가 낮아지면 그만큼 지역 건보료도 함께 내려가거든요. 다만 이 부분은 매각 시점이나 뭐 세금 문제도 좀 얽혀 있습니다.
4: 아, 그렇죠.
3: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같은 다른 세금 문제도 함께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주변에 뭐 전문가가 계시다면 함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상담받으신 후에 결정하시길 권해드리고요. 건보료 몇만 원 아끼려다가 세금으로 훨씬 큰 금액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요 부분에서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좀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있죠. 뭐 80세 좀 넘어가시고 그러면 이제 증여 같은 것들도 생각하셔야 될 때가
4: 그렇죠.
3: 있잖아요.
4: 네.
3: 그럴 때는 뭐 신탁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활용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요.
4: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10년 주기로 증여세가
3: 네네.
4: 이제 부과가 되잖아요.
3: 맞아요.
4: 뭐 반대로 말하면 이제 면제가 되는 거니까. 60세 은퇴할 때 한번 증여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또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70세 때 한번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세금.
3: 그런데 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대한민국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이 많이 있으니까
4: 그렇죠.
3: 네. 부동산을 통으로 이렇게 드리려면 10년에 한번 부동산 증여, 아니 증여세 면제가 되는 자녀에게
4: 네.
3: 면제가 되는 한도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해줘봤자
4: 네.
3: 이렇게 많이 증여할 수 없는.
4: 그리고 뭐 성인 5천만 원 뭐 이렇게.
3: 네.
4: 그것도 그렇네요. 자, 끝으로 주택금융부채 공제라고 하셨는데 이건 좀 낯섭니다.
3: 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주택금융부채 공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는 분들을 위한 제도인데요.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재산세 과세표준이 2억 4천만 원 이하,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신 경우에 대출금액 일부를 재산점수에서 공제해 줍니다. 또 무주택자인데 전월세 보

0: 받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제도 자체를 모르셔서 몇 년째 공제 없이 보험료를 내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오늘 방송 들으신 김에 한번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든든백세 프로젝트 오늘은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김용택 연금닥터 대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한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 한 주간 자동차 소식 유용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주간 자동차 정보 김성환 오토타임즈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첫 번째 소식은 무면허 교통사고가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가 나왔네요.
3: 네,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10건 가운데 약 3건이 7월에서 9월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연령별로는 19세 이하 청소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이들의 사고 중에 절반 이상이 전동킥보드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였습니다.
1: 왜 여름에 또 많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3: 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지난 14일 발표한 2023년부터 25년까지 무면허 운전 사고 분석 결과를 발표를 했거든요. 네. 네, 여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1만 4,500여 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연도별로는 지난 2년 사이에 한 13%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매년 4천여 건 이상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계절별로는 여름철을 전후해서 사고가 집중이 됐는데요. 7월에서 9월 사이에 발생한 사고 건수가 4,200여 건으로 전체의 29%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1: 아무래도 뭐 휴가나 아니면 이렇게 뭐 이동량이 많은 계절이라서 그런가요?
3: 네, 그렇습니다. 특히 8월에는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모두 연중 가장 많았는데요. 휴가철 렌터카와 공유자동차 이용이 증가하면서 무면허 운전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서 차를 운전하는 사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또 연령별로는 19세 이하가 전체 과해 운전자의 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특히 이 연령대의 사고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연관성이 높았습니다. 최근 3년간 19세 이하가 일으킨 무면허 사고 4천여 건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2,500여 건으로 63%에 달합니다.
1: 네, 요일별로도 차이가 나나요?
3: 네, 요일별로 살펴봤을 때는 전체 사고 한 10 중에 3건 꼴로 금요일과 토요일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여가 활동이 늘어나는 데다가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사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에 공단은 이제 무면허 운전자는 이제 운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또 특히 청소년 교통안전 교육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1: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봅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리콜을 단행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네요.
3: 네, 맞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중국에서 대규모 리콜에 나섭니다. 원인은 전기차의 이 매립형 문손잡이의 안전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테슬라 차량 약 300만 대가 리콜을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1: 매립형 문손잡이. 지금은 익숙하게 쓰게 됐는데 안전이 얼마나 취약한가요?
3: 네, 해당 손잡이는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매끈한 느낌을 주지만 충돌 사고가 발생해서 전력이 끊어졌을 경우 작동하지 않아서 탑승자가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을 하거나 중상을 입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 차량이 충돌한 후에 화재에 휩싸였을 때 구조대원이 문을 열지 못해서 최소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이제 보도한 바 있기도 하고요. 네, 이제 중국의 경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특히 앞서 테슬라 사내에서도 안전 우려가 나왔지만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전동식 손잡이를 고집한 것으로도 루머상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1: 그러면 리콜을 한다고 어떤 개선이 이루어질까요?
3: 네, 일단 테슬라는 이번 리콜을 계기로 사고 발생 후에 창문을 자동으로 내리는 소프트웨어를 추가하고 비상용 수동 개폐 장치 위치를 알리는 별도의 라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번 시정 조치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9개 완성차 업체 427만여 대에 해당이 되는데요. 동일 부품 문제 이제 품질입니다.

0: 있습니다. 내리평 손잡이를 착용한. 네, 이 가운데 테슬라가 298만 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뒤로 샤오미가 39만 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1: 근데 뭐 테슬라 차량을 타는 게 중국만도 아니고 이런 문제로 인한 리콜이 당연히 중국만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0: 네, 맞습니다. 이번 중국의 대규모 리콜로 인해서 미국 교통당국도 유사한 문제 인식 속에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현재 테슬라 모델 Y의 탑승자 받침 형상에 대해서 조사 중이고 또 의회에서는 신차의 수동문 열림 장치를 의무화하면서 구조요원이 차량에 진입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라라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한국도 이 같은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에 전문가들은 제조사가 한 국가에서 리콜을 실시한다면 다음 국가들이 차례대로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밟게 될 수 있다면서 이 미국에서도 또 유사한 리콜이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1: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디젤차에 꼭 필요한 요소수 소식인데요. 불량 요소수가 판을 치고 있다고요?
0: 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요소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매점 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 중인 가운데 부족함 요소수 문제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국립환경과학원 모빌리티 환경연구센터가 발표한 요소수 행정처분 그리고 제조기준 검사 부적합 제품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대비 12%나 늘어났고요. 행정처분 대상은 제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즉 불량 요소수를 제조하거나 수입, 유통한 업체들을 모두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정부는 이 부적합 사실이 확인된 제품 명단을 공개하고 이에 대해서 제조 판매 중지 그리고 회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1: 네, 디젤차 요소수가 중요한데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이 요소수는 특히 디젤차의 배출가스 후처리 장치인 선택적 환원 촉매 SCR이라고 하거든요. 이 SCR을 작동시키는 핵심 소모품입니다. 배기가스의 요소수를 분사시켜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불필요한 배출량을 줄여주는 건데 정부도 이 SCR이 질소산화물 등 초미세먼지 원인 물질을 줄이는 핵심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요소수가 단순히 요소와 물을 섞은 액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불순물이 많은 제품은 장기간 사용 과정에서 요소수 분사 장치와 배출가스 후처리 계통에 부담 그리고 고장을 줄 수 있습니다.
1: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네요.
0: 네, 맞습니다. 이 차에 따라서는 정말 아예 작동이 불가능할 정도 엔진까지 고장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값싼 요소수를 선택하기보다는 이 배출가스 후처리 계통에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품 인증을 받은 요소수를 꼭 구입해서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주간 자동차 정보 김성환 오토타임즈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일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29분 향하고 있습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차례로 알아봅니다. 먼저 기상청의 송소진 씨.
2: 늦더위가 기승인 절기 처서입니다. 현재 일부 산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도 한낮에는 서울이 32도, 강릉과 대전, 제주 33도, 광주와 부산 34도, 대구 35도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한 더위가 나타나겠고요.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또 밤사이에는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대입니다. 밤낮 없는 늦더위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니까요.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까지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월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차차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최고 50mm로 일부 지역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고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3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정체 점차 해소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강원권과 이어지는 고속도로 중심으로 정체입니다. 먼저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평창에서 둔내터널까지 밀리고요. 이후 새말에서 다시 막힙니다. 경계권 여주분기점에서 여주휴게소 부근까지 밀리고요. 좀 더 지나 광교터널 부근 그리고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 사이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광주원주고속도로 고속도로 광주 쪽 서원주에서 밀리고요. 더 가서는 금사터널에서 동곤지암까지 정체입니다. 경기광주 휴게소 1차로에선 고장난 차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를 하시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내린천 휴게소 부근에서 더딘 흐름 남아있고 동홍천 부근에서 춘천 분기점 부근까지 답답합니다. 더 가서는 설악에서 화도 쪽으로 14km 구간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4: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5분에 찾아가는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시민부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트렌드 코리아 격주로 우리 사회 최신 소비 트렌드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트렌드 분석 전문가 서유현 박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1: 네. 아, 오늘 이 여름 더운데 아주 핫한 곳. 야구장으로 가는군요.
5: 네. 네.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곳 야구장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프로야구가 올해 정말 대단하거든요. 900만 관중을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넘어서면서 네. 3년 연속 1000만 관중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1: 맞습니다.
5: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1300만 명까지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정규 시즌 개막 전에 열린 시범 경기에서만 4만 명이 다녀갔다고 하니까 열기가 네.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야구 이야기가 아니라 소비 이야기입니다.
1: 네.
5: 요즘 사람들이 야구장에 왜 가는지 가서 뭘 하는지를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 소비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1: 아, 좋습니다. 사실 뭐 언제 하시나 했던 그런 주제이기도 한데 아, 네. 오늘 드디어 하는군요.
5: 네.
1: 그러면 요즘 야구장 풍경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것도 많이 느끼시겠어요?
5: 네. 최근 한 3, 4년 사이에 야구장을 가보시지 않으셨다면 청취자 여러분께서 기억하는 야구장과는 분위기가 좀 다를 겁니다.
1: 예.
5: 예전에는 야구장 하면 중장년 남성분들이 주로 가는 곳이었잖아요.
1: 네.
5: 근데 지금은 관중석의 주인공이 바뀌어서 입장권을 산 10명 중 5명이 넘는 수가 여성입니다.
1: 예.
5: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여성이고요. 특히 20대 여성이 부쩍 늘어서 4명 중 1명이 20대 여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젊은 여성들이 친구끼리 연인끼리 때론 혼자서도 굉장히 많이 혼자서도 가시는데요. 야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들 가다 보니까 요즘 표 구하기가 어려워져서 인기구단 경기는 표를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1: 네.
5: 그래서 이러다 보니 야구장을 즐기는 방식이 예전의 은원 문화하고는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1: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 관객의 구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응원 문화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5: 네.
1: 네.
5: 당연히 열성 팬들도 있는데요. 요즘 정말 상징적으로 변화를 보여주는 말이 있습니다.
1: 예.
5: 이기는 팀이 우리 팀. 어? 들어보셨나요?
1: 네.
5: 요즘 야구장 가보면 좀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요.
1: 네.
5: 두 팀이 경기를 하는데 그 두 팀과 아무 상관없는 제3의 팀 유니폼을 입고 앉아 계신 관중이 있거든요.
1: 예.
5: 예를 들어서 롯데랑 두산이 하는데 한화 팬이 있는 거예요.
1: 예.
5: 경기에
1: 예.
5: 제3자 팀인 거죠. 그래서 홈런이 터지면 신나서 박수치고 음식도 체할 걱정 없이 먹고 젊은 세대가 이런 관람을 두고 책임 없는 쾌락 줄여서 책업쾌라고 부르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 팀 승부에 너무 몰입하면 스트레스라는 감정의 비용이 드는데 한 발 떨어져서 보면 비용은 줄이면서 야구장의 열기와 먹거리, 응원 문화 같은 즐거움은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1: 네.
5: 그래서 야구장이 승부의 공간에서 누구나 와서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1: 사실 그 이 야구 팬의 원조는 어떻게 보면 골수 팬들이신데
5: 네.
1: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면 그 1회부터 9회 말까지 그냥 네. 내내 즐겁네요.
5: 내내 즐겁죠. 그래서 골수 팬분들은 네. 티켓팅에 실패했는데
1: 아 그러니까 나는 가지도 못해
5: 와서 즐기고 있다고 좀 원성도 자자합니다.
1: 그러면 이제 뭐 응원이라기보다는 뭐 맛있는 거 먹고 즐기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시는 걸까요?
5: 네. 실제로 지갑이 열리는 곳을 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1: 그렇죠.
5: 카드사 결제 자료를 보면요. 올 그 폭염 속에서도 잠실 야구장의 식음료 매출이 1년 전보다 30% 늘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피자, 치킨, 떡볶이처럼 현장에서 바로 조리해주는 음식들이 인기가 많았는데요. 예. 요즘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야구장 음식을 먹으러 간다 막 이래서 야푸, 야구장 푸드. 라고 이제 부르고 아예 줄여서 말을 합니다. 먹으러 직관 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다른 지역 구장이 원정 응원을 가면 그 구장 명물 음식을 먹는 게 꼭 필수 코스고요.
1: 그렇죠.
5: 정말 도시락 와서 소풍처럼 즐기고 요즘 뭐 제빵 회사가 프로야구랑 손잡고 만든 빵은 40일 만에 천만 개가 팔렸다고 하니까요. 정말 인기가 뜨겁습니다.
1: 맞아요.
5: 한 지방 구장은 장사가 잘 되니까 구장 안에 식음료 매장이 2년 사이에 21곳에서 42곳으로 딱 2배가 됐습니다.
1: 우와.
5: 근데 이유를 보니까 이 구장 관람객 절반 가까이가 가족 단위로 오기 때문에 정말 음식을 다양하게 많이 먹었다라는 거죠.
1: 사실 예전에 야구장 안에 있는 매장은 그 경기가 있을 때만 영업을 하니까
5: 네.
1: 좀 손해일 거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5: 네.
1: 오히려 지금 거기가 더 잘 되는 곳이다.
5: 네.
1: 라는 거군요.
5: 네. 정말 꽉꽉 채워서 먹고 있는 거죠.
1: 그러면 야구장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밖에서도 야구에 돈을 쓴다면서요.
5: 네. 야구장 안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야구 소비가 야구장 담장을 넘어서 일상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1: 네.
5: 대표적인 게 패션이에요. 요즘 퇴근길 지하철에서 야구 유니폼 입은 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1: 심심치 않게 종종 봅니다.
5: 네, 네. 꼭 보신 이 보이는데 경기 꼭 보러 갈 때만 입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상복으로도 입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1: 아, 그분이 응원 마치고 오신 분이 아니었군요.
5: 네. 운동복을 일상복처럼 입는 것처럼 요즘 세대의 유행인데요. 야구 유니폼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기념상품들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뭐 기껏해야 응원방망이 이렇게 있었으면 지금은 머리핀, 스카프, 열쇠고리, 가방까지 나오고요. 보온병. 실제로 프로야구 기념상품 판매를 보면 절반 이상이 패션 상품입니다.
1: 네.
5: 한 의류 브랜드가 지방구단과 함께 만든 한정판 티셔츠는 매장 문 열기 전부터 줄 서는 소동이 있었고요.
1: 네.
5: 다른 협업 상품도 하루 만에 다 팔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조사에 따르면 한정판 거래 사이트에서는 야구 협업 상품 판매량이 1년 새 몇 배로 뛰었다고 하고요.
1: 예.
5: 유니폼이 응원을 넘어서 나는 이 팀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는 일종의 명찰이 되었습니다.
1: 그럼요. 그러니까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그 타 팬들이 응원을 온다고 하셨을 때도
5: 네.
1: 자기가 좋아하는 구단의 이 유니폼을 입고 온 거잖아요.
5: 네. 맞아요.
1: 예.
5: 굳이 그쪽 팀에 맞추지 않고.
1: 예, 그러니까 그냥 내 옷을 입고 온 게 아니라 어쨌든 야구 유니폼을 입고 왔다는 것 자체가
5: 네.
1: 본인도 어딘가에서 이 야구 굿즈나 용품을 구입을
5: 샀죠.
1: 했다는 거니까
5: 네.
1: 당연히 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네요.
5: 네.
1: 근데 이렇게 되면 뭐 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듣는 거지만 기업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5: 네.
1: 네.
5: 요즘은 금융권까지 뛰어들었는데요. 한 카드사는 특정 구단 팬을 위해 카드를 내놨는데 홈경기 입장권하고 기념상품 그리고 구장 안에서 먹는 음식까지 할인해주는 카드이고요.
1: 신용카드군요.
5: 네.
1: 네.
5: 카드 혜택 목록에 야구장 떡볶이 할인이 들어가 있는 시대가 된 거죠.
1: 야.
5: 그리고 한 은행은 야구 적금이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1: 금융상품으로.
5: 네. 하루에 100원부터 넣을 수 있는 한 달짜리 적금인데 매일 꼬박꼬박 넣으면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고요. 넣은 횟수에 따라 유명 선수의 사인볼 같은 경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에 응원의 재미를 얹은 겁니다. 그리고 카드가 결제 자료를 보면 또 확인되는 게 다른 지역 원정 경기를 보러 가면서 숙박비와 기름값을 쓰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오는데
1: 그렇죠.
5: 야구를 보러 가는 김에 그 지역 맛집도 들리고 하루 자고 오는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야구 구장을 하나씩 도장 깨는 걸 목표로 삼는 팬들도 있다고 해요.
1: 아, 원정 따라서 전국을 다 가보겠다.
5: 네. 네. 그래서 야구 하나가 먹거리, 옷, 여행, 금융까지 지갑 전체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팀이 있다면 그 팀의 과자, 빵, 옷이 나왔을 때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5: 네.
1: 네.
5: 맞습니다.
1: 그리고 또 우승하면 추가 금리 주는
5: 네.
1: 그런 금융 상품도 있는데
5: 네.
1: 아직 뭐 한 번도 못 받아냈다는 분들도 계시고.
5: 아, 네. 슬프죠.
1: 근데 듣다 보니 말씀을 나누다 보니 궁금해지는 게요.
5: 네.
1: 뭐 갈 곳이 영화관도 있고 쇼핑몰도 있고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5: 네.
1: 근데 왜 유독 이 야구장으로 젊은 세대가 모이는 걸까요?
5: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최근에 나온 당신의 고객은 왜 야구장에 있을까라는 책이 바로 그 질문을 파고듭니다.
1: 네.
5: 첫 번째 답은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즘 젊은 세대는 휴대전화 안에서 수백 명과 연결돼 있잖아요.

0: 근데 이 정작 어디에 소속돼 있다는 느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조사에서 젊은이들에게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느냐라고 했더니 10명 중 6명이 좋은 인간관계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야구장은 그 갈증을 채워주는 곳입니다. 네. 같은 팀을 응원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처음 보는 옆 사람과 같이 환호하고 소리 지를 수 있고 잖아요. 그래서 이 갈증이 얼마나 또 큰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표를 못 구한 팬들은 또 이제 주점 야구 주점 이른바 야구 포차에 모여서 다 같이 중계 보면서
1: 네.
0: 막 아 우리가 이겼다. 그러니까 내가 이겼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겼다 이러면서 이 우리라는 말을 외치는 재미 그게 젊은 사람들을 야구장으로 부르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야구 틀어드립니다.
0: 네.
1: 이것도 하나의 이제 마케팅인데.
0: 네.
1: 근데 그래도 한 평균 3시간 정도를 그렇게 야외에서 있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0: 네. 그 바로 3시간 이상이 두 번째 답인데요.
1: 네.
0: 네. 사실 재밌는 사실 하나는요. 야구 경기가 3시간 넘게 진행되지만 실제로 공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시간만 정말 정확히 짚으면 15분 남짓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남은 시간에 뭘 하느냐. 먹고 수다 떨고 뭐 밖에 구경하고 야구는 축구처럼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경기가 아니라서 관중에게 여백을 허락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위기 상황만 아니면 언제든지 일어나 서 떡볶이를 사 먹으러 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까지가 다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 칼럼니스트는 야구장을 목적지가 목적을 잊게 만드는 공간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 수만 명이 동시에 일어나서 같이 환호를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생각해 보면 요즘 세상에 평일 저녁에 수만 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감정을 나누는 곳이 정말 야구장 말고 또 있을까요? 각자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는 시대에 이건 정말 드문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기 결과는 잊어도 그날 야구장의 불빛과 함성은 오래 기억한다고 합니다.
1: 이런 어떤 야구장 마케팅이나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책이 다른 분야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이 부분은 이제 팬으로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당이든 카페든 점포든 손님을 그저 계산하고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손님이 누구와 함께 오고 싶은지 어떤 사진을 남기고 싶은지 무슨 이야기를 갖고 돌아가고 싶은지 이걸 헤아리면서 요즘 야구 팬들은 진짜 자기 팀을 아껴주는 가게에는 먹어서 보답하자 이러면서 들어가서 지갑을 열거든요.
1: 네.
0: 그래서 단골은 그냥 자주 오는 손님이 아니라 결국 우리 가게를 응원해주고 주변 사람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라서 야구장의 성공에 비결은 결국 팬이 팬을 부르고 경험이 이야기가 되는 구조를 만든 데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오늘 야구장 소비 트렌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0: 네. 아까 요즘 소비자들은 돈을 쓰면서 이 경험이 나에게 뭘 남기나요? 라고 묻는다고 말씀드렸는데
1: 네.
0: 야구장은 이 질문에 대답을 참 잘하는 곳입니다. 지는 날에도 남는 게 있거든요. 치킨은 다 먹어서 없어졌는데 이야기는 남고요. 경기는 졌는데 응원가는 입에 붙어서 집까지 따라옵니다. 오늘 밤에도 전국의 야구 일기장에는 아 졌지만 잘 먹었다가 아마 부지런히 적히고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트렌드 코리아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의 서유현 연구위원과 야구장 소비 트렌드에 대해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저녁이 기다려지는 한 가지 이유.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저녁입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1: 한 주간 스포츠 뉴스를 두 가지 키워드로 더 넓고 재미있게 읽어드립니다. 주간 스포츠 키워드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 오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안세영 세계선수권 결승입니다. 어제도 잠깐 이제 준결승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지금 인도 뉴델리에서 배드민턴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고 안세영 선수는 여자단식 결승전을 치르고 있죠?
3: 그렇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원래는 결승전이 오후 5시 한 50분 정도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1: 예.
3: 앞선 경기들이 일정이 좀 늦춰지고요. 현재 여자 복식 결승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하나 이소희 선수가 중국조와 지금 경기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1: 네.
3: 이 경기가 끝나게 되면은 안세영 선수의 결승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안세영 선수의 결승전은 7시가 훨씬 넘어서 치러질 것으로 보이고요. 상대는 일본의 이 야마구치 아카네 선수인데요. 어쨌든 안세영 선수 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어제 준결승에서 이 세계 랭킹 3위 중국의 왕지희 선수를 2대 0으로 꺾었는데요.
1: 예.
3: 첫 경기는 아슬아슬했어요. 안세영 선수가 16대 12로 앞서다가 연속 5점을 내주면서 역전을 허용했는데 결국 이후에 듀스가 이어지는 팽팽한 승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24대 22로 이겼습니다. 두 번째 게임에서는 강한 스매시와 또 빈 곳을 찌르는 대각선 공격이 빛을 발하면서 21대 16 승리를 거뒀고요. 그러면서 결국 결승의 티켓을 따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지난달 이제 왼발을 다치면서 한 달 동안 재활을 해야 했고요. 이후에 대회에 좀 출전하지를 못했는데요.
1: 네.
3: 이번에 복귀전이었는데 5경기에서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고 결승까지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부상 공백이 무색한 완벽한 복귀였는데요. 2013년 이후 3년 만에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에 도전하는 안세영 선수는 이제 잠시 후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 선수와 결승전을 치르고요. 이 셔틀콕 여왕의 화려한 대관식이 이제 딱 한 경기만 남아둔 상태입니다.
1: 그렇군요. 아, 잠깐 언급하셨지만 발부상 때문에 한 달 동안 대회 출전도 못하고 공백기를 가졌었는데도 여전히 좋은 경기력을 보이는군요.
3: 그렇습니다. 안세영 선수 지난해 단일 시즌 역대 최다승인 11차례 우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1: 네.
3: 안식 선수 역대 최고 승률, 배드민턴 역사상 최고 승률입니다. 94.8%를 기록하면서 이 배드민턴의 새 역사를 썼죠. 올 시즌도 안세영 선수는 출전한 7대회에서 모두 금메달을 휩쓰는 압도적인 실력을 뽐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일본 오픈에서 발부상을 당하면서 기권을 했고요.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아치도 했었죠. 그렇게 연속 우승 행진이 잠시 멈췄던 안세영 선수는 이후에 모든 국제대회 일정을 취소하고 한 달간 재활에 전념을 했고요.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코트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 대회를 앞두고 아직 통증이 남아있고 체력이나 경기 감각이 100%는 아니다. 이렇게 본인이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번 대회 64강전부터 4강전까지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역시 세계 최강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냈습니다. 아무래도 몸 상태가 완전치 않다 보니까 경기 스타일을 바꿨어요. 오히려 체력을 아끼고 상대 허를 찌르는 그런 경기 운영 능력이 더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마치고 이제 다음 목표는 한 달도 남지 않은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될 텐데요. 안세영 선수가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금메달을 차지했는데 이번에도 금메달을 차지하면은 우리나라 여자 단식 선수 최초로 아시안게임 2연패를 달성하게 됩니다. 과연 그 대기록을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앞서 여자 복식 경기가 지금 결승전 열리고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이소희 백하나조가 지금 결승 중인가요?
3: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여자 복식 세계 랭킹 3위 이소희 백하나조가 지금 중국의 이 류성수 탄링 세계 랭킹 1위조인데요. 결승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1세트가 끝났는데 백하나 이소희 선수가 1세트를 먼저 따냈습니다.
1: 예.
3: 그러면서 이 여자 복식에서도 금메달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기대가 아주 큰 상황인데요. 이 4강전에서도 중국조를 이 세계 랭킹 8위 이 리징 리쇼민조를 45분 만에 2대 0으로 가뿐하게 완파하고 결승에 진출했는데 지금 이소희 백하나 선수조 컨디션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아마도 지금 기세가 이어진다면은 2세트도 무난히 승리를 거두고 또 하나의 금메달을 따내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데요. 2세트도 좀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 그렇군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한국 레슬링 명예 회복. 레슬링 하면 한때 한국 스포츠의 효자 종목으로 당당히 자리를 굳혔던 종목인데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어떤가요?
3: 그렇습니다. 레슬링은 한국 스포츠 역사에 굵직한 발자국을 남긴 종목입니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양정모 선수가 대한민국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을 안긴 종목이 바로 레슬링이었죠.
1: 네.
3: 이후에 뭐 김원기, 유인탁, 박장순, 안한봉, 심건호 같은 스타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정말 효자 종목 역할을 톡톡 했습니다. 특히 심건호 선수는 1996년 애틀랜타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서로 다른 체급으로 2연패를 달성하는 엄청난 업적을 이뤘죠. 그때만 하더라도 국제대회가 열리면은 레슬링에서 금메달 하나쯤은 당연히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1: 예.
3: 하지만 최근에는 선수층이 얇아지고 국제 경쟁력도 크게 떨어진 게 현실인데요. 도쿄와 파리올림픽에서는 연이어서 노메달에 그쳤고요. 심지어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 은메달을 따내지 못하고 동메달 두 개에 그쳤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조차 얻지 못한 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57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레슬링은 그동안 몸살을 심하게 겪었습니다. 협회 내부 갈등과 지도자 문제까지 겹치면서 위기가 더욱 깊어졌는데요. 어린 유망주들을 제대로 발굴하지도 키워내지도 못하고 그나마 있는 선수들조차 관리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투혼만 강조할 게 아니라 유망주 발굴과 과학적인 훈련,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 네. 이제 이번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한국 레슬링 대표팀의 간절함이 어느 때보다 크게 다가올 텐데 미디어데이 때 눈물바다가 됐어요?
3: 네. 저도 얼마 전 진천 선수촌에서 이 미디어데이 취재를 했는데요. 레슬링 대표팀은 그야말로 일반적인 기자회견과 분위기가 이제 달랐습니다. 보통 이런 큰 대회를 앞두고 다른 종목 같으면은 미디어데이를 할 때 선수들이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농담도 하고 굉장히 좀 즐거운 분위기에서 펼쳐지는데요. 레슬링은 정말 지금의 추락을 반성하고 부활을 다짐하는 어찌 보면은 전쟁에 나가는 전사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안한봉 남자 그레코로망형 대표팀 감독은 저는 물러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던 안한봉 감독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한국 레슬링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달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요.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선수들도 함께 눈시울을 붓겠습니다. 심지어 취재진들도 가슴이 먹먹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김익헌 대한레슬링협회장도 공개적으로 자기 반성을 했는데요. 그동안 레슬링인들이 기득권 싸움에 매달렸고 지도자와 선수 모두 아니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이 대표팀은 파리올림픽 노메달 이후에 부활의 각오를 적은 태극기도 다시 꺼내들었는데요. 선수들이 이 각오를 적은 태극기를 국제대회마다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아시안게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 반드시 메달을 딴 뒤 이 각오를 적은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세레머니를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날 이 미디어데이의 눈물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이번에도 무너지면 정말 미래가 없다 이런 한국 레슬링의 절박함의 표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그러면 30초 정도 목표와 주목할 만한 선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3: 네. 이번 대표팀의 공식 목표는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6개인데요.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이것도 결코 만만한 목표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선수들, 좀 젊은 선수들이 많이 있고 새롭게 도전하는 또 어느 때보다 각오가 뛰어나기 때문에 레슬링 좀 좋은 성적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간절함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네. 자, 선수들 이름만이라도 좀 소개해 주세요.
3: 네,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는 남자 그레코 67kg급 정한재 선수고요. 또 그레코로망형 130kg급 김민석 선수도 메달 후보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민석 선수는 오늘 12월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 태명을 김메달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주간 스포츠 키워드 이들리 이성무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송골매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들으면서 1부 마치고 7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처서절기가 무색하게 전국 많은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에 경남 밀양은 37.1도까지 올랐고요. 전국적으로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2도에서 6도나 높아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당분간 오늘과 비슷한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도 한낮에는 서울 32도, 강릉과 대전, 제주 33도, 광주와 부산 34도, 대구 35도, 밀양 36도까지 오르겠고요. 강한 볕과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더 높은 곳이 많겠습니다. 또 낮 동안의 열기가 밤사이 충분히 식지 못해서 내일 아침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과 세종, 전주 25도 등으로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월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차차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최고 50mm로 일부 지역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고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낄 전망이고요. 전남 해안과 경남 남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4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중국 한 농촌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발암 물질인 포르말데이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오현 당국은 배추 수매 과정에서 포르말데이드 용액이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공안은 관련자와 차량에 대해 법에 따라 강제 조치를 취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제가 된 배추가 한국 등 해외로 수출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중국 내 유통 범위도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제수와 선물용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 나섭니다. 조사는 내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주요 농산물 생산단지와 전통시장 등에서 진행되며 주요 조사 품목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사과와 배, 포도, 복숭아, 밤, 고사리 등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추석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인 2만 톤의 정부 비축 수산물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출 기간은 내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며 명태와 오징어, 고등어, 갈치, 조기, 마른 멸치 등 6품목입니다.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을 800조 원 이상으로 편성하려는 데 대해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전 총재는 오늘 KBS 1텔레비전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내년 성장률이 3%에 가깝게 된다면 굳이 지출을 10%씩 올려 성장률을 견인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래 대응 기금을 한 번에 다 써선 안 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에 더 무게를 놓습니다. 올해 상반기 시장금리 상승으로 국내 은행의 이자 이익은 늘었지만 순이익은 감소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상반기 이자 이익은 32조 2천억 원으로 8.3% 증가했지만 당기 순이익은 13조 8천억 원으로 6.4% 줄었습니다. 이는 시장금리의 상승으로 보유채권 등 유가증권 관련 평가 손실이 커진 영향 등으로 보입니다. 국무총리실은 오늘 한성숙 총리가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실종사건의 수사 과정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경찰이 실종신고 접수와 처리 과정에서 허위로 사건을 종결하는 등의 행위가 없는지 확인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또 가용한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말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40대 지게차 운전자 A씨가 차량과 안전구조물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A씨는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자신이 몰던 지게차와 안전구조물 사이에 끼었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는 미국의 주가 되지 않으면서도 주가 되는 데 따른 혜택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3일 트루스 소셜에서 이같이 밝히고 캐나다는 오랫동안 미국의 위대한 농민들에게 막대한 관세를 부과해왔다며 더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지난 21일 결렬된 뒤 처음 나온 공개 반응입니다. 중동전쟁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석유회사들을 대상으로 유럽연합 차원의 횡재세 도입 요구가 유럽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2일 AFP통신에 따르면 독일과 이탈리아 등 EU 6나라의 경제 담당 강료들은 다음 달 더블린에서 열리는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횡재세 부과 문제를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은 경기도와 강원도의 내륙 지역과 제주도에, 내일은 내륙 지방 곳곳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5에서 50mm가량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와 열대야도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5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KBS
4: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8월 23일 일요일 2부 주요 내용입니다. 최근 들어 소비자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조건이나 허위 과장 정보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임주회 생활법률에서 똑똑한 소비자가 되는 법과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구제 방법까지 자세히

0: 알아봅니다. 여름은 풍성한 축제 계절이기도 하죠. 영화도 예외는 아니어서요. 문화로 세상 읽기에서 여름에 이어 다가올 가을까지 다양한 영화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명곡의 재발견에서는 1990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1990년을 물들인 불멸의 발라드 락시트의 It Must Have Been Love와 015B 텅 빈 거리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한국도로공사 양정원 캐스터.
1: 네, 계속해서 고속도로 상황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양방향 수월해진 노선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 충청권 정체가 다 풀리면서 논산 천안선과 경부선 그리고 중부선 등 이용하신다면 정체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강원권에서 돌아오는 길이 워낙 힘겨웠던 터라 아직은 부분적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면원과 새말 부근에서 짧게 주춤하고요. 경기권 안쪽에서는 여주휴게소를 앞두고 5km 정도 밀립니다. 60번 서울 양양선도 서울 쪽으로 동홍천부터 춘천분기점까지 4km 구간 정체고요. 이후로 설악부터 화도까지는 한 번에 14km 구간 길게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체는 없습니다만 부산 방향 안성분기점 부근 5차로에 고장차가 발생해서 차로 미리 바꿔주시는 게 좋겠고요. 장거리 운행 시 졸음운전하지 않도록 중간중간 휴게소 이용도 꼭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양정원이었습니다.
0: 일상 속 알아두면 좋을 법률 지식 전해드립니다. 임주혜 생활법률 임주혜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임주혜입니다.
0: 네, 소비자 분쟁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분쟁 유형도 다양해서 소액부터 고액 피해까지 또 다양한 연령층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인이 뭘까요?
2: 이 최근 소비자 분쟁이 늘어나는 데에는요. 쇼핑 환경 자체가 복잡해진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온라인과 SNS 거래가 일상화되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장점도 많지만 반대로 판매자의 신원이나 상품의 진위, 뭐 환불 조건 같은 부분들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거래하는 경우도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또 무료 체험이나 뭐 오늘만 특가, 한정 판매 이렇게 소비자의 판단을 재촉하거나 좀 판단력을 떨어지게 만드는 판매 방식도 굉장히 좀 교묘하게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실제 결제 단계에서 마지막 순간에 추가 비용이 붙는다거나 무료 서비스로 일단 이용하라고 유인을 한 다음에 유료 그룹으로 전환되는 이른바 다크 패턴 같은 것도 분쟁이 늘어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2: 피해 유형도 정말 다양한데요. 뭐 몇만 원 정도의 스웩 온라인 쇼핑에서부터 뭐 여행, 회원권, 명품처럼 수백만 원에 이르는 피해까지도 발생하고 있고요. 연령대에 따라서 취약한 거래 방식도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비자가 꼼꼼하게 못 챙겨서 피해를 입었다. 소비자 책임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거래 구조가 복잡해지고 거래 환경이 다변화되었기 때문에 분쟁도 자연스럽게 늘고 있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0: 네. 저도 최근에 화제가 된 그 뉴스를 봤는데 4만 9천 원인가 그 가족 사진 뭐 예약을 받는다고 싸게 해주겠다고 해서 입금을 했는데 정작 가서 메이크업 받고 옷 갈아입고 사진을 찍었더니 나중에는 한 700만 원에 이제 메이크업 비용 따로 결제를 해야 된다. 뭐 액자 비용도 따로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환불 못 받나요? 막 이렇게 했다고 이거 봤거든요, 사연을. 이런 피해가 맞아요. 종종 발생하나요?
2: 맞습니다. 그런 유사한 유형의 피해가요.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런 패턴이 한국소비자원에서도 별도로 좀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당부한 사례인데요. 뭐 패턴은 좀 유사합니다. SNS나 문자 등을 통해서요. 뭐 무료 가족 사진 촬영에 당첨되었다라고 해서 막상 방문을 해보면 네. 원본을 가져가려면 비용이 발생한다. 별도로 액자를 만들려면 비용을 내야 된다. 추가 결제를 요구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뭐 당연히 합당한 가격을 제시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 무료 촬영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에 비해서 최종적으로 청구되는 금액이 뭐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에 이르는 경우 이럴 때는 소비자들이 이거 잘못 왔다. 이거 내가 속았다. 이런 기분이 들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0: 예.
2: 가족들과 옷까지 맞춰 입고 오랜 시간 촬영을 다 마친 다음에 이런 조건을 추후에 설명을 한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무료 촬영 이런 문구보다는요. 이 무료가 어디까지인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 촬영기만 무료라는 것이지 원본 파일이나 인화, 액자, 앨범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 부분을 확인하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서 이미 뭐 준비도 끝났고 사진도 다 찍었는데 그렇다고 안 살 수도 없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결제를 하게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 좀 이런 무리한 비용 책정에 대해서는 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맞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사례가요. 왜 입학식이나 졸업식, 뭐 공연장 가면은 앞에서 사진 찍어주겠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0: 네.
2: 그러니까 모두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하고 찍기로 한 가격보다 나중에 다 찍고 나니까 훨씬 더 요구하는 경우에 소비자 분쟁 해결 사례로 종종 그런 사안들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0: 네.
2: 여기서 중요한 건요. 가격이 비싸다 내지는 무료 촬영이라고 했는데 가격이 발생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원칙적으로 뭐 사진이나 액자 가격은 사업자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그 가격을 충분히 알 수만 있었다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비용이 발생한다, 추가 비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언제 알렸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료 가족 사진 촬영이다, 별도 비용 없다라고까지 명시되어 있었는데 촬영을 모두 다 마친 시점에서야 사진 가져가려면 비용 나와요. 액자나 앨범 따로 구매하려면 뭐 수십만 원 나와요. 라고 마지막 순간에 이야기했다면
0: 예.
2: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특히 추가 비용이 뭐 소비자의 선택이 중요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축소한다거나 마치 모든 것이 무료인 것처럼 명확하게 오인하게 했다면 그때는 취소나 환불 같은 부분을 요청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단순히 너무 비싸다. 무료라고 했는데 비용이 발생했다라는 것만으로 취소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내가 정확히 전달받은 바와 다른 부분이 있는가, 과도한 부분이 있는가, 말이 달라졌는가가 핵심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0: 네, 이게 왜 기회비용이라고 하잖아요. 가족들 다 데리고 가서 찍었는데 여기서 결제 안 하면 손해인 것 같고 이제 그런 심리를 좀 이용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제 소비 환경 자체가 복잡해졌다고 하셨는데 최근에는 중고 거래나 또 SNS 거래가 활발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고 거래를 했을 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그렇죠. 중고거래나 SNS를 통해서 개인간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요. 판매자가 설명했던 내용과 실제 물건이 다르다 이런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개인간 중고거래고 일부 뭐 설명된 내용이라든가 제시받은 사진과 조금 다르다라고 해서 무조건 환불이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뭐 판매자가 정품이다. 고장난 건 없다.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이다. 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했는데 실제로는 가품이거나요. 고장난 곳이 없다 그랬는데 이미 고장난 곳이 있다거나
0: 네.
2: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이라 그랬는데 누가 봐도 사용한 제품이다. 이럴 때는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서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개인 간 거래 분쟁 해결 기준 같은 부분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 판매자가 게시글에 허위 사실을 고지했다면요. 구매자는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미리 환불 불가라고 명시해놨다고 해도 실제 물건에 고지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단순히 내가 본 사진과는 조금 다르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용감이 있다 정도로는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요청하기 부족합니다. 판매자가 어떤 정보를 제공했고 실제 물건이 그 설명과 어느 정도 다른지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핵심적인데요. 따라서 중고거래나 SNS 거래할 때는요. 판매 게시글이나 제품 사진 그리고 내가 판매자와 나눈 그 대화 내용, 송금 결제 내역을 반드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 먼저 판매자와 환불이나 배상, 협의할 때도 이런 자료들이 중요한 증거가 되고요. 결국 둘 사이에서 해결이 안 나면 뭐 분쟁 조정 절차나 전자 관련 이제 분쟁 조정 제도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때도 뭐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이라든가 상품에 대해서 고지받은 부분, 실제 송금한 금액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SNS나 중고 거래할 때 꼭 챙겨두셔야겠습니다.
0: 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운동 뭐 20회를 했는데 헬스장이 문을 닫는다거나 아니면 피부 관리를 10회 결제했는데 중간에 환불을 받고 싶다 이런 경우 요즘은 이제 이렇게 뭐 구독처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환불 기준이 마련돼 있을까요?
2: 그렇죠. 이런 경우도 대비해서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이제 업종별로 환불 배상 기준 같은 부분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뭐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예처럼요. 뭐 헬스장에서 개인 운동을 뭐 20회 결제를 했는데 갑자기 폐업한다. 이건 사업자의 책임으로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잖아요. 그럼 남은 이용 금액에 대한 환급뿐만 아니라 뭐 사업자 규칙에 따른 일부 배상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많죠. 내가 20회 다 하려고 야심차게 결제를 했는데 한 번도 안 가게 돼서 나의 이유로 환불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0: 네.
2: 이럴 때는 또 일반적으로 이미 이용한 부분과 일정 부분 내 책임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뭐 피부관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10회 건을 결제했는데 몇 차례 이용한 후 뭐 피부 트러블, 뭐 화상 이런 부작용 때문에 그만두게 됐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상대방 측에서 이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면 남은 금액의 환불뿐만 아니라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도 요청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런 서비스, 특히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요, 고액을 한꺼번에 끊기보다는 가능한 좀 이 결제 금액이나 이 결제 단위를 좀 작게 해서 먼저 한번 해보고 장기간 결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이 계약서 내용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먼저 좀 꼼꼼하게 챙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뭐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뿐일까요?
2: 뭐 바로 분쟁이 생겼기 때문에 소송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사업자한테 먼저 대화를 통해서 직접 환불이나 배상을 요구해 보고요.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상담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하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도 신청할 수 있고요. 거기서 합의를 권고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합의가 안 된다. 그럼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데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비교적 그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대화를 통해 좀 해결을 해보고요. 안 된다고 하면 1372 상담, 그다음에 뭐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분쟁 조정,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럼 마지막으로 뭐 민사 소송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0: 네, 끝으로 분쟁을 피하고 좀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조언 해주세요.
2: 결제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무료 오늘만 뜰까 지금 이 구성 다시 넣습니다. 이렇게 소비자의 결정을 재촉하는 문구일수록요. 바로 결제하기보다는 한 번 더 조건을 따져보는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고액 상품이나 장기간 이용권은요. 환불이나 해지 조건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고요. 온라인이나 중고 거래에선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은 경계하고 이 설명도 좀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광고 화면이나 상품 설명, 계약서, 영수증, 판매자와 주고받은 문자나 채팅을 보관해 두면은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합리적인 소비자가 되려면 꼼꼼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0: 네, 임주혜 생활법률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0: 다양한 문학의 소식을 깊숙이 들여다봅니다. 문화로 세상 읽기 김원식 문화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난 1월이었죠. 세상을 떠난 배우 안성기 씨가 오는 10월 부산국제영화제 스크린에서 관객들에게 인사를 전한다고요.
4: 그렇습니다. 특별기획 프로그램 아름다운 시절 안성기인데요.
0: 예.
4: 생전에 안성기 씨가 이제 프로그램을 제안받아서 당시 직접 추천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상영을 합니다. 1980년에 선보인 바람 불어 좋은 날 그리고 1984년에 고래사냥 1988년

0: 그리고 박광수, 이명세, 정재영 감독과 함께 김보현, 김수철 씨 등 배우가 참석하고요. 또 영화제 측은 이번 특별기획 일환으로 책자 모험과 모범 사이 시대의 배우 안성기를 또 펴냅니다. 동료 감독과 배우들 인터뷰도 실려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는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영화의 전당 일대에서 개최가 되고요. 아시아 콘텐츠 필름마켓도 10월 10일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1: 네. 김종관 감독의 신작입니다. 낮과 밤은 서로에게. 부산국제영화제 문을 여는 개막작으로 선정이
0: 그렇습니다.
1: 됐네요.
0: 그렇습니다. 로맨스 드라마 장르고요. 내용은 한적한 골목 카페를 중심으로 스쳐 지나가는 네 커플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시간도 여름부터 가을로 계절이 바뀌는 동안 이 카페를 스쳐가는 네 쌍의 남녀와 그들의 만남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담아냈고요. 김미나, 주종혁, 한선화, 장율, 심윤경 등 우리가 알고 있는 탄탄한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출연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김종근 감독이 집요하리라만치 성실하게 탐색해온 영화적 관심사, 스타일, 또 시선과 세계가 잠정적인 완숙에 이른 유려한 영화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초청 이유를 밝혔고요. 내면의 목소리와 감정, 관객의 미세한 변화를 사력 있게 그려낸 점이 아주 장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종관 감독은 단편 데뷔작 폴라로이드 작동법으로 2004년에 미장센 단편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고요. 최악의 하루로 모스크바 국제영화제 국제영화 비평가 연맹상을 수상받았던 감독이기도 합니다. 월드 프리미어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최초로 공개가 되고요. 올 하반기에 또 정식으로 극장가를 찾아올 예정입니다.
1: 네. 제18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2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영 시간표를 공개했는데 25일부터 온라인 티켓 예매가 진행되네요.
0: 그렇습니다. 올해는 동시대 다큐멘터리의 주요한 미학적 사회적 담론들을 조명하는 세 개의 기획전을 또 기획을 하고 있고요. 또 팔레스타인계 시각예술가 바스마 알샤리프의 단편 10편을 소개하는 온라인 기획전도 있습니다. 경쟁 비경쟁 부분에서는 기후 위기 또 전쟁, 불평등, 차별과 폭력에 대응하는 국제 경쟁, 또 그리고 현대 다큐멘터리 영화의 독창적인 접근을 제시하는 프론티어 부분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온라인 티켓 예매는 오는 25일 2시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작합니다. 해당 작품 상영시장 전 15분 전까지 예매 가능하니까 참조하게 하시면 좋겠고 특히 모든 상영작 티켓 가격은 8,000원으로 예. 동일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9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 열리게 되고 일부 작품은 온라인 상영관을 통해서 공개가 또 됩니다.
1: 그런데 그 경기도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영화제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이제 주요 야외 프로그램이 잇따라 취소되었고 또 참석을 확정한 초청작 관계자와 영화인들에게까지 취소 통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경기 인디시네마, 경기 미디어센터, 포천 미디어센터, 화성시 작은 영화관에서 열리는 DMZ 덕스플러스는 초청자 관계자들의 참석을 확정한 뒤 돌연 취소 통보를 받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올해 예산으로 확정된 사안인데 이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일 없이 개막이 한 달도 안 남은 상황 속에서 영화제 예산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은 너무 좀 폭력적인 거 아니냐라는 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DMZ 영화제의 올해 전체 예산은 40억 원 정도 됩니다. 경기도 보조금이 31억 원, 파주시 보조금이 8,100만 원, 그 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합하면 31억 8,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전체 예산의 80%에 이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DMZ 영화제는 좀 난감하다는 입장이고요. 경기 지역의 다른 영화제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측은 얼마 전에 이제 행사를 마치긴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지원이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DMZ 영화제보다는 의존도가 낮은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내년에는 혹시 상당 부분 삭감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경기도가 좀 예산 재정 이런 것이 좀 어렵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9월 1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의회 393회에서 심의될 예정인데 좀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1: 앞서 다른 영화제들도 예산 삭감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0: 그렇습니다. 목포 국도 1호선 독립영화제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보다 한 1,500만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2배 가까운 자무담 비용이 또

0: 땅으로 이제 됐는데 이런 점이 안타까웠고요. 정동진 독립영화제 같은 경우에도 28일을 맞이했는데 이미 이제 치렀습니다마는 지난해 강릉시가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좀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나 이 의회 의원들이 요즘에는 전문 장비 없이도 AI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서 누구나 쉽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시대인데 예. 아, 뭐 이런 독립영화제를 하느냐라는 아. 맥락의 발언을 해가지고 독립영화제에 참여했던 스텝 제작진들이 많이 분노를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한국 영화가 좀 어렵다고 하는데 독립영화들이 많이 제작이 돼서 거기에서 영화의 제작 인력이나 감독 작품들이 많이 발굴이 돼야 되거든요. 물론 일각에서는 영화제가 너무 많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저는 영화제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이 지금 오디세이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냥 벽만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안 들기 때문이거든요. 예. 영화제의 매력은 많은 행사를 통해 가지고 영화인도 만나고 또 영화 안에서 볼 수 없는 행사들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영화제가 많다기보다는 영화제를 내실 있게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가 싶고 그러려면 예산 문제도 좀 영화제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되고 특히 오랫동안 영화제를 이겨왔다는 거는 그만큼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이나 원하시는 분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 앞서 말씀드린 영화제들은 모두 다 오래됐거든요. 그런 점 좀 헤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1: 이 영화제가 다 똑같은 영화제가 또 아니잖아요.
0: 아니요.
1: 주제마다 뭐 작품마다 다 이 특성이 있는 영화제들이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이게 골라서 보시는 또 재미도 있으니까 일단은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밤을 물들일 영화제 소식이 풍성하니까 좀 빠르게 시간 순서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국제 시네미디어 페스티벌이 26일까지 서울 홍대 일대에서 열리는데 시네미디어라는 이름이 또
0: 네, 그렇습니다.
1: 특징이네요.
0: 원래는 서울 국제 대한 영상 예술 페스티벌이었는데요. 서울 국제 시네미디어 페스티벌 바꿨습니다. 시네미디어는 영화와 미디어의 결합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 켄 제이콥스 감독의 작품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분량이 435분입니다. 소멸하는 별빛이라는 작품입니다. 예, 오디세이는 172분밖에 안 되는 거죠. 1957년 촬영을 해서 2004년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2025년 10월 5일 92세로 별세한 이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추모 상영이 되고요. 또 이 영화는 만화 영화, 영화 여행, 류스릴, 선거 홍보물도 다양한 푸티지와 즉흥적인 퍼포먼스를 콜라주해가지고 인종 문제와 부의 집중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영화제 주제는 지능기계 수행성의 전환입니다. 인공지능과 지능기계가 일상에 자리 잡은 시대에 예술 창작의 주체에 대한 질문과 또 기계적 작동의 예술적 변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이렇게 좀 대안을 모색하는 영화제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네. 42개국 초청대 90여 편을 26일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또 청년의 시선으로 사회 다양한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전북 사익길 청년인권영화제가 올해 1회네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9월 3일부터 5일까지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열립니다. 영화제 주제는 공감, 인사이드, 곁에서 안으로입니다. 531편의 작품이 출품됐고요. 총 21편이 엄선이 됐습니다. 특히 청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청년의 결혼과 주거 문제를 비롯해서 다문화, 장애, 노인, 어린이, 청소년, 노동과 차별 등 다양한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영을 넘어서서 이 창작과 상영, 대화, 포럼, 사회적 실천을 연결하는 청년 참여형 인권 문화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인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 네.
0: 청년들이 바라보는 인권 문제, 그 사각지대를 논의하는 그런 측면들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천만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장항준 감독이 집행위원장을 맡았고요. 봉준호, 박찬욱 감독이 10여 년 만에 참석하는 이 어느 때보다 화려한 라인업을 예고하는 영화제가 있다고요.
0: 장항준 감독이 아무래도 왕과 사는 남자로 주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일까요? 뭐 박찬욱 감독과 봉준호 감독이 오랜만에 참석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예.
0: 그래서 이 봉준호 감독은 9년 만이고요. 박찬욱 감독은 12년 만에 영화제를 찾는다고 합니다.
1: 오.
0: 그리고 개막작으로는 콩고 출신 감독이자 뮤지션인 라피키 파리알라 감독의 콩고 보이다라는 작품인데 전쟁 속에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소년의 여정을 그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는 경쟁 부분을 국제 경쟁 부분과 국제 음악 경쟁 부분으로 나누고요. 영화 상영과 공연 등을 모두 도심 중심부에서 진행해서 제천시 전체를 축제 공간으로 바꾼다고 하니까 도심에서 한번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영화제 이름을 한번 짚어주시죠.
0: 네. 제천국제음악영화제입니다. 제가 그걸 빠뜨렸네요. 네.
1: 짐프라고 읽나요?
0: 네. 맞습니다.
1: 네. 제천 전체가 아마 이 영화제로 여름밤을 물들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18회 대단한 단편 영화제. 영화제 이름이 대단합니다. 네, 올가을 국내 단편 영화 신작들로 관객들과 만나는데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0: 예, 제 벌써 18회가 됐네요.
1: 예.
0: 이 단편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 단편 영화를 통해서 젊은 신예들을 많이 발굴을 해옵니다.
1: 예.
0: 5월 1일부터 8일까지 홍대 앞 상상마당 시네마에서 진행이 됩니다. 경쟁 부음악 기획 섹션을 병행해서 단편 영화의 폭을 넓힌다는 것이 올해의 특징이고요. 특히 올해 처음 신설된 프로그래머 초이스 부분이 관객 앞에 섭니다. 뭐냐면 이 시네마 프로그래머가 직접 고른 걸출한 단편 영화들을 모으는데요. 이게 경쟁 부분과 상관없이 프로그래머들이 추천하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눈길을 끈다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전년도 상영작 부분에서는요. 2025년에 단편 영화제 수상작들이 다시 오릅니다. 한 해 동안
1: 네.
0: 얼마나
1: 아.
0: 네, 반응을 이끌어줬는지 되짚는 그런 자리인데 사실 영화제 끝나고 나면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1: 예.
0: 그래서 발굴하고 또 어떤 반응도 있는지 이런 애프터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1: 앞서 제가 영화제가 그 주제별로 굉장히 다양하다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준비해 주신 이름만 읽어드리면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0: 네,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있습니다.
1: 네, 기후정의영화제
0: 네.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립니다.
1: 그렇죠. 서울국제건축영화제.
0: 네, 그렇습니다. 이 영화제 같은 경우에도 다음 달 5일부터 20일까지 16일간 개최가 되는데 건축을 영화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공공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젊은 청년들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또 울산 울주 세계산악영화제도 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열리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산악에 관련된 다양한 작품들 이번에도 선보이게 되는데
1: 예.
0: 올해는 슬로베니아의 대자연과 문화를 조명하는 특별전도 열리기 때문에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보지 못하는 영화들을 이런
1: 그러니까요.
0: 영화들을 통해서 접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끝으로 제주 영화제까지.
0: 네, 그렇습니다. 이 오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36일간 열리게 됩니다.
1: 예.
0: 네, 다양한 작품들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셔도 좋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문화로 세상 읽기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7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차례로 알아봅니다. 기상청의 송소진 씨.
2: 오늘은 더위가 가고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는 절기 처서지만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낮에 경남 양산이 37.1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높았고요. 현재 전국 많은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도 낮에 서울 32도, 강릉과 대전, 제주 33도, 광주와 부산 34도, 대구 35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만큼 더울 전망입니다. 또 밤사이에는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저녁까지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월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부터 밤사이 곳곳에 소나기가 올 전망입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최고 50mm로 일부 지역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고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고 늦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8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새마을에서만 정체가 남아있고요. 광주원주고속도로 광주방향 서원주 그리고 금사터널에서 동군지암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동홍천 부근에서 춘천 분기점 부근까지 답답합니다. 이후 서종에서 화도 쪽으로 9km 구간 밀리고요.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가 정체입니다. 한남대교와 반포대교 사이 4차로에선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시고요. 반대 잠실방향 한남대교에서 성수대교 사이 전시간까지 있었던 사고 여파로 더딘 흐름 남아 있습니다. 분당수서로 성남방향 청담대교 남단지나 이 탄천 1교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 생겼으니까요. 차선 변경 잘 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3: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5분에 찾아가는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시민부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명곡의 재발견 이헌석 음악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1990년이 탄생시킨 불멸의 발라드입니다.
4: 네, 새로운 세대, 네. 새로운 가수들 많이 등장을 했고요. 또 사랑을 받았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1980년대 하면 누가 뭐래도 뭐 조용필의 시대였고 네. 들국화 뭐 부활, 신하이, 또 다섯 손가락 같은 밴드도 강세를 보였었고,
1: 그렇네요.
4: 뭐 이선희 씨도 있었고, 이제 그랬습니다만, 1990년대면서 이제 많이 흐름이 바뀌잖아요.
1: 예.
4: 변진섭이 등장하고, 이승철도 솔로로 전향을 해서 사랑을 받았고, 예. 또 팝계에서는 머라이어 캐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머라이어 캐리 시대가 열리는데요. 근데 뭐 꾸준히 뭐 시대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예, 사람들이 좋아하는 발라드는 발표되어 왔고
1: 네.
4: 또 그때 발표돼서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는 명곡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곡을 가지고 왔는데 먼저 팝 발라드 한 곡 가지고 왔습니다.
1: 예.
4: 스웨덴 그룹이에요. 락세트. 이 락세트 같은 경우는 스웨덴 팝의 맹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스웨덴 팝 하면 아바죠.
1: 예. 아, 그렇죠.
4: 아바가 이제 후배들한테 길을 열어줬고 락셋, 뭐 에이스 오브 베이스 이런 팀들이 사랑을 받았는데 특히 락셋은 넘버원 히트곡으로만 따지면 아바의 인기를 능가했어요. 물론 이제 빌보드 핫100 차트 1위가 어떤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영향력이 있잖아요.
1: 네.
4: 아바는 1위 곡이 한 곡밖에 없는데 락셋은 여러 곡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곡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받는 곡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4: 특히 이 곡은 영화음악이기도 해요. 줄리아 로버츠, 리차드 기어가 주연했던 로맨틱 코미디 영화 귀여운 여인.
1: 예.
4: 프리티 우먼에 삽입돼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사실 이제 귀여운 여인도 굉장히 뭐 신드롬에 가까운
1: 그럼요.
4: 인기를 누렸었잖아요.
1: 맞습니다.
4: 또 줄리아 로버츠라는 걸출한 스타를 탄생시킨
1: 네.
4: 그런 영화였는데.
1: 뭐 리차드 기어도. 예.
4: 네. 리차드 기어는 뭐 원래 유명한데.
1: 아.
4: 리차드 기어는 이제 그 영화로 더 유명해진
1: 그렇죠.
4: 거죠.
1: 네.
4: 아주 로맨티스트가 됐고
1: 예.
4: 묻 여성들의 가슴을 또 뒤흔들게 되는데요. 이 곡은 당연히 이제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도 1위를 기록했지만 원래 영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곡이 아니라고 해요.
1: 네.
4: 영화에 수록돼서 영화 때문에 유명해진 건 맞는데 이 곡은 이미 1987년에 스웨덴에서는 발표된 곡이라고 합니다.
1: 오.
4: 스웨덴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발표돼서 또 나름대로 인기를 누렸던 곡이에요. 그러니까 락셋이 크리스마스 시즌송, 할리데이 송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1987년 겨울 시즌에 발표했던 그냥 캐롤 같은 곡이었어요.
1: 예.
4: 그런데 이 곡을 이제 영화에 삽입하게 되는데 영화사에서 이제 노래 하나 주제가를 만들어달라고 했을 때 이제 영화사에서는 당연히 신곡을 요청했겠죠.
1: 예.
4: 좋은 곡 하나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락셋의 이제 리더이고 작곡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 이게 어떤 곡을 쓸까 이제 고민은 했겠죠.
1: 네.
4: 근데 고민을 하다가 아, 예전에 내가 썼던 곡 그거 괜찮은 것 같다.
1: 예.
4: 여기 딱인 것 같다라고 예. 이제 원래 이제 락셋이 페르게슬 그리고 마리 프레드릭손 이렇게 두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남성 멤버인 페르게슬이 작곡가 또 기타를 맡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몇 년 전에 만들어 놓은 노래가 좋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곡을
1: 아.
4: 그대로 보낸 것 같아요. 그게
1: 아.
4: 이제 영화사에서는 아니 이게 아니고요. 이건 다 아는 노래잖아요. 이거 말고.
1: 그렇죠.

0: 이제 신곡을 써달라고 했는데 네. 이제 페르가 계속 고집을 피웠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듣는데 들었는데 일단 신곡 쓸 시간이 없다. 나 너무 바쁘다 우리 팀. 네. 예. 근데 사실 그건 이제 변명이죠. 예. 그리고 또 영화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나 다름없는
1: 어, 그럼요.
0: 어떤 좀 거대 자본이 들어간 메이저 영화사 영화인데 어떻게 그 성의 없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1: 곡을 주느냐?
0: 곡을 재활용하면 안 된다. 네. 이제 서로 이제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이제 페르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냥 그럼 하지 말자. 이걸 쓰든지 아니면 그냥 우리는 빠지겠다.
1: 우와.
0: 근데 또 제작자가 들어보니까 노래는 또 괜찮은 것
1: 그렇죠.
0: 같아요. 아 근데 이미 이제 유럽 쪽에서 많이 알려진 곡인데 어떡하나 해서
1: 아.
0: 그러면 그 크리스마스 캐롤 느낌은 좀 안 되니까 편곡도 다시 하고 가사도 일부 수정하고 편곡 다시 했으니까 당연히 연주도 다시 하고 녹음 다시 해서 곡을 좀 보내다오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곡을 작업을 해서 보냈고요. 근데 그 버전이 영화에 실려서
1: 좋습니다. 예,
0: 정말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게 됩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락셋의 It Must Have Been Love 듣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0: 명곡의 재발견 1990년이 탄생시킨 불멸의 발라드 듣고 있습니다. 다음 곡은요?
1: 네. 015B의 데뷔 히트곡입니다. 015B라는 그룹을 정말 온 세상에 알린 노래이고
0: 네.
1: 윤종신이라는 신인 가수를 탄생시킨 곡 텅 빈 거리에서입니다.
0: 네.
1: 015B는 프로젝트 그룹의 시초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객원 보컬제를 이제 활용을 해서
0: 예.
1: 본인들은 연주와 작곡 프로듀서만 하고 노래는 이제 객원 가수들이 불러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정말 우리 가요사의 새로운 대안이 되어줬고
0: 예.
1: 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던 팀입니다.
0: 예.
1: 아주 중요한 팀이고 굉장히 히트곡도 많았는데
0: 예.
1: 하필이면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을 하는 바람에 1인자가 될 수는 없었던 그런 팀인데요. 이제 015B의 텅 빈 거리에서는 사실 장호일 씨가 군대 시절에 젊은 미군이 공중전화 박스에서 통화를 하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봤대요.
0: 오.
1: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가슴에 남았던 것 같아요. 아, 저 친구는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저렇게 구슬피 전화를 붙잡고 우나. 모르긴 몰라도 뭐 이제 축축하는 거죠. 미국에 있는 애인한테 전화를 했을
0: 그렇겠죠.
1: 것이다. 근데 애인이 헤어지자고 했을 것이고. 그래서 안 돼 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서 이제 동생인 정석원 씨한테 노래를 하나 만들어 다오 이렇게 졸랐다고 합니다.
0: 어허.
1: 원래 장호일 씨는 이제 기타를 잘 치는데 곡은 이제 동생인 정석원 씨가 더 잘 만들기 때문에
0: 예.
1: 정석원 씨가 이제 곡을 만들었고 이 곡이 상당히 길고 굉장히 그 당시에는 앞선 감각의 곡이었어요. 다분히 실험적인 느낌을 주는 곡이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게 이제 제작사가 015B한테 크게 관심이 없었다고 해요. 이제 마음대로 만들어라.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너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 장은 만들어주겠다.
0: 어허.
1: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015B라는 팀은 무한궤도를 모태로 한 팀입니다. 무한궤도 하면 또 신해철이고요.
0: 그렇죠.
1: 1988년 대학가요제 무한궤도가 이제 그대에게로 대상을 받았잖아요.
0: 예.
1: 근데 제작사에서는 신해철한테만 관심이 있었고 무한궤도한테는 관심이 없었던
0: 네네네네.
1: 거예요. 그래서 일단 대학가요제 이제 대상 받고 무한궤도의 이름으로 앨범 낸 다음에 신해철은 솔로로 전향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나머지 멤버들한테 미안하니까 앨범 하나 내주겠다. 그 대신 무한궤도 말고 신해철이 나왔으니까 다른 이름으로 해라. 그래서 015B라는 이름으로 이제 앨범 작업을 하게 됐는데 이게 1집부터 대박이 납니다. 그리고 2집을 내는데 2집은 잘 될 것 같지 않았대요.
0: 네.
1: 1집은 아,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거고 2집은 그렇게 안 되겠지 해서 2집에 보면 이젠 안녕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활동 안 하려고 그 곡을 만들었는데 2집도 또 잘 돼가지고
0: 엄청 예. 네,
1: 계속 이제 팀이 이제 지속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 곡이 이제 015B에게 큰 동력이 되어줬고 그리고 사실 윤종신 씨가 이 곡을 부르게 된 것도 처음부터 부르기로 한 게 아니래요.
0: 예.
1: 원래 정석원의 친구 원래 노래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부르기로 했는데
0: 예.
1: 그 사람이 녹음을 앞두고 이제 목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노래를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0: 와.
1: 그래서 얘기를 한 거죠. 네가 책임지고 한 명 데리고 와 노래 잘하는 사람. 그래서 참여하게 된 게 윤종신이었고요.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태어나서 처음 녹음을 하니까 NG를 그렇게 많이
0: 이야.
1: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녹음을 굉장히 반복해서 많이 했다고 하네요.
0: 그렇군요.
1: 아주 풋풋하고 이야. 순수했던 시절에 윤종신의 목소리를 또 들을 수가 있는 그런
0: 네.
1: 명곡입니다.
0: 잠시 후에 들어보시죠. 명곡의 재발견 이현성 음악평론가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015B의 텅 빈 거리에서 들으면서 2부 마치고 8시 정각에 돌아옵니다.

0: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1: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2: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1: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2: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2: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58분 날씨.
4: 절기 처서가 되면 더위가 물러가곤 했는데요. 올해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3도를 웃돌았고 경남 양산은 37.1도까지 치솟는 등 전국적으로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높았습니다. 이 열기가 밤에도 충분히 식지 못해서 밤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못하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예상 최저기온 서울과 세종, 전주 25도, 포항과 울산 26도 등이 되겠고요. 현재 일부 산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낮에는 서울 32도, 강릉과 대전, 제주 33도, 광주와 부산 34도, 대구 35도, 양산 36도 등으로 오늘만큼 오를 전망입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크게 오르는 낮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부터 밤사이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최고 50mm로 일부 지역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고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도, 습도는 71%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3부입니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오늘은 조선 개국공신 이숙번의 명과 암을 조명해봅니다. 태종 이방원을 도와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종신유배형에 처해 쓸쓸한 최후를 맞게 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잠시 후에 얘기 들어보시고요. 주간 책마을에서는 한 주간 신간 소식 전해드립니다. 결국 행동하는 사람이 이긴다와 일본 소설 인더 메가처치 만나보고 주목해서 읽을 책으로 아버지의 해방일지로 사랑받은 정지하 작가의 신간 찐이주의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토요일 일요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한 가지 이유.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0: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다양한 인물로 풀어봅니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역사 길라잡이 한국 역사 인물 연구소 신채용 박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난주에는 독립운동가 권기옥 지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오늘은 조선 개국공신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종신유배형으로 삶을 마감한 이숙번의 이야기군요.
2: 네, 맞습니다. 네, 종신유배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아이고. 유배를 풀어주지 않는 거죠. 예. 유배지에서 죽어라라는 형벌인데 일단 유배라는 것도 그나마 높은 관료들이 받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유배가 몇 년이 지나면 그 벌을 풀어주어가지고 다시 벼슬하게 해주거든요.
0: 네.
2: 그런데 그중에 몇몇 인물은 끝내 용서를 받지 못하고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인물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숙번이라는 인물입니다.
0: 네.
2: 이숙번은 야사에서는 유배지 함양에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조선왕조 실록에서는 한양 밖에 집에서 살다가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0: 네.
2: 그래도 죽을 때까지 다시 벼슬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0: 좋습니다. 먼저 이숙번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인가요?
2: 일단 본관이 안성입니다. 경기도 안성.
0: 예.
2: 안성 이씨예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형반은 조선 초기에 상당히 높은 벼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려 말기에 태어났죠. 1373년에 태어나 1440년 세종 22년에 사망한 인물입니다. 꽤 오래 살았어요.
0: 그러게요.
2: 나이도 우리 나이로 하면 67세까지 한 살았습니다.
0: 예.
2: 그런데 이제 1393년 조선왕조 개국 최초의 과거에 급제한 인물입니다. 엘리트예요. 이후 1398년에 이방원을 도와서 세자 방석과 정도전 일파를 제거하는 데 공을 세워가지고 이제 이방원의 핵심 측근이 됩니다.
0: 예.
2: 그러다가 이제 1402년에 이제 안변부사 조사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제 이걸 진압해서 또 태종의 신임을 받게 되죠. 자, 그런데 원래 성품이 이제 기록에 보면 망령된 데다가
0: 에이?
2: 자신이 세운 공과 태종의 총애만 믿고 오만방자하고 무례하여 여러 차례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습니다. 결국 벼슬과 자귀를 박탈당하고 경상도 함양에 유배되었고 이후에도 끝내 죽을 때까지 다시 벼슬을 받지 못하고 죽은 인물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조선 최초의 과거 급제자이자 태종 이방원의 최측근이었지만 결국은 인물이 따라주지 못해 결국 종신 유배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된 건데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성이 다른 형제들과 자랐다고 하는데 맞나요?
2: 네, 맞습니다.
0: 예.
2: 일단 이숙번의 어머니가 영양남씨였어요.
0: 예.
2: 영양은 경상북도 영양입니다. 거기를 본관으로 하는 남씨가 영양남씨인데 이 여인이 앞서 결혼을 했던 여인이었어요.
0: 오?
2: 첫 번째 남편이 칠원 윤씨 가문의 윤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0: 예.
2: 그래서 이 남씨 부인은 윤공과의 사이에서 두 아들 윤자량, 윤자당을 낳았어요. 자, 그런데 남편 윤공이 일찍 사망하자 두 아들을 데리고 안성희 씨, 이경이라는 사람과 혼인해서 이숙번을 낳은 겁니다.
0: 아니 그러면 재혼을 했다는 얘기인데 여성 재혼이 그때도 가능했었나요?
2: 네, 이숙번이 태어난 시기는 고려시대입니다. 고려 사람들이 조선을 세운 거죠.
0: 예.
2: 이 시대에는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재혼하는 것이 그렇게 흠이 되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고려는 아직 불교 사회였습니다. 유교 이념이 자리 잡기 전이었죠. 이런 생활 습관이나 어떤 가치관은 조선 초기에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족보 1476년에 간행된 안동권 씨 성화보에 보면은 이 안동권 씨 여인들 중에 재혼한 기록이 그대로 실려 있어요.
0: 예.
2: 특히 딸이 재혼했으면 재혼한 사위를 후부 뒤후자 지압이 부자를 써서 기록했거든요. 즉 재혼한 남편을 뜻해요. 재혼한 사위. 자 이렇게 공식적으로 족보에 재혼을 기록할 만큼 재혼이 그렇게 흠이 되던 시대가 아니었던 겁니다.
3: 그렇군요.
2: 자 어찌됐든 이숙번의 어머니 남씨는 이렇게 새로 시집을 와가지고 예. 이숙번과 동생 이중번을 낳은 겁니다.
3: 아 그러면 그 배 다른 형제들이잖아요.
2: 아니요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이죠.
3: 아 배는 같죠. 아 그렇죠. 그렇죠
2: 배는 같습니다.
3: 배는 같죠 그렇죠. 네.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과 관련해서 좀 에피소드가 있나요?
2: 네 일단 네. 야사인 뭐 열녀실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은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어머니 남씨가 젊었을 때 이제 그 당시 평이죠 과부가 되어가지고 함양에 살고 있었는데
3: 예.
2: 자 남편의 일찍 사망하자 이제 자신의 삶이 고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3: 예.
2: 자 이럴 때 이 시대 여인들은 항상 가끔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해가지고 점집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3: 네네네.
2: 그래서 두 아들을 키우면서 이제 앞으로의 삶이 걱정되고 내 아들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궁금하니까 무당에게 물어보러 갑니다.
3: 네.
2: 그래서 무당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아기 데리고 온 아들들이죠. 지금 현재 전 남편과 난 사이. 그래서 네. 이 아기는 귀이 될 상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아우의 힘으로 귀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씨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과부의 자식이 어떻게 동생이 있을 수가 있느냐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런데 과연 남씨가 뒷날 안성희 씨 이경과 혼인해서 아들 이숙번을 낳았고
3: 하하.
2: 이숙번이 태종의 공신이 되자 그 덕으로 이숙번의 이부형이죠. 이부형이었던 예, 예. 윤자당도 공신이 되어 7원 부원군에 오르게 됩니다.
3: 아 그렇군요.
2: 네.
3: 야 확실히 이 캐릭터가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이제 태종 이방원이 나오는 드라마마다 이숙번이 빠지지 않고 나오지 않습니까?
2: 맞습니다.
3: 네 그러면 태종 이방원의 측근이 된 비결이 뭘까요?
2: 자 일단 뛰어난 엘리트였다는 거.
3: 아.
2: 자 당시 대권을 노리던 이방원에게는 인재들이 필요했습니다. 브레인들이 필요하죠.
3: 그렇죠.
2: 군인들도 필요하지만 브레인도 필요합니다. 당시 이방원의 처남인 민무구 형제들이 그런 인재들을 찾아가지고 이방원에게 소개를 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숙번은 민무구 형제의 주선으로 이방원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방원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이숙번에게. 당신을 어떻게 도와주겠느냐. 날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게 쉽냐 어렵냐 하니까 이제 이숙번이 그런 일쯤은 손바닥 뒤집는 일보다 쉬웁니다. 자 이미 벌써부터 이 가벼운 어떤 처신이 보이죠.
3: 예.
2: 이렇게 패기 있는 대답을 해가지고 이방원을 만족시켰다고 전해져요. 자 그러던 중 이제 안산군을 다스린 경기도 안산입니다. 안산군을 다스리는 지방관인 지안산군사를 하던 중에 1398년 제1차 왕자의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3: 예.
2: 이때 이숙번은 이방원을 도와서 이제 경복궁으로 자신의 병력을 축동시킵니다. 그러면서 정도전 일파를 제거하는데 공을 세워서 당시에 이제 공신이 정사공신인데 정사공신 2등에 오르게 되고 오늘날 대통령의 비서실 성격을 띤 바로 승정원.
3: 네.
2: 승정원의 우부승지에 오르게 됩니다.
3: 예.
2: 시골의 지방관에서 단숨에 청와대로 들어간 거예요.
3: 아, 그렇네요.
2: 이후에도 이숙번은 이제 이방원의 핵심 측근이 돼가지고 2차 왕자의 난에 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공이 되고 이후 여러 차례 일어난 반란들을 진압하면서 더욱 승승장구하게 되는 거죠.
3: 네. 어떻게 보면 벼락 출세? 예. 네. 하다 보니까 더 이렇게 어떤 권력의 맛에 취해서 오만방자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2: 네, 맞습니다. 요즘에도 이제 뭐 어디 분야에, 여러 분야에 보면은 그런 인물들이 조금 보이기도 합니다.
3: 예.
2: 자, 이숙번은 큰 공을 세운 뒤로 자신이 세운 공을 믿고 이제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과 신분이 거의 같은 재상을 만났는데도 재상을 하인만도 못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왕이 불러도 아, 나 아파요. 병이 있어요. 이렇게 핑계를 대고 궁궐에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왕의 명을 받아서 심부름 온 내시가 이숙번의 집에 끊이지가 않았어요. 계속 오는데 이숙번이 어쨌냐. 안방에서 풍악을 울렸다고 합니다. 자 왕의 명을 받은 내시가 와도 본인은 그저 유흥을 즐겼다는 거죠. 자, 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한 일이겠습니까? 게다가 자신이 누구에게 벼슬을 주고 싶으면 종이에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시켜서 자기에게 이렇게 부탁한 친구들에게 좋은 벼슬을 주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3: 참. 아니 한양 도성길도 바꿔버렸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2: 네 맞습니다. 사실 이숙번만이 오만한 건 아니었어요. 당시의 시대상이 네. 좀 그러긴 했습니다. 자, 이건 나중에 때가 되면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자 한양의 길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3: 예.
2: 태종실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풍수가 최양선이라는 사람이 상소를 해가지고 한양도성의 기존 동서통행료를 바꾸는 과정에서 서문을 새로 만들게 되는데 이 후보지가 바로 이숙번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큰 길이 나면 자기 집 앞에 여러 사람들이나 뭐 말이나 소가 막 지나갈 거 아닙니까?
3: 그렇죠.
2: 그럼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3: 그렇죠.
2: 자, 그렇게 되자 저희가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이 세 문의 위치를 당시 살아있었던 상왕 정종이란 왕이 있죠.
3: 예?
2: 정종의 궁궐인 인덕궁 앞으로 옮겨버렸다고 그래요. 자, 아무리 정종이 힘이 없다고 한들 사실 이성계의 장남이자 현 국왕의 형인데 이숙보는 내 집 앞이 시끄러운 게 싫으니까 이렇게 상왕의 집 앞으로 길을 옮겨버릴 만큼 권력이 셌다는 걸 증빙하는 겁니다.
3: 네.
2: 자, 결국 이숙번 추방 이후에 세종 때 그 문은 없어지고 이숙번의 옛집 길 앞으로 새 도니문이 생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양도성 도니문 턴은 이제 새로 생긴 거예요.
3: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계속될 것만 같던 권세가 어떤 이유로 유배로 바뀌었을까요?
2: 자, 1416년입니다. 태종이 이제 양녕대군을 폐쇄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거의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눈이 보이지 않았던 승려였어요. 이제 시력이 멀어가지고 그 승려였던 신전이라는 사람과 이 사대부가의 과부 제석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간통한 사건이 발각됩니다.
3: 예.
2: 당시 여론은 이제 승려와 과부 모두 차명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이었어요. 그런데 이숙범만이 홀로 좀 반대를 했나 봅니다.
3: 네.
2: 그런데 문제는 왕한테 말하지 않고
3: 네.
2: 당시 미움을 받던 세자 양녕대군한테 네. 말한 거예요. 어떻게 네. 말했냐. 이 사건은 네. 화간이었기 때문에 둘이 좋아서 벌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네. 곤장 80대가 맞고
3: 네.
2: 차명은 맞지 않습니다라고 세자한테 말해요.
3: 네.
2: 이에 태종은 이숙번이 왜 왕인 나하고 말하지 않고 몰래 세자에게 그런 말을 했냐고
3: 네.
2: 이제 화를 냈죠.
3: 예.
2: 이후부터 이숙번은 이제 태종의 눈밖에 나게 됩니다.
3: 아.
2: 자, 그래서 이제 태종이 불러요. 너 네. 이리 나와라. 나하고 얘기 좀 하자. 근데 이숙번 어떻게 해요? 안 나갑니다.
3: 이야.
2: 그 뭐랄까요? 강력한 왕권을 세웠던 태종의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왕이 불러도 병을 핑계 대고 나오지 않고 계속 이게 이어지자 태종은 이제 진짜 이숙번을 내칠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3: 예.
2: 이게 바로 양녕대군 폐세자 사건과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3: 그렇군요.
2: 예. 그래서 세자 양녕대군에게 주색을 제공하다가 유배간 구종수 형제들이 있는데
3: 예.
2: 이 구종수 형제들이 또 이숙번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이 내용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였죠. 이게 또 발각돼가지고 결국 태종은 이숙번을 외가인 경상도 함양으로 추방해버렸습니다.
3: 예. 그러면 이숙번은 내내 경남 함양에서 생을 마감했는지 아니면 그 잠깐 뭐 한양 밖에 있었다고도 하셨어요?
2: 맞아요. 원래대로라면
3: 네.
2: 태종이 이숙번은 죽을 때까지 풀어주지 말아라 유배지에서 했는데
3: 네.
2: 이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세종대왕이 아버지 태종의 왕릉인 헌릉 있죠.
3: 네.
2: 헌릉에 비석이 있습니다. 그 비석에는 비문이 새겨져 있는데
3: 네.
2: 그 비문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왕자의 난을 언급한 내용이 있어요. 이제 그걸 기록을 해야 되는데
3: 네.
2: 당시 세종 때 이제 세종 자신도 매우 어렵고 당시 그 일을 겪었던 사람들이 모두 늙거나 죽었어요.
3: 네.
2: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숙번은 아직 죽지 않고 그 일을 직접 가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이숙번이 필요하다.
3: 네.
2: 이숙번을 불러 올려라.
3: 네.
2: 해가지고 드디어 궁궐에 올라오게 됩니다.
3: 네.
2: 자, 그런데 이때 좀 마음을 바꾸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면 다시 벼슬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3: 네.
2: 이 오만방자한 성격은 바뀌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3: 아.
2: 그래서 그 훌륭한 세종대왕도 이숙번의 유배를 풀어주진 않았어요.
3: 네.
2: 당시 이숙번이 근데 병을 앓고 있었고
3: 네.
2: 66세의 좀 늙은 나이였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늙은 나이예요.
3: 네. 네.
2: 그래서 실록에 보면은 그냥 한양 집 밖에 살게 해라 라고 나와요.
3: 예.
2: 그게 공식 기록입니다.
3: 예.
2: 자, 어찌되었든 유배는 풀리진 않은 겁니다.
3: 네.
2: 그리고 다시 벼슬을 받지 못했어요.
3: 아.
2: 자, 재능은 이렇게 뛰어난데 덕이 매우 부족한 인물이
3: 네.
2: 바로 이숙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 그렇군요. 아. 참, 뭐 역사에 뭐 만약은 없지만 네, 좀 잘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는 네. 대목이네요.
2: 맞습니다. 이 사람의 유적지가
3: 예.
2: 바로 경기도에 아주 한복판에 있습니다. 아. 시흥시에 네. 무랑호수라고 있어요. 옛날에 무랑도시라고 불렸던 예, 예, 예. 그쪽이 산현동인데 예. 거기에 가면 이숙번의 묘가 남아 있어요. 오. 자, 근데 특이한 게 예. 바로 고려 말 조선초의 양식이 남아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한 500년도 더 된 이 예. 매장 문화재가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보통 묘를 보면 묘가 봉분이 동그랗죠. 예. 근데 고려 말 조선초의 양식은 아, 직사각형입니다.
3: 그렇군요.
2: 그리고 볼만한 문화재도 있기 때문에 네. 뭐 무랑호수 가보면 예? 근처에 있기 때문에 방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3: 앞서 그 정종의 맏아들이라고 하셨는데 정종한테 형이 있지 않았었나요?
2: 거의 맏아들 격이었다는 거죠. 아. 정종의 형이 방울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 지난 대군인데 예. 그 왕자는 장남인데 예. 조선 개국에 반대했어요. 아, 고향인 함흥에서 그냥 조상님 재산만 지내고 있었습니다.
3: 알겠습니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한국 역사인물연구소 신채용 박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3: 주간 책망을 홍순철 출판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네, 이번 주 신간부터 알아볼까요?
4: 예, 먼저 결국 행동하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책 출간됐는데요. 누군가는 모니터 앞에서 제안서로 밤을 새울 때 누군가는 매출을 내기 시작을 하죠. 또 누군가는 장바구니에 담을 러닝화를 고르고 있을 때 누군가는 이미 달리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영문법을 붙잡고 있을 때 누군가는 틀린 문장이라도 일단 말을 시작하고 회화를 하게 하는데요. 저임금과 불합리한 노동을 견디다 수차례의 실패와 도전을 거쳐서 수백억 원대의 기업가로 성장하기까지 행동함으로써 일과 인생을 바꾼 책의 저자 유루 아자부가 아는 것이 많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장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책을 통해 전하고 있는데요. 남을 베껴라. 일은 60점으로 시작해서 80점으로 마무리해라. 의사결정을 번복하면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다. 고민할 시간에 조용히 근육 운동이라 해라. 정신이 번쩍 들 만큼 단호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환경 탓, 재능 탓, 남 탓, 온갖 핑계를 만듭니다. 그런데 저자는 그런 건 핑계일 뿐이다. 실패하는 사람이 핑계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을 통해서 남을 탓하지 말고 자기를 탓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과가 나지 않는 것도 동료의 배신도 교통체증도 심지어 우체통이 빨간색인 것도 전부 내 탓이다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책을 읽으면 많은 사람이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동기부여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동기부여란 눈앞에 있는 일부터 하면서 작게나마 결과를 내고 의욕을 키워서 해낼 수 있는 기분과 함께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돼야 뭔가를 시작한다. 이 말 역시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 네, 결국 행동하는 사람이 이긴다였고요. 다음 신간은요?
4: 인더 메가처치라고 하는 책 출간됐는데요. 독보적인 화제작을 발표하고 있는 동시대 일본 문학의 아이콘 아사히 료가 명쾌하고 대담한 시선으로 현대사회를 관통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팬덤이라고 하는 새로운 믿음의 판을 짜는 사람, 신앙처럼 빠져든 사람, 그리고 그 세계를 떠나온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세대도 입장도 다른 세 인물의 이야기를 교차해 가면서 오늘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있는데요. 이 책이 2026년 일본 서점대상 1위를 수상한 작품입니다. 레코드 회사 직원인 40대 후반의 요시히코, 이혼 후에 가족과 떨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살고 있고요. 늘 인스턴트 미소 된장국을 끓여 먹습니다. 그냥 시간이 한없이 남아 돌아가요. 그런 그에게 옛 친구의 제안으로 곧 데뷔할 아이돌의 열성적인 신도들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팬덤 사업에 뛰어들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대학생 딸인 스미카는 오랜 꿈을 접고 방황하다가 서바이벌 오디션 출신 아이돌 멤버에게 깊이 빠져들어서 삶 전체가 그냥 덕질에 지배당하고 있고요. 한편 팍팍한 생활을 덕질 메이트와 함께 버텨온 30대 비정규직 직장인 아야코. 최애와 관련된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믿음이 다 사라지게 되죠. 소설은 이렇게 팬덤과 덕질이라고 하는 가장 동시적인 풍경을 정면으로 파고들고 있는데요. 무언가에 푹 빠져서 자신을 잊어버리기를 기꺼이 선택하는 현대인들의 심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몰입을 만들어내는 시대의 구조는 어떻게 가능한지 이 소설을 통해 날카롭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0: 네, 인 더 메가처치였습니다. 이제 주목해서 읽어볼 책은 어떤 책 고르셨을까요?
4: 신의주의보라는 책 출간됐는데요. 아버지의 해방 일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장례식을 통해 역사와 이념 너머의 한 인간의 전모를 발견하는 작품을 선보였던 정재하 작가가 4년 만에 신의주의보라는 흥미로운 제목의 소설을 선보였습니다.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이 있다면 작가의 고향인 전남 구례를 풍경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건데요. 전작이 거침없는 웃음 뒤에 묵직한 슬픔을 남겼다면 이번 작품은 좀 더 빠르고 경쾌하게 그리고 소동 속에서 아주 재미있는 일상들이 그려

0: 겁니다. 낯선 이웃과 함께 밥을 나누면서 정체성과 편견 너머의 사람을 다시 바라보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평균 연령 78살의 산골 마을에 찐이주의보가 내려집니다. 서울에서 귀촌한 두 젊은 여성, 이름이 성진과 혜진인데 마을 사람들이 찐이라고 부르는데, 알고 보니까 이 두 여성이 자기들끼리 사랑하는 사이라는 소문이 마을에 쫙 퍼져요. 자칭 마을의 지식인이자 마을 실세였던 윤 선생은 찐이들을 외지라고 부르면서 쫓아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데요. 하지만 촌사람들이 알고 있는 레지는 이 레즈비언이 아니라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가리키는 옛말이죠. 엄숙해야 할 긴급회의가 첫 장부터 엉뚱한 오해와 일말의 소동으로 방향을 트는데, 그러면서 이 마을의 소동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1: 아, 이게 숨죽이고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산골 마을에 찾아온 갈등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지네요.
0: 예, 일단 여자끼리 함께 살 수는 있어도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오래된 믿음 앞에 찐이들은 순식간에 그 마을에서 아주 해괴한 존재가 되죠.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세상의 시선을 피해서 산골 마을까지 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시 문을 걸어잠그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재미가 그 손가락질과 모순에서 나오는데요. 사람들은 찐이들 보고 흉보고 몰아내야 된다고 순거리는데 문고리에 시래기국과 가지나무를 걸어둬요. 먹고 살라는 거죠. 낯뜨거운 질문으로 사람들을 질리게 하고는 돌아서서 다시 갓붙인 호박전을 쥐어줍니다. 상처를 주고 다시 밥을 먹이는, 그러니까 미워하면서도 챙기는 이상한 이웃들의 모습인데요. 그리고 그 앞을 가로막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2장의 베트남 사람 아내인 수원인데요. 20년 전에 낯선 땅으로 시집을 와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던 수원에게 처음에 마을 사람들도 다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 수원이 지금 이 마을에 찾아온 찐이들을 보면서 애처로운 마음이 들었던 거죠. 찐이들을 몰아내려는 사람들에게 갸들이 사람을 죽였어, 도둑질을 했어 라고 맞섭니다. 산골 마을의 가장 거침없는 입이 가장 그들을 배려해주는 존재가 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1: 네. 그 다음 장면도 궁금하지만 직접 책을 통해서 보는 것으로 알고, 아버지의 해방일지가 이념 넘어 한 인간의 모습을 그려낸 소설이라면 이번 작품 찐이주의보는 편견 넘어 한 이웃의 삶을 그려낸 거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0: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두 여자의 성 정체성이 낯설 수 있고요. 또 누군가에는 베트남 며느리 출신 국가가 낯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도시에서 내려온 젊은이가 낯설 수 있는데요. 마을에서 평생 살아왔던 노인들에게 어찌 보면 지금 세상이 낯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는 앞으로 이런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갈등을 겪은 뒤에도 다시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게 이웃이다. 그게 관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소설입니다. 생각이 같아지는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르지만 함께 밥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해하지 못해도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 함께 산다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소설, 정지아 작가가 그려낸 이 산골 마을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수평마을, 이 점도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1: 네, 주간책마을 홍순철 출판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윤건의 갈색머리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시민보였고요. 다음 주 토요일 8월 29일 저녁 6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때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 수신에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정부가 예비군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의결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방부 부대변인 이경호 대령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정부가 예비군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의결했다고요?
1: 네, 정부는 8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군들이 훈련 참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예비군들이 회사에서 휴가철가 되지 않아 훈련에 참가하지 못하거나 학생들이 훈련에 참가한 기간 동안 결석 처리가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는데요. 이처럼 예비군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 차원에서 예비군 권익보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국방부는 예비군 권익보장센터를 신설해 신고를 접수하고 시정 요구와 이행 결과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전담토록 할 예정입니다.
0: 예, 육군 장병들이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수해복구에 나섰다고요?
1: 네, 국방부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와 통영, 부산 지역에서 수해복구를 지원했습니다. 복구가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나흘간 총 1,160여 명의 장병과 장비를 투입해 물을 빼내고 흙더미와 잔해들을 제거했는데요.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0: 예, 부대 명칭에 맞춰서 헌혈증을 기증한 장병들이 있다고요?
1: 네, 해군 8전단 장병들은 경남 혈액원에서 헌혈을 실시하고 그동안 모아온 헌혈증 81장을 기증했습니다. 지역 혈액원에서 여름철 혈액 수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뜻 헌혈을 실시하고 기증에 나선 건데요. 장병들이 소속된 80일 전투훈련대대라는 부대 명칭에 맞춰 헌혈증을 기증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0: 예, 조혈모세포를 기증해서 생명 나눔에 앞장선 간호장교도 있다고요?
1: 네, 국군수도병원 김소은 소인은 혈액암을 앓고 있는 환자를 위해 조혈모세포를 기증했습니다. 김소인은 2025년 8월 우연히 조혈모세포를 기증받은 환자가 전한 감사 영상을 접하고 망설임 없이 조혈모세포 기증에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0: 예, 지금까지 국방부 브리핑 국방부 부대변인 이경호 대령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2000년부터 2002년 9월달까지 해군 만기 전역한 유성철입니다. 저는 일단 복무 지역은 해군 사관학교 정보통신대 전산병으로 복무를 했었고 보직은 전산병이요. 부대 특성상 뭐 약간의 좀 그 다른 부서하고 좀 트러블이 있어서 좀 약간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가서 응징을 좀 해줬습니다. 그게 옛날 생각 많이 나네요. 훈련은 뭐 기초군사 진해에서 했을 때는 다 똑같이 동기들하고 다 힘들었죠. 그 힘듦을 통해서 좀 뭔가 이제 자기가 이제 보통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갔다 오면 사람들 좀 철든다잖아요. 그 훈련 기간에 좀 많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나 주변 내가 또 살아왔던 이런 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그때 너무 내 딴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육주 훈련이. 그래서 동기들하고도 우애도 더 좀 끈끈한 우애도 많이 생겼던 것 같고 대구에 정동철 수병님 제일 내한테 선임이었고 저한테 따뜻하게 잘 되었던 분이시고 그리고 후임으로는 김동환 동생 또 많이 보고 싶습니다. 동철이 형이나 동환이 진수 재춘이 형 다들 뭐 무탈하게 별일 없이 다 잘 지내시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철이 형 재춘이 형 그리고 진수 동환아 보고 싶다 전우야.
0: 한 주간 장병들의 동향을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네모실 국방홍보원 맹수열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0: 앞서 국방부 브리핑에서 우리 군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남해안 지역의 수해복구 지원작전을 펼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3: 네, 우리 군은 대민 지원 활동에 가속 페달을 밟아 시름에 잠긴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겠다는 구상입니다. 육군 39보병사단은 이번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 통영 수해 현장에 하루 평균 장병 300여 명을 보내 토사, 잔해물 제거를 비롯한 복구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굴삭기, 급수차, 양수기, 스키드 로더 등 각종 장비도 현장에 투입했죠. 부대는 지자체와 긴밀히 공조해 피해 상황과 지원 소요를 파악하고 피해 복구가 시급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장병들은 거제 통영시 일대에서 주택 상가 등에 쌓인 각종 잔해물을 치우는데 붉은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피해가 심한 초등학교와 농가에서는 토사 제거 및 배수 작업을 했죠. 육군은 기상 상황과 피해 지역의 복구 소요를 확인하고 지자체와 협업 체계를 가동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 경남 지역에 주둔하는 각 군도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대민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죠. 소해복구를 지원한 39사단 기동대대 양해창 대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병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장병들의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소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 예, 이번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민가에 큰 피해를 줬다는 뉴스도 있는데요. 산사태는 최전방 산지에 주둔하는 우리 군장병들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는데요. 육군이 이렇게 최전방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사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손을 맞잡았다고요?
3: 그렇습니다. 육군은 최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전본원에서 접적지역 과학적 재난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 하헌철 소장과 권익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을 비롯한 두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죠. 협약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보유한 산사태 토성류 예측기술과 육군의 접적지역 현장 재난관리 역량을 연계해 일반 전투 일대 토사재해를 사전에 예측하고 군 재난대응 능력과 장병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0: 예, 두 기관은 앞으로 어떤 협력을 하게 되는 건가요?
3: 네, 육군과 지질자원연구원은 과학적 재난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최신 연구, 기술 정보 교류와 자문, GOP 등 접적지역 전역에 대한 토사재해 사전예측 기술의 협조 이전 및 고도화, 예측기술 고도화를 위한 현장조사 지원, 접적지역 지질, 환경, 자원 분야 공동조사 및 공동연구 등을 협력할 예정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개발한 예측기술은 기상청의 사전 강우 정보를 기반으로 토사재해 위험지역과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경기 북부 지역에 적용했을 때 산사태 발생 위치와 양상, 실제 피해 지역과 90% 이상 일치했습니다. 육군은 올해 12월까지 GOP 전 지역에 이 기술을 시범 적용할 계획이죠. 토사재해 위험 지역을 미리 식별해 집중호우 발생 전 장병 대피와 시설 보호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선제적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하 소장은 GOP 지역은 기상 변동성이 크고 지형적 취약성이 높아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선제적 재난관리체계가 무엇보다 절실한 곳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장병들이 안심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복무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적 분수 지원 및 재난관리 역량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0: 예, 해군이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 해상연합훈련인 2026 환태평양훈련에서 아시아 국가 최초로 연합해군 구성군 사령관 임무를 완수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고요?
3: 네. 해군 환태평양 훈련부대는 다국적 해양전력의 작전을 계획하고 지휘하며 연합해양작전 지휘 능력을 세계 무대에서 뽐냈는데요. 부대는 미국 하와이 일대에서 열린 2026 임태훈련을 마치고 지난 18일 제주기지에 입항했습니다. 기동함 대사령관 김인호 소장이 지휘한 훈련부대에는 해군해병대 장병 700여 명이 참가했죠. 아울러 8200톤급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 3100톤급 호위함 대전함, 4900톤급 상륙함 천자봉함 등 함정 4척과 P-8A 해상초계기, AW-159 해상작전헬기,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 등이 투입됐습니다.
0: 예, 이번 훈련에서 우리 해군이 맡은 연합해군 구성군 사령관 임무는 어떤 임무인가요?
3: 네, 이번 훈련에서 해군은 미국 이외 국가로는 역대 네 번째이자 아시아 국가 최초로 연합 해군 구성군 사령관 임무를 맡았는데요. 김 사령관은 24개 나라 장병 220여 명으로 구성된 다국적 참모단을 이끌며 연합 해양작전을 계획하고 참가 전력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정박 훈련 단계에서는 예하 지휘조직과 전력의 임무, 지휘관계를 정립하고 연합해양작전 계획과 작전명령을 구체화했습니다. 통신망과 지휘통제체계 운용 절차를 점검하고 각 전력의 훈련 목표와 일정도 조율했죠. 해상훈련에서는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과 이지스 구축함, 잠수함, 해상초계기 등 수상, 수중, 공중전력을 지휘했습니다. 연합해양작전본부를 중심으로 전력 배치부터 실시간 상황관리, 작전평가까지 연합해양작전 전과정을 이끌었죠.
0: 예, 해군 전력도 두각을 나타냈다고요?
3: 그렇습니다. 정조대항함은 연합전력 방공전 부지휘관 임무를 맡아 다국적 수상함과 항공전력의 방공작전을 조정했습니다. 대전함은 림택 해상 화력지형 경련에서 포술 최우수 전투함에 선정돼 대한민국 함정으로는 16년 만에 림택 바다의 탑건 영예를 안았죠. 김사령관은 대한민국 해군이 다국적 연합 해상 전력을 안정적으로 지휘하고 통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세계에 보여줬다며 대한민국 해군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기대에 충분히 부응했다 평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예, 바닷속을 누비는 잠수함 장병들의 건강 유지를 위한 원격 의료 지원 훈련에 대한 소식도 전해주시죠.
3: 네, 해군 잠수함 사령부는 지난 18일 1200톤급 잠수함 박이함을 대상으로 원격 의료 지원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은 항해 중인 박이함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할 것을 가정했는데요. 함정에는 군의관이 없는 상황에서 잠수함 의무장은 위성망을 통해 잠수함사 군의관에게 진료를 요청했죠. 잠수함사 지휘통제실로 이동한 군의관은 잠수함에 탑재된 위성망을 활용해 환자와 직접 영상 음성 통화하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어 박이함 의무장에게 함내비치 약품을 처방하고 현장에서 가능한 처치 방법을 지시했죠. 의무장은 군의관 지시에 따라 환자를 처치하며 일련의 대응 절차를 익혔습니다. 잠수함 원격 진료 지원 체계는 지난해 승조원들의 원격 진료 허용과 전문의 약품 적재 요청에 따라 검토를 거쳐 올해 1월 정식 승인 운용하고 있습니다. 잠수함사 의무중대장 박천우 대위는 원격 의료 지원은 수중작전을 펼치는 잠수함 승조원들의 생명선과 같다며 응급 대처 능력을 끌어올려 승조원들이 안심하고 임무에 몰입할 수 있는 의무 지원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죠.
0: 예, 부대의 핵심 연합훈련을 전우들과 끝까지 완수하고 자신의 노하우를 후임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전역을 미룬 해병대 부사관이 있어서 귀감이 됐다고요?
3: 그렇습니다. 해병대 2사단 5위대대에서 한야군밤 부사관으로 임무를 수행한 황성혁 중사는 지난달 30일 전역할 예정이었는데요. 통보가 기다린 전역일이었지만 그는 미 해병대 한국내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전역일을 이달 7일로 연기했습니다. 황 중사가 전역을 연기를 결심한 데는 자신이 맡은 역할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였다는데요. 탄약운반 부사관은 훈련 기획부터 실사격, 훈련 종료 후 탄약 반납, 병기 화생방 물자 정비, 안전 통제까지 훈련 모든 과정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부대가 대규모 연합훈련을 앞두면서 황 중사의 고민이 커졌고 결국 전역을 연기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는 지금의 나를 성장시켜준 국가와 해병대에 헌신하고 K-맵이라는 중대한 시기에 동고동락한 전우들과 끝까지 함께하고 싶었다며 내가 가진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하고 안전한 훈련을 일조해 기쁘다고 말했죠. 대대장 최운철 중령은 황 중사는 평소에도 책임감이 강하고 언제나 솔선수범하는 간부였다. 개인의 미래보다 부대의 전우를 먼저 생각한 결정에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사단은 마지막까지 임무를 다한 황 중사에게 사단장 초청을 수여했습니다.
0: 예, 육군에서도 마지막 훈련을 위해서 전역을 연기한 간부가 있다고요?
3: 네, 투철한 군인 정신의 주인공은 육군 2군단 특공연대의 용화대대 문혁 중사인데요. 문 중사는 7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 진출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달 전직 지원 교육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대의 과학화 전투 훈련이 결정되자 망설임 없이 교육 입교를 미루고 훈련에 동참하기로 했죠. 군 생활의 마지막을 수년간 함께 땀 흘린 전우들과 함께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평소에도 헌신적인 자세로 동료들의 신뢰를 얻어왔던 문 중사는 이번 훈련에서도 그동안 쌓아온 전투 기술과 노하우를 발휘하며 부대 전투력을 끌어올리는 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 부대원들의 따뜻한 환송 속에 미뤄둔 전직 지원 교육에 들어갔죠. 문중사는 무더위와 장마 때문에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전우들과 함께여서 극복할 수 있었다며 전역 후에도 마지막 훈련을 떠올리며 어떤 일이든 모두 해낼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0: 예, 전시의 최전방에 나서는 군인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로 가족일 텐데요. 군인 가족들의 안정적인 삶은 장병들의 사기로 직결이 됩니다. 2026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계기로 육군에서 군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훈련이 진행이 됐다고요?
3: 그렇습니다. 육군 35부병사단은 지난 19일 정부 통합전산센터 화재와 대규모 금융시스템 혼란 상황을 가정해 전시 군인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실제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은 전시 금융 전산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군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급여 지급 관련 절차와 기관 협조 체계를 점검하고 실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한사항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죠. 훈련에 참여한 재정 관계자들은 가족 급여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확인하고 지급을 위한 단계별 조치사항을 익혔습니다. 또 관계기관 부서 사이의 신속한 상황 전파와 정보 공유, 지급 절차 이행 등 실제 비상 상황에서 요구되는 업무 절차를 중점 점검하며 군인 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급여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확인했습니다.
0: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 듣겠습니다. 국방홍보원 맹수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나아민이라고 합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이 공군인데 문한결이라고 공군 병장입니다. 친구랑 고등학교 때 제가 기숙학교를 다녔는데 같은 기숙사 방이기도 했고 1학년 때부터 만나서 영화 같은 취미도 비슷하고 그래서 친했는데 곧 보겠지만은 고등학교 동안 고마운 부분도 있고 같이 지내면서 좋았어. 계속 인연을 이어나가죠. 파이팅!
3: 저는 박승주라고 합니다. 육군사관학교의 4학년 박상혁생도 듣고 있습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순박합니다. 군대에 이런 사람이 계속 순수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논문 공모전 나가고 이래저래 도전도 해보고 애도 썼는데 뭐 결과가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10월, 11월에 이제 본선 대회에 나가고 해야 되는데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관학교 잘 졸업하고 무사히 임관하고 무사히 잘 진급해서 한 명의 군인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0: 병영 소식, 병무행정 소식 알아보는 병무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외체제 사유 이병 연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무청 정미애 부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0: 외국에 체제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병 연기가 가능한가요?
4: 네,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 체제 또는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입영을 연기해 주고 있습니다.
0: 예, 국외 체제나 거주 사유로 입영 연기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 건가요?
4: 네,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먼저 24세 이하인 사람이 6개월 이상 국외에 계속 체제하고 있거나 본인이나 부모가 해외 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해서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본인이나 부모가 국외에서 영주권을 얻은 경우 등이라면 입영 연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5세 이상인 사람이 국외 여행 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국외에 체제하고 있을 경우에 입영 연기가 가능한데요. 다만 관광이나 친지 방문 등 일시적인 체제 목적으로 단기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입니다.
0: 예, 입영 연기를 받으려면 계속해서 국외에 거주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방학 등의 여러 사정으로 잠시 입국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계속 체제 기준에 맞지 않는 건가요?
4: 국외 입영 연기된 사람에 대해서는 매월 1일 기준으로 귀국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국외 입영 연기 처분된 사람으로서 24세 이하자 중에 귀국자로 확인된 사람이 계속해서 국내 체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귀국일을 기준으로 입영 연기를 해소하고 병역 의무를 부과합니다. 만약 국외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체제한 후에 귀국해서 3개월 미만으로 체제하고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국외에 체제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국외 체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이 국외 이주 사유로 다시 출국이 확실하다고 인정되거나 감염병 유행 등으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 체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외 입영 연기자로 관리하게 됩니다.
0: 그렇군요. 국외 입영 연기가 제한되는 대상도 혹시 있을까요?
4: 네,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재학생 입영 연기 중인 사람은 제한이 되고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을 하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 소상이나 속임수를 쓴 사람, 입영 또는 소집 의무를 기피한 사람, 국외 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과 같이 병역법을 위반한 사람은 입영 연기 제한 대상입니다. 그리고 병역을 이행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한 사람, 즉 국외 입영 신청, 영주권자 등 입영 신청, 우선 소집 신청, 현역병 본인 선택 등을 한 경우에 국외 입영 연기가 제한되겠습니다.
0: 예. 그러면 국외 체제 사유로 입영 연기를 받았다가 입영 연기 처분이 해소되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4: 먼저 24세 이하자 중에 귀국자로 확인된 사람이 계속해서 국내 체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귀국일 기준으로 국외 입영 연기를 해소합니다. 그리고 귀국 후 바로 국외 입영 연기 해소를 원하는 사람, 국외 여행 허가 기간 종료 전에 귀국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려는 경우에는 입영 연기가 해소되겠습니다.
0: 예, 국외 체제 사유는 유학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입영 일자가 결정된 사람이 입영일 이전에 유학 사유로 출국을 하려고 할 때 별도의 신고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4: 이 경우에는 출국 사유로 연기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국외 재학 증명서 등의 6개월 이상 국외 체제 증빙 서류를 지방정무청에 제출하면 국외 입영 연기 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방정무청에서 입영 통지 전에 출입국 조회를 해서 외국에 체류 중이고 그 시점에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국외 입영 연기 처리를 하고요. 입영 통지 전에 출입국 조회를 해서 국외 체류 중이지만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입영 통지를 보류합니다.
0: 예, 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 여행 허가를 받고 국외 체제 중인 병역 의무자가 귀국하지 않고도 현역병 입영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4: 네, 국외 체제하고 있어도 재학생 입영 신청과 동일하게 현역병 입영 본인 선택원 제도를 통하여 현역병 입영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2027년도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부청 누리집에서 7월, 9월, 11월 연 3회로 나누어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게 되고요. 2026년도 올해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병무청 누리집에서 공석을 확인하고 선착순으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0: 네, 지금까지 병무청 정미애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0: KBS 1라디오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마칠 시간입니다. 서태지의 소격동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0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4살 나라는 자가면역 희귀질환인 보그트 고야나기 하라다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시신경에 염증이 반복되면서 시력이 하루에도 여러 번 달라지는 병인데요. 매 순간 변하는 시력 때문에 안경도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증상이 심한 날에는 걷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치료를 위한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급성 신장질환까지 생긴 나라. 성장기라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진단에 엄마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는데요. 허리 협착증과 무릎 수술 후유증으로 서 있는 것조차 힘든 엄마지만 매주 딸의 손을 잡고 먼 길을 함께합니다. 지금도 큰 병원을 오가며 많은 어려움을 힘겹게 견디고 있는 두 사람. 나라가 치료를 잘 이겨내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오늘이 가을의 두 번째 절기 처서였는데요. 절기가 무색하게 늦더위가 기승이었습니다. 현재 일부 산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른 곳이 많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36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에 서울 32도, 강릉과 대전, 제주 33도, 광주와 부산 34도, 대구 35도, 양산 36도까지 오르며 예년 이맘때 기온을 2도에서 6도 정도 웃돌 전망입니다. 또 밤사이에는 많은 지역에서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못해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밤낮 없는 늦더위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니까요.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크게 오르는 낮 기온의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부터 밤사이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최고 50mm로 일부 지역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고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에 전국 곳곳에 안개가 짙겠길 전망이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이 부동산 세제 공급 대책에 대해 정부 여당이 보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논란이 컸던 비거주 1주택 규제, 왜 실제 거주할 수 없는지 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주택 공급 속도전에도 한 목소리였습니다. 첫 소식 이원희 기자입니다.
1: 민주당 김민석 대표 취임 이후 첫 고위 당정 협의, 당면 현안인 부동산 대책에 논의가 집중됐습니다.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한 비거주 1주택자 규제부터 조정이 필요하단 여당 요구에 정부와 청와대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를 가진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우선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3: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2: 사각지대에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민주당은 종부세 기준에 거주와 비거주를 나누지 말자,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것도 검토해보자고 주문했습니다.
4: 우리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높은 만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세심하게
1: 주택 공급 속도전에도 당정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민간 규제 완화, 500세대 이하는 인허가권을 시장이 아닌 구청장에 넘기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5: 주택 공급은 무엇보다도 시그널이 중요합니다.
0: 강훈식 언제 어디서 실장입니다.
5: 얼마만큼 공급되는지.
1: 인허가권 구청장 이양 방안에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 권한 무력화라고 반발했습니다.
6: 재편 구청장이 대다수인 자치구로 칼자루를 쥐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대변인입니다.
1: 국민의힘은 발표할 때마다 뒤집을 수 있는 부동산 정책 누가 신뢰하겠냐며 누더기 개편 중단하고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0: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민주당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을 희대의 대법원장으로 규정하고 판사들을 향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독재에 짓밟힌 사법부라며 대통령 재판 재개로 맞서라고 했습니다. 박효빈 기자입니다.
7: 정치 판사들이 사법부 독립을 자신들 방패막이로 악용한다며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사법 폭주의 정점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 주장하며 거듭 사퇴하라 촉구했습니다.
8: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품격 스스로 내던진 채 말 그대로 희대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습니다.
7: 탄핵당할 자격과 자질이 충분하단 말을 반복하면서도 당 차원의 탄핵 직접 언급은 피했습니다. 다만 판사들은 왜 대법원장 사퇴 요구하지 않냐며 사법부 내부를 향한 여론전에 불을 지폈습니다.
9: 사법부가 정말로 독립을 위해서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가라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7: 국민의힘은 헌법 어디에도 재청권을 사전 협의하거나 조율하란 내용이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대통령 요구대로 대법관 재청하는 게 위헌 중의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10: 민주당의 주장은 헌법을 위반하는 궤변이라고.
0: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7: 대법원장 탄핵하겠다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라져야 할 암적 존재들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그러면서 독재자 발 아래 짓밟히고 있는 사법부는 재판 재개를 들고 일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10: 대법원장이 재척권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순간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은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7: 여야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대법관 임명제청 반려 여부 등에 대한 결론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0: 달력에 처서라고 적힌 오늘을 많이들 기다리셨을 겁니다. 절기 이름은 분명 더위가 그친다인데 오늘 서울 전역이 폭염주비였습니다. 옛말 다 틀렸다 하며 처서에 피서를 지긴 시민들 이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 무더위를 피해 계곡에 모인 시민들. 얼음장처럼 차가운 계곡물에 몸을 맡긴 채 물총을 쏘고 수박 모양 공도 주고받으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12: 몸은 물에 담고 있으니까 굉장히 시원해서 이 더위를 물리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1: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로 함께 물고기를 잡다 보면 어느새 다들 친구가 됐습니다.
13: 그냥 모르는 사이인데 아까 만나가지고 친구가 물고기가 한 마리 나눠줬어요. 네, 그 후로 같이 다니자고 같이 다녀서 지금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11: 계곡 옆 숲길에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에 등산객들도 무더위를 잠시 잊어봅니다.
14: 이게 좀 상쾌한 기분도 들고 그레이지면 시원한 기분도 들고.
11: 도심 속 동굴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15: 이렇게 동굴 안으로 직접 들어와 봤는데요. 몇 발자국만 걸어도 에어컨을 켠 것처럼 시원한 냉기가 느껴집니다.
11: 형형색색 조명으로 물든 동굴을 둘러보며 사진도 찍고 잠시 바깥 더위를 잊어봅니다.
16: 냉장고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되게 춥고 시원해가지고 되게 신기하고 온도가 확 시원해졌어요.
11: 여름이 지나며 더위가 가시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한다는 처서. 하지만 오늘 서울 최고 기온은 33.1도까지 오르며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전역엔 폭염주의보가, 서남권엔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윤미입니다.
0: 해마다 이맘때면 꽃으로 물들던 거제의 풍경을 올해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거제 섬꽃 축제까지 멈춰 세웠습니다. 축제를 위해 애써 길러온 식물들이 그야말로 초토화됐습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17: 거제의 대표 관광지 정글돔이 진흙밭으로 변했습니다. 열대 식물들은 온통 토사를 뒤집어 썼고 내부에 조성된 물길엔 흙탕물만 가득합니다. 공기와 온도를 제어하는 설비까지 침수돼 추정 손실액만 100억 원. 언제 다시 가동할 수 있을지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인근 식물원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국화 화분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공들여 키우던 국화 10만 송이는 죽거나 떠내려갔습니다.
18: 엄청

0: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마음이 아프죠.
1: 국화조형물과 분재, 연구용 과일나무들도 물에 잠겼습니다.
2: 이곳은 성인 남성 키보다 높은 2.5m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1: 결국 거제시는 올해 20주년을 맞아 대규모로 준비하던 거제 섬꽃 축제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지난해에만 30만 명이 찾은 축제로 80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기대됐지만 천재지변으로 무산된 겁니다.
3: 알차고 멋진 축제를 지금 만들어 보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었는데 20년 동안 말입니다. 한 번도 못 해본 적이 없었는데
1: 이달 말 거제와 통영에서 열릴 예정이던 전국 해양 스포츠 재전과 음악을 만난 섬 축제도 취소됐습니다. 관광산업 위축에 따른 지역 경제 타격도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4: 제주에서 실종된 지 석 달째 장미란 씨 행방이 오리무중인 가운데 또 다른 실종 남성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장 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경찰관이 유사한 방식으로 사건을 끝맺은 바로 그 남성입니다. 고기욱 기자입니다.
5: 부모 경장이 허위 종결한 또 다른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 이 남성이 실종 신고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다른 지역에 갔다는 부경장 말을 믿고 기다려오던 유족들은 경찰서를 찾아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6: 꿈을 못 피워나고 그렇다니까 이상해. 경찰이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린 경찰에다 넣으면 안 믿어.
5: 석 달째 장미란 씨를 기다리는 가족들도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60대 남성 시신 발견 직후에는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발견됐다는 오보까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정작 가족들은 주요 수사 상황을 언론을 통해 접한 뒤 경찰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 장 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동선을 알려달라는 요청도 수사 내용이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6: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삭제된 데이터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어느 정도 때를 확보를 했고 그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5: 가족들은 이제 경찰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며 경찰 지휘부에 설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경찰의 공식 브리핑은 아직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장 씨에 대한 인터폴 황색 수배를 요청해 수색 범위를 해외로 확대했습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도 제주에서 수사 상황을 점검했고 한성숙 국무총리는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고기욱입니다.
4: 땅끝 마을이 있는 국토 최남단 해남이 지진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규모 3.1의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건 이 규모 자체보다 최근 부쩍 잦아진 지진의 빈도입니다. 신익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 오늘 오전 6시 40분쯤 전남 광주 휴게소 인근 CCTV 화면이 크게 요동칩니다. 비슷한 시각 인근 도로에 설치된 CCTV에도 흔들림이 잇따라 포착됩니다. 전남 광주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점에서 규모 3.1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접수된 피해는 없었지만 해남에선 창문이 흔들리는 진도 4, 신안과 영암 등지에서도 고층 건물에서 느낄 정도인 진도 3이 관측됐습니다. 이 지역에선 최근 열흘 새 규모 2 이상 지진만 7차례, 미소 지진까지 포함하면 모두 71차례 발생했습니다. 발생 깊이도 21km에 이릅니다.
8: 일반적으로 5km에서 15km에서 주로 발생을 하는데 이례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7: 비슷한 상황은 6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2020년에도 해남에선 최대 규모 3.1을 포함해 76차례 지진이 잇따랐습니다. 당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하 약 20km 깊이 여러 중소규모 단층이 수평 이동해 발생했다고 분석하고 대형 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다른 진단도 나옵니다.
8: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한반도가 변형을 받고 있어서 일어나는 일로 판단됩니다. 더 큰 지진으로 발현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7: 정부는 지진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한 데 이어 내일 전문가 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4: 이보다 앞서 일본은 한밤중 강한 지진으로 흔들렸습니다. 이바라키현 남쪽 규모는 5.9였습니다. 물건이 떨어질 정도의 흔들림.

0: 흔들림이 수도 도쿄까지 전달됐습니다. 황진우 특파원입니다.
1: 일본 도쿄 시내 CCTV 영상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오늘 새벽 2시쯤 강한 흔들림이 잠자던 도쿄 시민들을 깨웠습니다.
0: 긴급 지진 속보, 대형 지진입니다.
1: 규모는 5.9, 진앙은 도쿄 중심부에서 북동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이바라키현 남부였습니다. 진원 깊이는 69km, 일본 기상청이 사용하는 등급으로 최대 진도 5 약이 관측됐습니다. 사람이 공포를 느끼고 선반에 물건이 떨어질 수 있는 정도의 강한 흔들림이 여러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0: 지진이 일어났을 때 자고 있었잖아요. 엄청나게 흔들리고 깼고 스마트폰에서도 알람이 울리니까 무서웠습니다.
1: 도쿄 23구에서 이 정도 흔들림이 발생한 건 4년 10개월 만입니다. 지진의 영향으로 도쿄와 사이타마 등에서 수도관이 파손되는 사고가 잇따랐고 30여 명이 다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부상자 대부분은 한밤중 놀라 일어나는 과정에서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가구 등에 부딪혔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0: 세계 방산 시장의 베스트셀러, 대한민국 K9 자주포가 미국 시장을 뚫었습니다. 미국과 3,700억 원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 육군이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는 것, 단순한 수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김기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동남아 여러 나라가 T-50 계열 항공기를 도입하고 폴란드로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수출해 유럽 시장을 뚫은 우리 방위산업. 페루에도 함정을 수출하며 남미 시장까지 개척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무기 시장이자 방산 최강국 미국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야심차게 뛰어든 미 해군 훈련기 사업도 최근 입찰을 포기했는데 한화의 차륜형 K9 자주포가 미 육군과 3,700억 원대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완성된 종합 무기 체계의 미국 수출은 처음. 100년 넘게 포병 무기를 만들어 온 독일의 라인메탈, AI로 주가를 올리는 안두릴 등 쟁쟁한 기업들과 경쟁했습니다.
3: 평가 항목들 중에서 절반 이상은 최고 점수를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분당 발사 속도라든지 적재와 관련된 부분들이 앞서 있었던 걸로.
2: 미국에 진출한 K9은 궤도형이 아닌 차륜형. 우리 군이 채택해 실전 검증한 게 아닌데도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드론이 활약하는 러우 전쟁 상황을 반영해 미군의 요구에 맞춰 연구 개발을 새로 진행했습니다.
4: 포를 쏘고 난 다음에 적군의 자폭 드론이 오기 전에 빨리 드론의 공격 범위로부터 벗어나는 게 중요한데 그럴 경우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동 속도죠.
2: 미군은 앞으로 4년간 세부 조건들을 보완하고 실전에서 써본 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최종 양산 계약을 체결하는데 향후 양산 규모는 약 500문, 사업비는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0: 사람보다 빠른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전설의 육상 스타 우사인 볼트를 제쳤습니다. 중요한 건 이 볼트보다 빠름, 속도가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로봇을 실제 제품으로 만드는 범용화 단계로 들어섰다는 점입니다. 베이징 김민정 특파원입니다.
5: 출발 총성이 울리자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로봇. 짜릿한 역전승을 일궈낸 킹부 울트라는 우사인 볼트의 100m 세계 기록보다 0.19초 빠른 9.39초를 기록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로봇의 등장에 관중들은 환호했습니다. 놀라운 제자리 점프 능력도 인간이 따라올 수 없습니다. 호날두의 골 세리머니를 그대로 보여주는 축구 선수 로봇도 있습니다. 탁구 경기에선 라켓을 제때 휘두르지 못하는 실수도 속출했지만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로봇 움직임이 더 자연스러워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6: 작년에 넘어진 로봇들이 많았습니다. 이런저런 종목에서 넘어지거나 문제를 노출했죠. 올해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7: 가정과 일터에서의 활용성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7개에 불과했던 관련 종목이 올해는 21개로 대폭 늘었습니다. 음식을 떨어뜨렸는지도 모르고 남은 과제를 기계적으로 이어가는 등 약점을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실생활에서 로봇을 사용하려면 사전학습 없이도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범용화가 관건입니다.
8: 중요한 임계점은 로봇이 80% 낯선 환경에서 음성과 음성 지시로 83%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7: 업계에서는 빠르면 2에서 3년, 늦어도 10년 안에는 범용화 능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미정입니다.

0: 돈을 노리고 모여든 다섯 명의 사기꾼이 같은 편이면서도 서로를 믿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속일까? 누가 마지막에 웃을까? 끝까지 따라붙는 질문들. 영화의 제목이 범죄의 재구성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시대 영화 손은혜 기자입니다.
1: 한국은행에서 사라진 50억 원. 29살 신임 감독이 처음 세상에 내놓은 이야기는 다섯 사기꾼의 두뇌 게임이었습니다.
2: 우리 일상과는 좀 떨어진 곳에 있는
3: 최동훈 영화감독
2: 그 무언가를 터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들 사이에 욕망의 갈등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였으면 좋겠다고.
1: 한 팀으로 모이지만 아무도 서로를 믿지 않습니다. 저마다 다른 속셈을 감춘 채 언제든 배신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화자가 바뀔 때마다 사건은 달라 보이고 관객도 무엇이 진실인지 헛갈립니다.
2: 진짜 노력했던 건 감정을 빼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캐릭터들이 느끼는 감정을 일일이 관객들에게 설명하지 말자.
1: 평생 직장이 사라지고 카드 대란이 덮쳤던 2004년. 영화 속 다섯 사기꾼은 믿을 것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4: 사기꾼인데 마냥 나쁜 놈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경찰이 마냥 유능한 것도 아니지만 세상 크게 바뀌지 않았네라는 그런 또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돈이라든지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1: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는 방식으로 보여준 영화. 서로를 못 믿는 사기꾼들의 모습이 지금도 낯설지 않은 건 우리가 여전히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5: 지금까지 이윤희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0분입니다. KBS

0: 스포츠 스포츠.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창진입니다.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이 세계선수권 정상 탈환까지 단 한 걸음 남겨뒀습니다. 안세영은 오늘 새벽 중국의 왕수이를 듀스 접전 끝에 2대0으로 꺾고 여자 단식 결승에 올라 디펜딩 챔피언 일본의 야마구치와 대결 중인데요. 안세영 선수가 1세트를 21대 17로 따내면서 세트 스코어 1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두 선수는 지금까지 34번 대결했는데요. 안세영이 최근 5경기를 모두 이기면서 19승 15패로 상대 전적에서 앞서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도 승리하면 안세영은 부상과 실전 공백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2023년 이후 3년 만에 세계선수권 정상에 복귀합니다. 한편 이소희 백하나조는 중국의 류성수 탄닝조를 2대0으로 이기고 31년 만에 여자 복식 금메달을 따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스포츠와이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스포츠 플러스 먼저 골프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이데일리의 주미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서규림 선수 상승세가 대단하네요. 오늘 열린 메이저 대회 BC카드 한경 KLPGA 챔피언십에서 시즌 네 번째 우승을 차지했죠?
2: 네, 오늘 경기 포천시의 포천힐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한국 KLPGA 투어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 BC카드 한경 제48회 KLPGA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서규림이 동갑내기 라이벌 김민솔과 연장 접전 끝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1: 네.
2: 이 대회 전까지 서규림과 김민솔은 시즌 3승으로 다승 공동 1위이자 상금 대상 포인트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었는데요.
1: 네.
2: 이번 대회에서 나흘 내내 동반 플레이를 펼치면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나란히

0: 만에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 연장전으로 승부를 끌고 가면서 이 그 연장 첫 홀에서 승부를 가렸습니다. 팟5 네. 18번 홀에서 치러진 연장전에서 티샷이 러프로 간 석유림은 레이업을 선택했고 김민솔은 페어웨이 한가운데에서 우드를 들고 투온을 노렸습니다. 이때까지는 김민솔이 유리해 보였는데요. 하지만 석유림이 세 번째 샷을 홀 60cm에 붙였고 반면 김민솔은 세 번째 샷마저 그린에 올리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면서 석유림이 버디를 잡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 네. 네. 자, 석유림, 김민솔 두 선수가 동갑내기 라이벌인데 이 두 선수가 최근 KLPGA 투어를 이끌어가면서 골프 팬들이 솔림 대전이란 별칭을 붙여줬다고요.
0: 네, 이 두 명은 2023년 국가대표를 함께 지냈고 2024년 프로로 전향해서 작년부터 정규 투어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네네. 올해 석유림이 4승, 김민솔이 3승을 거뒀고 네네. 또 L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김효주가 2승을 거둔 것 외에는 4승을 거둔 선수가 KLPGA 투어에 없거든요. 네. 그만큼 석유림과 김민솔의 활약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네. 특히 올해 먼저 3승을 거두면서 앞서간 건 김민솔이었습니다. 네. 그 이후 석유림이 지난 6월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에서 KLPGA 투어 첫 우승을 거뒀고 또 2주 뒤에 시즌 2승에 성공했고요. 이런 식으로 김민솔을 뒤쫓아가다가 8월 들어서 판도가 뒤바뀌었습니다. 네네. 석유림이 지난주 매디힐 한국일보 챔피언십에 이어서 이번 주 KLPGA 챔피언십까지 2주 연속 우승을 차지하면서 네. 올 시즌 가장 먼저 4승을 달성했습니다.
1: 대단합니다. 석유림 선수가 네. 김민솔 선수를 밀어내고 개인 타이틀 부문에서도 1위에 올랐죠.
0: 네, 석유림은 우승 상금 2억 7천만 원을 받았고요. 네. 시즌 상금 12억 8,676만 원을 쌓아 김민솔을 약 13만 원 차이로 제치고 상금 랭킹 1위로 올라섰습니다. 대상 포인트에서도 490점을 기록해 김민솔과 격차를 벌리며 선두를 지켰고 4승 부문에서는 4승으로 단독 1위에 나섰습니다. 네. 네, 평균 타수 역시 70.27타로 1위를 유지했습니다.
1: 네. 자, PGA 투어 소식 살펴보죠. 최찬 선수가 하루 31홀 강행군을 펼치고 시즌 2승을 달성했죠.
0: 네, 최찬은 오늘 충남 태양군의 솔라고 컨트리 클럽에서 그 3라운드 잔여 경기와 4라운드가 잇따라 열린 동아 회원권 그룹 오픈 마지막 날 최종 합계 20언더파 268타로 우승했습니다. 네. 전날 악천후로 3라운드 경기를 다 치르지 못해서 최찬은 오늘 이른 아침부터 코스에 나와 3라운드 6번 홀부터 경기를 시작했는데요. 네. 3라운드에서 6타를 줄여서 2타차 선두로 최종 라운드에 나섰고 이 4라운드에서 3타를 더 줄여서 아마추어 유민혁을 한 차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네. 네, 최찬은 지난 4월 우리금융 챔피언십에서 정규 투어 데뷔 이후 첫 우승을 올렸고 4개월 만에 우승을 추가하면서 장유빈과 함께 다승 부문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1: 네. 72홀 노보기 우승에 도전했는데 13번 홀 보기로 대기록이 무산된 게 좀 아쉽네요.
0: 네, 최종 라운드가 시작되면서 관심은 온통 36년 만에 KPGA 투어 72홀 노보기 플레이 우승 여부로 쏠렸습니다. 네. 이 기록은 조철상이 1990년 팬텀 오픈에서 기록한 게 유일한데요. 최찬이 13번 홀에서 그린을 놓치고 통안에 보기를 범하면서 대기록 작성의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네네. 이런 기록이 그 무산되면서 자칫 분위기가 좀 침체될 뻔했는데 최찬은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발휘해서 정상 등극에 성공했습니다.
1: 네네. 자, 임성재 선수는 PGA 투어 플레이오프 최종전 진출을 향한 고지가 눈에 보이고 있네요. 자, 하루만 잘 버티면 투어 챔피언십에 진출하죠.
0: 네, 임성재는 오늘 미국 미주리주의 벨러리블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미국 PGA 투어 플레이오프 2차전 BMW 챔피언십 3라운드까지 중간 합계 9언더파 201타를 적어내 단독 7위에 자리했습니다. 네. 임성재는 지난주 플레이오프 1차전 페덱스 세인트 주드 챔피언십에서 공동 5위를 차지하면서 극적으로 이번 대회 출전권을 따냈고 다시 한번 페덱스컵 랭킹 끌어올리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1: 네. 정규 시즌 후에 치러지는 플레이오프 3개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페덱스컵 랭킹 72, 52, 32 진입 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되죠.
0: 네, 맞습니다. 임성재는 페덱스컵 랭킹 42로 이번 대회에 출전했는데요.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 진출을 위해서는 최소 단독

0: 7위 이상의 성적을 거둬야 합니다.
1: 네.
0: 이번 대회 3라운드까지 결과를 반영한 페덱스컵 예상 랭킹에서 임성대는 마지노선인 3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 열리는 최종 라운드까지 현재 이 순위를 유지하면 투어 챔피언십 출전을 확정하게 됩니다.
1: 네, 김시우, 김주형 선수도 이번 대회 순위 상승을 위해서 집중하고 있죠.
0: 네, 김시우는 페덱스컵 랭킹 4위로 일찌감치 투어 챔피언십 출전을 확정했는데요. 현재 1언더파 209차로 공동 35위에 포진했습니다. 김시우와 동타를 이룬 김주영은 현재 페덱스컵 28위를 기록 중이고요. 내일 최종 라운드에서 32 사수에 도전합니다.
1: 네,
0: 단독 선두에는 윈덤 클라크가 자리했습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골프 소식 이데일리의 주미희 기자였습니다. 일요일 스포츠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 이슈가 됐던 스포츠계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최동호의 스포츠 칼럼 시간입니다. 지난 수요일이죠. 2026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레슬링 대표팀의 미디어데이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남자 그레코로만형의 안한봉 감독이 각오를 밝히던 도중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와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1: 자, 레슬링 대표팀은 대한체육회와 별도로 미디어데이를 진행했죠?
2: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일이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D-30일이었거든요.
1: 네.
2: 대한체육회가 이날 미디어데이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대표팀은 그보다 하루 전인 19일에 별도로 미디어데이를 열었습니다.
1: 네.
2: 개별 종목 단체가 별도로 미디어데이를 여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그만큼 그레코로만형 대표팀이 미디어데이를 별도로 열었다는 것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1: 그렇겠죠. 자리를 따로 만들면서까지 레슬링 대표팀 감독이 하고 싶었던 말 뭐였을까요?
2: 한국 레슬링이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면 좋겠다. 이 말을 하면서 안한봉 감독이 눈시울을 붉혔거든요.
1: 네.
2: 안한봉 감독으로서는 이 가슴 한편에 쌓아놓았던 한 맺힌 얘기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한때 효자 종목이었었죠, 레슬링. 자, 그런데 지금은 네. 사양 종목입니다. 올림픽에서 반짝하는 것도 이제는 옛말이고요. 국제무대에서도 존재감을 찾기 힘들 정도이거든요.
1: 네, 네.
2: 이런 레슬링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회한 이런 감정 등을 그대로 토로했다라고 봅니다.
1: 네, 레슬링은 대한민국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 종목이죠. 중장년층분들 뭐 정말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양정모 선수가 감격의 첫 금메달을 따냈었는데 지금은 선수 구하기도 힘들다고 하죠.
2: 예,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는 이 맨주먹 하나로 메달을 가져올 수 있었던 레슬링, 뭐 복싱 이런 격투기 종목이 최고였었죠.
1: 네.
2: 인기도 있었고요. 한국 스포츠 최초의 금메달도 이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에서 나왔고요. 자, 그런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아진 세상인데
1: 네.
2: 굳이 맨몸으로 부딪히는 이 격투 종목을 할 필요가 없어진 세상이 돼버린 거죠.
1: 네.
2: 안한봉 감독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데 한국 레슬링 전성기의 마지막 세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1: 네.
2: 그때 그 시절, 좋았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는 안한봉 감독으로서는 이 쇠락한 한국 레슬링이 너무 안타까웠을 거고요.
1: 네.
2: 그래서 당연히 한국 레슬링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간절히 보여주고 싶었겠죠.
1: 네. 세계를 한때 호령했던 레슬링이 지금은 하향세란 얘기죠.
2: 예. 미디어데이에서 이 김익헌 레슬링 협회장은 지난해 말에 이 세계 레슬링 연맹 회장으로부터 레슬링 강국이었던 한국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냐 뭐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털어놓기도 했거든요.
1: 네.
2: 한국 레슬링 뭐 실제로 2021년 도쿄올림픽,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노메달이었고요.
1: 네.
2: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은 고사하고 은메달도 없었습니다.
1: 네.
2: 동메달 두 개에 그쳤습니다. 이제는 아시아에서도 이란, 일본, 키르기즈스탄에 밀리는 신세가 돼버린 겁니다.
1: 네. 자, 그래도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기대해 볼 수 있죠.
2: 한국 레슬링이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면 좋겠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뭐 레슬링이 과거 휴대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쇠락했다. 그래서 가슴 아프다. 이게 아니고 그렇지만 다시 도약하겠다. 이번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을 지켜봐달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1: 예.
2: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레슬링은 금 하나, 은 하나, 동메달 6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그레코로마니형 67kg급 정한재 선수에게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2: 이 정한재 선수 2023년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는데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1: 네.
2: 항저우에서 정한재 선수와 함께 동메달 차지했던 그레코로마니형 130kg급 김민석 선수도 유력한 메달 후보 중에 한 명입니다.
1: 네. 글쎄요, 그 아시안 게임 금메달 하나로 레슬링 부활이 가능할지 싶어요.
2: 이번 아시안 게임 레슬링에 뭐 남녀 자유형, 남자 그레코로마니형에서 총 18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거든요. 아시안 게임 금메달 18개 중에서 올림픽도 아니고 아시안 게임인데 금메달 한 개면은 그렇죠. 뭐 과거와 비교하면 네. 굉장히 초라한 성적이죠. 그러나 뭐 레슬링이 이미 사양 종목이 돼버렸고 선수 저변도 취약한데 선수들을 찾아내고 육성해서 한국 레슬링의 전통을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은 뭐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1: 네.
2: 이 레슬링이 뭐 사양 종목이 됐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시대의 변화니까요. 이런 점에서 그래도 레슬링 붙잡고 금메달 하나 목표를 하는 거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하다라고 봅니다.
1: 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예, 고맙습니다.
1: 최동호의 스포츠 칼럼,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였고요. 이어서 축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베스트 11의 임기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LAFC의 손흥민 선수 공식전에서 6경기째 골 침묵 중이죠.
3: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 LA에서 뛰는 손흥민이 최근 공식전에서 6경기째 침묵했습니다. 이 포틀랜드 팀버스와의 22라운드 홈경기에 선발 출전에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공격 포인트 없이 물러났습니다.
1: 네.
3: 이 손흥민 선수가 북중미 월드컵을 마치고 팀에 복귀한 뒤 리그 첫 골을 포함해 4경기 연속 골맛을 보며 건재를 과시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후 멕시코 리그 소속팀과의 리그스컵 3경기에 이어 리그 3경기에서도 연속해서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했습니다.
1: 네.
3: 직전 콜로라도전에서는 공식전 14경기 만에 선발에서 제외됐었는데요. 이날은 선발로 복귀해 4-3-3의 최전방에 배치되면서 슈팅 9개를 때렸지만 무위에 그쳤습니다.
1: 네.
3: LA는 후반 34분 부안가 선수의 동점골로 1-1로 비겼고요. 지금 리그 4경기 연속 무승에 그치고 있는 LAFC인데 서부 컨퍼런스 3위에 마크되어 있습니다.
1: 네. 자, 김민재가 풀타임을 소화한 바이른 민헨이 슈퍼컵 우승을 차지했네요.
3: 민헨의 김민재가 새 시즌 시작을 알리는 단판대회인 슈퍼컵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김민재가 독일 도르트문트에서 열린 프란츠 베켄바워 슈퍼컵에서 센터백으로 선발 출전에 풀타임 활약했고요. 도르트문트를 2-1로 이기는데 기여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빼어난 수비뿐만 아니라 94%에 달하는 패스 성공률까지 기록하면서 다가오는 정규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높였고요. 브라운과 올리세의 골을 앞세운 미네는 슈퍼컵 2회 연속 우승과 함께 통산 12번째 우승으로 이 부문 역대 1위 자리를 공고히 지켜냈습니다.
1: 네. 자, 잉글랜드 프로축구 브랜트퍼드가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서 토트넘에 대승을 거뒀는데 김지수는 출전 명단에 없었죠?
3: 그렇습니다. 김지수가 속한 브랜트퍼드가 토트넘과의 프리미어리그 홈 개막전에서 3-0 완승을 거뒀습니다.
1: 네.
3: 시즌 개막을 앞두고 브랜트퍼드가 발표한 1군 명단에 들면서 김지수 선수가 기대감을 끌어올렸는데 정작 개막전 출전 명단에는 들지 못했고요. 선발은 물론이고 교체 명단에도 김지수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1: 네.
3: 김지수가 독일 2부 리그 그 카이저슬라우테른에서 임대로 보냈었죠. 지난 시즌 공식전에서는 18경기에 출전해 한 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1: 네. 자, 데뷔전 결승골을 터뜨린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이강인은 2경기 연속 골에 도전하죠.
3: 네, 그렇습니다. 아틀레티코 이적 후 데뷔전 데뷔골 맹활약을 펼친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강인 선수가 2경기 연속골을 도전합니다. 디메올 시메오네 감독이 이끄는 아틀레티코가 우리 시각으로 넘어가는 자정이죠. 비아레알과 스페인 라리가 2라운드 홈경기를 치르는데요. 지난 20일 말라가와의 개막전에서 데뷔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이끈 이강인 선수입니다. 두 경기 연속골은 물론 첫 선발 출전까지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이강인 선수가 어느 포지션에서 뛸지도 관심사인데요.

0: 축구 통계 사이트 품목 같은 경우에는 이강인이 타사 인포메이션에서 아데롤 몰라 루크먼 선수와 최전방 투톱으로 나설 거다 네. 전망을 했고요. 소파 스코어는 이강인 선수가 파블로 바리오스와 함께 4-1-4-1에 공격형 미드필더를 맡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1: 네, 무리뉴 감독이 복귀한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가 개막전에서 승리를 거뒀죠?
0: 무리뉴 감독이 13년 만에 복귀한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가 새 시즌 라리가 개막전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레알이 라리가 1라운드 에스파뇰 원정 경기에서 후반 45분에 터진 이적생 카를로스 에스피의 결승골 덕분에 2-1 승리를 거뒀는데요. 모리노 감독이 지난 시즌 무관에 그친 레알 마드리드와 3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가 복귀전이었습니다. 모리노 감독은 2010년부터 13년까지 레알 마드리드를 지휘하며 라리가, 코파 델레이, 슈퍼컵 등 총 3차례 우승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1: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서 승격팀에게 충격패를 당했죠.
0: 마이클 캐릭 감독이 이끄는 맨유가 잉글랜드 챔피언십에서 새로 승격한 헐시티에 0-2로 덜미를 잡히면서 자존심을 크게 구겼습니다.
1: 네.
0: 맨유는 전반 17분 코너킥 상황에서 아자이 선수에게 선제골을 내주면서 흔들렸고요. 전반 38분 프리킥 위기에서는 노벨 맨디 선수에게 추가골까지 얻어받았습니다.
1: 네.
0: 맨유가 마테우스 쿠니아, 브루노 페르난데스, 브라이언 은베모를 중심으로 반격을 펼쳤지만 수차례 득점 찬스를 살리지 못했고요. 경기 내내 결실을 보지 못한 채 영패했습니다.
1: 네, 자 K리그 소식 살펴보죠. K리그1은 오늘 두 경기가 열렸는데 대전과 강원의 경기부터 살펴볼까요?
0: 대전이 강원의 3-0 완승을 거뒀습니다. 팽팽하던 흐름에 균열이 생긴 건 전반 41분이었습니다. 강원의 서민우가 퇴장당하면서 대전이 수적 우위를 점했고요. 대전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후반 시작 1분 만에 루빅손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습니다.
1: 네.
0: 9분 뒤에는 리그 득점왕 출신 주민규가 추가골을 터뜨리면서 대전이 승기를 잡아나갔고요. 10분 뒤에는 정재희 선수가 승부의 세기를 박는 세 번째 골을 터뜨리면서 3-0 완승에 강점을 찍었습니다.
1: 네.
0: 대전은 7승 8무 9패가 되면서 승점 29점으로 10위까지 뛰어올랐습니다.
1: 네. 광주와 인천의 경기는 어떻게 됐나요?
0: 인천이 후반 추가 시간 득점골로 광주 원정에서 청금 같은 승점 3점을 따냈습니다. 전반을 득점 없이 마친 양팀은 후반 정규 시간까지 균형을 이어나갔는데요. 동점으로 끝날 것 같았던 승부는 후반 12분에 투입된 인천의 아이콘 무고사 선수의 결승골에서 갈렸습니다. 무고사는 후반 추가 시간 4분 극장골을 터뜨리면서 인천에 승점 3점을 안겼습니다.
1: 네.
0: 인천이 9승 6무 8패 승점 33점이 되면서 리그 6위까지 뛰어올랐습니다.
1: 네. 자, K리그2는 4경기가 열렸죠. 서울 이랜드와 파주의 경기부터 짚어볼까요?
0: 이랜드와 파주는 1-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전반을 득점 없이 마친 양팀은 후반 들어 불꽃이 튀겼는데요. 파주의 이대호가 45분에 장군을 불렀고 13분 뒤에는 박재용이 멍군으로 맞섰습니다. 추가 득점 없이 1-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1: 네. 자, 전남과 화성의 경기는 어떻게 됐나요?
0: 전남이 홈에서 화성에 1-0 신승을 거뒀습니다. 먼저 정적을 깬 건 전남이었습니다. 전반 35분 박태용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고요. 이 골을 끝까지 잘 지켜내면서 홈에서 강팀 화성을 상대로 청금 같은 승점 1점을 획득했습니다.
1: 네, 자, 시도민 구단 더비로 펼쳐진 나머지 두 경기도 살펴보죠.
0: 네, 충남 아산은 용인을 2-1로 제압했습니다. 승부의 균형을 깬 건 홈팀 충남 아산이었습니다. 충남 아산은 전반 42분 한교원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고요. 용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후반 17분 가브리엘의 동점골로 승부의 균형추를 맞췄습니다. 그렇지만 불과 10분 뒤에 충남 아산이 김혜성 선수의 득점으로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1: 네.
0: 충남 아산이 끝까지 점수를 잘 지켜내면서 홈에서 승점 3점을 따냈고요. 충북 청주와 경남은 1-1로 비겼습니다. 원정팀 경남이 경기 시작 7분 만에 치기 선수의 선제골로 앞서 나간 가운데 전반 30분 태종원 선수의 자책골이 나오면서 충북 청주가 승부의 균형을 맞췄고요. 양팀은 추가 득점 없이 승점 1점씩을 사이좋게 나눠 가졌습니다.
1: 네. 자, 소식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축구 소식 베스트 11의 임기환 기자였습니다.

0: 솔직한 비판이 있습니다. 냉철한 분석이 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1: 일요일 스포츠 스포츠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로야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 동아의 장은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프로야구 오늘 5경기가 열렸는데 먼저 고척으로 가보죠. 키움이 9회 말 역전 말루포를 터뜨리면서 기아를 꺾고 주말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네요.
2: 네, 키움이 9회 말 대역전 끝내기 홈런을 앞세워 기아를 8-7로 꺾었습니다. 키움은 기아와 주말 3연전에서 위닝 시리즈를 챙겼는데요. 선발 전준표가 5이닝 2실점 호투로 제목들 해냈습니다. 이후 불펜진이 5점을 내주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9회 말에 터진 타선 응집력을 앞세워 드라마를 썼습니다.
1: 네. 자, 수훈 선수는 단연 키움의 김재현과 네이비슨이죠?
2: 맞습니다. 키움은 기아의 9회 초까지 2-7로 끌려갔는데요. 9회 말 1사 만루를 만들며 마지막 역전 찬스를 잡았습니다.
1: 네.
2: 기아는 마무리 이의리를 올려 위기 진화에 나섰지만 키움 외국인 타자 데이비슨이 2타점 적시 우전 안타를 때려 추격세를 먼저 올렸습니다. 이후 네. 키움은 안치홍의 볼넷으로 2사 만루 찬스를 다시 잡았고요. 김재현이 이의리를 상대로 좌월 역전 만루 홈런을 때려 최종 8-7 끝내기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1: 네. 기아 김도영이 어제 강속 사고를 맞아서 팬들이 걱정했는데 홈런으로 건재함을 보여줬죠.
2: 네, 김도영은 어제 키움 선발 안우진과 맞대결에서 4회 초 도중 시속 156km의 공에 맞으며 사구를 기록했는데요. 다행히 오늘 경기에서 그 여파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1: 네.
2: 김도영은 3회 초 1타 주저 없는 상황에서 전준표에게 솔로 홈런을 때려냈는데요. 이는 시즌 38번째 홈런이었습니다. 대망의 40 홈런에는 이제 단 2개 차로 다가섰고요. 홈런 2위 LG 오스틴 딘과의 격차도 6개로 벌렸습니다.
1: 네. 자, 인천에서는 금요일 연장 접전을 펼친 KT와 SSC가 하루 휴식 후에 다시 맞붙었죠?
2: 네, 인천에선 KT가 SSC를 9회 현재 3-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KT는 선발 로건이 6회까지 SSC 타선을 상대로 무실점을 기록하며 제몫을 다했습니다. 타선에선 김현수가 1회 초 해결사 역할을 해내 2사 2-3루 찬스에서 우중간 2타점 적시타를 날렸고요. 이후 2회 초 1사 2루 찬스에선 권동진이 1타점 적시타를 더해 3-0으로 앞서가는 점수를 만들었습니다.
1: 네네. SSC가 오늘부터 육성군 선수들과 독립리그 대표팀 교류전을 시작했네요.
2: 네, SSC가 육성 시스템 고도화와 한국야구 상생을 위해 오늘부터 육성군과 독립리그 올스타 대표팀 간의 교류전을 시작했습니다. 교류전은 오늘부터 먼저 3경기가 진행되는데요. 5월 중 추가 편성 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더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추신수 구단주 보좌역 겸 육성 총괄은 프로 진출을 위해 묵묵히 도전하는 독립리그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오늘 경기 현장에 150인분의 간식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자, 이번에는 창원으로 가보죠. 2연패를 끊어낸 삼성이 3연승이 좌절된 NC와 위닝 시리즈를 다퉜죠.
2: 네, 창원 경기 정말 방금 전에 끝났는데요. 네. 삼성이 NC를 상대로 2-1의 신승을 거뒀습니다. 삼성은 NC와 5회까지 1-1의 팽팽한 승부를 가져갔는데요. 6회 초 박계범의 솔로 홈런으로 2-1의 리드를 잡았습니다.
1: 네.
2: 선발 패대기 8이닝 1실점의 괴력투로 팀 승리를 이끌었고요. 마무리 김재윤이 9회를 실점 없이 막아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1: 네. 자, 대전에서는 하나와 LG가 만났죠.
2: 네, 대전은 LG가 하나를 상대로 8회 11-3으로 앞서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LG는 경기 초반 문보경, 문정빈 등의 장타가 터지면서 하나를 8-0으로 크게 앞서갔습니다. 한화는 3회 말 공격에서 문현빈과 한지훈의 적시타를 앞세워 3점 추격에 성공했지만
1: 네.
2: 이후 추가 실점을 내주며 패색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1: 네, 자, 일본 단기 연수를 다녀온 한화 불펜들 성과가 좀 있나요?
2: 네, 한화는 지난 7월 일본 넥스트 베이스 애슬레틱 랩으로 김서현과 권민규를 단기 연수 보냈었죠. 권민규는 21일 LG전에서 롱 릴리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팀 두 번째 투수로 나서서 4와 3분의 1이닝 3실점을 기록했습니다. 김서현은 오늘 경기를 포함해서 지난 20일 기아전에도 나왔었는데요. 기아전에서 0.2이닝 1실점을 기록했습니다.
1: 네.
2: 김경문 한화 감독은 달아나는 공이 없었다. 내용이 나쁘지 않았다라며 만족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 네. 잠실에서는 롯데와 두산이 맞붙었죠?
2: 네. 잠실은 홈팀 두산이 8회 현재 롯데를 3-1로 앞서고 있습니다.
1: 네.
2: 두산은 선발 곽빈이 7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롯데 타선을 꽁꽁 묶었는데요. 타선에선 테이블 세터로 나선 박찬호와 안재석이 5안타를 합작하며 팀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1: 네네. 롯데가 지금 현재 6위인데 가을 야구 진출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2: 네, 롯데는 오늘 경기 전까지 이번 주에 5승을 기록하면서 최고의 한 주를 보냈는데요. 네. 아직까지도 산술적으로 가을 야구 진출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1: 네.
2: 다만 5위와의 격차가 적지는 않은데요. 롯데가 가을 야구 진출권을 얻으려면 결국 상위권 팀과의 맞대결에서 격차를 좁힐 수밖에 네. 없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기아, LG, 삼성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팀들을 상대로 어떤 결과를 거두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네. 자,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훈은 두 경기 만에 안타를 기록했죠?
2: 네, 이정훈은 오늘 보스턴전에 6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4타수 1안타를 기록하며 시즌 타율 2할 9푼 1리를 유지했습니다.
1: 네.
2: 이정훈은 6회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했는데요. 팀이 2대0으로 앞선 8회 초 2사 1루 상황에서 깨끗한 우전 안타를 뽑았습니다. 이후 도루까지 성공한 이정훈은 안타와 도루를 기록하며 팀 승리의 보탬이 되는 듯했지만 소속팀 샌프란시스코가 9회 말 3점을 내주며 2대3으로 져 빛이 발했습니다.
1: 네네. LA 다저스의 김혜성은 빅리그 복귀가 무산됐네요.
2: 네, 빅리그 콜업이 예상됐던 김혜성이 그대로 트리플 A 마이너리그에 머물게 됐습니다. 다저스는 외야수 앤디 파이스가 지난 22일 피츠버그전에서 사고를 맞아 골절 부상을 입었는데요. 김혜성이 파이스의 빈자리를 메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다저스의 선택은 외야수 알렉 토마스였습니다. 하지만 김혜성에게 아직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메이저리그는 9월부터 로스터가 기존 26인에서 28인으로 확대됩니다. 김혜성으로선 이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1: 네네.
2: 이 기회에선 최근 트리플 A에서의 타격 부진을 이겨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네. 샌디에고의 송성문이 결정한 가운데 팀은 역전승을 거뒀죠?
2: 네, 송성문은 오늘 미네소타전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소속팀 샌디에고는 미네소타에 7대5로 크게 이겼는데요. 5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한 잭슨 메릴이 홈런 포함 3타수 2안타 2타점 1득점으로 활약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1: 네.
2: 송성문의 가장 최근 출전 기록은 지난 20일 뉴욕 매치전인데요. 당시 3타수 무안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송성문 선수의 미출장 경기가 길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회가 남아있는 만큼 남은 잔여 시즌 경기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 네. 애틀랜타의 김하성은 결장이 길어지고 있네요.
2: 네, 김하성은 오늘 미러키전에도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벌써 7경기 연속 결장 중인데요.
1: 네.
2: 8월 한 달간 김하성이 소화한 실전은 4경기뿐입니다. 김하성은 올해를 앞두고 애틀랜타와 1년 계약만 체결한 상태죠. 따라서 올 시즌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다시 FA 시장에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로써 김하성 선수는 다시 무적 신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네. 국내 복귀를 선택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FA 시장에서 재재수를 선택하며 다시 미국 무대 잔류를 이어갈 것이냐 네. 아니면 국내 복귀를 두고 선택을 가져갈 것이냐 두 가지 고민을 놓고 마지막 고민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프로야구 소식 스포츠통화의 장은상 기자였습니다.

0: 이어서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는 일요 스포츠 와이드 시간입니다.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최강 안세영 선수 역시 최강임을 입증했습니다. 조금 전에 끝난 세계선수권 결승에서 야마구치를 꺾고 정상에 올랐죠?
1: 네, 이 셔틀콕 여제 안세영 선수가 3년 만에 드디어 해냈습니다. 이 안세영이 일본의 디펜딩 챔피언 야마구치 아카네를 꺾고 3년 만에 세계선수권 정상에 우뚝 섰는데요. 네. 완벽한 여왕의 귀환이었고요. 이 결승 경기는 수비, 되치기, 집중력이 모두 빛난 그런 경기였고 분위기까지 압도했습니다. 네. 이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가 2026 BWF 세계선수권 여자단식 결승에서 세계 2위 야마구치를 2-0으로 완파하면서 금메달 목에 걸었습니다. 네. 이로써 2023년 우승 이후에 3년 만에 안세영은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되찾았고요. 야마구치와의 맞대결에서도 파죽의 6연승을 달렸습니다. 사실 야마구치가 통산 네 번째 세계선수권 우승을 노릴 만큼 막강한 상대였거든요. 1게임에서는 15-16으로 역전당하기도 했지만 단숨이 이 흐름을 뒤집어서 안세영이 21-17로 기선을 제압했고요. 네. 이 게임에 에서도 야마구치가 초반에 3점을 먼저 내면서 반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세영이 빈틈없는 플레이로 11-7 역전에 성공을 했고요. 후반에는 야마구치가 지쳐서 코트에 쓰러지는 그런 명장면도 네네. 나왔습니다. 18-13 상황에서 이어진 엄청난 롱 랠리 끝에 안세영이 포인트를 따내자 이 지친 야마구치가 코트에 대자로 이렇게 누워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네. 모습도 보였는데요. 상대를 완전히 탈진시키는 이런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이 게임마저 21-14로 마무리졌습니다. 네. 안세영은 발 통증을 이겨내고 출전한 복귀전에서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전승 우승이라는 또 기록도 세웠고요. 세계 최강자다운 그런 자랑스러운 승리의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0: 네, 압도적이에요.
1: 네, 네. 그러니까요.
0: 여자복식 이소희 백하나전은 세계 1위 중국의 류성수 탄닝전을 무너뜨리고 세계선수권 첫 우승을 차지했죠.
1: 네. 중국을 만나서 세트스코어 2-0으로 완파했습니다. 그야말로 철벽 수비가 제대로 빛을 발했는데요. 1게임은 21-15 먼저 챙겼고요. 2게임에서는 13-12 턱 밑까지 추격을 당했지만 무려 46번이나 오가는 긴 랠리 끝에 5득점을 또 먼저 뽑아내는 그런 승기를 또 붙이기도 했습니다. 했습니다. 사실 그 이소희 백하나조가 중국조를 상대로 5연패를 당하면서 고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세계선수권 결승이라는 큰 무대에서 천적관계를 통쾌하게 설욕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여자 복식이 세계선수권 정상에 오른 건 1995년 기령아 장혜옥조 이후에 무려 31년 만의 쾌거입니다. 네. 이 베테랑 이소희의 세계선수권 첫 금메달이면서 또 백하나의 또 첫 포디움 정복이라서 기쁨이 또 두 배가 됐습니다.
0: 네. 대회 2연패를 노렸던 남자 복식 김원호, 서승재조는 말레이시아의 발목이 잡히면서 동메달로 대회를 마감했네요.
1: 네. 사실 이 서승재 김원호조가 워낙 또 지난해 단일 시즌 12개 대회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썼던 최강 조합인데요. 올해는 상대 팀들의 견제가 상당합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0-2로 지면서 동메달로 대회를 마감했는데요. 오랜 기간 이렇게 세계 1위를 달리다 보니까 상대국들의 그런 전력 분석 타깃이 됐습니다. 네네. 우리 조의 그 주특기인 탄탄한 수비를 깨기 위해서 상대 팀들이 초반부터 강한 공격으로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네. 이 서승재 김원호조 최근 5개 대회 연속으로 우승과 또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는데 9월에 열리는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전술 다변화라는 이런 숙제를 또 안게 됐습니다.
0: 네. 18세 이하 남자 농구 대표팀은 뉴질랜드와 아시아컵 3위를 다퉜죠?
1: 네. 3, 4위 결정전 치렀습니다. 조금 전에 경기가 끝났는데요. 네. 18세 이하 남자 농구 대표팀이 인도에서 열린 국제농구연맹 18세 이하 아시아컵 3, 4위 결정전에서 뉴질랜드와 만났고요. 88-96으로 졌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3쿼터까지는 기선 제압하면서 이겼거든요. 그런데 4쿼터 2분 한 50초 정도 남겨두고 85-86 6으로 역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면서 4위로 대회를 마감했는데요. 우리나라는 비록 4년 만에 아시아컵 정상 탈환은 무산됐지만 우리 대표팀 이 앞선 8강전 승리로 내년에 체코에서 열리는 19세 이하 월드컵 출전권은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0: 네. 남자 피겨 기대주 황규진, 김예성은 주니어 그랑프리 데뷔전을 무난하게 마쳤군요.
1: 네, 중국 시안에서 열렸고요. 2026, 2027 ISU 피겨 스케이팅 주니어 그랑프리 1차 대회 남자 싱글에서 황규진이 프리스케이팅 100.33을 더해서 쇼트와 프리 점수를 합산해서 최종 총점 163.76점으로 최종 15위에 올랐고요. 네. 함께 출전한 김예성은 쇼트와 프리 최종 총점에서 1162.24점으로 바로 뒤를 이어서 16위 기록했습니다. 네. 이 두 선수 모두 입상권에 들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세계 정상급 유망주들이 겨루는 국제무대 데뷔전에서 값진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 남자 싱글 우승은요. 러시아 출신의 개인 중립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네. 징계 완화로 복귀한 러시아 선수들 전 종목 금메달을 또 휩쓸었습니다.
0: 네. 아시안게임 D-30 미디어데이 행사가 지난 목요일에 열렸죠.
1: 네. 진천 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을 향한 금빛 낭보를 전하겠다며 우리 태극 전사들이 당찬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네. 종합 3위 수성을 목표로 구슬땀 흘리고 있습니다. 네. 금메달 한 40개에서 45개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날 미디어데이에서는 근대 5종 대표팀 주장 전웅태가 일본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태극기로 꼽겠다 이렇게 또 외치기도 했습니다.
0: 네. 일요 스포츠 와이드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스포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돌아오는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창진이었습니다.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오늘은 더위가 그친다는 절기 처서지만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폭염의 기세가 더 강해졌습니다. 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발효되던 폭염특보가 일부 강원 산지를 제외한 중부 대부분 지역까지 확대 발효됐는데요. 오늘 한낮에 서울이 33.1도, 전주 36도, 경남 양산은 37.1도까지 오르며 평년보다 5도가량 높았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한낮 체감 온도는 33도 안팎, 폭염 경보가 내려진 일부 경기 남부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35도 안팎의 몹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 소식도 자주 있을 텐데요. 오늘 저녁까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오후에 경기 북동부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구름 사이로 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자외선도 매우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전주, 대구 25도 등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3도, 대전 34도, 광주, 대구 35도, 양산은 36도까지 올라 오늘만큼 무덥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7.8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오늘 고위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열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비거주자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않도록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논의하고 500세대 이하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500세대 이하 주택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사실상 서울시장 권한의 무력화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 주택 공급 촉진이 아니라 정부 뜻대로 움직여줄 손발을 심어 놓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한 것을 두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노 전 의원이 돈 받은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이 대통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SNS에 노 전 의원이 브로커에게 저번에 주신 거 잘 쓰고 있는데 뭘 또 주시냐고 말한 녹음도 있으니 이 대통령과 함께 들어보자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의원은 위법 증거 수집을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이지 금품 수수 혐의가 부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웅래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아직도 정치검찰을 대변하느냐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오늘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은 반성도 염치도 없이 노 전 의원에 대한 2차 가해를 일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의원은 얄팍한 선동으로 여론의 시선을 구걸하지 말고 본인의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사건부터 해명하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고가 법인 주택을 처음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40% 이상이 사주 일가의 거주 등 사적으로 이용되는 이른바 황제 사택으로 파악됐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 SNS를 통해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한 종부세 대상 고가 법인주택 2,639채 가운데 약 42%는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내 규정의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오늘 A기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사는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직원 3명을 징계해고했고 이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중노위는 비위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징계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이에 A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위원 4명 이상 참석과 무기명 비밀 투표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로 보고 해당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시에 선거를 해야 한다는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각 23일 이런 전쟁 상황에서 선거는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당장 선거를 치른다면 우크라이나를 분열시킬 쓰나미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만일 나라를 파괴하고 싶다면 전시 선거를 치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은 전국에 각종 구름이 많이 끼겠고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은 경기도와 강원도의 내륙 지역과 제주도에, 내일은 내륙 지방 곳곳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5에서 50mm가량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와 열대야도 계속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신성원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최근 지방의 한 병원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을 중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 병원 한 지역의 문제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국의 신생아 중환자실은 위기로 지적이 됩니다. 아픈 신생아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가는 현실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전국 신생아 중환자실의 위기, 잠시 후에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목감기로도 불리는 인후염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365 량현, 량하의 학교를 안 갔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엄마 미안해요.
1: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결혼이 늦어지는 만큼 고령의 산모가 늘고 있고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신생아학회에서는 전국 신생아 중환자실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아픈 신생아들을 치료하는 신생아 중환자실이 사라져가면서 어렵게 태어난 아기들이 치료받을 병원이 없다는 믿기 힘든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신생아 중환자실의 붕괴 위기라는 듣기만 해도 가슴 철렁한 지적인데요. 대한신생아학회 총무위원장이신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 신생아분과 성세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네.
1: 지난달 대한신생아학회가 발표한 호소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국 신생아 중환자실이 붕괴 위기다. 전국의 신생아 중환자실이 마지막 한계에 도달했다. 특히 비수도권 상황은 재난에 가깝다. 호소문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뭐 붕괴, 한계, 재난 이런 단어들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죠?
2: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달 대국민 호소문을 냈는데 네. 사실 학회 역사상 좀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1: 네.
2: 저희가 그만큼 그 붕괴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사망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 알리고 여론을 환기하고자 호소문을 냈습니다.
1: 저출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어쩌면 이제 최우선이어야 할 신생아 의료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이런 의료진들의 지적이 참 가슴 아픈데요. 아무래도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는 더 심각하겠죠?
2: 예, 맞습니다. 저희가 뭐 우리나라 출생률이 굉장히 낮은 건 뭐 모두가 아실 텐데요.
1: 네.
2: 사실은 아기는 그 줄어도 아픈 아기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출생아 수가 줄지만 조산아라고 그러죠.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아기의 비율은 이제 10년 전에 한 6% 7% 정도였는데 지금은 네. 10%가 넘고 있어서 수요는 오히려 증가를 했는데
1: 네.
2: 의사의 이제 공급은 오히려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산부인과 자체가 없는 시군구가 23곳이나 되고
1: 아이고.
2: 전부 비수도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산부인과가 의사분이 계셔도 NICU가 없으면 사실은 분만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네. 그래서 현장에서는 더 심각하고 더 나쁜 이유 저희가 느끼기에 더 체감상으로 나쁜 이유가 야간에 그 아기를 봐줄 그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예 지금 저희 그 신생아 네트워크에서 조사한 걸 보면은 그 최대 이제 야간 당직 의사가 한 명 정도거든요. 전국 평균이 네 그렇기 때문에 낮에 좀 사람이 있어도 밤에는 사람이 없고 쌍둥이 한 쌍만 들어와도 그 병원의 야간 수용 능력은 그냥 그날로 끝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산모의 그 이송 지연 이런 것들로 뭐 사고가 나고 사망 사례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네, 뭐 그런 영향도 뭐 많이 있습니다.
1: 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특히 비수도권의 상황은 재난에 가깝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2: 예, 뭐 의사들이 거의 다 서울에 있습니다. 네. 지금 신생아 그 분과 전문의라고 하거든요. 이 분과 전문의가 240명 중에 108명이 서울에 있고, 그러니까 수도권에 65%가 있는 거고요. 특히 취약한 데가 지금 전남, 전북, 제주, 이런 데는 뭐 두세 명, 한 명, 이 정도의 분과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그 한 분이 이제 사표를 내면 그 지역 통째로 그냥 멈추는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지표를 봐도 서울하고 전남을 비교하면 아기 1,000명당 신생아 전문의 수가 한 20배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 말은 비수도권에서는 이제 한 명의 분과 전문의가 담당해야 되는 병상의 수가 뭐 두세 배 이렇게 된다는 거라서 네,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1: 그렇겠네요. 더군다나 올해 1년차 전공의가 최저치라고 들었습니다. 그마저도 수도권에 몰려있다면서요?
2: 지금 1년차 정원이 17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충원율은 한 21% 정도 돼서 뭐 모든 과 통틀어서 가장 최저이고요. 그리고 소아청소년과의 일부가 NICU에서 근무를 하는데 지금 아마 그 올해 전국 기준으로 NICU에서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한 19명 될 거고요. 그나마도 다 서울에 몰려 있어서 네. 그 말인즉슨 사실은 오늘의 인력이 아니라 10년 뒤의 인력이 그냥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전공의뿐 아니라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 NICU를 지키는 전문의 역시 턱없이 부족한 현실인 거네요.
2: 예, 저희가 그 2007년도에 분과 전문의, 세부 전문의 제도 시작을 했는데 예, 뭐 한 350명 정도 이제 인력이 배출이 됐는데 실제로는 한 60, 70%만 NICU 진료를 하고 있고 그 배출된 한 10명 중에 3명은 이미 현장을 떠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의가 사실 한 NICU에 3명 미만인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45%, 50%, 그 다음에 전북, 전남 뭐 이런 데는 거의 100%. 네, 그렇습니다. 사실 3명 미만이면 이 신생아 중환자실은 뭐 외래처럼 낮에 근무하고 밤에는 쉬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24시간 돌아가야 그렇죠. 되니까 3교대가 불가능하거든요. 네, 3명이어도 3교대를 돌린다는 게 사실 뭐 휴가도 안 가고 주말도 없이 그렇게 일한다는 게 불가능한데 네, 그런 병원이 이미 뭐 지방에는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너무 부족한 거고 그 안에서도 이제 젊은 의사는 별로 없고 나이 드신 분만 많고 네,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는 너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1: 그렇겠네요. NICU가 신생아 중환자실을 말하는 거죠?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전북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을 지켜온 유일한 의료진도 사직을 결정했다는 뉴스도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2: 예, 맞습니다. 네. 그 교수님은 뭐 개인적으로 제 1년 선배셔가지고 너무 안타까운데 사실 뭐 전북 지역의 유일한 권역 모자 의료센터였는데 이제 사직을 뭐 하시고 그래서 그 지역은 지금 뭐 큰일이 난 상태고요. 그리고 뭐 거의 이제 주간 진료를 하면서도 당직이 평일에 뭐 3, 4일도 있고 막 그러면은 하루 걸러 하루 있으면 사실은 젊었을 때야 해볼 수는 있지만 평생 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 거기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로딩이 가면서 이제 점점 도미노가 되는 거겠죠.
1: 그렇겠네요.
2: 실제로 거기 이제 교수님이 사의를 표명하고 나서 며칠 뒤에 이제 전주에서 태어난 아기가 거기 그 지역에서 수용이 되지 못하고 이성 중에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 도착한 병원에 그 CPR 했던 이제 전임의 선생님도 또 사직을 밝혔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도미노로 붕괴가 되는 겁니다.
1: 참 도미노로 붕괴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해가 갈수록 힘든 상황이 예측되는 부분이라서 왜 호소문에서 그 위기 붕괴 재난이라는 말씀을 주신 게 이해가 되네요. 현재 전국의 신생아 중환자실은 어느 정도인가요?
2: 지금 저희가 그 NICU 신고 운영 기간은 102 군데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뭐 신고만 돼 있고 제대로 이제 작동을 안 하는 곳도 많고 그래서 신생아 분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곳은 지금 78개 기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이제 뭐 한 4, 50%는 분과 전문의가 3명 미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최근 5년간에 이제 한 10곳 종합병원 위주로 NICU가 운영이 중단됐거든요. 앞으로도 뭐 계속 그렇게 될 것 같고 그 그래서 이제 점점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아무래도 중환자실은 하루하루 매 순간이 긴장이고 살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365일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곳이지 않나요?
2: 예, 맞습니다. 네. 신생아는 뭐 스스로 어디가 아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 네.
2: 네, 저희가 뭐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괜찮았다고 해도 네. 돌아서면 또 나빠질 수가 있고 그래서 어른에 비해서 이 순간순간 상태가 바뀌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병원 밖에 있다가 이제 콜 받고 들어와서 보고 뭐 이럴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고
1: 네.
2: 누군가가 NICU에는 상주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뭐 사실 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저희가 뭐 어른들은 수액을 막 리터 단위로 주지만 저희는 막 수점 단위로 몇 cc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1: 그렇겠네요.
2: 네, 굉장히 그 전문적인 영역이고 또 이제 야간에는 지금 뭐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저가 있는 큰 병원도 한 명인데 뭐 이 수도권은 더 힘든 상황이고 그 와중에 이제 뭐 응급 으로 분만 있으면 수술장 들어가야 되고 또 다른 병원 전원 요청이 있으면 그걸 전화 받아야 되고 그리고 뭐 그런 식이다 보면은 사실 뭐 동시에 두 군데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그래서
2: 전원 요청을 어쩔 수 없이 거절하게도 되고 뭐 그러다 보면은 사망 사례도 나오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참 신생아의 건강을 다루는 곳에 계시는 교수님들은 수술 후에도 돌아서면 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의료진도 늘 긴장 상태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의료진이 없어서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중환자실에 있는 아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2: 일단은 그 병원에선 더 이상 뭐 수용을 못하게 되고
1: 네.
2: 그다음에 있는 환자도 뭐 전원을 가게 되거나 그러면 그 지역 자체가 이제 붕괴가 되면 그 로딩이 그대로 이제 인근 그 지역으로 가게 되,

것처럼 붕괴가 되고 이 옆 지역에 의료진은 번아웃되고 사직되고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신생아 중환자실의 인력이 비수도권보다는 그나마 조금 수월할까요?
1: 예. 저희도 사실은 매년 나가겠다는 의사들을 이제 붙잡고 또 어디서 구인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0: 그러시군요.
1: 네. 비수도권은 더 심하기 때문에 사실 그나마 낫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서울이 괜찮다는 사실 자체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지방이 더 붕괴가 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원래 이제 대구에서 태어난 쌍둥이나 이런 애기들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성남까지 오고 서울까지 와서야 끝이 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문제고 이제 서울 자체도 정원을 지금 못 채우고 있습니다.
0: 또 신생아 중환자실이라는 단어만으로도 부모 입장에서는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데요. 치료받을 병원이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안타까움을 넘어서 절망적일 것 같은데요. 부모들이 느끼는 불안감도 크지 않나요?
1: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조산 비율이 10%가 좀 넘으니까 정상 임신으로 잘 유지가 돼도 10%에서는 조산이 있을 수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진통에 걸렸는데 어디서 아기를 낳을지 미리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너무 견디기 힘드시겠죠.
0: 그렇죠. 저출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강구되는데 정작 태어난 아기를 치료할 병원이 없다는 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1: 이 NICU는 규모의 경제가 독립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출생아가 20만 대로 줄어드는 상태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한 지역에서 고위험 신생아는 연간 한 수십 명 단위로 태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십 명을 위해서 24시간 365일 전문의, 간호사, 인공호흡기, 수술, 배우 진료를 상시 대기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수로 수익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병원 입장에서는 운영하면 당연히 손해고, 그래서 이제 접는 병원들이 점점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그냥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단순히 이제 환자 수로 수익을 맞출 수 맞추는 그런 구조에서 좀 탈피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력이 가장 큰 문제인데 NICU 내에 근무하는 전공의가 2018년에는 278명, 현재는 19명이거든요. 이제 인력이 지금도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배출될 의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문제라는 게 또 문제고요. 또 이제 법적인 형사 리스크가 또 높은 분야거든요. 이 신생아는 사실 그 민형사 소송의 절대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평생에 한 번도 없거나 두세 건 보통 미만으로 되는데 이제 건수가 문제가 아니라 한 번 걸렸을 때 그 치명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미수가 치료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도 사망이나 장애가 확률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애기들이 어쩔 수 없이 있는데 그런 배상금이나 이런 것들은 남은 여생으로 따지기 때문에 한 번 이제 걸리면은 몇십억 단위로 이렇게 가고 그래서 그 개인 의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는 금액을 넘어서게 됩니다.
0: 참 그렇겠네요. 여러 문제가 있는 건데요. 참 신생아 중환자실에 병실이나 장비가 없어서가 아니라 인력 부족으로 치료의 한계를 느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한데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잖아요.
1: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이송되고 이런 사유의 1위가 전문의 부재고요. 그다음에 병상 부족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못 받는 거고, 다음에 장비나 이런 것들은 예산으로 3개월이면 사거든요. 근데 신생아 세부 전문의 한 명 만들려면은 십몇 년이 걸립니다. 근데 그 십몇 년짜리 인력이 지금 0명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0: 참 이런 말씀이

0: 못 들어가 싶지만 이제 소아 청소년과 전공의가 10%대로 낮고 선배 의사들은 나이 들어가고 신생아 분과 전문의가 양성되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의사의 대가 끊기는 거죠.
1: 예, 맞습니다. 뭐 지금 전공의 전임의라는 단어 자체를 뭐 못 들어본 지 꽤 됐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교수님들도 꽤 있고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미 떠난 사람도 많고 계신 분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드시고 그렇기 때문에 네,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0: 네. 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취지로 학회에서 호소문도 내셨는데요. 대안으로 제시하고픈 사항들이랄까요?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1: 그 학회에서 제안을 하는 건데 지금 지자체를 모자 의료의 책임 주체로 좀 규정을 해서 그걸 법과 제도로 명확하게 좀 규정을 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서는 아, NICU가 무너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자체 재정이 즉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그 통로를 좀 열어주는 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직 전담 전문의 인건비를 정부나 지자체에서 좀 직접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병원으로 가면 사실 적자 보전을 하기 위해서 쓰이지 그게 인건비로 쓰이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지금 근무하는 전문의들의 어떤 겸직이나 파견 이런 것도 묶여 있어서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모자의료센터 지원금이 전용되지 않고 인건비에 바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지금 말씀드린 건 지금 당장 이제 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제 NICU를 하고 싶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야 되는 그런 방안이 중요하고 이 부분은 이제 의료분쟁조정법으로 인해서 지금 시행령 단계에서 저희가 학회와 정부와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어서 잘 해결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아청소년과 특히 NICU의 인력은 국가 차원에서 인력의 수급을 그 장기 계획을 좀 짜서 그 배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0: 호소문 말미에 이렇게 쓰셨어요. 신생아 중환자실 NICU의 몰락은 단순한 의료계의 손실이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숨가쁜 사투를 벌여야 하는 가장 취약한 생명들과 그 아이를 품에 안은 가족들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시간을 빌려서 꼭 하고 싶은 말씀 주시죠.
1: 예, 그 우리나라 신생아 그 치료 성적은 뭐 일본에 이어서 아마 미국보다 높을 거고요. 2, 3위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많은 훌륭하신 선배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쌓아 올린 건데 무너지는 데는 뭐 몇 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새로 짓자는 건 아니고 이미 있는 병원에 병상을 잘 돌린 사람을 붙여달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나빴을 때는 혼자 감당하지 않게 달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요구입니다.
0: 네. 신생아 중환자실의 현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잘 들었습니다. 대한신생아학회 총무위원장이신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 신생아분과 성세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케이비에스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름 감기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고요. 특히 쉰 목소리가 계속되면서 목감기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후염의 위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쉰 목소리가 주된 증상인 걸까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이비인후 두경부외과 조재구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흔히 말하는 목감기가 인후염인가요? 같은 의미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던데요.
1: 네, 맞습니다. 그 흔히 말씀하시는 목감기의 정확한 의학적인 명칭이 인후염인데요.
0: 네.
1: 목이 따끔따끔하고 침을 삼킬 때 목이 막 붓고 아픈 증상이 있으시면 그게 인후염이고 목감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감기와 인후염, 또 음성장애도 그렇고요. 목소리 변화가 증상이지 않나요?
1: 네, 맞습니다. 세 가지 질환 모두 목소리가 변하는 질환들입니다.
0: 네.
1: 그렇지만 각각 원인하고 특징은 조금씩 다른데요. 감기나 인후염은 목 안이 붓고 또 가래도 생기고 일시적으로 쉰 목소리가 동반되는 것이고요.
0: 네.
1: 음성장애는 감기 같은 이제 전신 증상, 열이 난다거나 목이 아프다거나 통증이 있다거나 그런 것 없이 그냥 네. 목소리만 바뀌는 것이 음성장애입니다.
0: 인후염은 인두와 후두를 말하는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0: 예.
1: 목구멍은 크게 이제 음식이 지나가는 길인 인두하고
0: 네.
1: 숨을 쉬고 목소리를 내는 후두로 나뉘어지는데요. 장소가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면 한꺼번에 같이 아프게 되고 그래서 인후염이라고 붙여서 부르게 됩니다.
0: 그럼 인두와 후두에 염증이 생기면 내시경으로 볼 때 어떤 상태로 확인이 되나요?
1: 보통 내시경으로 목안을 이제 관찰해 보면은요. 목안의 점막은 연분홍색 을 띄게 되는데
0: 예.
1: 염증이 생기게 되면 점막이 빨갛게 충혈이 되고 또 부어올라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많이 건조해지면서 딱지 같은 것도 붙어있게 되고요.
0: 급성과 만성으로도 구분이 된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증상이 얼마나 갑자기 생기고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에 따라서 급성하고 만성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갑자기 고열이 나고 목이 붓고 아프고 이러면 급성 인후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증상이 이제 잘 낫지가 않고 몇 주 동안 계속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면 저희가 만성 인후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0: 아무래도 급성으로 시작해서 만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아니면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1: 주로 급성 인후염에 걸리셨을 때 초기에 적절한 약물 치료나 충분한 휴식을 잘 취해주시면 금방 낫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급성 인후염이 만성으로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만성 인후염은 원인이 조금 다른데요. 공기가 안 좋다거나 또 위산이 역류한다거나 하는 지속적인 자극 요인이 있을 때 생기는 것이 만성 인후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나 세균도 좀 다양한가 보죠?
1: 그렇습니다. 뭐 이제 저희가 감기가 생길 때 이제 걸리게 되는 바이러스들을 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0: 네.
1: 리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같은 이런 바이러스가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 세균 감염도 아주 종종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이 되고 굉장히 많이 아프면 이제 면역력이 막 뚝뚝 떨어지시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면역력이 떨어진 틈을 타서 세균이 갑자기 번식하면서 세균성 염증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0: 그런 원인에 따라서 증상도 좀 다를까요?
1: 네, 그렇습니다.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 경우는요. 대부분 그냥 목이 좀 따끔따끔하고 미열이 좀 나고 기침 나고 하면서 한 2주 정도 앓다가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신데요. 세균성 인후염은요, 이제 식사도 잘 못하시게 되고,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고, 목 안을 들여다보면 목 안 점막이 하얗게 가피가 붙어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0: 뭐 초기부터 단계별로 증상의 차이가 있을 텐데요. 목이 쉬고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정도가 되면서 이상을 느낄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떨까요?

0: 초기에는 감기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1: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목이 조금 마르는 것 같고 간질간질하고 기침나고 네. 하는 증상이 생기면서 네. 이제 전신 발열이나 그다음에 막 추워서 떨리는 증상들 네. 그다음에 몸살 기운 이런 것들이 다 동반이 되면서 네. 점점점 증상이 심해지시게 되고요. 목구멍이 조금씩 부어오르면서 좁아지고 음식물 삼키기도 힘들게 되고 네. 점점 더 심해지면 이제 고열이 나면서 병원에 오시게 됩니다.
0: 그럼 인후염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잘 쉬고 관리를 하면 자연 회복도 되는 건가요?
1: 그렇습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가벼운 초기 인후염은요. 네. 그냥 저희 몸이 스스로 잘 낫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몸이 좀 힘들고 불편할 때 약간의 진통제 정도만 드셔도 충분히 그 시기가 잘 넘어가면서 좋아지시거든요. 네. 그런데 초기 단계가 지나고도 회복이 잘 안 되시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는데 세균 감염이 생기셨거나 또 면역력이 좀 낮으신 분들, 네. 당뇨병이 있으시거나 다른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는 중인 분들은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으실 수 있어서 네.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 좋아지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0: 문제는 증상이 심할 때일 텐데요. 열이 나고 침 삼키기 어려운 정도가 되면 그때는 검사가 필요할까요?
1: 네. 대부분 이제 병원을 찾아오실 때는 이미 이제 침 삼키기 힘들고 목이 너무 아프고 하실 때 이제 병원을 찾아오시게 되는데요. 네. 이럴 때는 당연히 이제 진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냥 쉬면 낫는 정도의 증상이신지 네. 아니면 목 안이 이제 하얗게 가피가 붙어 있고 고열도 나고 하는 정도신지를 저희가 판별을 해보고 네. 세균성이 의심되면 항생제까지도 써야 되니까 네. 꼭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0: 일단은 치료는 소염제를 쓰는 건가요?
1: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좀 목이 따끔따끔하고 가벼운 미열 정도 있으실 때는요. 그냥 진통제나 진통소염제 또 해열진통제 이런 것들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치료가 됩니다. 네. 소염진통제를 좀 드시면 목에 네. 붓기도 좀 빠지고 숨쉬기도 좀 편해지시고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바이러스성 인후염을 지나서 이제 세균성 인후염이 되시는 경우에는 네. 이런 치료가 소용이 없게 됩니다.
0: 그럴 때 항생제도 쓰게 되는 거네요?
1: 그렇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심한 증상으로 오셨을 경우에는 네. 저희가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네. 저희가 세균이라고 하는 강력한 의심이 있거나 아니면 세균이 증명이 됐거나 하는 경우에 저희가 항생제를 쓰게 되거든요. 네, 항생제라고 하는 게 되게 강력한 치료제이기 때문에 네. 함부로 쓰지는 않고 만약에 쓰기 시작하신다면 저희가 처방하는 기간을 다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드시다가 그만두면 이제 저항성이 생긴 세균들이 점점 진식해서 이제 저희가 항생제를 써도 소용이 없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끝까지 다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0: 그런데요. 그렇게 인후염의 치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이제 세균 감염이 되시면서 네. 그냥 목 안에 가피가 생기고 고열이 나고 이제 항생제 쓰고 좋아지시면 제일 다행인데 네. 그렇지 않고 항생제들이 주변 조직으로 퍼져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편도나 목 안의 편도나 또 점막 주변으로 염증이 생기게 되면 네. 고름주머니를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수술적인 치료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0: 또 인후염의 합병증으로 급성 중이염이나 폐렴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던데 왜 그렇습니까?
1: 귀나 폐나 모두 다 목 안의 점막들이랑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귀는 코 뒤쪽 점막에 이제 중이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 그쪽으로 퍼져나갈 수 있고 폐렴도 기관지가 후두가 이제 기관지의 입구가 되니까요. 네. 후두염이 생기게 되면 그 바이러스들이 폐 쪽으로 쭉 번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져나가는 경우는 대부분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한테서 자주 생기게 됩니다.
0: 아주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1: 네, 맞습니다. 이 폐혈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균이 혈액 속으로 침투해서 이제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건데요.
0: 네.
1: 이렇게 폐혈증이 생기시게 되면은 중환자실에 입원하셔야 되고 저희가 호흡도 기계 호흡으로 바꿔야 되고 하는 굉장히 중한 질환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0: 노인이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겠네요. 이런 분들은 인후염의 초기 증상에도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1: 그렇습니다. 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65세 이상의 어르신 분들이시거나 또 본인이 이제 면역 저하가 있는 질환을 앓고 있으신 분들, 대부분은 본인이 스스로 아시는데요. 당뇨가 좀 심해도 그러실 수 있고 또 암 때문에 치료 중이신 분들도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작은 감기도 아주 초기에 저희가 치료를 시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이 병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양치를 자주 하고 가글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나름 신경 쓰는 분들도 있는데요. 도움이 될까요?
1: 물론입니다. 일단 물리적으로 뭘 씻어내는 일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양치하시거나 가글하시는 것도 목안 점막에 붙어있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제거해주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또 사람들 많은 곳으로 가시는 경우 특히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항상 마스크 쓰셔야 합니다. 그런 데에서 이제 병균을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옮아갖고 오시는 경우가 많고 또 갔다 오셔서는 반드시 손을 씻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호흡기 바이러스들은 분말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오는 경우보다 손을 통해서 전해지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손을 꼼꼼하게 잘 씻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0: 목이 건조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게 좋겠네요.
1: 목 안쪽 점막이 항상 촉촉하게 유지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균이나 뭐 먼지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다 점막에 달라붙게 되는데 그 점막이 촉촉하게 점액으로 잘 둘러싸여 있으면 방어도 되고 그 점액에 묻어서 이제 쓸려 나가는 경우가 많아지거든요. 근데 건조하게 되면 점막이 균열이 생기고 점막이 찢어져 있는 틈을 타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안쪽으로 파고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촉촉하게 잘 유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물을 항상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0: 그런데요. 인후염도 그렇고 음성장애도 그렇고 목소리가 변하는 증상이 있잖아요. 그래도 차이는 있지 않을까요?
1: 그렇습니다. 인후염이나 음성장애나 목소리가 다 변하시는데 가장 큰 차이는 이제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증이 있으면서 목소리가 변한다. 그러면은 염증이 같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그게 급성 염증이든 만성 염증이든 염증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 단순한 음성장애는 성대 점막의 모양이 좀 바뀌어서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음성치료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해결하게 됩니다.
0: 그럼 음성장애는 잘 쉬고 약을 먹는다고 해서 회복되는 질환은 아닌 거네요?
1: 음성장애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막에 이제 변화가 생기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잘 쉬시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잘 쉬는지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이제 목소리를 안 쓰면서 쉬시는 게 훨씬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쉬는 방법이 좀 다르고요. 약을 드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역류성 인후두염 같은 경우가 이제 성대 결절을 조금 더 잘 만든다고 알려져 있는데 저희가 약을 드린다면 그런 역류증에 대한 약 정도만 드리게 됩니다.
0: 성대와 특히 관련이 있는 만큼 음성장애로 인한 목소리 변화는 쉰 목소리의 정도가 좀 다른가요?
1: 오히려 이제 염증, 급성 염증 때문에 한꺼번에 확 많이 부으시면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훨씬 심하게 변하게 되고요. 이제 점막의 변화 때문에 생기시는 경우는 목소리가 조금 변했다가 좀 쉬어주면 돌아오고 다시 목소리를 좀 많이 쓰면 다시 좀 변했다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자꾸 반복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음성장애로 인한 목소리 변화는 신목소리가 조금 약해졌다 좋아졌다가 반복된다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0: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더 악화될까요?
1: 그렇죠. 성대에 굳은 살이 생겼는데도 잘 쉬지 않고 계속 목소리를 세게 쓰시게 되면 점점점 그 굳은 살이 커지고 딱딱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잘 쉬어주셔도 없어지지 않아서 수술하셔야 되는 경우도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안 쓰고 쉬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0: 일단은 이제 목소리를 들으면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음성장애가 의심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하나요? 검사가 좀 다른가요?
1: 조금 다른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후두 내시경을 해서 이게 염증 때문에 변한 건지 성대 점막의 모양이 변한 건지를 먼저 확인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소리를 낼 때 성대가 잘 붙는지 움직임이 괜찮은지 또 목소리의 질은 어느 정도 나빠졌는지 하는 음성 검사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스트로보 검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저희가 음성 장애는 진단하게 됩니다.
0: 네.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음성 장애 치료가 늦어지거나 했을 때는 이전 상태로 회복되기가 어려운가요?
1: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료가 좀 늦어졌다고 해도 음성 치료를 잘 받으시고 수술적인 치료도 충분히 있으니까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시면 이전 목소리로 회복하실 수 있는데 이전 목소리에 저희가 한 80% 정도까지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80% 정도까지 되돌릴 수 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수술하는 것도 성대의 점막에 상처를 남기는 거기 때문에 흉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로 본인이 느끼시던 목소리랑은 약간의 차이가 생기실 수는 있습니다.
0: 음성치료라는 게 어떤 건가요?
1: 음성치료라고 하는 거는 발성하는 방법을 좀 바꿔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성대에 결절이 생기시는 분들은 목에 힘을 주고 목소리를 세게 쓰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생기시거든요. 특히 강사분들이나 교사분들께서 이렇게 목소리를 많이 쓰셔야 하는데 그런 발성법 때문에 생기는 결절은 발성 방법을 바꿔주면 훨씬 좋아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음성치료라고 하는 거는 발성 방법을 바꾸는 방법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음성장애로 목소리 변화가 이어지지 않도록 생활에서 조심할 부분들도 짚어주세요.
1: 너무 강하게 세게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특히 우리나라는 노래방 문화가 많아서 노래방 가셔서 소리 지르면서 노래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노래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노래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목소리가 조금 변하면 쉬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계속 얘기하시거나 또 목소리를 세게 쓰시거나 소리 지르시거나 하시면서 목소리가 변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조금 변했다고 생각이 드시면 항상 한 일주에서 2주 정도는 목소리를 최대한 자제하면서 쉬어주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고 성대 점막도 건조할 때 이런 변화들이 잘 생기기 때문에 커피나 술같이 이제 탈수를 일으키는 음식들을 좀 피하고 물을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0: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목감기로 불리는 인후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이빈후 두경부외과 조재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미스 칼리파의 See You Again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톨스토이의 소설 주인과 하인입니다. 주인 바실리와 하인 니키타가 중요한 토지 거래를 위해 길을 떠나는 날, 유난히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고 바람이 거셌습니다. 아내가 말렸습니다. 내일 가면 어떻겠느냐고. 그러나 바실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거래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거래와 이익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으니까요. 니키타는 바실리와 정반대인 인물입니다. 바실리가 계산하는 사람이라면 니키타는 그냥 아무런 계산도 없이 주어진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바실리와 니키타는 마을을 벗어나 들판으로 접어들었고 말은 잘 달렸으며 바실리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길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가 심해졌습니다. 들판 전체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니키타는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되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했습니다. 바실리는 계속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래를 놓칠 수 없으니까요. 지혜로운 하인 니키타의 말을 듣지 않은 것, 그것이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그들은 같은 자리를 빙빙 돌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들은 처음 출발한 마을 근처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모든 방향이 하얗고 모든 방향이 같아 보였습니다. 어느 마을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실리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거래를 내일까지 미룰 수 없다는 것이었지요. 두 번째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눈보라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말도 지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마차는 눈 속에 박혔습니다. 바실리와 니키타는 눈밭 한가운데 갇혔습니다. 이 순간 바실리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는 말을 풀어 그 말을 타고 혼자 도움을 구하러 갔습니다. 니키타를 혼자 놔두고 말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바실리는 자신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말은 눈보라 속에서 방향을 잃었고 결국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바실리는 도망치려 했지만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톨스토이가 눈보라에게 맡긴 역할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마주할 수밖에 없게 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달력은 여름의 끝을 향해 가는데 다시 전국이 한여름처럼 무더워졌습니다. 충청 일부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발효되던 폭염특보가 일부 강원 산지를 제외한 서울 등 중부지방으로도 확대 발효됐고요. 일부 경기 남부와 세종, 광주, 대구 등 남부 곳곳으로는 폭염경보로 한 단계 더 강화됐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이 33.1도, 경남 양산은 37.1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보다도 2도 에서 6도 가량 높았습니다. 밤 사이에는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어서 밤 공기도 후텁지근하겠는데요. 서울 서남권과 일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열대야 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전주, 대구 25도 등 오늘보다 1도에서 4도 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3도, 대전과 강릉 34도, 광주와 대구 35도, 포항과 양산은 36도 오늘만큼 무덥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구름 사이로 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올라 대기가 불안정해지겠는데요. 오후에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충청과 남부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 체감온도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서면제청 논란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희대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다며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오늘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지켜야 할 품격을 스스로 내던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임명권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사퇴만이 속죄하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여권의 사퇴 압박과 탄핵 추진 움직임에 대해 재판 재개라는 사법부가 가진 유일한 무기를 들고 일어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 모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정지에서 시작된 일이라고 말하고 대통령의 요구대로 대법원이 대법관을 제청한다면 사법부의 독립은 무너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오늘 고위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열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비거주자에 대한 거주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서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않도록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논의하고 500세대 이하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500세대 이하 주택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사실상 서울시장 권한의 무력화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 주택 공급 촉진이 아니라 정부 뜻대로 움직여줄 손발을 심어 놓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오늘 한성숙 총리가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실종 사건의 수사 과정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경찰이 실종 신고 접수와 처리 과정에서 허위로 사건을 종결하는 등의 행위가 없는지 확인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또 가용한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말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한 농촌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오현 당국은 배추 수매 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 용액이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공안은 관련자와 차량에 대해 법에 따라 강제 조치를 취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제가 된 배추가 한국 등 해외로 수출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중국 내 유통 범위도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제수와 선물용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 나섭니다. 조사는 내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주요 농산물 생산단지와 전통시장 등에서 진행되며 주요 조사 품목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사과와 배, 포도, 복숭아, 밤, 고사리 등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추석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인 2만 톤의 정부 비축 수산물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출 기간은 내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이며 명태와 오징어, 고등어, 갈치, 조기, 마른 멸치 등 6품목입니다. 이란과 연계된 사이버 공격으로 영국의 한 발전소 가동이 나흘간 중단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현지 시각 22일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발전소 한 곳의 가동 중단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은 경기도와 강원도의 내륙 지역과 제주도에, 내일은 내륙 지방 곳곳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5에서 50mm 가량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신성원이었습니다. KBS.

0: 라디오 문학관 한국 단편 문학 특선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광엽입니다. KBS 라디오 문학관 한국 단편 문학 특선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2026 제27회 이효성 문학상 우수상 수상작인 황시훈 원작 일일 업무 보고서입니다. 황시훈 작가는 2007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그들만의 식탁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11년엔 컴백홈으로 2011년 제4회 장비 장편소설상을 수상했습니다. 저서로는 장편소설 컴백홈, 환한 어둠, 소설집으로 홈, 그래도 아직은 봄밤, 산문집, 당신이 모르는 이야기 등 많습니다. KBS 라디오 문학관 한국 단편문학 특선 황시훈 원작 일일 업무 보고서 지금 시작합니다. 일일 업무 보고서 황시훈 노트북에 전원 버튼을 눌렀다. 컴컴한 화면에 부스스한 몰골이 비쳐 보였다. 화면을 보며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손으로 대충 쓸어 묶었다. 한참을 기다려도 컴컴한 화면 그대로였다. 구입한 지 7년째인 노트북의 부팅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다. 검지에 일어난 거스러미를 힘껏 잡아 뜯었다. 거스러미가 길게 뜯겨나간 자리에 빨간 속살이 드러나며 피가 고였다. 입술에도 각질이 잔뜩 일어나 있었다. 거칫한 입술을 만지작대다 각질 하나를 뜯어냈다. 각질이 뜯겨나간 자리를 혀로 쓸었다. 미세한 쇳내와 함께 싸한 통증이 번졌다.
2: 마우스를 움직여 메일함을 열었다. 상처난 입술을 이로 꽉 깨물며 피가 번지는 검지로 수신 확인 버튼을 클릭했다.
3: 읽지 않음.
2: 지지난주 화요일에 한 명이 읽은 이후 업무 메일은 다시 열린 적이 없었다. 나는 아무도 읽지 않는 업무 보고 메일을 휴대전화 알람까지 설정해놓고 매일 정확한 시간에 전송했다. 매주 금요일엔 주간 업무 보고서도 작성해 메일로 보냈지만 다섯 명의 수신인 중 메일을 확인하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내가 맡은 일의 총체이자 직장에 매여있는 반나절에 대한 증거인 업무 보고서는 검토조차 거쳐보지 못한 채 버려지고 있었다. 그걸 내 눈으로 확인할 때마다 마치 나의 매일매일이 버려지는 것 같아서 자꾸만 움츠러들었다. 일일 업무 보고서 작성을 마쳤을 때 11시 45분을 알리는 휴대전화 알람이 울렸다. 휴게시간 15분 전이었다. 누룽지 끓이고 반찬은 젓갈.

0: 중불에 10분이면 딱 먹기 좋은 누룽지탕이 돼 있겠지. 그 사이 난 업무용 온라인 카페 들어가서 더 올라온 건 없는지 확인해야지. 아웃소싱 뉴스를 스크랩하는 게시판을 클릭하자 게시물 제목들이 주르륵 떴다. 조회수는 하나같이 0이었다. 이번엔 취업에 관한 뉴스를 스크랩하는 게시판을 클릭했다. 게시물들의 조회수는 마찬가지로 0이었다. 책이나 영화, 공연 관련 뉴스들이 스크랩되어 있는 커뮤니티 게시판 역시 내가 관심 가는 대로 열어봤던 몇몇 게시물을 제외하면 조회의 흔적이 없었다. 카페는 비공개로 운영되어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만 입장할 수 있었고 회원 수는 현재 47명이었다. 파견나가 근무하는 회사는 다양했지만 같은 위탁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은 모두 나와 같은 장애인 재택근무자들이었다. 4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100만 원 남짓 급여를 받으면서 매일 4시간씩 엇비슷한 내용의 언론 기사를 스크랩해 비공개 카페에 일사불란하게 게시하고 있다니. 웃겨. 12시 정각. 휴게시간 30분. 누룽지탕이 다 됐네. 누룽지탕이 담긴 대접과 오징어 젓갈을 챙겨 무릎이 쟁반에 올려놓고 휠체어를 방으로 몰았다. 키보드를 한쪽으로 치우고 쟁반을 책상에 올려놨다. 상간 오지마을의 겨울나기 너튜브 동영상을 재생시켰다.
1: 잘 단다.
0: 부엌으로 들어간 노파가 숯이 벌건 아궁이에 굵고 긴 장작을 밀어넣었다. 노파의 시선이 아궁이 속에서 너울대는 불길에 오래 머물렀다. 뜨거운 누룽지탕을 한 수저 더 떠먹었다. 잘게 자른 오징어 젓갈도 한 조각 집어먹었다. 뱃속이 뜨끈해지고 입안에 침이 고이자 비로소 살아있는 느낌이었다. 가늠할 수조차 없을 만큼 무가치한 일로 번 밥이었지만 그래도 먹고 나면 살 것 같아졌다.

0: 1시 20분이 되자 팀장의 종례 메시지가 도착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메시지였고 나 역시 늘 똑같이 대답했다. 1시 30분 알람이 울리면 퇴근 체크를 하고 메신저를 종료했다. 신변관리와 청소를 도와주는 활동지원사가 출근할 때까지는 너튜브로 좋아하는 영상들을 찾아보며 시간을 보냈다. 주로 산골 오지마을을 지키며 늙어가는 노인들을 담은 영상이었다. 노년의 삶은 내게 영영 가닿지 못할 신기루 같았다. 늙음에 도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노인들의 모든 일상이 경이로웠다. 척수가 손상되고 완전 마비 판정을 받은 뒤 사고의 원인과 관련된 소송을 위해 받았던 신체 감정에서 내 기대 수명은 62.6세였다. 내 기대 수명까지 이제 20년쯤 남았네.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이었다. 더 길게 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그보다 일찍 사라지고 싶지도 않았다. 나에게 닥친 사고가 악몽 같았으면서도 하필이면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친 걸 억울하게 여기진 않았다. 내게 닥친 불행을 이해하고 수긍해서가 아니었다. 남은 삶에 대해 어떤 마음도 갖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스스로 중환자실에서 꼬박 석 달을 버티며 정신이 들 때마다 했던 다짐을 지키고 싶을 뿐이었다. 활동지원사가 바우처 카드를 찍는 시간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8시간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출근하는 시간은 오후 2시였고 퇴근 시간은 대개 6시 이전이었다. 업무 시간을 재량껏 줄여주지 않으면 대소변 처리까지 도움받아야 하는 나를 담당하려는 지원사를 구하기 힘들었다. 세상 일이 다 그렇듯 이쪽 세계에도 이쪽만의 융통성이라는 게 필요했다. 물론 그 융통성은 불법이었고 언제 들켜서 처벌받을지 모른다는 불안을 동반했다.
1: 아니 대변이 딱딱하게 굳어서 톡 나오지를 않네. 어? 아유 어쩔 수 없이 파내기는 하는데. 아이 그러게 물이랑 채소를 좀 먹으라니까 말을 안 듣고 죽어라고 안 먹으니까 피차 고생이잖아. 어?
0: 활동지원사가 투덜댔다. 나는 엉덩이를 드러내고 모로 누워서 활동지원사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활동지원사뿐만이 아니라 언니든 엄마든 했던 말을 반복할 땐 그렇게 했다. 상대에게는 미안한 일이었지만 통증에 잠식당한 일상이나마 놓치지 않고 이어나가자면 어쩔 수 없었다. 매 순간 덮쳐오는 통증과 그로 인해 내 안에 독처럼 쌓여가는 분노를 다스리며 살아가기에도 충분히 벅찼다. 속 모르고 떠드는 바깥의 소리에까지 휘둘릴 여유도 기운도 없었다. 사실 지금의 활동지원사는 출근을 시작한 지 채 한 달도 못 돼 일을 그만두겠다고 나왔다.
1: 아니, 뻣뻣한 데다... 그 태도는 또 어찌나 차가운지 원.
2: 아, 우리 딸이 통증을 견디느라 예민해져서 그렇지 사람을 무시해서 그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네?
0: 엄마의 말은 맞기도 했고 틀리기도 했다. 내 태도에 통증에 영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무 말이나 함부로 짓거리는 활동지원사가 못마땅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나는 엄마가 활동지원사에게 사정하는 소리를 얌전히 듣고만 있었다. 악의 없이 퍼붓는 말의 포화를 견디는 것보다 또다시 낯선 사람 앞에서 벌거벗은 아랫도리를 훤히 내놓고 항문 마사지 방법을 설명할 일이 훨씬 더 끔찍했기 때문이다. 활동지원사가 퇴근하고 한 시간쯤 지났을 때 엄마가 집에 왔다.
2: 반찬 전해주러.
0: 반찬을 전해주러 왔다지만 사실 속셈은 따로 있을 터였다. 그 속셈이라는 게 어떤 간절함에서 비롯했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나로서는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문제여서 벌써 여러 날째 엄마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었다. 엄마의 눈이 떼꾼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시작해 20년 넘게 꾸려갔던 작은 식당을 코로나19 사태 때 끝내 정리하고 엄마는 청소일을 시작했다. 엄마는 또 냉장고 정리를 하나 봐.
2: 아유, 냉장고가 텅텅 비었네.
0: 그러고 보니 올해는 아직 김장 얘기가 없어. 난 김치는 입에도 대지 않지만 매년 김장 비용의 절반을 부담해왔어. 이혼 후 제 앞가림도 못하는 언니가 보태줄 리 없으니까.
2: 세진아, 저녁은? 아유, 또 누룽지 끓여 먹고 말 거야? 시래기국 끓여왔는데 얼른 밥 좀 해서 차려줄까? 15분이면 되는데. 아유, 뜨거운 국에 말아서 같이 한 술 뜨자, 어?
0: 시래기국은 채소를 거의 먹지 않는 내가 드물게 군소리 없이 먹는 채소 음식이었다. 배고픈 줄 모르고 있었는데 시래기국 얘기를 듣자 갑자기 입맛이 돌았다. 나도 모르게 침을 꼴깍 삼켰지만 얼른 고개를 가로저었다. 닥치는 대로 주워 먹어서 대변이 대변을 밀어내는 끔찍한 꼴을 또다시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지금처럼 안 죽을 만큼만 먹고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대변을 파내는 것이 마음 편했다. 말을 못 붙이게 하려고 일부러 더 냉정하게 이야기했다. 됐어요. 안 먹어서 다 버리는 걸 왜 자꾸 해오는 거예요? 맨날 돈 없다고 노래를 부르면서 반찬에 나르는 값은 안 아까워요?
2: 아휴, 정리할 게 많다.
0: 엄마가 못 들은 척 하던 일을 계속했다. 네가 말려도 소용없다고 말하는 듯 시종일관 평온한 얼굴이었다. 엄마의 고집스러운 모습에 고마움보다는 무력감이 앞섰다. 어떤 마음도 갖지 않으려면 역설적이게도 매 순간 마음을 더 단단히 먹어야 했다. 냉장고 정리를 모두 마친 뒤에도 엄마는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2: 그 이따 세영이도 들른다고 그랬는데.
0: 언니에게 나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두 사람이 모여서 내게 할 말이라고는 뻔했다. 그 돈을 내놓으라는, 말로는 빌려달라지만 갚을 길이 요원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다. 그 돈은 마비된 내 몸뚱이에 세상이 매긴 값이었다. 함부로 손댈 수 있는 돈이 아니었다. 독립할 때 집을 구하기 위해 일부를 헐어낸 뒤로는 나조차도 손댄 적 없는 그 돈은 62.6세까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돈이기도 했다. 그 그 돈은 절대로 안 되니까 나 좀 그만 괴롭혀요.
1: 아휴,

0: 기대는 없었다. 아무리 그래도 청구금액의 15%라니. 법원의 판결 앞에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항소하지 않은 것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서가 아니었다. 그저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자신이 없었을 뿐이다. 그런 돈을 내놓으라 말하고 있는데 엄마라고 마음이 편할 리 없을 거라 믿고 싶었다. 언니 오기 전에 자리 피하고 싶어.
1: 왜? 왜 벌써 자려고? 아직 9시밖에 안 됐는데. 그러지 말고 세영이 오면 얘기를 좀 들어보지. 세영이도 이번엔 정말 많이 준비를 했어. 너도 알다시피 바리스타 자격증도 땄고 일도 제대로 배우려고 아르바이트도 하려고 한대. 세진아! 세진아! 왜 세진아!
0: 간절할 만큼 다급해진 엄마의 목소리가 휠체어 바퀴에 휘감기다 못해 눌어붙는 것 같았다. 침대 앞에 이르러 엄지로 휠체어 바퀴를 꾹 눌러보았다. 바퀴가 살짝 눌렸다. 내일 활동 지원사가 오면 바퀴에 바람을 넣어달라고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원래는 엄마가 해주던 일이었지만 이젠 엄마에게 어떤 것도 부탁하고 싶지가 않았다. 엄마의 아픈 모습을 애써 지우며 마음속 구령에 맞춰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겨 앉았다. 앞으로 기우뚱해지는 몸의 중심을 유지하느라 힘이 들었다. 흉추 손상이긴 해도 5, 6, 7, 8번으로 손상 레벨이 높아서 움직임이 커질 때면 아직도 가끔씩 중심을 놓쳤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마약성 진통제를 최대 용량으로 복용하고 신경 차단술까지 받았음에도 하반신에 통증이 잡히지 않는 데다 사고 당시 어깨와 팔의 분쇄골절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그쪽에 체중이 실릴 때마다 적잖이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여러 문제가 겹친 탓에 혼자서 옮겨앉기를 자유롭게 해내기까지 꼬박 3년의 재활 과정을 거쳐야 했다.
1: 요새 세영이가 진짜 열심히더라.
0: 엄마!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줄만큼 줬고 그 돈 모으려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나 해요? 이제 더는 그렇게 못 주니까 꿈도 꾸지 말아요. 지난번 언니가 꽈배기 가게를 열 때도 적지 않은 돈을 내줬다. 급여가 100만 원이 채 안 되던 시절부터 시작해 5년 가까이 매달 40만 원씩 부은 적금이었다. 그만한 돈을 모으는 동안 나는 1년짜리 단기 계약직을 전전하며 매일 아무도 보지 않을 기사를 스크랩하고 채용정보 사이트를 눈이 빠지게 뒤지며 알바 공고를 낸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전화번호를 수집했으며 업체 홍보성 기사를 SNS 가계정에 매일 반복해서 올렸다. 적금을 붓고 남은 돈만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일도 만만치가 않았다.
2: 시간 가슴 졸이며 일을 찾는데도 난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0: 살림이 말도 못하게 팍팍해지다 보니 처음엔 우울증에 빠진 사람처럼 걸핏하면 눈물이 났다. 돈 때문에 비참해질 미래를 상상하며 불안에 떨기도 했다. 소송에서 받은 돈은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
0: 그중 엄마 집에서 독립하기 위해 집을 구할 때 쓴 돈 1억 2천만 원을 뺀 나머지 1억 5천만 원이

적으나마 차곡차곡 이자를 불리며 은행에 예치되어 있었지만 불안은 조금도 가시질 않았다. 기대 수명이 평균보다 많이 짧다곤 해도 손 놓고 놀기에 나는 아직 너무 젊었다. 게다가 기대 수명보다 오래 살게 될 아군에도 대비해야 했다. 그러려면 앞으로도 허리띠를 졸라맨 채 의미 없는 일이라도 꾸역꾸역 해나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 돈을 내놓으라니. 먼저번에 빌려간 돈도 갚지 않았으면서 또! 이해도 용납도 되지 않았지만 싸우고 싶은 생각마저 없었다.

0: 휴대전화 알림 소리에 설핏 눈을 떴다. 가장 먼저 통증이 찾아왔다. 지난 14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통증 속에서 잠들고 깨어났다. 통증이 좀 가시자 끝나지 않을 것처럼 이어지던 언니의 울음소리가 귓전에서 다시 웽웽거리기 시작했다.
1: 이번에는 진짜야!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 제발!
0: 지난밤 언니는 제풀에 지쳐 떠나기 전까지 골이 흔들릴 지경으로 징징거렸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상념들을 털어내며 일어나 앉았다. 재택근무지만 시간 맞춰 출근해야 했다. 휴대전화를 들어 시간을 확인했다. 7시 38분. 업무 준비를 마치고 너튜브 저장 목록에서 동영상을 하나 골라 재생했다. 아궁이가 있는 고향집 풍경을 담은 영상이었다.
2: 잘 탄다.
3: 할머니. 예?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세요?
2: 어떤 사람이긴 뭐요, 어떤 사람이요. 만날 첫날 술이나 퍼마시던 사람이지. 평생 일은 안 하고 놀기만 했어. 우리 할애비가 작은 집만 서위를 들였다니까. 내가 이 소태다 그 여자들 밥을 죄해서 날렀어. 징글징글해라.
0: 카메라가 두툼하고 마디마디 굽은 노파의 손을 클로즈업했다. 재활훈련 받는 동안 부쩍 두꺼워진 내 손을 내려다봤다. 휠체어를 미느라 양 손바닥과 엄지 옆쪽엔 단단한 굳은 살도 박였다. 8시 30분. 이제 출근하자. 얼른 오피스 프로그램 창을 띄우고 출근 체크를 했다. 팀장이 주관하는 출근 조회 시간을 알리는 다음 알람이 울리기까지는 정확히 20분 남아있었다. 커피를 마시며 동영상 속 아궁이와 부석부석한 모습의 노파를 바라봤다. 뜨겁고 진하고 울렁거렸다.

0: 정각 9시. 업무 시작하자. 외국인 노동자. 검색창 끝 돋보기 기호를 클릭하자 관련 기사들이 주르륵 떠올랐다. 뉴스 검색을 선택한 후 최신 기사 순으로 정렬했다. 기사 제목을 훑어보며 기사를 선별했다. 내용에 기사 링크를 첨부하고 기사 속 몇몇 단어를 태그해 게시물을 등록한 뒤 보고서에 게시물 링크를 복사해 저장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었다. 스크랩을 하나 끝낸 뒤에는 15분 후 다음 알람이 울릴 때까지 기다리면 됐다. 그때였다. 하반신이 전기에 감전된 듯 징징 울리기 시작했다. 잡고 있던 마우스를 놓고 허벅지를 움켜잡았다. 근육이 모두 빠져 물컹한 살 속 대퇴골이 만져졌다. 처음엔 감전된 것 같던 두 다리에서 곧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다. 하반신을 아예 싹둑 잘라버리고 싶어. 책상에 고개를 처박은 채 두 눈을 질끈 감고 이를 바득바득 갈며 통증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삶은 통증을 견디는 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통증이 가시길 기다렸다가 업무를 재개했다. 통증 때문에 게시물 올리는 시간이 10분씩 밀리게 됐다. 팀장에게 메시지부터 보냈다. 미리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잔소리를 들을 게 뻔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보고하지 않았다가 싫은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다. 통증 때문에 게시물 등록 시간이 10분씩 밀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1: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게시물 등록 시간을 지켜주세요.
0: 네, 죄송합니다. 죄송한 마음 같은 건 조금도 들지 않았지만 늘 하던 대답을 이번에도 반복했다. 골라놨던 기사를 스크랩해 게시판에 올렸다. 여러 사람이 같은 일을 했지만 딱히 문제가 일어난 적은 없었다. 중복될 땐 나중에 올린 사람이 수정한다는 간단한 규칙 덕분이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어떤 쓰임이 있는 걸까?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생각하게 됐다. 어째서 급여를 주며 고용해놓고 회사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일을 시킬까? 아무리 사소해도 찾아보면 회사에 보탬되는 일이 아주 없지는 않을 텐데 말이다. 물론 장애인 재택근무 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때문에 꾸려졌다는 걸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회사 입장에서는 분담금을 내는 것보다는 의무 고용률을 지키는 편이 더 유리하기에 우리들을 고용했을 뿐. 그 나머지는 다 귀찮은 일에 불과할지도 몰랐다. 그렇다고 해도 어디에라도 쓸모가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바람은 쉬 사라지지 않았다. 너튜브의 노파는 가마솥 안을 휘젓고 있었다.
2: 무야. 무. 옛날부터 천식에는 무로 엿을 구워 먹었지. 우리 큰아들이 천식을 오래 알았었어.
0: 구순이 가까워오는 노인의 큰아들은 몇 살쯤 됐을까? 천식을 오래 알았다는 그는 이미 무사히 늙어 내가 가다울 수 없을 나이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랐다. 어젯밤 나를 붙들고 끝도 없이 징징대던 언니가 갑자기 소리쳤다.
3: 넌! 내가 그냥 죽었으면 좋겠지!
0: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마치 비명을 지르듯 일가라는 언니의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내가 정말 언니가 죽기를 바라기라도 했던 것처럼 죄책감이 밀려왔다. 언니가 붙들고 흔들어대고 빌고 때리고 악쓰고 별짓을 다 하는데도 내가 꼼짝하지 않자 엄마가 말했다.
4: 저렇게 독한 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
3: 지금 뭐라는 거야? 엄마 미쳤어?
0: 잔뜩 독이 오른 언니가 엄마에게도 따지듯 덤벼들었다. 나는 울컥울컥 넘어오는 신물과 트림을 꿀꺽 삼켜버렸다. 명치끝이 꽉 막힌 듯 답답했다. 그때 골반 뼈가 으스러지고 엉덩이 살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나도 모르게 몸이 움찔거렸다. 이번에도 표내지 않고 참아 넘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3: 깨 있는 거 다 아는데 자는 척. 이기적인
0: 언니가 빈정거렸다. 또다시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통증 때문에 움찔하는 순간 울컥 치밀어 오른 것이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그저 구역질일 뿐이었는지 잘 구분이

0: 알람이 울려 기사 하나를 더 스크랩했을 때 갑자기 뱃속에서 꾸르륵 하는 소리가 났다. 안 돼. 그 소리에 얼마나 놀랐는지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순식간에 등줄기와 이마에서 식은땀이 줄줄 흐를 정도였다. 장애를 입고 처음 몇 년간은 배탈이 난 건지 어쩐 건지 전혀 모르는 채 느닷없이 설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1: 왜 이래? 왜 갑자기 설사를 하는 거야? 왜?
0: 대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미리 식사량을 조절하고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도 제한해야 했다. 그러나 마비로 인해 장 기능은 급격하게 나빠지는데 달라진 생활에서 오는 온갖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다 보니 배탈이 잦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자연 배변이 불가능해 관장약을 넣어 억지로 변을 배출하기 때문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쌓인 대변이 불시에 밀려나오기도 했다. 지난번 미용실에서 실수한 걸 또 반복할 순 없어. 그날 내게서 풍기는 악취를 맡은 사람들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내 존재가 지워지길 바랐지만 그 끔찍한 순간을 모면할 방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 왜 또 설사야? 한동안 머리가 하얗게 된 채 허둥대다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활동지원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활동지원사의 출근 시간까지는 4시간 가까이 남아있었다.
2: 어떡하지? 내가 어제 천안 언니한테 내려왔지 뭐야. 지금 바로 출발해도 2시간은 걸릴 텐데.
0: 다급한 마음에 활동지원사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전화벨이 아주 길게 울린 다음에야 전화를 받은 엄마는 나보다 더 당황한 것 같았다.
2: 아니, 한동안 안 그러더니 왜 또 그런다니? 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활동지원 선생한테 전화는 걸어봤어?
0: 아, 네. 근데 천안이래요.
2: 뭐 천안? 아니, 그 옆에 내 제정신이라니? 아니, 카드 먼저 찍는 대신 멀리 가면 안 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천안은 웬 천안? 센터에서 단속이라도 나오면 어쩌려고? 아니, 단속이고 나발이고 이런 일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멀리 갈 땐 미리 얘기를 좀 해달라고 내가 수도 없이 부탁을 했는데 근데 세진아, 엄마가 어쩌지?
0: 왜요?
2: 아니, 하필이면 오늘 지하주차장 물 청소하는 날이라 빠져나오기가 힘드네. 가도 최소한 오전 일은 마쳐야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말은 해보겠지만 아마 안 될 것 같아. 아유, 어떡하냐. 그래, 참, 세영이는? 세영이한테 전화해봤니? 언니 집에 있을 거야. 어? 전화해봐. 언니한테 창피한 게 어디 있어. 전화해도 괜찮아. 전화해봐. 어? 아휴, 이럴 때 믿을 사람이 언니밖에 더 있어? 세영이한테 전화해. 세진아, 어? 세진아, 전화해.
0: 같은 말을 반복하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엄마를 오히려 진정시킨 후에야 전화를 끊을 수 있었다. 조금 망설이다 언니한테 전화를 걸어봤다.
3: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이후 음성 사소함으로 연결됩니다.
0: 언니는 통화 연결음이 끝나고 음성 메시지 안내로 넘어가도록 전화를 받지 않았다. 혹시나 싶어 한 번 더 걸어봤지만 마찬가지였다. 하는 수 없이 문자를 남겨뒀다. 이제 더는 연락할 곳도 없었다.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만 눈물이 쏟아지려고 했다. 뜨겁게 치받는 숨을 연신 몰아쉬며 눈물을 삼켜보려 애쓰는데 또다시 휴대전화 알람이 울렸다.

0: 포털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했다. 관련 기사들이 주르륵 떠올랐다. 최신 기사 순으로 정렬한 뒤 기사를 선별했다. 스크랩할 기사를 정해서 제목부터 복사했다. 하루에 10개씩 똑같은 방법으로 기사를 스크랩해서 게시물을 등록하고 보고서에 그걸 옮겼다. 11시가 조금 넘어 업무 보고서 작성을 마치면 곧바로 팀장에게 메신저로 전송해 확인을 받아야 했다. 나처럼 위탁업체에 소속된 장애인 재택근무자인 팀장은 보고 대상자들 중 직접 연락이 닿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내가 오류가 있는 채로 보고서를 전송한 꽤 긴 기간 동안 한 번도 그 오류를 알아채지 못했다. 내가 일일 업무 보고서를 확인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일부러 오류가 있는 보고서를 보냈는데 단 한 번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어. 그래도 보든 보지 않든 난 내 일을 해야겠지. 물론 그가 정말로 내 보고서를 검토하는지 아니면 받아서 취합만 하는지 확인할 길은 없었다. 휴게 시간이 끝나면 위탁업체 그룹웨어에 완성된 보고서를 등록했고 회사 담당자와 위탁업체 인사관리부를 포함한 5명의 수신인들에게 파일을 첨부한 보고 메일을 발송했다. 하지만 그중 어떤 과정에서도 오류가 있는 내 보고서는 걸러지지 않았다. 이 일은 인지능력이 다소 부족한 사람도 반복 훈련만 거치면 해낼 수 있을 만큼 쉽지만 나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이런 고민을 똥을 싸서 뭉개고 앉은 채 하고 있다니. 근데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면 봐야 할 거 아니야! 왜 안 보는 거야! 왜! 현실을 인식할 때마다 온몸에 피가 머리로 쏠리는 기분이었다. 마지막 기사 스크랩을 마친 뒤 일기를 정리하고 보고서 작성 일자를 수정함으로써 일일 업무 보고서를 완성했다. 그때까지 활동 지원사도 엄마도 오지 않았다. 언니에게 남긴 카톡의 숫자 1도 그대로였다. 설사 범벅을 한 채 지독한 악취 속에서 꾸역꾸역 해야 할 일을 계속했다. 무슨 일이 벌어졌든 오늘의 업무 보고서는 제출해야 했다. 그동안 이 일을 해서 받은 많지 않은 급여나마 없었다면 내일의 나를 위해 남겨둔 그 돈은 벌써 녹아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이 업무의 의미나 가치를 고민하는 것도 사실은 생계를 해결한 다음의 일이었다. 완성된 보고서를 팀장에게 전송했다. 평소보다 늦었지만 이미 보고한 일이니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었다. 보고서 보내드립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0: 팀장 역시 어제와 똑같은 메시지. 팀장도 이미 오늘의 업무 보고서 작성을 마쳤겠지. 근데 팀장이 작성한 보고서는 누구에게 보내질까? 그도 나처럼 게시물의 조회수와 누가 수신하는지 확인하면서 막막한 기분에 사로잡힐까? 그리고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고 이대로라면 내일의 나 역시 오늘의 나처럼 아무 쓰임이 없을 거라는 사실에 절망할까? 어떤 마음도 갖지 않겠다는 다짐은 또 얼마나 부질없는가. 오늘만 생각하며 꾸역꾸역 살아가다가 정해진 때에 홀가분하게 통증에서 벗어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은 언제고 마음대로 되지가 않았다. 또다시 설사가 밀려나왔다. 그와 동시에 다시 알람이 울렸다. 11시 45분. 휴게시간 15분 전이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면 부엌으로 나가 누룽지탕을 안칠 시간이었다.

끝내 눈물이 쏟아졌다. 뜨겁게 달아오른 목구멍에서 기어이 울음이 새어나왔다. 이번에는 알람을 끄지도 치받는 감정을 애써 눌러삼키지도 않았다. 나는 요란스럽게 울리는 알람처럼 화면 속 아궁이에서 너울대는 불길처럼 울컥울컥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않고

KBS 라디오 문학관 황시훈 원작 1일 업무 보고서 기술 김남희, 김종찬 음향효과 안익수, 강우석, 노동걸 음악 곽장용 극본 서연희 연출 김세원 진행의 아나운서 이광엽이었습니다.

0: KBS 기상통보.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8월 23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후에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충청과 남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50mm 정도로 소나기 특성상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또 소나기가 내릴 때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 일부 경기 남부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35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요.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25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6도가 되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소나기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어 물을 충분히 마시고요. 격렬한 야외활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남을 제외한 전국 내륙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전남 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강한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 남부지방은 좋음에서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는 가끔 구름 많겠고 낮부터 저녁 사이 경기 북동부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과 수원 25도, 인천 26도, 파주 23도 등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수원 33도, 인천과 파주 31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강원 영서, 오후에 강원 중북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철원과 춘천 23도, 원주 24도, 대관령 20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요. 낮 기온은 철원과 춘천, 원주 33도, 대관령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강원 영동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속초와 강릉, 동해 26도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은 속초와 동해 33도, 강릉 3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충청 남북도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 충북 남부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령 26도, 청주, 대전, 세종 25도, 충주와 천안 24도 예상되고요. 낮 기온 대전 34도, 천안과 청주, 세종 33도, 충주와 보령 32도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전라남북도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 전북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 25도, 광주 23도, 순천 26도 예상되고요. 낮 기온 전주와 광주, 순천 35도, 목포와 여수 33도가 예상됩니다. 경상 남북도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낮부터 저녁 사이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부산과 포항, 울산 26도, 대구 24도, 낮 기온은 포항 36도, 대구 부산 35도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구름 많겠고 산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와 서귀포 27도, 낮 기온은 제주 32도 예상됩니다. 울릉도 독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27도, 낮 기온 29도에서 31도가 예상됩니다. 서해 5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백령도 24도, 낮 기온이 29도가 예상됩니다. 예보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7도입니다. 내일 서울에 뜨는 시각은 5시 55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조하늘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자정뉴스입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어제 고위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비거주자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않도록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논의하고 500세대 이하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500세대 이하 주택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사실상 서울시장 권한의 무력화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어제 주택공급 촉진이 아니라 정부 뜻대로 움직여줄 손발을 심어놓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한 것을 두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노 전 의원이 돈 받은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이 대통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어제 SNS에 노 전 의원이 브로커에게 저번에 주신 거 잘 쓰고 있는데 뭘 또 주시냐고 말한 녹음도 있으니 이 대통령도 함께 들어보자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 의원은 위법 증거 수집을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이지 금품 수수 혐의가 부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웅래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아직도 정치검찰을 대변하느냐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어제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은 반성도 염치도 없이 노 전 의원에 대한 2차 가해를 일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의원을 향해 얄팍한 선동으로 여론의 시선을 구걸하지 말고 본인의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사건부터 해명하라고 밝혔습니다. 철근 인양 작업을 하던 남성이 철근에 깔려 숨졌습니다. 어제 오전 8시 10분쯤 경기도 파주시의 한 상가 건물 공사 현장에서 철근 인양 작업을 하던 70대 남성 A씨가 철근에 깔려 넘어졌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이 이란을 방문합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무니르 총사령관은 현재 시각 24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 방문한다고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번 방문이 영내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려는 파키스탄의 계속된 노력의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무니르 총사령관은 지난 6월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북부 해역에서 닷새간 실탄 사격 훈련에 나섭니다. 중국 해사국에 따르면 광둥성 잔장 해사국은 오늘부터 28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남중국해 일부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사국은 이 기간 해당 해역의 선박 진입을 금지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인 스카버러 암초를 둘러싸고 중국과 필리핀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시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고강도 공습을 이어가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키이우 정권이 스스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며 보복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러시아 국영방송 베스티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민간기업을 표적으로 삼기 시작했고 러시아 경제를 파괴하겠다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내륙지방, 오후부터 내륙지방 곳곳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5에서 50mm가량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자정뉴스 지금까지 아나운서 신성원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여행을 갔다가 그 지역의 미술관에서 좋은 전시를 만나게 되는 건 덤으로 누리는 행운인데요. 강릉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강릉 시립미술관 소로홀에서 전시 중인 김종학 작가의 전시를 추천드리면서 오늘 미술 이야기에서 김종학 작가의 전시 소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전시 해설가 이정은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클래식 이야기, 클래식 음악평론가 유정은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방문치 루루라라가 함께한 늘 지금처럼.

0: 라디오를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미술이야기 오늘은 강릉 시립미술관 소롤에서 전시 중인 김종학 작가의 작품 세계 만나봅니다. 전시예술가 이정환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일단 솔올이라는 이름이 너무 예쁘네요.
2: 그렇습니다.
1: 네, 시립미술관. 인데 이제 이름이 따로 있는 거죠?
2: 그렇습니다. 저희 강릉시립미술관 소롤은 2024년 2월 14일에 개관한 신생미술관인데요.
1: 네.
2: 그래서 이 소롤이라는 게 이 고유 지명이더라고요. 이 소나무가 많은 곳이어서 강릉시 그 교동 쪽에 있는 그 지역을 소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터를 잡은 이제 미술관인데요. 근데 사실 저는 강원도 와 뭐 연고는 없지만 정말 자주 놀러 가는 편이고 뭐 맛집도 많고
1: 네,
2: 갈 데도 많고
1: 너무 좋죠. 시원하고 바다도 많고
2: 그렇습니다. 예. 근데 늘 아쉬웠던 건 미술관은 딱히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늘 해와서 저는 정말로 강원대학교 박물관도 많이 갔어요. 그 전시를 크게 진짜 볼 데가 없어서.
1: 네.
2: 근데 이 소롤이 이제 재작년에 개관하면서 그래서 정말 배로 반갑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 미술관은 개관 전으로 이탈리아 출신의 루치오 폰타나의 전시를 열면서 또 큰 화제를 보았습니다. 이 루치오 폰타나는 캔버스의 구멍이나 칼자국을 내서 작품과 그 주변 환경의 관계를 탐구하는 정말 세계적인 거장인데요.
1: 네.
2: 또 여기에 미술관의 건축 설계에 또 전설적인 인물이 참여하면서 화제성이 더해졌습니다. 바로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1984년에 수상한 리차드 마이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게티 센터를 설계하기도 한 그는 백색 건축으로 유명한데요.
1: 네.
2: 이 백색은 빛을 받아들이고 자연을 반영하는 색이라 여겼던 그는 소롤 미술관 역시 백색으로 마감하면서
1: 네.
2: 주변의 그 강원도의 자연경관과도 너무 잘 어우러지고 건축 그 안에 예술을 위한 어떤 중립적인 배경이 되기도 하는 그런 어떤 멋진 프로젝트를 완성을 해놨습니다.
1: 네. 리차드 마이어 같은 프리츠커상 수상 건축가들의 설계 프로젝트를 국내에서 꽤 자주 접할 수 있다고요?
2: 맞습니다. 네, 특히 미술관, 박물관 혹은 예술 분야와 관련된 건축들에서 그런 사례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뮤지엄 산. 그래서 현재 이베 작가의 회고전이 열리기도 한 이곳은
1: 네.
2: 안도 다다오가 설계를 했고요. 또 리움 미술관과 서울대 미술관을 설계한 램코라스의 프로젝트도 너무 유명하고
1: 네.
2: 또 한국의 다랑아리를 재해석한 용산의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은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설계했고요.
1: 네.
2: 또 청담동 한복판에 삼각형 뾰족 지붕을 가진 이 송은 미술관의 건축은 헤르조그 앤 드멜롱의 작업이고 또 그 옆으로 명품 골목길을 지나다 보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해체주의 건축가 프랑크 게리가 설계한 루이비통 메존 건물도 있습니다.
1: 네.
2: 근데 이렇게 소개드린 것처럼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프로젝트는 주로 복잡한 서울 도시

0: 중심에 많이 있어서
1: 그렇죠.
0: 건축 미학을 온전하게 경험하기 어려울 때도 사실 많거든요.
1: 네.
0: 근데 강릉시립미술관 소롤은 주변 자연경관과 건축을 다 이렇게 평안하게 아우르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독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제 강릉시립미술관 소롤에서 열리고 있는 김종학 작가의 전시 소식을 본격적으로 만나볼 텐데 강원도와 아주 인연이 깊은 작가님이라고요?
0: 그렇습니다. 이 김종학 작가는 1937년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출생해서 현재까지 활동 중인 원로 작가인데요.
1: 네.
0: 그의 작품은 국내 주요 미술관, 특히 리움미술관에서 그의 수작들을 다수 소장하고 있고요. 개인전도 자주 개최되었고
1: 네.
0: 강원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제자들을 양성하기도 했을 만큼 미술계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입니다.
1: 그렇군요.
0: 그런데 이런 김종학 선생의 별명이 뭐냐면
1: 네.
0: 설악산의 화가입니다.
1: 아.
0: 그래서 그는 1979년 속초로 이주한 이후 오랜 시간 자연과 함께 특히 설악산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삶의 전환기를 맞게 되었고
1: 네.
0: 예술적으로도 다시 태어났다고도 여겨집니다.
1: 그렇군요. 작가가 40대 초반이 돼서 고향이 아닌 강원도 속초에서 삶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0: 네. 그 이야기를 하려면 우선 작가의 청년기 시절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는 신의주에서 광산업으로 부를 일군 집안에서 아주 유복하게 자랐고 해방 후 1948년에는 부르주아 숙청을 피해서 그의 가족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술에 재능이 뛰어났던 김종학은 1956년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에 진학했고 이때 유럽에서 들어온 아주 실험적인 미술 형식 앵포르멜에 심취하게 됩니다.
1: 그렇군요.
0: 이 앵포르멜이란 2차 대전을 겪은 유럽의 젊은 작가들이 기성세대들에게 실망하고 그래서 기존 미술의 형식에서 벗어나서 아주 기괴하거나 형태가 잡혀있지 않은 일종의 추상적인 작업들을 하던 경향을 얘기하는데요.
1: 네.
0: 근데 이 앵포르멜이 당시 이제 6.25 전쟁을 막 겪고 난 한국의 수많은 젊은 작가들 역시 자극하게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0: 공감하는 바가 있던 거죠. 그래서 김종학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곧 김종학은 일종의 유행같이 번지는 앵포르멜 미술에 염증을 느끼게 되어서 1977년 뉴욕의 프렛 그래픽 센터로 연수를 떠납니다.
1: 네.
0: 그리고 자유로운 뉴욕의 미술계 분위기에서 조류나 경향에 휩싸이지 않고 자신만의 시선과 개성을 담는 작품을 만드는 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1: 네. 작가가 1979년에 속초에 와서 삶의 전환점을 맞았다고 하셨는데 이미 1977년에 뉴욕으로 떠나서 이 좋은 자극을 받고 있었던 그가 왜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을까요?
0: 이게 고국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기 때문인데요. 부인에게서 이혼 통보 연락이 온 것입니다. 네, 사실 작가가 뉴욕으로 떠나면서 아내와 어린 딸과 아들을 우리나라에 이제 두고 왔는데
1: 네.
0: 그 과정에서 이제 가정 불화가 생겼거든요. 그렇게 1979년에 아내에게 전화로 이혼 통보를 받은 그가
1: 네.
0: 서둘러서 뉴욕 생활을 정리하고 왔는데요. 근데 결국 이제 부인과 사랑하는 아이들과는 헤어지게 됩니다.
1: 네.
0: 그렇게 작가가 이제 자괴감에 크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화가로서도 아직 크게 성공도 이제 못한 것 같고 가정마저도 이제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크게 좌절한 이제 그가 친형의 권유로 설악산에 위치한 형의 산장에 들어가서 생활하는데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차차 설악산의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면서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김종학 작가에게 설악산은 칩거할 수 있는 공간이면서 회복의 장소가 됐던 것 같은데
0: 네.
1: 그렇다면 설악산의 자연, 그의 작품에서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0: 그의 어떤 설악산에 대한 감흥은 아주 사실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뭔가 작업을 딱 봤을 때 설악산이구나 알아보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1: 네.
0: 대신 그 설악산에 있는 자연의 유동과 생명력을 매우 생생하게 구현했다고 평가받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인터넷에 소롤 미술관 김종학 혹은 김종학 설악산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진짜 큰 그림들이 막 나옵니다.
1: 진짜 크네요.
0: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진짜 자연 안에 들어가서 커다란 나무나 뭐 이런 그 주변에 들짐승들 이렇게 보는 듯한 느낌을 진짜 받기도 하거든요.
1: 숲을 좀 확대해 놓은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리고 되게 즉흥적이고 자유롭게 붓질을 해놓고 그리고 색채도 정말 정말 강렬하게 쓰거든요.
1: 진짜 정글이네요.
0: 그렇습니다. 예. 진짜 정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이렇게 큰 작품 어디다 두고 작업을 할 건지
0: 그러게 말입니다.
1: 붙일 수도 없고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큰 작업들을 보면 근데 또 벌레, 뭐 작은 새, 꽃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1: 네.
0: 아 되게 뭐랄까요, 되게 뭐 귀엽고 그런 깜찍한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림이 큰데도요.
1: 네.
0: 근데 이런 게 바로 김종학 회화 특유의 개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어떤 평들이 제일 많냐면 그래서 설악산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건 아니지만 설악산이 가지고 있는 그 계절의 순환, 자연의 숨결 이런 걸 가장 잘 표현하는 작가다라고 평을 듣습니다.
1: 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표현한 김종학 작가가 고미술품 수집가로도 유명하다고요?
0: 맞습니다. 강릉시립미술관 소롤 전시회에서 지금 그의 고미술 수집품도 상당수 전시하는 중인데요. 근데 앞서서 이 그가 우리 산천에서 아름다움을 이제 느끼는 차원의 작품들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고미술품을 사랑하게 된 것도 역시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좋아하게 된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종학은 특히 조선시대 사랑방 가구, 자수, 보자기 이런 전통 공예품을 많이 수집했고요.
1: 네.
0: 기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면 기증관이 따로 있는데요.
1: 네.
0: 그 한쪽에 요 김종학 컬렉션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증했던 여러 귀한 고가구나 전통 공예품들이 정말 정말 진짜 집채만한 것들이 막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고미술 사랑이 설악산의 자연을 그릴 때에도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 고미술이나 전통 공예품 보면 오방색이 많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김종학 그림 보면 진짜 오방색이 진짜 많이 사용이
1: 진짜
0: 됩니다.
1: 화려하네요.
0: 그렇습니다.
1: 모든 물감을 다 사용하신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컬러의 대담한 사용이라든지 그러면서도 화려하고 또 조화로운 채색이 이제 우리 어떤 전통 공예품들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고요.
1: 네.
0: 또 그림을 진짜 크게 그린다는 말씀을 앞서서 드렸잖아요. 근데 그냥 액자에다 거는 게 아니라요.
1: 네.
0: 되게 보자기처럼 부드러운 천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전시장에다 이렇게 천장에다가 이렇게 널어놓는다든지
1: 이 정도 크기는 이렇게 세로로 전시를 할 수가 없어서 눕힐 수밖에 없겠어요.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전시장 벽과 바닥을 막 다 사용해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정말 널어놓는 듯한 연출들도 막 합니다.
1: 네. 와, 정말 그 전통 예술 작품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고 기증도 많이 하는 훌륭한 예술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설악산 이야기를 하자면 평생 김종학 작가는 설악산 그림만 그리셨나요?
0: 사실상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 아.
0: 정말 수십 년 동안 설악산만 계속 그린 건데
1: 네.
0: 근데 물론 뭐랄까요? 앞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계속 뭐 설악산만 참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모습을 계속 그리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워낙 그에게 있어서 어떤 정신적인 고향이기도 하고 그가 치유받았던 곳이기도 하니만큼 계속해서 이제 영감을 그에게 주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때문인지 몰라도 이 김종학 작가의 가장 저는 좋은 점은 뭐냐면 설악산의 사계절을 다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전시회 가보면 그래서 너무 좋은 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어요.
1: 네.
0: 그래서 봄철에 설악산에 막 새가 날아다니고 겨울에 설악산에 막 눈이 쌓여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생생하게 볼 수 있다는 게 이제 너무 좋은 것 같고
1: 네.
0: 근데 그만큼 진심이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쯤에서 중에서 김종학 작가가 이제 가족들과 헤어지고 설악산에 막 이제 들어가려는 시점에 자녀들한테 쓴 편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일부를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0: 라고요.
1: 그렇군요. 네. 작가 자신의 삶이나 감정을 투영한 대상인 설악산 그림을 마주하는 분들도 뭔가 그림을 바라보다 보면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람객들 이렇게 쭉 관찰하다 보니까 막 이 펜스에 막 닿으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빨려들듯이 막 자꾸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관람객들이. 그래서 그런 어떤 재밌는 체험들을 관람객들이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또 진짜 자연을 그대로 감상하는 듯한 그런 경험들도 이제 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요.
1: 네.
0: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도 꼭 이제 그의 작품을 강릉에서 보시진 않더라도 지금 당장 주변에 있는 자연을 한번 이제 보시면서
1: 네.
0: 이게 나한테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어떤 부분 그리고 어떤 색이 나한테 특히 인상적인지 나만의 설악산은 어딘지 이런 것들을 좀 떠올려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김종학 작가님은 여전히 강원도에 머물고 계신가요?
0: 그렇습니다. 작업실도 이제 그쪽에 있다고 하고 아주 근작들도 계속 발표를 하는데 진짜 계속 집채만한 거를 냅니다.
1: 네.
0: 그리고 워낙 뭐랄까 미술 시장에서도 크게 사랑을 받는 작가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조만간 9월 첫 주에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미술 시장 축제라고 할 수 있는 키아프 프리즈가 그렇죠?
1: 네.
0: 코엑스에서 개최되는데 사실 이 키아프의 단골 손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형 갤러리 부스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진짜 딱 알록달록하게 자연을 그린 그림이 있거든요. 그게 다 김종학 선생의
1: 김종학 작가 것입니다. 작품 하나쯤 있어야 갤러리로 인정받는다 이런
0: 그렇습니다.
1: 느낌인가요?
0: 그리고 되게 큰 컬렉터들도 김종학 작가 작업이 이렇게 하나씩들은 꼭 이렇게 두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너무 많고 또 김종학 작가 그림들만 따로 보여주는 부스가 이렇게 있을 정도로 미술시장에서 정말 큰 사랑을 받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1: 네. 사랑하는 자녀들과는 일찌감치 떨어져 살았지만 그 아버지 그림을 통해서 사랑을 느낄 수 있겠어요?
0: 그렇습니다.
1: 자, 오늘 미술 이야기 설악산을 통해 자신의 마음의 풍경을 담아낸 작가 김종학 작가 만나봤습니다. 전시의 설가 이정원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정선의 산사람 이어드릴게요.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합니다.
1: 더없이 귀가 즐거운 시간이죠. 클래식 이야기. 오늘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클래식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클래식 음악평론가 유정호 씨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는 이름만 들어도
2: 그렇죠.
1: 특히 지금 같은 계절에 당장 떠나고 싶어지네요.
2: 맞습니다. 지금 뭐 한창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이 절정에 올라 벌써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1: 네.
2: 그런 시기입니다만 우리가 이제 클래식 음악을 듣다 보면 항상 이 클래식 최고의 스타들 그리고 최고의 음악들이 이렇게 공연되는 이런 클래식 페스티벌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다라고
1: 어,
2: 이렇게 워너비 리스트에 네. 올리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단연 첫손에 꼽을 만한 음악제는 역시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 음악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2: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잘츠부르크 하면은 그 항상 이 작곡가를 떠올리죠. 바로 모차르트입니다.
1: 그렇죠. 네,
2: 모차르트가 이 잘츠부르크에서 태어나서 상당 기간을 이렇게 살았던 곳인데 사실 이 잘츠부르크는 이게 이름이 이제 살츠, 이 솔트죠.
1: 네.
2: 소금, 부르크가 이제 성이니까 소금 산지가 있는 주변에 소금 광산이 많은 그러한 곳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고대부터 근세까지도 소금이라는 건 금이었죠.
1: 네.
2: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귀중한 자원이었기 때문에 이 소금을 캐는 이 곳은 굉장히 또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주 가톨릭 전통이 강한 곳이어서 이 도시 자체가 하나의 도시국가였는데 이 도시국가의 영주가 대주교였던 거죠.
1: 네.
2: 그래서 이 교황이 직접 임명해야 되는 그런 대주교가 다스리는 도시였습니다. 이 잘츠부르크 구시가지 중심을 가시면 유유하게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바로 알프스 산 속에 물이 녹아서 아주 그 연두색 물빛을 내는 잘츠아흐 강입니다.
1: 네.
2: 이 잘츠아흐 강변으로 이제 구시가지가 펼쳐져 있는데 구시가지 중심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도시의 영주였던 대주교의 궁전과 대성당이 존재합니다. 오스트리아가 이제 1918년에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죠. 그러면서 이 알프스 산골의 경제는 완전히 붕괴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바로 옆이죠. 이제 독일의 바이에른 출신인 작곡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그리고 오스트리아 출신의 대문호인 후고 폰 호프만스탈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연결해 준 역시 오스트리아 출신의 배우이자 감독이자 연출가기도 했던 막스 라인하르트라는 이 세 분이 이 자기들이 이제 여름이나 뭐 이럴 때 그 항상 휴양을 하러 오던 도시인데
1: 네.
2: 이게 패전한 이후에는 완전히 경제가 무너지고 이러니까 야, 안 되겠다. 이 뭔가 우리가 이런 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뭔가 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뭐 여기에 극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시설이 별로 없죠. 그래서 1920년에 그냥 으쌰으쌰해서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처음 있었던 공연 1920년 첫 해에는 제대로 된 극장도 마련하지 않고 그냥 이 대성당 앞에 마당에서 연극을 공연하는 것만으로 만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 네.
2: 그게 바로 이제 후고 폰 호프만스탈의 종교적 교훈극인 예더만이라는 그 극인데요. 1시간 남짓한 극인데 이 예더만이라는 부자가 갑자기 죽음의 사신의 내방을 받습니다.
1: 네.
2: 그래가지고 너 지금 죽어서 나하고 이 신 앞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예더만이 막 거부하죠. 아유 제가 이 모든 걸 놔두고 어떻게 갑니까? 하지만 결국은 참회하고 신 앞에 겸허히 선다라는 아주 그 감동적인 스토리인데요.
1: 네.
2: 이걸 대성당 앞들에서 공연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100년이 넘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역사에서 한 해도 빠져서는 안 될 공연이 바로 대성당 앞에 예더만 공연입니다.
1: 네.
2: 자, 그럼 오늘 첫 곡으로 바로 이 잘츠부르크가 낳은 아들인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이 모음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1번 D장조 쾌헬번호 136번 가운데에서 2악장 안단테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폴란드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어보시죠.

0: 네. 이 대성당 앞뜰에서 소박하게 공연을 했다는 게 지금 페스티벌의 모습으로는 상상이 안 가는 출발이네요.
1: 그렇죠. 이 시작은 뭐 워낙 그냥 일단은 해보자 라고
0: 네.
1: 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소박했지만 워낙 이세 명의 설립자들이 당대 최고의 문화예술계 거장들이었기 때문에 이 바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0: 네.
1: 당시 이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빈 국립오페라 극장의 음악감독이었기 때문에 이 극장 오케스트라가 바로 모체가 된 오케스트라가 빈 필하모닉이죠. 그래서 빈 필하모닉이 자기 지휘자가 또이 만든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1922년부터 바로 주관 오케스트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 공연이 훨씬 풍성해지게 되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극장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뭐 아주 빠른 속도로 세계적인 페스티벌이 됐는데,
0: 그러게요.
1: 그리고 이제 이 페스티벌이 아주 본격적으로 국제적으로 가장 비싼 그런 페스티벌이 된 데에는 역시 잘츠부르크 태생의 위대한 음악의 황제 카라얀의 공도
0: 아,
1: 큽니다.
0: 그렇군요.
1: 이분이 이제 1956년부터 페스티벌의 예술 감독을 맡아서 돌아가실 때까지
0: 네.
1: 했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제 슈트라우스 시대에 만들었던 극장은 너무 작다. 내 꿈을 펼치기에는.
0: 네.
1: 그래서 엄청난 극장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1960년에 대축제 극장을 건립하게 되는 거죠. 이 바위산을 뚫어 만들어서 이 무대 좌우폭이 거의 100m에 가까운 엄청난 무대인 거죠.
0: 그렇네요.
1: 그래서 이 카라얀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내 꿈을 펼치기 위한 극장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바로 이 거대한 극장이 이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오늘날의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그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이었던 2006년에 원래 20년대부터 있던 오리지널 축제 극장을 리노베이션을 해서 모차르트 하우스라는 작은 극장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대축제 극장이 워낙 큰 극장이라서 그렇지, 이 극장도 사실 웬만한 중견 도시의 오페라 극장만한 극장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요 소축제 극장이었던 모차르트 하우스도 아주 많은 공연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 오브 뮤직의 영화의 이 영화도 이제 잘츠부르크를 배경이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0: 맞아요.
1: 사운드 오브 뮤직의 마지막 장면에 합창 경연대회가 열렸던 독특한 극장이 바로 이 여기를 다스리던 대주교가 만든 이제 자기가 명마들을 수집하는 거죠.
0: 네.
1: 하얀 백마들을 잘 훈련시켜서 손님들에게 자랑을 하던 이 승마 학교가 있었습니다. 요게
0: 네.
1: 이제 펠젠라이트슐레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또 역시 독특하게 생긴 극장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죠.
0: 네.
1: 이 금년에는 7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 개최가 되는데요. 올해 최고의 화제작은 단연 비제의 카르멘입니다.
0: 네.
1: 그리스 출신으로 러시아에서 공부한 뭐 요즘 제일 핫한 지휘자 중에 하나인 테오도르 쿠렌치스가 지휘하고, 역시 요즘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핵심 스타라고 할수 있는 소프라노 아스믹 그리고리안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그리고 상대역 도노세 역에는 요즘 막 아주 급부상하고 있는 미남 테너죠. 미국 출신의 테너 조나산 테틀먼이 등장을 합니다.
0: 네.
1: 자, 그러면 비제의 카르멘 중에 2막에 도노세가 부르는 꽃노래, 테너 조나산 테틀만의 음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0: 네. 네.

0: 네, 아, 올여름에 또 시원하게 울려 퍼지겠네요. 그 외에 또 어떤 공연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나요?
1: 예. 이 페스티벌의 창립자들인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작곡을 하고 호프만스탈이 대본을 쓴 오페라가 6편이나 있죠. 그 중에 아주 인기 있는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 공연도 예정이 이렇게 그 굉장히 많은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0: 네.
1: 모차르트의 코지판투테. 그러니까 이 도시가 낳은 아들, 그리고 이 페스티벌을 설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공연들이 다채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계 최고의 지휘자들이 빈필하모닉의 콘서트를 이끌고, 그리고
0: 네.
1: 예브게니 키신이라든지 뭐 그리고리 소콜로프, 다닐 트리포노프 등등 최고 피아니스트들의 공연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사실 이 잘츠부르크라는 곳이 굉장히 좋은 이유가 한 차를 타고 30분 정도만 나가면 완전 대자연이 펼쳐지죠.
0: 그렇죠. 알프스산
1: 그렇죠.
0: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예.
1: 그 잘츠카머굿이라고 해서 아름다운 알프스산과 그리고 또 산정호수들 이런
0: 네.
1: 곳들이 그림처럼 펼쳐 있는 곳들이 많죠. 모차르트 이름의 어원이 되는 볼프강 호수. 볼프강 성인을 기리는 그 성당과 마을 그리고 호수가 있는 그큰 호수도 굉장히 볼거리가 많고,
0: 네.
1: 그리고 그 볼프강 호수가의 마을 중에 또 하나인 상크트 길겐이라는 마을은 바로 모차르트의 외가가 있던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 상크트 길겐 시청 앞에 보면 모차르트, 소년 모차르트가 바이올린을 켜는
0: 네.
1: 동상이 이렇게 있기도
0: 아.
1: 하죠. 그리고 또 대작곡가 말러는 이제 지휘자로 너무 바빴기 때문에
0: 네.
1: 항상 여름 휴가 때에만 작곡을 했었는데요. 바로
0: 그렇군요.
1: 이 근처에 있는 아터 호수라는 곳에 말러가 2번과 3번 교향곡을 썼던 오두막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0: 그렇군요.
1: 말러가 묵었던 호텔도 있는 그 슈타인바흐라는 마을도 있고요. 그리고 뭐잘 아시는 할슈타트 마을, 그리고 또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고자우 호수.
0: 네.
1: 라든지 이런 뭐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페스티벌 공연이 대부분 저녁에 있으니까 나 오전과 오후에는 여기 한번 돌아보시고 저녁에
0: 네.
1: 공연 보러 가고 이렇게 할수 있는 참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0: 네.
1: 잘츠카머굿의 이제 중심 도시가 바로 바트 이슐이라는 도시인데요.
0: 네.
1: 이 도시는 오스트리아의 황실 별장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1853년에 프란츠 요세프 1세와 그 유명한 엘리자베트 시시 황후가 처음으로 맞선을 본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0: 네.
1: 여기에 그 위대한 또 작곡가인 프란츠 레하르가 1912년에 바트 이슐의 별장을 마련해서 살다가 이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살았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도 레하르의 박물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오늘 끝곡으로 이 프란츠 레하르의 메리 위도우 가운데서 3막 입술은 침묵하고 메리 위도우 왈츠를 소프라노 레이첼 윌리스 스웨렌슨과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의 음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0: 네, 이곡 보내드리면서 유정우 선생님과도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1: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0: 콩으로 들으실 수 있으며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원, 에드윈 마크햄. 그는 원을 그려 나를 밖으로 밀어냈다. 나에게 온갖 비난을 퍼부으면서. 그러나 나에게는 사랑과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 나는 더 큰 원을 그려 그를 안으로 초대했다. 우리는 나랑 생각이 다르면 편을 갈라 밀어내곤 하는데요. 좀 더 멀리 본다면 포용하는 게 더 넓은 세상을 살 수 있는 방법이겠죠. 에드윈 마크햄의 원소.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제 1536편 강화도의 군사방어 진지를 강화하다.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중.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지난 시간에 조선과 청나라의 연합군이 나선 정벌에 나서 승리를 했다는 내용을 전해드렸죠. 이후 나선을 정벌하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출정하였던 함경도 부구후 변급이 이끌었던 나선 정벌군이 두만강을 넘어 귀국했다는 소식이 조정에 전달됩니다. 그 전투에서 나름의 전과를 올렸다는 보고를 받은 조선 조정에서는 그 전투의 결과를 청나라 조정에 보고하는 사안을 두고 어전회의가 열립니다.
2: 나선 정벌에 나섰던 우리 군사들이 청나라군과 연합하여 큰 전과를 올리고 무사히 귀환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도다. 이러한 사실을 자문으로 작성하여서 청나라 조정에 알리는 일을 서둘러야 하지 않겠는가? 그대들의 의견을 말해보라.
3: 전하, 나선 정벌 군병에 대한 보첩은 신등이 미처 생각지 못했사옵니다. 전하의 전교가 이와 같으시니 승문원으로 하여금 자문을 짓게 하고 역관을 뽑아서 속히 그 자문을 가지고 가게 하시옵소서.
0: 보첩이란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상급기관이나 군주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승전보를 뜻하는 말이다.
1: 그러니까 조선에서 출동시킨 군사가 러시아군을 무찔러서 큰 승리를 거두었으니 이 내용을 상국인 청나라 조정에 알리자는 얘기죠. 물론 청나라군도 함께 참전했던 전쟁이니 청나라 조정에서도 그 결과를 알게 될 터인데 특별히 조선에서 따로 사람을 보내서 보고할 필요가 있겠는가. 비변사 대신들은 아마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효종이 정식으로 사람을 보내서 보고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한 것이죠. 심지어 효종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2: 우리나라의 보고가 저들보다 늦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이나 내일 안으로 자문을 지어서 북경으로 보내되 역관을 보내는 것은 타당치 않을 듯하다. 제자관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
1: 나선 정벌에 나섰던 청나라군이 청나라 조정에 전쟁의 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조선에서 먼저 조선군이 이러이러하게 싸워서 이겼노라고 보고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더불어서 통역관에게 보고 문서인 자문을 주어 보낼 것이 아니라 사신급에 해당하는 제자관을 청나라 조정에 파견하라. 효종의 지시가 이러합니다. 조선에서 비록 많지 않은 군사가 출정을 했지만 그래도 용감하게 싸워서 큰 전과를 올렸으니 그러한 조선의 공을 알아달라. 효종은 이런 계산을 했겠죠. 사실 조선이나 청나라가 러시아라는 국가 단위의 군대와 전면전을 치른 게 아니라 무피 장사를 하기 위해 동쪽으로 진출한 러시아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동한 일부 군사와 한 차례 총격전을 벌였을 뿐이었는데 말이죠. 서강대 계승범 교수의 얘기입니다.
4: 서유럽 애들은 이제 배 타고 나가는데 러시아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동쪽으로 하면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 동쪽으로 간 동기부여는 결국 돈 때문에 가는 건데 당시 러시아는 추운 나라잖아요. 특히 그리고 북부유럽도 춥고 그쪽에서는 모피가 그 거의 화폐처럼 사용될 정도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스크바 지역에서도 세금을 거둘 때 금, 은, 동도 있지만 모피가 거의 화폐처럼 사용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근데 보니까 이 동쪽으로 가니까 우랄 산맥을 넘어가면 천지가 모피야. 그러니까 담비 잡아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돈이 되니까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장사꾼들, 죄수들 이런 애들 해가지고 계속해서 목숨 걸고 담비 가족을 찾아가지고 모피를 찾아가지고 계속 들어오고.
1: 단지 모피 장사꾼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수의 러시아군들을 상대해서 싸웠더라도 함께 연합작전을 폈던 청나라 조정에다가는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싸워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장차 청나라를 상대로 실리를 챙기는 데에 외교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효종은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요?

0: 이듬 해인 효종 6년 4월 23일에 경연 시간.
1: 자, 오늘 경전 강독은 이쯤에서 마치기로 하고 경들과 논의할 게 있어.
0: 효종이 이날의 경연에서 경전 강독을 일찍 접고서 남은 시간 동안 현안에 관한 논의를 하겠다고 나선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 이 자리에는 지난번 나선 정벌에 군사를 이끌고 출정하여 큰 공을 세웠던 함경도 부구후 변급이 특별히 참석하고 있다. 그가 시종 우리 조선군 병사들을 지휘했던 만큼 그로부터 나선군과 싸웠던 내력을 이 자리에서 상세히 듣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경들도 궁금한 사안이 있으면 그에게 기탄 없이 질문을 하도록 하라.
0: 이날 함경도의 무관 출신 장수인 변급은 본래에는 경연에 참석할 대상이 아니었는데 특별히 윤대무신으로 참석한 것입니다.
2: 국왕이 문무백관을 순번에 따라서 궁궐로 불러들여서 정무를 보고받고 현안을 논의하는 것을 윤대라고 하는데, 이때 왕의 부름을 받아 참여한 무신 관료를 윤대 무신이라 일컫는다.
0: 따라서 무관인 변급이 특별히 경연에 초대받아서 참석을 했으니 그로서는 영광스러운 자리였겠죠. 변급이 입을 열고 보고를 시작합니다.
3: 주상 전하, 신은 지난해 봄에 어명을 받잡고 군사를 인솔하여 영고탑으로 출정하였사옵니다. 회령에서 북쪽으로 8일 동안 행군하여 영고탑에 이르렀사오며 거기서 또 100리를 가서 홀가강에 이르렀사옵니다. 홀가강에서 자피선을 타고 100리쯤 더 가서 홀가강과 영고강이 합류한 지점에 다다랐사옵니다. 그곳에서 배를 타고 동북 방향으로 100리쯤을 가다 보니 지세가 험해지고 물살이 매우 빨라서 노를 젓기가 매우 힘겨웠사옵니다. 드디어 엿새 만에 와랍이라는 지역에 이르니 또 한 줄기의 강이 서쪽으로 흘러가는데 그 너비가 우리의 임진강보다 더 넓었사오며,
0: 나선 정벌에 지휘관으로 출정했던 변급의 보고가 이어지는데요. 영고탑에서 러시아군 부대를 향해서 가는 과정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과 엇비슷하므로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효종이 궁금한 점들을 질문합니다.
1: 영고탑에서 청나라군과 만났다고 했는데 영고탑에 성이 있던가?
3: 예, 전하. 성이 있기는 한데 목재로 둘러친 목성이옵니다. 그런데 크기가 작아서 성 안팎에 있는 집이라야 겨우 300채뿐이옵니다.
1: 나선군과의 전투를 위하여 우리 군사들이 자피선을 탔다고 했다. 그 배의 크기는 어떠하던가?
3: 작은 것은 겨우 너댓 사람을 태울 정도였고 그 중에는 17명의 정원인 배도 20척쯤 있었사옵니다. 청나라 장수가 신을 자꾸 선봉장으로 삼으려고 하기에 신이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했사옵니다. 어찌 조그마한 자피선을 타고 가서 저들의 커다란 배와 대적하라고 하는 것이오?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오. 그랬더니 청나라 장수가 옳게 여기고는 부하 군사들을 향하여,
4: 자, 우리가 가진 배를 타고는 대적하기가 어려울 듯하니 병사들은 모두 강가에 내려서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 진을 치도록 하라,
3: 이렇게 명했사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사도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목책을 둘러치고 포를 쏘게 하였으며,
0: 이후에 벌어진 총격전 역시 지난 시간에 살펴봤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죠. 효종은 또 이렇게 묻습니다.
1: 전투를 벌였던 왈합이라는 땅은 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가? 그곳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던가?
3: 예, 전하. 왈합은 영고탑 서남쪽에 있는데 우리나라와도 멀지 않사옵니다. 그곳 사람들은 머리를 박박 깎았으며 이마를 수건으로 감싸고 있었사옵고 옷에는 단추가 달려 있었사옵니다. 대포 소리를 들으면 남자들은 귀를 틀어막은 채로 땅바닥에 엎드렸으며 여자들은 공포에 질려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았사온데.
0: 변급의 얘기는 이 정도만 듣기로 하죠. 자, 그러면 효종 5년에 군사를 출정시켜서 참여했던 그 전투의 경험에서 조선이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5: 조선군이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한 건 아니고 이제 청나라에서도 나선 정보를 해야 되니까 원정대를 이렇게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나라군 지휘관이 있으면 그 밑에 뭐 대대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대대가 다섯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조선군 대대를 편입을 시켜서 합동 작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군은 이제 그 안에 일부로 들어가게 되는데 주로 이제 포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쉽게 얘기하면 약간 특수부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찾자면 효종 때 이제 북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상 훈련 도감 등의 일부 이제 군비를 정돈하는 정도의 개선을 제외하면 어떤 실질적인 성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청나라의 침입 등을 상정해서 청나라가 다시 이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걸 상정해서 청나라군의 주력병이 이제 기마병이지 않습니까? 그거의 효과가 좋은 이제 포수로 양성한 것이 작은 성과 중에 하나였는데
0: 혹시라도 효종이 구상하고 있는 북벌의 시기가 와서 조선군이 청나라의 기마병과 대적을 냈을 경우 포수들만으로 구성된 조선군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이에 실전 경험을 통하여 도득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0: 청나라의 요청으로 나선 정벌에 참여하여서 조선군에게 주어진 책임을 일정 정도 완수했다는 사실은 조선 조정에 또 다른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나선 정벌에 참여했던 군사들이 철군한 직후인 효종 6년 1월 17일 비변사 당상관들이 줄줄이 변전으로 입장하는데요. 그 자리에는 강화 유수 정세규가 불려와 있었습니다.
1: 주상

0: 과인이 이 자리에 강화유수를 부른 것은 강화도 연변에 보를 설치하는 것이 군사방어상 유리하겠는지의 여부를 묻기 위함이다. 강화도의 군사 및 행정을 관장하는 관청은 바닷가로부터 너무 깊은 곳에 치우쳐 있고 물가에는 방어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갑자기 적이 쳐들어오기라도 하면 어찌 손을 쓸 수 있겠는가? 그리고 정포는 교동의 하류인데 그곳은 기묘한 곳이 아닌 듯하니 만일 정포에 있는 군사진지를 철고지로 옮겨 설치하면 어떻겠는가?
1: 신 강화유수 정세규가 아뢰옵니다. 정포는 자고로 먼 바다를 망보는 중요한 진지이온데 이미 설치한 군진을 어찌 도로 철폐할 수가 있겠사옵니까? 그것은 불가하옵니다.
2: 참고로 우물정자의 정포는 현재 강화군 외포리 일대를 가리키는 조선시대 지명이다. 동네 초입에 우물이 있어 그런 이름으로 불렸는데 과거 삼별초 항쟁의 중심지였으며 또한 수도를 방어하던 군사적 요충지였다. 그리고 지금의 철산리 일대에 있었던 철고진 광화도의 해안선을 방어하는 데 중요한 군사진지였다.
3: 전하, 신병조판서 원두표가 아뢰옵니다. 진을 새로 설치하거나 옮기는 일은 서둘러서는 아니되옵니다. 강화유수로 하여금 강화도에 돌아가서 땅의 형세와 병사들이 들어가서 지낼 만한 형편이 되는지를 상세히 살펴보고 나서 비변사의 비밀리에 보고하게 하거나 전하께 비밀리에 계문으로 아뢰게 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옵니다. 더불어서 건너편 황해도 해안의 군진이나 보 역시 군사적으로 기묘한지 아닌지를 잘 살펴서 천천히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4: 신 우의정 심지원이 아뢰옵니다. 강화도 방어에 필요한 군진들을 한꺼번에 죄다 설치할 수는 없더라도 연미정과 갑곶돈대는 가장 중요한 요충지이니 먼저 그 두 진부터 설치하고 장수를 임명하여 군조를 거느리게 하되 늘 해안에 거처하면서 외적을 감시하고 방비하게 하는 것이 도리에 맞을 것이옵니다.
5: 주상 전하, 강화도의 백성은 병자년의 난때 열 사람 가운데에서 한 사람꼴도 살아남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행히 살아남은 자도 아비는 아들을 잃고 아내는 지아비를 잃었으므로 그때 난리를 언급하면 지금까지도 눈물을 흘리옵니다. 지금 거주하는 주민이 많지 않은 데다 살 길이 또한 어려운 것이 다른 곳보다 훨씬 심하옵니다.
6: 그러하옵니다. 국가가 조세를 감면하여 그들이 어깨를 펴게 해야 할 터이온데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부역은 다른 고을과 친배 없으니 이래서는 아니 되옵니다. 게다가 관사를 짓는다, 창고를 짓는다 하여 토목공사가 없는 해가 없었기에 살아남은 백성이 편히 살지를 못하옵니다. 춘궁기에 먹을 것이 없어서 관청으로부터 곡식을 빌려간 주민들 중에 그 이자를 아직 갚지 못한 것이 수천석이온데 일부라도 갚은 사람은 그 나머지는 당감하는 것이 마땅하겠사옵니다.
7: 지금 강화도에 군진을 새로 설치하니 혹은 있던 군진을 다른 곳으로 옮기느니 하는 문제로 난상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조선군이 나선 정벌에 군대를 출정시키기 이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병자호란 때 인조가 청나라에 굴욕적인 항복을 하면서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맺은 조약이 있었죠. 그것을 정축약조라고 하는데요. 그중에는 이런 조항도 있었습니다.
2: 조선은 전쟁으로 무너진 성곽 등을 개축하거나 신축하지 못한다.
7: 이후 청나라는 사신을 보낼 때마다 강화도나 남한산성의 무너진 성곽을 수리하지 못하도록 감시를 해왔을 뿐 아니라 조선에서는 군사훈련마저도 청나라 눈치를 살피느라 드러내놓고 실시하지 못했죠. 그러던 터에 청나라에서 나선 정벌을 하겠다고 군대를 파견하라 하였고 조선의 군대가 그 전투에서 일정 부분 전과를 거두었으니 이제는 강화도나 남한산성의 성곽을 보수하거나 군사훈련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예전같이 트집을 잡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자신감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공공연히 어전회의에서 강화도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8: 전하, 강화의 진지를 구축하는 데에 가장 힘든 일은 해안의 군진에 필요한 선박을 장만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옵니다. 삼남 지방에 통영, 병영, 수영 등지에 어명을 내리시어서 배를 만들어 올려보내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사옵니다. 뿐만 아니라 진지를 구축하자면 많은 벽돌이 필요하옵니다. 하오니 벽돌을 미리 많이 만들어두도록 강화 유수에게 명하시옵소서.
0: 과인이 왜 물가에다 군진을 설치하라 하는 줄 아는가? 급할 때에 쓰기 위함이다. 아무리 강화도가 하늘이 낸 참호라고 하더라도 무기가 물가의 진지에 있지 아니하고 섬 깊숙한 곳에 있으면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언제 무기를 옮겨오겠는가?
7: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36편 강화도의 군사방어 진지를 강화하다. 이상락 극본, 김영종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0: 537편 나선 정벌군을 또다시 보내라니.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종.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서기로는 1654년에 해당하는 효종 5년에 조선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청나라군과 합동작전을 펴서 청나라 용토를 침범해온 러시아 세력을 물리치는 전투에 참여한 것이지요. 당시엔 러시아를 한자로 나선이라고 표기했기 때문에 역사 기록에서는 이 전쟁을 나선 정벌이라고 부릅니다. 조선은 비록 소수의 군사를 파병했지만 나름으로 열심히 싸워서 청나라가 러시아 세력을 물리치는 데에 일정 부분 기여를 했죠. 조선군 사령관으로서 군사를 이끌고 참전했던 함경도 병마우후 변급이 전쟁을 마치고 귀국한 것은 그해 6월 무렵이었습니다. 사실 조선은 러시아와는 아무 원수진 일이 없었으나 순전히 청나라의 압박 때문에 마지못해 군사를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로부터 4년여가 지난 효종 9년 3월 3일

0: 청나라 사신단이 황해도를 지나서 곧 한양 도성에 도착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영의정 정태화가 급히 편전으로 들어옵니다.
1: 주상 전하, 지금 청나라 사신 이일선이 곧 도성에 도착할 것이라고 하옵니다.
2: 청나라 사신이면 황제 칙서를 소재하고는 공식 사절인가?
1: 그러하옵니다, 전하.
2: 칙서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진 바 없는가?
1: 예, 전하. 내용은 알 수가 없사옵니다. 하오나 황제의 칙서를 가지고 오는 칙사가 오는 것이니만큼 전하께서 서교에 몸소 납시어서 맞이하심이 어떨까 하옵니다만.
2: 과인이 마땅히 교형을 하겠노라.
3: 조선시대 중국 사신 일행이 한양에 올 때 국왕이 서교, 즉 서대문 밖 교회로 나가서 맞이하던 환영 의례를 교형이라 하였다. 영접 의례를 행하는 지점은 한양 도성 서쪽의 관문이자 사신들의 숙소였던 모화관이었다.
0: 이런 영접 절차를 거쳐서 청나라 사신 이일선 일행이 도성에 들어옵니다. 드디어 장덕궁 희정당에서 효종이 그들을 접견하는데요.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 볼까요?
4: 조선국 국왕전하, 이번에 우리 청나라가 군병을 동원해서 나선을 토벌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군량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선에서도 군량과 군병을 내어서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선 정벌군에게 필요한 다섯 달치의 군량을 보내주십시오.
2: 지금 나선군의 형세

0: 형세상 운송 과정이 매우 어렵기는 하겠으나 어찌 대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가 있겠소.
1: 그런데 효종실록에서는 효종과 청나라 사신 간에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만을 앞서 소개한 것처럼 짧게 기술하고 있을 뿐 사신이 가져온 청나라 황제의 직서 내용은 실려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승정원 일기에 직서의 요점 일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2: 황제가 조선 국왕에게 치규하노라. 지금 나선의 무리가 우리 청나라의 변방을 침범하고 백성들을 소란스럽게 하는 등 우리를 괴롭히고 있으니 우리는 마땅히 군사를 내어서 그들을 토벌하려고 한다. 이 토벌 전투에 만주족 군대를 징발하여 파견하려고 하노라. 그런데 이번에도 사격에 능한 조선군 조총수 200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 조선 국왕은 즉시 군병을 뽑아 보내도록 하고 아울러 필요한 일체의 군수 물자들을 온전히 갖추어서 준비하게 하라. 또한 책임 있는 관리를 지휘관으로 임명하여 5월 초순 안에 영고탑에 도착할 수 있도록 조처하라. 이에 황제가 특별히 유시하는 바이다.
1: 효종은 청나라 사신의 군사 징발 요청에 이번에도 큰 고민 없이 간단하게 그럼하고 응답을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효종 5년에 나선 정벌을 위해 군대를 보냈던 것을 1차 원정이라 하고요. 그 4년 뒤에 다시 군대를 보낸 것을 2차 원정이라고 칭합니다. 그렇다면 그 4년 사이에 어떤 상황 변화가 있었기에 청나라에서는 또다시 조선에 군사를 청했던 것일까요? 서강대 계승범 교수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3: 1차 원정이 1654년인데요. 이때 가서 전투를 해서 러시아 군대가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송화강으로 남하하는 건 좀 위험하다 해서 돌아가요. 흑룡강으로. 그렇지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청나라 애들은 계속해서 흑룡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회만 생기면 송화강 도 엿보고. 그러니까 청나라가 아예 좀 흑룡강 상류에 있는 그 러시아 본진하고 흑룡강 하구 끝에 있는 오우츠크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길을 끊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영고탑에 있는 청나라 군대에게 다시 한번 원정을 가라 그러는데 이게 1658년 4년 뒤입니다.
1: 1차 원정 때 조청연합군이 러시아군의 진로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그렇다고 러시아군의 침략 의지를 꺾을 만한 결정적인 타격을 주지는 못했었죠. 그러던 차에 러시아군이 또다시 청나라의 국경을 침범하여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하자 청나라 조정에서 2차 정벌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조선은 청나라의 군사 징집 요구에 부응해서 출병을 하게 될까요? 계승범 교수는 당시 조선은 좋든 싫든 청나라의 제후국이었기 때문에 출병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3: 청나라가 시키는데 자꾸 거부를 해봤자 그 후유증이 있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고요. 우리 중심으로 해석하자면 어차피 나선이 자꾸 이렇게 남아하려고 하니까 청나라 군대가 원정을 가는 김에 우리도 가서 좀 막아놓으면 지금 청나라와 함께 작전을 펼치면 우리나라 북쪽 경계인 두만강 유역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사실은 조야 모두 가기 싫어해요. 자, 근데 갑니다. 이때는 전투병이 한 150명 이상 가고요. 다 합쳐가지고 262명이 가요. 두 배 늘었죠.
1: 파병을 하는 것이 단순히 청나라를 돕는다는 차원을 넘어 혹시 모를 러시아군의 남하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목적도 있었을 것이란 얘기죠. 그런데요, 그 무렵에는 조선 조정에서도 국경 너머에 특히 청나라군이 주둔해 있는 영고탑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 청나라가 다시 출병을 요청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감지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0: 주상전환합시오.
1: 북경에 동지사로 갔던 사람들로부터는 아직 별다른 소식이 없는가?
2: 명나라나 청나라에서는 음력 11월에 돌아오는 동지라는 명절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해마다 동지를 전후하여 정기적으로 축하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때 파견하는 사신을 동지사라 일컫는다.
3: 심지원이 인솔에 간 동지사는 아마 지금쯤 북경을 떠났을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그들이 돌아오면 청나라의 정세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1: 물론 사절단이 돌아오면 청나라 조정의 사정이야 들을 수 있겠으나 내밀한 상황을 어찌 자세히 알겠는가? 의주 쪽에서는 저들의 동태에 대하여 알려온 소식이 없는가?
4: 하오나 전하, 지금 예의 주시해야 할 곳은 영고탑이옵니다.
1: 그곳은 우리 사신단이 북경에 갈 때 거치는 사행로와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가?
4: 그러하옵니다. 그래서 비변사에서도 영고탑과 통할 수 있는 함경도의 회령과 경원 등지의 사람을 보내서 동태를 살피고 있어옵니다.
1: 그래서 저들 움직임에 대한 별다른 내용을 알아낸 것이 있던가?
5: 예, 전하. 영고탑에 직접 가볼 수는 없었사오나 두만강을 건너갔다 온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영고탑에 주둔한 군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사옵니다. 인근 다른 지역의 병사들이 영고탑으로 집결하는 기미가 보인다고 하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사옵니까?
1: 뭣이 청의 군사가 어딘가로 출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말이야? 혹여 남쪽으로 내려간 명나라군을 경계하는 것인가?
3: 그것은 아닐 것이옵니다. 나선의 무리들이 다시 강을 따라 도처에서 출몰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 것으로 보아서 혹시...
1: 어떠하든 영고탑의 청나라 군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예사로 볼 일이 아니다. 함경도 병마사 등에게 영고탑을 주시하도록 전하라. 그들이 영고탑에 있는 부대를 움직인다면 필시 우리에게도 모종의 요청이 있을 터이다. 북경을 오가는 연행사에게도 영고탑 군사들에 대한 정보를 특별히 수소문하도록 당부하라.

0: 북경에서 연고탑으로 이렇게 올라가려면 함경도 쪽, 의주 쪽을 지나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가 망하면 연고탑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것이 조선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벌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연고탑은 어떤 곳이냐? 청나라인들의 근거지. 그래서 북벌을 만약에 조선이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면 북경을 치러 가지 않습니다. 연고탑으로 갈 곳을 상정을 하고 연고탑이라고 하는 곳에서 싸움을 할 것을 염두에 두겠죠. 그러다 보니까 병급도 연고탑에 대한 관심은 조선시대 사람들 특히 18세기가 되면은 연고탑에 대한 관심이 막대해집니다. 연행사들의 기록을 보시면 연고탑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 연고탑을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연고탑으로 가는 방향만 보여도 저기로 가면 연고탑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모두가 이야기할 정도로 조선 사람들이 연고탑을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곳이 됩니다.
1: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얘기 중에 연행사라는 말이 나오죠. 북경을 다른 말로 연경이라고도 했기 때문에 조선에서 청나라의 수도인 연경으로 가는 사신을 연행사라고 일컬었죠. 어쨌든 조선은 청나라 군역이 자리하고 있는 연고탑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청나라가 어떤 형태로든 군사를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선에 군사를 요청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어린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청나라 사신 이일선이 황제 직서를 갖고 와서는 조총수 200명과 그에 따른 군수품을 보내라고 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효종 9년 3월 11일 앞에서 언급했던 동지사절단 심지원 등이 귀국합니다. 효종으로서는 궁금한 것이 많았겠죠.
2: 전하, 동지사로서 북경에 가서 사신의 소임을 마치고 돌아왔사옵니다.
3: 그래, 어서들 오라. 먼 길 다녀오느라 고생이 많았도다. 과인이 청나라의 정세에 궁금한 점이 많다. 그래, 청나라 황제는 어찌 지내고 있더냐?
1: 참고로 이때 청나라 황제는 만 20세의 순치제였습니다.
2: 청나라 황실의 풍속은 부처를 섬기는 것이었사온데 귀신에게 빌고 기도하는 것이 예전에 양무제 때보다도 더 심한 듯 보였사옵니다. 제 일이 아주 많기 때문에 조정의 공문은 지연되기 일쑤였사옵니다.
3: 오호, 그렇더란 말이지.
4: 제 일이란 불교에서 신도들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계율을 지킬 것을 다짐하며 기도를 올리는 날을 일컫는다. 옛 중국의 남북조 시대에 양나라의 무제는 스스로를 황제보살이라 일컬을 만큼 불교를 강력하게 신앙하고 후원하였는데 청나라의 순치제 역시 불교를 열렬히 신앙하고 있더라는 내용을 보고한 것이다.
1: 유교의 성리학을 국가의 기본 이념이자 통치 원리로 삼았던 명나라만을 상대하다가 불교에 심취해 있는 청나라 황실의 모습을 대하니 매우 낯설고 당황스러웠겠죠.
2: 전하, 청나라의 관리들은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재물을 부당하게 탐하고 행실이나 마음가짐이 바르지 못하여서 관리들은 일상적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었사옵니다. 그 중에서도 어흥 거대라는 자는 탐욕이 극심하여서 사신인 우리에게도 공공연히 뇌물을 요구하였사온데.
3: 어흥 거대라고 하였는가?
5: 예, 전하. 어흥 거대라는 자는 청나라의 내시, 즉 내관의 이름이온데 이 내관은 그 나라에서 막강한 권세를 누리는 권력자라고 소문이 자자했사옵니다. 하운데 그 어흥 거대라는 자가 자꾸만 우리 사절단에게 은밀히 찾아와서는 요강을 뇌물로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였사옵니다.
4: 당시 청나라의 고위 관리들 사이에서는 조선의 노쇠 요강이 큰 인기를 끌고 있어서 조선의 사신들에게 뇌물이나 진 상품으로 요강을 바치도록 요구하곤 하였다.
1: 자, 그런데요. 바로 그 어흥 거대가 조선 사신에게 들려준 다음 이야기가 의미심장합니다.
6: 조선 사신은 잘 들으시오. 우리 황제께서 이번에 아들을 낳으셨어. 그뿐인 줄 아시오. 운남과 귀주가 이미 다 우리에게 귀화를 해왔으니 이보다 더 큰 경사가 어디 있겠소. 아마도 조선국왕께서도 이 소식을 들으면 필시 무척 기뻐하실 터이요. 그러니 선례에 따라서 곧 진하사를 꾸려서 보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오. 조선국왕께서 친히 북경에 나올 수야 없겠지만 세자나 대군 중에서라도 한 사람이 필히 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오.
1: 황제인 순치제가 아들을 낳았으니 진하사, 즉 축하 사절단을 보내라는 얘기야 특별할 것 없는 얘기였으나 운남과 귀주가 청나라에 귀화를 해왔다는 얘기는 조선 사신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겠지요. 운남과 귀주는 청나라에 밀려서 남쪽으로 쫓겨간 명나라의 자녀 세력, 즉 남명이 마지막으로 저항하고 있던 최후의 보루였는데 그들이 결국 청나라에 항복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청나라 내관 어흥거대가 한 말은 사실이었을까요?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37편 나선 정벌군을 또다시 보내라니. 이상락 극본, 김영중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곡 배창복입니다.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비가 지나간 뒤라 공기는 한결 맑고 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따각따각 작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신발 바닥에 조그만 돌 하나가 끼었나 봅니다. 조금만 더 걸으면 저절로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걸으면서 발을 살짝 끌어도 보고 바닥에 몇 번 툭툭 부딪혀 보기도 합니다. 걷는 각도를 조금 바꿔보기도 하고 잔디를 밟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따각따각 소리는 한 걸음도 빠짐없이 따라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걸음을 멈추고 벤치 옆에 서서 신발을 벗고 바닥을 들여다보니 작은 돌 하나가 홈 사이에 단단히 박혀 있습니다.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 살짝 밀어 올렸더니 돌이 너무도 쉽게 빠져나옵니다. 다시 신발을 신고 걷습니다. 조금 전까지 계속 들리던 소리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진작 멈춰서 뺄걸. 조금만 시간을 내면 해결될 일인데 혹시 귀찮을까 번거로울까 싶어 우리는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잠시 멈춰서 신발을 벗는 용기, 때로는 그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정다운 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김순애 시곡 네잎클로버입니다. 소프라노 남덕우의 노래입니다.

정치근 씨 박상중 곡 금강산 가는 김삿갓 베이스 바리톤 오현명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김순애 씨 곡 네잎클로버였는데요. 소프라노 남덕우의 노래였습니다. 고진숙 씨 김희조 곡 산에서 부르는 소리 메조 소프라노 황화자의 노래로 김소월 씨 김순남 곡 산유화 테너 박세원의 노래로 전해드리죠.

고진숙 씨 김희조 곡 산에서 부르는 소리, 메조스프라노 황화자의 노래로, 그리고 이어서 김소월 씨 김순남 곡 산유화, 테너 박세원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은상 씨 현재명곡 이우영 편곡 그 집 앞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파페라 듀오 라보엠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죠.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통일사용설명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훈입니다. 중국 당국이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에 첨단 감시 장비를 설치하고 북한과의 정보 공유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감시체계는 북한의 국경경비대의 밀수 무기인이나 또 방조 이런 사례들을 적발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내부 고발이나 검열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중국 측 감시 장비에 의해서 포착된 영상이 북한 당국과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통일사랑방에서는 중국 측 감시 장비 설치와 정보 공유 확대가 북한 경비대와 접경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대중문화의 면면을 살펴보는 북한 대중문화 탐구 만나보고요. 북한 출신 작가가 들려주는 남북한 사회문화 이야기 서울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취자들은 물론 북녘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하시는 통일사용설명서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0: KBS 라디오의 통일사용설명서. 오늘 첫 순서 통일을 준비하는 시간 통일사랑방입니다. 데일리 NK 이상용 기자 나오셨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지난주에 이어서 국경경비대 얘기 나눠보죠.
1: 네.
0: 과거 그 북중 국경 밀수 단속은 이제 병사들이 눈으로 캐치하고 또 주민의 신고 또 내부 검열 이런 데 의존하지 않았습니까?
1: 네.
0: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요?
1: 네. 이제는 첨단 장비까지 뭐 이용하고 있다.
0: 네.
1: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영상과 위치 정보를 이용한 감시까지 이제 결합이 됐다. 이렇게 추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중국은 북중 접경 지역의 고성능 카메라 그리고 얼굴 인식 장비
0: 네.
1: 그리고 이제 순찰선 검문 시설을 확대해 왔습니다.
0: 네.
1: 이와 관련해서 2026년 7월 중국 측이 촬영한 영상이 북한에 전달돼서 국경 경비대의 밀수 무기인 정황을 조사하는 데 사용됐다라는
0: 네.
1: 보도도 있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이 모든 영상을 어떤 방식으로 공유하는지는 공개되진 않았지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현장 군인들에게는 큰 압박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0: 상황 설명을 좀 더 듣고 싶은데요. 중국 쪽의 감시망이 어느 정도로 촘촘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1: 이게 로이터 통신이 2024년 9월에 보도를 한 게 있는데 그거를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0: 네.
1: 매체가 중국의 정부 예산 그리고 입찰 자료를 분석을 했다라고 해요. 중국 동북부 국경에는 얼굴 인식 카메라 그리고 차량 화물 검사 장비 그리고 순찰선 소환 네. 관련 시설이 확대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경찰 뭐 공안이라고 하죠. 이 공안이 북한 출신 주민의 지문 얼굴 목소리 같은 생체 정보도 수집하고 있다 지금
0: 네.
1: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시망이 강을 건너는 순간에만 작동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걔도 끝까지 따라간다는 거죠. 중국에 들어온 뒤에도 기차와 버스, 숙박시설과 도로 건물을 통해 이동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AI 기술이 되게 많이 발달했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런 기술을 이런 분야에까지 이용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0: 네.
1: 중국 정부가 국경지서를 법에 따라 관리한다라고 이런 그 움직임을 그런 이유다, 이런 네. 목적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인권단체들은 북한 주민의 체포 그리고 강제 송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네.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0: 카메라 영상에 이제 담긴 내용들이 발뺌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거죠, 보니까.
1: 그렇죠.
0: 네.
1: 얼굴이 나와요.
0: 얼굴이 그대로 나오고
1: 그렇죠.
0: 뭐 예전에는 밀수 사건 어떻게 조사했나요? 그냥 뭐 그 취조. 그런 거밖에 없었죠. 증거가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어떻게 보면 취조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0: 네.
1: 그 위에가 누구냐. 네가 뭘 했고 이거 위에가 누구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일 상위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까지 밝혀야 이 사건이 종결된다라고
0: 네.
1: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하나가 그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끝까지 밝혀내지 못하는 측면도 많이 있었던 게
0: 네. 예,
1: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이 카메라 영상이 카메라가 그 밀수업자나 무슨 탈북자 이런 사람뿐이 아니라 국경경비대 병사들도 다 촬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카메라가 국경을 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곳을 지키는 병사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병사가 정해진 위치에 있는지
0: 네.
1: 이게 수상한 사람과 접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차량과 물품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 영상에는 그냥
0: 네.
1: 뭐 정황만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의 얼굴이라든지 모습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좀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어느 날 몇 시 어떤 구간에서 물건이 오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0: 네.
1: 이제는 단순히 내가 이거를 뭐 도왔다라든지 단순히 난 모른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관련해서 2024년 4월에 나온 산팔로스의 디지털 감시 연구도
0: 네.
1: 이 카메라가 주민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종사자의 업무와 혹은 뇌물 행위 그러니까
0: 네.
1: 돈을 받고 봐주는 행위를 감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시하는 병사 자신도 이 북한 당국이 쳐놓은 북중 국경에서 중국하고 북한 당국이 이렇게 쳐놓은 이런 디지털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예. 봐야 되는 거죠.
0: 그럼 이후 이제 그 처벌이 궁금한데요.
1: 네.
0: 최근에 뭐 어떤 그 영상에 의해서 발각이 돼가지고 부대에서 어떤 처벌을 받은 사례가 저 보도된 게 있습니까?
1: 네. 그 해당 시간에 근무한 병사와 초소 책임자 중대 간부를 철저히 조사를 하는 건데
0: 네.
1: 근무 일지와 교신 내용 그리고 병력 배치표를
0: 네.
1: 영상의 시간과 장소에 맞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밀수가 여러 차례 계속이 됐다면 지휘관이 정말 몰랐는지도 조사 대상이 물론 되는 거죠. 아까 보도 말씀하셨는데 2026년 보도된 담배 밀수 사건에서는 하급 병사뿐만 아니라 군 내부 동향을 감시해야 될 그 간부들까지 이 뒷돈을 받고 밀수를 묵인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0: 네.
1: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0: 네.
1: 이후
0: 네.
1: 뭐 근무조 재편과 병사 간 상호 감시라든지 불시 검열이 강화됐다라고 하는 사실도 보도가 됐습니다.
0: 혹시 북한 쪽에도 감시 카메라가 있을까요?
1: 네.
0: 어.
1: 그것도 이제 코로나 이후로 더욱더 많이 설치가 되고 그리고 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계가 좀 더 첨단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국경 초소와 주요 시설에 감시 카메라와 적외선 장비를 늘려온 것으로
0: 네.
1: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북한은 중국산 장비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학교와 공장 그리고 공항 등에서 영상 감시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연구도 나온 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북한 당국이 해결해야 될 문제. 이게 전력과 통신망이 여전히 네네. 불안합니다.
0: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냐 이제
1: 그렇죠. 모든 국경 카메라가 24시간 실시간으로 연결돼 있다라고
0: 네.
1: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기가 끊기면 그리고 전기가 약간 불안정하다 하면
0: 네.
1: 촬영과 전송이 제한되고 저장된 영상을 나중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을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이긴 하죠.
0: 하여튼 이런 것들이 뭐 그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서 되기도 하겠지만 코로나가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됐겠죠.
1: 그렇죠.
0: 초소나 뭐 철조망도 늘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1: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물리적 장벽을 끝까지 1,400km, 1,400km
0: 네.
1: 북중 국경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담벼락도 많이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철조망이 무너진 곳 있다면
0: 네.
1: 다시 한번 철조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전기 철조망도 곳곳에 설치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휴먼 라이츠 워치가 이거 관련해서 보도를 한 게 있고 분석을 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2024년 3월 북중 그리고 북러 국경 가운데 약 321km를 위성사진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0: 네네.
1: 그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2020년 이후 새 철조망 약 482km가 건설이 되고 있고요.
0: 네.
1: 그리고 기존 철조망 약 260km가 보강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하나만 설치한 게 아니라 여러 겹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철조망 길이가 조사 구간보다 길게 집대된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0: 2중 3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군요.
1: 그렇죠.
0: 네.
1: 그리고 분석 구간의 초소와 경비 시설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북한의 국경 통제는 카메라 하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리적 장벽, 그 철조망, 초소, 순찰 병력, 그리고 주민 신고,
0: 네.
1: 전파 탐지 이런 식으로 여러 겹으로 결합하는 그런 방식으로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0: 그동안 이제 우리에게 알려지기로 압록강, 두만강에 특히 그 폭이 좁은 지역 이런 데는
1: 네.
0: 뭐 탈북도 많이 하지만
1: 네.
0: 시도도 하지만 그 밀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 네.
0: 심지어는 북한에서 그 먹고 살라고 건너가서 뇌물 주고 건너가서 장사해가지고 탈북이 아니라 그냥 또 돈 벌어서 오고
1: 네.
0: 또 물건 가져와서 팔고
1: 그렇죠.
0: 이제 이런 개인 밀수 거의 불가능해졌겠는데요. 그럼 만약에 24시간
1: 그렇죠.
0: 그 감시 CCTV가 감시를 한다면?
1: 네. 저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북중 국경 지역
0: 네.
1: 랴오닝성에서 살던 때가 있었는데
0: 네, 네.
1: 거기서 이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취재를 했던 때 있었는데 정말 많은 그 북중 국경 지역에 사는 중국인들이
0: 네.
1: 밀수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0: 네.
1: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돈벌이고 밥벌이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쩌면 생계를 이제 꾸려나갔었는데 그게 현재로서는 훨씬 어려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북한 쪽을 또 얘기를 들어보자면 병사에게 돈을 주고 정해진 시간에 물건을 넘기는 방식. 네. 이게 약간 전통적인 밀수 방식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카메라와 북중의 상호 감시 때문에 위험이 커졌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2026년에는 북한 당국의 특별 지시로 국가기관이 관여한 밀수.
0: 네.
1: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북한은 국가 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0: 국가 밀수라 그래요.
1: 예, 이게 한동안 중단이 되고 해당 구역의 경비대도 함께 처벌한다는 경고가 내려갔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밀수가 이렇게 벌어지면 밀수 중단해라. 다 네. 처벌하고 다 옮기고 막 이렇게 약간 그 버린 작업을 벌이는 거죠. 그러나 밀수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국경선은 이게 길고 네. 산과 강, 안개와 수풀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식 무역으로 구하기 어려운 물품에 대한 수요 네. 이런 것들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다만 적발 가능성, 처벌 위험, 뇌물 비용. 원래 위험이 높아지면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0: 그렇죠.
1: 그 비용이 과거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0: 네. 그럼 물가도 올라가겠네요. 밀수 물가.
1: 그렇죠.
0: 그리고 특히 그 이제 국가정보국에서 이제 통제를 다 한다니까.
1: 네.
0: 그러면 이 감청 뭐 이런 것도 많아서 탈북 뿐이 아니라 중국 전화 사용도 더 어려워졌겠어요?
1: 그렇죠. 중국 전화 사용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 계속적으로 어려워진 게 사실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 청취자분께 다 이해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엔 참빛이라고 있었습니다.
0: 참빛?
1: 참빛. 그러니까 약간 그
0: 머리
1: 몸에서
0: 빛?
1: 머리 빛는 네. 빛인데 이에 네. 약간 이가 많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약간 그 해로운 그런 해충 같은 거를 잡아내기 위해서 빛을 뱉는다 해서 참빛으로 촘촘한 네네네. 빛이 있었는데
0: 저희 그러니까 할머니 쓰셨어요. 옛날에.
1: 그렇죠. 네. 저도 어릴 때 썼었는데 그 참빛 전술을 북한에서 했던 게 뭐냐면 이 머리에 살고 있는 이를 북한에서는 중국서 전전자 사용자를 그 이로 해로운 거를
0: 입히겠습니다.
1: 예. 그래서 그 참빛으로 완전히 한번 빗으면
0: 싹쓸이한다
1: 이런 느낌으로 해서 완전히 한 건데 이게 북한 쪽에서는 이제 철조망과 초소, 전파 탐지와 카메라를 피해야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강을 건너서 중국에 도착한 뒤에는 네. 얼굴 인식이 있습니다. 신분을 확인하고 교통수단, 숙박시설의 감시를 또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이터통신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중국의 확대된 감시망이 북한 이탈 주민의 이동을 훨씬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네.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중국 휴대전화 사용도 위험해집니다. 전파 탐지 인력이 통화 지역을 좁히고
0: 네.
1: 카메라 영상으로 주변 사람과 차량을 확인한다면 전화 사용자의 브로커,
0: 네.
1: 전화 사용자와 브로커를 추적하기 쉬워집니다.
0: 네. 아, 그렇죠.
1: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국가 정보 중심의 정보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이른바 이제 전화라든지 월경 그리고 송금 이렇게 약간 서로 연결돼서
0: 네.
1: 조사가 좀 더 강화될 가능성도 네. 커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뭐 생필품부터 아마 피해가 올 텐데
1: 네.
0: 어떤 게 있을까요?
1: 그러니까 개인 밀수는 약간 불법이긴 하지만
0: 네.
1: 국경 주민들에게는 이제 식량과 약, 의류, 뭐 생활용품 이런 거를 구하는 이른바 생계수단이기도 했습니다.
0: 그렇죠.
1: 오랫동안.
0: 네.
1: 그래서 전문가들도 북중 비공식 무역. 밀수라는 것도 약간 비공식 무역이잖아요.
0: 네.
1: 이게 공식 거래의 위험과 부족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었죠.
0: 네.
1: 그러니까 이 통로가 약간 막히면 장사 기회도 줄고 필요한 물건의 가격이 오를 수 있고 그리고 해외 가족이 보내는 돈을 전달받거나 또한 외부 소식을 듣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다.
0: 네.
1: 이렇게 얘기해서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 이후에 국경 봉쇄가 주민의 식량과 의약품 접근,
0: 네.
1: 시장 경제에 큰 피해를 줬다라고 평가를 한 바도 있습니다.
0: 간단하게 북한 국경 앞으로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 같습니까?
1: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갔는데 계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0: 압박이
1: 있고요.
0: 압박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1: 그렇죠. 네. 그래서 국경이 더욱더 촘촘하게 감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에 따라서 위험 부담, 위험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을 올라갈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국경이 더 촘촘하게 관리됐다라고 해서 주민이 반드시 더 안전하게 되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0: 네.
1: 내가 나의 욕구가 있는 건데 그래서 탈북과 밀수를 줄이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주민의 이동과 생계 또한 외부 정보에 접근할 기회도 네. 함께 줄어들고 있어서 요 부분들을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0: 네, 북한의 국경수비대에 관한 말씀 다음 주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NK 이상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한민족의 문화와 정서를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통일사용설명서.
0: 통일사용설명서 이번 순서는 북한 대중문화의 면면을 살펴보는 북한 대중문화탐구 시간입니다. 정신대 평화통일연구소 최순미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0: 자, 이제 지난주죠. 벌써 지난주 주말 8월 15일이 광복절이었는데 북한에서도 광복절을 기념하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지난 광복절 북한에서 있었던 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 네, 우선 광복절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1945년 8월 15일 네.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되찾은 날을 의미하는 거고 동시에 이제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 바로 광복절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3.1절, 제헌절, 개천절, 한글날 등과 함께 5대 국경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지난주에 저희가 대체 공휴일까지 이제 함께 쉬게 되었고요. 1949년 10월 1일에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광복절이 이제 국경일로 제정이 됐었는데요. 북한에서도 이 날은 사실은 기념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네. 부르는 이름이 좀 달라요. 그래서 8월 15일을 조국 해방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또 북한 사회의 명절이라는 게 결국 우리처럼 이제 국경일도 있지만 또 민족 명절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에서는 이제 사회주의적 국제적 성격의 명절 그리고 이제 민속 명절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광복절은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 조선인민군 창건일 등과 함께 이제 국가 기념일로 이제 기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부르는 이름은 다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광복절이 아니고 조국 해방절 그 네. 사용하는 단어가 다른데 연원이 어떻게 됩니까?
3: 네. 왜 광복이 아니라 해방이라고 표현하는가? 뭐 결국에는 이제 역사관의 차이가 될 텐데 네. 남한에서 광복절은 그 말 그대로 이제 빛광자를 써서 잃어버린 빛을 회복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일본 식민 지배로부터 빼앗겼던 국권을 회복했기 때문에 이 빛을 회복했다라는 의미의 광복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인데요. 반면 북한은 사실 광복절이라는 표현 대신에 김일성이 이제 항일 무장투쟁을 굉장히 강조하는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관 속에서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 덕분에 조국 해방을 이룬 날이다 라는 네. 의미가 좀 강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로부터 누가 어떻게 나라를 되찾았는가에 대한 해석이 남한과 북한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면서 용어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죠.
0: 그렇군요. 지난 8월 15일 그 조선중앙TV 화면에 김정은 네. 위원장이 이제 딸 김주애하고 여러 기념식의 모습을 드러냈죠.
3: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김주애의 모습이 언론에 등장할 때 굉장히 많이 성장한 모습. 10대답지 않은 성숙한 모습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8월 15일 북한 입장에서는 조국 해방의 날 기념식에도 이제 김주애 모습이 보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행보는 우선 평양에 있는 그 소련군 해방탑을 찾은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올해가 광복 81주년이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도. 네. 그래서 옛 소련군을 추모하는 해방탑을 찾아서 헌화를 한 것이죠. 이 부분이 이제 보도가 된 것인데요. 조선중앙통신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 북한과 러시아 간의 어떤 역사와 전통, 혈연의 유대를 이제 강조하는 의미로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북한의 보도에 따르면 북러 간 훌륭한 역사와 전통 혈연의 유대는 양국 친선관계의 근본 초석이다. 그리고 숭고한 이념과 진정한 전투적 우위로 맺어진 두 나라의 친선 단결은 대를 이어 굳건히 계속 발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문구와 함께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네. 사실 이 광복절에 김정은 위원장이 해방탑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 그 리설주 여사와 딸 주애가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딸인 김주애가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소련 해방탑 방문이 세 번째 중에 이제 딸과 함께한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 그만큼 이제 최근에 특히 이 광복절 기념 행사에는 딸 김주애가 계속해서 같이 동행을 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번 이제 그 소련 해방탑 그 방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광복절을 기념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축전도 보내게 돼요. 이 부분도 함께 이제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0: 네, 그 소련군 해방탑 찾은 것도 그렇고,
3: 네. 네,
0: 축전 상호 보도하는 것도 그렇고, 최근 러시아와의 그 우호적인 관계 강조하기 위해서 더 그런 모습이 그 뭐랄까요, 홍보되고. 주민들한테 알려지는 거겠죠?
3: 맞습니다. 사실 북한은 이번만이 아니라 2024년 그러니까 2년 전부터 이 광복절을 전후해서 러시아의 관계를 계속 강조를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소련군 해방탑 방문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도 러시아와 북한이 복리를 위해 건설적인 공동의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는 네. 이제 문구를 썼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그 양국의 공동 사업이라 함은 결국에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뭐 네. 이런 서로 상호 협력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0: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안 끝났죠.
3: 네, 네. 맞습니다.
0: 다른 기념 행사들도 다양하게 개최됐는데 김정은 위원장 모습 계속 보여줬다고요?
3: 네, 맞습니다. 사실 이 광복절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열렸는데 전국적으로 열렸습니다.
0: 네.
3: 이제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0: 조국 해방절.
3: 네, 조국 해방절. 네. 네. 이제 우리 입장에서 광복절이기 때문에 제가 네. 계속 편의상 광복절이라고 네.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제 조국 해방 81돌 그러니까 81주년을 북한은 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0: 네.
3: 81돌 경축 국립교회단 종합교회 공연이 있었고요.
0: 네.
3: 이게 이제 평양교회극장이라고 가장 큰 교회극장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게 아마 17일에 이제 그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서는 뭐 줄타기, 공중곡예 그리고 국제 그 서커스 페스티벌에서 수상한 다양한 종목들이 있어요.
0: 네.
3: 이 종목에 해당하는 공연들이 있었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날 국립교회단의 출연자들과 공연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만족을 표시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국립교회단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을 해서 이 부분도 함께 보도가 됐었고요.
0: 네.
3: 이뿐만 아니라 이 연일 다양한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그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수영 경기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체육 경기라던가 아니면 이제 기념 헌화 행사 이런 것들이 이제 전국적으로도 이제 일어나서 이 부분들도 북한의 노동신문이라든지 조선중앙통신과 같은 주요 언론에서는 연일 보도가 됐었습니다.
0: 네. 수영 경기도 치러졌다는 소식이 있던데 이것도 역시 광복절 기념 행사입니까?
3: 네, 맞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네. 점인데 조국 해방의 날로 부르는 이 광복절 이제 전국 각지에서 있었던 기념 행사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교회 행사, 교회 공연 그리고 금수산 태양공전이나 이런 것들을 방문하는 행사 이런 것들과 함께 이 수영 경기가 치러졌는데 그 지난 16일, 그러니까 8월 16일에 열렸다고 하고요. 북한의 표현으로 따지면 이제 수영 및 물에 뛰어들기 경기.

0: 우승을 차지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 수영과 다이빙 경기를 이제 관람을 하는 모습에서 특히 부인 이설주 여사와 딸 김주혜도 함께 이제 동행을 하는 그런 모습도 함께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사진이 실렸는데 네. 보면은 이제 김주혜 딸 김주혜가 귀빈석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 바로 옆자리에 굉장히 중앙이 되겠죠. 네. 여기 앉아서 공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기를 관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사진들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또 한 번 더 이 가족의 모습이 부각이 됐었습니다. 네. 또 특히 이제 이번 행사에는 조용원, 리란, 주창일, 정경택 이런 당비서 그리고 그 박태성 내각총리, 최선희 외무상, 노광철 국방상, 박정천 국방성 고문 등 이제 여러 고위 그 간부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함께 수행하는 모습도 보여졌었습니다.
1: 네. 이번 광복절에 이제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이 네. 남북관계에 대한 그 언급이 있었는데 그 이후 북한의 반응은 혹시 뭐 들어온 게 없습니까?
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이제 네. 북한이 별다른 반응을 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제 좀 고무적인 것은 그 8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전쟁을 네.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과 논의를 시작하자라고 네.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협상 과 관련된 다자 논의를 처음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 것인데요. 이제 그래서 많은 이제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이 이제 북한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는 점을 네. 좀 눈여겨봤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여기에 대한 반응은 이제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통일 사용 설명서 북한 대중문화 탐구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광복절을 조국 해방 기념일로 보낸 북한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최순미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허성희의 노래입니다. 다시 오는 가을.

0: 스마트폰용 KBS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전 세계 어디서든 빠르고 끊김없이 들을 수 있는 KBS 모바일 콩.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은 앱스토어에서 한국 계정으로 접속하신 뒤 KBS 콩으로 검색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KBS 라디오의 모든 채널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들으세요.
1: 통일 사용 설명서, 이번 순서는 탈북민의 서울살이를 들어보는 서울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설성화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그동안 이제 북한의 결혼 또 출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요. 아, 북한에서는 그렇다면 이혼에 대해서는 어떤 사회적 시선이 따를까요? 자, 오늘은 북한 여성의 삶이라는 큰 틀에서 바라본 이혼에 대해서 설 작가님으로부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혼했다라는 말을 그 쉽게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였죠?
2: 그렇습니다. 그 제 또 사례를 아무래도 말씀드려야 조금 더 전달력이 네. 있어서 네. 저희 언니가 86년도 결혼하고 92년도 이혼했습니다.
1: 네.
2: 근데 제가 94년도에 결혼 종용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네. 저 집에 이혼했대.
1: 아, 이혼한 언니가 있어서 그게 또 흠이 되는 거예요?
2: 아니, 남자가 왔다 간 가는 거예요. 그 가풍이 나쁘다. 그리고 저 이혼녀가 있는 그 집안에 그 자녀가 얼마나 잘 됐겠냐. 이 말하자면 이 도덕이 없다. 여자가 잘못해서 이혼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제가 그러다가 97년도 이후에 장마당 덕분에 일단 결혼을 했고요. 특히 이게 이혼녀가 있다 하면은 그 인사 문제가 걸립니다. 제가 이혼했다 하면은 교사를 제가 예를 들면요. 북한의 교사가 1급부터 6급까지 있습니다.
1: 네.
2: 처음에 들어갈 때 6급부터 시작하거든요. 2급까지 올라가기가 꽤 힘들어요. 20년 이상 그 교직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있었던 평안남도 그 학교에 그래도 정말 25년 일을 해서 2급까지 올라가서 그 비준 서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네. 최종 비준할 때에 이혼 경력이 있어서 탈락됐습니다.
1: 아.
2: 예,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이혼녀 하면은 네. 아주 불명해.
1: 네.
2: 예, 최근에는 그래도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1: 아니, 북한의 가족 법에 이혼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래요?
2: 물론 법에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네. 부부의 사랑과 믿음을 심하게 배반했거나 구박계 사유로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이혼할 수 있다.
1: 네.
2: 그런데 이게 참 법 저항대로라면 뭐 남편이 외도나 혹시 또 여성도 외도하지 않겠습니까?
1: 네.
2: 특히 남편의 물리적 폭력. 여성이 이혼 소송을 하면은 이혼이 성립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말이죠.
1: 네.
2: 그래서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게 북한의 법이고요.
1: 네.
2: 특히 북한의 법 하면은 한국처럼 생각하는 법이 아니고
1: 네.
2: 그 헌법 위에 김정은이 말이 있기 때문에
1: 네. 네.
2: 김정은이 한마디면 헌법도 다 까부시죠.
1: 네.
2: 그래서 이런 체제의 특성상 이혼의 성격은 체제를 공고화하는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1: 네.
2: 내가 왜 이혼을 하려고 하냐. 좀 어떻게 이혼 사유를 승인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1: 네.
2: 혁명의 이익을 견지하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정치적 문제다. 재판관도 할 수 없습니다.
1: 그러면 이제 이혼을 가정 파괴하는 그 일탈 행위 뭐 이렇게 취급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2: 그렇죠. 네. 단순히 가정 일탈이 아니고 체제 일탈이죠.
1: 아,
2: 사회주의 그러니까, 대가정 아닙니까 북한이.
1: 예. 사상적 변질이다. 뭐 이렇게.
2: 예, 예. 맞습니다.
1: 자, 그럼 남녀에 대한 사회적 시각차가 이제 극명한데 이혼 남녀에 대한 사회적 시각에도 차이가 좀 다르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2: 그러면. 아이고 그럼요. 말 마세요. 제가 네. 앞서서 예, 제가
1: 언니
2: 왜 이혼했냐
1: 하셨는데.
2: 할 때 네. 제가 혹시 남자였으면 달랐을 거예요. 근데
1: 아,
2: 여자니까. 그래서 이혼한 것도 여자가 이혼하면은 여자의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 이혼 조건이 아 네. 남성이 이혼했으면은 야 저거 예민해 잘못 만나서
1: 고생했구나.
2: 예, 부덕한 여자 만나서 이렇게 사회적 시선이 온다면 여자가 이혼한다면 저거 다 제 탓이지. 무슨 여자가 참고 살아야지. 다 내 탓이야. 맞는 것도 내 탓이야. 이런 사회적인 비난 대상이 바로 어떤 전통적인 문화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그 어떤 그런 집안 망신 이런 지도자의 발언 또 김정일이가 이렇게 말한 적 있어요. 집안 이혼하면 그것이 집안 망신이고 구집 사람들이 머리를 들고 다니지 못한다. 이게 곧 이데올로기로 확장된 거죠. 네, 그래서 여성의 기본값은 순정 참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혼남보다는 이혼녀가 더 문제시되는 북한 사회 문제, 예, 여러분들 듣고 계시죠?
1: 그 북한 사회에서 이제 이혼이 굉장히 드물었던 배경에는 이제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작용을 했었던 것 같고요. 역시 그 장마당의 등장이 이런 그 저 구조 또 특히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큰 변화를 갖고 왔네요.
2: 네, 맞습니다. 어저께만 북한의 말이 이런 말했습니다. 북한의 가장 힘있는 당이 어디예요 하면 북한의 유일 집권당 노동당이 아닙니까? 네네. 그러나 지금은 노동당이 아니라 장마당이다. 네. 네, 그런데 장마당의 주체는 여성이다. 그러니 결국은 사회 변화는 여성의 힘이 아니냐. 네. 당연히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서부터 이제는 여성들이 시간이 돈이다 이런 경제적 관념으로 결혼 선택 그리고 다출산 정책 이 모든 곳으로 저출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네. 쉽게 말하면은 내 몸의 주체는 나다. 네. 우리가 북한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내 몸이 국가권이야. 네, 항상 왜 아이를 많이 낳아라. 뭐 일곱 명 낳아라. 모성 영웅이냐 이런 말을 하냐. 이런 것도 여성들이 당국에 대항하는 우식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근데 그 이혼 제도가 이제 여전히 북한의 그 집단주의 체제를 뒷받침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법기관도 시장화가 돼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2: 이게 그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면 이혼을 못하도록 해도 이혼을 안 하냐 하죠.
1: 예.
2: 그런데 이혼을 한기 시군에 이혼을 할 사람이 100명 있으면은 10명밖에 폰트가 안 차려집니다. 이것도 국가 폰트가 이거 배정이 차려지죠.
1: 아, 그 이혼하는 것도 쿼터 그러니까 그 수량이
2: 그렇죠. 계획이 있습니다. 좀 웃기죠. 예. 아. 그러니까 이 100명이 이혼해야 되겠는데 재판관은 10명밖에 못 해줘. 예. 더 늘어나면은 그 군수가 목 잘립니다. 딱 10명만 해줘야 되니까 어떻겠어요. 그 10명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무지하게 뇌물이 들어오죠.
1: 아 판사한테.
2: 기존에 판사 죽도만 먹었어요. 쌀밖에 못 먹고 그냥 배급 쌀밖에 못 먹었는데 어느 순간 집이 바뀌어. 어느 순간 차가 바뀌어. 야. 어머 세상이 달라지니까 이혼이 되시다 보니까 검찰보다는 재판관이 더 시세가 나는 직업.
1: 지난 시간에 그 산부인과 의사가 뭐
2: 그렇죠.
1: 김일성.
2: 그거는 피임시장이죠.
1: 예, 예. 종합대학 정치학과보다 그게 세다 의대.
2: 이혼시장에서는 이렇게 예. 이제는 사법기관에서 검찰이나 국가보위부가 아니라 이제는 네. 재판관. 볼 것도 없었던 네. 이런 직업이 인기 있는 직업. 그런데 또 이게 문제점은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 남편이 문제인데 또 남편도 우리 아내가 문제인데 이혼을 해야 되겠어. 그래야 오히려 자식에게도 더 건강한 삶이 주어지지만 돈이 없으면은 이혼을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인 취약계층 여성들은 이혼 소송을 해도 재판기간이 연장되고 아예 승소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네. 가정폭력에 방치되고 가출을 하고 가출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 고주 제도가 다 또 깨지고 네. 이 고주에서 또 비법 고주한 거 자꾸 잡아다 노동 단련대 감옥에 보내고 하니까 법적 보호망에 오히려 들어야 할 여성들이 오히려 밖으로 밀려나서 내 팔자를 탓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1: 그러면 그 이혼을 해야 되는데 못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할 수 없이 가정을 지켜내려고 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노력하는 여성들도 있을 거고 이 정신 건강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그 스트레스 뭐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나 뭐 구호나 이런 건 없습니까?
2: 이게 제가 정말 그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릴 거는 한국에 제가 왔을 때 처음 명동거리 가니까 그 타로 보는 점이 꽤 많아요.
1: 타로점. 예, 예, 예. 가드점.
2: 저는
1: 예.
2: 그게 참 북한하고 아주 닿았던 게 북한에 가장 많이 지금 확산되는 게 점쟁이거든요.
1: 아 그래요?
2: 점쟁이. 예.
1: 사회주의에서는 절대 용납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2: 예, 정확히 예. 말했어요. 사회주의 안에서 용납 안 하기 때문에 성이 문드러지는 거죠. 그래서도 찾아가는데 한국처럼 교회나 불교가 있으면 정교에 기대겠지만 그것도 네. 없고 계속 순전매체는 우리 당만 믿고 수령님만 믿으라 하는데 그건 못하겠고 그래서 이걸 토론해야 되지 않나요?
1: 예.
2: 아무튼 저도 평안남도 점쟁이는 한 30명 돌아간 것 같습니다. 아. 자전거 타고. 설날 되면 토정 비율 보겠다고 배급소 줄보다 더 길게 들어서는데요.
1: 예.
2: 그만큼 심리상담소의 수요. 제가 어떻게 보면 한국에 와서 심리학을 전공한 그런 이유의 하나가
1: 예.
2: 내가 통일되면 꼭 이렇게 안에 고름이 차있는 의린 여성들 네. 내가 꼭 종소속 상처 치유해지겠다. 특히 한국에는 심리상담소가 곳곳마다 있고 정신 어떤 치유라는 이런 것도 참 잘 되어 있는데 북한에는 심리상담이라는 그 개념조차 없는 이런 제도적인 문제 탈북민인 저의 역할이 아닐까도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1: 네. 그 가부장제가 아직도 공고한 북한 사회에서는 아마 더 그럴 수밖에 없었을 듯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그 우리 사회에서 결혼 못지않게 이혼과 관련돼서도 이제 방송에서도 프로그램화 할 정도로 자유롭게 말하는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2: 돌싱이라 말 저는 처음에 참 신기하기도 했고 네네. 오해가 없기도 했고 네. 남성들이 이거 들으면 상당히 기분 상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제가 봤어요. 그런데 남성에게도 돌싱이라고 하더라고요.
1: 그럼요.
2: 예.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어떤 인식, 평균적인 네. 변화로구나. 이게 참 그 사회적 성장을 저는 봤고요.
1: 네.
2: 그래 여성들도 북한의 여성들도 그렇게 이혼을 하면 저거 정말 이혼요 이렇게 딱지 붙지 않고
1: 네.
2: 북한도 이혼 못하게 그냥 정말 그 빨래 비틀어 매듯 그러지 네. 말고 그래 덜싱은 또 하나의 제2인생을 살도록 건강한 네.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정책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1: 네. 뭐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 정 살 수 없다면
2: 네.
1: 제2의 인생을 서로 개척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저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지난 시간인가 언제 그 장마당에서 이제 여성들이 돈을 벌면서 결혼 적령기가 23살에서 30살 정도로 늘어났다. 근데 이제 남자는 어떤지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비혼이 있지 않습니까? 꼭 비혼주의자가 아니더라도 뭐 한국에서는 40까지 그 결혼을 하긴 할 건데 아직은 못 만났다 그러나 바쁘다 그러고 이제 40까지도 그냥 싱글로 지내는 남녀들이 많은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비혼에 대한 생각?
2: 2010년대 중반까지 비혼은 거의 없었어요. 일단 비혼하게 네. 되면은 그게 네. 그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요소로 보거든요.
1: 그것도
2: 혼자 살면 그게 이상하게 보죠.
1: 남자도 그렇습니까?
2: 아 북한에는
1: 네.
2: 북한의 성비가 한국은 성비가 남성이 많지만 북한은 네. 여성이 많아요.
1: 그래요?
2: 저 장가 못 가는 남성이 없습니다. 일단. 요즘 무조건 다 아무리 세번 가도 다 장가 가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비혼 여성들이 2010년대 후반부터 정말 더세서부터 그리고 상류층 여성부터 지금 나오기 시작해서
1: 네.
2: 특히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제가 애완견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1: 네.
2: 애완견 산업이 왜 국가산업으로 등장을 했냐 이 문제도 지금 북한의 비혼 여성 이것을 김정은 정권이 어떻게 공식 제도권 사회적 문화에 흡수할 것인가
1: 네.
2: 이런 요인이 하나라고 보시면 더 흥미있을 것 같아요.
1: 아 그러면 전통적인 인식은 좀 잘못된 여자 뭐 이렇게 보기는 하지만
2: 그렇죠.
1: 어쩔 수 없이 이제
2: 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1: 여성들의 경제력도 늘어나고 혼자 사는데 문제가 없다 보니까 비혼 주의가 있든 없든 혼자 사는 여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2: 네,
1: 이 말씀.
2: 네, 더 사이서부터 이제는 늘어난다기보다는 이제는 나오고 있다.
1: 나오고
2: 이런
1: 있다.
2: 얘기입니다.
1: 아직은. 네. 지금까지 설성화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 KBS 라디오의 통일 사용 설명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통일 사용 설명서는 KBS 1라디오와 한민족 방송 채널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청취 바랍니다. 끝으로 박경하가 노래하는 들꽃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윤석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매주 일요일에는 여행을 통해 인문학에 대한 상식을 키울 수 있는 기류의 인문학 시간으로 꾸며지는데요. 오늘은 실용학문의 선각자라고 불리던 초관 권문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초관 권문회와 관련 있는 명소인 초관정을 찾아가 볼 텐데요. 초관정은 경상북도 예천군에 있습니다. 오늘도 성우 정다연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오늘은 초관 권문회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사실 초관 권문회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거든요. 어떤 분이셨나요?
1: 네, 초관 권문회는 조선 중종 때인 1534년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 권지에게 글을 배웠고요. 18살 때인 1552년 진사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퇴계 이황의 문화에서 학문을 익혔습니다.
2: 그런데 초관 권문회와 관련된 재미난 일화도 하나 있다고요?
1: 예, 그렇습니다. 초관 권문회는 23살 무렵에 예천 용문사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등잔불을 밝힐 기름이 모자랄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지만 다행히도 용문사 스님 한 분이 기름을 계속 채워줘서 공부는 계속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훗날 초관 권문회는 옛날 걸상이 뚫릴 정도로 앉아 학업에 열중하던 날 스님에게 모자라는 등잔기름 대게 했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라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2: 그럼 초관 권문회는 언제부터 관직 생활을 시작했나요?
1: 네, 초관 권문회는 26살 때인 1560년 별시 문과에 급제하면서 정식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대구 부사, 공주 목사, 승정원의 동부승지와 좌부승지 등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관직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당쟁에 휘말리기도 했는데요. 청렴과 정직을 무기로 의연하게 대처해서 이겨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30여 년 동안 관직 생활을 한 초관 권문회는 57살 때인 159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 앞서 초관 권문회가 조선시대의 실용학문의 선각자라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된 저서도 있나요?
1: 예, 있습니다. 초관 권문회의 저서 가운데 보물로 지정된 대동운부 군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종의 실용서인 대동운부 군옥은 초관 권문회가 오랫동안 직접 자료를 수집해서 집필한 백과사전인데요. 그런 만큼 이 대동운부 군옥에는 조선시대의 역사, 지리, 문학, 풍속 등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2: 그럼 초관 권문회와 관련이 있는 초관정은 어떤 곳인가요?
1: 네, 초관정은 초관 권문회가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지은 정자인데요. 본래의 이름은 초관정사였고요. 조선 선조 때인 1582년에 건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초관정은 임진왜란 때 왜군에 의해서 모두 불에 타고 말았고요. 이후 초관 권문회의 아들인 죽소 권별이 중수를 했지만 이마저도 화마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2: 그럼 지금의 초관정은 언제 세워진 것인가요?
1: 네, 화마의 피해를 입은 초관정은 100여 년 동안 폐허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는데요. 조선 영조 때인 1741년에 이르러서야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 네, 작가님, 오늘도 재미있는 인문학 여행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도 성우 정다현 씨와 함께 했는데요. 조선시대의 문인인 초관 권문회와 초관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톨스토이의 소설 주인과 하인입니다. 주인 바실리가 눈보라 속에 하인 니키타를 버린 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니키타는 마차 안에서 추위에 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실리에게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추위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것, 술을 마셔 가정을 망친 것도 받아들였고 돈이 없는 것도 받아들였으며 이 눈보라도 받아들였습니다. 그 수용은 비겁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지혜였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 지혜. 바실리는 마차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 처음에 그는 몰랐습니다. 재산을 잃을까봐 두려운 것인지, 거래를 놓칠까봐 두려운 것인지, 죽을까봐 두려운 것인지. 그러다가 니키타가 떨고 있다는 것을 바실리가 알았습니다. 니키타의 몸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바실리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바실리는 니키타 위에 누웠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니키타를 덮었습니다. 값비싼 모피코트를 벗어 가난한 하인 니키타를 감쌌습니다. 자신의 체온으로 니키타를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이 소설 전체를 떠받드는 감동의 기둥입니다. 그동안 쭉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바실리는 왜 마음을 바꾸었을까요? 톨스토이는 그 순간 바실리의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갑자기 기쁨이 솟아올랐다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이. 그 기쁨이 두려움을 밀어냈습니다. 바실리는 처음으로 거래가 아닌 행동을 했습니다. 이익이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니키타의 죽어가는 몸을 감싸 자신의 체온으로 니키타를 살리면서 처음으로 순수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밤이 지나갔습니다. 바실리의 체온이 니키타에게 전해졌습니다. 니키타는 서서히 따뜻해졌습니다. 잠들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바실리는 니키타 위에 누운 채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추위가 그를 덮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의 의식 속에서 무언가가 열렸습니다. 마침내 깨닫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을 던져 죽어가는 니키타를 살리고 있는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기쁨임을 깨닫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1: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0: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1: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0: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KBS 1라디오 하나로 일상적인 시사 정보부터 재난 정보까지 모두 믿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0: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공공정보를 광고 없이 전달하면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그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참 잘 만듭니다. 특히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 기술에 감탄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이런 최첨단 시대에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하는 최고의 영화감독이 있습니다. 요즘 화제작인 오디세이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천만 관객을 동원했던 인터스텔라를 만든 감독이지요. 디지털 방식의 촬영이 대세인 요즘도 필름 방식을 고수하고 화려한 CG 대신 실사 촬영을 선호하는 그는 평소에 스마트폰도 잘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조용히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고요. 구형 폴더폰을 사용하고 배우에게도 이메일 대신 종이로 인쇄한 대본을 전달하는 구시대적인 감독. 하지만 그가 만드는 작품들은 최첨단을 사는 요즘 사람들에게도 열렬한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빠르고 편리한 기능적인 것도 좋지만 때로는 수작업으로 천천히 만들어가는 작업이 그리워질 때가 있지요. 자, 그래서 오늘도 한 곡 한 곡 정성껏 준비해봤습니다. 첫 곡은 키보이스의 노래입니다. 바닷가의 추억.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1호 초대석. 오늘 모신 분은 별명이 많습니다. 트로트계의 미다스의 손, 히트곡 제조기. 직업은 더 많습니다. 작사가, 작곡가, 노래 선생님, 가요대학 학장, 방송인, 또 심사위원. 아주 호감 가는 인상과 미소가 멋진 분이죠. 이호섭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앞에 그 네 뭐 미다스의 손 뭐 점점점점 저두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0: 모르셨어요?
1: 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언제스럽게
0: 이런 별명 못 들어보셨어요? 저희 작가님이 지으셨나? 예예. 예. 아니 워낙 맞는 말이죠. 이건 별명도 아니고 그냥 본명에 가깝습니다. 히트곡 제조기. 예.
1: 아 근데 참 운이 굉장히 억세게 좋았던 그런 작곡가다. 아, 저는 늘 이런 얘기를 하는데
0: 운도 실력입니다. 아시잖아요.
1: 아 역시 세월 따라 네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0: 아니 정말 저희가 모실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그 출연자 중에 한 분이세요.
1: 아, 감사합니다.
0: 다양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1: 예.
0: 또 KBS와도 인연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1: 어, 맞아요, 진짜.
0: 예, 옛날에 임수민 아나운서와 희망가요 오래 하셨죠?
1: 예, 아마 1997년부터 2008년도까지 11년 동안 같이 했으니까
0: 네.
1: 임수민 아나운서도 그러고 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임수민 아나운서도 남편 얼굴 보는 것보다는 저를 더 많이 봤다 그러고 저 역시도 제 아내 얼굴 보는 것보다 임수민 아나운서를 더 많이 본 거고
0: 네.
1: 참 그런 인연입니다.
0: 간혹 어떤 청취자분들은 워낙 희망가요 때 두 분이 합이 좋으시니까
1: 네.
0: 뭐 정말로 부부신가 이렇게 오해하는 분도 계셨을 것 같고
1: 가끔씩 그런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0: 예.
1: 그리고 그 이후에 송혜 선생님 님께서
0: 아,
1: 또 조금 몸이 불편하시거나
0: 전국 노래자랑 대신 진행하셨죠.
1: 예, 또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셨을 때
0: 예, 예.
1: 그때 이제 임수민 아나운서하고 저하고 같이 또 이제 잠시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을 했잖아요.
0: 네.
1: 그때는 아주 확신적으로 아, 저 부부구나.
0: 아, 잠깐 안 보이고 안 들리더니 다시 나타났구나. 저 부부가. 아, 또 그런 또 소리를 또 뭐 농담이시겠지만
1: 예,
0: 많이 들으셨겠습니다.
1: 다 재미로 하는 얘기죠.
0: 지금도 KBS 라디오에 또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KBS 한민족 방송의 간판 프로 동포 노래방
1: 네.
0: 하시잖아요.
1: 그렇죠. 제가 94년도부터 네.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거의 32년째 지금
0: 아,
1: 하고 있네요.
0: 어마어마하시네요.
1: 예, 그 방송은 우리 KBS가 가장 또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0: 네.
1: 제작하는 그런 방송 중에 하나잖아요.
0: 크.
1: 우리가 IMF 사태를 이제 겪었던
0: 네네.
1: 97년도쯤 됐을 때 제가 이런 선언을 했어요.
0: 예.
1: 만약에 KBS에서 저를 내보내지만 않는다면 저는 방송 출연료 없이도 저는 평생 이 프로그램 할 것이다. 이렇게 그 프로그램은 제가 정말 애정을 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0: 사실 IMF 때 또 혹은 금융위기 때
1: 네.
0: 방송사들도 힘들어서
1: 그렇죠.
0: 좀 선제적으로 또 우리 또 이호섭 씨는 단 무료라도 열심히 방송을 하겠다라고 선언하셨군요.
1: 네, 사실은 이제 제가 94년도에 그 방송을 맡을 때만 하더라도
0: 예.
1: 중국 동포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중국과 국교는 수립돼 있었지만은 편안하게 우리 방송을 들을 때가 아니거든요. 이불 속에서
0: 예.
1: 몰래 들을 때거든.
0: 예, 예.
1: 그때만 하더라도 정서적으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나 좀 친북 쪽이 가까웠어요. 그런데 동포 노래방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구김살 없는 그리고 자유로운 그런 모습을 다 들려드리면서 특히 노래로 소식을 전해드리니까 굉장히 부담 없고 재미있잖아요.
0: 예.
1: 그래서 그걸 몰래 들으시다가 아 이제 대한민국에 가면 이런 모습이겠구나 하는 것이 그림이 펼쳐지겠죠. 네, 그래서 김광철 씨 뭐 가족이라든지
0: 예.
1: 또 이 탈북하시는 그런 분들이 그 뒤에 러시를 이뤘는데 내려오셔서 이제 인터뷰할 때 우리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계속 듣다가 확신을 가졌답니다. 아,
0: 이야.
1: 남쪽에 가면 자유가 있겠다. 이래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다 이렇게 이제 자유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다고.
0: 어찌 보면 이호섭 씨가 큰 역할을 하신 거네요.
1: 제가 했다기보다는 우리 KBS가
0: 예.
1: 그만큼은 이제
0: 한민족 방송.
1: 이 한민족 방송이 그만큼 큰 역할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 K-POP이 세계적인 그런 붐을 일으키는데 한류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진원지가 바로 우리 한민족 방송이었다. 저는 이렇게 늘 어디 가나 얘기를 합니다.
0: 그렇네요. 우리 음악을 먼저 이제 유럽이나 뭐 미국 그 보내기 전에
1: 네.
0: 동북 삼성부터 보내봐가지고
1: 그렇죠.
0: 반응을 띄우고.
1: 예. 그리고 일본에서도 우리 그 한민족 방송 떴잖아요.
0: 예, 맞아요.
1: 네, 그래서 일본을 오고 가고 하는 그런 또 외국인들도 우리 한민족 방송의 채널을 통해서 우리 한국 문화를 또 특히 대중가요를 접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 지금은 이제 세계화되는 그런 물결 위에 좀 더 네. 빠른 가속도가 붙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0: 야, 예. 그런데 그나저나 정말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30년 넘게 그 코너를 진행하셨다는 건 대단한 일이고요.
1: 일단은 이제 우리 MC들이 잘 이끌어 주시니까 저는 이제 뭐 멍석 펴놓으면 잘 놀기는 합니다.
0: 거의 그냥 MC시죠 뭐 이효석 씨가. 예. 자, 근황 중에 하나 궁금했던 게 그 몇 년 전에 나와가지고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트로트 가요 대학을 예. 만드셔서 지금 네. 운영 중이신데 잘 되고 있는 거죠?
1: 예, 이제 올해 5기 수강생을 네. 지금 받아서 아. 지금 이제 운영 중에 있고
0: 예.
1: 그리고 이제 우리 가요를 그 학술적으로 이렇게 규명을 하고 또 조명도 하고 분석도 하고 보급도 네. 하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2010년도에 제가 창립을 했던 한국 가창학회도
0: 아.
1: 네, 벌써 지도자 과정이 25기 오. 이제 운영 중에 있으니까 두 단체 가 지금 잘 이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즐거운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0: 예, 그러니까 트로트 가요대학에서 벌써 5년째 이제 네. 수료생들 예. 제자들이 나오고 있고
1: 네.
0: 가창학회는 더 오래됐네요.
1: 그렇죠. 더 오래되고.
0: 그러니까 가창학이라는 게 우리 이효섭 씨가 처음으로 이게 주창하신
1: 예,
0: 학문이라면서요.
1: 맞습니다. 태권도가 대한민국이 종주국인
0: 예.
1: 그런 나라잖아요. 이 대중가요가 우리 국민 정서에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 어마어마하고
0: 그럼요, 그럼요.
1: 가액으로 산정할 수 없을 정도 예, 그런 가치를 갖고 있거든요.
0: 국민 건강과.
1: 예, 예. 그리고 특히 뭐 신체적인 그런 건강, 정신적인 건강 이런 것을 질병을 예방하고 또 치유하고 네, 그다음에 사회적인 그런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우리 고령층들을 하나를 묶어내는 그런
0: 예.
1: 이 네트워크가 된단 말이에요.
0: 아.
1: 네, 그래서 이런 가치를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주무국의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국책사업이 되어야 된다.
0: 예.
1: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론적인 뒷받침까지도 다 같이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가창학회를 창설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논문들을 우리 학회 이름으로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그러고 보니까 정말 표창을 많이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저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노래방 가서 제 노래를 많이 불러주시는 그 즉시로 저작권을
0: 예.
1: 받기 때문에 그게 저는 표창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 그렇죠. 노래 사랑받는 게 가장 큰 표창이겠죠.
1: 네.
0: 자 오늘 먼저 들어볼 노래가 주현미의 짝사랑입니다.
1: 네.
0: 89년도 최고의 히트곡이었죠.
1: 제가 무명으로 가요계에 데뷔를 해서 문희옥 씨의 사투리 디스코를 제가 내는 그
0: 아.
1: 사이에 여고생 가수 문희옥 씨를 만나게 된 게 저한테는 큰 행운이었거든요.
0: 예, 예, 예.
1: 네, 그런데 그때는 미성년자는 방송 출연이 안 됐어요.
0: 아 그랬군요.
1: 네, 그래서 정규 음반을 내기에는 아무래도 투자가 조금 좀 리스크가 있던
0: 아.
1: 위험했고 그래서 기획물을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게 맞아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0: 트로트 마돌리가.
1: 예, 그래서 예. 어째 그라요 어째 그라요 시방날 울려놓고 이 노래가 나오자마자
0: 대박이 났죠.
1: 아, 밀리언셀러가 기록된 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
0: 예.
1: 주현미 씨가 저를 찾아와서 작품을 좀 달라. 네, 그다음에 또 그때 당시에 한국의 마이클 잭슨이라고 해서 뭐 조금 여기 있다 보면은
0: 네.
1: 눈 한번 돌리고 나면 저기 가 있고 네, 이런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0: 박남정 씨가
1: 예. 또 작품을 그리고 현철 씨가 서른도 씨가 와 이래 가지고. 갑자기 가수라고 명함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집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0: 예, 그럼 네. 거기서 가사를 원했던 겁니까? 작곡을 원했던 겁니까?
1: 그때는 이제 가사를.
0: 가사, 작사로 예. 시작하셨습니다.
1: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작곡을 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네. 높고 장벽이. 그래서 진입 장벽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았던
0: 예.
1: 작사 쪽으로 제가 우회를 제가 했었던 것인데.
0: 그랬군요.
1: 그래서 나온 노래가 이제 주현미 씨의 짝사랑 그리고 그 같은 해에 박남정 씨의 사랑의 불시착. 네, 그리고 또 현철 씨의 싫다 싫어.
0: 이야.
1: 네, 그다음에 서른도 씨의 원점.
0: 그 89년 한 해에 다 나온
1: 예,
0: 겁니까?
1: 예, 동시다발적으로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우리 KBS 가요 톱10에
0: 예.
1: 상위 1위에서부터 거의 5위 사이에 거의 세 작품이 거의 다 포진이 됐었던 그런 때였거든요, 이때가.
0: 가요계가 아주 그냥 이호섭이 누구냐고 들썩였겠네요.
1: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께서 농담 삼아서 야, 가요계가 어느 날부터 그냥 네가 다 제작하는 그런 노래가 돼버렸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0: 예.
1: 너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0: 또 다행인 게
1: 예.
0: 그 직전까지만 해도 그 저작권이라는 게 별게 흔히했던
1: 네.
0: 시대였는데 올림픽 계기로 해가지고 많이 정립이 됐던 상황이었잖아요.
1: 올림픽을 유치하려 그러면은 세계 저작권
0: 기준.
1: 협약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은 올림픽 유치 자체가 안 돼요.
0: 예.
1: 그래서 저희가 강제 가입을 하게 됐는데 이 때까지만 하더라도 예. 전국에서 저작권을 징수하고 그리고 분배하는 시스템이 아직까지 확립이 안 돼 있어서
0: 과도기였군요.
1: 예, 그래서 저는 사실 한 10여 년 정도 좀 손해를 많이 본 그런 것인데 예. 우리 선배님들은 아예 배우를 없었죠. 못 받았는데 거기 비하면은 예. 저는 너무 그래도 네, 큰 행운이었죠.
0: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그 히트곡들 중에서 주현미의 짝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1호 초대석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사 작곡가 이호섭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현미의 짝사랑 듣고 왔는데요. 뭐 89년도 최고의 히트곡이었고요. 이호섭 작사 그리고 작곡은 김영광 선생님 예. 작품이었습니다.
1: 김영광 선생님하고는 이후에도 이제 주현미 씨의 잠깐만 아. 잠깐만 네, 이 노래도 같이 하고 예. 여러 작품들을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주현미 씨랑은 그 뒤에 주현미 씨가 결혼하면서 네. 그 남편 임동신 씨가 쓴 곡에다가 제가 또 가사를 붙여서 나는 알아요 당신이 나를 네, 추억으로 가는 당신까지 사랑받는 노래를 만들었네요.
0: 아니 뭐 주현미 씨 하면은 뭐 비내리는 영동교라든가 뭐 히트곡들이 많지만
1: 네네.
0: 제가 볼 때는 이호섭 씨와의 그 합을 이뤄서 만든 히트곡들이 가장 많이 그 어떤 기억에 남는
1: 예.
0: 중독성이 강한 노래들이 많네요.
1: 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주장하고 다니거든요.
0: 수많은 히트곡 중에 이호섭, 김영광과 함께했던 곡들이 가장 돋보이는 곡들이고 오래가는 지금도 뭐 가장 많이 불리고 있죠.
1: 아무래도 이제 주현미 씨의 초창기 작품들이니까 예. 그만큼 임팩트가 강하죠.
0: 예, 또 워낙에 노래방 가면 부르기 좋아요. 우리 이호섭 선생님 노래들이
1: 예.
0: 정말 노래방에서 많이 부를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중독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원래 그 이호섭 씨도 가수로 시작하신 거잖아요.
1: 예.
0: 아, 몇 년도 데뷔셨어요?
1: 85년도에 제가 오아시스 레코드사의 전속 가수로 데뷔를 했었는데 그때는 LP 시대잖아요. 가수가 이제 홍보를 하러 이 LP를 들고 다니고 이렇게 이제 하던 시절입니다.
0: 예.
1: 호구지책으로 밤무대에서 노래를 해야만 제가 먹고 사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연예부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약간 주먹을 휘두르던 이런 약간 불량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0: 그런 분들이 계셨군요.
1: 부당하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렇게 일 시키는 것도 그렇지만은 예사로 그냥 이렇게 좀 흠구를 입에 담고 네, 듣기 싫은 그런 막 욕설도 하는 거 하면은 그러면 남자 인사한테는 그런데 또 여자 가수들한테도 그렇게 함부로 해요. 그런데
0: 예.
1: 어느 날 제가 참다가 네, 제가 또 그런 것을 보고 지나가는 성격이 못 되거든요.
0: 아는 분들은 알죠.
1: 근데 그런 꼴을 못 보는 거죠.
0: 예. 네.
1: 그래서 되게 맞붙어 가지고 하다가 제가 생각이 든 게
0: 예.
1: 아, 이거 내가 이 성격 가지고 가수를 하다가는 몇 사람 좀 어떻게 해 가지고 내가 교도소부터 먼저 가겠다는 생각이 들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 네 성격 갖고는 가수를 할 수가 없겠다.
0: 예.
1: 그래서 조금 내가 수양을 더 쌓은 후에 그때는 내 가수를 하든지 뭐 하더라도 우선은 작사 작곡을 하는 재능이 있으니까
0: 예.
1: 차라리 그냥 가수 쪽 포기하고 작품자로 돌아서서 나중에 불량한 사람들이 부당하게 우리 신인 가수들 이 힘없는 그런 신인 가수를 괴롭히는 게 참 정말 보기가 안 좋아요.
0: 힘없는 사람만 괴롭히죠.
1: 예, 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런 분들을 위한 우리 가요계의 보안관이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이제 작품자로만 살아오게 된 거죠.
0: 본인 문제만이 아니고 동료 네. 후배들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못 견디시는 거잖아요. 참고.
1: 누군가가 그거 부당한 것을 한번 예. 맞붙어야 되는데 근데 그럴 만한 환경이 되지 못하고 그나마 저는 이제 물불을 안 가리는 그런 걸 말하자면은 천지도 모르는 성격이다 보다 보니까 맞붙는 거죠 이제.
0: 그러니까 이호섭 씨의 그 인상은 다 아시다시피 워낙에 정말 호인 중에 호인상이시고 사람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냥 물 같은 분일 것 같은데
1: 예.
0: 알고 보면 정말 상남자시. 라는 거 주위 분들은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1: 안 건드리면 괜찮아요.
0: 그렇죠.
1: 근데
0: 그렇죠.
1: 건드리면은 예. 가만 못 있습니다.
0: 어쨌든 그런 이제 가요계의 이제 안전 장치, 보안관 역할을 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일단은
1: 네.
0: 가수는 의뢰 위치에 놓여 있잖아요. 신인 가수
1: 그렇죠.
0: 때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아예 작사 작곡가로 그냥 전환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1: 왜냐면은 이제 작사 작곡가가 되게 되면은 그때는 요즘보다 작사 작곡가들이 더 이렇게 네. 예우를 받을 때예요. 선생님 이렇게
0: 예.
1: 하면 네, 그러니까 굳이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마주 설 일이 없으니까
0: 네,
1: 네 그래서 저도 좀 편안하게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0: 아, 그러면은 음악 전공하신 건 아니지만 음악 공부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1: 공부를 직접 한 건 아니고
0: 예.
1: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갑자기 작곡을 하게 됐어요.
0: 갑자기요?
1: 예.
0: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1: 예. 갑자기 막 멜로디가 생각나고 또 가사도 작사하는 방법을 스스로 그냥 터득을 하게 되고요.
0: 악보는요? 그럴 줄 아셨어요?
1: 그때는 제가 음악 공부를 안 했으니까
0: 예, 예.
1: 저 혼자만 아는 기호 그걸로 이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제가 표기 방법을 공부한 후에 다시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하게 됐는데
0: 야.
1: 제 머릿속에 멜로디가 일단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음악 공부를 해서 체보를 다시 이제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0: 예.
1: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다가 그다음 그다음에 피아노도 독학으로 다 피아노를 다 했어요.
0: 대단하시네요, 진짜. 음악적인 감각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1: 저희 어머니께서 노래를 너무 잘하셨고요.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죄송합니다. 엄치신데 대신에 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명은 저는 아버지에서 물려받고 예. 음악적인 그런 자질은 어머니를 고스란히 닮아서
0: 완벽하네요.
1: 예,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다 부모님께서 저한테 물려주신 그 유산을 가지고 저는 이제 임대해서 그냥 빌려서 쓰는 거야.
0: 뭐 그 무임승차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부모님의 재능을 당연히 그 뭐 다 우리 마찬가지죠.
1: 아, 그러니까요.
0: 예, 예.
1: 그래서는 이제 예전에 어른들이 사람의 타고난 복이라고 하는 것이 예, 예. 그 부모님 복이 절반이다. 아. 부모 복이 반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그 맞습니다. 이유를 저는 다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아유. 지금은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네. 한 달에 생활비를 이렇게 꼭 보내잖아요. 네, 그런데 어떨 때 보면은 저도 갑자기 돈이 막 많이 들어가는 달이 있어. 그러면은 요거 이번 달은 조금 줄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게 아, 오늘날 제가 풀어가고 있는 이 모든 재주가 내 게 아니라 아, 우리 어머님 아버님 거였구나 하는
0: 이
1: 것을.
0: 돈이 다 수입이 부모님 건데
1: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달부터는 보내놓고 아. 생활비 보내놓고 이제 전화로 아버지 어머니 저기 저 임대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 갑자기 그게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제 목소리 제 신체 모든 것이 목소리뿐만 아니라 뭐 작곡 뭐 이런 재능들이 또 제 신체까지도 아버지 엄마 거라는 거 언제 깨달았습니다. 예. 내가 이게 빌려 썼는데 내가 잘 빌려 쓰고 있으니까 임대료님 임대료 낸다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게 하나도 없어요.
0: 그렇네요.
1: 조금 뺄까 이런 생각 다 도망가 버려요.
0: 임대료 혹은 뭐 재능 사용료 같은 거
1: 당연히 내야 되는 거니까
0: 네. 저작권이 부모님한테 있는 거니까 나의 저작권이
1: 그렇죠.
0: 예. 아유 참. 그럼 작곡가로서의 데뷔곡은 뭐였을까요?
1: 서른도시가 제가 작사를 한 원점, 그다음에 서른도시의 작곡, 그다음에

0: 원썸이라는 노래를 발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가수도 없지 이러니까 노래가 이제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전국 노래자랑에서 혼예라 가수 네,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이 노래를 불러서 대상을 사제하게 됩니다.
1: 원점 불러서.
0: 그날부터 이 원점이 찍어내지 못해가지고 팔지를 못하는.
1: 서른도에서 이제 한국을 와야 되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레코드사에서는 빨리 서른도 빨리 귀국해라. 근데 이때 이제 이렇게 노래를 불러줘가지고 히트시키준 분이 오세근 씨예요. 네. 그래서 서른도 씨가 귀국하자마자 그때 지금 부인이신 이수진 씨하고 영화배우 그때 막 열애 중이었나 봐. 새벽 2시에 저희 집을 쳐들어가서 대문을 쾅쾅 하더니 이 선생 막 불러요. 저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곡 좀 줘보소. 이거 불러보소.
1: 새벽 2시에.
0: 새벽 2시에. 그래가지고 그러셨구나. 그때는 이제 가사가 다 완성이 안 돼 있어서 중간에 제가 추임새만 차차차 차차차 이거만 했었어요. 이거요 이거. 이거 빨리빨리 가사 붙여가지고 바로 편곡합시다. 이래가지고 그날 새벽에 2시에 곡을 선정을 해서 아침에 작사한테 김병을 씨한테 넘기고 오후에 작사가 받고 그다음에 오후에 편곡 넘겨서 그다음 날 편곡 음악 넣고 어이구야. 녹음하고 해서 1박 2일 만에 만들어낸 노래 다 함께 차차차.
1: 이야.
0: 이게 바로 저의 작곡가로 변신하는 첫 번째 1호 작품이에요.
1: 아니 작곡만 따지면 한 10여 분 만에 나왔다는 게 그렇죠. 사실입니까?
0: 이야. 예, 그렇죠.
1: 아니 근데 작사가로서 탁월한 재능을 인정받으셨는데 작사는 또 김병걸 씨에게 맡기셨어요.
0: 아 그거는 뭐냐면은 저는 초창기 때부터 제가 작사하는 작품은 작곡을 다른 분한테 그리고 또
1: 혼자 독식하지 않겠다.
0: 독식도 그렇지만은 혼자만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기만의 독선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늘 있어서
1: 협업을 중시하는
0: 예 협업을 그래서. 해야 이 노래의 그 스펙트럼이 좀 더 넓어지고 다양해진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1: 아 그러셨군요.
0: 예 그래서 저희 작품 대부분이 보면은 제가 작사한 작품은 그렇네요. 작곡이 다르고 그리고 또 제가 작곡한 작품은 또 작사가가 달라요.
1: 그 지론을 계속 꾸준히 유지하시는 거 대단하시네요. 그것도 쉽지 않은데 왜냐면 그 수입이 독점이 되느냐 나누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0: 물론 이제 계산상으로는 그런데 다른 작품자의 아이디어를 제 작품 위에 얹었기에 묻혀질 노래가 이렇게 알려진 거니까 오히려 제가 득본 장사죠. 저도 장사인데 어디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1: 이게 뭐 생각해 보면은 다 함께 차차차라는 곡의 멜로디가 훌륭하게 나와도 이런 가사가 안 나왔으면은 히트가 덜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0: 또 그게 이제 운이 또 되려 그러면 그렇다고요. 이 노래를 작곡을 이제 해놓고 난 뒤에 그날 서른도 씨가 오던 그날 낮에 제가 뭐냐면은 TV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를 제가 봤어요.
1: 그 옛날 고전 영화요?
0: 고전 영화. 비비안 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1부에서 끝날 때 비비안 리가 이제 도시로 나와서 막 여러 이제 방황을 하다가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돈도 떨어지고 그리고 사랑도 떨어지고 그래 내 고향 타라로 가자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테니 하는 유명한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패러디를 해서 내일은 내일 또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걱정하지 말아라. 편안하게 잘 주무시라 하는 그거를 꼭 내가 여기 넣자고 김병걸 씨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일은 내일 또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 거야.
1: 그게 하이라이트잖아요.
0: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로 협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김병걸 씨가 또 그걸 수용해 주고 그다음에 사랑의 불시착 그거는 또 뭐냐면은 내일 모레 박남정 씨가 이제 이렇게 그 취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는 이제 가사를 쓸 때입니다. 한 줄도 안 나와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기획사에서는 계속 전화 오죠. 그래 내 속으로 아 그래 이렇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하고 텔레비도 보고 뭐 하는 거야 하고 텔레비전을 탁 트는데 긴급 우리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중공에서 오영근 대위가 미국이를 몰고 우리나라 서해안에 불시착했습니다.
1: 그때 아주 날렸죠.
0: 예, 또 북한에서 융평 대위가 그리고 민간 항공기가 하이제킹을 당해서 우리나라 모 공군기지에 불시착했습니다.
1: 전쟁 났는 줄 알고 막 난리 났었어요.
0: 그때 막 일요일에 막
1: 불시착.
0: 뭐 사이렌을 불고 그랬잖아요. 하다 보니 그래 비행기만 떨어지라는 법이 있냐 사랑도 하다가 떨어지면 불시착이다. 이렇게 눈에 막 뭘 보여줍니다.
1: 나중에 사랑의 불시착이란 드라마 만들어졌잖아요.
0: 예, 그렇죠.
1: 손예진 씨, 현빈 씨. 그거 약간 그 좀 저작권 주장이 안 됐습니까?
0: 그거는 뭐.
1: 알겠습니다. 일단 얘기가 너무 좀 들을 얘기가 많지만 노래도 들어야 되니까.
0: 네.
1: 서른도의 다 함께 차차차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이호섭 씨의 명곡이죠. 이자연의 찰랑찰랑 들어보시죠.

0: 네, 1호 초대석 오늘 국민 작곡가 이호섭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정말 국민가요죠. 서른도의 다 함께 차차차 그리고 이자연의 찰랑찰랑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어떤 의미가 있는 곡이라면서요, 이자연 씨?
1: 예. 원래 이자연 씨도 이제 일본에서 활동을 하다가 네. 국내로 들어오자마자 이제 저하고 같이 작품을 하나 했는데 하다 보니 이제 사제 지간이 돼 있잖아요.
0: 네.
1: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결혼한다고 저한테 청첩장을 띄웠는데 그 신랑 이름이 어디서 많이 눈 익은 그런 이름이야. 그래서 결혼식장에 갔더니 내가 평소에 형님 부르던
0: 네.
1: 그분인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제자가 갑자기 제 형수님이 돼버린.
0: 그렇네요. 족보가.
1: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로 우리가 친구처럼 지내는데 네. 제가 권유를 해서 이제 우리 가요도 좀 연구를 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자 해서 이자연 씨를 진학을 하게 만들어서 대학원. 지금 이제 박사학위를 받게 됐잖아요.
0: 그래서 그랬군요.
1: 제가 박사학위를 안 받으면 앞으로 나볼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협박을 좀 해가지고 제가 이제 문학 박사 학위 받고 난 고 3년 후인가
0: 네.
1: 이자연 씨도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0: 이자연 씨가 저희 방송에 여러 번 나오셨었어요.
1: 네.
0: 협회장도 하였으니까.
1: 그렇죠. 가수협회장.
0: 가수협회장. 그래가지고 얘기하면서 놀랐던 게 박사를 따시고 막 공부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1: 예, 열심히
0: 그게
1: 했어요.
0: 이호섭 씨의 어떤 그 권유 덕분이었군요.
1: 거의 뭐 협박에 가까운.
0: 권유 반 협박. 예. 근데 정말 공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이호섭 씨도 박사님이시잖아요. 이호섭 박사님. 근데 문학 박사, 국문학 예. 박사십니다.
1: 예, 국문학요.
0: 고려 가요를 연구해서 따신 거라면서요.
1: 예, 저는 고전 시가를 이제 공부를 하고
0: 예.
1: 그리고 하고 싶었던 게 우리 고려 노래들이 뭐 청산별곡을 비롯해서 쌍화점
0: 예, 가시리
1: 등등
0: 뭐 이런
1: 네, 가시리 이런 것들이 그 세종대왕께서 창안하신 이 정간보라고 하는 악보로 남아 있어요.
0: 예, 예.
1: 근데 그 정간보 악보를 우리 국악기에서 해독을 많이 해놓았는데
0: 네.
1: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독해갖고는 되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음악을 한 사람으로서
0: 네.
1: 이 논지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려고 그러면은 문학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해서
0: 예.
1: 그래서 저는 이제 고전시가로 문학을 먼저 전공을 했고 뭐 음악은 평생 제가 해오는 거니까
0: 예.
1: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에 그중에 일부를 이제 새로운 그런 이 해석법으로 그래서 우리 고려 가요를 해독을 해놓았는데
0: 네.
1: 지금 단행본도 지금 나와 있어요.
0: 책이 나왔고.
1: 예, 단행본도 예. 나와 있는데 다음에 나머지 해독을 다 해놓지 않았던 것들도 새로운 그런 해독법으로
0: 네.
1: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하려고 합니다.
0: 지금 뭐 가창학회도 만들어서 가창학을 열심히 또 알리고 계시지만 그쪽 연구 분야의 학회도 많이 속해 계시겠네요.
1: 예, 예.
0: 예, 예.
1: 뭐 아무래도 이제 고전시가 그리고 문학 뭐 예술 요즘은 또 이제 음악 치유 뭐 이런 여러 학술 단체에 이제 제가 소속이 돼가지고 요즘은 또 대중가요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대중가요 또 학회도 또 만들어졌어요.
0: 예.
1: 네, 그리고 제가 직접 지금 이제 학술지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0: 보시나요?
1: 네.
0: 예.
1: 그래서 여기에 이제 논문도 발표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 토론도 또 자주 하고 이렇게
0: 네.
1: 하면서 가요 발전에 뭔가 좀 이론적인 초석을 좀 다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이론적인 학술적인 그런 연구도 중요하시고 열심히 하시지만은 또 후학 양성도 못지않게 열심히 하시는데 아까 얘기 나왔던 트로트 가요 대학
1: 네.
0: 5기 수료생 배출했잖아요.
1: 예예.
0: 학생들 보니까 연령층이 다양하더라고요.
1: 그렇죠. 예예. 요즘 뭐 신동에서부터 시작해서
0: 예.
1: 특히 또 제 고향에서 매년 이렇게 개최되고 있는
0: 의령.
1: 네, 의령에서 이호섭 네. 가요제가 있어요.
0: 네, 맞아요.
1: 그게 제1회 이제 대상 출신인 배아연 양의 국민가수가 지금 되어 있고.
0: 배아연 씨.
1: 네, 그리고 제4회 남성민 군, 그리고 제8회 길리원 양, 요번에 이제 아주 파란을 일으켰던 그런 가수죠.
0: 예.
1: 네, 이런 가수들이 국민가수급으로 이제 성장이 돼서 굉장히 제가 요즘은 좀 어깨가 좀 쓱 올라가고 있습니다.
0: 아니, 이호섭 가요제에서 대상 받고 이러면은
1: 네.
0: 당연히 이호섭 씨가 곡을 주시 주십니까?
1: 그렇죠.
0: 아, 예. 그게 하나의 특전이네요.
1: 예, 뿐만 아니라 음반까지 우리가 의령군과 네, 공동으로 제작을 해서
0: 예.
1: 네, 그리고 가수로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다리를 다 놓아드립니다.
0: 이야, 그러면 트로트 가요대학 그 수료생들한테는 어떻습니까? 곡을 주십니까?
1: 거기는 우리 이호섭 가요제 쪽으로 유입을 시킵니다.
0: 아, 왜냐하면 그렇군요. 참가를.
1: 일단은 제 제자라 하더라도
0: 아, 다 줄 수가 없죠.
1: 그것도 그렇지만은 저의 원래 이제 운용 방식이 그래요.
0: 네.
1: 밀림에 있는 거 맹수의 세계는 그렇다 그러잖아요. 새끼를 놓으면은 이렇게 언덕에서 굴러
0: 약한 놈은 그냥 도태되게
1: 적자 생존을 이렇게 뭐 하기 위한 그런 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 역시도 좀 실력 본위로 우리 가요계에 나서지 않고서는 언제 무림의 고수한테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서부터 이런 어려운 경영 과정을 다 겪고 나와라고 저는
0: 일종의 경선이군요, 진짜.
1: 네, 예.
0: 야, 필요하죠. 맞아요, 예, 예. 맞아요. 그게 그렇죠. 참여하고 뚫고 나온다는 게 본인의 의지와 또 열의가 중요한 거니까.
1: 그렇죠.
0: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1: 예. 그리고 고생을 좀 해보고, 네. 그리고 아파도 보고, 눈물도 예. 흘려보고, 좌절도 해보고 해야 나중에 우리 국민들의 아픔과 그리고 네. 좌절, 그리고 또 기쁨 이런 것들을 기쁨은 배가시키고 또 슬픔과 아픔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네, 마음의 도량이 만들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0: 어휴, 마음의 도량. 좋은 네. 말씀 나왔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이 그 젊은 가수들의 노래로 준비하신 것 같은데
1: 예.
0: 민수연 씨와 길려원 씨
1: 네. 예.
0: 홍랑이라는 노래와 등불이 예. 있는데 이 곡들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된 거예요?
1: 홍랑이라는 노래는 이제 원래 뭐 우리 조선 시대 때 이제 3대 여류 시인 중에 한 분이잖아요.
0: 아.
1: 네, 기생 출신의 시인인데
0: 예.
1: 뭐 몇 보들 꺾어 님에게 보내노라 하면서 시작되는 그 가사를 그 홍랑이
0: 네.
1: 이 3당 시인 중에 한 분인 이제 그 최경창을 굉장히 사랑했단 말이에요.
0: 아.
1: 네, 그래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스토리가 있는데 나중에 3년 심요 사리를 하면서 최경창을 그렇게 돕다가 나중에 심요사리가 끝나는 3년째 예, 자기를 합니다. 그 무덤 위에서. 그런 사연을 듣고
0: 비극적인 순애보 사랑이네요.
1: 예, 예. 그래서 최 씨 집안에서 이거는 양반들도 갖기 힘든 일이다 해서 조정에다가
0: 예.
1: 네, 이거를 보고해서 신분을 제일 낮은 기생신분에서 양반으로 입직을 시켜줍니다.
0: 야, 그거 가능한 일인가요?
1: 오, 그때
0: 이야.
1: 당신은 예, 그렇게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던 이 홍랑을 민수인군한테 이제 불러서 민수인군이 또 지금
0: 네.
1: 국민 스타급으로 성장을 했죠.
0: 예.
1: 네, 그리고 길리원 난의 등불 이 노래는 이제 이호섭 가요제의 대상 받으면서 제가 상으로 이렇게 주게 된 그런 노래인데 길리원 양이 지금
0: 네.
1: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제가 흐뭇합니다.
0: 예. 젊은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활약하는 모습 보면은 뭐 보람을 자연스럽게
1: 예. 느낄
0: 것 같은데 노래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민수연의 홍랑 길려원의 등불.

0: 네, 전 국민의 노래 선생님 작곡가 이효섭 씨와 함께하고 있는 1호 초대석 그 제자들의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이효섭 작곡이었고요. 민수연의 홍랑 그리고 길여원의 등불 들으셨습니다. 이 분들 말고도 또 앞김이 가고 또 관심이 가고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제자들이 많겠죠.
1: 지금 성장하고 있는 네. 그런 우리 이제 또 트롯 신동들이 꽤 많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 선보일 그런 가수들이 많이 있는데 네. 신동 중에는 요즘 이제 많이 맹활약을 하고 있는 이수연 양 역시 저의 제자고요.
0: 그렇네요.
1: 네. 그리고 김태웅 군이라든지 이런 신동들이 다 우리 이효섭 트로트 가요 대학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그런 이제 가수들을 잘 저희가 다듬어서 여러분들께 정말 금이야 오기야 사랑받는 그런 가수로 만들어내겠습니다.
0: 네, 정말 좋은 가수를 많이 배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 예.
0: 이미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더 욕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나 계획 같은 게 있을까요?
1: 예, 이제 앞으로는 우리 K-팝이 전 지구촌의 이제 문화로 중심으로 우뚝 섰잖아요.
0: 네네.
1: 우리 가요도 이제 한국적인 가요죠. 트로트를 비롯한 네. 이런 이제 한국적인 가요도 역시 세계화시키는 그런 충분한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K가요라고 하는 그런 고유명사로 예 그래서 우리가 세계로 이렇게 진출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앞당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뒤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0: 네.
1: 그리고 2년 전에 이제 제 큰아들하고 같이 가요 가창학이라고 하는 그런 교과서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책으로 출판을 했는데
0: 아드님하고 같이요?
1: 네네. 저는 트로트 분야 그리고 아들은 이제 댄스 발라드 분야 이렇게 같이
0: 예, 예.
1: 이번에도 이제 대중가요 작사론을 또 세계에서 처음으로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곧 이제 출판이 될 텐데
0: 예, 예.
1: 그래서 이 콘텐츠들을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종주국인 그런 콘텐츠로 만들어서 훗날에 우리 후세대들이 이 콘텐츠를 가지고 좀 먹거리 네 먹고 사는 이제 그런 어떤 소중한 자원이 좀 되게끔
0: 문화 산업 크죠.
1: 그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0: 예,
1: 네, 이제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열심히 매진해 보겠습니다.
0: 뭐 우리 국민들의 미래 먹거리까지 또 이렇게 챙겨주시고
1: 네.
0: 역시 큰 프로젝트입니다.
1: 예, 역시 잘 됐으면 좋겠어요.
0: 예.
1: 저도.
0: 예. 자,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정말 시간이 정말 모자랄 만큼 더 듣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그게 좀 아쉽고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본인이 부르신
1: 네.
0: 사랑하는 당신께 준비하셨거든요.
1: 네.
0: 노래 소개 간략히 좀 해주시죠.
1: 제가 가수는 이제 포기했고 네, 그런데 그래도 간혹은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제 목소리로 신곡을 발표를 하는데 대부분은
0: 네.
1: 다른 가수한테 줬다가 제가 아끼던 곡인데 이게 사장됐을 때 제가 그거를 네, 릴리프라는 이름으로 제가
0: 예,
1: 다시
0: 예.
1: 이제 리메이크를 하고
0: 구원투수처럼
1: 구원투수로 이렇게 했었는데
0: 예, 예.
1: 제가 신곡을 부른 것은 딱 세 곡이 있어요. 이거 사랑하는 당신께 하고 그리고 무정
0: 네.
1: 네. 그리고 아직도 혼자라는 당신 이런 이제 세 곡이 있는데 대부분 이 노래들은 다른 가수들한테 돌렸다가 별로 관심을 얻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15년 내지 20년 동안 묵혀놨던 거를 나중에 도저히 안 팔릴 것 같아서 그래서 치사해서 그냥 내가 부르라.
0: 아니 그렇게 그 컨셉을 잡아서
1: 네.
0: 내도 될 것 같은데 이래도 안 들을 거야 하면서
1: 진짜 치사해서 낸다
0: 예, 예. 이거는 이제 신곡 이거는 그런 곡이 아니라
1: 네.
0: 이효섭 씨께서 본인이 부르려고 만든 곡인 거예요? 사랑하는 당신께
1: 요거는 제가 부르려고 한 것은 아닌데
0: 다른 가수에게 줬는데
1: 줬는데도 예,
0: 되살린
1: 곡 홀대를 받으니까
0: 예, 예, 예.
1: 네, 자기 자식 홀대 받고 있으면 부모가
0: 아유,
1: 기분이 좋냐
0: 기분 나쁘죠. 예, 알겠습니다.
1: 그래서 치사해서 그냥 제가 부르는 그런 노래 중에 한 곡입니다.
0: 이것도 나온 지 꽤 됐지만 많이 사랑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1: 사실은 네. 이제 가족을 위한 그런 노래라서
0: 네.
1: 들을 만한 그런 노래인데 예.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쩐지 좀 얼굴이 붉어집니다.
0: 사랑하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팬들께 전하고 싶은 노래로 띄우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게 좋은
1: 네.
0: 활동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좋은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증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살면서 한 번은 혼자가 된다. 김준정 지음, 성우 박송 읽음. 실체를 알 수 없는 막막함이 자주 마음을 짓눌렀다. 아이를 키우는 동안 문득문득 생각했다. 우리 엄마 아빠 마음도 이랬을까? 하고. 미숙한 자신을 탓하고 더 주지 못해 애태웠을 시간을 조금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자 그들을 향한 원망과 서운함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비로소 나를 낳아 기른 부모에게서 떨어져 나와 한 사람으로 분리된 기분이었다. 아이와 겪는 일들 이면으로 내 부모를 비춰보고 그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과정은 나를 두 발로 서게 했다. 아이를 키우지 않았다면 몰랐을 감정이다. 계속 바뀌는 이야기. 일전에 쓴 여자니까 못해도 돼를 다시 읽으며 초바비에게 미안했다. 아빠를 그분이라고 한 걸 읽으면 가슴에 찬바람이 일지 않을까? 쓰다 보니 나도 미처 알지 못했던 속마음에서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튀어나왔다. 초밥이는 엄마와 아빠가 함께 있는 장면이 이제는 가물가물하고 상상도 안 된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상상 못할 건 또 뭔지? 그래도 다른 호칭이 뭐가 있을지 더 찾아볼 걸 그랬다. 초밥이는 엄마와 아빠가 왜 헤어지게 되었는지 물어보지 않았다. 아니, 물어본 적이 있는데 내가 까먹은 건가? 그동안 초밥이는 스스럼 없이 아빠 이야기를 해왔고 나는 농담과 진심을 넘나들며 그 틈에 끼어들었다. 그러다 초밥이에게 혼나기도 했고. 그러는 사이 나름대로 이유를 짐작했을까? 하긴, 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혼 사유를 초밥이가 어떻게 알겠는가? 내가 제대로 모른다고 한 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유가 자꾸 바뀌기 때문이다. 살아갈수록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이 드러난다고 해야 할까?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생각보다 아주 넓은 곳이었는데 발밑만 봤다는 생각이 든다. 고개를 들고 아직 내 발이 닿지 않은 지평을 내다볼 수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생길 때도 있다. 결혼 전 전남편을 만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이 사람과 함께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어렴풋한 예감이 들었다. 남자한테 그런 느낌을 받은 건 처음이었다. 한 번은 계곡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조그만 지붕이 있는 곳으로 피했는데 그가 비 들이치는 바깥쪽으로 몸을 등지고 그 모든 걸 막아주었다. 그때 어쩌면 이 사람과 결혼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이 사람은 세상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겠구나 상상했다. 그래서인지 그날 그 사람의 몸에서 피어나던 훈기와 땀냄새 같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잊히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기대로 시작했던 게 문제였다. 출산과 육아, 학원 개업. 나로서는 모든 게 처음인 이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던 시절이 있었고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꼈다. 당시 나는 그 상황을 내 선택에 따른 결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힘들 때는 내 안을 들여다볼 힘이 없어서일까? 그때는 비를 막아주지 않는 그를 탓했다. 아마 그 사람도 몰랐을 텐데. 결혼 생활에서 처음 겪는 문제로 당황스러운 건 그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그래도 그 사람은 나만큼 결혼 생활에 기대를 품지는 않았던 것 같다. 신혼 초에 아침밥을 해주지 못한 날. 그때 미안하다 말하는 내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2: 아침밥을 먹지 못한 건 내가 준비하지 못해서지 당신이 미안할 일은 아니에요. 설령 당신이 전업주부라 해도 아침밥을 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1: 그는 나에게 기대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하지 않으려 노력했던 것 같다. 경제적인 부분을 반씩 부담했던 것도 기대하지 않으려던 노력이었을 수 있고. 반면 나는 인정받으려고 애썼다. 그냥 못하겠다고. 이건 내 능력 밖이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 나 자신보다는 아내, 엄마, 며느리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다. 내가 의식해서 선택한 적 없는 오래전부터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본능 같은 감각이었다. 그건 여자와 남자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길러져온 시간의 차이이기도 했다. 부모님이 오빠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던 것처럼. 오빠에게 학교 생활을 잘하고 좋은 성적을 받으라 격려했다면 나에게는 공부는 적당히 하면서 집안일을 돕고 얌전한 딸로 크기를 바랐으니까. 어찌되었든 결혼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때, 내 시선은 온통 밖으로 쏠려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스스로 질문하지 못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 모든 원인을 제공했을 거라고 쉽게 단정지었다. 어떻게 날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둘 수 있나? 나를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나? 매일매일 되뇌면서. 오늘 아침 초밥이가 빨래통을 뒤졌다. 내가 빨래했어야 해? 라고 물으니 아냐, 내가 어제 한다는 걸 깜빡했어. 라고 답했다. 초밥이는 빨래가 안 되어 있을 때조차 엄마를 탓하는 법이 없다. 그래, 그 사람을 닮았을 거다. 그렇지만 전 남편에게는 언젠가부터 그런 생각만 들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좀 받아주면 안 되나? 옳고 그름을 나누자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함께 사는 일인데.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하지 않는구나. 이제 와서 할 말이 아니라는 건 안다. 그 사람의 한계를 알고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이해하고 끌어안으려는 시도를 나 또한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부부가 헤어진 이유는 달라서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품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로의 좋은 점만 보고 결혼했고 시간이 지나자 어두운 면이 드러났다. 우리는 그것까지 그 사람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초밥이는 의지가 부족했다고 비겁하게 도망쳤다고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도망치는데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다고 나는 말하고 싶다. 그 사람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고. 공평하게도. 전지적 나의 시점으로 이야기하자면 나는 기대하지 않으려는 노력은 끝내 못했지만 함께 살려는 노력은 해봤다. 그것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4년간 혼자 부부 문제로 상담을 받았던 것도 그 노력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상담을 받는 그 시간이 너무 외로워서 혼자만 비를 다 맞는 기분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포기할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린 것 같다. 이만큼 비를 맞았으면 됐다고 그만하자고 말이다. 아무래도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다. 아직도 더 많은 것들이 내 안에 들어있는 것 같지만. 대나무 숲의 고백.
3: 다 먹은 거야?
4: 어.
3: 아침에 밥 하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감기 걸려서 아픈데도 차렸는데 왜 안 먹는데? 그럼 엄만 밥을 왜 한 건데?
4: 미안. 밥이 안 넘어가서 그래.
3: 안 먹을 거면 밥을 덜어야지. 아깝게 버려야 하잖아. 나 감기 걸린 것도 네가 남긴 거 먹고 걸린 거잖아. 아, 내일부터 밥 없어!
1: 식구들이 남긴 밥을 먹어서 살쪘다는 엄마 얘기를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다. 지금은 100번 이해가 된다. 요리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된장찌개일 뿐이지만 요리를 직접 한 사람에게는 된장찌개 안에 들어간 두부, 애호박, 파, 양파, 감자 하나하나가 직접 사서 들고 온 것들이다. 요리 시간은 물론이고 재료를 고르고 운반한 수고까지 들어있다. 파는 가격이 올라서 망설이다 샀다. 감자는 시들해서 걱정했는데 찌개에 넣으니까 의외로 괜찮았다. 시장에서 산 초당 두부는 역시 고소했고 이런 많고 많은 이야기를 찌개와 함께 끓여냈다. 이제야 나는 엄마가 완도에 사는 이모 친구에게 산 멸치로 국물을 냈다와 같은 말을 왜 했는지 이해한다. 우리는 2인 가족이다. 초밥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만들었어도 얘가 안 먹고 남기면 내가 다 먹어야 한다. 얼마 전만 해도 샌드위치가 먹고 싶다고 해서 속재료인 양배추 감자 샐러드를 잔뜩 만들었는데 초밥이가 먹지 않아서 날짜가 지날수록 괜히 나만 초조해졌다. 배구부 회식에서 고기 먹었다며 배를 두드리는 초밥이는 내 초조함 따위 안중에도 없을 거다. 돌이켜보면 나도 엄마가 차려놓은 밥상을 두고 바쁘게 뛰쳐나가던 딸이었다. 반찬을 스캔하고 대놓고 먹기 싫다고 한 적도 많다. 그럴 때 엄마 기분 같은 건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있었던 것처럼 아침밥도 항상 당연했다. 뭘 만들까 고민하다가 언젠가 아이가 잘 먹던 메뉴로 정하고 식탁을 말끔하게 닦는다. 수저와 물을 놓고 뜨끈뜨끈 맛있을 때 먹으라고 밥과 찌개는 가장 나중에 올린다. 이를테면 아이가 의자에 앉기 직전이라든가. 이 수고로움을 초밥이는 알 턱이 없다.
3: 내일부터 밥 없어!
1: 이렇게 소리치고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봄이 말티즈 구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는 순간 얼마 전 초밥이와 나눈 이야기가 떠올랐다.
4: 엄마, 1월 중순부터 나 전주에서 살기로 했어.
3: 뭐? 1월 중순이면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
4: 이사하고 바로 학교 다닐 수 없잖아. 한 달쯤 학원도 미리 다니고 지리도 익혀야 하니까.
1: 그래. 그래야겠지. 아침밥을 해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안 해준다고 하다니. 더 어이없는 건 밥 안 해준다는 말 자체를 처음 내뱉었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가끔 착각한다. 가족은 언제나 내 옆에 있을 줄로. 그래서 함부로 말할 때도 있고 언제나 다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다. 아직은 초밥이 없는 내일을 상상할 수 없다. 품에 있던 아이가 떠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나에게는 유일한 가족이 떠나는 일이다. 가장 아쉬운 건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일상과 감기까지 공유했던 사람이 사라지는 거다. 그날 초밥이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식탁 위에 던져놓고 자기 얘기를 시작했다.
4: 와, 졸업사진 나왔는데 진짜 이상한 거야. 사진사 아저씨가 턱을 들라고 해서 당연히 그렇게 했지. 근데 턱이 얼굴의 반인 거야. 완전 어이없어.
1: 어디? 사진 좀 보자.
4: 재촬영할 사람은 신청하라고 해서 교무실에 갔더니 선생님도 내 사진 보고 다시 찍을만 하다는 거 있지?
3: 요즘은 재촬영도 해주네. 사진 보여줘봐.
4: 이제부터 극강 다이어트야. 나한테 먹으라고 하지 마.
1: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방문에 대고 중얼거렸다.
3: 나는 너한테 뭐야? 대나무 숲이야?
1: 내가 묻는 말에는 대답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 감정은 한 톨도 거르지 않고 쏟아내는 아이의 모습. 이 모습을 볼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매일매일 생생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이 한 달이 마지막이다. 앞으로는 우리 둘 다 감정을 충분히 사귄 뒤 만나야 할지도 모른다. 그건 그것대로 새로운 이야기가 되겠지만. 사실 난 대나무 숲이어도 좋았다. 초밥이가 밖에서 기분 상한 일을 겪어도 그 감정을 쏟아낼 사람이 나라는 사실이 뿌듯했다. 내가 아이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게. 초밥이가 아니라면 내가 누구에게 그런 편안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아이와의 신뢰감은 나에게 이름 모를 해방감을 주었다. 나조차 못마땅해하던 내 일부를 털어낸 듯 가벼워졌고 때로는 없던 능력이 새로 생긴 기분마저 들었다. 나는 타고나길 기본 정서가 불안하고 화가 많다. 평소에는 이성으로 그 감정을 누르고 지내지만 밥 없다고 소리치고 나온 그때처럼 한 번씩 감정이 터져 나올 때가 있다. 우리 사이에서 한마디만 더 나오면 다툼이 될 수도 있는 상황. 그럴 때 초밥이는 늘 선선히 먼저 사과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가 지나치다 못해 최악이었던 때도 있었는데. 사람이 화를 낼 때는, 아니, 때때로 내가 화를 낼 때는 사실 겁이 나서 비명을 지르는 상황이었다. 그럴 때 같이 화를 내기보다 그저 받아주는 일. 그걸 초밥이가 해준 거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어른인 나도 누군가에게 해보지 못한 배려인데 말이다. 내가 최악일 때도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 믿음을 딸이 나에게 주었다. 그게 나를 일으켰고 삶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줬다. 덕분에 나는 조금씩 조금씩 내 감정과 거리를 둘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은 지금 김준정 작가의 에세이 살면서 한 번은 혼자가 된다를 들으셨습니다. 가족의 형태를 다시 그리는 동안 새롭게 발견한 마음에 관하여 쓴 책 살면서 한 번은 혼자가 된다. 지금까지 성우 박송이었습니다.

0: 패키지 여행은 가짜 여행이라면서? 주인공 A가 여정을 통해 변화하지 못하고 그냥 A로 남는 여행이라면서? 비일상의 공간에 응당 있어야 할 고통과 갈등, 혼란과 시행착오, 문제와 어려움이 없다면서? 대학 수업 시간에 내가 학생들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지만 어쩔 수 없었다.
1: 현실은 다르잖아.
0: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웬만한 고생을 각오하지 않는 한 우리 같은 4인 가족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어 보였다. 짐을 챙겨 떠날 준비를 하는 데만 꼬박 하룻밤이 걸렸다. 커다란 캐리어에 내 식구 짐을 넣고 아내와 나는 따로 백팩을 하나씩 맸는데도 가방이 꽉꽉 들어찼다. 기저귀를 뗀 것도 안 뗀 것도 아닌 은호 때문에 기저귀는 아예 44개들이 한 팩을 챙겼다. 아이들도 각자 자기 가방을 메겠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고집을 부려서 그러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거기엔 뽀로로 스탬프, 포켓몬 카드, 돌멩이, 딱풀, 먹다 남은 짜요짜요 같은 것들만 들어있어 우리를 힘 빠지게 만들었다. 마침내 짐을 다 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은혜가 말했다.
2: 왜 벌써 지친 것 같지?
0: 나는 언젠가 인터넷에서 본 어느 현자의 말을 전해주었다.
1: 있잖아, 아이들이랑 같이 가는 휴가는?
0: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1: H가 무금이래.
0: 한동안 말이 없던 아내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할 즈음 비로소 살짝 웃었고 나는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다.

외곽순환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첫 번째 톨게이트에 채 이르기도 전에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평소에도 불안을 자주 느끼는 은채는 이러다 우리 차가 떠내려가는 것 아니냐며 울먹였고, 걱정거리에 크게 휘둘리지 않는 아내조차도 이거 괜찮은 거냐고 반복해 물었다. 와이퍼를 가장 빠르게 작동시켰는데도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도로 위의 모든 차들이 비상등을 켠 채 달리고 있었다. 오직 은호만이 코를 골며 세상 모르고 낮잠을 잤다. 하지만 모든 일은 반복되면 익숙해지는 법이었고, 폭우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반 시간 정도 강우가 계속되자 빗소리는 이제 화이트 노이즈처럼 들렸다. 울먹이던 은채가 동생 따라 잠들었고, 아이들을 돌아보며 핸드폰으로 날씨를 계속 확인하던 아내도 어느 순간 고개를 떨궜다. 탑승객들이 모두 잠든 고요한 차 안에서 나는 운전을 계속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회백색 하늘과 풍경과 도로가 구분되지 않았다. 다른 세계 속으로 들어간 느낌이었다. 창문을 열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높아지는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 때문일까? 운전자를 차별하지 않는 졸음은 곧 나에게도 찾아왔고, 나는 잠을 깨기 위해 휴가가 끝난 뒤 수업에서 설명해야 할 부분, 가장 깊숙한 동굴로의 접근에 관한 설명을 지어내기 시작했다.

영웅의 여정에서 가장 깊숙한 동굴로의 접근이라는 단계는 모든 것이 달라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멈춰서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자, 주인공은 마침내 목적지 근처에 도달했어요. 프로도로 치면 운명의 산 부근에 와 있습니다. 저 너머에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무언가가, 혹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0: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물을 마시는 발표자일 수도 있겠고요. 짝사랑하던 상대에게 고백하기 위해 카페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는 몇 분의 시간 동안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고민하는 젊은이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저 같은 작가라면 새로운 소설의 첫 문장을 쓰기 직전의 순간이겠죠. 이제껏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구상과 자료조사만 하다가 이제 정말로 첫 문장을 써야 하는 거예요. 이때는 하얀 모니터 화면이 바로 동굴의 입구가 됩니다. 잘 쓸 수 있을까? 마감은 지킬 수 있을까? 편집자와 독자는 이 이야기를 좋아할까? 이런 불안감 속에서 한밤중에 물을 끓이는 거죠. 커피를 내려 책상 앞에 앉으려고요. 네, 일리아스 같은 고대 서사시에는 영웅들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천천히 무기를 점검하고 무장을 갖추는 장면이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이걸 아밍 씬이라고 부르는데요. 특히 트로이 전쟁에 나서는 아킬레우스의 아밍 씬이 유명하죠.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를 챙기는 이 지루한 과정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 영웅의 결의를 다지고 자신의 신적인 위용을 과시하는 중요한 문학적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의식이자 관문, 리추얼인 셈이죠. 결전의 장소로 들어가기 전 스스로에게 확신을 불어넣는 마지막 과정이자 지금까지의 여정에서 얻은 모든 지혜와 용기, 상처와 깨달음을 그려모아 최후의 나를 완성하는 단계이기도 하고요. 아니 뭐 조금 과장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물을 마시거나 커피를 내리거나 책상을 정리하는 행위 역시 일종의 무기를 점검하는 영웅의 마지막 의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때쯤 영웅의 마음은 어떨까요?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쩌면 이곳에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거든요. 이대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가장 달콤하고 비겁한 속삭임이 귓가를 맴돌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잖아요. 목숨이라도 부지하는 편이 현명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많은 이들이 바로 이 두 번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여정을 포기합니다. 그토록 찾아 헤맸던 바로 그 동굴 앞에서요. 하지만 우리는 알죠. 이 동굴에 들어가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영웅 역시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걸요. 모든 준비는 끝났고 이제 계획이나 예상은 무의미합니다. 망설임은 방해가 될 뿐이죠.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동굴 속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뿐인데.
1: 목적지 부근입니다. 잠시 후 도착 예정입니다.
2: 내비게이션에서 예언자 같은 목소리가 들려온다. 핸드폰 아래 뚫려있는 스피커 구멍들이야말로 현대의 예언자가 사는 동굴이다. 아내가 얼굴을 잔뜩 찡그리며 구겨졌던 몸을 편다.
3: 아우, 도착한 거야?
2: 나는 응이라고 답하면서 예언자가 일러준 대로 크게 우회전을 한다.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맑아진 하늘 아래 우뚝 솟아있는 호텔이 눈에 들어온다. 언제 잠에서 깼는지 은채가 소리친다. 흥분한 나머지 앞자리를 발로 차는 통에 아내가 주의를 준다. 나는 지하주차장 입구를 찾아 천천히 차를 움직인다. 동굴 입구처럼 생긴 주차장 입구로 들어서는 순간 마지막으로 잠에서 깬 은호가 말한다.
3: 엄마, 나 배고파.

0: 입구에서 입장권 팔찌를 아이들에게 채워주며 생각한다. 이제 나는 이번 휴가의 하이라이트, 아이들이 가장 기대했던 시간이자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모험을 시작하려는 참이다. 여기에서 최소한 3시간 이상을 견뎌야만 살아서 집으로, 실은 호텔방으로 돌아갈 수 있다. 최초의 기억은 유치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내가 다닌 서울 동대문구의 유치원은 성당에서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놀이활동의 일환으로 근처 수영장에 갔다가 물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때를 쓰며 울어서 수녀님을 당황시켰다는 이야기를 엄마는 수백 번 정도 반복해서 말해주었다. 나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으므로 부정하고 싶었지만 집 앨범에는 너무 분명하게 튜브를 낀 채 울고 있는 6살 어린이의 사진이 있어서 그럴 수가 없었다. 다시 가장 그럴듯한 장면은 아마도 1993년 8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여름 수련회에 갔다가 계곡에서 물에 빠졌던 사건일 것이다. 당시 나는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외톨이였고 사실 속으로는 누구와도 친해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며 세상을 왕따시키던 진짜 왕따였다. 나를 불쌍히 여겼는지 거슬리게 여겼는지는 몰라도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님은 나를 억지로 끌다시피 해서 숙소 근처 계곡으로 데려갔고 역시 강제로 물에 밀어넣어 물놀이를 가장한 물튀기기와 물먹이기를 시켰다. 이런 상황도 싫고 아이들도 싫고 물은 더 싫었던 나는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발밑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게 뭐지? 그리고 발끝에 새롭게 느껴지는 서늘한 감각. 계곡에 빠진 많은 이들이 귀신이 잡아당겼다라고 오해하는 낮은 온도의 물에 닿으면서 나는 비로소 물에 빠졌다. 머리까지 완전히 물 밑에 잠기자 아마도 그 계곡은 내 키보다 훨씬 더 깊었을 것이다. 물을 그토록 싫어하던 나도 눈을 떴다. 아마 누가 시켰다면 평생 하지 못했을 일일 텐데도. 그러자 어떤 장면이 눈에 들어왔고 그 이미지는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뇌 한구석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1: 나는 물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고 있다. 물은 전체적으로 초록색인데 내 주위는 검정에 가까운 진녹색이지만 저 멀리 수면에 가까울수록 점점 밝아져 마침내 아주 밝은 초록이 된다. 수면 위에서는 햇빛이 비치고 있어서 물결이 움직일 때마다 작은 물고기 떼처럼 빛을 내며 반짝거린다. 너무나 아름답고 평화로우며 동시에 신성한 장면이라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한다.
0: 하지만 잠시 후 나는 누군가에 의해 들어올려졌다.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팔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커다란 바위 위에 눕혀 있었고 옆에는 기진맥진한 것 같은 전도사님과 교사 몇이 있었다. 나에게 늘 까칠하고 공격적이었던 아이들은 역시 물에 젖은 채 심각한 얼굴로 둘러선 채 나를 내려다보았다.
2: 정신이 들어? 어?
0: 전도사님이 내 뺨을 툭툭 치며 물었다. 나는 그게 아프기도 하고 모멸적이기도 해서 멈춰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고개만 끄덕였다.
2: 데리고 먼저 숙소에 가 있어.
0: 교사 한 사람과 중2 동기 하나가 나를 부축해 일으켰다.

이달에 물방울을 흘리며 걸어가다가 나는 갑자기 울고 싶어졌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완전히 뒤집혀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 방금 내가 겪은 건 뭘까? 나는 어디에 왜 빠진 걸까? 누가 날 구한 걸까? 어떤 일이 일어나려다가 멈춘 걸까? 아니면 멈추었기 때문에 일어난 걸까? 그러다가 갑자기 큰 재채기가 나왔고 반사적으로 코를 막았던 손을 내리자 거기엔 흉측하리만큼 크고 더러운 초록색 코딱지가 붙어 있었다.

2시간쯤 지나 계곡에서 물놀이를 마친 일행이 숙소로 돌아왔다. 전도사님은 남자방에 누워서 쉬고 있는 나를 잠깐 들여다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라졌다. 우리는 저녁을 먹기 위해 성구를 암송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줄을 서서 기다린 다음 돼지고기와 당근이 잔뜩 들어간 카레를 먹었다. 코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는데 카레에서는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았다. 소설 극장 문지역 장편소설 실전 한국어 민음사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인영 1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동남아시아의 스콜과 같은 기습호우가 쏟아지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습적인 호우, 장마, 태풍에 따른 홍수 대비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천 물이 일시에 불어오르거나 제방 3면에 물이 용출할 때, 비가 계속되는데 오히려 하천 수위가 낮아질 때는 하천 제방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평소 하천이 급격히 굽은 곳, 하천이 합류하는 곳, 과거 하천이었던 곳은 홍수 위험 지역입니다. 홍수 통제소를 통해 인근 하천의 경계 수위와 위험 수위를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경계 위험 수위에만 이르러도 저지대는 침수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잠기는 곳은 하천 둔치입니다. 방심하지 말고 주차 차량은 서둘러 이동시켜야 합니다.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 등 재해 위험 지구의 주민들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양수기, 손전 등 비상식량, 식수, 비닐봉지 등을 준비합니다. 가정에서는 주변에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은 없는지 사전에 점검 보수하고 낡은 지붕은 비닐 등으로 단단히 덮고 묶어서 날아가지 않도록 합니다. 집 안팎의 하수구는 물론 배수구에 막힌 곳을 정비합니다. 오래된 축대나 담장 역시 넘어질 우려가 없는지 미리 살펴보고 위험한 곳은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24시간 점검하니 홍수 피해를 막습니다. 재해 재난 예방, 재난방송 중앙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8월 24일 새벽 4시 발표 어업 기상통보입니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서해남부 밖간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밖간 먼바다는 오늘 오전까지 바람이 초속 9에서 16m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이 2에서 3.5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또 내일 오후부터 제주도 남쪽 밖간 먼바다와 남해동부 밖간 먼바다에 차차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전남 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강한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시고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해상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먼저 서해중부 앞바다입니다. 종일 남남서풍이 초속 3에서 8m로 불겠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안쪽 먼바다와 밭간 먼바다도 종일 남남서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겠고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앞바다는 오전에 남동 남풍이 오후에는 동남동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겠고요. 구름 가득하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m로 낮게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북쪽 먼바다입니다. 오전에 남동 남풍이 오후에는 동남동풍이 초속 7에서 15m로 불겠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는 오전에 남동 남풍이 오후에 동남동풍이 초속 8에서 15m로 불겠고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1.5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어서 남해서부 앞바다입니다. 오전에 남동 남풍이 오후에는 동남동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겠고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는 오전에 남동 남풍이 오후에는 동남동풍이 초속 8에서 13m로 불겠고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도 오전에 남동 남풍이 오후에는 동남동풍이 초속 7에서 11m로 불겠고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제주도 전 해상입니다. 오전에 남동 남풍이 오후에는 동남동풍이 초속 8에서 14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최대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오전에 북서 북풍이 오후에는 남서 서풍이 초속 3에서 7m로 불겠고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남해동부 안쪽 먼바다는 오전에 남남서풍이 오후에는 서북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겠고 하늘 맑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동부 밭간 먼바다는 오전에 남동남풍이 오후에는 동남동풍이 초속 7에서 11m로 불겠고 맑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앞바다입니다. 오전에 남서 서풍이, 오후에 남남서풍이 초속 3에서 8m로 불겠고 하늘 맑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m로 낮게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는 안쪽 바다는 종일 남남서풍이 초속 4에서 7m로 불겠고요. 바깥 바다는 종일 남동 남풍이 초속 4에서 7m로 불겠고 하늘 역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북쪽 먼바다입니다. 종일 남서 서풍이 초속 5에서 9m로 불겠고 맑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앞바다와 먼바다는 종일 남서 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겠고 오전에는 막다가 오후에는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이제 서해북부 앞바다입니다. 종일 남남서풍이 초속 3에서 7m로 불겠고요.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m로 낮게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먼바다도 종일 남남서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겠고요.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북부 앞바다와 먼바다는 오전에 남서 서풍이, 오후에 서북서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겠고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대화퇴는 종일 남서 서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겠고요. 하늘 맑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연해주는 종일 남서 서풍이 초속 5에서 10m로 불겠고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종일 동남동풍이 초속 9에서 14m로 불겠고요. 오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5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규슈해도 종일 동남동풍이 초속 9에서 16m로 불겠고 오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5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어업 기상 실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서울은 바람 없고 초속 0.5m, 기압은 1013헥토파스칼, 기온은 26.1도입니다. 백령도 남풍 초속 1.5m, 기압은 1012헥토파스칼, 기온은 25.1도입니다. 인천 북서풍 초속 1m, 기압 1013헥토파스칼, 기온 27도입니다. 서산 북동풍 초속 0.5m, 기압 1013헥토파스칼, 기온은 24.9도입니다. 군산 바람 없고 1014헥토파스칼, 기온은 26도. 목포 남동풍 초속 2m, 1013헥토파스칼, 기온은 26.2도. 여수 바람 없고 1013헥토파스칼, 기온은 27도. 제주 남풍 초속 2.5m, 기압은 1012헥토파스칼, 기온은 27.9도. 서귀포 북동풍 초속 1m, 1013헥토파스칼, 27.4도. 통영 북동풍 초속 1m, 1012헥토파스칼, 26도. 부산은 바람 없고 1012헥토파스칼, 27.3도. 포항은 남서풍 초속 1.5m, 기압은 1012헥토파스칼, 기온은 27.6도. 울릉도 남서풍 초속 5m, 기압은 1012헥토파스칼, 기온은 27.2도입니다. 울진은 서풍 초속 1m, 기압은 1012헥토파스칼, 기온은 25.7도입니다. 동해 남서풍 초속 1.5m, 기압은 1012헥토파스칼, 기온은 24.4도입니다. 강릉 남서풍 초속 2m, 기압은 1012헥토파스칼, 기온은 26.4도입니다. 속초 북서풍 초속 1m, 기압 1012헥토파스칼, 기온은 25.7도입니다.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이시가카섬 남동풍 초속 7m, 1006헥토파스칼, 기온은 27.6도. 나하 남동풍 초속 1.5m, 1009헥토파스칼, 27.6도. 미다미다이 두섬 북동풍 초속 2m, 1008헥토파스칼, 27.4도. 나세 남풍 초속 2m, 기압 1010헥토파스칼, 26.9도. 가고시마 북동풍 초속 3.5m, 기압은 1013헥토파스칼, 기온은 28.1도. 후쿠오카 남서풍 초속 1m, 1013헥토파스칼, 28.8도. 이즈하라 북서풍 초속 1m, 1013헥토파스칼, 26.1도. 사이고 북서풍 초속 1m, 1013헥토파스칼, 24.5도. 마스에 남서풍 초속 1m, 33헥토파스칼 26.8도, 시미즈 북동풍 초속 3m 1014헥토파스칼 27도, 시오노미사키 곳 북동풍 초속 2m 1014헥토파스칼 26.1도, 오사카 서풍 초속 1.5m 1014헥토파스칼 28.9도, 와섬 남서풍 초속 1.5m 1013헥토파스칼 24.3도, 아오모리 남풍 초속 0.5m 1012헥토파스칼 23도, 삿포로 남동풍 초속 5m 1011헥토파스칼 22.5도, 와타카나이 남서풍 초속 7m 1007헥토파스칼 23.8도, 네무로 남풍 초속 3m 1014헥토파스칼 25.4도, 센다이 북풍 초속 1.5m 1014헥토파스칼 24.8도, 도쿄 남동풍 초속 1.5m 1014헥토파스칼 25.4도, 하치조섬 남서풍 초속 0.5m 기온 24도, 러시아 지역은 하바로브스크 북동풍 초속 4m 1007헥토파스칼 16.4도입니다. 예보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5.7도입니다. 오늘 서울의 뜨는 시각은 5시 55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어제 고위 당정협의 결과를 이같이 밝히고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선 1주택자에 대해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않도록 민주당이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또 500세대 이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성수 국무총리가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경찰의 실종신고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어제 한 총리가 이번 실종사건의 수사 과정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경찰이 실종신고 접수와 처리 과정에서 허위로 사건을 종결하는 등의 행위가 없는지 확인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또 가용한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말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본부장은 어제 제주경찰청을 찾아 수사 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말하고 미비점이 없는지 현장을 확인하고 근무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전국적으로 실종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제주청도 철저하게 조사하라며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현장 수색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취임 일주일 만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예방합니다. 김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장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국회 현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제청 논란과 부동산 입법 문제 등을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서 두 사람 간의 신경전이 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대표는 이후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대표를 차례로 예방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국 254곳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당원투표로 재선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앞서 어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고위 추진 방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이 모아졌지만 지도부가 당원 직선제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 당내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 오전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일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5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이 7명, 법인까지 포함한 불구속은 51명입니다. 특히 수사 막바지에 사건 처분을 집중하면서 최근 2주 동안 40여 명을 기소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인 2만 톤의 정부 비축 수산물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출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달 27일까지이며 명태와 오징어, 고등어, 갈치, 조기, 마른 멸치 등 6품목입니다. 정부 비축 수산물은 전국 주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온, 오프라인 도매시장 등에 공급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후부터 내륙 지방 곳곳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5에서 50mm가량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2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 지금까지 아나운서 신성원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질로 얘기하는 질환이 치핵입니다. 항문 질환인데요. 증상이 주는 일상의 불편감이 크죠. 변을 볼 때 출혈을 경험하는 건 물론 심하면 엉거주춤 걷게 되기도 하고 의자에 앉는 일도 조심스럽습니다. 항문 질환이라서 그런지 진단을 받기까지 망설이는 분들도 많은데요. 치핵 역시 초기 치료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의로 이어가겠습니다. 건강365 패티김의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치핵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치핵을 흔히 치질로도 표현하는데요. 항문 주위의 조직이 항문 밖으로 빠지는 현상이 치핵인 걸까요? 뭔가 불편한 통증과 출혈이 있을 때 치핵을 의심하게 되는데요. 내치핵과 외치핵으로도 구분되는 치핵은 불편한 증상을 참으면 되는 걸까요? 치핵으로 인한 다른 위험도 있는 걸까요? 한양대학교 병원 외과 박성실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치핵은 아주 흔하지 않나요?
1: 네,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0: 네.
1: 흔히 치질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정확하게는 치질이라는 큰 범주 안에 치핵, 치열, 치료 같은 여러 항문 질환이 있고요.
0: 네.
1: 그중 가장 흔한 것이 치핵입니다.
0: 네.
1: 항문 조직이 커지거나 아래쪽으로 늘어져서 출혈이나 탈출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치핵이라고 합니다.
0: 네. 배변 습관이 문제인 걸까요? 치핵의 원인이 궁금한데요.
1: 네. 치핵이 한 가지 원인만으로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0: 네.
1: 특히 변비 때문에 배변할 때 반복적으로 힘을 많이 주거나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 크게 영향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항문 조직을 지지하는 결합 조직이 약해지는 것도 원인이 되고요.
0: 네.
1: 임신이나 비만같이 복압이 증가하는 상황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확실한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다양하고 복합적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출산 후에도 치핵의 위험은 있는 건가요?
1: 네. 임신 중에는 커진 자궁 때문에 골반 내 압력이 높아지고 정맥순환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0: 네.
1: 여기에 출산할 때 힘을 많이 주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치핵이 심해지거나 새롭게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에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증상이 있다고 모두 수술하는 것은 아닙니다.
0: 네. 또 화장실 변기에 너무 오래 앉아서 힘을 주는 행동도 치핵의 위험을 높이네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특히 스마트폰을 보면서 변기에 오래 앉아있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오래 앉아서 계속 힘을 주면 항문 주변 혈관과 조직의 압력이 반복적으로 가해집니다. 그러면 치핵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0: 치핵은 항문 조직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탄력도가 떨어지는 건가요?
1: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0: 네.
1: 항문 안에는 원래 혈관과 결합 조직으로 된 쿠션 조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반복적으로 힘을 주면 쿠션 조직이 점점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혈관도 확장되고 조직이 늘어나면서 처음에는 출혈이 나타나다가 심해지면 배변할 때 항문 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0: 네. 위치에 따라서 내치핵, 외치핵으로도 구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1: 네. 정확하게는 항문 입구에서 약 한 2cm 안쪽에 치상선이라는 경계가 있습니다.
0: 네.
1: 이 치상선을 기준으로 위쪽에 생기는 것을 내치핵, 아래쪽에 생기는 것을 외치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치핵은 주로 출혈이나 치핵이 항문 밖으로 빠져나오는 탈출 증상이 생기고요. 외치핵은 갑자기 붓고 심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0: 어느 쪽이 더 많은가요?
1: 실제로는 내치핵이 더 흔한 편입니다. 하지만 내치핵과 외치핵이 완전히 따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는 혼합치핵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내치핵과 외치핵 모두 개운치 않은 느낌을 주는 게 증상인 거죠? 뭐 출혈도 있고 항문이 빠지는 것 같다는 말도 하던데요.
1: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0: 네.
1: 내치핵의 대표적인 증상은 출혈과 탈출이고요.
0: 네.
1: 그래서 변을 볼 때 소홍색 피가 묻어나오거나 치핵 조직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외치핵은 붓거나 불편한 느낌이 있을 수 있고요.
0: 네.
1: 혈전이 생기면 갑자기 상당히 심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치핵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일단 변을 볼 때마다 피가 나와서 당황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런 출혈은 왜 생기는 건가요?
1: 네, 치핵 조직에는 혈관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0: 네.
1: 단단한 변이 지나가거나 배변하면서 반복적으로 힘을 주면 이 치핵 표면이 손상되면서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0: 네.
1: 특징적으로는 밝은 소홍색 피가 휴지에 묻어나오거나 변기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0: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따갑나요? 아니면 뭐 화끈거리나요?
1: 환자마다 표현이 정말 다양합니다.
0: 네.
1: 따갑거나 화끈거린다고 하기도 하고요. 묵직하게 불편하다고 하기도 합니다. 내치액은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오히려 갑자기 매우 아프다면 혈전성 외치액이나 치열, 농양 같은 다른 항문 질환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0: 변을 볼 때 뭔가 덩어리가 밖으로 나왔다가도 배변이 끝나면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 오래 고생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치핵에도 정도에 따라서 단계가 있겠죠?
1: 네. 특히 내치핵은 탈출 정도에 따라서 보통 1도에서 4도까지 나눕니다.
0: 네.
1: 1도는 출혈은 있지만 밖으로 나오지 않는 단계이고요. 2도는 배변할 때 나왔다가 저절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3도는 나왔다가 손으로 밀어 넣어야 들어가는 단계고요. 4도는 계속 밖으로 나와 있으면서 손으로 넣어도 잘 들어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0: 네. 1도에서 4도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럼 도저히 안 되겠다, 병원에 가야겠다고 느끼는 건 어느 정도 단계일까요? 보통 참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1: 네. 출혈이 반복되거나 덩어리가 자꾸 빠져나오거나 통증이나 불편감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출혈이 반복되면 치핵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다른 원인은 없는지 진료를 보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0: 또 걸음걸이가 어정쩡하고 불편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상태인 걸까요?
1: 갑자기 항문에 큰 덩어리가 생기면서 통증 때문에 걷거나 앉기도 힘들다면 혈전성 외치액 같은 급성 질환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또 탈출된 내치액이 심하게 붓고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도 상당히 아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참기보다는 병원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검사 때문에 진료를 망설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검사가 진행이 되나요?
1: 네. 먼저 어떤 증상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자세히 듣고요. 항문 주변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직장 검사나 항문경 검사도 시행합니다. 대부분은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검사들입니다.
0: 네. 이제 항문을 확인하는 게 기본이라고 하셨는데요. 직장 수지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1: 네. 직장 수지 검사는 장갑을 끼고요. 윤활제를 바른 손가락으로 항문과 직장 안쪽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0: 네.
1: 치핵뿐만 아니라 통증 부위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종기가 있는지 등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 항문 질환 진료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본 검사입니다.
0: 네. 대장 내시경도 진행이 된다고 하던데요. 뭘 확인하는 건가요?
1: 네. 치핵 환자 모두에게 반드시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는 것은 아닌데요. 근데 출혈이 반복되거나 연령 그리고 가족력, 배변 습관 변화 같은 상황을 고려해서 출혈이 정말 치핵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대장 질환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저희는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출혈의 원인이 다른 대장 질환이나 뭐 대장암일 수도 있어서 그런 거네요. 실제 치핵인 줄 알았는데 대장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1: 네, 실제로 있습니다. 환자분이 치질 때문에 피가 나는 것 같다 생각하고 오셨는데 검사해보면 용종이나 대장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혈변이 반복되거나 배변 습관이 달라지고 체중 감소, 빈혈 등이 동반된다면 병원에 오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0: 네, 잘 분별을 해야 되겠네요. 치핵의 치료는 수술인가요? 아니면 다른 비수술적인 방법부터 진행을 하나요?
1: 네, 치핵이라고 해서 모두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초기 치핵에는 생활 습관과 배변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요. 식이섬유를 섭취해서 변을 부드럽게 하고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1: 필요하면 변을 부드럽게 하는 약이나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0: 치핵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변비 환자도 많습니까?
1: 네. 변비가 치핵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특히 딱딱한 변을 보기 위해서 계속 힘을 주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치핵을 치료할 때는 치핵만 보는 것이 아니고 변비와 배변 습관을 같이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0: 시술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상태에서 시술이 진행이 되나요?
1: 네. 시술적인 치료로는 고무밴드 결찰술 같은 방법이 있겠는데요. 치액의 밑부분을 고무밴드로 묶어서 혈류를 차단시키고요. 조직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모든 치액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치액의 위치, 크기, 그리고 탈출 정도 등을 보고 판단해서 환자에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0: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수술을 하는 건가요? 진단부터 정도가 좀 심하면 바로 수술을 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생활습관 교정이나 약물 그리고 시술 등으로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으면 수술을 고려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탈출이 심한 3도나 4도 치액 그리고 출혈이 반복적으로 있을 때 그리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저희는 처음부터 수술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했을 때부터 치액이 상당히 심하다면 비수술 치료를 오래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수술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0: 수술도 방법이 다양한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치액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법으로 수술하는 것은 아니고요. 치액의 위치나 크기 그리고 밖으로 빠져나오는 정도 환자가 불편해하는 증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환자분의 상태에 맞는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그럼 치핵을 잘라내는 건가요? 뭐 빠져나온 조직을 올려주는 건가요?
1: 네, 둘 다 가능합니다. 네, 대표적인 것은 이제 치핵 절제술인데요. 치핵 절제술은 문제가 된 치핵 조직을 직접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치핵 고정술이라는 게 있는데 치핵 고정술은 늘어져 내려온 조직을 위쪽으로 끌어올려서 고정해주는 방법입니다. 근데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치핵의 형태와 정도를 확인한 뒤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어떤 방법을 더 많이 시행을 하나요?
1: 초반에는 저희는 이제 치핵 절제술을 많이 시행했는데 최근에는 치핵 고정술도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0: 좀 치핵을 부끄럽게 생각할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치핵도 초기에 치료를 시작할수록 고생을 좀 덜하겠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대부분 수술까지는 가지 않고 배변 습관 교정과 식이 조절만으로도 증상이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부끄러워서 병원에 늦게 오실 필요는 없고요. 네, 항문질환은 매우 흔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일상적으로 진료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0: 네. 수술 후에는 어떻습니까? 좌욕이 필수라는 말도 있던데요.
1: 네. 좌욕은 수술 후에 통증과 불편감을 줄이고 항문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배변 후에 따뜻한 물로 좌욕을 하면 항문 주변의 근육이 이완되면서 통증을 많이 줄여줄 수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좌욕을 너무 오래 한다고 해서 효과가 큰 건 아닌 거죠?
1: 네. 너무 오래 한다고 효과가 더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0: 네.
1: 뜨겁지 않은 물로 따뜻한 물로 한 번에 약 5분에서 10분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0: 네. 배변 습관 조절과 이제 식이 습관 조절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식습관을 비롯해서 생활 습관도 강조가 되던데 어떨까요?
1: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변을 부드럽게 하고 힘주지 않고 배변하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채소, 과일, 잡곡 등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을 충분히 섭취하고요. 물도 적절히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변이가 있을 때 참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있는 습관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0: 치핵인 분들은 매운 음식을 먹으면 항문 통증이 심해진다고 하던데요. 좀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게 좋을까요?
1: 네, 맞습니다. 매운 음식은 항문 조직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핵이 심한 경우에는 당분간은 매운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치핵 수술을 해도 또 생길 수 있을까요?
1: 네. 저희가 수술을 잘해도 새로운 치핵이 생기거나 남아있던 치핵 조직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수술 후에 배변 습관을 잘 관리하면 재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0: 네. 예방을 위한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1: 네. 변을 딱딱하지 않게 유지하고 배변할 때 오래 힘주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항문 출혈을 무조건 치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복적으로 피가 나거나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진료를 받아서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0: 네. 앞서 자욕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따뜻한 온돌에서 생활하는 거, 이건 증상을 좀 악화시킬까요?
1: 따뜻한 온돌에서 생활하는 것은 일단 직접적으로 항문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요.
0: 네.
1: 그 자체가 치핵에 좋은 영향이나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것이 치핵에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0: 네. 치핵이 심해서 손으로 밀어넣는 분들도 있던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1: 치핵이 항문 바깥으로 빠져나와 있으면 부종이나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도 항문 밖으로 치핵이 나왔을 때는 손으로 집어넣어서 항문 안쪽으로 넣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상 완화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무리하게 넣으려고 하면은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하지는 않고요. 일단 뭐 비눗물이나 좀 윤활제를 묻혀가지고 항문 안쪽으로 넣는 것을 저희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0: 네, 그 항문 통증과 출혈이 있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치핵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른 질환의 위험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질환과 혼동하기 쉬울까요?
1: 네, 출혈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생각해볼 수 있는 대장 질환이.
0: 네.
1: 개실에서 나는 출혈, 개실 출혈을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대장암이나 직장암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령이 많으시거나 그리고 가족력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대장 내시경으로 그런 대장 질환이나 대장암을 분별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 치핵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조언을 좀 주세요. 검사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1: 네. 사실 인터넷에 치핵 관리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거는 환자분들마다 증상이나 그리고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항문 외과에 와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0: 네.
1: 그리고 배변 습관이나

0: 분들은 치액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네. 경우는 수술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치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외과 박성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산울림의 너의 의미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 주치 청취자가 주신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60대 여성이 주신 사연부터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2: 저는 오메가3가 몸에 좋다고 그래서 혈액순환 계통에 좋다고 그래서 젊을 때부터 오메가3를 먹었는데 부작용이 많으니까 안 먹는 게 좋다. 그래서 또 안 먹었었는데 또 사람들이 왜 오메가3 안 먹냐. 그건 평생 먹어야 되는 건데 그게 중요한 걸 왜 안 먹고 있냐. 그래서 또 먹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굳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을 필요가 없대요. 그러니까 의학상식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뭘 믿고 따라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저는 비타민C

0: 비타민 D, 종합 비타민, 그다음에 오메가3 그렇게 먹어요. 아, 그것 때문에 효과가 막 있고 몸이 거뜬하다 그런 느낌은 안 드는데 내가 혹시 부족할지 모르니까 내가 그냥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가지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중복되는 게 또 부작용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되고 그래서 저는 제가 먹는 이제 영양제를 종이에 써서 동네에 있는 약사님한테 가져가요. 그래서 한번 좀 봐달라. 혹시 내가 뭐 중복해서 너무 과용으로 먹는 게 있거나 부족한 게 있으면 말해달라고.
1: 네. 건강기능식품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이 치료제는 아니잖아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설명을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2: 네, 이제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식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혈행 개선, 뭐 장 건강,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치료제는 아니고요.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병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건강기능식품은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하는 역할이지 치료를 대신하는 건 아닙니다.
1: 그럼 건강기능식품과 영양제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같은 의미인가요?
2: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이제 정확히는 좀 다르거든요. 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거는 기능성을 인정을 받고 표시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러니까 영양제라는 거는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 오메가3 같은 보충제를 이게 넓게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 영양제 중에 건강기능식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제품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고르실 때는 광고 문구보다는 네. 건강기능식품 표시가 있는지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1: 보조제라는 말을 하잖아요. 말 그대로 보조적인 역할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해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나요?
2: 그러니까 가장 큰 오해는 네. 이걸 많이 먹을수록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조제는 말 그대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이제 보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사라든지 운동, 수면, 질환 관리를 이거는 대신을 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 제품을 같이 드시다 보면은 또 같은 성분이 중복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이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 같은 거는 과하게 먹으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건강 기능식품은 많이 먹는 것보다 필요한 것만 골라 먹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사연 주신 분은 60대이십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한 일일 텐데요.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도 좋은 건 아닐 텐데 어떨까요?
2: 그러니까 60대 이후가 되시면 이제 건강을 챙기려는 마음이 좀 커지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찾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데 피곤하거나 몸이 안 좋을 때마다 이런 건강기능식품 하나씩 추가하는 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 몸이 힘든 이유가 영양 부족 때문인지 네. 수면 부족인지 아니면 운동 부족인지 아니면 진짜 실제로 어떤 질환이 있어서인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이 건강기능식품은 불안해도 계속 늘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것만 정리해서 단순하게 먹는 게 좋습니다.
1: 아무래도 60대를 넘어서면 이제 만성질환에 대한 위험도 높고 매일 복용해야 하는 약도 늘어날 텐데요. 그러다 보면은 하루에 먹는 약과 건강기능식품까지 가지수가 늘어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떨까요?
2: 그러니까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처럼 매일 드시는 약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이 건강기능식품까지 여러 가지를 더하게 되면 복용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나 같은 성분을 중복해서 복용하거나 네. 약하고 건강기능식품이 서로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은 오메가3 같은 제품을 드시게 되면 부작용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 목록을 한 번에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방약, 일방약,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을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매일 먹는 것으로 묶어가지고 네. 의사라든지 약사에게 좀 보여주는 게 또 필요합니다.
1: 꼭 필요한 것만 드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는 분들을 보면요. 직접 구매도 하시지만 선물을 받았거나 할 때 그냥 몸에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시거든요. 하지만 말씀 주셨듯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2: 그래서 선물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확인하고 드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은 몸에 좋다니까 뭐 아까우니까 그냥 드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러니까 이미 종합 비타민을 먹고 있는데 비타민 D라든지 미네랄 제품을 추가하시게 되면은 네. 이게 또 성분이 겹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선물 받으신 것도 유통기한이라든지 보관 상태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네. 특히나 해외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성분 함량 자체가 국내 제품과는 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제품을 드시기 전에는 성분표하고 하루 섭취량을 꼭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그런 경우에는 제품 사진이라든지 목록을 약사라든지 의사한테 보여준 다음에 지금 먹는 것하고 겹치는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1: 사연 주신 분은 오메가3를 꽤 오래 먹었는데 뭐 좋다 안 좋다 의견들이 많아서 먹었다가 중단했다가를 반복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많지 않나요?
2: 예전에는 오메가3가 혈액순환에 좋다고 많이 드셨었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굳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 그러니까 오메가3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평생 꼭 먹어야 되는 영양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생선을 잘 먹지 않거나 이제 중성지방이 좀 높으신 분들은 도움이 될 수가 있지만 단순하게 아 내가 혈액순환을 좀 좋게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오메가3 자체가 속을 좀 불편하게 만들 수가 있고 뭐 비린 냄새라든지 설사 같은 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고용량을 드시는 경우에는 또 이제 복용 중인 약과 또 확인이 또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라는 거는 그러니까 좋다 안 좋다로 결정해보다는 내가 왜 먹는지부터 정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제품 목록을 의사나 약사에게 점검받는 것도 좋다고 하셨는데요. 이분은 평소 오메가3와 비타민C, 비타민D, 종합 비타민까지 챙겨 드신다고 하는데요. 약사에게 물어보신다네요. 이렇게 확인하는 건 좋은 습관이겠죠?
2: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하나씩 보면 사실 별 문제가 없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를 같이 이제 먹게 되면 성분이 겹치거나 복용 중인 약과 맞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종합 비타민을 드시는 분은 그걸로 끝내시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을 추가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과용량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먹는 제품들을 한 목록에 적어가지고 약사라든지 의사에게 보여주는 건 굉장히 좀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적으신 다음에 병원이나 약국에 가셨을 때 한 번씩 확인받는 게 좋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을 오래 드시면서 몸의 변화가 느껴지는 건 아니지만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 봐 챙겨 먹는다고 하는데요. 어떨까요?
2: 사실 부족한지 아닌지는 느낌만으로 알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피곤하다고 해서 꼭 비타민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영양제를 먹는다고 해서 몸이 바로 막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1: 그렇죠.
2: 그런데 이제 비타민 D처럼 혈액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들도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사 습관을 이렇게 체크해보시면은 부족할 가능성을 좀 짐작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부족하다거나 부족할 것 같은 영양제를 좀 드시면 되겠지만 그냥 막연하게 내가 아 이건 좀 부족할 것 같아 라는 불안 때문에 하나씩 늘리시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아무래도 식사를 챙기는 게 우선일 텐데요. 균형 잡힌 식단이 부담스러워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대체한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언을 주신다면은요.
2: 사실 이 식사가 너무 부실한 상태에서 영양제만 늘리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식에는 이제 비타민이랑 미네랄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단백질, 식이섬유, 좋은 지방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함께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밸런스 균형은 알약 몇 개로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단에 대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사실 매 끼니마다 단백질 반찬은 좀 챙기시고요. 채소를 거기에 조금 더하고 생선이라든지 콩육 이런 걸 적절히 넣기만 해도 굉장히 좀 균형 잡힌 식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단을 기본으로 하시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1: 사연 주신 분은 건강기능식품의 가짓수가 점점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뭐 자녀분들도 그렇고 살펴야 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2: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한 번씩 좀 정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너무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좀 안 해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뭐 선물도 많이 받으시고 뭐 이 TV라든지 인터넷에서 좋다고 들은 것들을 막 추가를 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이거 다 드시지 마세요 말하시기보다는 지금 드시고 있는 제품을 한 곳에 쭉 모아놓고 그 성분이라든지 복용 횟수를 같이 확인해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제 드시는 약과 함께 건강기능식품 목록도 같이 적어가지고 병원이나 약국에 같이 가셔가지고 보여드리면 잘 정리가 또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제 다음 사연도 들어보시죠. 70대 여성이 주신 내용입니다.
3: 저는요, 대상포진 그 주사 맞는 거가 좀 궁금해서요. 그 영구적으로 맞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1차, 2차도 있다는데 저는 아직 그걸 안 맞았거든요. 주위에서 친구들이 1차 맞고 2차도 맞았다는데 대상포진이 왔어요. 근데 조금 수월하게는 간대요. 그래도 저도 이제 70 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궁금하고 제가 아직 맞질 않아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맞을까? 근데 또 영구적으로 맞는 게 또 있대요. 그거 한번 맞으면 그때는 이제 끝이래. 한 번으로 통과래. 그래서 그런 게 있나? 그게 좀 궁금해요. 동료 후배가 있는데 등이 이렇게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며칠 아프다가 스포가 생겼대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대상포진이라고 하는데 그 후배는 1차 맞아서 좀 수월하게 지나갔대요. 그 얘기 듣고 저도 대상포진이 좀 관심거리가 되고 나도 맞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1: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한 질문입니다. 70대이신데 아직 대상포진 주사를 맞은 적이 없다고 하시거든요. 노인들에게는 특히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접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2: 그러니까 70대라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2: 대상포진은 나이가 들수록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이 병이 지나간 뒤에도 통증이 오래 남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예방접종을 하시게 되면은 발생 위험도 굉장히 좀 줄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심한 통증이나 후유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1: 네.
2: 본인에게 맞는 백신과 접종 일정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대상포진을 생각하면 극심한 통증이잖아요. 어떤 상태인 건가요?
2: 그러니까 대상포진은 피부에 물집이 생기는 병처럼 보이긴 하지만
1: 네.
2: 실제로는 이제 신경을 따라 생기는 바이러스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바이러스가 몸속 신경에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질 때 다시 활동하면서 생기게 되는데
1: 네.
2: 이럴 때는 이제 피부가 굉장히 따끈거리고 화끈거리면서요. 신경통이기 때문에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심한 이유도 신경이 자극되면서 굉장히 심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1: 사연 주신 분의 지인은 등으로 대상포진이 온 것 같은데요. 발생 부위도 다양하죠.
2: 그러니까 대상포진은 몸 어디든 생길 수가 있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가장 흔한 곳은 가슴, 등, 옆구리 같은 몸통 부위고요. 한쪽 등이나 옆구리가 먼저 아프다가 이 물집이 올라왔다라면 이제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다리, 목에도 생길 수가 있고요.
1: 네.
2: 얼굴이나 이제 눈 주변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눈 쪽에 생긴 대상포진은 이게 시력 문제하고 또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2: 생겼다라고 하면 굉장히 빨리 좀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1: 면역력이 좀 떨어지면 생긴다고 하셨는데요. 대상포진의 원인이 뭔가요? 면역력이 강조되는 질환이지 않나 싶은데요.
2: 일단 대상포진은 이제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원인이거든요.
1: 네.
2: 그래서 어릴 때 수두를 앓았거나 수두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이제 몸속 신경에 이제 숨어 있다가 나중에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활동을 하게 됩니다.
1: 네.
2: 그러면 대상포진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거나 과로하셨거나 어떤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은 면역 상태와 관련이 깊은 신경 피부 질환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했다고 해서 대상포진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2: 네, 맞습니다. 예방접종을 했다고 해서 대상포진을 100%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예방접종이라는 거는 대상포진이 생길 가능성을 굉장히 좀 크게 줄여줄 수가 있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대상포진보다는 대상포진 다음에 오는 신경통이거든요.
1: 네.
2: 이거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으면 절대 안 걸린다가 아니라 걸릴 위험과 심하게 앓을 위험을 줄인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사연 주신 분도 지인의 경험을 말씀 주셨지만요. 발생 위험도 줄여주지만 혹시 대상포진에 걸렸다고 해도 증상을 수월하게 지날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2: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라는 거는 대상포진 자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요. 만약 걸리더라도 심한 통증이라든지
1: 네.
2: 오래가는 신경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연자분 지인처럼 접종 후에 대상포진이 생겼지만
1: 네.
2: 비교적 수월하게 지나갔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여기에도 개인차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접종만 믿으시고 생겼는데 치료 안 하고 내버려 두시는 건 또 안 됩니다.
1: 예방접종 방법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백신의 종류가 많지 않나요?
2: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번 맞는 대상포진 백신도 많이 사용을 했는데 네. 요즘은 예방 효과가 좋은 제조합 백신을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조합 백신이라는 거는 이제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건 아니고 이외 접종으로 이제 면역 반응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들으셨을 때 한 번 맞았다, 2차까지 맞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으시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1회 접종보다는 2회 접종하는 제조합 백신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뭐 생백신을 포함해서 사실 좀 어렵긴 합니다. 좀 설명을 해주세요.
2: 그러니까 예전 백신하고 요즘에 많이 쓰는 백신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번 접종하는 생백신이 있었지만 네. 최근에는 이제 두 번 접종하는 이제 제조합 백신이라는 거 더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무슨 차이냐고 하면은 생백신이라는 건 진짜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약하게 만들어서 우리 몸에 주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맞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 이제 제조합 백신이라고 하는 최근에 사용하는 백신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분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효과가 잘 유지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2회 접종하는 제조업 백신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의 면역 상태라든지 복용하고 계시는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접종 여부라든지 시기는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1: 네. 뭐 제조합 백신으로 2회 접종의 방식이 대부분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1회 접종 후에 어느 정도 간격으로 두 번째 접종을 하는 건가요?
2: 그러니까 보통 1차 접종하신 다음에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2차 접종을 하게 됩니다.
1: 네.
2: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차를 오늘 맞았다라고 하면은 대개 두 달 뒤부터 6달 안에 두 번째 접종을 완료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1: 네.
2: 1차 접종을 하실 때 의료기관에서 이제 2차 접종을 거의 같이 잡아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1: 네.
2: 그러면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하시게 되면은 예방 효과를 높이는 데 굉장한 큰 도움이 됩니다.
1: 1회 접종 후에 뭐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2회 접종을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1회와 2회 사이의 간격은 좀 개인차가 있는 건가요?
2: 면역 저하가 있으시거나
1: 네.
2: 아니면 지금 항암 치료라든지 면역 억제제 치료처럼 앞으로 이제 면역 상태가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일정이 조금 수정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짧은 간격으로 접종을 마치는 게 이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2차 접종이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1: 네.
2: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맞으시는 건 아니니까 2차를 이어서 그냥 맞으시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준은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지만
1: 네.
2: 개인 상황에 따라서는 조정이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그런데 또 그렇게 예방접종을 했다고 해서 평생 다시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2: 사실 아직 정기적으로 몇 년마다 다시 맞으라고 정해진 이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1: 네.
2: 이제 아직 우리가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한 경우에는 최소한 80살 이상까지는 이제 면역이 유지된다고 저희가 연구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1: 네.
2: 이제 실제적으로 백신의 효과가 얼마나 유지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권고가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2회 접종을 완료한 경우라고 하면은 추가 접종을 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1: 네. 대상포진의 위험이 통증뿐 아니라 대상포진 후 신경통과 같은 후유증도 걱정입니다. 대상포진의 예방법이랄까요? 일상에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도 짚어주세요.
2: 그러니까 일상에서 충분한 수면, 뭐 과로를 줄이기, 만성 질환을 잘 관리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 네.
2: 이런 관리만으로 이제 대상포진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예방 접종이기 때문에
1: 네.
2: 나이가 50세가 넘으셨거나 특히 이제 70대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예방 접종을 좀 고려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요.
1: 네.
2: 그다음에 한쪽 피부가 이유 없이 따끔거리고 화끈거리고 물집이 생긴 경우에는 대상포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한 우리 집 주치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이문세의 세월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8월 24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후에는 충남 남동 내륙과 충북 남부, 제주도에,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전북 내륙과 전남,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로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이 크겠고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 폭염경보가 발효된 일부 경기 남부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35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6도가 되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더라도 소나기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서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당분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격렬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온열 질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서해 5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내일은 오전부터 오후 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전북 동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에 전국 내륙에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 남부지방은 좋음에서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가끔 구름 많겠고 낮부터 저녁 사이 경기 북동부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수원 33도, 인천과 파주 31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강원도도 가끔 구름 많겠고 오후에 강원 중북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영서 지역의 낮 기온은 철원과 춘천, 원주 33도, 대관령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강원 영동은 속초와 동해의 낮 기온 33도, 강릉 34도 등 역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충청 남북도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 금산과 충북 남부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대전 34도, 천안과 청주, 세종 33도, 충주와 보령 32도 예상되고요. 전라 남북도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 광주와 전북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전주와 광주 35도, 군산 34도, 목포와 여수 33도, 순천 32도가 되겠습니다. 경상 남북도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낮부터 저녁 사이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포항 36도, 대구와 부산, 울산, 진주 35도, 안동 34도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구름 많겠고 오후에 산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제주 32도, 서귀포 31도 예상되고요. 울릉도, 독도는 맑겠습니다. 낮 기온 29도에서 31도가 예상됩니다. 서해 5도는 흐리겠습니다. 백령도의 낮 기온 29도가 예상됩니다.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개성 31도, 신의주 25도가 예상됩니다. 예보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6도입니다. 오늘 서울의 해 뜨는 시각은 5시 56분입니다. 기상통보 조하늘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당정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합니다. 소규모 재개발 인허가권을 구청장에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1: 종합특검이 오늘 180일간의 수사를 끝내고 결과를 발표합니다. 구속 7명 포함 58명을 기소했지만 미제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0: 경찰이 허위 종결한 또 다른 실종 당사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전국 실종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1: 백악관 주변에서 초고속 자동차 경주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위해 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월요일 아침 뉴스 광장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규제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들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1: 네, 공급 속도 전도 강조한 가운데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은 이번 주 다시 만나 주택 공급 관련 이견 조율에 나섭니다. 첫 소식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민주당 김민석 대표 취임 이후 첫 고위 당정 협의, 당면 현안인 부동산 대책에 논의가 집중됐습니다.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한 비거주 1주택자 규제부터 조정이 필요하단 여당 요구에 정부와 청와대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를 가진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우선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3: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4: 사유를
3: 함께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민주당은 종부세 기준에 거주와 비거주를 나누지 말자,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것도 검토해보자고 주문했습니다.
5: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높은 만큼
6: 형성수 공문에서
5: 세심하게
2: 주택 공급 속도 전에도 당정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민간 규제 완화, 500세대 이하는 인허가권을 시장이 아닌 구청장에 넘기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7: 주택 공급은 무엇보다도 시그널이 중요합니다.
8: 강훈식 대통령
7: 언제 어디서
8: 시장입니다.
7: 얼마만큼 공급되는지.
2: 인허가권 구청장 이양 방안에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 권한 무력화라고 반발했습니다.
9: 재편 구청장이 대다수인 자칙으로 활자루를 쥐어주겠다는 것입니다.
2: 국민의힘은 발표할 때마다 뒤집을 수 있는 부동산 정책 누가 신뢰하겠냐며 누더기 개편 중단하고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0: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여권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당 차원의 탄핵 추진에는 말을 아끼면서도 여지를 남기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판 재개부터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박효빈 기자입니다.
10: 정치 판사들이 사법부 독립을 자신들 방패막이로 악용한다며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사법폭주의 정점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 주장하며 거듭 사퇴하라 촉구했습니다.
11: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품격 스스로 내던진 채 말 그대로 희대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습니다.
10: 탄핵당할 자격과 자질이 충분하단 말을 반복하면서도 당 차원의 탄핵 직접 언급은 피했습니다. 다만 판사들은 왜 대법원장 사퇴 요구하지 않냐며 사법부 내부를 향한 여론전에 불을 지폈습니다.
12: 사법부가 정말로 독립을 위해서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가라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10: 국민의힘은 헌법 어디에도 재청권을 사전 협의하거나 조율하란 내용이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대통령 요구대로 대법관 재청하는 게 위헌 중의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13: 민주당의 주장은 헌법을 위반하는 궤변이라고.
10: 대법원장 탄핵하겠다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라져야 할 암적 존재들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그러면서 독재자 발 아래 짓밟히고 있는 사법부는 재판 재개를 들고 일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13: 대법원장이 재척권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순간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은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10: 여야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대법관 임명제청 반려 여부 등에 대한 결론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0: 국민의힘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 254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당원투표로 재선출하는 방안을 또다시 논의합니다.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최고위 추진 방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이 모아졌지만 지도부가 당원 직선제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 당내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고 결론 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온 종합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쳤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등을 추가로 규명했지만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결과를 발표하고 이첩 계획 등을 설명합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4: 종합특검팀이 오늘 최종 브리핑을 열고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인원은 모두 58명. 7명은 구속 기소됐고 법인을 포함한 51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대표적인 수사 성과는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입니다. 특검은 국가 예산을 불법 전용하고 집행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기소했고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등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선 미국 등 우방국의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반면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두 차례 조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등 체포 대상자들을 붙잡아 가둘 장소를 실제 준비했다는 의혹을 받은 노상원 수첩에 적힌 이른바 수집소 의혹도 미제로 남았습니다. 특검은 연평도 군시설 등 수첩에 적힌 장소들을 현장 검증하고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까지 조사했지만 계획의 실체를 최종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미제 사건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넘겨질 예정입니다. 수사 과정에선 논란도 있었습니다. 앞선 내란 특검에서 주요 참고인이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성현 대령을 오히려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겁니다. 특히 조 대령에 대해선 내란 특검팀이 기소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지만 종합특검팀은 공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0: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또 다른 60대 남성 실종 사건도 허위 종결한 게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숨진 채 발견됐고 장 씨 행방은 여전히 묘연합니다. 전국의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됩니다. 고기욱 기자입니다.
6: 부모 경장이 허위 종결한 또 다른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 이 남성이 실종 신고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다른 지역에 갔다는 부경장 말을 믿고 기다려오던 유족들은 경찰서를 찾아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8: 꿈에도 피어나고 그렇다니까 나니 경찰이 믿을 수 없어요. 우리 경찰이 되면 안 믿어.
6: 석 달째 장미란 씨를 기다리는 가족들도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60대 남성 시신 발견 직후에는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발견됐다는 오보까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정작 가족들은 주요 수사 상황을 언론을 통해 접한 뒤 경찰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 장 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동선을 알려달라는 요청도 수사 내용이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8: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삭제된 데이터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어느 정도 때를 확보를 했고 그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6: 가족들은 이제 경찰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며 경찰 지휘부의 설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경찰의 공식 브리핑은 아직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장 씨에 대한 인터폴 황색 수배를 요청해 수색 범위를 해외로 확대했습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도 제주에서 수사 상황을 점검했고 한성숙 국무총리는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고기욱입니다.
1: 전남 광주 해남 지역에서 최근 지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올 들어 가장 큰 규모 3.1의 지진이 또다시 발생했는데요. 해남 지역은 6년 전에도 같은 규모의 지진이 이어졌던 곳으로 정부가 대응 방향 논의에 나섰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어제 오전 6시 40분쯤 전남 광주 휴게소 인근 CCTV 화면이 크게 요동칩니다. 비슷한 시각 인근 도로에 설치된 CCTV에도 흔들림이 잇따라 포착됩니다. 전남 광주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점에서 규모 3.1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접수된 피해는 없었지만 해남에선 창문이 흔들리는 진도 4, 신안과 영암 등지에서도 고층 건물에서 느낄 정도인 진도 3이 관측됐습니다. 이 지역에선 최근 열흘 새 규모 2 이상 지진만 7차례, 미소 지진까지 포함하면 모두 71차례 발생했습니다. 발생 깊이도 21km에 이릅니다.
15: 일반적으로 5km에서 15km에서 주로 발생을 하는데 이례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14: 비슷한 상황은 6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2020년에도 해남에선 최대 규모 3.1을 포함해 76차례 지진이 잇따랐습니다. 당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하 약 20km 깊이 여러 중소규모 단층이 수평 이동해 발생했다고 분석하고 대형 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다른 진단도 나옵니다.
15: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한반도가 변형을 받고 있어서 일어나는 일로 판단됩니다. 더 큰 지진으로 발현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14: 정부는 지진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한 데 이어 오늘 전문가 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1: 일본에서도 지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일본 혼슈 동남부 이바라키현 남쪽에서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50km가량 떨어진 도쿄에서도 강한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도쿄에서 황진우 특파원이 전합니다.
16: 일본 도쿄 시내 CCTV 영상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새벽 2시쯤 강한 흔들림이 잠자던 도쿄 시민들을 깨웠습니다.
17: 긴급 지진 속보, 대형 지진입니다.
16: 규모는 5.9, 진앙은 도쿄 중심부에서 북동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이바라키현 남부였습니다. 진원 깊이는 69km, 일본 기상청이 사용하는 등급으로 최대 진도 5 약이 관측됐습니다. 사람이 공포를 느끼고 선반에 물건이 떨어질 수 있는 정도의 강한 흔들림이 여러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17: 지진이 일어났을 때 자고 있었잖아요. 엄청나게 흔들려서 깼고 스마트폰에서도 알람이 울리니까 무서웠어요.
16: 도쿄 23구에서 이 정도 흔들림이 발생한 건 4년 10개월 만입니다. 지진의 영향으로 도쿄와 사이타마 등에서 수도관이 파손되는 사고가 잇따랐고 30여 명이 다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부상자 대부분은 한밤중 놀라 일어나는 과정에서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가구 등에 부딪혔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1: 어젯밤 10시 45분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 남동쪽 190km 해역에서도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 깊이는 40km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국내에 영향은 없으며 지진의 발생 시각과 규모, 위치, 깊이는 일본 기상청이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절기상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처서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무더위는 여전했는데요. 시민들은 계곡으로 또 서늘한 동굴로 더위를 피해 피서를 즐겼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함께 다녀왔습니다.
18: 무더위를 피해 계곡에 모인 시민들. 얼음장처럼 차가운 계곡물에 몸을 맡긴 채 물총을 쏘고 수박 모양 공도 주고받으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19: 몸은 물에 담고 있으니까 굉장히 시원해서 이 더위를 물리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8: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로 함께 물고기를 잡다 보면 어느새 다들 친구가 됐습니다.
20: 그냥 모르는 사이인데 아까 만나가지고 친구가 물고기가 없어서 한 마리 나눠줬어요.
21: 네, 그 후로 약
20: 같이 다니자고 같이 다녀서 지금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18: 계곡 옆 숲길에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에 등산객들도 무더위를 잠시 잊어봅니다.
3: 이게 좀 상쾌한 기분도 들고 그레이지면 시원한 기분도 들고.
18: 도심 속 동굴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21: 이렇게 동굴 안으로 직접 들어와 봤는데요. 몇 발자국만 걸어도 에어컨을 켠 것처럼 시원한 냉기가 느껴집니다.
18: 형형색색 조명으로 물든 동굴을 둘러보며 사진도 찍고 잠시 바깥 더위를 잊어봅니다.
22: 냉장고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되게 춥고 시원해가지고 되게 신기하고 온도가 확 시원해졌어요.
18: 여름이 지나며 더위가 가시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한다는 처서. 하지만 서울 최고 기온은 33.1도까지 오르며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전역엔 폭염주의보가, 서남권엔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윤미입니다.
17: 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6분입니다. KBS.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진희현입니다. 비가 그치고 절기상 처서였던 어제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무더위를 피해 해수욕장과 물놀이장에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하는데요. 예년 같으면 막바지 피서객들로 북적였을 경남 거제와 통영의 수해 피해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주말 휴일 폭염 속에서 자원봉사자들까지 나서 대규모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는데요. 극한 호우가 지나간 지 일주일이 됐지만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주민이 무려 700명에 육박하는 상황이고요. 대피 생활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임시대피소 운영이 끝나면서 오늘부터는 개별 숙박시설이나 친인척의 집 등을 전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집으로 돌아갈 날을 기약하지 못한 채 죽어 불안에 놓인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얼마나 클까 걱정이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 책임있는 지원과 함께 이어지고 있는 기부와 봉사의 손길이 이재민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8월 24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복잡한 돈의 신호를 읽고 해석하는 돈독해 시간에는 오늘은 주요국들의 장기금리 상승과 달라지고 있는 돈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퀴즈 드리기 전에 지난 토요일에 방송해드린 내용 가운데 하나 바로잡고 갈까 합니다.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저희가 소개해드리면서 두 공원의 특징을 조금 혼동되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캠핑을 할 수 있는 쪽은 노을공원, 또 생태 중심으로 꾸며진 곳은 하늘공원 쪽입니다. 내용에 혼란을 드린 점 청취자 여러분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아이스커피가 필요한 무더위가 예고돼 있는데요. 한 주의 시작에 커피 쿠폰 받아가실 수 있는 청취자 퀴즈 문제 드리면서 시작해보죠. 지금이 딱 제철인 사과가 출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과는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에 가장 먼저 수확되는 우리나라 대표 조생종 사과인데요. 껍질이 유난히 붉고 당도가 높아서 한여름 무더위 끝에 만나는 첫 사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죠. 1번 홍로, 2번 부사. 1번 홍로, 2번 부사. 힌트 하나 드리면요. 붉은 이슬이란 붉은 이슬이라는 예쁜 뜻을 가진 사과입니다. 이름만 떠올려도 침이 고이네요. 퀴즈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문자로 참여해 주시고요. 추첨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 3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20분께 드릴게요.
2: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업기술과 농작업 정보 전하는 시간입니다. 건강 위해서 잡곡밥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귀리에 풍부한 베타글루칸에 주목해서 구체적인 섭취 기준과 활용 방법이 제시됐다고 합니다. 이 내용부터 들어보죠.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네, 베타글루칸이 뭔지 좀 생소한데요. 지도관님, 이게 뭔지 또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3: 네, 베타글루칸은 귤이나 보리 등에 많이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인데요. 물에 녹으면 끈끈한 점성을 만들어 음식 속 당이나 콜레스테롤 흡수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동안 식이섬유가 혈당이나 콜레스테롤의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었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떤 식품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데라고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했는데 국제 학술지에 보고된 임상연구와 국내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귀리 베타글루칸을 어느 정도 섭취했을 때 효과를 기대하시는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그렇군요. 실제로 혈당 관리 또 콜레스테롤 관련해서 그럼 이번에 어떤 기준이 정리된 건가요?
3: 네. 임상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니까 두 가지 기준이 확인되었는데요. 먼저 식후 혈당의 경우 탄수화물 30g 섭취할 때 귀리 베타글루칸을 약 2.2g 함께 먹으면 식후 혈당 상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루에 베타글루칸을 3g 이상 꾸준히 섭취하면 LDL 콜레스테롤이 약 5에서 7%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고요. 여기에 더해 국내 귀리 6종의 베타글루칸 함량 등을 비교 분석했는데 그 결과 기름 성분의 우수한 품종으로 대양을 선발했습니다. 대양을 기준으로 하루에 약 70g 정도 섭취하면 혈당과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되는 베타글루칸 섭취 기준을 함께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밥으로 드신다면 쌀밥 한 공기에 들어가는 쌀의 약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를 귀리로 바꿔서 섞어 드시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예, 말씀하신 비율로 귀리 섞어 먹게 되면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3: 네. 가장 쉬운 방법은 평소 밥에 귀리를 섞어 귀리밥을 먹거나 오트밀 형태로 우유나 물에 불려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밥솥처럼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조리하면 베타글루칸의 점성이 비교적 잘 유지되어 섭취에도 유리한데요. 다만 귀리 섭취는 질병을 치료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매일 식사를 통해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생활습관의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나 이상지질 혈증을 진단받았거나 관련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의료진과 꼭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예, 귀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벼농사는 이 처서즘에 어떤 관리를 좀 해야 하나요?
3: 네. 조생종 변화 추석을 대비해서 일찍 심어 이삭비가 완료된 후 이삭이 익어가는 시기에 있는 면은 뿌리에 산소 공급이 잘 되어야 하는데요. 물을 2에서 3cm 깊이로 얇게 대주시고 논물이 마르면 다시 대주는 방식으로 물 건너 대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최근 국지서 소나기 등 비가 자주 내려 고온 다습한 환경이 조성된 지역에서는 입진 물이 마름병이나 흰잎 마름병, 이삭 마름병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수시로 벼 포장을 잘 관찰하셔서 병해충 발생 징후가 보일 경우에는 즉시 약지를 살피해 주시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예, 요즘 소나기가 자주 내려가지고 특히 더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5월에 파종한 참깨 수확 시기도 됐다고요?
3: 네. 일모작 재배로 5월에 파종한 참깨는 잘 관찰해서 줄기 아랫부분 꼬투리가 2에서 3개 정도 갈라지는 때에 수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모작으로 6월에 파종 참깨는 순 지르기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순 지르기와 함께 역병과 입마름병에 대한 방제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예, 지도관님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복잡한 돈의 신호를 읽고 해석하는 돈독해 시간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요즘 세계 주요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일제히 치솟고 있습니다. 나라가 돈 빌릴 때 내는 이자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싸진 건데요. 미국에선 지난주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국채를 다시 사들이는 일명 바이백 카드를 꺼내들어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과 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상황인데요. 달라지고 있는 돈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독립 리서치 기관 더 큐리어스의 김열매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세요.
1: 네, 지난주에도 저희가 미국 장기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엔캐리 트레이드도 살짝 언급이 됐고. 근데 미국, 일본뿐 아니라 지금 다른 주요국들까지 장기 국채 금리가 동시에 오르고 있다고요? 지금 상황 짚어주시죠.
4: 네, 지금 미국, 일본, 독일, 유럽 할 것 없이 일제히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여의도에서 20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일제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30년물이 5%대에서 지금 5.2에서 5.3을 오가고 있고 이게 네. 19년 만에 최고치인데요. 더 큰 것은 지금 일본의 10년물이 2.8%대로 30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다 보니까 지금 각 국가들의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시장에서 금리에 다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걱정이 없어야 주식 투자도 하실 수 있고 또 한국의 금리 올라가는 것도 덜 걱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일제히 주요 국가의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금리를 좀 더 열심히 봐야 되는 국면이다라고 보여집니다.
1: 예, 그런데 이 미국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또 이외 국가들도 장기 국채가 많이 올랐다는 소식 저도 접했는데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치솟는 공통된 원인이 있을까요?
4: 일단은 지금 주요 국가들마다 국가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긴 합니다. 재정 적자가

0: 한다고 할 수 있는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렇게 훌륭한 기업들조차도 채권을 발행하고 자금 조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국채만큼 좋은 채권이 계속 발행이 되네. 그러니까 사줄 사람은 부족하고 발행하는 사람은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예, 지금 투자자들도 장기간 국채 돈이 묶이는 데 있어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네. AI 투자가 빛을 발할 건지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어쩌면 당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번 금리 상승 그럼 일시적인 건지 앞으로 계속되는 건지 뭐 정부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주시죠.
0: 이게 좀 묘한 게요. 금리 상승 재정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은 재무부 관할이죠. 예. 우리나라로 치면 기획재정부 같은데요.
1: 네.
0: 그런데 시장의 금리를 조정하는 기능은 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또 한국은행이라고 네. 할 수 있죠. 이들의 입장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재무 부담만 걱정할 게 아니라 물가와 고용, 시장 상황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이 좀 다를 수 있는 건데요. 전쟁이 안 끝나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중앙은행은 금리를 과감하게 내리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요. 이번 주 금요일 밤에 잭슨홀 연설이라고 해서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1: 네.
0: 그리고 캐비너 씨가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 중에는 금리 흐름 오르락 내리락 할 것 같은데 금요일 밤에 이 연설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워낙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진정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재정 적자가 빠르게 해소될 것 같지도 않고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전쟁도 빨리 안 끝나니까 당분간은 고금리를 좀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그런 중에 이제 전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는 미국의 재정 적자 상황이 가장 심각해 보이는데요. 이 40조 이 천문학적인 지금 금액의 빚을 가지고 있는 건데 미국 정부가 투자자들 끌어들이려면 더 높은 금리를 또 제시를 해야 되고 그만큼 이자 부담이 또 커지면 또 국채 발행을 늘려야 되는 지금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0: 네.
1: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이 바이백 카드를 꺼냈습니다. 다시 산다. 이게 정확히 어떤 조치인가요?
0: 네. 일단 지금 미국의 부채는 40조 달러.
1: 네. 40조 달러.
0: 네. 네 그래서 6경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천문학적이라는 네, 말이 네. 나오죠. 숫자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는데요. 지금 바이백 카드라는 건 뭐냐면은 재무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이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발행하고 나서 1년 이내인 것들은 시장에서 좀 유통이 되는 편이에요.
1: 네.
0: 그런데 30년물 발행이라고 하면 그 사이에 누적적으로 발행한 게 많겠죠. 1년이 넘은 채권들에 대해서는 원래도 잘 거래가 안 되는데 요즘에 매수는 별로 없고 매도만 늘어나다 보니까 이 시장이 유동성은 없으면서 금리가 폭등한 거죠.
1: 예.
0: 그러니까 재무부가 보기에는 오래된 채권들이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신규 발행할 때도 높은 이자를 줘야 되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내가 이걸 사주겠다. 30년물 발행된 오래된 채권을 사주겠다라고 얘기한 게 바이백입니다. 즉 발행한 사람이 직접 사준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원래도 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닌데 매입 규모를 기존의 20억 달러 규모였던 거를 딱 공교롭게도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 그 11월 초까지
1: 네, 11월 3일
0: 네. 네, 40억 달러로 상향해 주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40조 달러의 부채가 있잖아요. 게다가 지금 국채로 발행된 거는 30조 달러라고 하는데 여기서 2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 사준다는 거는
1: 너무 적은데요, 비율이?
0: 그렇죠. 네. 딱 들으시기에도 너무 적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요거 갖고 되겠어?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죠.
1: 약간 보여주기식 대응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0: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요. 오죽하면 재무부가 갑자기 채권을 다시 발행한 사람이 다시 사주겠다고 하느냐라는
1: 예.
0: 의문이 생겼고 요거를 발표를 딱 하고 나서 당일에는 금리가 약간 내려갔는데 바로 다음 날 되니까 원래 자리로 다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재무부가 확실히 지금 이자의 부담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시그널을 시장에서는 보는 거고요. 베센트 입장에서는 장관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자꾸

0: 지금 국채금리가 튀어서 시장에서 투매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국채금리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서 예. 이걸 보유하고 있는 연기금이나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손절, 로스컷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계속 들고 있으면 평가손이 많이 발생하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시장이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 배센트 장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투매를 계속하지 말아라. 우리가 사줄게. 라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금리의 상단을 좀 낮추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시장에서는 오죽 다급하면 저런 발표까지 했는데도 하루 만에 돌아가는 거냐라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이 바이백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미국 정부가 다시 사주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미국 국가 부채가 40조 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이 바이백 재원은 그러면 어디서 마련하는 건지가 궁금하네요.
0: 네, 맞습니다. 지금 장기 국채를 사주는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재정 수입만으로는 세금 들어오는 걸로는 도저히 사줄 재원이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단기 국채를 또 찍어내는 겁니다. 1년 미만, 90일 미만 이런 초단기 채권들을 발행해서 장기 채권을 사준다라는 거니까요. 이 개인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무슨 얘기야? 좀 쉽게 비유를 하자면 예. 주택담보대출 받은 변동금리 대출이 막 올라가는데 그것보다 지금의 단기 그 금리가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오히려 단기에 마이너스 통장을 열거나 1년 미만짜리 대출을 더 받아서 장기채를 갚는 이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1: 얼핏 말씀 듣기로는 뭐 카드 돌려막기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빚을 되사는 돈도 빚인 거네요.
0: 맞습니다. 결국에는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 장기 국채를 사주는 재원은 또다시 단기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처럼 단기 채권을 계속 발행해서 사주는 거기 때문에 대출이 부채 총량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요. 예. 오히려 그 구성이 단기로 바뀌게 되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오히려 우리가 장기로 대출을 받으면 뭔가 미래를 예측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원래는 장기 부채가 좀 더 안정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금리가 너무 올라가니까 단기에 지금 부채를 늘리고 있다라는 거죠.
1: 근데 빚은 지금 그대로인데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 만기가 점점 짧아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개인들도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을 우리가 최소화하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만기가 빠르게 도래할 때마다 차환이라고 하죠. 이 원금을 내가 다 갚지 못하면 결국에는 또 돌려막기를 해야 되는데 이 주기가 짧아지고 그러면서 만약에 단기에 이자가 크게 올라가게 되면 더 큰 부담을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어 보인다라고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네.
1: 사실 이게 미국 재무부가 아니라 개인이면은 파산 절차여도 사실 뭐 같은 거잖아요. 이게 지금 상황에서 바이백 발표를 스콧 배센트 장관이 했는데도 금리가 다시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보기에 바이백만으로는 미국 국채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겠죠.
0: 네. 일시적인 효과라도 지금 좀 당분간 있기를 시장에서는 바라는 것 같고요. 재무부 장관이 이 정도의 조치를 취했는데도 미국 국채가 오히려 올라가게 되면 시장에서는 금리에 대한 투기적인 매매도 나올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상대적으로 좋을 건 없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깐만 진정이 됐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지금 미국의 방송은요. 지금 경제방송 열어놓으면 거의 종일 금리 얘기를 할 정도로 예.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보는 의견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이번 주에 금요일에 잭슨홀 미팅에서 케빈어 씨가 정말 어떻게 말하는지도 중요하다. 만약에 재무부의 그런 조치는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던가 우리는 아직 경기를 좋게 본다라던가 이런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예. 다음 주가 좀 더 걱정스러운 거고요. 케빈어 씨가 여기서 조금 완화적인 멘트를 해주면 시장은 그걸 좀 기대하고 있는데 9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조금 잠재워준다면 당분간은 약간 진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1: 근데 제가 이게 생각이 드는 건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도 열매 대표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바이백이라는 게 일시적인 대응처럼밖에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바이백이 아까 전에 예전부터 있었다고 하셨고 그럼 이 바이백을 통해서 좀 상황이 나아졌던 역사도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0: 지금은요 완전히 전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가 계속 원래도 올라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GDP가 성장하는 국면에서도 모수가 커지면 좀 낮아질 법도 한데 사실 한국 지금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는 GDP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약간 여력이 생긴 상태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런데 미국은 지금 GDP의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정부의 재정은 전혀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부채에서 30년 만에 높은 금리라는 거는요. 30년 만에 처음 내야 되는 이자 부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금리 레벨이어도 30년 전에는 국가 부채가 이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처음 보는 국면이다라고 예. 보셔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바이백만으로는 국채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연히 어렵다고 보는 거고 지금 문제는 고용은 좀 둔화가 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 방향이 바뀌려면 금리의 큰 방향이 다시 좀 잠잠해지고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려면 일단 이란 전쟁이 끝나야 되고요. 유가나 물가에 대한 우려가 당장 좀 식어줘야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재무부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큰 방향을 바꿀 방법은 없어 보이고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낮추는 것을 시장에서 기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고용이 무너지거나 지금 약간 둔화된 정도라서 고용이 무너지거나 물가가 크게 내려가는 것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1: 예, 지금 11월 3일에 중간선거라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경제가 힘들거리는 상황에서 스코어패센트가 의도적으로 일시적인 경기 부양을 꿈꾸고 한 것 같은데 여력이 뭐 여의치가 않은 상황인 것
0: 네,
1: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이번 주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네요.
0: 네.
1: 이런 상황에서 당연한 거겠지만 미국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금 또 비트코인 가격이 오랜만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변화라고 봐야 될까요?
0: 아, 이제 바이백을 한다는 것을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금리 진정도 보지만 결국에 단기 국채를 늘린다는 것이 미국의 재정 상황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돈을 찍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시장에서 조금 하고 있고요.
1: 예.
0: 미국 달러가 강세를 가다가 지금 약간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달러가 약해질 때 미국 통화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 때 대안으로 볼 수 있는 건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금과 비트코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도 최근에 매우 오랜만에 십수년 만에 금을 매입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주요 중앙은행들도 지금 금을 다시 매입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1: 금이 한동안 최고가를 경신했다가 또 많이 떨어졌잖아요.
0: 맞습니다.
1: 지금까지.
0: 금은 달러가 강세일 때는 금 수요가 좀 없어지게 되고 사실 이자가 이렇게 많이 국채가 이자를 많이 주면 금을 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생겨나고 있는 게 아닌가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화폐 가치, 통화에 대한 신뢰 문제는 다시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금이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하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자산 배분 차원에서도 금을 좀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1: 예.
0: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미국에서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해서 코인에 대한 법안을 어쩌면 통과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금과 비트코인 차트 하락 일변도였는데 지금까지 변화가 오랜만에 있었고요. 클래리티 법안은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이 달러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당장 그러면 우리 원화 또 우리 물가에는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달러가 약세로 좀 전환이 되면서 원화는 강세 전환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예.
0: 이건 좀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죠. 우리가 고환율 부담으로 우리나라 물가도 수입 물가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아마도 원화 강세가 유가 상승을 좀 상쇄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또 너무 급격한 변화가 나오는 건 금융시장에서는 좋진 않거든요.
1: 네.
0: 좀 뭐든 좀 서서히 일어나면 좋은데 단기간에 너무 환율이 올라갔다가 또 매우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3분기 기업들의 실적을 예상할 때요. 아마도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갑자기 원화 강세가 세게 나와서 지금 고점이 1560원 수준이었는데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80원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너무 빠르게 내려오다 보니까 수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 약간 걱정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수출 기업의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환율로 환산을 해서 원화로 결국에는 실적이 반영되는 시점에 중요할 텐데 이 부분이 약간은 실적 부진 우려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그래도 우리는 물가가 더 중요하니까 환율이 좀 안정되는 게 더 긍정적인데요. 하반기로 갈수록 기업들 실적에 대한 부담은 좀 생기고 있다. 특히 이제 보시면 자동차 같은 게 이제 환율에 좀 민감한데 미국에서 한국 자동차의 가격이 갑자기 워낙 강세가 되면 조금 높아질 수 있거든요. 예.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좀 지켜봐야 되는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1: 네, 자동차 제조업 회사들에게는 좀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환율이 1,500원이 이제 새로운 기준이다. 뭐 1,600원 가는 거 아니냐 했었는데 상황이 많이 급변했습니다.
0: 네.
1: 그렇다면 지금부터 뭐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하는 건지도 궁금해요.
0: 아, 이게 이제 지금부터 관심 가지자 하기에는 또 저점에서 조금 올라왔어요.
1: 네.
0: 네. 그런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포트폴리오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도 한국 투자자분들이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주식이 성장주로 몰빵이 돼서 너무 즐겁게 투자의 수익을 누리다가 이게 또 반락하게 되면 내려가게 되면 공포 구간이 오지 않습니까?
1: 네. 반도체.
0: 맞아요.
1: 이번에 많이 느꼈을
0: 그런데 지금 채권 시장에서조차 안전자산이라고 보는 채권조차 금리가 이렇게 단기간에 올라가게 되면서 채권의 평가 손실도 많아지고 있는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 심지어 중앙은행들까지도 금을 매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자면요.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금리 때문에 공포감이 오는 국가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을 보고 있자면 아, 이 고금리가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 고금리의 부담으로 경기의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도 하반기에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다시 금리 인하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런 국면에서 오히려 부각될 수 있는 게 금과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다시 돈이 풀린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금과 비트코인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전자산 측면에서 금을 접근하고 있다면 앞으로 금이나 비트코인은 경기 둔화에도 조금 대비할 때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분산 투자로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전 세계 금융시장의 상황을 놓치지 않고 그 상황에 따라서 예측을 좀 하시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함께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더 큐리어스 김열매 대표님과 주요국 장기금리 상승에 따른 달라지는 돈의 흐름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금 이야기 나눴으니 비트코인 가격도 또 이야기해보죠.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법안이고 지금 시점에서 왜 이 법안이 중요하게 거론되는 건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거는요.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스테이블 코인 즉 달러에 연동한 코인 같은 이 디지털 자산들의 성격을 규명하려는 정의하는 기본 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이게 어떤 자산이다라고 규정을
0: 네,
1: 하는
0: 맞습니다.
1: 건가요? 명확하게.
0: 그래서 지금 그 상품선물위원회라고 해서 CFTC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는 보통 상품선물이 뭐냐면 원자재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오일이나 원유나 아니면 금 같은 것들을 취급하는 게 바로 네. 이 상품선물위원회입니다. 이쪽에서 보기에는 비트코인은 상품에 가깝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다른 코인들 중에는 증권성이 있으면 이제는 증권거래위원회 그러니까 SEC가 관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수만이 나와 있는 이 많은 코인들에 대해서
1: 예.
0: 어떤 거를 상품으로 봐야 될지 어떤 거를 증권으로 봐야 될지 어떤 것은 더 위험성이 있다고 봐야 될지 이런 것들을 규명하는 아주 기초적인 법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미 미국은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를 시킨 상태입니다.
1: 예.
0: 그런데 지니어스 법안만으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에는 아직 기반이 약하고요. 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돼야 비트코인은 본격적으로 상품으로 취급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증권성이 있는 것 어떤 코인 어떤 플랫폼에서 발행하는 게 좋은지 이런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 우리가 지금 암호화폐라고 하나로 뭉뚱그려 표현을 하는데 그것들에 대한 성격 규정을 하는 법안인 거군요.
0: 맞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돼야 토큰 증권 같은 그러니까 주식 같은 코인도 발행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빠르게 이 클래리티 법안 통과되는 걸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앞서서 국채금리 말씀드렸는데 재무부가 단기채를 찍어서 장기채를 돌려막기 한다라고 예.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 단기 국채도 누가 사줘야 되잖아요. 요거를 누가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사주고 있냐면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이 발행량만큼의 담보로 단기 국채를 매수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빠르게 통과시켜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거는 단기채를 더 많이 발행해야 되니까 요거를 사주는 주체로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있다.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단기 국채 수요가 생기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 더 많이 유통될 거다라는 거죠.
1: 이게 제가 공부하기로는 표결 일정이 얼마 안 남고 사실 논의가 그동안 많이 없어서 연내 통과가 좀 어려울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에 갑자기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또 있었군요. 이 단기채와 관련해서.
0: 그렇죠. 단기 국채의 수요를 만드는 게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요 법안에 대해서 저도 원래는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의 움직임은 이걸 해주지 않으면 미국 재무부가 곤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살짝 듣기에도 사실 이 원래 코인이라는 것이 없었던 것이다 보니까 조율해야 할 부분이 또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큰 쟁점은 뭔지만 짧게 한번 짚어주시죠.
0: 이게요.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각종 코인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제도화하는 과정에서요. 대통령이 이걸 해준 거는 괜찮은데 트럼프의 일가가 특히 이제 자녀분들 자식들이 만든 재단에서 코인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몇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4조 원 이런 정도 추정을 하는데요. 개인의 사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에서는 중간선거가 다가올수록 트럼프를 공격하는 포인트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클래리티 법안 통과 좋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다라고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1: 네.
0: 앞으로 공직에 있거나 또는 이렇게 관련된 법에 관련된 추진을 하는 사람들은 관련된 비즈니스를 해서는 안 된다. 이해상충에 대한 법 그 조항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좀 놀랍게도 저라면 우리나라라면 대통령이 알겠다라고 해서 그래 나는 이 비즈니스 안 할게라고 하는 게 상식적이라고도 생각할 것 같은데요.
1: 아닌가요? 그게?
0: 트럼프 대통령은 당당하게 나 이거는 상관없다. 이 조항을 왜 넣느냐라는 나는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런 상황이 또 있군요.
0: 네.
1: 법이 통과되면 비트코인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또 알트코인에 큰 지각변동이 생긴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지 한번 짚어주시죠.
0: 네. 일단은 이제 비트코인은 이미 디지털 금으로 어느 정도 통용이 돼가고 있고 관련된 상품도 비트코인 현물 ETF나 선물이나 다양하게 열려있기 때문에 클래리티 법안 자체가 비트코인에 대한 호재다 뭐 이런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왜 관심이 있냐면요. 예를 들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처럼 상품이다. 그러니까 즉 증권이 아니다라고 지금 현재 보고 네. 있는 중인데요.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해지면 어떤 것들이 상품으로서 거래가 되고 어떤 것들은 증권으로서 거래가 되느냐에 따라서 규제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죠. 상품이게 되면은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고 원자재처럼 거래가 되는 거고요. 증권이다라고 하면 이 이해관계자들이 공시를 해야겠죠. 기업처럼. 거버넌스라고 해서 앞으로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가는지 공시 같은 거 투명하게 해야 되고 주식처럼 거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둘 다 해당이 되지 않는 뭔가 규제에 맞지 않는 코인들은 퇴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 시장이 조금 더 깨끗해지고 제도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1: 이 코인과 관련해서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겨서 이자를 받는 것처럼 코인을 맡기면 이제 그것에 따른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가 나오던데 네. 그럼 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면 그런 것들도 해소가 되는 건가요?
0: 이자를 받는 게요. 이제 제일 핵심 쟁점은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해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한국에서는 잘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거 왜 쓰나. 그냥 우리는 카카오페이도 있고 토스페이도 있고 다양한 페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 예.
0: 미국에서 발행한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하게 쉽게 말하면 페이처럼 앱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요거를 발행하는 데에서 이자를 주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은행에 돈을 맡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규제의 안은 이자를 직접 주는 것은 금지한다입니다. 그런데 이자를 또 안 주게 되면 하나도 안 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걸 왜 쓸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행자 쪽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요. 직접 이자는 주지 않지만 다른 혜택을 포인트처럼 준다. 요건 또 가능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많이 쓰면 포인트를 많이 주면 사실 약간 이자랑 비슷한 성격의 뭔가는 주겠지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은행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까 봐 사실 은행 연합 쪽에서는 이자 지급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또 전통 네. 금융과 신금융 간의 여러 엮여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네요.
0: 네, 맞습니다.
1: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서 투자하면 좋을지 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0: 네, 지금 미국이 디지털 자산의 글로벌 표준을 만들려고 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당분간은 금리입니다. 금리 얘기가 나올 때는 공격적인 투자를 자제하시는 게 좋고 좀 더 현금 흐름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또 부채에 대해서 스스로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몇 개월은 금리가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현금 관리하시면서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셔야 되는 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더 큐리어스의 김열매 대표님과 오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겠죠.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맞춰주셨는데요. 오늘 퀴즈 정답은 1번 홍로였습니다. 5265번 쓰는 분 정답 홍로 하시며 통영 거제 이재민들 힘내라고 문자 주셨고 0016번 쓰는 분께서는 오늘 박사학위 수여식이 있으시다고요. 50 넘어 학위 과정 마친 우리 0016번 쓰는 분 정말 고생하셨다고 멋지다고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5708번 쓰는 분도 정답 맞춰주셨고 4240번 쓰는 분 또 홍로 사과 농사하고 있으신 분께서도 문자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상품 받으실 퀴즈 당첨자분들은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떨어지다라는 동사에는 아주 많은 뜻이 있습니다. 수중에 있던 돈이 다 떨어졌다. 쌀이 떨어져 두 끼를 라면으로 때웠다. 같이 말하는 경우에는 뒤를 대지 못하여 남아있는 것이 없게 되다라는 뜻이죠. 이 같은 뜻으로 쓰이는 떨어지다와 비슷한 뜻을 가진 동사로 동나다가 있습니다. 동나다는 물건 따위가 다 떨어져 남아있는 것이 없게 되다라는 뜻으로 재료가 동나서 더 이상 물건을 만들 수 없겠다. 그와는 서먹서먹한 사이라서 만난 지 10분 만에 이야깃거리가 동났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동나다와 관련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표현으로 세나다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세나다는 물건 따위가 찾는 사람이 많아 잘 팔리다라는 뜻입니다. 흔히 상품이 시세를 만나 빠른 속도로 팔려나간다는 뜻으로 말하는 날개도 친 듯 팔리다 같은 표현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내놓은 신상품은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참고로 우리말 속담에 세난장사 말랬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장사를 하되 잘 팔린다고 해서 마구 팔면 이익은 없고 도리어 손해만 생기기 쉽다는 말이라는 것 함께 알아두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서울에도 다시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절기 처서였던 어제 일부 강원 산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부분 지역의 한낮 체감온도가 33도 안팎, 폭염경보로 강화된 일부 경기남부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35도 안팎까지 올라 몹시 무덥겠습니다. 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해서 아침 공기도 다시 후텁지근해졌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서울이 25.4도, 제주 27.1도, 부산 26.9도, 청주 26.8도 등 주로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춘천이 33도, 대전과 강릉 34도, 광주, 대구 35도, 포항과 양산이 36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기온보다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고요.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4도, 습도는 87%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어제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이같이 밝히고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선 1주택자에 대해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않도록 민주당이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또 500세대 이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서울시장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취임 일주일 만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예방합니다. 김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장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국회 현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재청 논란과 부동산 입법 문제 등을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서 두 사람 간의 신경전이 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대표는 이후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대표를 차례로 예방합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 오전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일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5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이 7명, 법인까지 포함한 불구속은 51명입니다. 특히 수사 막바지에 사건 처분을 집중하면서 최근 2주 동안 40여 명을 기소했습니다. 경찰청장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의 직무대리 지정이 5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KBS가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임호선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총경 이상 직위의 직무대리 지정은 지난해 말 기준 84건으로 1년 전보다 78% 늘었고 올해 8월 기준으로는 총 5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조지호 전 청장 파면 이후 후임 청장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유재성 차장이 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일부 고위직 후임 인사를 9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시도에 대해 친 트럼프 성향의 폭스뉴스도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폭스뉴스는 이란과 달리 북한은 이미 성숙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과거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하는 북한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폭스뉴스는 또 한반도와 군사 전문가들의 전망을 인용해 북미 대화는 핵 보유국 인정이라는 북한의 숙원을 이루어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이소희 백하나 선수가 31년 만에 여자 복식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소희 백하나 조는 어제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배드민턴 세계 선수권 대회 여자 복식 결승전에서 세계 랭킹 1위 중국의 류성수 탄닝 조를 2-0으로 이기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한국 여자 복식조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건 1995년 스위스 로잔 대회 때 기령아, 장혜옥조 이후 31년 만입니다. 미국 네바다주 리노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민 4만 2천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산불로 주민과 소방대원 등 6명이 다쳤고 주택과 건물 여러 채가 모두 불에 탔으며 일부 지역에선 전기와 가스 공급이 끊겼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지만 돌풍을 타고 불길이 확산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바다주 리노는 최근 캘리포니아주의 높은 생활비를 피해 실리콘밸리 인력들이 대거 이주해 오면서 제2의 실리콘밸리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33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후부터 내륙지방 곳곳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5에서 50mm가량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첫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예외 인정 확대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민주당이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재청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안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교체될 22명의 대법관 인선에서 재청권과 임명권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최고위원회를 열어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품격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토론하겠습니다. 월요일 전격 인터뷰에선 대통령 정무수석에서 민선 9기 강원지사에 당선돼 강원도 행정을 맡고 있는 우상호 강원도지사를 인터뷰합니다. 증시 따라잡기에선 반도체 행사 하칩스 2026 개막부터 한국은행 금통위, 잭슨홀 미팅 등 이번 주 증시 향방에 영향을 미칠 요인을 정리합니다. 스포츠 먼데이에선 3년 만에 세계선수권 정상을 탈환한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등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8월 24일 월요일 전격 시사 시작합니다. 월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찬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자,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첫 고위당정에서 민주당이 실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면서 실거주 인정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죠.
1: 예. 김 대표 체제 출범 후 처음 고위당정 협의회 열렸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이 주요 의제에 올랐는데 김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 문제를 거론하면서 예외 인정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를 지금 정부가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는 등의 세제 개편 냈는데 이제 수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제 현재 정부한 대로라면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이 장특공제 축소에 대해서도 이 전월세 시장에 미칠 부정적 효과를 살펴야 한다면서 신중론을 폈습니다. 들끓는 민심에

0: 서울민심, 특히 서울민심의 여당이 움직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1: 한선수 총리와 강원식 비서실장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답했네요.
0: 예, 강 실장은 정부 입법 예고안이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인 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2시간 반 가까운 비공개 논의 끝에 당정은 우선 불가피한 이유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에 대한 예외 인정 확대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와 보유세 부담을 높이면서 취약, 직장 변경, 질병 치료 등 이 사유는 좀 예외를 인정해서 최장 3년까지는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육아나 가족 돌봄 같은 예외 인정 사유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면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민주당은 또 정부안이 종부세 기본 공제 액수를 같은 1주택자라도 실거주는 14억, 비거주는 9억으로 차등한 것에 대해 이 1주택 종부세는 거주 구분을 두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정은 또 이 종부세 상한선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는데 최종 조율을 거쳐서 다음 달 3일 세제 개편안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1: 민주당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사퇴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는데 국민의힘 비판도 거세지고 있네요.
0: 네. 민주당이 전국 곳곳에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이제 여론전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희대의 대법원장, 뭐 정치 플레이어 이렇게 부르면서 사퇴를 촉구하는 등 이번 사퇴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압박했는데요. 민주당 이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조 대법원장은 재청권이 임명권이라고 착각한다면서 사퇴만이 무너진 사법정의와 국민 앞에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대법관 재청 관여를 위헌 중의 위헌으로 규정하고 반발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SNS에 모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정지에서 시작된 일이라면서 대통령이 대법관마저 자신의 입맛대로 임명하려 한다면 그날로 법치주의는 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 네, 청와대는 이 고민이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일단 이제 여러 선택지 가운데 앞서 조율됐던 김성수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국회의 임명 동의안 제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단 서두르지는 않을 걸로 전망이 됩니다. 일단 그 인물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이 대법원장의 그 서면 제청 자체가 좀 유효한지를 두고 절차적인 문제부터 검토한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 정리화되면은 이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 앞서 성기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유튜브에 나와서 이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며 비슷한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여당에서 대법관 증원법을 통과시켰거든요. 이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까지 포함하면 전체 26명 중에 22명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지금 임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매듭 짓는지가 향후 대법관 임명 과정의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1: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또 다른 실종 신고도 허위로 종결했고 이 실종자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자 유족들이 계속된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경찰이 알아서 찾으란 말만 반복한다면서 지금 울분을 터뜨리고 있죠.
0: 예, 경찰이 제주시 모처에서 지난달 2일 최초 실종신고 접수된 60대 남성 A씨의 시신을 지난 주말에 발견을 했습니다. A씨 실종신고 사건을 처음 담당한 그 경찰관이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부모 경장이었는데 장씨 그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경찰관과 동일인 겁니다.
1: 예.
0: A씨의 사건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장씨 실종 사건을 접한 A씨 가족이 지난 21일 경찰에 다시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A씨 유족은 사람이 백골이 될 때까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경찰은 무엇을 했냐면서 분통을 터뜨렸는데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온 부경장은 전날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1: 경찰관의 사건 허위 종결 논란이 계속되자 한성숙 총리가 질타와 함께 재발 방지를 지시했습니다. 경찰이 뒤늦게 전국 실종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죠.
0: 예, 한성숙 국무총리가 이 경찰을 향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제주경찰관 사례처럼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행위가 없었는지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0: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장윤기 비위 사건 비위에 있어서 이어서 이 실종 사건 영역에서도 경찰의 부실 수사가 도마에 오르자 지금 경찰 비상 걸렸습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어제 제주경찰청을 찾아서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과의 뜻을 밝혔고 경찰은 전국 실종 사건을 대상으로 허위 종결 정황이 없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산체계 개선에도 나섰지만 한계가 좀 여전한데 부실수사 혐의로 체포된 제주경찰청 경찰관이 앞서 내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미란 씨 등의 정보를 완전히 삭제한 걸로 드러났거든요. 경찰은 이 팀장급 이상 관리자 승인이 있어야만 종결 처리가 되도록 이중 확인 절차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인데 실무자가 허위 보고를 할 경우에 진위를 따지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뒤늦게 인터폴에 장 씨에 대한 수배까지 요청하는 등 국내외 수색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1: 네. 고가 법인 주택을 전수 점검한 결과 40% 이상이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황제 사택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세청장이 직접 밝혔네요.
0: 예, 임광현 국세청장이 어제 자신의 SNS에 이제 그 국민 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 원을 넘어선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고가 법인주택 2639채 모두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중에 약 42%인 1097채가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파악됐다고 했는데요.
1: 네.
0: 이 나머지는 임대용 주택과 직원 기숙사 등이었다고 했습니다. 고가주택을 사주가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은 연매출 수십억 원의 중소기업부터 수십조 원에 이르는 이 대기업까지 광범위하게 적발됐습니다.
1: 네. 자, 국세청이 관련 세무조사 범위를 더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0: 그렇습니다. 지금 법인주택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탈세 혐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했는데요. 예, 다만 임 청장은 이러한 사적 사용을 비정상적인 행태로 규정하고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좀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했습니다.
1: 네.
0: 이 고급 콘도나 유학 중인 또 회장 자녀의 해외 사택 무상 제공이나 또 유학비 지원 같은 법인 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국세청 검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임 청장은 현행 세법상 출자 임원과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 이익 및 유지비는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변칙 무상 거주가 업계 일각의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 네.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전쟁 정말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데 미국이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하자 캐나다도 같은 규모의 보복에 나서기로 했네요.
0: 예, 미국과 캐나다 무역 협상이 결렬되니까 이제 미국이 현지 시간 22일 0시부터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50% 관세를 바로 부과했습니다.
1: 예.
0: 일부 유제품과 주류, 전기 제품 등 200억 달러 규모 캐나다산 제품이 주요 대상입니다. 캐나다는 이제 마크 카니 총리가 직접 나섰는데
1: 네.
0: 이 미국산 철강과 낙농품 등의 미국의 관세로 입은 피해와 같은 규모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이 캐나다가 오랜 기간 미국의 농업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했다면서 더 이상은 안 된다. 추가 협상 가능성이 선을 그었습니다.
1: 네,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2: 월요일 아침 출근길 일찍부터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군자 분기점에는 사고도 있고요. 현재 갓길로 옮겨 처리 중인데요. 일대가 다소 혼잡합니다. 이후 반월터널에서 부곡 구간 용인부터 양지터널까지 정체입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방향 하번천터널 부근에도 사고 나서 1차로 통행이 어렵고요. 천지남교부터 쭉 정체로 이어집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방향 문학에서 남동, 신천에서 광명터널까지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팔곡분기점에서 비봉지나 화성휴게소까지 지체 정체 반복됩니다. 나란히 가는 평택시흥고속도로 역시 남한산 분기점에서 흐름이 답답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기흥에서 수원, 달래는 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이어서 서울 시내 북부간선로 구리 방향 신내나들목 2차로의 추돌사고 처리 중인데요. 하월곡부터 쭉 정체로 이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1: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 윤여민 인사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지난주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영업일에 지난주 마지막 영업일에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는데 내용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0: 네.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만 변동성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 예.
0: 미국 증시는 장 초반 전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경제 지표 발표 후에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가자 나스닥이 한때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월간 옵션 만기일 개장 직후 지수 옵션 물량이 좀 소화되면서
1: 네.
0: 수급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아닌 제약, 소비, 자동차 중심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 예.
0: 결국 그러한 가운데 이 종목별 차별화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거래량은 오히려 한산한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대체적으로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모습을 보면서 투자 심리는 좀 견조한 모습이었습니다.
1: 네. 지금 자동차 섹터로 봐야 되겠죠? 테슬라가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0: 네, 테슬라가 오랜만에 플러스 5.14%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1: 예.
0: 일단 네바다주에서 향후 1년간 한 5천 대의 사이버캡 로봇택시가 운행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 허가를 승인했다는 소식에
1: 아.
0: 상승을 했습니다.
1: 네.
0: 여기에 그동안 지연됐던 세미트럭이 상용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기대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9월 하노바에서 열리는 이제 운송 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으로 전기 트럭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이 이제 유럽 출시가 좀 기대된다라는 부분이 좀 부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뭐 테슬라 이외에 뭐 포드 같은 경우도 F 시리즈가 판매 이상의 어떤 기대를 보여주면서 강세를 보이면서 플러스 3%에서 자동차 섹터들이 대부분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1: 네. 지난주 후반부로 기억합니다. 모더나가 크게 상승했는데 제약하고 헬스케어 섹터도 긍정적인 흐름이죠.
0: 네. 일단은 모더나 같은 경우는 전일 상당히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을 소화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플러스 8.86% 지금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1: 네.
0: 뭐 최근에 mRNA 흑색종 치료 백신 임상 성공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여전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1: 예.
0: 이러한 가운데 이제 바이오엔텍, 뭐 노바백스 같은 다른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같이 동방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여기에 또 일라이 릴리라든지 이런 뭐 존슨 앤 존스 같은 제약업종의 일부 지금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면서 기술주라든지 뭐 반도체에서 이탈한 자금이 뭐 제약, 헬스케어로 좀 이동하고 있다. 뭐 이러한 좀 제가 볼 때는 증거가 되는 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 자, 국제유가는 계속 상승세입니다.
0: 네. 국제유가는 다시 한번 좀 100달러를 향해 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 네.
0: 브렌트유는 지금 전장 대비 0.65% 오른 94달러 지금 WTI는 87달러에 좀 안착을 했는데 브렌트유는 그러니까 지난주 6.63% 상승했고요. WTI는 6.86% 상승하면서 7월 이후 지금 가장 최고치로 높은 지금 상승률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과 이란에 지금 상당히 강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미국은 이란에 전례 없는 경제 고립 작전 여기에 이란은 파괴적인 대응으로 맞서면서 국제 유가가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인데 결론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지금 이제 통계량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운송수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자, 이번 주가 AI 반도체 슈퍼 위크라고요.
0: 네, 이번 주 일정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금융시장은 지금 이제 미국의 뭐 PC 물가 뭐 엔비디아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 AI 반도체 산업의 차세대 기술 뭐 여기에 대한 수요 경쟁 구도가 동시에 공개되는 한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 네.
0: 23일부터 25일까지를 우리가 이제 핫칩스 2021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3일 메모리 테크놀로지 튜토리얼이라고 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모두 지금 참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 메모리와 관련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1: 네네.
0: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또 이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국채 금리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국채 입찰, 뭐 PC 물가 여기에 잭슨홀 컨퍼런스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이번 주 상당히 지금 시장을 달굴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흐름은 어땠을까요?
0: 네. 좀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마이너스 2.29% 하락을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 오늘 좀 이 부분을 좀 소화하는 어떤 장 초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6,900선 회복했는데 코스닥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3: 네, 지난주 금요일 좀 양시장 엇갈리는 흐름이 나왔는데 일단 뭐 코스피는 목요일 대비 0.88% 좀 상승하면서 6,900선 거의 이제 7,000선을 지금 앞두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SK하이닉스가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소각 발표한 데 이어서 삼성전자가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반도체 대형주를 좀 지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그러한 상황에서 코스닥은 오히려 코스피에게 수급을 좀 뺏기면서 마이너스 4.63% 하락하면서 800선에서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 급락의 오전 한때 매도 사이드카도 좀 발동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가 국내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의 주주 환원책 발표했죠?
3: 네. 삼성전자가 21일 이사회를 열고 90에서 110조 원 규모의 2026년 주주 환원 시행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일단 3분기부터 정규 배당을 포함해서 약 30조 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시행한다라고 밝혔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10월 말 이제 이사회에서 확정한 뒤에 이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주환원 방식과 규모는 2026년 올해 경영 실적이 확정되는 내년 1월 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현금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소각 방안 등은 좀 검토 중이라고 좀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임직원 보상을 위해서 15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의결한 상황입니다.
1: 네. 자, 국내 증시 신용 융자 거래 잔고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3: 네, 일단은 이제 B2라고 하지 않습니까?
1: 네.
3: 이제 신용 융자 거래가 이제 어쨌든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증권사로 자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형태의 이제 B2인데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좀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존 20일 기준 신용 융자 잔고가 지금 31조 8천억 거의 32조 육박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사흘 연속으로 상승세라고 좀 나와 있는데
1: 네.
3: 지난해 4일에 거의 27조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약 한 4조 이상 지금 이 신용 융자 거래 잔고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 네.
3: 결국 지수의 회복과 지금 이제 신용 융자 잔고 거래가 같이 올라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 네.
3: 이 부분과 별개로 지금 이제 주식을 담보로 대출하는 예탁증권 담보 융자도 같은 날 같이 올라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초단기 B2인 미수거래도 지금 1조 원을 다시 넘어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수의 회복에 의해서 지금 이제 신용융자 거래뿐만 아니라 지금 예탁증권 담보융자 여기에 미수거래까지 같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봐야 할까요?
3: 네. 이번 주도 여전히 금리가 좀 상당히 숙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SK하이닉스가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 이제 시간 외에서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1: 네.
3: 시장은 지금 이 부분을 오늘 좀 반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 정책을 계속 비교하는 좀 그러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 결국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에 지금 수급의 쏠림 현상이 나왔던 부분들 이 부분이 좀 어떻게 전개될지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월요일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4: 대한민국 중심 채널
1: 오늘의 날씨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사랑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세요.
1: 네. 절기 쳐서 많이들 기다렸을 텐데
5: 네.
1: 어제 낮에는 여전히 더웠습니다.
5: 네. 네.
1: 지난밤에도 잠 못 든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다고요.
5: 네. 밤에도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져 서울은 밤 최저 기온이 25.4도로 9일 만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1: 네.
5: 지난밤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열대야가 이어졌는데요. 또한 강원 산지를 제외한 전국으로 폭염특보가 더 확대 강화됐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서울이 33도, 강릉 34, 광주가 35, 경주와 포항이 36도 등 폭염 경보가 내려진 경기 남부와 남부 지방은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1: 네. 자, 이번 주가 사실상 8월의 마지막 주인데 이번 주도 계속 이렇게 더울까요?
5: 네, 이처럼 무더위가 지속되는 건 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남쪽 바다의 뜨겁고 습한 공기가 계속 내륙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또한 고기압에서는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강 기류가 형성되는데 이는 구름이 생기는 것을 막아 이 지면을 뜨겁게 하고 기온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1: 네.
5: 이번 주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더위는 식을 줄 모르겠습니다. 이 평년 이맘때 서울의 아침 기온은 22도, 낮 기온이 30도 정도인데요.
1: 네.
5: 이번 주는 아침 기온이 25도 선으로 열대야 기준을 유지하겠고

0: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우델은 예상 경로상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은데요. 그러나 태풍에서 열대 수증기가 밀려와 늦더위를 부추길 수 있어 태풍 진로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1: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0: 전격 인터뷰. 오늘은 우상호 강원도지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강원도 주요 현안과 정치 현안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1: 네네 안녕하세요.
0: 네 취임하신 지 이제 두 달 정도 됐죠?
1: 한 달하고 한 20일 되죠.
0: 한 달하고 예, 예. 20일이요. 자 해보시니까 해볼 만하십니까?
1: 뭐 일정상으로 보면 제일 바쁜 직업인 것 같고요. 워낙 뭐 일정을 하루에 한 10개씩 소화하고 있으니까.
0: 10개요?
1: 또 초반이라서
0: 네.
1: 우리 강원도의 종직자들하고 이제 저하고 저의 방향을 맞추는 데 좀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요.
0: 네.
1: 네.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하면은 좀 성과 나겠다 이런 자신감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0: 네. 자, 제가 그 우상호 강원도정 이렇게 쳐보니까 기업에 대한 얘기가 기사로는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1: 네. 네.
0: 네. 지금 그 기업 유치 활동 어느 점에 주안점을 두고 하시고 실제 성과로 좀 나오기 시작했을까요? 어떠십니까?
1: 네. 강원도는 그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자꾸 떠나고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일자리를 늘려서 청년들이 떠나지 않게 하려면 이제 대기업을 유치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가장 큰 성과라면은 동해의 GS그룹이
0: 네.
1: 최소 한 30조에서 최대한 100조 정도 되는 그런 AI 데이터 센터 건립을 하기로
0: 네.
1: 결정한 것이 가장 큰 성과고요.
0: 네, 네.
1: 전담팀을 꾸려서 빠르게 인허가 절차를 거치고 있어서
0: 네.
1: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쯤에는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시아에서 제일 큰 데이터 센터인데
0: 네.
1: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네. 외에 다른 대기업들도 좀 접촉을 하고 있어서
0: 네, 네.
1: 강릉, 춘천, 원주 이런 쪽이 골고루 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0: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동해의 그 GS그룹 AI 데이터 센터는 기사로도 많이 나올 네네. 정도로 상당히 큰 성과라는 생각이 드는데
1: 네.
0: 그 지금 지사님께서 공약 중 대표 공약 중 하나가 AI 데이터 센터 유치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예. 예. 그래서 취임 직후 1호 결재로 AI 데이터 센터 추진단을 구성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1: 네.
0: 일단 이 추진단은 지금 구성이 돼서 이 활동을 시작을 한 걸까요?
1: 네, 그리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 추진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각 대기업들의 인허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0: 네.
1: 사실은 강원도는 물과 전기 그리고 산업단지가 풍부하게 있어서
0: 네, 네.
1: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올 적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지역은 반도체 유치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할 때 저는 AI 데이터 센터로 전략을 짰는데요.
0: 아, 네.
1: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기로 한 것이 좀 강원도에는 딱 맞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0: 네. 자, 원래 24일 착공 예정이었던 삼성의 춘천 모듈러 AI 데이터 센터는 일정이 좀 조정된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1: 네. 거기는 이제 설계 방식을 조금 바꿔보려고 하기 때문에 늦어진 거고요.
0: 네.
1: 안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거기는 이제 본격적인 AI 데이터 센터라기보다는
0: 예예.
1: 모듈러 형태의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시범 단지인 거죠.
0: 아, 네.
1: 그래서 그런 양식을 그런 형식을 건설 방식을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가 말하자면 이제 그 보급하려고 하는 목적의 일종의 모델하우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아,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군요.
1: 가장 네. 선진적인 방식의 그 건설 방식으로 지금 약간 변경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0: 네.
1: 제가 볼 때는 조만간 또 좋은 소식이 들릴 겁니다.
0: 네. 자, AI

0: 데이터 센터가 앞서 말씀하신 게 이제 청년들의 일자리 유치에 가장 대기업 유치가 필요하고 그 대기업으로 지금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를 이제 고르신 거지 않습니까?
1: 네네.
0: 실제 일자리 창출로 어떻게 얼마나 연결이 될까요?
1: 물론 이제 제조업하는 공장보다는 이제 고용 창출 효과가 적습니다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GS그룹이 예정한 대로 그 데이터 센터를 완공하게 되면 최대 한 2,000명까지 상주하거든요.
0: 아.
1: 그러면은 이제 이 대기업이 결국 인재를 필요로 할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1: 그러면은 강원도에서 키워진 인재들 여기는 강원도가 동해가 멀다고 안 올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서울서 와서 살기는 멀어도 강원도 사람들이 살기에는 멀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까지는 강원도 젊은이들이 좋은 직장을 찾아서 수도권으로 떠나섰는데
0: 네네.
1: 강원도에 대기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강원도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인재가 되면 대기업에 추진하는데 우선권이 주어질 거 아닙니까?
0: 네네.
1: 그런 측면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대기업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니까요. 그래서 강원도의 젊은이들을 위한 첨단 산업 유치다 이렇게 보고요. 또 이 대기업들이 만드는 AI 데이터 센터는 대부분 외국의 빅테크 회사와 제휴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히 국내 대기업만이 아니라 해외 빅테크 회사들과의 연결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0: 네네.
1: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죠.
0: 네. 동해 참 아름다운 도시로 제가 알고 있는데
1: 그렇습니다.
0: 예상이 2,000명 상주를 예상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당장 드는 생각이 자 정주, 주거, 또 교통, 교육, 의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동해시의 캐파보다 조금 더 늘어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강원도 전역에 제 임기 중에 만 세대 정도의 공공주택을 짓기로 했고요.
0: 네.
1: 또 교통체계를 좀 전체적으로 좀 저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정주 여건이 좋아야 아무래도 이 젊은이들이 잘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0: 네네.
1: 이걸 지금 대기업을 유치하는 그 시장 군수님들하고 계속해서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0: 이제
1: 주택을 어떻게 늘릴 거며 교통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거며 또 젊은이들이 살 만한 좀 문화도시로 만드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렇게 하는데 지금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동해는 그 무코가 떴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예, 그러니까 핫한 도시가 되어 있으니 첨단 기업도 들어오고 아름다운 자연과 핫한 젊은이 거리가 어우러져서 더욱더 살만한 도시가 될 수 있겠죠.
0: 네.
1: 각 도시마다 이런 특성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0: 아, 그러시군요. 강원도가 사실 도내의 교육 여건이 상당히 좋긴 합니다만 앞서 말씀하셨듯이 좋은 인재들이 이제 강원도 바깥으로 많이 나가서 일자리를 찾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이제 강원도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요. 양질의 인력을 안정되게 또 확보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돼야 되는데 혹시 뭐 산업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1: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의 이번에 기업 유치를 의논하는 과정에서 제가 제일 먼저 강원도 인재를 써줄 수 있겠냐 했더니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인재들을 데려왔을 경우에 지역 거주에 적응을 못하면 많이 떠나더라.
0: 네.
1: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강원도에 그 각 대학 총장님들하고 내가 의논한 게 있다. 기업이 원하는 스케줄, 기업이 원하는 과정을 충분하게 짜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준의 인재들을 공급하겠다 했더니 되게 좋아하셔요. 그래서 그럼 과정 설계부터 같이 하자. 이제 이런 대화를 좀 하고 있고요. 강원도에 있는 여러 대학 총장님들 한꺼번에 모여서 그 앵커 사업 논의할 때 이 취지를 말씀드렸더니 공유대학 형태로 기업이 원하는 숫자의 인재들을 양성하자는데 또 합의를 봤습니다.
0: 아,
1: 그래서
0: 그러셨군요.
1: 차근차근 이제 진행을 해 나가면 어차피 공장 짓고 새로 이제 공장이 정상 가동되는데 몇 년 걸리거든요.
0: 네.
1: 그 안에 교육 시스템들을 획기적으로 좀 바꾸어서 기업 수요에 맞춤형으로 과정들을 설계해서
0: 네.
1: 강원도에서 좋은 인재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0: 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하신 뭐 GS그룹의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 뭐 착공이 지사님 임기 내 진행이 될까요?
1: GS는 올해 말에서 내년 초니까요.
0: 네네.
1: 네, 제일 먼저 시작될 거예요.
0: 아, 착공하고 완공까지 그럼 기대를 하시는 걸까요?
1: 제 임기 중에 일단 그게 이제 1차,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이제 차근차근 단기적으로 지어나가거든요.
0: 예.
1: 예, 뭐, 29년에서 30년 정도, 그러니까 크기는 좀 다양합니다만 제 예. 임기 중에 단기적으로 완공될 겁니다.
0: 예. 자, 지사님 취임 직후 첫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1: 네.
0: 김진태 전 도정에서 임명된 정무지 산하 기관장들 거취에 대한 결단을 공식 요구하신 걸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사실 전임 지사 시절에 임명됐던 공공기관장에 대한 거취 문제는 이전에도 좀 있었던 부분인데.
1: 그렇죠.
0: 자, 예. 예, 지금 이 기관장의 거취, 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1: 저는 그 민주당의 저 비대위원장 할 때도요.
0: 네.
1: 그때 야당이었는데, 이 대통령과 공기업 공기업 임원들의 임기 일치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고 실제 그 교섭을 했었거든요.
0: 네.
1: 여야 간의 합의가 안 돼서 무산됐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중심제나 선출직 그 도지사 시장이 있는 지역은
0: 네.
1: 이 임기 일치시켜야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분들이 산하기관장을 하는 게 맞죠. 지금 부산 같은 경우 몇 개의 저 시도지사는 임기가 일치돼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원칙을 말씀드린 거고요. 특히 전임 도지사의 선거 캠프에 있었던 분들 그런 분들이 계속 공기업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죠.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어서 임명된 분들은 그냥 계속해서 활동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그런 원칙을 말씀드린 거고요.
0: 네네.
1: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한 번도 안 그만두셨어요 아직.
0: 네.
1: 저는 나가라고 몰아낸 게 아니라 그런 원리 원칙을 말씀드린 거고요.
0: 네네.
1: 네.
0: 자,
1: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네. 이재명 대통령 계신데 윤석열 대통령 때 임명한 공기업 산하기관장들이 그대로 버티고 있거든요.
0: 예예. 예.
1: 사실은 가치와 철학이 좀 달라서 협조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0: 네.
1: 그 지금 오세훈 시장하고도 지금 대통령하고도 저 주택 공급 정책 가지고 마찰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0: 예예. 예.
1: 이런 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0: 네. 지금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현 도정의 정무직,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들, 뭐 경력, 네. 지역연고, 지사님과 2년, 선거과정 관계까지 뭐 들여다보겠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더라고요. 이제 이 문제가 사실 네. 그 도정을 하는 과정에서 야당 소속의 의원들하고의 또 마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세요?
1: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반론을 피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니네, 우리 때 안 하고 니네 때 하려고 그러냐,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0: 네.
1: 저는 이번에 안 되더라도, 제 임기 중에는 반드시 임기 일치 조례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두고 설사 다른 당의 도지사가 들어오셔도.
0: 네.
1: 그분과 산하기관장들은 임기를 일치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런 취지지.
0: 네.
1: 뭐 다른 취지는 아닙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네.
0: 자. 도청 신청사도 이전에 대해서도 지금 건립 방침을 일단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걸로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재정 상황, 도민 민생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청차 성사 건립 추진 속도를 검토한다고 해서 보통 이렇게 네. 검토한다는 거는 안 하겠다거나 아니면 천천히 하겠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1: 그렇습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전임 도정에서 결정한 걸 다 지우기 하면은 너무 혼란 가중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전임 도지사께서 결정하신 그 위치가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0: 네.
1: 이미 인허가까지 다 끝난 사안을 다시 무효로 돌리면 이제 계속 혼란만 가중되겠죠.
0: 그래서 네네.
1: 그것은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는데
0: 예.
1: 문제는 도청을 옮기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0: 예예.
1: 근데 강원도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한 6천억 드는데
0: 예예.
1: 6천억을 마련하려면 한 5, 6년 걸립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재량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한 1,300억밖에 안 된대요.
0: 1년에 1,300억이요?
1: 네. 그러면 이건 뭐 제가 근데 이제 그 도청사 짓는데 6천억 정도 들어가는데
0: 네네.
1: 그래서 지금 무리다. 그래서 그 계획은 존중하지만 돈을 좀 쌓아놓을 때까지는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빚을 내서 줘야 될 판인데
0: 네네.
1: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좀 재정 상태를 봐가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0: 네. 네. 같이 추진하려던 그 행정복합타운 조성도 지금 보류인 상황입니다.
1: 그거는 추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게.
0: 아, 그거는요. 네.
1: 예, 강원도의 과거에 뭐, 알펜시아니, 네네. 뭐, 레고랜드니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제 개발 방식을 취하다가. 그러니까 네. 제가 의심하는 거는 도청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우니까.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해서 거기서 이윤을 얻어서 도청사를 짓겠다는 구상이었던 것 같은데.
0: 네네.
1: 지금 같은 부동산 경기에 부동산 개발에 따른 또 수천억 원의 빚을 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도청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는 커녕 오히려 수천억의 빚을 질 가능성이 농후해서
0: 아.
1: 그 사업은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이런 질문이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생각이 났어요.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많은데 네. 그만한 재원을 마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여건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뭐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재정난이 심각하다, 위기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고 뭐 추미애 지사도 언급을 하셨고 그런 상황인데.
1: 그래도 네. 경기도는 강원도보다는 상황이 좋죠.
0: 그래서
1: 어쨌든 네네. 이런 건 네. 있어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 이런 좀 탄식을 한 게
0: 네.
1: 올해 세수가 확 늘었지 않습니까?
0: 네, 네. 그렇죠. 전체 세수는 그렇죠. 네.
1: 그래서 아 세수가 늘었으니까 내년도에는 지방으로 보내는 교부금이 대폭 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0: 네네.
1: 초과 세수를 전부 미래발전기금으로 해서 기금으로 조성한다고 해서
0: 네, 예.
1: 아 그래서 한숨을 또 쉬었죠. 아 이거 그 취지는 좋은데
0: 예, 예.
1: 한 반 정도는 지방에 보내주고
0: 네네.
1: 반 정도만 갖고 그 기금을 만들면 안 될까 뭐 이런 아.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지방의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0: 네. 시도지사 협의에서 지금 생각하신 구상이나 이런 거를 좀 논의하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1: 저는 좀 건의를 해볼 생각인데
0: 네.
1: 그러나 이미 정부가 100조 수준이라고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0: 예.
1: 아, 쉽지 않겠다 싶지만 그럼 그 100조 정도만 쓰시고 그거보다 혹시 추가로 더 들어오는 거는 이제 지방 교부금으로 좀 내보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0: 네. 네. 최근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긴 합니다만.
1: 이재명 네. 대통령 공약이기도 합니다.
0: 예.
1: 제가 지난번 예산소장관을 만나서도 공약이니까 단기적으로 그걸 해줘야 된다.
0: 네,
1: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0: 예.
1: 어쨌든 뭐 이번에 미래 대응 기금도 지방과 청년을 위해서 쓰겠다고 했으니까
0: 예.
1: 한번 좀 봐야죠, 뭐.
0: 예. 네, 자 김인석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현장 네. 최고위원을 강릉에서 한 것도 눈에 띄었어요. 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신 걸로 보도에 나왔는데
1: 네.
0: 아무래도 이제 김인석 대표와 총리와 정무수석으로 호흡을 맞춘 만큼 강원도에서 지사님한테 거는 기대가 클 것 같고 또 무게감을 느끼실 것 같다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떠십니까?
1: 그러니까 뭐 정청래 대표가 대표 시절에도 강원도에 자주 왔었고요.
0: 네.
1: 김민석 대표도 저하고 워낙 뭐 수십 년 동지 관계 아니겠어요?
0: 근데
1: 네. 강원도 오셔서 강원도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주겠다 약속을 해서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0: 네.
1: 진심으로 말씀하셨다고 보고요.
0: 네.
1: 또 내년도에 강릉에 저 재보궐 선거가 있기 때문에
0: 예, 예.
1: 또 강릉을 특별히 공략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방문지를 잡은 게 아닌가. 그래서 강릉 시민들이 좋아하십니다. 어쨌든 그렇게 자꾸 여당의 지도부들이 와서 관심을 갖고 뭘 도와주려고 하면 아무래도 저 여러 가지 신경이 쓰이죠.
0: 당 얘기를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자면 네,
1: 네. 말씀하세요. 네.
0: 당대회 끝나자마자. 네.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과정에서 친청계 최고위원 세 분이 또 반발하는 일이 있었고 뭐 지금은 내년도에 또 당원 당규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당대표가 거기에 네. 대해서 수용하겠다 그런데 감시하겠다 또 이런 입장도 내놓으시고 계속 제3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여진이 계속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 뭐 저 정도의 뭐 대화는 저는 충분히 뭐 가능하다고 보고요.
0: 네.
1: 근데 이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해왔던 관행으로 보면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명할 권한은 대표에게 줬어요.
0: 네.
1: 다만 아무리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상의하는 모양새는 갖췄어야 된다. 그거는 최민희 최고위원 말씀이 맞아요.
0: 예.
1: 과거에 정청래 대표가 그 최고위원들하고 상의를 잘 안 해서 한번 사단이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통화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가능한 한 상의하는 모양새는 취하하고 발표하는 게 좋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현재

0: 당원당규로는 당 대표의 지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존중해 줄 필요가 있죠.
1: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0: 네네.
1: 네, 지금 서면 제청,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권이 지금 굉장히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단순히 서면 제청을 했다 안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협의를 했다 안 했다 이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0: 물론 이제 감정적으로도 그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사이에 감정적으로도 좋지 않은 기류가 존재했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고 무리한 그 파기환송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1: 네네.
0: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통령 대 대법원장으로서의 관계들은 유지를 해왔거든요. 건강하게.
1: 근데 네.
0: 사실 이번에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 게 결국 그 과거의 관행으로 보면 공개적으로 제청하기 전에 사실은 다 상의를 해왔단 말이에요.
1: 예.
0: 그것은 제청권과 임명권 사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지혜였죠.
1: 네.
0: 또 어차피 그러니까 3부 이 대법관을 임명할 때 제청권, 임명권, 동의권을 다 각각 분리시킨 이유가
1: 네.
0: 국회와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이지만 대법관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니
1: 네, 네.
0: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균형을 맞추라는 헌법정신이거든요. 그런데
1: 네.
0: 제가 볼 때 대법원장이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았거나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불쑥 서면으로 제청을 해버리는 것은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일방 통행을 한 거죠.
1: 네네.
0: 과거에 김명수 대법원장도 윤석열 대통령과 네. 대립했다가 양보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1: 예예.
0: 그러니까 그런 협의의 지혜를 만들라는 것이 헌법 정신인데.
1: 네.
0: 이건 내 권한이야, 제청권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임명권은 누구 권한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권한 싸움을 하면 안 돼요. 이 대법원장과 대통령 사이에 권한 싸움을 하면 나라가 이렇게 시끌시끌해지는 거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마지막에 아니 몰라 니들이 알아서 제청권은 내 권한이야라고 성질 부린 셈이 됐는데 대법원장까지 되신 분이 그렇게 하시면 되나요? 그러니까 좀 인내심을 가지고 A라는 사람을 얘기했다가 좀 곤란하다 그러면 좀 좀 속상하더라도 자 그럼 B라는 사람은 어때? 이런 식으로 협의를 같이 해야지. 그거를 협의를 안 하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던져버리면 아니 그 저는 가장 난감한 사람이 그 후보자 그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도 충분히 자격이 되니까 제청하지 않으셨겠습니까?
1: 그렇겠죠. 네.
0: 그럼 이제 이분이 이제 난감하잖아요. 자기 문제를 둘러싸고 대법원장과 대통령, 국회가 이제 막 그냥 시끄럽게 돼버렸으니.
1: 네네.
0: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는 방식은
1: 네.
0: 지금으로서는 권한 싸움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1: 그런 상황이죠.
0: 제가 볼 때는 이제 보통 제가 정무수석이면
1: 네.
0: 이런 해법을 낼 텐데 그 후보자가 아무리 훌륭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1: 예.
0: 이제 국회에서 부결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 망신당하잖아요. 총문회까지 하고 부결될 판인데 그것도 못할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본인이
1: 네.
0: 아, 내가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1: 네.
0: 다시 본인이 고사했기 때문에 다시 대법원장이 청와대하고 제가 상의해서
1: 예예.
0: 원만하게 제청권 행사하고 국회 동의 받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 헌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SNS로 일방적이었죠.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했고 실제로 단축이 돼가지고 이번 주에 원래 예정이었던 훈련 연습은 지금 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0: 네.
1: 접경을 하고 있어서
0: 네.
1: 한미연합 연습과 둘러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이 쓰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0: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쪽 뭐 가령 노무현 대통령 때 남북 대화나
1: 네.
0: 문재인 대통령 때 남북 대화의 전후 국면을 잘 보시면
1: 예.
0: 특히 문재인 대통령 때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1: 네.
0: 한미연합기동훈련을 전면 다 취소했었거든요.
1: 그랬죠. 예.
0: 그리고 나서 김여정 부부장이 내려온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남북 대화를 위해서는 한미연합훈련을 특히 실기동훈련을 중단하고 주로 워게임이나 도상훈련을 주로 했거든요.
1: 예예.
0: 그럴 때 대화 국면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은 그거는 저는 대화를 제안하는 진정성이 있다고 봐요.
1: 네.
0: 그동안 북한은 대화하자면서 니네 맨날 전쟁 연습하냐 이랬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1: 예.
0: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안보 상황을 안보 대비 태세를 튼튼히 하면서
1: 네.
0: 한미연합훈련 실기동 훈련을 중단하고 그리고 대화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은 그 지도자들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영하고요.
1: 예.
0: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합훈련을 중단했는데 대화 국면으로 넘어가면 더 평화가 정착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더 좋은 거죠. 뭘.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보여지고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몇 번 있었거든요.
1: 네네.
0: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때 훈련을 너무 많이 늘려서 북한과의 긴장 상태가 고조돼서 대화가 끊긴 게 더 큰 문제죠.
1: 네.
0: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들어와서도
1: 예.
0: 사실은 미국과 이 연합훈련을 계속 줄여왔습니다.
1: 예.
0: 대화를 통해서 계속 줄여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의 조율이 없었던 건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랑 상의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발표한 건 맞아요. 그러나
1: 네.
0: 우리가 계속 연합훈련을 줄여오자고 제안한 건 알고 있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1: 네네.
0: 그래서 아 북한하고 대화하려면 이 훈련을 좀 줄여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공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네. 지금 당론으로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진행을 했고 확정이 됐는데 여전히 보안수사권 폐지로 인한 부작용 예,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지사님 보시기에 지금 네. 남은 기간 10월에 이제 출범을 하니까요. 중수청과 공소청이요. 어떤 점을 집중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 글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제가 정무수석으로 있을 적에도 당의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있고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어쨌든 경찰에게 모든 걸 맡겼을 때 올 수 있는 패단이 좀 있으니
1: 네.
0: 그 보완책은 필요하다는 얘기는 여러 번 나눴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다가 검찰개혁이 실패하면 어떡하냐라는 두려움들이 그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 네.
0: 참 이게 양날의 칼 같은 건데요.
1: 네, 지사님 오늘 좀 시간 때문에 네. 여기서
0: 앞으로,
1: 마무리하겠습니다.
0: 앞으로 보완을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지사님.
2: 안녕하세요. 티파니 영입니다. 오늘은 현수님의 사연 만나볼까요? 중풍으로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와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떠나기까지 걱정이 많았지만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하니 편히 다녀올 수 있었어요. 넓은 차량에서 제주 돌담과 바다를 보며 허허허허 웃는 할아버지. 앞으로 할아버지의 웃음소리를 더 자주 듣고 싶어졌어요. 그럴 수 있겠죠?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2: 58분 날씨. 8월의 끝자락에서 어제는 더위가 그친다는 저기 처설을 맞이했는데요. 덩달아 폭염까지 맞이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일부 강원 산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됐고요. 서울에도 폭염특보와 서울 서남권에는 열대야 주의보도 다시 내려졌습니다. 어제 서울의 낮 기온이 33.1도, 경남 양산이 37.1도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한낮 열기가 밤에도 식지 못해서

0: 도심과 해안의 중심으로는 열대야도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 강릉 30도, 양산 28.1도, 서울도 26.2도 등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춘천 33도, 대전과 강릉 34도, 광주, 대구 35도, 포항과 경주, 양산 36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가 33도에서 일부 지역은 35도 안팎까지 올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구름 사이로 볕이 뜨겁게 내리쬐겠고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에 내륙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무더위 속에 소나기도 자주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6.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1: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오늘부터 새로 합류한 민주당의 김연정 의원 그리고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2: 예, 안녕하세요.
0: 네. 자, 김연정 의원님 새로 합류하셨으니까 민주당에 대한 질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당대표 김민석 대표가 취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된 얘기들 뉴스를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던 게 지금 특히 소통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광화문에 새 당사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얘기도 했고 당 자체 방송인 민주TV를 만드는 방안도 얘기를 했고 당의 브랜드 컨셉과 회의 방식도 손보겠다고 했고 이 내용이 주로 어떤 부분에서 일단 이런 내용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1: 일단 민주당을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일성을 하셨는데 네. 그것이 당의 뭐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겠다는 것보다는 아주 그 뭐랄까요 민생 정당을 표방하면서 외연도 확장하고 그리고 성과내는 유능한 정당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ABC 플랜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태도라든지 정책이나 문화들도 진일보할 것이다 그런 일환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민주당 TV 같은 경우는 홍보위원장한테 지금 이제 그 지시를 해서 민주당의 그 뉴스는 민주당 TV를 통해서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플랫폼 하나 더 추가하는 개념으로 하는 것 같고 네네. 뭐 인사라든지 복장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뭐 인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90도 절했는데 좀 과하다해서 45도 정도로 좀 수정한 것 같고 네. 복장 등 그리고 민주당 TV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그 홍보위원장이 우리 당 의원들한테 의견을 좀 아이디어를 구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있습니다.
0: 네. 네.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네. 민주 TV 새로 하나 채널이 만들어지면 네. 시간상 저희하고 경쟁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보자마자 했습니다.
2: 아, 네. 예, 우리 앵커님 그 걱정은 안 해도 돼요.
0: 그럴까요?
2: 그 타깃은 네. 지금 이제 민주당의 뭐 상황이라고 일컬어지는 김호준 방송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게 뭐 밖에서 보는 그런 시각이고 저의 인식도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자. 민주당이 당대표를 새로 뽑고 체제 정비를 하는데 국민의힘은 사실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번 주에 취임 1년이 됐지 않습니까?
2: 그렇죠.
0: 좀 뭐라고 할까 비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점에서 좀 바꿔야 되는데 바뀌어야 되는데 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 1년 이제 많은 참 천신만고 끝에 지난 6.3 선거 또 엄청난 패배 이후에 참 천신만고 끝에 지금 뭐 기사 해싱해 있는 그런 상태죠.
0: 네.
2: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당이 변화하거나 자정 노력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판에 따른 그런 당의 자정 변화 쇄신의 어떤 노력으로 국민들에게 인식을 달리하는 그런 제1야당으로서의 네. 신뢰를 확보하는 데는 사실상 한계가 있었고 지금까지는 현재 실패예요.
0: 네.
2: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뭔가 큰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저는 큰 변화의 가장 우선이 당의 통합의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야당 같은 경우는 제1야당 같은 경우는 당만 반듯하게 이렇게 또 구성원들 간에 이렇게 화이팅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합 그런 어떤 변화와 핵심 이런 게 중요한 건데 통합은 지금 이제 배제된 가운데 당을 어떻게 변화 쇄신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당내 갈등 이런 부분이 이제 요 근래 이제 특히 징계 정치를 통해서 현역 의원 4명이 중징계를 당하는 초유의 상황입니다. 이거는
0: 예, 예.
2: 초유의 상황도 나왔고 또 이제 당의 위원장 지금 이제 뭐 전원 사퇴 이후에 재신임 어떤 절차
0: 네.
2: 뭐 이런 부분까지도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갈등 소지가 많은 내용이죠.
0: 네.
2: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라는 것은 진정한 통합의 리더십을 통해 가지고 제1야당으로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과 또 거대 입법 권력 집권당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결집된 어떤 역량, 힘 이런 게 중요하죠.
0: 네. 오늘 사실 김민석 대표가 장동혁 대표와 만납니다. 이게
1: 네.
0: 이제 좀 사실 눈에 띄는 게 정청래 전임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당대표 취임 일성으로 내란 세력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신 다음에 따로 상견례 자리에 국민의힘 지도부와는 마련하지를 않았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아까 소통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눈에 띄는 대목인 것 같아요. 앞으로 여야 관계 김민석 당 대표 체제에서는 어떤 변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1: 아무래도 뭐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기대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정청래 전 대표보다는 김민석 대표가 소통하기에 좀 더 나은 리더십이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아까 제가 ABC 플랜 중에서도 뭐 중도나 합리적 보수와의 외연 확장 뭐 이런 얘기들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통합이라는 것과 외연 확장이라는 것이 우리 당내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으로서의 중도나 합리적 보수까지 확장도 있지만 또 파트너십인 야당과의 소통이나 협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야 간의 협치가 되어야지 소통이 되어야지 지금 산적해 있는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뭐 자본시장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의 노력들도 상당히 하실 스타일이다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0: 네. 진짜 모처럼 여야 당대표가 만나는 자리라서 오늘 사실 많은 카메라 기자들도 그렇고 촬영 기자들도 그 한 장면 악수하는 한 장면 잡으려고 많이들
2: 그러니까 관전 포인트의 핵심은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네. 본인은 이제 협치 정국을 끊임없이 요구했어요. 제가 알기로도 자신의 친정집인 민주당에도 그런 요구를 많이 했고 그러니까 김민석 이제 새로운 신임 대표 같은 경우는 전임 정청래하고 대표하고의 차이를 오늘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야당 대표를 만나서 실질적으로 상대를 인정하고 또 상대에 대한 주장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 타협으로서 자신들의 어쩔 때 입법 권력의 힘으로만 여의도 정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지난 1년 동안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걸 네. 얼마나 끌어내고 앞으로 대화 타협을 통해서 대의민주주의를 그렇게 정착시켜 나가는 어떤 그런 김민석 당대표의 의지가 장동익 대표에게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갖다 보여주면은 그러면 그게 하나 둘 실천해 들어가면 그게 협치 정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이제 김민석 당 대표가 앞으로 이제 여야 대표 간의 정례 회동을 갖다 제안한다든지 그리고 앞으로 주요 법안에 대해서도 이런 지금 현재 뭐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핵심 법안들에 대해서도 네. 앞으로 여야 간에 이걸 협의 절충을 통해서 앞으로 처리하겠다. 그런 정도 이렇게 뭔가 변화되는 의지를 보여주면은 아마 협치 정국도 상당히 지금까지의 어떤 상당히 파생 정치를 벗어 던지는 어떤 그런 큰 뭐 변화의 첫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1: 그런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네. 제 예상으로는 김민석 대표는 그 말씀하신 협치 정치를 과할 정도로 하실 것 같은데 걱정은 이제 장동혁 대표죠.
0: 어떤 점에서 걱정이죠?
1: 장동혁 대표가 지금까지 하는 우리 여당에 대한 태도를 보면 네. 오로지 자기의 그 당권 유지를 위해서 그 정쟁화 시켜왔어요. 계속 우리 당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뭐 반말 섞은 뭐 비난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일관돼 왔었잖아요. 지금도 계속 국민의힘의 그 내부 사정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본인의 당권을 유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승전 그냥 닭공으로 그런 태도를 계속 일관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스러운 지점이 좀 있죠. 그래서 그 전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에 대한 퇴진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우리 민주당 전대가 끝나면 그런 또 움직임들이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김민석 대표가 됐을 경우에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리더십을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좀 속고쳐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들도 하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될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2: 그러니까 관건은 이런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중도 실용주의 정부를 주창하려면 은 네. 그걸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는 그래서 집권당이 필요한 건데 당도 중도 실용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은 여전히 특히 정청래 대표 체제 같은 경우는 선명한 계획 정당으로서의 이재명 대통령하고 국정 운영하고 엄청난 차이를 가진 거예요. 사실 정청래의 실패는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짜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도 오랜 민당의 어떤 그런 간성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의 그 어떤 입장 거기에 소구하는 어떤 그런 당대표가 아닌 진짜 국민을 바라보고 가는 그런 정당 정치. 정당 정치하고 당내 정치하고 차이는 그런 거예요. 네. 당내 정치는 강성 지지층만 보는 그런 정치고 정당 정치는 국민을 보는 정치고. 그러니까 집권당이 국민만 보는 그런 정당 정치로 바뀌면은 야당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0: 어제 고위당정 협의회가 그래서 좀 주목이 됐고 실제로 좀 기대의 시장에 있는 분들이 기대하는 내용이 좀 일부 나온 것 같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현실에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당에서 얘기했고 네.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렇게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밝혔지 않습니까? 네. 다음 달 초로 지금 알고 있는데 세제 개편안을 국회로 올 걸로.
1: 9월 3일까지죠.
0: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번 세제 개편안에 좀 변화된 내용이 들어갈까요? 어떨까요?
1: 그럴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세 가지에서 당정 간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이렇게 이제 뜻을 모았다라고 발표가 됐는데 첫 번째가 이제 부동산 세제 관련된 거고 두 번째가 공급과 관련된 거고 세 번째가 이제 민생 법안과 국정과제 법안을 연내에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자 이 세 가지였는데 네.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핵심은 이제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제 이것을 결국은 이제 1주택인 경우에는 거주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고 같이 가자. 결론적으로 이 내용을 그 김민석 대표가 정부회가 건의를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공급 관련해서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그 이제 공사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걸 단축하기 위해서 500세대 이하에 대한 그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인허가권을 지자체장 구청장들에게 이임하는 그런 내용의 법개정을 하자 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정 간에는 지금 정상적인 당정 관계로 저는 지금 저기 저 작동하고 있다라고 보여봤는데 예, 예. 이렇게 서로 이제 그 정부에서 안을 만들면 정책을 수립하면 당에서는 민심을 받아서 그것을 정부에 전달하고 그래서 서로 그 의견 조율을 해갖고 최종적인 안을 만드는 이런 과정들 이것이 작동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당에서 제안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또 실무단위에서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뤄졌으니까 말씀하셨지 않겠습니까?
0: 그렇겠죠.
1: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수정될 가능성, 보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0: 네. 지금 제일 이번 세제 개편안이 공개됐을 때 말이 많았던 게 사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건데 그거는 어느 정도 전향적으로 저희가 이런 표현 자주 쓰죠. 네. 의견을 수렴해서 바뀔 것 같은데. 그런데 어제 또 하나 논란이 된 게 500세대 미만에 네. 대해 재건축 재개발을 구청장한테 준다는 기초단체들. 이거는 오세훈 시장
2: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오세훈 서울시장 강력단체장이잖아요.
0: 예, 예.
2: 그러니까 500세대 미만에는 이런 커트라인을 또 정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개 구가 있는데 25개의 구청장한테 500세대 미만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 사업 인가권을 구청장한테 이제 주겠다는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려면은 시장이 패싱되는 거죠. 그죠?
0: 그렇죠.
2: 그러려면은 네. 이제 자 서울시 입장에서의 서울시 전체 균형 발전적인 차원에서의 재건축 재개발 정책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군 난방식으로 이제 각 구청 단위의 구청장들도 다 정치인이에요.
0: 그렇죠.
2: 그 사람들 예. 어떤 뭐 소신과 의지 또 정치적 달라지시죠. 영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부동산 정책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0: 네네.
2: 지금도 이제 뭐 허리 말하는 좀 세수가 좋은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네. 가령 뭐 아이들 보육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 이제 국가 보훈자들 이런 수당 부분이라든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차이가 달라요. 노원이나 뭐 네. 금천 강서구 이런 데는 아 좀 지금 폭도 적고 그 대신 세수가 좋은 구청 같은 경우는 그게 많아져요. 그런 차이가 있듯이 이 부동산 정책 개발에서도 엄청난 이제 차이가 벌어지고 결론은 거기에 따라서 또 난개발 문제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민석 대표가 지난번 부동산 세제 개편한 그 정책의 문제점을 이제 알고 지금 역풍이 부는 거 아닙니까?
0: 예.
2: 그런 측면에서 민생 소용성을 이제 제고하는 그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실수요자들 반발이라든지 또 민심 악화를 신속하게 이걸 갖다 포착해서 여당 차원에서 앞으로 고위당정 협의를 통해 가지고 바꿔나가겠다는 거거든요.
0: 네.
2: 뭐 그런 부분은 괜찮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이게 원칙 상실과 정책 후퇴로 통해서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책임 잊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실구주 중심의 부동산 시장 확립이라는 당초 세제 개편의 원칙과 그리고 목적이 결론은 여론 악화로서 이게 밀려지니까 이걸 수정으로 후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시장 혼란이 이제 가중되는 겁니다. 정부의 발표 직후에 이제 여당이 이제 그런 어떤 수정을 요구하면서 부동산 참여 시장의 참여자들에게 세제 방향성에 대해서 엄청난 불확실성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강동권에서 지금 집값 내려가지고 팔고 있는 급하게 팔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 네. 또 이거 뭐야? 이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임시 처방식으로 그런 변질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한 정책이라면은 특헌 시장에 혼란을 갈 수도 있어요. 문매를 맞더라도 자신들이 옳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라면은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왜 이런 걸 왜 이렇게 냈냐. 국민들 지난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낼 때 국민 토론회 공청회 한 번 안 했거든. 이런 식으로 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0: 김정은
1: 의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를 예를 들어 우리가 정부 안대로 네. 그냥 뭐 국회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였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가 되지만 입법 예고 기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입법 예고 9월 3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이어서 국민들이랑 전문가라든지 뭐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에요.
0: 네, 네.
1: 그 기간에 그 국민들의 민심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받아서 당에서 정부에게 전달한 거거든요. 그건 아주 정상적인 그 플로우고 그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은 문제였는데 이번에 그렇게 프로세스를 이렇게 바꿔갔다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잘 됐다고 보여지고
0: 네.
1: 또 여기서 한번 이제 수정 보완된 내용 국회로 오면 또 네. 여야 간에 12월 초까지잖아요. 그 예산안 부수법안 처리하는 것이
0: 그렇죠.
1: 그때 또 충분하게 논의해서 야당의 의견들도 받을 것 있으면 저희가 받아서 그렇게 네. 최종적인 안을 국민들을 위한 관점에서 저 확정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2: 민주당에도 이렇게 김현정 의원님처럼 이렇게 합리적이고 네?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어떤 그런 집권당 의원의 모습을 갖추면은 이 국민들 고충 훨씬 덜해집니다.
0: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 관련된 질문으로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 회의가 열립니다. 김 대표님. 예,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했건 이건 뭐 회의 용어고요. 사실은 이제 당협위원장을 직선제로 선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원총회에서 사실은 현직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하는 걸로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보면 최고위원회에서는 이게 통과될 것 같다라는 그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떤 상황인가요?
2: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9시 되면 이제 최고위 열리잖아요.
0: 그렇죠. 예.
2: 그 이제 결론은 이제 당 지도가 어떤 의원총회의 그런 분위기를 다 이제 파악을 했는데
0: 네.
2: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회의를 어떤 방향으로 진행시킬지 궁금하고요. 지난주 이제 정전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의총을 열어가지고 의원들의 총의를 갖다가 하나로 정리를 했죠.
0: 네.
2: 그 정리된 내용이 이제 특히 이제 당협위원장 재신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으로 가자. 그것도 당헌당규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기존 방식이라는 것은 이제 각

0: 지역구별로 이제 당원 협의회가 꾸려졌는데 그 당원 협의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현역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그 재신임 여부를 2년에 한 번씩 그걸 갖다 상당히 약식이죠.
1: 네네.
0: 지금 장동혁 대표가 생각하는 그 방식하고는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책임 당원이 될지 뭐 전체 당원이 될지 네. 여기 당원들의 한마디로 신임을 묻자는 방식인데 자 이제 의원들의 선택은 이제 기존 방식대로 가는 게 더 이상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는다.
1: 네.
0: 또 지역 차원에서 이제 지금 현재 맡고 있는 당협위원장을 재신임하고자 하는 그런 뭐 이제 당원들도 있을 것이고
1: 네.
0: 뭐 이리저리 지난번 뭐 또 6.3 선거에서 공천에서 배제돼서 불만이 있는 그런 뭐 기초 강력 의원들 또 단체장들 이런 사람들의 또 그 여론이 모아져 가지고 또 교체로 가자 그럴 수도
1: 네네.
0: 있고 그러면은 상당히 혼란이 이제 야기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선거 때 같으면은
1: 네.
0: 뭐 괜찮은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우려와 문제가 있으니까 결론 의원들은 이제 기존 방식대로 가자 그랬는데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장동익 지도부 입장에서는 절충형으로 나갈 공산이 크다. 그렇게 봐요.
1: 절충형이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0: 가령
1: 건가요?
0: 이제 뭐, 그 지금 방식에 그러니까 그 운영위원회는 아주 간소한 방식인데
1: 네.
0: 여기보다는 뭐 전체 당원 정도는 좀 너무 사이즈가 크고,
1: 크고.
0: 아. 책임 당원 정도에서 그러면 재신임 행태로 갈 수도 있지 않겠냐.
1: 네.
0: 안 그러면은 또 이제 한 30개 정도의 사고 당협하고 뭐 작년에 이제 그 당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좀 교체 지수가 높은 그런 지역구 그런 정도만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는 방안
1: 아,
0: 뭐 이런 정도.
1: 네네.
0: 그럼 그런 게 절충안인데 네. 어떻게 선택할지 모르죠.
1: 네. 그 보도를 보니까 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대다수가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 같은데
2: 네.
1: 원에 있는 예, 국민의힘 원에 있는 분들은 그 공개적으로 중진 교체론이라는 거를 또 내걸고 얘기를 하는 목소리들이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공개적으로.
0: 원외들 같은 경우는요.
1: 네, 네.
0: 원외들 같은 경우는 가령 수도권 같은 경우가 원외가 민주당하고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많거든요. 절대적으로 많은데 이 원외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떨어져 보니까 나름 지역에서 당원들과 많은 소통, 교감이 커요. 그런데 이제 현역위원들 같은 경우는 주로 영남권이 많이 포진되고 있는데 현역위원에 대한 어떤 그 지역 뭐 이 당원들의 평가는 좀 인색한 부분이 좀 많아요. 특히 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만일 그 방식대로 가면은 결론은 좋지 않은 내용이 나왔을 때
1: 네.
0: 그러면 이게 또 당 내적으로 엄청난 갈등 소요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1: 네. 여당 입장에서 야당의 이런 상황이 협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마냥 또 아 이게 긍정적이다라고 보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2: 네.
1: 어떻게 생각하세요?
2: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국민의힘 당내 사정이 워낙 좋지 않잖아요. 이번에도 징계한 것 때문에라도 좀 후폭풍이
1: 네.
2: 좀 이어질 것도 같기도 하고
1: 예.
2: 지금 당 쇄신안 또 내일 발표한다는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2: 그때 또 당원 중심 정당으로 해서 이 당협위원장 선출하는 것보다도 더 또 어떤 안들이 또 나올 수도 있으면
1: 네.
2: 그 경랑의 소용돌이를 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여야 간의 협치나 이런 것들에 신경 쓸 여지가 없지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1: 그렇죠.
2: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는데
1: 네.
2: 사실 그 제가 이거 그 국민의힘 당규 좀 찾아봤더니 26조에 보니까 짝수년도에 8월까지 당협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1: 예,
2: 그
1: 예.
2: 네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0: 예.
2: 당원 그리고 책임 당원 그리고 운영에서 정하는 것 기타 최고위가 기타 최고위가 정하는 방법.
1: 네.
2: 근데 그 중에서는 항상 그 전에는 세 번째를 했던 것 같아요.
0: 네,
2: 말씀하신
0: 그렇습니다.
2: 것처럼
1: 운영위에서.
2: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전당대회를 치르잖아요. 전당대회 전에 하거든요. 그 지역위원회 정비를
0: 비슷한 방식이에요.
2: 예,
1: 네.
2: 2년마다 하는 거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현직 같은 경우는 예외를 둬서 그냥 그 유지를 이제 연장을 시켜
0: 없지.
2: 연장을 시켜줍니다. 그게 당규에 되어 있어요. 현직 같은 경우는
1: 아 차이가 있네요. 확실히.
2: 예, 뭐 그리고 저희는 또 기본적으로 선출할 때에는 당원 그 저기 권리 당원으로 선출하는 게 또 기본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당 간의 시기는 좀 비슷한데 약간 차이는 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 장동혁 대표가 이제 당원 투표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막 현직에 있는 의총을 통하면 다 현직 의원들 아닙니까?

0: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네.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자동으로 연장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당원들의 신임을 얻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절충점도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금 뭐 징계라든지 또는 뭐 중진 불출마 그것으로 해서 좀 이게 당을 지금 사당화시키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렇게 본인의 그 국민의 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체제 유지를 위한 그런 프레임에 세게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네네. 약간의 그 수위 조절이나 뭐 속도 조절 네. 이런 것도 있어 보이는데 그래봤자 그 네 가지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 최고위원 구성을 보니까 이 당원 투표를 하는 거에 대부분 찬성을 하더라고요. 한 명 빼고는. 네, 네, 네. 그래서 그냥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의견은 수렴하되 그냥 밀어붙일 가능성도 상당히 가장 높은 선택지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9시에 최고위원회가 열리고 한 오전 중에는 그 결과가 좀 나올 텐데 어떤 내용으로 최고위원회에서 결론을 낼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서명 제청이 청와대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비판했지 네. 않습니까? 예. 자, 이게 사실 우리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에 22명의 대법관을 이제 임명해야 되는 상황과 이제 맞물려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지 않습니까? 네. 앞서 저희가 우상호 강원지사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이 지금 청와대에서는 그 보도에 따르면은 이렇게 서면 제청을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유효한지를 따져보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금 지점에서 당에서는 뭐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얘기 또 탄핵 얘기까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의원들 간에 이렇게 오가는 얘기들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0: 지금 사실 제일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네. 그 청와대에서 다시 네. 그 대법원으로 보내고 대법원장이 다시 협의해가지고 그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 아닐까 저는 싶고요. 네네. 그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뭐랄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장에서 얘기하는 주장에서 보면 뭐 재판의 독립이라든지 뭐 상권분립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예 정반대입니다 사실은 이게 사실은 그 미국부터 해서 뭐 독일이나 일본 거의 네. 대부분의 나라예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 대법관의 그 임명 선출 아니 선입 그러니까 선임하는 과정에 대법원장이 관여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해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하고 상원에서 뽑거든요 독일도 의회에서 뽑고요. 일본도 내각에서 뽑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잖아요. 대법관은. 그렇기 때문에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와 행정부에 의해서 그 통제를 하라. 견제와 균형을 맞추라는 취지에서 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청권과 임명권과 또 국회 동의권이 세 개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한 것도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취지 아닙니까? 네. 행정권과 입법권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 견제 이런 것인데 그런 것들을 이번에 이제 제청권을 그렇게 서면으로 툭 던지는 방식으로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 형해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 대단히 문제이고 그리고 100번을 양보해서 네. 채점권을 그 서면으로 하지 말라는 규정이나 뭐 이런 게 없지 않느냐 관행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은 하지만 그러면 진작 했어야죠. 무려 209일 동안 재정권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법관의 공백 상태를 야기시킨 거잖아요. 그전에는 평균 10일을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사례들이 몇 차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때 그 MB정부 때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 때도. 네네. 그때도 대법원장과 그 청와대 간에 그런 그 충돌이 있었을 때 전부 다 어쨌든 간에 대법원장이 다 양보해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정리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히려 사법부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난 그 작년 5월 1일 날 그 빚의 속도로 파기환송시킨 거에 이어서 이번에 벌써 자꾸 대법원장이 정치의 영역으로 지금 들어와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사법부의 구성원들도 이제 결재해제 차원에서 목소리를 좀 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지금 시간이 1부 시간이 다 돼서 2부에서 김성태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0: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0: 정치
2: 전격시사
0: 뉴스
2: 전격시사
0: 인터뷰
2: 전격시사
0: 주식
2: 전격시사
0: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2: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0: 와 전격적이네.
2: 전격시사.
3: 본격 토론 2부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 국민의힘 김성태 원내대표와 전 원내대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과 관련한 질문을 김현정 의원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는데 김 대표님 보시기에는요. 지금 국회에서 또 한 번 31일 날 국회 또 나오라고 또 한 상황이잖아요.
4: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대한민국 올해가 헌정 뭐 78년인데
3: 그렇죠.
4: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예? 상권 분립된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부른다고 나간 적이 있습니까? 그 정치적 행위에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이 한 번도 응한 사실도 없고 그렇게 요청하고 요구한 것도 아주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정치 상황이 대단히 안 좋을 때 그런 상황이 예. 생기는데 예. 지금은 대한민국이 쉽게 말하면 좀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의 상권 분립 체제가 원활하게 상호 견제 균형적인 측면에서 협력적인 측면에서 작동이 되고 있으면 절대 이런 일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이 문제의 발단도 행정부와 결국은 사법부의 충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헌법 체계상 상권 분립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헌법 제104조 2항 같은 경우는 그 명시된 핵심 내용이 대법원장이 제청권이 법적 본질이에요.
3: 네.
4: 그러니까 이런 행정 갈래에 불과한 지금까지는 이제 갈래가 대통령 앞에 대법원장이 대면 제청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실무전 법원 행정처나 또 민정수석실에서
3: 네.
4: 사전 협의 절충된 내용 가지고 그래 대면 제청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3: 네.
4: 막 그렇게 갔다 이걸 갖다가 지키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현재 현행 헌법이 보장된 그런 사법부 수장의 제청권이 그 자체가 무효화되거나 또 그걸 사법 쿠데타로 매도하는 그런 민주당의 태도 이거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3: 예.
4: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결국은 이제 정치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지난번 그러니까 민주당 중심의 그대 이 입법 권력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법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사법3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어요. 그래도 그때 대법원 입장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어요. 국회를 비판하거나 뭐 비난하지도 못했어요.
3: 네.
4: 앉아서 그냥 당한 겁니다. 그게 이제 법부의 걱정. 판사가 이제 재판 잘못하면 처벌받는 그런 법조항이 있는 거고 또 대법관을 갖다가 지금 현행 14명에서 12명까지 열려가지고 예?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 기간 동안에 이제 12명의 대법관이 늘어납니다.
3: 네네.
4: 일방적인 대법관 정원 문제도 있죠.
3: 그렇죠.
4: 또 아울러서 대한민국 지금 헌법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최종심은 대법원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청이 있을 경우에 뭐 제안을 하지만은 사심제를 도입했잖아요.
3: 재판청원제.
4: 어, 네. 재판청원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게 사법개혁이지만은 그 사법 당사자인 사법부하고 어떤 협의 한번 했냐고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권 분립이 원활하게 작동이 될 수 없죠. 그런 측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서는 아 대법권 제청과는 헌법 104조 2항에 명시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제가

0: 가지의 방법이 있어.
1: 네.
0: 그 이번에 서면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이 자진해가지고 이 제청을 철회하든지.
1: 네.
0: 두 번째는 이제 결론 국회가 입법 동의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회에서 대법관 이제 청문 뭐 임명한 이 처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제청한 이 후보들을 갖다
1: 부결시켜버리는
0: 방법도 있고 안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하든지 안 그러면 거부해볼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서면 제청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걸 철회할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정치가 대한민국의 헌법의 삼권 분립 정신 잘 반영되어 있으니까 이게 서로 상호 보완 협력 견제 균형 이게 작동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2: 그런데 이제 한 말씀 덧붙이면 대법원장이 정치를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진실 공방 게임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잖아요. 뭐 협의했다, 뭐 청와대에서는 안 했다 이렇게까지 끌고 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법원행정처장 뒤에 숨어서 대법원장이 그냥 있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당당하면 30일 내 국회 나오셔서 본인의 입장을 다 밝히면 되잖아요. 지금 다 그러면 법원행정처장하고 청와대 간의 진실 게임으로 계속 이렇게 그냥 둘 겁니까? 그리고 21년도에도 국민의힘에서 당시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출석 그 요청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그때 출석은 하지 않았는데 그때 출석 안 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대법원 쳐들어가가지고 그 면담하고 사퇴 종용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대법원장이 이렇게 국회에서 소환 그러니까 출석을 요구하게 만든 그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일단은 대법원장이 뭐 잘못된 게 있으니까 소환 통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법삼법 말씀을 하셨는데 사법삼법 때문에 이렇게 뭐 이렇게 제청권을 서면을 했다는 이것도 논리적으로 저는 뭐 그거랑 연결이 왜 돼야 되는지를 잘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현실적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청와대에서 그 돌려보내면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인명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가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국회로 이송해봤자 국회 동의하겠습니까? 거기 부동의 될 거고 다시 절차 다시 밟아야 되는데
1: 그건 너무
2: 그렇게 되면 너무 상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그 거부권 행사하고 거기서 다시 협의해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게 제일 지금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게 김희님 이게 이제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거 아닙니까? 자,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막 정말 희대의 사법부 독립이 지금 위태롭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신 소신을 지금 내 보이는 건데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과거 조선시대 그 홍구파의 그런 건저의 사태 그러니까 예속 논쟁이 있었어요.
1: 네네.
0: 그때도 이제 국가의 어떤 중대사나 학문적 본질보다는 어떤 절차나 예법 그러니까 공중예법을 갖다가 지키는가 두고 이걸 당파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상대방을 갖다 사약을 가지고 이렇게 처하거나
1: 사과를 일으킨 거죠.
0: 그래서 그리고 조중에서 축출한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법관 임명이라는 어떤 사법부의 중요한 인사권 이 본질보다는 대면이냐 서면이냐 이 보고 양식을 문제 삼아가지고 대법원장 사퇴까지 요구하고 또 대법원장 사퇴 안 하니까 판사들을 갖다 선동해서 대법원장 끌어내리라고 하는 이 방식으로 민주당이 대처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다시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이 제대로 작동되고 거대 입법 권력 국회에서 그동안 우리가 입법 권력을 남용했는지 남발한 건 아닌지 그런 걸 좀 본인들이 자성하는 성찰의 시간으로 가져가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1: 알겠습니다. 대법원장이 어떻게 나올지도 봐야 될 것 같고 또 청와대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대안들 방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또 어떤 선택을 할지도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되는
2: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신 게 사법부 독립을 자꾸 말씀하셔서 사법부 독립은 재판의 독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법원장이 인사 독점권을 행사하는 게 사법부의 독립이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오히려 왜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인사에 개입합니까? 오히려 그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에서는 동료인 대법관의 임명에 임명 절차에 대법원장이 관여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정신이 있는 겁니다. 헌법상에.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재판의 독립이라든지 상권 분립 이런 것들을 훼손하고 있다. 대법원장이 그 말씀 꼭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1: 알겠습니다. 하나 또 지금 여야 간에 크게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래 전 의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지금 1, 2심 무죄 판결을 났지 않습니까? 여권에서는 당시 검찰의 조작 기소였다. 그러면서 노 전 의원 기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지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책임을 물었고 한동훈 의원은 증거 배제라는 형식적 이유로 무죄가 나왔지만 돈 봉투를 받은 실체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면서 얘기하면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명분 쌓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이게 지금 4월 말에 발의된 조작기소역 특검법, 뭐 일명 공소취소 특검법, 이게 지금 보류된 상황에서 그거와 연결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자, 롱래 전 의원의 1, 2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 이 부분이 당시 검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입장 그대로신 건가요?
2: 그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지금 한동훈 의원이 말하는 거는 하나하나 들어보면 다 개변이에요. 개변.
1: 개변이다.
2: 그러니까 이런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법하게 수집된 그 증거를 가지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무죄를 받은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유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건 완전히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법치주의를 얘기했던 게 한동훈 의원 아닙니까? 지금 우리 헌법과 형사법에 적법 절차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적법한 절차를 그 지키지 않아서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기소하면 그건 당연히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위반했는데 어떻게 그거에 무죄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 그래서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질은 네. 유죄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이게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물타기 하려고 전혀 관련도 없는 걸 갖다가 하나 아주 저질 정치죠 이거는.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자꾸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게 뭐 형식적인 그 이수증 위반에 대해서 그 증거를 썼기 때문에 그 무죄가 난 것이지 실질은 유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것도 근거가 없어요. 항소심 판결문에 보면은 명확하게 일부 공소사실 그 증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지만 그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거예요. 그럼 이 정도 됐으면 네. 적법 절차를 위반한 거를 확인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무려 5분 이상 이례적으로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라고 하면서 유죄를 단정적으로 얘기했던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지고 유감 표명이나 사과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그런 사과나 뭐 유감 표명커녕 적발하장식으로 유죄다 뭐 이러면서 다시 녹취 파일을 본회의장에서 틀자? 지금 여론 재판하자는 겁니까? 유무죄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적법 절차 주장하고 법치주의 주장하고 법원의 판정을 존중해야 된다고 그렇게 입만 열면 얘기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적반하장이다라고 보고 아직도 한동훈 의원이 본인이 검사인 거 검사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김성태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 한마디로 여기 농내 의원 뭐 1심 2심 그 무죄 결정에 따라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나온 부분은 네. 이거 상당히 이례적이죠. 대한민국의 수많은 그 형사사법 뭐 이 적인 판단이 형사사법적인 판단이 하루에도 뭐 수백 건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일일이 다 거기에 대응할 수는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이 이게 과연 적절하냐. 지금 농내 전 의원 사건이 이게 대법원 상고라든지 최종 확정 판결까지는 아직까지 갈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정치적으로 이 민감한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검찰 수사를 갖다 폐악질 등으로서 그렇게 강하게 비판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은 사법부 및 검찰의 독립성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비판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게 적절한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게 최종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입장이라는 것은 기존 검찰 같은 경우는 특히 조작 수사를 통해서 이 기소를 남발한 그런 한마디로 멀찍한 집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청이 해체되고 이렇게 이제 검사들이 보안수사권마저도 이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1년이 이제 보안수사권 이 지금 폐지, 이 행소법 개정 이후에 나빠진 어떤 국민 여론을 의식한 그런 입장. 세 번째가 이제 이렇게 검찰의 기소 남발 행위로서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생겼다. 대통령 자신도 그런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마지막으로 정치적으로 또 이득할 수 있는 것은 그때 한동훈 지금 무소속 의원이 이 수사에 최종 책임자였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부스럭 소리 나는 이런 걸로 가지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의원을 갖다가 억울하게 기소했다.
1: 네.
0: 그래서 무죄가 생긴 거다. 뭐 이렇게 정치적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본격토론 오늘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고 두 분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3: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어제는 더위가 그친다는 절기 처서였지만 폭염의 기세가 더 강해졌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발효되던 폭염특보가 서울 등 중부 대부분 지역으로도 확대 발효됐고요.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선 일부 경기 남부와 남부 곳곳으로 폭염경보가 발효되겠습니다.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평년보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당분간 대부분 지역의 한낮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 일부 경기 남부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도심과 해안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는데요. 어제 한낮 열기가 밤사이에도 식지 못해서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25.4도, 부산과 제주가 26.9도까지 9도로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춘천 33도, 대전과 강릉 34도, 광주, 대구 35도, 포항과 경주, 양산은 36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전부터 햇볕도 뜨겁겠고요.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충청과 남부 내륙 곳곳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에는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7.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1: 여자 배드민턴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이 부상에서 회복돼 복귀하자마자 3년 만에 세계선수권 정상을 탈환했습니다. 스포츠로 활기차게 한 주를 여는 스포츠 먼데이, KBS 김한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세영 선수 정말 대단한 게 세계랭킹 2위 일본 야마구치를 물리치고 3년 만에 세계선수권 정상을 탈환했는데 부상에서 복귀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4: 네, 사실 뭐 지난번에 전해드렸을 때 이제 그 본인의 주화가 나왔고 그 주화를 발행하면서 이제 세계대회에 복귀하겠다 이런 걸 보여드렸는데
1: 예.
4: 사실 어제 좀 결승전은 약간 예상과 너무나 수월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었어요.
1: 네,
4: 너무 경기를 잘 풀어갔고
1: 예.
4: 이제 마지막 그 스코어 장면에서 그 챌린지라고 하죠. 공이 나갔네 안 나갔네를 이제 야마구치 선수가 했는데 이미 나가버려서 싱겁게 첫 게임이 끝나고 두 번째 게임은 더 수월하게 경기가 끝났어요.
1: 네.
4: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회에서 단 한 세트도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돌아가면 4강전 천이페이의 경기 1세트 듀스까지 간 상황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극적인 상황이 아니었나. 만약에 그 게임을 뺏겼다면 안세영 선수가 뭐 조금 흔들릴 수도 있었는데 그 길고 지난하고 힘든 게임을 가볍게 따면서 오히려 세계랭킹 3위와의 경기가 더 치열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때를 돌아보면 22대 22 상황에서 정말 좌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공을 넘기면서 대각선 직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23대 22를 만들고 마지막에도 24대 22를 만들어서 4강전을 가져오면서 결승은 야 세계 랭킹 3위를 이겼는데 이제 2위와의 경기야. 그리고 부상에서 완벽하게 회복됐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경기를 수월하게 풀어가서 다시 이제 우승컵을 찾아왔고요.
1: 네.
4: 여자 단식에서 여자 복식도 사실 굉장한 기록을 세웠어요. 이소희 선수하고 백하나 선수가 중국의 세계 랭킹 1위죠. 난닝과 네. 류성 선수조를 그것도 세트스코어 2대0으로 가볍게. 이렇게 돼 보니까 앞으로 여자 배드민턴은 안세영에 이어서 이제 복싱마저 우리가 가져오는 정말 사실 뭐 31년 만에 우승이다 그래서 기록을 찾아보니까 1995년에 스위스 대회에서 기령아 장혜옥조가 우승한 이후에 31년 만이에요.
1: 예.
4: 뭐 안세영 선수 계속 우승하니까 굉장히 힘든 것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이소희 백하나조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세계 1위를 차지했나 이런 거 보면 우리 여자 배드민턴 선수들한테는 계속 박수를 치셔도 계속 성원을 보내주셔도 전혀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단식에 의해서 복식까지 금메달 참 대단한 결과고요. 자, LAFC의 손흥민 선수가 최근 6경기째 골과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네요.
4: 네. 포틀랜드전에 사실 선발 출전해서 풀타임 소화했는데 첫 번째 그 뭐랄까요 슈팅이 약간 빗나가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손흥민 선수의 왼발이 다 읽힌 것 같아요. 상대 수비가 손흥민 선수 왼발 쪽으로 공만 가면 이미 한 발치 앞에서 막아놓기 때문에 계속 차단을 당했어요. 사실 전반 4분에 이제 다코스타 선수에게 선제골을 허용하면서 손흥민 선수하고 부안가 선수를 앞세워서 계속 공격을 했는데 생각보다 LAFC가 골운이 따르지 않았고 또 손흥민 선수하고 부안가 선수를 굉장히 그 포틀랜드 수비수들이 잘 막았어요.
1: 그렇구나.
4: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전력이 좀 노출됐기 때문에
1: 네.
4: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근데 이 경기를 기록을 보면 LAFC가 34개의 슈팅을 시도했어요. 그러니까 공격 경기는 지배를 했는데 후반 34분에 이제 부안가 선수 동점골이 터질 때까지 골운이 많이 따르네.
1: 네, 그런 것 같습니다.
4: 그리고 네. 오늘 새벽에 이제 이강인 선수가 경기를 했는데 첫 번째 이제 개막전에는 이제 그 교체 출전했는데 이번에 선발 출전했거든요.
1: 네, 네.
4: 선발 출전해서 이강인 선수의 경기 스타일이 이런 거였나 하는 느낌을 줄 정도로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보여줬어요. 기회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슈팅을 하고 보통은 일선에 있는 선수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선수였잖아요. 날카로운 코너킥을 올려주고 때로는 뭐 이제 만들어주고 그런 거였는데 오늘은 전반전부터 날카로운 슈팅을 했고 또 이제 그 팀에 합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줄리아노 선수와의 그런 패싱 플레이 이런 걸 보게 되면 팀 플레이에 조금 더 적응해가지 않나. 다만 아쉬운 건 역시 공격을 시도하면 골을 넣어줘야 되는데 두 경기 연속골이면 아주 좋았을 텐데 그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1: 네. 자, 지난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켰던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피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어요.
4: 네. 사실 그 메시의 월드컵 라스트 댄스였고 정말 메시가 하드캐리를 해서 결승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르헨티나에 좋은 인상이었는데 마지막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압박된 선수들이 스페인 선수들과 이제 그 물리적인 충돌을 빚었는데
1: 그렇죠.
4: 지금 뭐 밀치고 막 당기고 했었던 파데레 선수는 10경기 출장 정지에 9만 달러 약 1억 원이 넘는 이제 그 벌금을 내게 됐거든요.
1: 네네.
4: 월드컵 사상 가장 무거운 중징계를 받았고요.
1: 네.
4: 몰리나 선수 7경기 출장 정지, 알마다 선수 1경기 출장 정지.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파레데스 같은 경우에는 1년간 대표팀 자격을 박탈했기 때문에 10경기면 사실 대표팀으로 1년 정도를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1: 이게 무겁네요.
4: 네,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안타까운 상황일 거고요.
1: 예.
4: 네, 그 폭력 사태에 휘말렸던 스페인 가비 선수도 한 경기 출장 정지의 징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메시 선수도 MLS 경기 중에 17살 어린 이제 설리반이라는 선수하고 이제 뭐 이렇게 좀 의견 충돌이 있었는지 보통은 이런 선수들을 심리적으로 말리게 하기 위해서 약간 선수의 도발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메시 선수가 보통 다 넘겼을 텐데 월드컵 후유증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그 부친상을 당하면서 심리적으로도 약간 좀 쫓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벌금형을 받게 됐는데 벌금 액수라든가 뭐 그 내용들은 잘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아마 선수 보호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자꾸 이렇게 축구 경기장에서 뭐 좋지 않은 일이 벌어져요. 사실 국내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이제 이승우 선수가 전북 이승우 선수가 이제 울산 김현석 감독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것. 물론 이제 그 선수가 승부욕 기술도 좋고 승부욕이 불탔다고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자칫 팬들이 보게 되게 되면 굉장히 무리하고 무례한 행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좋은 선수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악동이라는 이미지가 이렇게 뭐 쓰여지게 되면 사실 팬들의 눈에도 좋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점은 좀 아쉽습니다.
1: 네. 자, 프로야구 기아의 김도영이 시즌 38 홈런을 터뜨렸는데 아, 팀이 패배해서 빛이 발했어요.
4: 네, 어제 아마 경기 보신 분들 기아 팬들이라면 좀 화가 좀 나셨을 것 같아요. 사실 3회 초에 김도영 선수가 시즌 38호 홈런을 터뜨리면서 본인이 2024년에 세웠던 최고 기록하고 타이잖아요.
1: 그러니까.
4: 그리고 이제 두 개만 더 다음 달 6일 전에 두 개만 더 치면 이승엽 국민 타자 이승엽의 기록을 넘어서서 최연소 40홈런 기록을 갖게 되거든요. 정말 상승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9회까지 7대2로 앞섰어요.
1: 아, 그러니까요.
4: 근데 갑자기 이제 그 9회 말에
1: 그 야구는 마지막까지 봐야 된다는 말이 정말 실감나네요. 네,
4: 정말 끝난 게 끝난 게 아니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9회 말에 이제 권혁빈 선수가 난타를 치고 나가고 서건창 뭐 주재현 선수가 하면서 만루 기회. 그러니까 또 맷 데이비슨이 2타점 적시타. 그래서 7대4가 됐어요. 그 상황에서 다시 이제 그 볼넷을 얻어 나가서 주자 만루인 상황인데 김재현 선수가 9회에 포수로 교체됐거든요. 교체된 선수가 첫타석에 들어서서 그것도 이의리 선수 요즘 한참 잘 던지고 있는 이의리 선수를 공을 받아쳐서 홈런을 쳐버렸습니다. 좌측 담장을 그야말로 시원하게 넘겼는데 7대4인 상황이라 넉점이 들어오니까 8대7로 역전이 되면서 정말 팬들이 가장 재밌어한다는 케네디 스코어는 됐는데 기아 팬들의 입장에선 졌잖아요.
1: 그렇죠.
4: 키움 팬 입장에선 이겨서 완전히 희비가 엇갈렸는데 예. 김재현 선수 그동안 홈런이 7개에서 8개 됐습니다. 8개밖에 안 됐고 올 시즌 홈런이 없었어요. 그런 선수가 완전히 판을 뒤집어 놨습니다. 예. 그래서 김도영 선수 뭐 아시안 게임 앞두고 뭐랄까요. 홈런의 감을 살린 건 좋았는데 팀이 져서 좀 빛이 발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미국 프로야구에서 미러키 미저라우스키 선수의 돌풍이 거세네요.
4: 아, 이렇게 빠른 공을 계속 던질 수 있는 투수가 있다라는 건 사실 이번에 좀 알았습니다. 아틀랜타하고 홈경기 있었는데 예. 2대1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투수전이잖아요. 그런데 이 선수가 공을 던지면 160km를 넘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100마일이 기준인데 뭐 최근 모든 경기에 보면 이 선수가 103마일, 104마일 그러다가 105.5마일까지 찍었어요. 그러니까 예. 거의 170km 조금 모자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2010년인가요? 최풍원 선수가 이제 구원투수가 105.8마일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하고 비교하면 조금 부족한데 선발 투수로는 최고 기록입니다.
1: 네.
4: 그리고 뭐 투수진이 이렇게 워낙 막강하고 타선이 살아나니까 가장 먼저 80승 고지에 올랐고 이러다 미러키는 100승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요즘 그 미국에서는 LA 다저스보다 훨씬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우사인 볼트의 축구 도전기 좀 얘기해 주시죠.
4: 네, 그 잉글랜드 그 축구협회 이제 그 위센쇼 배체 FC라는 곳에 선수 등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40세가 넘는데 이 팀 자체가 원래 만 35세 이상 이런 선수들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네. 뭐 에밀레스키, 안토니오 발렌시아, 뭐 파피스 시쉐 한마디로 EPL에서 날고기는 선수들과 같이 이제 그 EPL 물론 아마추어 리그지만 가장 빨리 달리는 선수가 마치 손흥민 선수처럼 공을 달고 70km, 80km를 달리면서 골을 넣는 우사인 볼트의 새로운 모습. 그래서 골 세레머니 이렇게 번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축구 경기장에서 볼 수 있는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김한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4: 고맙습니다.
1: 8월 24일 월요일 전격시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6: 58분 날씨.
3: 현재 서울 등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만큼 햇볕도 뜨겁게 내리쬐고 있는데요. 오전부터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몹시 무덥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발효되던 폭염특보가 어제 서울 등 중부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 발효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는 일부 경기 남부와 남부 곳곳으로도 폭염 경보가 발효되겠는데요. 폭염 경보 지역은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 낮 동안 뜨거워진 열기가 밤에도 식지 못해서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25.4도, 부산과 제주 26.9도 등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았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춘천 33도, 대전과 강릉 34도, 광주와 대구 35도, 포항과 경주, 양산은 36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오후에는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충청과 남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6: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7: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어제 고위 당정협의에서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1주택자에 대해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않도록 민주당이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또 500세대 이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서울시 시장의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취임 일주일 만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예방합니다. 김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장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국회 현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제청 논란과 부동산 입법 문제 등을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두 사람 간의 신경전이 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대표는 이후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대표를 차례로 예방합니다. 경찰청장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총경 이상의 경찰 고위직이 직무대리 지정이 5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KBS가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임호선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총경 이상 직위의 직무대리 지정은 지난해 말 기준 84건으로 1년 전보다 78% 늘었고 올해 8월 기준으론 총 5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조지호 전 청장 파면 이후 후임 청장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유재성 차장이 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일부 고위직 후임 인사를 9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허위 종결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말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본부장은 어제 제주경찰청을 찾아 수사 상황을 점검하고 이번 일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건이라며 미비점이 없는지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의 근무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경찰의 실종신고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어제 한 총리가 이번 실종사건의 수사 과정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경찰이 실종신고 접수와 처리 과정에서 허위로 사건을 종결하는 등의 행위가 없는지 확인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 오전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일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5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이 7명, 법인까지 포함한 불구속은 51명입니다. 특히 수사 막바지에 사건 처분을 집중하면서 최근 2주 동안 40여 명을 기소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20층짜리 아파트 17층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실외기와 전열 교환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 직후 충북 진천군은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창문을 닫아달라는 안전문자를 보냈습니다. 소방당국은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 한 농촌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